이런 건 봐도 사실은 뭐야? 제주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잖아. 이거는 제주가 되는 거 제주. 제주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제주도. 자, 나입니다. 한탄강이 나오네요. 한탄강 나왔다. 그치. 그리고 주변에 평평한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거는 용암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형도만 보고서도 바로 1초 만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하잖아? 되게 쉽습니다. 나오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거든. 그렇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가의 A는요. 뭐예요? 측화산이지, 측화산. 측화산. 오름입니다, 오름. 그러니까 오름류 중에 하나인 거지. 이거는 기생화산 또는 측화산이라고 볼수 있어요. 기생화산 또는 측화산. 그렇지? 가의 A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일단 제주도 자체에 칼데라가 나오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칼데라 하면 딱두 곳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디예요? 울릉도 나리 분지와 백두산의 천지 딱이두 곳만 떠올리면 돼. 그럼 울릉도 나리 분지냐? 아니죠. 백두산 천지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틀린 문제예요, 애초에. 아닙니다. 자, 2번입니다. 가의 B에는요. 요거는 뭐겠어, 그럼? 경사가 되게 완만하네. 어떻게 알수 있어요? 경사가 완만한 거는 등고선의 간격이 되게 멀어. 그렇다라는 거는 완경사라는 거지. 완경사. 제주도의 완경사니까 비는요. 순상화산이어야 돼. 순상화산. 순상화산. 정확히 말하면 순상화산체라고 보면 되겠죠. 순상화산체. 뭐 체가 붙냐 안 붙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래서요. 가의 B를 보니까 석회암 전혀 관련 없는 게 나왔어. 그렇지. 석회암이 풍화된 붉은색의 토양이라고 한다면 석회암 풍화토에 대한 설명이잖아. 근데 여기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현무암 풍화토가 나타나야지. B에는 굳이 따지자면은 현무암 풍화토라든지. 그렇지. 흑갈색의 현무암 풍화토. 현무암이 풍화되면 현무암 풍화토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뭐 화산회토. 뭐이 정도 볼수 있겠죠? 화산회토 같은 경우는 화산재 같은 게 쌓여서 만들어진 토양이에요. 그래서 화산회토. 여러분들이 뭐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현무암풍화토하고 화산회토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니, 구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지형에서는 보통 화산회토가 나타나요. 그치? 그러면서 현무암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현무암풍화토가 또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흑갈색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어쨌든 아니고요. 3번 가의 C는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가 좀 어려웠지 않나 싶어요. 자유공유하천 되게 뜬금없어 보이잖아. 근데 또 C를 보면은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그거 알지 않니? 일단 제주도의 특징은요. 제주는 투수성이 굉장히 좋아요. 물이 굉장히 잘 빠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천이 나올 때 어떻게 어떤 하천이 나온다고 이제 배웠죠. 우리 하천이 나올 때 주로 건천이 나와요, 주로 건천이. 그치? 평소에는 말라있는 하천인 거야. 워낙에 물 빠짐이 심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만 흐르는 하천, 건천이라고 하죠. 물론, 제주도에 건천밖에 없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천이 있지. 그럼 선생님, 이거 하천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자유공유 하천이라고도 볼수 있지 않아요? 라고 볼수 있겠지만요. 아니죠. 왜냐면 자유공유 하천이 있기 위해서는 자유공유천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 하천의 하류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렇지. 하류에서 주로 하류에서요. 하류에서 주로 어떻게 나타나? 범람원의 형태로 나타나요. 범람원. 그럼 범람원이라고 한다면은 충적층이잖아요, 범람원. 넘쳐서 흘러가니까. 자연재방 배후습지가 있을 것이고 넓은 배후습지에서는 무슨 농사?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져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논농사가 주로 논농사가 이루어져야 돼, 주로 논농사. 논표시죠, 논표시. 근데 여기 주변에 보니까 뭐밖에 없어 지금? 밭밖에 없는 거야. 전부 다 밭이야. 이게 자유공유하천이었다면은 밭농사가 주변에 나타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생각보다 좀 힌트가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워서 자유공유하천은 그냥 자유롭게 공유하는 하천이잖아.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풀면은 절대 못 푸는 문제인 거야. 항상 여러분들은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해야지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공유하천이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이런 문제를 본다면 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도 돼. 하나 정도는 몰라도 돼요. 그렇지? 물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하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나의 T 같은 경우는 용암돼지죠. 현무암질 용암이 지각에 갈라진 틈에서 분출하여서 요 분출의 이름은 열하분출이라고 합니다. 열하. 틈새 분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용암돼지 일부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옳은 설명이죠. 정답 4번이었어요. 정답 찾기는 쉽잖아. 그치? 3번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의 한탄강은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다. 요게 바로 이제 건천인데요. 선생님, 여기 한탄강도 원래는 용암 지역에서 만들어진 하천이니까 건천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한탄강은요, 일단 지금은 되게 협곡으로 되게 깊이 파져 있죠. 이미 바닥면이 용암면이 아닌 거야. 그리고요, 이 한탄강은요, 뒤에서, 배후에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어. 그렇지? 용암대지에서 만들어진 하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건천이 아닌 거지. 그렇지? 갑자기 좀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한탄강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사실 용암대지에서는 원래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논농사가 좀 어려운 곳인데 한탄강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고. 자, 다음입니다. 72번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되는 관광 우편 날짜 도장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2024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예요.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좀 여러 가지 지형을 많이 물어봅니다. 일단은 핵심적인 거는 여기가 제주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봤을 때요. 백록담입니다. 백록담 우리가 뭐라고 정리해야 돼? 요거는 화구호이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바로 떠올려야 돼요. 1초 만에, 1초 만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떻게 1초 만에 해요? 할수 있다니까, 다할수 있어. 자, 만장굴. 핵심은 만장이란 뜻이 아니라 이제 굴이죠, 굴.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굴이니까, 용암과 관련한 동굴이겠구나. 이건 용암 동굴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삼방산인데요. 이 삼방산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방산은 좀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거든. 근데 요거 기출입니다, 기출. 그치? 6월, 9월 수능, 이때 등장을 했던 문제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종상화산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리잖아. 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꼭대기, 정상부 부분. 종상화산이죠, 당연히. 그리고 백두산의 그런 천지 쪽에 가까운 부분. 당연히 그것도 종상화산이죠. 그치? 산 정부 부분으로만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남쪽에 위치한 이곳에서도요, 종상화산이 존재합니다. 종상화산이 몇개더 있는 건데 우리가 많이 배우진 않잖아. 삼방산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종상화산입니다.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서 만들어진 종 모양의 화산인 거지. 종상화산이에요. 그래, 종상화산. 알겠죠? 봅시다. 라죠. 대포 주상절리. 뭐 대포라는 거에 굳이 초점을 갈 필요는 없어요. 대포 해안이 좀 유명하거든요. 거기에는 주상절리가 되게 유명한 거야. 그럼 주상절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 뭐예요? 빠르게 수축이 일어났다. 수축. 뭐 이거 외에 빠르게 뭐 냉각이 일어났다. 뭐요 정도 물어보겠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간은요, 분화구가 함몰되었대. 그냥 분화구라고 한다면은 맞았겠죠. 근데 분화구가 함몰되어서 말하니까 이 함몰이 들어간 순간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칼데라구나. 항상 함몰이 들어간 순간 칼데라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거기에 물이 고였으면 칼데라 호, 물이 안 고였으면 칼데라 분지가 되는 거겠지? 화구도 마찬가지야. 그냥 분화구인데, 분화구 자체로 남아있으면 그냥 화구. 그리고 분화구에 물이 고였으면 화구 호. 그게 다지, 뭐야. 어쨌든, 아닙니다. 2번입니다. 나는요, 지하수의 용식작용.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거는 만장굴이 아니지. 뭐예요? 석회동굴이죠. 그래서 항상 동굴이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두 가지를 떠올리는 거야. 석회동굴하고 용암동굴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야. 삼방산입니다. 종상화산, 삼방산의 주변 지역에는 주로 붉은색 토양이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산 회토라든지, 여기 제주도가 현무암이 많이 분포하는 지형이니까 현무암 풍화토가 나타나겠지. 그치? 요거는 붉은색 토양은요,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카르스트.

그래서 아닌 거예요. 4번입니다. 라는요. 주상절리는요. 화강암. 화강암과 관련이 없죠. 그치? 용암이죠. 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관입된 그런 마그마가 굳은 게 아니라 분출된 용암이 빠르게 식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알겠죠? 정답은 5번이었는데요. 단은요. 종상화산은요. 나, 용암동굴보다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해서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정답이죠. 점성이 크니까 멀리 퍼지지 못하고, 그치? 점성이 만약에 작았으면 어때요? 순상화산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근데, 종상화산은 멀리 퍼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면서, 현무암질 용암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용암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암동굴은 점성이 굉장히 작다. 그리고 유동성이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삼방산에 있는 종상화산은 점성이 크다, 유동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용암이 분출해서 형성되었다.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고 종 모양의 화산이 형성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 물어봤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73번이에요. 다음은 답사 장면의 일부인데요. 가 지역을 지도에 A에서 E 사이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도가 나왔으니까 이 글보다는 여러분들 글 읽고 싶어 하는 거 알겠어. 근데 지도부터 한번 먼저 보는 거야, 항상. 지도부터. A는요, 철원입니다. 그치? 철원. 철원 하면은 한탕강. 한탕강 하면 용암 되지.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B는요, 좀 자주 나오는 지역은 아닌데, 인제라는 지역입니다. 인제. 그래서 과거 여기 군부대 있었을 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가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 때는 아니고요.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 그렇지? 나때 아니야. 다시 여기 원주입니다. 원주. 자, D는요. 여기는 워낙에 자주 나오는 지역이죠. 평창입니다. 평창. 그리고 E도 진짜 많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태백이라는 지역이에요. 뭐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하네. 근데 화산 지형이니까 아무래도 A를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겸재 정선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읽었을 때 정선 나오자마자 참 정선 안 물어보는데 정선이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화가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겸재 정선이라는 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의 정 자연에서 한탄강을 이게 핵심인 거지. 핵심은 결국 뭐예요? 한탄강의 절경을 진경산수화로 남겼다. 한탄강의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한탄강 보자마자 철원 용암대지구나. 분명히 더 힌트가 있을 거예요. 그림에 표현된 곳이 여기군요. 현무암의 협곡과 같이 한탄강이 흘러가니까 여기 절벽이 나타난 모습 보이지? 이 절벽. 이 절벽이 협곡인 거예요. 협곡. 주상절리도 나와 있는 모습. 왜냐하면 하천이 있으니까 현무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주상절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위에는 벼농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벼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하천이 원래부터 흘러갔기 때문에 용암대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천은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협곡이 생기기 전에 범람하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용암대지 위에 있는 충적층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논농사를 할수 있는 거야. 벼농사. 그치? 자, 그래서요. 뭐 급류타기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상류 지역이니까. 이렇게 래프팅을 하는 모습이죠. 바로 정답은 철원이었습니다. 벌써 끝났죠? 뭐 각각의 특징들 그냥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인제는 이제 내린천이 되게 유명합니다. 내린천에 여기도 중상류다 보니까 래프팅이 굉장히 유명해요. 래프팅. 뭐요 정도. 평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많이 나올 게 있죠.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대관령도 있잖아. 그래서 기후에선 정말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는 고위평탄면이 있다 보니까 고랭지 농업이 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죠. 뭐요 정도의 특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주는 기업 도시이면서 혁신 도시다라는 거 진짜 많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말하면 의료기기 클러스터, 의료기기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네, 뒤에 가서 지역 지리일 때좀 많이 묻는 문제고요. 태백은 진짜 진짜 중요해. 뒤에 인문 지리에서 특히 더 중요한데요. 석탄 합리화 산업이죠. 석탄 합리화 산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석탄 합리화 합리화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이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좀 관광지화라도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바로 석탄 박물관이죠.

석탄 박물관도 같이 알아두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 이런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면 되겠죠.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74번입니다. 뭐 이럴 때 그냥 지역 지리 한 번씩 보는 거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이고요. 최근에 나온 문제네요.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답사하여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단 A, D는 각각의 사주, 석호, 용암대지, 칼데라 분지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지역을 보니까 좀 뻔한 지역들이 나와서 사실은 뭐예요? 여기는 사실 철원만 여러분들이 용암대지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원 연천을 좀 같이 기억해두면 좋아요. 여기는 연천입니다. 연천. 그리고 이쪽은요. 속초가 되겠죠. 속초. 속초. 그리고 여기 울릉도가 될 겁니다. 울릉도.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동해안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석호가 나타난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럼 A는 자연스럽게 용암대지가 될 거고, C 같은 경우는 사주가 되겠죠. 사주. 그 사주로 호수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석호입니다. 해안지형하고 화산지형하고 좀 연계해서 같이 된 문제입니다. D 같은 경우는 이제 울릉도가 찍혀 있으니까, 분지네. 칼데라 분지가 되겠죠. 나리 분지라고 불리는 칼데라 분지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했다면 뭐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한 번씩 볼게요. 1번입니다. A는 용암대지는 현무암질 용암이다. 그래서 유동성이 작은 게 아니라 유동성이 큰 용암이 이동이 잘 된다라는 거잖아. 유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이동이 잘 되는 용암이 열하분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되게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B, 석호는요,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면적이 축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하천에서 퇴적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잖아. 그럼 공급되면서 점점점 메워지는 거지. 그래서 언젠가는 더더더 이렇게 축소가 될 겁니다. 3번입니다. D, 칼데라 분지의 기반암의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 작용으로. 아니, 분지는 맞는데, 요거는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진짜 중요하지. 침식 분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이거는. 침식 분지. 자, 4번입니다. A와 D에서는요, 벼농사가 이루어진대요. A, 용암 지역이지만 충적층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D, 근데 칼데라 분지는 일반적인 용암 지역에서는 사실 벼농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왜냐하면 경사도 높고 전리가 많다 보니까 좀 물이 잘 빠지는 거지. 그래서 4번도 될 수가 없어요.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B와 C는 석호와 사주는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라고 한다면요, 현재 해수면을 말하는 거지. 자, 결국 그냥 핵심은 뭐냐면은, 사주하고 석호는 현재도 어떻게 보면 계속 영향을 받는 지역이잖아. 현재 해수면 기준이니까. 그럼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앞에서도 말했는데, 웬만한 퇴적지형은 해수면 상승 이후,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말했지만, 진짜 기본적인 지식을 묻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지형적인 문제예요. 지형에서는 여러분 절대 틀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75번입니다. 지도의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는데요. 자, 결국은 알봉 나온 순간, 아, 요거는 뭐예요? 이한번더 그려보자. 네, 한번더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볼록. 그치? 뭐가 먼저 형성됐어? 종상화산체. 그다음 함몰되어서 나리 분지가 만들어지고 칼데라 분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중앙 화구구인 알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그럼 A, B, C도 그냥 한 김에 여기다 적어보자. A, B, C 뭐예요? 여기가 A가 될 거고 2번이 C, 3번이 B가 되겠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는 고도가 점점점 낮아지죠. 해발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구멍이 형성되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침식 분지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침식 분지. 그렇지? 그리고 침식 분지 아래에는 주로 뭐가 있어요? 이렇게 화강암이 있는 거죠. 화강암. 차별 침식과 차별 풍화를 받은 거죠. 그럼 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가 화강암 지역인 침식 분지 지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변성암 산지가 D가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분석하면 사실 다 푸는 거거든. 접근해 볼게요. C에서는 주로 논농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용암 지역에서는 용암대지, 철원 용암대지를 제외하고 논농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아니에요. 2번, E에서는요, 기온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안개가

A하고 B를 말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네, 어쨌든 아니네요. B와 D의 지하에는 용식작용. 용식작용 같은 경우는 뭘 우리가 알아야죠? 요거는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걸 알아야지. 근데 여기는 카르스트 지형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이죠. 아닙니다. C와 E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게 C는 일단 맞아. 근데 E는 차별 침식과 차별 풍화인 거지.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둘을 비교하기 너무 좋죠. 이런 식으로 비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이 침식 분지하고 화산 지형을 연계해서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정답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76번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좀 익숙한 게 나왔어, 그래도. 백두산이 나오고요. 천지가 나오니까 이거는 백두산이지. 그럼 백두산 A는요, 당연히 천지니까 칼데라 호가 됩니다. 그리고 C와 B인데요. B는 그냥 종상 화산체가 되는 거겠죠. 주변에는 산지. 마치 울릉도에 먼저 형성된 종상 화산체가 있는 것처럼요. C 같은 경우는요, 저하등고선이 있죠. 이렇게 파져 있는 건데, 사실 한국 지리에선 잘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빙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지역이에요. 빙하가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요. 그 얼음 덩어리가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해봐. 완전 다 깎고 내려가겠죠. 그렇게 빙하 흔적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침식 분지죠. 침식 분지. 그럼 침식 분지가 나올 때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주변 산지는 변성암이고요. 가운데에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진짜 많이 나오지. 결국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없다니까요. 볼게요. C는 둘 이상의 돌리뇌와 관련이 없어요. 빙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애초에 카르스트 지형이 아닌 거잖아. A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게 맞아요. E는요? 아니죠. 여기는 침식 분지니까. 차별 침식과 차별 풍화. 결국 나온 게 계속 나오고 있어. D 같은 경우는요, B의 기반암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D는 시원생대죠. 근데 B의 기반암 같은 경우는 화산지형이니까 여기는 신생대죠. 뭐가 먼저 형성됐어? D의 기반암이 먼저 형성됐네요. 이렇게 형성 시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다면은. D의 기반암은 E의 기반암보다 변성암과 화강암을 비교하고 있네요. 차별적 풍화 침식에 강해야지 남아있는 거지. 약했다면 파졌겠죠.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화강암이 더 차별과 차별 침식과 차별 풍화에 약하니까 파진 거죠. 한반도에서의 E의 기반암요. 화강암의 기반암은 B의 기반암보다 분포 면적이 더 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비교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좀 기억하잖아. 변화퇴, 변화퇴. 근데 변화퇴 중에서도 신생대 화강암, 흰생대 형성된 그런 화산 지형은 가장 분포 면적이 좁다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뭘 기억하냐면요. 분포 면적인데, 당연히 변성암이 제일 많아. 시원생대 때 형성된. 그 다음, 중생대 형성된 화강암, 화성암. 그 다음, 중생대 형성된 퇴적암. 그리고, 고생대 형성된 퇴적암. 그런 나머지. 이렇게 기억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 분포 면적. 어렵게 나와봐야 요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시대와도 연결 지어야 돼.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앞선 문제하고 계속해서 똑같아요. 제주도를 묻고 있고요. 제주도 한라산의 꼭대기 부분이니까 여기는 화구호가 될 거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순상 화산체에 분포하니까 기생화산이 되겠죠. 오름이라고 불리는 거. 그리고 C는 순상 화산체가 될 거고요. 경사가 완만하니까.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이제 성산일출봉. 이것도 가끔씩 등장하죠. 성산일출봉. 이가 성산일출봉, 이 전체가 성산일출봉이죠. 그럼 D는요, 육지하고 화산섬하고 연결된 육개사주가 되는 거고요. 학술적인 가치론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E는 성산일출봉의 바다와 접한 면이니까 여기는 해시계가 되겠죠. 자, 한번 보면요. A는 화구의 함몰이 아닙니다. 함몰이라고 한다면 항상 칼데라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B 같은 경우는 오름 등으로 불린다. 요게 정답이지. 2번 정답? 옳은 거 맞네? 정답 2번이었습니다. 3번. C에는 붉은 세배 석회암 풍화토가 등장할 수가 없겠죠. 뭐가 분포해야 돼? 여기는 현무암 풍화토가 분포해야 돼.
아니면은 뭐가 분포해야 돼? 화산 웨터가 분포해야

배워야 돼. 그치? 아닌 거죠. T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이 아닌 거죠. 사주니까 모래해안이잖아. 파랑과 연한 유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다 쪽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육지 쪽으로 후퇴하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성산 일출봉 내부 쪽으로 계속해서 후퇴가 일어나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도 찾으셨습니다. 성산 일출봉 같은 것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원래 화산섬이었어. 이제 화산섬이었는데 사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사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로도 들어서고 건물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육개사주라고 합니다. 육개사주. 그렇죠? 그럼 선생님, 성산 일출봉 같은 경우는 종상화산이에요?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묻는 것만 잘하면 돼. 그치?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지리 교과서에선 다루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화산 지형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만점에 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단원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드디어 3단원입니다. 문화 파트에 들어갔어요. 네. 문화와 일상생활이라고 해서 총 3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었고 우리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했겠지만 저와는 1, 2까지 공부를 하고요. 3 중단원부터는 이제 윤복쌤이랑 같이 여러분들의 차근차근 문풀 이어갈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었는지 우리는 뭐 개념 강의는 아니지만 이미 개념을 잘 완벽하게 수강을 한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테니까 1번 주제 가면 문화의 의미와 속성, 문화 이해의 태도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한 그동안의 경향을 보면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빈도표로 이렇게 빈도표가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교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1번 주제 부분에 보면 여기서는 두 문항 정도가 통상 출제가 됩니다. 문화의 속성 부분, 그리고 문화 이해의 태도 부분,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가면 다양한 문화 양상이라고 해서 주류 문화, 뭐 반문화, 그리고 뭐 하위 문화 각각의 어떤 관계성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요 부분에서 최근 들어 대중매체, 대중문화도요 간혹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단원 3단원에서 03번 주제, 문화 변동의 이해 파트, 요 부분 좀 진하게 출제될 수 있죠. 어떠한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라고 해서 발견과 발명이라는 거 내재적 요인으로 공부를 했었고 외재적 요인, 전파라고 하는 것도 종류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그리고 자극 전파 공부를 했었고요. 문화 접변의 결과로서 그 나타나는 양상들, 문화 공존이나 뭐 문화의 융합이라든지 뭐 아니면 문화 동화와 같은 케이스들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주요 키워드들을 듣고 끄덕끄덕 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이게 뭐지? 문화 공존이 대체 뭐야? 지금 이 순간 그 개념이 되게 흐릿하다면 다시 여러분들은 개념 강좌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개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기출 강의는 이러한 개념들 얘들아 공부했었지. 이러한 주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이걸 알려주고요. 이러한 문제 접근할 때 이렇게 풀면 돼. 이게 왜 정답이고 이게 왜 오답인지 그 근거 찾기 연습을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루게 될 1번 주제 이 부분 기출문제 분석 팁 볼게요. 문화의 의미와 속성, 문화 이해의 태도, 우리 아까 제목 단원 그대로였죠. 사례, 대화 형식 등으로 출제된다. 비교적 정형화된 형태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보겠지만 형태 자체가 계속 비슷해요. 등장하는 내용과 선지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풀이 중요한 거야. 개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새롭게 단원을 시작을 하니까 기출엔 플러스 코너를 통해서 개념 한번 점검하고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12쪽에 네, 01번 주제 1번부터 빈칸 채워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문화의 의미부터 시작을 하죠. 문화 의미 정의를 할 때 좁은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네, 1번 보니까 어떤 의미의 문화는 고상하거나 세련된 것, 고급스러운 것 등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회적 생활 양식을 일컫는다. 고상하고 세련된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고급진 거, 되게 우아한 거, 이러한 문화는 바로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했었죠. 그래서 1번 빈칸, 좁은 의미. 자, 대표적으로 좁은 의미의 문화가 쓰인 거, 뭐 문화인 해볼까요? 문화인. 자, 여러분. 문화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되게 우아한 모습이에요. 되게 세련된 모습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막 우가우가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문화인이네라고 얘기하는 건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종의 야만적이다의 좀 반대적인 의미, 문명화된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 건 다소간의 평가적인 의미를 내포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문화는 평가적인 의미를 내포했다라는 부분, 고급스러운 거, 세련된 거, 우아한 거. 이 자체가 평가를 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좁은 의미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넓은 의미의 문화 나와야겠죠.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요. 한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 의식주.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밥을 먹고, 어떠한 주거 환경에 사는지. 사람들 대다수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규범, 사고방식 등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 양식을 일컫는다. 인간들이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넓은 의미의 문화가 쓰인 건 어떠한 문화라고 끝나면 사실 99%는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볼수 있어요.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 청소년 문화. 성인들과는 다르게 청소년들끼리 향유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냐.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밈을 쓰고,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로 등장을 할 때는 내신에서도 그렇고요. 문화가 들어간 단어를 막 딱딱딱딱 제시를 해. 이 안에서 이 문화가 좁은 의미인지 넓은 의미인지를 구분하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자, 3번 봐요. 이제 문화에 뭐 나왔어? 속성 나왔다. 아, 이거 빈출 주제죠. 자, 문화의 속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5가지 학공, 전축, 변 공부를 했어요. 자, 이러한 5가지 속성 중에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해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키워드죠. 바로 문화의 공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건그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외부와는 구별하는 기준점으로 작동한다라는 거. 바로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제가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한테 합격 엿, 뭐 아니면 찹쌀떡, 이런 것들을 선물해 준다고 봐요. 그러면 엿과 아니면 찹쌀떡을 받은 친구들은 이

의미가 뭔지 바로 찰떡같이 알아듣죠. 아, 딱 시험에 붙으라는 의미구나. 엿이나 떡 같은 거는 되게 끈적끈적한 성질을 지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그 사람의 어떠한 시험의 운,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엿이나 찹쌀떡을 준다고요. 근데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외부의 구성원들은 뭐야? 지금 이렇게 떡 먹으면 나 소화 제대로 안 되는데 시험 망치라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끼리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그 의미를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야. 겨울철에 내가 걸어갑니다. 와, 모락모락 김나는 곳을 딱 보니까요. 붕어 모양으로 생긴 뭔가 밀가루 빵을 팔아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대충 유추할 수 있지. 이거 붕어빵이다. 안에 팥 아니면 슈크림 들었겠다. 이거 우리 바로 알잖아요. 우리끼리 공유하고 있는 겨울 음식, 겨울 간식이라고 하는 붕어빵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붕어빵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의 관광객들은요, 이걸 들어보고 접해보지 않았다면, 지나가다가 이게 뭐야? 싶을 수 있어요. 왜요? 이게 뭔지 생전 처음 봤거든. 이러한 붕어빵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 우리 새해에는 뭐 먹습니까? 떡국 먹죠. 추석에는 송편 먹죠. 바로 답할 수 있는 거. 바로 이러한 문화의 공유성 덕분입니다.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어떤 속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인간의 문화와 기타 동물의 후천적으로 학습된 행동을 구별해주는 기준이 된다. 바로 4번 빈칸에는 축적성이 들어갑니다. 축적성이라고 하는 건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인간은요, 언어와 문자를 쓰니까 세대 간의 전승이 되면서 문화가 계속 축적해서 누적되면서 발전될 수 있다. 계속해서 풍부해지는 속성을 지닌다라는 거야. 문화의 축적성. 5번.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 개별 문화가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 자,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또는 문화 연구의 관점이라고 해서 나오는 세 가지.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이세 가지는요, 상대적으로 좀 출제 경향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이 문화라는 걸 바라보고 연구를 할 때, 우리 문화와 타 문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고 그 안에서 공통 차이점을 가지면서 살펴보겠다라는 건말 그대로 비교하는 관점이에요.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자, 이어서 6번. 자, 6, 7, 8번은 문화 이해의 태도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늘 출제되는 주제죠. 우리 세 가지 태도 공부를 했었고요. 놀랍게도 이 내용은 우리 중학교 사회에서도 똑같이 등장했었던 내용. 어머나. 이 내용이 고1 통합사회에서도 등장하죠. 반복해서 다룬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주제다라는 걸 지칭. 자,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왜? 자기 문화를요, 아주 열등하다고 보여. 자기 문화는 열등한데 저타 문화,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멋져, 막 존경하는 거. 자,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문화 사대주의라고 이야기했었죠. 아, 왠지 한국말은 좀 촌스럽지 않냐? 영어로 했어야 있어 보이지. 뭐 이러한 태도, 대표적인 문화 사대주의예요. 아, 왠지 한국의 디저트는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 막 프랑스 마카롱, 뭐 이런 게좀 세련되지 않아? 이런 거 사대주의적인 관점이죠. 예. 네. 자, 7번. 자기 문화를 다른 사회로 이식하는 것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왜? 우리나라 문화가 짱인 거야. 우리나라 문화를 너무 중심에다 두다 보니까 타 문화는 열등해. 지금 6, 7번은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죠. 자, 이 7번 태도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문화와 타문화를 보는 관점이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가 완전히 반대돼요. 이 문화 사대주의는 자문화는 아주 열등해. 타문화 우수. 자문화 중심주의는 이름에서부터 자문화를 중심에 두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짱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데 너네 문화는 별로야. 우 하는 거. 자, 마지막 8번. 각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문화 이해를 강조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 바로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화 상대주의를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문화 사대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는 좀안 좋을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문화

문화를요, 평가하는 관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문화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를 우리가 묶어서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문화상대주의랑 대응해서 문화 절대주의라고도 이야기해요.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야. 뭐가 우등하고 뭐가 열등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문화 절대주의적인 관점은 문화 자체를 평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 상대주의는요,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나름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어. 그래서 이 문화 자체를 그 자체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도 함께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9번부터는 OX 판단입니다. 9번. 좁은 의미의 문화에는 넓은 의미의 문화와 달리 평가적 의미가 대포. 우리 아까 봤던 거, 맞죠? 고상하고 세련된 거, 우아한 거. 그 자체가 평가를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반대는 되게 야만적이다라는 거니까. 10번. 문화인, 문화 상품, 문화 공연. 그래요. 공통적으로 뭐 나타납니까? 문화, 문화, 문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이 문화가 어떤 의미냐? 좁은 의미 맞나요? 문화인 했을 때 야만인의 반대적인 의미, 고상하고 세련되고 규범 잘 지키고 하는 거, 문화상품이라고 하면 뭔가 예술품 이런 거 떠오르고요. 문화공연이라고 했을 때에도 예술, 그런 공연들 떠오르죠. 좁은 의미로 사용된 거 맞습니다. 자, 11번, 문화의 학습성,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의 연쇄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지금 11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문화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요소와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어. 근데 이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서의 변동은 다른 하나에서의 또 변동을 낳고 여기서의 변동은 다시 변동 낳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11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문화의 전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12번.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선생님, 이거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 맞잖아요. 근데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라고 부정할 수가 없죠. 왜요? 둘다 평가하는 거니까. 둘다 문화 절대주의니까. 자, 마지막.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 국수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자, 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문화가 짱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나라 문화를 중심에다 두는 거. 자문화 중심주의랑 같은 맥락이죠? 그럼 13번 맞는 표현입니다. 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도 선지에서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다. 끄떡끄떡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여기에 확신이 들었다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82쪽입니다. 1번부터 갈게요. 가장 최근에 이제 수능 기출 문항이고요. 문화의 속성 나왔습니다. 늘 문화의 속성은 나와. 문화 이해 태도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학궁전 축변. 근데 이 안에서는 요네 가지만 다루겠대요.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속성이 부각되는지를 찾으면 돼. 갑국에서는 집에서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아, 갑국 사람들 대다수가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일상적인 거지. 그럼 여기 첫 번째 나타난 거는 공유성이 되는 거야. 최근에는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식품 회사가 만든 전통 음식 사 먹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옛날에는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이제는 사 먹는다. 옛날과는 달라진 지금의 풍경, 문화가 변화했다. 문화의 변동성. 자, A, B를 지금 구분할 순 없죠. 두 번째, 을국에서는 일반 자동차만 운행되고 있었는데 몇년전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자, 기술의 발전이요. 그냥 일반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이 문화 자체가 풍부해졌다는 거. 이렇게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됐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게 더해져서 지금의 문화가 더 발전했네. 라는 거. 바로 문화의 축적성이 됩니다. 최근에는 일반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체되고 있다. 변화했죠. 그럼 두 번째에도 변동성이 나타나. 세 번째,
영국에서는 집에서 목욕할 때 사우나를 즐기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람들 대다수가 사우나를 즐기더라. 그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속성이라는

뜻이죠. 신뢰 중심의 여가 생활,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다. 서로 관련되어 있다. 관련성을 중시하는 거 바로 전체성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성은 뭐 총체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ABCD를 구분해야 돼. 근데 변동성이라는 게첫 번째, 두 번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죠. 물론 공유성이 첫 번째, 세 번째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일단 변동성부터 따지면 변동성이 여기서 공통으로 등장했는데 여기서 지금 공통으로 A가 나왔으니까 A가 바로 변동성이 되겠다. 자, 그러면 B가 공유성이 되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A니까 D가 축적성이 되면서 여기서 B와 C를 했을 때 공유성 하나 나왔고 마지막 C가 전체성이 된다. 그래서 B, A, C, D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부터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고 하나의 요소의 변화는 다른 요소의 변화를 초래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전체성이죠. 자, 우리 전체성은 뭐예요? C에 해당합니다. 자, 니은. 문화를 통해 구성원들이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되는 거. 새해에는 떡국 먹자, 추석에는 송편 먹자라고 하는 거 공유성에 해당하고요. 공유성이 B. 요거 맞네요. 자, 디귿. 문화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등장하고 사라지는 거. 자꾸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인 거예요. A, 변동성에 해당하고. 자, 리을. 문화 요소들이 세대 간 전승. 세대 간에 전승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가 문자와 언어를 쓸수 있기 때문이죠.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거, 축적성. D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그러면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속성을 잘 도출하셨으면 됩니다. 네, 1번 문제 정답은 몇 번? 네, 4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자, 문화의 속성 AB가 부각됐다. 그럼 이제는 우리 아까에서는 단서 조항에서 요네 가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요 2번 문제에서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사례를 보고 이게 학공 전축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된다. 자, A 보니까 흰바족 여성들은.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선생님, 저 흰바족 처음 들어보는데요? 당황해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냥 소재일 뿐이야. 여기 안에 나타난 속성이 뭔지, 부각되는 게 뭔지만 찾으면 돼. 피부와 머리카락에 버터와 적토로 만든 오티젤을 바르고 머리를 닦는 법을 어머니로부터 배움. 에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평가원이. 우리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를 좀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그림까지 제시를 해 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런 오티젤을 바르고 머리 닦는 법을요, 누구로부터 배운대? 어머니로부터 배운대. 이거는 그냥 내가 선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이거를 학습했대. 그럼 A에 부각된 건 뭐예요? 그래요. A는 학습성이죠. B. 마사이족 남성들이 추는 아두무의 독특한 점프 동작은 마사이족 전사들의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동작을 본다 한들, 이게 도대체 뭐야? 하겠지. 이러한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근데 요 마사이족 남성들의 아두무 문화를 알고 있는 요 내부 구성원들끼리는 이 동작을 보면서, 아하, 용기와 인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상기시키겠죠. 그들끼리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유성이라고 하는 건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을 예측하면서 또 갖는 거. 외부 구성원들과 구별하는 기준이 돼요. 우리는 이게 잘 몰라. 찰떡같이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학습성과 공유성이라는 거 찾았으면 기억입니다. A는 문화가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바로 우리가 문자랑 언어라는 걸쓸수 있잖아요.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있었던 문화에서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점점 더 풍부해진다. 그래서 문화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다. 바로 기억이 얘기하는 건 문화의 축적성이 됩니다. 틀렸고, 니은. A의 사례로 야구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응원 동작을 보고 따라하며 익히는 거. 처음 야구장 가면 쭈뼛쭈뼛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헐게헐게 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걸다 배우게 되지. 보고 익히는 거래. 이거 자체가 뭐야? 학습성이야. 처음부터 사람들이 막 태어나면서 갑자기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동작을 배웠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요거는 맞죠? 디귿. B는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 나왔어요. 이 공유. 그들끼리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공유성. 맞고, 리을. B의 사례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현금 거래가 감소. 이러한 기술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의 현금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문화가 부분 부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요소의 변화는 다른 요소의 변화를 또 야기합니다.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강조하는 마지막 리을은 바로 전체성이 되겠죠. 공유성이니까 틀렸네. 그러면 니은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3번 갑니다. 자, 문제 3번에서는 기역부터 비읍까지 쭉 제주 해녀 문화예요. 자, 여기서의 이 문화, 여기 빈칸, 여기 밑에 나와 있긴 하네요. 해녀 문화 하면서 이 문화가 들어간 말, 이거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 분명히 물어본다. 우리 맥락을 읽진 않았지만 해녀 문화 보자마자 해녀들이 함께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지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 니은 부분에 나타난 문화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지? 그래서 2번은 틀린 거다. 자, 처음부터 해녀는 상군이나, 상군이 뭐야? 물질 경험이 풍부해서 노련하고 기량이 뛰어난 해녀. 그러니까 선배 해녀. 동료 해녀를 관찰하고 그들에게 경험을 들으면서 이러한 물질을 익힌다. 자, 요 기역 부분에서 중요한 속성 바로 익힌다는 거.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내가 그걸 학습한다. 그러면 기역에는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여기 안에서는 지금 학습성이 두드러지는데, 선지 1번에서는 변동성을 얘기하니까 틀린 거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질에 필요한 지식, 문화를 공유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배운다. 역시 계속해서 학습성. 해녀는 퇴학, 망사리, 비창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하고, 도구 나왔는데요. 자, 일단 도구 보세요. 그리고 미음 한번 보세요. 민간 신앙이 있습니다. 모두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자, 우리 이 문화라고 하는 걸 크게 그 구성 요소를 두 가지로 나눴었죠. 물질 문화가 있고 또 하나가 비물질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물질 문화를 또 관념 문화와 그리고 제도 문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도구라고 하는 건 오히려 물질 문화 아닌가요? 물론 미음의 민간 신앙은 비물질 문화가 맞지. 그런데 디귿은 물질 문화이기 때문에 디귿이 틀려서 3번은 틀린 선지. 자, 해산물 채취하고요. 이들은 매년 물질에 들어가기 전에 잠수구슬에서 풍요와 안전을 기원합니다. 잠수구슬은 지역 주민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풍습이다. 그들끼리는 함께 그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저게 뭐 하는 거야 싶겠지만 그들끼리는 알수 있어요. 문화가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자, 바로 리을 여기 얘기하는 것보다 공유성이다. 공유성에 부합하는 완벽한 설명이 4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 정답 4번. 이어서 5번. 물질은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경제활동 등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준다. 문화 요소들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지금 전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선지 5번에서는 후천적으로 학습, 바로 학습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4번 찾았고요. 이어서 다음 4번입니다. 역시 학력평가 문제는 진짜 기발해요.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등장하는데, 요 게임 좀 복잡했나요? 한 명은 회색, 다른 한 명은 검은색 칩을 배분을 받고, 자기 차례에서 문화 관련 진술이 적힌 카드 선택, 참고시설 맞히면, 한 개를 이제 투입구, 여기 A, B, C, D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여지는 거죠. 갑과 을이 번갈아 진행을 하면서 가로든 세로든 대각선이든
3개를 연속해서 먼저 쌓으면 이제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은 회색, 그리고 을이 검은색 칩을 배분받아요. 칩의 배치가 이런 상황에서 기역니은 디귿이 빈칸인데 하단에 비교론적 관점은 각 사회 문화가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주목을 한다. 우리 총체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이야기했는데 요 가, 비교론적 관점 맞죠? 그리고 나, 축적성.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야? 전체성인데. 우리 축적성 얘기해야 되는데 전체성 얘기하니까 나는 틀린 거지. 다는 공유성인데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원활한 상호작용. 공유성 맞죠? 그럼 얘는 맞는 거야. 자, 그리고 기역부터 가요. 기역에 만약에 여기가 갑찰이야. 그리고 갑을 선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참이라고 얘기를 했어.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친구 쌓을 기회가 주어지죠. 갑은 지금 회색 칩입니다. 갑이 만약에 요 이에다가 회색 칩을 넣어요. 그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 회색 칩을 넣으면 이미 지금 아래로 회색 칩두 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한 기역은 오른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선지. 자, 이번에 기역이 을. 이번에는 나. 거짓이라면 이번에 을 차례야. 을이요, C에다가 여기에다가 칩을 넣어요. 그럼 C는 여기네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을이 승리할 수가 있냐? 승리를 하려면 세 개가 연속으로 가로든 대각선이든 세로든 돼야 되는데 검은색으로는 여기 들어갔을 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 개가 아직 안 만들어지니까. 자, 디귿. 이번에 니은이 다. 그리고 참이라면 오, 그럼 이거는 옳게 이야기했으니 넣을 수 있는 칩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죠. 기역이 누구든지 이번 차례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 만약에 갑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 근데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여기 잘 보면 회색이 여기 여기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두 개가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귿 전제처럼 옳게 응답을 해서 만약에 C에다 넣는 거야. 그럼 요렇게 세 개가 완성이 될 거고 회색 칩 또는 E에다 넣는 거야. 그럼 요렇게 세 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 옳게 응답을 해서 C나 E에 넣는다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기역으로만 이루어진 1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 게임의 형식 자체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문제 5번 조금 복잡했습니다. 당시 수능에서도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틀렸어요. 오답률 51.7%로 등장하는 내용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되게 꼬여 있어. 이따 6번 문제도 그럴 거야. 속성을 일단 우린 판단을 해야 돼요. 네. 문화의 속성 5가지를 모둠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 각 모둠이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 근데 여기서 학공존축변 5개를 모두 다 다루고 있죠.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금 교사의 이제 마무리 발언을 보면, 이 모둠의 사례는 뒤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부모 세대에서 만화방을 떠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B가 부각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둠을 보니까 부모 세대에서 웹툰을 만화라고 부르고 만화가 보고 싶을 때 만화방을 떠올리는 거. 이 부모 세대가 그 시절에 공유했었던 양식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때 이 비가 공유성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공유성. 그리고 아직까지 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비가 예, 공유성 우리 찾았어요. 그리고 3, 4모둠을 보면 3모둠 만화책을 보는 사람이 줄어들고 태블릿 PC로 웹툰 보는 사람이 늘어난 거. 지금 문화가 변화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변동성의 사례를 얘기했네. 자, 이어서 3호도문요. 부모 세대에서 눈으로만 즐기던 만화에 음성 지원, 배경음악 재생 기능, 이런 것들이 추가된 현재 웹툰은 그 이전과 다르게 부모 세대로에서 이제 지금 세대로 오면서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문화가 더욱더 풍부해졌다라는 모습.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축적성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말을 보면 3과 3호듬은 발표한 사례가 서로 바뀌어야 배정된 속성이 잘 부각이 된대. 아, 변동성 얘기를 하는데 이 변동성이 사실은 D였구나. 그러면 변동성의 D. 지금 3호듬은 축적성을 이야기하는데 축적성은 사실상 C였구나. 요렇게 알아요.
우리 아까 비가 공유

중요성이라는 것도 알았죠. 자, 그리고 일모듬 가면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웹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모듬 지금 학습성 이야기하고 있죠, 학습성. 그런데 선생님 발언을 보면 일모듬은 오모듬에 배정된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발표를 했대요. A를 배정받은 일모듬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모듬한테 배정된 걸 일모듬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학습성이 E가 될 거고 마지막 실제 일모듬에게 배정된 A가 바로 전체성이 되겠죠. 그럼 B, D, A, C, E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 1번부터 자,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라는 걸 의미하는 속성. 자, 이거는 지금 공유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아까 공유성은 B에 해당을 했습니다. B에 해당하고. 자, 2번. 문화가 세대 간 전승 더욱 발전되고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풍부해진다. 자, 이건 축적성에 해당을 하는데요. 우리 아까 축적성 C에 해당을 하죠. 네, C에 해당하고. 3번. 일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우리 일모듬에게 배정된 속성이 바로 뭐였습니까? 앞부분에 가면 전체성에 해당을 하죠. A를 배정받은 일모듬. 그러면 이거 지금 전체성에 해당해야 되는데 3번 선지 보면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그래요. 요소, 요소, 요소 부분 간의 연결을 강조하니까 전체성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어서 4번. 이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공유성. 이모듬에 배정된 거, 요거 공유성 잘, 옳게 얘기했어요. 오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전체성인데, 자, 오모듬에 배정된 게 이죠. 이가 뭐예요? 학습성입니다. 요 뒷부분이 틀려서 4번은 틀린 선지. 마지막 5번. 문화가 상징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걸 의미하는 속성은, 자, 이거 뭐예요? 지금 학습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학습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배정이 되었죠? 우리 아까 학습성이 E에 해당하는데 E를 배정하는 오모듬이라고 하니까 4모듬이 아니라 5모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요, 3번이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내용 요소들 자체가 되게 생경하진 않았어. 그런데 이 문제 형식 자체가 조금, 꼬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하게끔 했다. 긴장하시고, 자, 이어서 6번 갑니다. 문제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당해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이미 좀그 시그널을 준 거예요. 신호를 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화의 속성 A, B에 대한 발표,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 중 나머지 세 가지를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선택해서 사례를 발표해보자. 그리고 교사와 학생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센스 있게 가장 마지막. 선생님은 어떻게 마무리하냐? 을과 병은 사례 조사를 잘했대요. 일단 을과 병은 편하게 읽어. 을과. 과거와 현재의 국어 사전을 비교했을 때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돼서 더욱 풍부해졌다. 문화가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되고 풍부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여기서의 C가 뭐예요? 축적성이 되겠죠. 그리고 특정 세대가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끼리 사용하는 거. 그들끼리 함께 향유하고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가 발표한 비. 그럼 비가 뭐다? 공유성이다. 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요 무가 발표한 비, 요 부분에 초점. 자, 그리고 병입니다. 병도 조사 잘했죠. 일본인의 감정 절제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훈육의 결과. 이거를 배워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훈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교육이라는 걸 결국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요때 이 D가 바로 학습성이다. 그럼 다 나왔네. B, C 나왔으니까 마지막 A가 바로 변동성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갑이 발표한 사례는 정이 발표했던 A. 우리 아직은 여기 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이 발표했던 A가 부각된 사례. 그럼 정 같은 경우에 변동성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갑 볼게요. 과거에는 공중전화가 길거리에 많았는데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다. 옛날에 공중전화 부스 되게 많았어. 근데 요새는 없어. 이거 역시 뭐야? 변동성이죠. 그래서 A가 변동성이다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속성, 근데 여기서 이제 갑이 선택

간건 결국 뭐예요? 전체성이다라는 거 가져가야죠. 자, 그리고 1번.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거 뭐예요? 우리 공유성인데요. 공유성 아까 찾았죠? 뭡니까? 예, B입니다. 근데 A가 아니라 B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제 정답은 딩동댕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화가 경험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학습성인데요. 자, 학습성은 어디 있어요? 우리 D에 해당하죠. D가 아닌 C다. 이게 아니라 D에 해당한다. 3번. 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은 갑이 선택한 거 뭐였어? 갑. 전체성이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거? 자, 이거는 지금 변동성입니다. 우리 전체성에 대한 설명 들어가야 되니까 틀렸고. 4번. 정의 발표한 문화의 속성은 우리 아까 정의 발표한 거는 어디 있었어요? 정의 발표 앞부분에 보면 A죠. A가 뭐예요? 변동성입니다. 근데 4번에서 얘기하는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한 풍부, 요거는 뭐예요? 축적성이기 때문에 틀렸고. 마지막 5번. 무가 발표한 문화의 속성. 자, 무가 발표했었던 건 B죠. B가 뭐였습니까? 예, 공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 선지에서는 각각의 요소 부분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이걸 강조하는 건 전체성과 네, 총체성이었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5번, 6번 문제 상당히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역시 당해년도 6, 9월 시험 정말 중요하구나. 특히 9월 시험에서 어마무시하게 이 수험생들에게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우리 7번 문제 갈게요. 자, 문화의 속성 계속해서 학공 전축변 묻고 있고요. A, 뭔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가브리 모두 잘 발표를 했대요. 그럼 일단 편하게 읽어봐. 어떤 나라에서는 자신의 공간을 자아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 사무실에 문을 닫거나 공용 사무실에 가림막을 세워 자신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는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A가 부가.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야? 뭐야? 나한테 냄새 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치. 자신의 공간은 자아의 연장이니까 자신의 어떤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가림막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들끼리는 전혀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부각된 거 뭐예요? 예, 네, 공유성이죠. A가 공유성이겠다. 세무국 사람들이 같은 종교 사상을 통해 원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는 거. 시험 앞두고 내가 엿과 찹쌀떡을 줘도 오,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뭐야? 나 지금 소화 안 되라고 나한테 지금 불행을 주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생뚱맞은 반응이 아니라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바로 공유성이죠. 이 종교 사상은 고대 토템 신앙의 근대 이후 절대 신의 관념 및 구원의 개념 등이 결합,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세무국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함께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두 국가 사례 모두 문화는 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유성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비의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을이 발표한 세무국 사례에 대해서 첨언하는데요. 세무국 사례는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누적된다. 자, 어디 밑줄?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누적되더라. 언어와 문자와 같은 상징 체계를 통해서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이렇게 전승이 되면서 점점 더 풍부해지더라. 점점 더 발전하더라.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지. 이게 바로 축적성이 될 거예요. A는 공유성, B가 축적성이 된다면 1번부터 A는 공유성 정답 나왔네요. 1번입니다. 자, 2번. 문화가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학습이라는 거. 2번은 문화의 학습성. 자, 3번. B는 문화가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공유성이죠. 선생님, 아까 공유성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공유성은요, A에 해당했죠. 그래서 들렸고. 4번. 가에는 이 가가 빈칸 여기였어요. 여기. A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즉,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4번에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전체, 서로 문화가 요소와 요소, 각 부분들로 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서로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의 변동에도 영향을 줘요. 이런 식으로 연결, 연결, 연결성을 강조하는 거, 이거는 바로 전체성에 해당했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나 내용이 변화됨. 변화라는 포인트. 문화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변화하더라. 그래서 우리 7번의 정답 1번 찾았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8번. 8번은 사례가 이렇게 딱두 개가 나오는데, 가와 달리 나에만 부각되어 있는 속성이에요. 학공전축변. 뭐가 나왔을까? 가. 우리나라에서 소나 말이 과거에는 짐을 실어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됐지만, 현재는 교통수단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뭐 요새 여러분들 학교 가는데 소나 말 타고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없죠. 네. 거의 버스, 뭐 아니면 지하철, 걸어서 가거나 하잖아요. 옛날에는 소나 말, 뭐 이게 대중교통의 수단이기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동수단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교통수단의 변화 과정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변동성의 모습이 부각되네. 나.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교통수단인 전차는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초래를 했습니다. 승객들이 신분이나 성별이 아닌 지불한 요금에 따라 상하 등 칸으로 나눠 타게 되면서 양반과 상민의 엄격한 구분, 남녀 출세 부동석과 같은 사회적 금기가 점차 약화된 거예요. 새롭게 이러한 전차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에서 변동성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나에 부각되어 있는 것잘 보면 전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사회적 금기도 약화가 되고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다 변화되었다. 요소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차의 등장이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체성이 되겠죠. 결국 8번 문제는 전체성에 대한 진술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1번. 문화는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자, 여기서의 이 상징은 뭘까요? 언어나 문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1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학습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학습성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문화는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풍부해진다.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이렇게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거. 바로 문화의 축적성입니다. 3번.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나 내용이 변화한다. 변화의 핵심, 바로 변동성. 4번.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 결합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겠지. 전체성. 정답 4번. 마지막 5번입니다. 구성원 간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왜? 우리끼리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떡국 먹어야지. 추석이 되면 송편 먹어야지. 생일이 되면 미역국을 먹어야지. 우리끼리 함께 동질성을 형성하잖아요. 생일 되면 너 미역국 먹겠구나. 라는 거. 구성원의 행동 자체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 자, 그래서 5번은 공유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 문제의 정답은요. 4번 전체성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9번 갈게요. 자, 9번. 우리나라에는 돌잡이라는 생일 문화가 있다. 여러분들 돌때뭐 잡았는지 기억나요? 스스로 기억은 못해도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친구들 있죠. 예.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여러 물건을 놓고 아이가 무엇을 잡는지에 따라 아이의 장래를 짐작해 보는 거다. 요새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가 명주실을 잡으면 이 실은요, 되게 길잖아. 그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산다. 그러니까 장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실 잡으면 아, 이 친구 오래 살겠구나라는 거. 한편 시대에 따라 돌잡이 물품의 구성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뭐 실, 뭐 아니면 뭐그뭐 연필, 책뭐 이런 거 공부 잘하겠구나 뭐 이런 거였다면 요새는 뭐이 친구가 되게 좋은 스포츠 선수로 자랐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그럼 뭐 야구공 뭐 이런 거 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연예인,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어. 마이크, 뭐 이런 거 갖다 놓기도 한대요.
자, 리을. 돌잡이 물품의 구성은 경제 발전 수준, 성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돌잡이 물품 구성에도 변화를 주더라. 요소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을은 뭐예요? 그래요. 전체성이죠. 리을 가니까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로서의 총체. 총체. 이게 뭐야? 바로 전체. 전체성 얘기하는 거지. 그럼 리을 맞네. 디귿 가자. 디귿은 여기. 구성이 달라진다. 옛날에는 실만 있고 연필만 있고 했는데 이제는 마이크도 있고 야구공도 생겼다. 변동성. 디귿. 맞네요. 자, 니은. 니은 여기.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 우리는 실 잡으면 바로 장수하겠네라는 말이 바로 떠오른다고. 우리끼리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근데 이러한 문화를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이 와서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의미야? 왜 실을 잡는다고 갑자기 장수를 한대? 띠용스럽겠죠. 하지만 우리끼리는 알고 있다. 자, 기억이요. 생일 문화입니다. 좁은 의미일까요? 좁은 의미라고 했을 때에는 이 문화 자체가 평가적인 의미가 내포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문명의 일종의 연장선인 거야. 이거는 고상하고 세련된 거야. 우아한 거야. 고급스러운 거야. 생일 문화는 생일이라고 할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일종의 생활 방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10번. 10번 문제도 좀 복잡했습니다. 마치 아까 5번, 6번 문제랑 좀 비슷했어요. 24년 수능으로 출제됐었고, 나와 있는 요소들은 익숙한데 형태가 조금 복잡했어. 그래서 집중하고 긴장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화의 속성 5가지. 자전거를 소재로 이야기하는데요. 자, 일단은 교사의 일단 마무리 발언을 먼저 센스 있게 보셔야 돼요. 갑과 정은 각자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정은 잘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갑을 봐. 갑과 정은 잘 이야기했다. 표시. 갑은요. 출퇴근 수단으로 동그라미국 사람들이 자전거를 떠올리는 것은, 오! 우리가 출퇴근할 때 자전거 타겠지라고 응당 생각하는 건 출퇴근할 때는 사람들이 보통 자전거를 탄다라는 하나의 공유된 생활 양식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면 이때 이 A는 뭐예요? 네, 공유성이 되겠죠. 그리고 선지 1번 가면 문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거? 이거 변동성인데 틀렸고. 그리고 요 정도 옳게 얘기했는데 전체성이 부각된 게이 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나를 여기 보면 기존의 자전거에 변속기 추가, 충격 흡수 장치가 더해지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돼서 문화가 풍부해진다라는 거, 이거 뭐예요? 축적성이 되죠. 우리 전체성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4번도 틀렸다. 하지만, 을은 무가 배정받은 속성. 을을 보세요. 예전과 다르게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곳은 뭐에 해당합니까? 예전과는 다른 모습. 즉, 문화의 변동성이라는 게 강조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변동성이 부각된 사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병은요, 학습성. 병은 여기 부분에 학습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대. 그럼 가해 보세요. 어릴 적 자전거 타는 방법을 부모에게 배워 능숙하게 자전거 탈수 있겠다. 갑자기 갓난 아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전거를 막 타요? 아니죠. 배워서, 익혀서 알게 된 거죠. 그럼 이거 학습성. 맞잖아요, 선생님. 학습성 3번. 근데 끝까지 봐야 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틀린 거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학습성이니까. 그래서 3번은 없다라고 얘기해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문은 병이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병이 배정받은 거는 지금 축적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에는 우리, 아이고, 축적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다를 보세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자 기업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유 경제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전용 도로를 건설하는 것.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는 것.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전체성이 늘어났는데요. 우리 축적성 찾아야 되는데요. 정답 안 나왔어요. 마지막 B를 찾아야 되는데, 을에게 배정된 마지막 B가 뭐냐. 잘 보면 공유성 있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꽤나 고변별의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 이제 11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서로 다르게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자, 먼저 갑을 정만 옳은 사례를 제시했대요. 자, 갑과 을과 정 옳게 제시를 했대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젓가락 사용 방법을 익혔대요. 그럼 우리 기억에 여기 학습성 들어가겠다. 체크. 자, 을. A 지역의 모든 사람은 특정 기간의 신들이 임무를 교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간 신성하게 여기는 마음, 그들끼리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 여기는 이제 공유성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병은요, 기억, 즉 학습성, 그리고 무는요, 니은, 즉 공유성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가면 기억은 학습성이죠. 1번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뭐예요? 그래요. 이거 축적성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틀렸고, 니은. 니은은 뭐예요? 공유성인데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 이거 뭐예요? 전체성, 총체성에 해당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가. 가에는 지금 학습성에 대한 사례가 들어가야 돼. 내비게이션의 등장으로 운전할 때 종이 지도로 길을 찾는 사람들을 거의 살펴볼 수 없다. 변화했다라는 거. 변동성이니까 틀렸어요. 우리 학습성 들어가기로 했잖아. 자, 그리고 나. 나이는 옳게 연결됐죠. 축적성과 관련된 사례.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성향 파악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진짜 너 무슨 형이야? A형이야? B형이야? 이렇게 했다면, 요새는 보통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지금 변동성에 대한 거, 축적성 아니죠? 마지막 5번입니다. 다에는 니은, 즉,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팬클럽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색깔을 응원하고 활용한다. 뭐 이런 것들. 각자 어떠한 팬덤별로 상징하는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들끼리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완벽하게 공유성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어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게요. 12번 문항입니다. 자, 갑국에서는 종교가 계층별 생활 양식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 그러면 문화의 변동성이 아니라 뭐예요? 문화의 전체성.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교리의 영향을 받아 육식을 멀리한대요. 갑국 사람들은 이들처럼 고상하게 보이려고 직장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식사할 때는 채식을 당연시한대요. 왜? 내 고상한 척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럼 요 채식을 당연시한다라는 건 그들끼리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문화의 공유성이 부각된 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최근 갑국에서 스마트폰과 배달 어플을 사용하는 게 일상화되면서 고기가 들어간 도시락 판매가 증가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밑줄인데, 디귿은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이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 물질 문화랑, 네, 이것도 선지로 종종 등장합니다. 비물질 문화,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자, 이런 물질 문화의 대표적인 게 기술입니다. 기술. 자, 그리고 비물질 문화라고 하는 거는 신념, 뭐 이런 관념과도 같은 거, 그리고 제도, 법과 같은 거,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기술이에요? 물질 문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렸네. 자, 이는 육식 문화, 고기를 먹는 문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식 문화, 의식주와 관련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방식, 그러면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가 되겠죠. 4번 틀렸네. 자, 마지막 5번.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류를 먹으려고 도시락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증가라는 거. 근데 이게 문화지체의 사례냐? 문화지체라고 하는 거, 우리 개념에서 공부를 했었지만,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 이게 따라가지 못해서 그 사이에 생기는 일종의 갭. 이거를 문화지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음과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문화 파트 이제 첫 번째 12문제 한번 풀어봤었고요. 앞에 우리 또

그 개념도 슬쩍 살펴봤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문제를 따라오면서 당장에 내가 이걸 틀렸고 맞았고 하는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을 했냐, 이 문제를 맞았더라도 정답, 오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았냐,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 수능 실전 날 끝까지 네,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3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갈 거예요. 늘 그랬듯 문제 미리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네, 지니 정규입니다. 말랑말랑해질 지니 이거요. 제가 맨날 맘대로 바꿔서 해요, 여러분. 그 어쩔 수 없어, 그치? 아니, 아, 내가 오늘 약간 밑으로 내렸구나. 아니, 고개만 끄덕여도 얘가 자꾸 띠글띠글띠글 소리를 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약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투머치지만, 이 투머치의 웃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유지를 해야죠. 아니, 감기 걸렸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냥 정신세계는 다 괜찮거든. 근데 어쨌든,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좀 이제 에너지가 약간 덜 하기는 하겠죠? 시지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인 진인데 소원을 못 들어줄 것 같은 진이랑 너무 약간 공감이 되는데 여러분 약간 사력을 다해서 소원을 한번 들어보도록은 할게요. 아, 이게 들어본다고 내 특히 들을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뭔가 웃기네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약간 그 감기가 차 있는 느낌인데 아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약간 골고루 아픈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진짜 15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제가 어린이 때 했던 수영 선수 했던 그 체력으로 아직 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지금은 운동을 전혀 안 해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말만 입으로 운동만 해요. 맨날 입으로만 운동한다고 한 번도 운동을 제대로 한 그게 없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기는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 그 평생치 운동을 한 거지. 막 매일 3시간, 4시간씩 운동해서 그때 만든 체력으로 이렇게 지내왔어요. 아직까지 괜찮았다? 근데 이제 안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진짜 좀 약간 체력 관리를 위한 그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생각으로 합니다. 실천은 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해. 내가 운동과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실천해야지? 아, 진짜 실천해야지? 아, 이게 우리 제자들의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진짜 수학 공부 잘 해야지? 나 진짜 잘해야지? 이러다가, 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진짜 할게, 운동. 내가 진짜 운동할게, 알았죠? 여러분들 진짜 수학을 하고, 오케이. 자, 오늘도 즐겁게 시작을 할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 디지털 디톡스 데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주어는 저예요.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두근두근 설레어져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진짜 건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건강 관련 컨텐츠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휴대폰을 쥐고 있는 거 되게 안 좋대. 사실 저도 아침에 뭐 일어나려고 알람을 듣기 위해서 휴대폰 같은 게 머리맡에 놓고 자잖아요. 이 자체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정확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간뭐 전자파가 나오니까 휴대폰 너무 가까이 두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 게다가 사실 머리맡에 놓고 잔다는 건그 직전까지 휴대폰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사실 그뭐 귀차니즘이나 이런 것 때문은 전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다가 충전을 할수 있는 것이 내발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을 하다가 이렇게 잘 수는 없어. 휴대폰을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가도 일어나서 휴대폰 충전기 꽂아놓고 자야 돼요. 왜냐면 이제 휴대폰 수명이 한 2년 됐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매일 충전이 되긴 되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다가 잘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휴대폰을 충전해야

해놓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어야 되는 시스템이 된 거죠. 훨씬 좋아요. 훨씬 확실히 좀 누워서 생각을 하다가 자는 게 훨씬 잠도 잘 오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 잘 자야 되잖아. 디톡스 데이 이런 말 있잖아.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을 듣고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막 예능에서도 보면 휴대폰 24시간 없어도 막 이렇게 막 불안해 하더라고요. 휴대폰 없는 날을 좀 만들어 보세요. 진짜로. 약간 공부할 때 같은 때에는 진짜 꺼놓고 진짜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쉴때 잠깐씩 키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걸로. 쉴때 잠깐씩 켜야지 그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좀씩 더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늘은 그러니까 뭐 요일을 정해야 되겠지? 다이어트의 디톡스 데이 만들듯이 요일을 정하든 해가지고 그날은 진짜 휴대폰으로부터 멀어져 보자. 그러면 스스로가 되게 아, 나는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남들과는 다른, 남보다는 앞선 뭔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면서 휴대폰이 없어도 생각보다는 괜찮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떡하죠? 이런 얘기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연락을 그 의미 있게 하는 게 많지 않아요. 친구들과 하는 연락, 다음날 학교 만나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부모님과 이제 뭐, 어디 학원에 갔다 왔어요. 뭐 이런 연락을 해야 된다. 뭐그 정도는 있는데 동선이 정확하면 그 정도까지 집에 일찍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좀 해서 하루 정도는 그 저녁에 뭐 부모님께 연락드린 그걸 제외하고는 조금씩 이렇게 꺼놓는 것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과 그 빈도를 늘려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질 거예요. 시간이 알차질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결국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가 맞지. 너도 나도. 여러분이 휴대폰 덜 사용한다? 난 너무너무 설레, 여러분. 근데 막 휴대폰으로 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순 있지. 근데 그거는 휴대폰 사용은 아니잖아. 인강을 듣고 있는 시간인 거지. 격하게 끄덕일수록 얘가 소리를 내는군요, 여러분들한테. 알았죠? 그런 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의미가 있어요. 휴대폰 중독성이 세가지고 그런 날을 만들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들 되게 집착하게 된단 말이야, 휴대폰에. 그러지 않도록.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2번 문제부터 쭉쭉쭉쭉 풀어보려고 해요. 요 문제부터 쭉쭉쭉 풀어보려고 하고, 지금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 A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데, 일단 길 자체가 어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때에는 분명히 이렇게 좀 네모 반듯한 바둑판 무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둑판 무늬가 아니야. 긴 한데, 아, 바둑판. 바둑판이기는 한데 약간 좀 뭐가 없어. 없어. 오케이. 그다음에 P는 지나야 되고요. Q는 지나지 않아야 된대요. 그리고 문양도 좀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여러분 3점짜리예요. 놀랍게도 3월 모의고사마다 최단거리가 좀 나왔어요. 2년 연속. 그죠? 응. 왜겠어? 그냥 전범위가 아니었어서 그래요. 사실 뭐 대단하게 최단거리가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3월 모의고사까지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와요. 경우의 수가 범위였거든. 확률과 통계가 못 들어갔어. 그래서 그래. 아무튼 자 A에서 P는 갔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팁첫 번째 꼭 지나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점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문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누구일까요? PQR로 할까요? 이 R이라는 점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나야 되냐면 A에서 P 지나야 되고 R 지나고 B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어때요? R에서 B로 갈때 Q를 지날 수가 없어요. 곱하기 Q 같아 보이네. 어떻게 하지? Q는 안 돼. 이렇게 할까? Q는 안 되라고 쓸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Q, no. 획기적인 거 하는 줄 알았죠? 저에게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A에서 P로 가는 방법의 수는? 그러니까 그냥 끊어 보시면 돼요. A에서 P로 갈 때는 얘네만 보이시죠? 이렇게만. 맞아? 응. 그러니까 그 무늬들 안에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띄워서 보면 돼요. A에서 Q로 갈 때는, P로 갈 때는 어떻게 가면 되느냐면, 5, 5, V가 됩니다. 그러면,
삼팩을

노노는 나중에 생각할게. 일단 3팩을 2팩으로 나누어준다 해서 세 가지라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자 P에서 R로 갈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볼게. 이것도 5위위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눠준다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한번 가면 되는데, 여기서 갈까 여기서 갈까 여기서 갈까를 고르면 되니까 세 가지라고 하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자, R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전부 고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Q를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Q를 지나서 가는 경우를 제외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R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돼? 5, 5, 5, 위여서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눕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 R에서 Q를 지나 B로 가는 경우. 를 제외하면 되겠죠. 그건 누구일까요? R에서 Q로 가는 방법은? 또 똑같은 무늬가 생겼어. 그럼 또 생각하지 말자. 그냥 세 가지. 여기도 어때요? 또 똑같은 무늬가 생겼어. 그럼 세 가지. 3 곱하기 3. 경우의 수 확 통해서 내가 볼때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풀이한 방법이 또 다시 쓰인다는 것을 알아채는 센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두 칸짜리 바둑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여기, 여기, R에서 Q, Q에서 B 또 나와. 근데 그걸 매번 3팩을 2팩으로 나눈다라고 써도 물론 5초 걸리겠지. 근데 5초, 5초, 5초, 5초 다 합치다 보면은 이런 게 1분씩 걸리는 거고, 1분이 쌓여서 2분, 3분, 5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죠. 아까 썼던 3이 그대로 쓰이네? 라고 알아낼 수 있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그죠? 오케이, 그럼 마무리합니다. 지금 제가 다 곱하기로 연결했어요. 이유는? A에서 P를 지나 P에서 R을 지나 R에서 B까지 와야 됩니다. R에서 B로 올때 다만 Q를 지나는 경우만 제외시키면 된 거죠. 그럼 계산 마무리할게. 얼마라고 하면 돼? 3 곱하기 3 곱하기 요거는 20 빼기 9 하면 11. 정답은 99. 요렇게 오면 되겠죠. 대단한 문제 같죠? 그래도 몇 점짜리? 3점짜리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 3점짜리야. 그러니까 최단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법이 되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풀면 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엄청 멋있는 막 대단한 4점 문제 잘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게 다예요. 별것도 없잖아, 그치? 자, 다만 요런 것도 되죠. 선생님, A에서 P까지 가는 거세 가지, P에서 R로 가는 세 가지인데요. R에서 Q로 가는 거에서 이길 못 가니까 알쓸자 풀하고 싶어요. 예스, 가능해. 자, 알쓸자풀 여기서 한번 가볼까? 여기서 가볼까? 좋아. 그러면 R에서 B로 가는 것만 생각해서 그냥 다 곱해줄게요. 그러니까 그냥 R에서 출발해서 갑니다. 그래서 111로 쓸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까지는 돼. 여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로 와야 되죠? 여전히 1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2점은요. 3이 올라가야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못 오니까 3. 둘이 더해서 둘이 더해서, 둘이 더해서 11. 그래서 11 곱해서 정답 99로 가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쓸자풀을 항상 잡단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껴버리면 가디순이 주제인데 가디순이 아니라 함의법칙 알쓸자풀만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디순이 먼저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출제의 의도를 항상 생각을 해야지. 그 출제의 의도를 생각하면 그 의도를 기준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아, 그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난이도를 올리는 거잖아. 생각을 잘 해줘야 돼요. 3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별거 없어. 이런 식으로 길을 그냥 찌그러뜨리는 수 외에는, 그쵸. 자, 이번에는 A에서 B까지 가는 여전히 최단거리입니다. 이런 말 없으면 안 돼. 그죠? 자, 꼭 지나야 되는 점을 먼저 잡아주세요. 난 2점. 그렇지. 아까 해봤잖아. 한번 해봤잖아요. 이 게임을 해봤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2점을 먼저 잡아야 돼. 이걸 Q라고 할게요. 그리고 A에서 왜 Q라고 했냐고? P를 아까 썼어서. B를 지나. 내가 Q를 지나 B로 갈 거야. 근데 Q에서 B 길은 어떤 게 문제예요? 그렇지. 이런 거 싫어. 없어진 거. 그럼 어떡해? 공사해, 살려냈어. 가볼까요? A에서 Q로 가는 방법은, 자, 쉽게 갑니다.

올라가는 길을 어느 거 택할지를 골라볼게요. 세 가지. Q에서 B로 가는 방법은 5, 5, 5, 위, 위로 하겠습니다.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5, 5, 5, 3팩, 위, 위, 2팩. 왜 괄호 했겠어요? 하나 빼, 왜 하나 빼? Q에서 이 점을 지나 B로 가는 한 가지는 제외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10, 1, 9, 3, 27 이렇게 오시면 돼요. 어때? 괜찮아? 그죠?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 그러니까 길을 내가 잘 만들어서 잘 봐야 되는 것 같아.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약간 찌그러졌다 보니까 이 길의 찌그러짐이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 나누는 형태로 가볼게요. 여기가 보였다 보니까 얘도 왠지 이 점을 지나서 B로 갈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걸 R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상 Q에서 B로 가는데 꼭 지나는 점을 케이스로 나누기 버전으로 한 겁니다. 지나는 점, 케이스 나누기 버전. 이렇게 쓸게요. 꼭 지나는 점, 케이스 나누기 버전. 자, Q에서 R로, 자, B로 갈수 있어. 근데 R 말고도 대각선으로 내려올까요? 요 점으로 와서 B로 갈 수도 있잖아. 얘가 S라고 할게요. 알파벳은 순서대로 부르는 거냐? P, Q, O, P, Q, R, S 맞네. 본능적으로 부르기는 했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부르려야 되겠다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 점들 중에서 항상 많이 쓰이는 알파벳들을 그냥 썼더니 알파벳 순이 되었네. 나 알파벳 순서대로 말하는 거잘 못해요. 아니, 취약점을 말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헷갈려. O, P, Q, R 이거 부르지 않으면 은근 헷갈린다고. 나만 그래? 아닐걸요, 여러분? 그, 나 알파벳 순으로 뭐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약간 불편해. 틀릴 것 같거든. 특히 A, B, C, D 이후로는 약간 그래, 여러분. 수학하면 원래 D까지만 잘 알게 되지 않나요? 나만 그래? 아무튼. 자, 여기 어떻게 가요? A에서 Q까지는 무조건 와야 되고요. Q에서 B로 가는 게 사실상 어때?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Q에서 R을 지나서 B로 갈 수도 있고요. Q에서 S를 지나 B로 갈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케이스가 나뉜 거고, 자, R 또는 S를 지나지 않고 B로 가는 방법은 없어야 합니다. 케이스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겹치지도 않아야 되고. 겹치지 않는 거에 대한 보장은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게 제가 보통 이렇게 Q에서 B로 가는 길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점을 잡는다라고 하잖아. 대각선으로 잡게 되면 이미 이쪽으로 오는 순간 이렇게 가는데 오른쪽 또는 위로만 와야 되잖아요. 이 점으로 오는 순간 무조건 오른쪽 또는 위로만 가니까 여기로 올 수가 없어요. 이 점으로 오는 순간 오른쪽 또는 위로만 가니까 얘랑 겹칠 수가 없어. 그래서 대각선 형태로 내가 꼭 지나는 점을 나누다 보면은 겹치는 경우는 생기지 않아요. 빠지지 않도록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해봐요. A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거기서부터 갑니다. R을 지나서 B로 가는 방법. Q에서 R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 두 가지. R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위로 가는 걸 얘를 선택할까? 요거 선택할까? 요거 선택할까? 세 가지. 해서 여섯 가지입니다. S에서 B로, 그러니까 Q에서 S로 가는 방법은 스트레이트 한 가지에다가 S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오른쪽을 이거 택할까, 요거 택할까, 요거 택할까만 고르면 되네요. 오른쪽이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그죠? 세 가지. 그래서 어떻게 돼? 얘네 둘이 더하면 되겠죠? 9. 정답은 3 곱하기 9. 27. 아까와 마찬가지인데 버전을 조금 더 다르게 멋있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면 난이도 한 번만 올릴게요. 이게 마지막 문제야. 이제 이거 풀고 나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판쓰기 하면서 이제 복습 주르륵 달려야 돼. 보세요. 자, 이거 좀 신기하게 생겼어. 근데다가 심지어 A에서 C를 지나 B로 간대요. 이런 적은 없었어. 게다가 봐봐요. 한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난이도 많이 올려 보았어요.
난이도 많이 한번 올려봤어요. 어떻게 가면 될까?

일단 겹쳐서 가게 되는 길이 있는지를 살펴볼래요? A에서 C로 갈 때도 사용할 수 있고 C에서 B로 갈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살펴야지. 이말 때문에. 왜냐하면 A에서 C로 갈 때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C에서 B로 올 때는 오른쪽 아래로, 그러니까 A에서 C로 갈때 위로, C에서 B로 갈때 아래로 이동하면서 똑같은 길을 두번 지날 수도 있어요. 어느 길이 가능하지? 이 길이요. A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이 길을 사용할 수도 있고, C에서 B로 내려올 때이 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별이라고 할게요, 길을. 그러면 저별 루트를 A에서 C로 갈때 사용하거나, 별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또는 둘다 사용하거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케이스 나눈 거야. 별 길을. 얘가 사용하면 얘 사용 안 해야 되잖아. 얘가 사용 안 했으면 얘 사용해도 되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세 가지로 케이스를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해주면 되겠죠. 별 길을 기준으로 한 거야. 저별 길을 누가 언제 사용할지. 맞아? 아니, 사용하고 사용하고 아니지. 사용 안 하고 안 하고. 둘다안할 수는 있잖아. 사용할 거면 한 번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를 나눴다고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보세요. 일단, 풀이하기 전에 케이스를 좀더 줄일 수 있다는 거 혹시 놓친 사람? 봐봐. A에서 C로 가는 걸 먼저 생각을 하면, 그때 사용을 하면, C에서 B로 갈 때는 무조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근데 보통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면, A에서 C로 갈때 사용할래? 말래로 생각하죠. 할래? A에서 C로 갈때 사용할래? 그러면 C에서 B로는 사용 못 해. 근데 A에서 C로 갈때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C에서 B로 갈 때는 어때요? 자유예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전안 썼으니까요. C에서 B로 갈때그 길을 사용하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랑 상관없어.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보통 문제를 풀때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간단하게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 케이스의 기준은 겹치지 않고 빠짐없습니다. A에서 C로 갈때 사용할래 말래? 그게 맞잖아. 할래 말래. A에서 C로 갈때 사용할래? 그러면 C에서 B로 갈 때는 못해. 근데 A에서 C로 갈때 사용 안 해? 그럼 C에서 B로 갈 때는 맘대로 해. 맘대로 해가 맞는 거. 굳이 케이스 안 나눠도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사실 풀이의 양이 되게 많이 줄어요. 센스. 이런 건 센스. 그 지혜자 갑니다. 일단 A에서 C로 갈때이 길을 사용하시겠대. 그럼 어떻게 와야 돼? 무조건 요 점으로 와야만 합니다. A에서 C로 갈때이 점으로 오는 방법은, 자, 여기로 오려면 아래에서 위로 갈 방법은 없어요. 어디서 와야 돼?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왔겠죠. 그 말은 A에서 P라는 점까지 왔다면 거기서 무조건 이렇게 해서 C로 갔다는 거죠. 자, A에서 P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5, 위, 3팩을 2팩으로 나눕니다. 세 가지죠, 세 가지. 그 다음에 P에서 C로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사용했습니다. C에서 B로는 내려올 수 있나요? 못 내려가. 그 길을 A가 사용했다니까 올 때? A에서 C로 올 때? 올때 사용했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무조건? 그렇지.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돼. 거기까지가 돼. 그럼 이 점에서 B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C가 무조건 어디로 와야 돼? Q까지 온 다음에 B로 오게 됩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Q에서 B로 오는 방법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5, 5, 아, 아를 배열해 볼까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눕니다. 그 둘을 어떻게 곱하면 되겠죠? 3, 6, 18, 이렇게. 가디순을 적용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가디순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전 단계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 문제야. 재밌죠, 그죠? 자, 이거 다시 합니다. 다시 할땐 항상 어떻게 세팅을 지워주세요. 헷갈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요? A에서 C로 갈때 사용 안 한대. 그럼 C로 올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순 없네. 무조건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갔겠죠. 이 점으로 오려면 여기까지 왔어야 되겠는데. 아, 이렇게 왔다는 거구나. 맞아요.

아까 P까지 오는 방법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은. 자, C에서 B로 오실 때는 자유로워요.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그냥 요 바둑 무늬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5, 5, 5, 아, 아 배열하면 되니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30까지.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더해주세요? 정답은 48이에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워. 그죠? 가장 어렵지만 재밌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대단히 그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개념 정리하는 것도 사실 한 20여 분이면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거다 정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오늘 문제를 푼 건데, 정리하는 그 개념이 적은 대신에 거기서 여러분 유형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오늘의 얘가 이쪽이 땡겨줘야 되는 거잖아. 얘가 이쪽이 무거워서 이걸 그냥 땡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잖아요? 그럼 제가 오른쪽, 왼쪽을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맨날 더 내려놔, 혼자. 자, 오늘의 소원은 이거예요. 아침 잠이 많아요. 아침에 벌떡벌떡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죠? 이런 소원 빌 때가 있죠. 왜냐? 요즘은 덜 유행하는데, 아침형 인간. 뭐 미라클 모닝 이런 게 되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인데, 미라클 모닝을 해야 인생의 승자가 된대요. 이제 어른이 된 이후에 지금 최근의 이야기.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 그래서 책을 읽는 그 사진을 서로가 이제 공유해야 돼요. 책 읽는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다시 자. 이렇게 할 거면 그 미라클, 그건 고문이다. 이거는 난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굳이 굳이 일어나서 책을 읽지도 않아. 인증샷만 찍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자. 막 10시, 11시까지 잔대. 그 하루를 실패한. 그러면 6시에는 대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침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학교에 지각해야 한다. 이런 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되는데, 아침에 또, 뭐, 대단히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요것에 대한 짐을 하나 덜어드리자면, 사실 저는 아침형 인간이기는 해요. 난 아침에 눈이 잘 떠지기 때문에 아침에 무언가를 하는 거고, 반대로 저는 해가 지면 약간 뇌가 올스탑하는 기분이에요. 저녁 8시가 넘어서까지 내가 집 밖에 있다? 난 불안해요, 여러분. 왜냐고? 9시 자거든,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건 일찍 잤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을 부러워할 것 없어. 아침형 인간은 밤에 활동을 못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둘다 하면 사람이 큰일 나요. 잘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대신에 적어도 그 밤에 쓸데없이 깨어있는 시간들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난다면 그건 자신이 반성해야 되는 파트잖아요. 그치? 아침잠 많은 친구들이 제일 제가 저의 입장에서, 미안해, 나의 입장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알람을 40개씩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내 개인적, 지니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들어봐봐. 8시 20분에 일어나서 20분 만에 준비를 해서 40분에 나간다 칩시다. 예를 들어. 8시 20분에 일어나 40분 나가. 8시 20분에 일어나는 게 나의 최대 한도라고 칩시다. 학교에 뭐 예를 들어 9시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그러면, 8시 20분에 일어나면 되잖아. 근데 그 알람을 7시 30분부터 계속 5분 간격으로 맞추는 거야. 자기가 못 일어날 걸 알면서. 그러면 30분부터 계속 알람을 그냥 끄면서 그렇게 잠을 자요. 그러면 8시 20분 알람까지도 끄게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하지 않아? 그리고 그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은 나는 잠을 들다가 깨다, 들다가 깨다, 들다가 깨다 하는데 그거 너무 괴롭지 않아요? 나는 들다가 깨다, 들다가 깨다 하면 눈물 나던데, 슬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의 알람을 맞춰요. 이것만 들으면 나중 그 전까지는 잘 자놓고 그때는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 알람을 못 뜨는데 어떻게 하느냐. 알람을 못 뜨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더라고. 그 부분은 내 지니가 진짜 들어줘야 되는 소원이긴 한것 같아. 알람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소원을 들어줄 수는 있겠다. 그 알람을 귀에다 붙여놓고 자는 형태로.
어차피 깨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가서 깨워줘야 돼. 이럴 순 없잖아.

그지 않아? 알람을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일찍 감아놓고 자는 건 어때? 그러면 깨지 않을까? 그 정도의 노력은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냥 알람이 울리면은 자동적으로 끄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건 안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알람이 들리면은 나는 꺼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이거 소원을 빈다는 건나 너무 착한 짓을 하기로 해놓고 나의 본성이 나온 건가? 약간 좀 그래.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착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침에 너무 졸리다는 건 잠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밤잠에 대한 것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오시고요. 그리고 꼭 일어나야 되는 시간 알람만 맞춰 놓으시는 게 저는 좀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알람 시계는 진짜 가까이에 두도록 하세요. 휴대폰 말고 진짜 그 엄청 시끄러운 애들이 있어요. 막 삐삐삐삐삐 아침이야 일어나야 돼막 이런 거 하는 아이 있거든. 나팔 부는 아이. 그거 진짜 시끄러워요. 그런 거를 한번 추천을 살짝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빨딱 일어나가지고 세수 딱 하고 학교 갈 준비 딱딱딱 하면 되게 성공한 자의 기분이 들기는 할 거예요. 한 번만 한번 해봐요. 이게 더 좋구나라는 걸 느껴보게. 알겠죠? 아무튼 오늘도 즐겁게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한판쓰기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했던 내용들을 쭉할 건데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경우의 수에 대한 것부터. 얼마 없어. 없어, 우리가 한 게. 자, 경우의 수에 대한 걸 기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세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경우의 수를 세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통 기본적인 문제에서 yes,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자, 케이스를 나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의 법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케이스가 빠지지 않게, 겹치지 않게. 얘네는 제가 베이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상 최단거리 할 때에도 제가 이 말을 했었잖아. 그만큼이나 계속해서 쓰이는 파트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라고 했는데, 겹치면 어떡해요? 내가 케이스를 나누는데 겹쳐지게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당황하실 거 없어요. 겹쳐지게 되면,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와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경우의 수만 빼주시면 됩니다. 가급적 케이스를 나눌 때에는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누어주면 좋은데 그냥 단순하게 나눌 때에 겹쳐지게 되는 경우는 겹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됩니다. 나중에 빼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나누기 말고 한 경우 안에 들어가는 경우. 를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곱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곱하느냐가 우리가 궁금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경우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A에서 B를 지나 C까지 갈 겁니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 두 가지와 B에서 C로 가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는 곱할 거예요. 왜요? A에서 B로 가는 길도 선택하고 B에서 C로 가는 길도 선택을 해야만 한 경우를 완성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가 기본인데요.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각각의 경우의 수를 찾아서 우리는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나열하기로 갈게요. 나열하기를 기준으로 갈 겁니다. 사실상 나열하기가 그 모든 것을 의미를 해요. 일렬로 세우기로 할까요? 배운 것들을 쭉 연결을 해봐. 일렬로 세우기랑 사실상 같은 표현이 뭐냐면, 다른 자리에 배치하기. 이게 같은 표현이라는 거 느껴져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맨 앞자리, 맨 뒷자리, 그 다음 자리. 서로 다른 3명을 세 자리에 배열을 할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우리는 3팩토리알이라는 팩토리알의 개념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다 다른 자리에 배치를 하는 것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회 자리. 이러면 이게 일렬로 세우기는 아니잖아. 또는 운전석, 보조석, 뭐 뒷자리. 일렬로 세우는 건 아니어도요. 다 다른 자리에 배치하게 되면 일렬로 세우기가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은 항상 곱의 법칙을 기반으로 우리가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팁을 알려드리자면, 기본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주 쓰이는 팁.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까지죠. 여기까지가 베이스잖아, 그지? 이웃한다랑 이웃하지 않는다는 그냥 감초처럼 여기저기 조미료처럼 쓰여요. 물론 순열과 조합도 있는데 오늘 정리하는 데 순열 조합까지는 제가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복 순열이랑 가디순에 대한 것들을 주르륵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하면 돼? 팁이니까 어차피 여기저기 쓰이니까.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주머니로 묶어요. 그리고 배열해요. 그리고 주머니 안의 배열까지 합니다. 이게 3단계예요. 그죠? 항상 똑같아. 첫 번째 단계, 1단계, 2단계 배열하고, 그다음에 3단계는 주머니 안의 배열까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너무 간단하지? 끼워 넣으면 됩니다. 대신에 이것과 함께 팁두 번째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집합을 활용한 문제도 많이 풀이를 해왔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둘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제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이들을 통해서만 해도 여러분들 사실상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 나열, 일렬로 세우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넘어갈 거예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으아! 선은 긋지 않아야 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중복 순열로 가볼게요. 자. 중복 순열이 뭔데? 중복 순열이 뭔데? 나열한다와 중복 순열의 차이가 뭔데?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는 뭔데? 자, 기본적으로 중복 순열이라고 썼지만 저는 곱의 법칙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곱의 법칙으로 모든 거를 해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풀이를 할 겁니다만, 중복 순열의 기호는 정리를 해야죠. n, pi, r.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나열하는 거야. r개를 뽑아 나열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뽑아라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조금 낯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뽑는다기보다는 이 N개가 종류의 느낌이 강해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나열하기랑 똑같이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고려합니다. 빨간색이 날라갔어요. 오의수. 빨간색이 날라갔기 때문에 잠시 노랑을 빌렸었어요.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살피거든요.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살핀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잠깐 주황을 갖고 올까? 근데 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들은 그렇지. 계속해서 리필이 됩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지 않아? 계속해서 리필이 돼요. 생각해봐. 처음에 n개가 있었어. 맨 앞에 올수 있는 경우 n가지. 두 번째도 어때요? n가지. 세 번째도 어때요? n가지. 네 번째도 n가지. 계속 n가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래서 각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리필이 되는 것이 중복 순열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n의 r제곱이라고 쓰게 되죠. 중복 순열은 무엇이 가장 기본일까요? 함수, 선택권. 이 표현을 쓰는 게 중복순열에서는 가장 기본이에요. 중복순열의 대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 중복순열이면은, 이런 것들을 해요. 뭐,
사탕? 아니, 그냥 함수로 갈게. X에서 1, 2, 3에서 Y 1, 2, 3, 4로 쏘는 함수의 개수를 생각하고 싶어요. 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공역에 있는 원소를 단 하나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권을 갖는 자가 누구예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각각의 선택권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아 너 누구 쏠래? 네 가지의 선택. 2아 너 누구 쏠래? 네 가지의 선택. 3아 너 누구 쏠래? 네 가지의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건 정리하면 뭐예요? 4의 세제곱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4 파이 3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파이라는 기호를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 때 사용하던가요? 아니. 근데요, 선생님. 요렇게 쓴 거랑은 의미가 다르게 느껴져요. 원하시면 다시 그리자면 이렇게 될 수 있어. F1, F2, F3 순서대로 써주세요. F1이 될 수 있는 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입니다. 네 가지. 리필이 되죠? 1 또는 2 또는 3 또는 4입니다. 네 가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순서대로 쓴 거예요. 순서대로 쓴 거고 그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리필이 되고 있구나. 이 표현은 똑같이 쓰입니다. 얘를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접근을 하되 선택권을 갖는 자가 각각 몇 가지의 선택권을 갖는지를 생각을 한다. 그것이 중복수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로 표현을 많이 해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절로 넘어가서 요게 중복순열이었어. 그래서 곱의 법칙을 활용을 하면 돼. 요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순열과의 그냥 P와의 차이는 다시 리필이 된다는 점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떤 느낌이 있느냐? 조합과의 연결성.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저쪽에 잠깐 갔다 올게요. 겹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에 이렇게 쓸게. 겹쳐서 여러 번 세게 되면 세면 어떻게 할까? 겹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세면 나누어줘. 이거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케이스 나누고 한 경우 그러니까 더해주고 겹쳐서 빼주고 그 다음에 곱해주는 경우 마지막으로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겨우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쓰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어주겠습니다. 제가 이걸 연결을 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연결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가디순도 똑같이 배열을 일단 하는 거예요. 맞죠? AAA, BBC를 배열을 한다면 얘는 배열을 할 때 어떤 걸 연결하는 거야? 일렬로 세우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네를 일렬로 세우기를 갖다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6팩토리알로 썼어요. 그랬더니 문제점은 뭐예요? 겹쳐서 생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A들을 배열하는 만큼씩 똑같은 것을 겹쳐서 셌어요. 그러니까 몇으로 나눠줘야 돼? 3팩토리알로 나누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가볼까요? B들을 겹쳐서 생 것들만큼이 있겠죠? 2팩토리알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 B 두 개를 배열하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각각을 다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겹쳐서 세워주게 된 경우들만큼으로 나누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다 똑같아. 각각의 경우의 수를 쓰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여섯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게 6팩토리알이었다면 사실상 다섯 가지야? 여섯 가지야? A들은 똑같은데? 그죠. 그게 고려가 되어서 각각 다른 것으로 생각한 다음에 겹치는 경우를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디순의 대표주자예요. 유형의 대표는 자주까지는 아니어도 순서가 정해진 게 있었습니다. 그죠?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경우에 왜 가디순으로 해결을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A, B, C는 순서대로야. 라고 하고 내가 누구누구누구를 배열하고 싶냐면
A, B, C, 1.

3을 배열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얘네를 다 동그라미로 바꿔준다고 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총 6개를 배열하되 동그라미 3개의 배열로 나누어 줬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순서가 정해지니까요. 이를테면 동그라미 1, 2, 동그라미, 동그라미 3으로 내가 배열을 했다면 어떤 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A, B, C. 순서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결정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자리 자체를 어떻게? 빈칸으로 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로 바꾼 거죠? 동그라미라는 똑같은 것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 3개에다가 1, 2, 3총몇 개? 6개를 배열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바뀌죠? 그래서 6팩인데, 어머나, 어때? 같은 것이 3개나 있네. 3팩으로 나누어주는. 이때 가디순이 적용이 되는 가장 대표 유형 중에 하나. 그 다음에는 구성모 배열. 이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원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그 원하는 상황에 맞는 구성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구성을 만든 다음에 배열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1, 1, 3과 2, 2, 2가 있다면 1, 1, 3의 배열은 가디순이 적용이 되고요. 얘도 적용이 되는데 그냥 한 가지. 그러니까 어떤 구성을 따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적용되는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항상 구성을 먼저 한 다음에 배열을 하면서 마지막 배열 때 가디순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형으로 슬쩍 남겨놨어요. 배열에다가만 가디순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누가 있는 거예요? 최단거리. 그죠? 얘가 이제 최단거리가 있겠죠. 최단거리의 경우에는 진짜 간단한 것만. 짠, 봐봐요. 그러니까 얘가 가디순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되게 획기적인 거야.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방법인데 최단거리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재해석했죠? 오른쪽 세 번, 위로 두 번을 배열. 이렇게 바꾸니까 어때요? 이게 완전히 가디순이잖아.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오른쪽 세개 배열할 때마다 위로 두 개를 배열할 때마다 겹쳐서 센 경우를 나누어 줍니다. 겹쳐서 세어준 경우를 나누어 주는 것의 대표 주자가 말하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순열로 넘어와서 배운 것은 중복 순열과 가디순만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순열한 이 가디순의 느낌 안 해도 뭐 요런 데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조합을 좀 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하나 더는 조합 자체가 여기에는 여기도 지금 이게 OC3이잖아. OC2잖아. 조합이 많이 쓰여요. 왜 그럴 것 같아? 가디수는 조합과 연결이 꽤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지. 선택만 하면 된다는 거.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여섯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세 자리를 고르시고, 그 다음 B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 조합 자체가 어때요? 겹쳐서 생 경우를 나누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조합은 제가 다음 시간 것들과 연결을 할 거지만 겹쳐서 생 경우를 나누어 준다. 이게 목표예요. 서센 경우 나누어 주기. 저쪽에 써놨는데 연결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손으로 썼어요. 요게 조합과의 연결성을 갖겠죠. 그래서 사실상 중복 순열은 순열처럼 각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가디순의 경우는 조합처럼 겹쳐서 생 경우에 대해서는 똑같은 배열을 그런 경우들을 또 나누어 준다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에 나열에 대한 이야기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케이스를 나누고 가는 것들까지 연결을 쭉 했습니다. 내가 케이스를 나누어서 각각 풀어야 되는 거 풀어주시고 원하는 경우의 수는 더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곱의법칙. 다 곱의법칙이죠. 각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다 나타낸 다음에 각각을 곱해주는 형태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배웠나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없었어요. 경우의 수를 센다. 그죠? 여기 있어. 그다음에 케이스가 합의법칙, 그다음에 곱의법칙. 기본적으로 곱의법칙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그치.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곱의법칙이 중복순열로 거의 대부분 많이 넘어와서 설명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겹쳐서 여러 번 세게 된 가디순까지 설명을 주르륵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완전 다른 느낌으로 나가니까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의 정치화법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3번째강 형사절차와 인권보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형사절차와 인권보장은요, 정말 정말 우리 내신 시험에서 나올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꼼꼼하게 공부하기입니다. 물론 다른 단원들도 다 꼼꼼하게 공부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선거 결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꼼꼼함도 필요하지만 선거 결과 분석을 계속 푸는 연습이 더 필요했던 거였죠.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는 거냐면요, 누가 하는 건지, 언제 하는 건지, 주체와 시점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랑 이 내용 이제부터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일 첫 번째는 형사 절차의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요 네모 칸들의 모임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형사 절차 흐름의 개요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크게 일단 셋으로 나뉘게 됩니다.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수사, 공판, 그리고 형이 확정 후에 집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다시 수사, 공판, 집행. 얘들아, 공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설명하면은 형사 재판의 그 과정이라고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기본적인 거 먼저 한번 잡고 나서 디테일한 거는 이제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바로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기관이겠죠?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기관은 검사와 그리고 사법 경찰관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가 돼갑니다. 수사가 마무리가 됐을 때에는 이 사람은요, 이거는 형사재판으로 넘겨야겠다. 형사재판으로 넘기게 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형사재판을 청구합니다. 이걸 바로 기소라고 하고요. 이 기소를 담당하는 이 사람을 바로 검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공판,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피의자를 불렀던 이름이 기소로 인해 바뀌게 됩니다. 바로 뭐라고 바뀌냐면은 피고인이라고 바뀌게 돼요. 그리고 형사재판의 당사자, 공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피고인과 검사가 형사재판의 당사자다라고 하는 거꼭 여러분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형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유죄, 무죄 등등의 선고가 이루어지겠죠? 이 내용들은 바로 법관,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형이 확정됩니다. 뭐 예를 들면 1심, 2심, 3심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된 이후에 형의 집행은 바로 검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지금까지는 무엇을 본 거냐면요, 큰 틀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부르는 이름 그리고 누가 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순서대로 수사 살펴본 다음에 공판 살펴본 다음에 형의 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순서.

외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이제 외워보자. 여기는 진짜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해. 얘들아, 반대로 말하면 외우면 끝나는 게임이야. 자, 일단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누구라고 부른다? 피의자라고 부른다라는 내용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수사 절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개시입니다. 수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고소 및 고발, 현행범의 체포, 긴급체포, 범인의 자수, 수사기관의 인지 등등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챔 등등에 의해서 수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는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주세요. 바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입니다. 자, 일단 고소와 고발 모두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걸 바로 고소고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차이점은요, 고소는 쉽게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고발은 피해자와 관계 없는 제3자가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내신 시험에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둘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거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수사 본격적인 단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사의 원칙은요, 여기다가 먼저 체크할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즉,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요, 바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수 있습니다. 얘들아, 일단 여기서 먼저 정리할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정리해볼까?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시에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영장은요, 청구하는 주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바로 검사가 청구합니다. 발부하는 주체도 꼭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은 이후에 법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우자. 얘들아,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이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서 누가 발부한다? 법관이 발부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수사 단계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수사의 종결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는 피의 사실이 조금 명확하게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범죄 사실의 여부를 수사한 이후에, 자, 우리 여기서 체크해보자.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법경찰관에 의한 1차적 수사 종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어느 정도 수사가 좀 마무리가 돼요. 수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 상황을 검사에게 보낼 것인가, 사건 기록 등등을 모두 다 포함해서, 혹은 보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를 보내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서 수사는 끝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에 의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후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보내게 되면은요, 이제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소를 할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인지. 되셨나요?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 것인지.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줄 한번 살펴볼게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기로 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 기소 또는 불기소에 의한 수사 종결은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야? 검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에 대한 내용들은 누구에 의해서만, 검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밑에는요, 불기소 처분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혐의 없음, 죄안됨, 공소권 없음, 만약에 학교에서 이 내용들을 공부했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넷 중에 시험 문제에 특히나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무엇이나 요거 체크하자. 기소유예다. 얘들아,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밑줄 쳐봐.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

하는 거냐면요.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진짜 형사재판 가면은 유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피해자의 연령,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정상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걸 기소유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 기소유예는 무죄 취지다? 무죄 취지 아니다. 진짜 죄가 없어서 기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 어느 정도 좀 명백하지만 정상 참작하는 거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하나 더 중요한 거, 불기소 처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죠. 바로 불기소 처분 역시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단계, 수사 단계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 다른 표현으로 공소 제기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이거는 소송 조건도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바로 기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소 이후엔 공판,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 너무 중요하다. 형사재판의 당사자 누구다? 검사랑 피고인입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피의자를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피고인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검사가 해야 될 일은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그럼 피고인은 뭐 하는 거야?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반박할 거는 반박하는 거겠죠?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형사 피해자는요.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될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지금 요거 한 줄만으로도 내가 세 가지 내용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를 부르는 이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검사가 하는 역할은 뭐다? 유죄를 입증하는 일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는 당사자가 될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제일 첫 번째 살펴보니까 모두 절차라고 나와 있어. 이 모두가 모두 모두 뭐 올, 다,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글이나 말에 앞머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절차. 예를 들면 우리가 막 학교에서 방학식, 입학식 같은 행사 같은 거를 할때 앞에 뭐 국기에 대한 경례, 뭐 국민의례 막 이런 거 하잖아. 애국가 제창. 쉽게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 앞머리의 절차.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앞머리에 절차를 합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인정신문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진술 거부권은 뭐냐면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걸 진술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정신문이 이뤄집니다. 피고인의 연령, 사는 곳, 뭐, 이름, 이런 거를 물러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얘들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사와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이 이어지게 됩니다. 얘들아, 모두가 뭐라고? 글이나 말에 앞머리라고. 그러니까 검사는 제일 처음에 뭐 하겠어? 이 사람이 여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죄명 등등을 낭독하게 되는 거겠죠. 법조문이라든지. 그럼 피고인, 즉 변호인 측에서는 모두 진술에 대해서는 검사가 말한 모두 진술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 거는 인정하고 뭐 아닌 거는 아니라고 나름의 주장을 펼치겠죠. 그 다음에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게 되는 게 바로 글이나 말의 앞머리 모두 절차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실 심리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해서 말로 물어 조사하는 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쉽게 티키타카라고 생각해. 이 과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가 되는 사람은 증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 검사가 의견을 진술합니다.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글씨 봐봐. 구형이라고 되어 있어. 구형의 의미가 뭐냐면요. 쉽게 형 선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즉, 검사가 구형한 그대로 판결이 나온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형선고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권고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고인 변호인의 최종적인 의견 진술 등등으로 사실 심리 절차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선고는 누구에 의해서? 바로 법관.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만약에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유죄가 입증되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1심 또는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요, 검사나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다 체크해볼까?

결국에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니까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 1심 판결에 불복하게 된다면은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게 된다면은 상고. 항소 또는 상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형의 선고와 집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 형의 선고 있죠? 판결 선고의 유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 바로 유죄 선고와 무죄 선고다. 자, 우리 무죄 먼저 보자.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얘들아,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불복할 수 있겠죠. 피고인은 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무죄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제가 무죄라뇨? 불복하겠습니다. 저는 무죄가 아닌 죄 많은 인간입니다. 저에게 벌을 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하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를 계속 입증했는데 무죄라고 나온다면 왜 무죄인가요? 저 다시 한번 재판해 주세요. 라고 불복할 수 있겠죠. 요거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죄 선고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죄 선고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형,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형은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형벌의 대표적인 거 자유형, 뭐 징역 금고 9년, 또 벌금형 등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행유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요,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다시. 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겁니다. 만약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그 선고의 실효, 얘들아, 실효가 뭐냐면은 효력 상실이야. 효력이 상실되거나 혹은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얘들아 쉽게 설명하면은 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 그리고 형선고가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는 거 없이 유예 기간을 잘 경과한 때에는, 얘들아 이제부터 여기 꼭 외워주셔야 되죠.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되셨죠? 자, 그리고 반면에 선고유예는요, 요겁니다. 선고유예 케이스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겁니다.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쉽게 설명하면 얘도 뭐 별일 없이 선고유예 기간을 지나게 되면은요, 얘를 외워주세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 요 부분, 바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얘들아, 면소된 것으로 간주됐다라는 거는 면소는 쉽게 소송 면제라고 쉽게 생각해.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애초에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모두 다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다 유예기간이 경과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요 내용들 당연히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주관식으로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밑에 있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에, 아니, 왜냐면은 1심이 확정된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죠. 왜? 1심 이후에 뭐 2심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2심 이후에 뭐 대법원에 의해서 30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요, 요거 체크합시다.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형이 집행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가석방이에요.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에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뉘우침이 크다고 인정되는 일정 요건 등등을 모두 다 갖추게 되면은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게 되는 거를 우리는 바로 가석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특히 가석방은 언제 활용하는 거다? 요거 징역이나 금고에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수사, 기소, 공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선고까지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집행된다라는 내용.

내용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중에서도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사건과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요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냐 하면은 바로 형사 절차와 인권보장제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다시. 그 가운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소년 사건이랑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소년 사건의 대상과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사건의 나이, 대상이 되는 나이,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10살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우리는 바로 소년 사건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습니까? 10살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나눴습니다. 기준이 결국에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렇지. 14세를 기준으로 10살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고 나누어 두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14세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바로 14세가 형사,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책임이 조각되니까 형벌 부과됩니까?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에요. 저기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는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형벌 부과 가능합니까? 네. 형벌 부과 가능합니다. 왜? 범죄로 성립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기소유예 기소를 할수 있는데 미루는 거. 기소를 할수 있다라는 거는 14세 이상 형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얘들아, 근데 요 내용들이 이제부터 표로 나와 있는데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부터 옆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에서 일단 경찰은요. 만약에 10살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리고 혹은 일정한 사유였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의 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하는데, 일단 선생님은 여기서는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요것만 일단 한번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경우에는요, 경찰이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은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럼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 이 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거냐면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경우에는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요, 만약 이 사람들이 뭔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죄를 범한 소년이다. 그럼 경찰은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요, 바로 검사에게 보냅니다. 자, 그럼 검사는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는 조건을 걸어서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기소라고 하는 거는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조건을 거는 거야. 뭔가 동네에 있는 선도위원들에게 선도를 받는 것처럼 조건을 걸어서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거는 뭔가 형벌이 내려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기소를 하게 되면은 형사법원에 의해서 형벌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검사는 세 번째 결정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해결해야 돼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정리할 거. 형벌과 소년법상 보안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벌과 소년법상 보안 처분은 둘은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됐으면은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부터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 그림을 옮겨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 옮겨놓은 걸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참여재판은 말 그대로 일반 국민 중에서 여기다 체크할까? 선정된 배심원이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배심원이 될수 있는 자격은요, 하나 기억합시다. 20살 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개념 바로 요겁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될수 있는 재판은요, 제일 첫 번째 형사사건에 한정이 됩니다. 그 말은 민사사건 안 됩니다. 형사사건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심이 어디 관할이어야 되는 거냐면요,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 부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 형사사건이어야 돼. 그리고 1심에서만 돼. 근데 그 1심이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 부여. 쉽게 설명하면 중한 사건이야. 형사사건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하나만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요 부분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체크해 볼까? 법원은 배심원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배심원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배심원의 판결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즉,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왜? 권고적인 효력을 가지니까. 물론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까지도 게재해야 된다라는 내용. 중요한 건 뭐야? 판결은 권고적 효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바로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형사사건이고 1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사건이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국민참여재판 마무리했고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얘들아, 우리 앞에서 살짝 배웠던 거 빠르게 복습해 본다면은 전체 형사 절차는 어떻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크게? 그렇죠. 바로 수사 이후에 형사 재판인 공판, 이후에 판결이 확정되어서 형이 집행되는 경우라고 나눌 수 있었죠. 자, 선생님이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써드린 이유는요, 바로 시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원칙은 일반적으로 수사뿐만 아니라 공판 등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모두 다 적용이 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부터 선생님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건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혹시나 시험 범위에 요 내용도 해당이 될수 있으니까 하나 적어본다면요. 형벌과 보완 처분 모두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의거해야 됩니다. 요거 일단 혹시 시험 범위라면 기억합시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를 대충 공부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 아, 무죄로 추정하는 거.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원칙 맞아요. 그런데 누구랑 누구는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그 말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까지 적용이 될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언제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요세 가지를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무죄로 추정된다. 언제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랑 누구?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다.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유죄 입증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죠. 바로 수사기관의 몫이며 명확한 증거에서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래서 수사와 재판의 원칙은 구속수사였어요? 아니었죠. 불구속 수사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술 거부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우리 진술 거부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어렵지 않죠. 그런데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바로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 절차 모두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시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각각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고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고요. 이를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거지 뭐라고 생각해. 맞아요. 왜냐면은 수사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기관과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대등한 관계에서 방어할 수 있는 뭔가의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에게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그 말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에는요. 국가가 정한 변호인 제도를 선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표해봤던 내용들은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사, 공판 등등처럼 형사 절차 전반에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는요, 제목 꼭 체크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수사 절차에서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어느 단계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소 이전의 단계에 해당이 되는 수사 단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제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여기 밑줄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자, 이래서 왜 요절했죠?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누구이다? 판사, 법관이 발부한다. 청구는 검사가 청구한다. 그럼 이제 합쳐봐.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다가 체크해보자. 현행 범인인 경우에는, 긴급 체포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에 무엇에 해당이 된다? 예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다시 얘들아.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체포의 경우에는, 아니, 현행범이야. 긴급 체포야. 아니, 근데 내가 당장 영장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을 찾았어. 내가 내일 영장 들고 올게. 내일 여기서 만나.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와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요두 개를 한번 묶어 볼 건데요. 요두 개를 묶어서 선생님이 이제부터 도식화해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재에서 지금 나와 있는 표랑 다음에 나와 있는 표 사이에 여백이 있을 겁니다. 그 여백에다가 같이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일단 쉽게 설명하면은 어디를 기점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냐면요. 바로 구속을 기점으로 생각해 주세요. 얘들아, 구속을 기점으로 제일 첫 번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그럼 판사가 마치 우리가 조퇴증을 발부할 때에도 너네가 진짜 아픈지 꼭 필요한지 생각하고 조퇴증을 발부하잖아.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아니, 근데 판사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은 영장! 이렇게 내보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즉,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 법관이 발부한다, 그 사이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 얘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다?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영장에 대한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심사하는 제도다라고 해서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속을 기점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속이 된 다음에 구속된 피의자가 이게 마음에 들 수도 있겠죠. 본인의 구속이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불복할 수도 있겠죠. 내가 왜 구속이 되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요, 저의 구속의 적합성과 필요성을 심사해서 저를 석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바로 구속적부 심사제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드셨어요, 여기까지? 이거를 우리는 바로 두 가지 모두 다 너무 중요한 거. 어느 이전 단계에 기소 이전 단계에 이루어져야 되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라는 걸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우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는 검사가 청구하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의

신청과는 무관하다. 피의자가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무관하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구속적부 심사제도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석방이 됐어. 유죄야, 무죄야? 알수 없죠.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거겠죠.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시점을 꼭 기억하자. 요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단계야? 기소된 이후의 단계, 공판, 즉 형사재판의 단계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보석제도입니다. 보석제도는 줄임말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보증금을 납부할 테니까 저를 석방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걸 바로 보석제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보석제도를 통해서 석방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자. 보석제도는 누가 활용하는 거다? 구속된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활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시점 여러분들이 꼭, 그리고 누가 활용하는 건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재판 중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얻은 증거 능력.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상소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위로 올리는 거.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럼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 뭐였지? 상항소. 상고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였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재심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재심제도는 여기가 너무 중요해. 확정된 판결이더라도, 즉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뭐라고?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되었어. 근데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재심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항소, 상고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전혀 다르다. 왜? 재심은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다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 어디가 중요한지 잘 모를 거야. 선생님이 체크해 드리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누구냐면요, 형사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판결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를 바로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형사 피해자는 공판, 형사 재판의 당사자다. 당사자는 될수 없다. 하지만 참여는 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입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끊어서 기억해 주세요. 나처럼 끊어봐.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를 당했으나 범죄 행위로 인해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누구에 의해서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누가? 국가가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주는 거다. 일단 첫 번째 기억. 그리고 두 번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에 국한된다라는 거두 번째 기억. 왜냐면은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가 아닌 재산상의 피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형사보상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형사보상제도가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만약에 형사보상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잖아요. 이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무죄여야 되고요.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는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봅시다. 제일 첫 번째 피의자예요. 수사 단계에 있었어요. 미결구금. 결론이 안 났는데 가둬져 있었어요. 미결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혹은 무죄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두 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되죠. 무죄 취지. 그리고 미결구금. 가둬져 있었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가능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기소유예를 받았어. 된다, 안 된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안 된다. 왜? 기소유예는 무죄 취지가 아니니까. 정상 참작한 거니까.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이에요. 미결구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경우는요. 가능한지 봅시다. 피고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피고인인데, 예를 들면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처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확정됐어요. 형사보상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 둘은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서 형을 집행받았거나 받았던 사람이 다시 무죄 판결이 어떻게 확정돼요? 형이 확정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재심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는 바로 형사보상제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배상명령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따로 열어야 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회복제도는요, 무죄 판결을 받아서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누리집에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걸 명예회복제도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과 주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명예형이 선고되었다? 아닌데요. 지금 갑은 무엇을 선고받았어요? 징역형이죠. 자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 잘못된 서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유죄, 맞죠? 을은 무죄입니까? 아니죠. 선고유예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였죠? 2번 잘못된 서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 기간 중에 갑에 봐봐. 집행유예 선고 효력이 상실되면 이거는 집행유예를 내렸는데 그 효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야. 그럼 갑에 대한 징역 선고의 효력도 상실된다고요? 아니,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유예 기간 동안 형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어. 실효됨이 없이었어. 근데 효력이 상실되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겠죠. 다시 얘들아.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려면 어떻게 썼어야 돼? 바로 실효됨이 없어야 돼. 즉 효력 상실이 없어야 돼. 근데 효력이 상실됐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상실되지 않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선고유예 판결이에요.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4번이겠죠. 마지막 5번. 형사보상 둘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무죄여야 되고, 그리고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확정이 되었죠?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 유죄이기 때문에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겠죠? 1번, 형사 미성년자 배심원 들수 없습니다. 20살 이상이니까. 피고인이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실시될 수 없습니다.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4번,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1심? 맞습니다. 마지막 5번.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 따라야 됩니다. 아닙니다. 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은 무엇이니까? 권고적 효력이니까.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3번으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34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밑줄 친 내용이랑 같이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개시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끝까지 읽어봐. 필수적입니까? 아닙니다. 고소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고발로도 혹은 자수 등등으로도 가능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전환되겠죠? 잘못된 설명.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은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 안 됩니다. 권고적 효력이니까.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공판에서 형사법원은 A에게 17살이에요. 만약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은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로 사유권을 송치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만약에 경찰이 검사에게 넘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은 형사법원에 의해서 형벌이 부과되는데 형사법원이 이거는 소년법상 뭔가 보호처분이 필요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요, 형사법원은 형벌을 내리는 곳이야. 그럼 형사법원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거니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내리세요라고. 그렇기 때문에 4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형의 집행이 확정되는 경우에 형 집행의 지위는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옳은 것은 정답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마지막 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밑줄이 5개나 있는 걸 들고 왔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맞춰가면서 마지막 정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융사기 혐의로 자택과 회사에 대한 수색을 시작한다라는 통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주의를 통해서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 1번 보자. 영장주의에 의하면 갑은 자택 및 회사 수색에 대한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얘들아, 영장은 한번더 정리하자. 어느 경우에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자, 이 영장은 누가 청구하는 거다? 이거 외워야 됐지? 그렇지.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하는 거였죠?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 아니, 어쨌거나 1번은 그 자체로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속적부 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이 됐다면요, 구속적부 심사 제도 활용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 심사에 따르면요, 법원은 갑은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구속된 이후에 나의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해 주세요라고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얘들아,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거니까. 구속적부 심사 제도는 기소 이전의 단계에만 활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느 단계에서만? 수사 단계에서만 구속적부 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보석제도는 누가 쓰는 거였지? 요거. 구속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체 다 외워주셔야 돼요. 구속된 피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석제도였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저를 석방시켜 주세요 라고 할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추칠 리을 진술 거부권에 따르면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에 의해서 갑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겠죠. 옳은 설명인데,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 문제 일부러 마지막 정리하는 문제라고 얘기했었지. 진술 거부권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피의자야, 피고인이야? 그렇죠.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였죠. 즉, 그 말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까지 적용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진술 거부권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제도랑 관련된 거네요. 상소제도는 1심 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다고요? 잘못된 설명이죠. 왜요? 얘들아, 항소는 어디에 대해서 하는 거야? 1심 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아니라 판결에 불복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의 경우에는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다? 바로 미음의 경우에는 항소, 그리고 상고가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요. 상소제도 같은 경우에는 상소제도가 재심제도와 같은 의미입니까? 2심을 청구하는 게 재심이랑 같은 표현이었다? 아니었다. 재심은 왜, 무엇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 구제 수단이었고, 상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였다. 항소, 상고의 루트를 따랐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은요, 우리 이렇게 해서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내용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학교 프린트 따로 있다면은요, 학교 유인물 꼼꼼하게 읽어주시면서 대신 시점, 주체, 인과관계 떠올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취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대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오늘은 13강이고요. 오늘 13강에서는 사람의 유전병을 같이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 부분의 마지막 파트이면서 유전에서 보통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이 파트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사담을 마무리 해볼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여기 지금 불을 막 뿜고 있죠? 여러분들의 열정도 이렇게 좀 뿜어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얼마나 잘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 차이는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의 유전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출제되는 어떤 문항의 깊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남은 문항들 같이 수능 특강 있는 문항들을 또 여러 개를 좀 풀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단원의 마지막 파트, 사람의 유전병은 어떤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일단은 주제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수준의 이상과 염색체 수준의 이상으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유전자 이상은 사실은 어떤 출제의 포인트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물론 이 내신 시험은 범위가 좁으니까 뭐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는 염색체 수준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염색체 수는 정상인데 일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구조 이상도 나오겠죠. 나오긴 나올 텐데 요거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서 변별하고자 한다면 요 염색체 수 이상. 염색체 수 이상은 있다고 공부하겠지만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 비분리가 어디서 나타났는가?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었는가?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었는가? 그 시점을 밝히도록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로 변별을 시도한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어떤 이 사람의 유전병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모두 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어떤 세포 A라는 세포에 A라고 하면 유전자형이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1이라고 해볼게요. 1이라는 세포에 라지 A와 스몰 B라는 어떤 대림 유전자가 요거는 한 개 있고 요거는 두 개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을 때는 어떤 세포에 1이라는 숫자도 있어. 그러면 복제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두 개까지 가질 수가 있어? 그럼 이건 생식세포는 아니겠네? 그럼 요 세포는 G1기에 2N짜리 세포겠구나. 요렇게 접근을 바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팁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라든지 구조 이상이라든지 비분리를 통해서 G1기 세포가 아닌데도 이런 숫자를 갖는 세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그 밑에 단서 조건이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가 있을 텐데 여기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이 문항에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 한 개, 두 개 갖는다고? 아, 이거 G1기네 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전자 이상은 유전자 수준의 돌연변이가 원인입니다. 그럼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DNA에 염기의 순서와 배열, 그 염기라는 A, G, C, T 네 종류의 염기가 몇 번째에 무슨 염기가 오느냐, 몇 개나 나열이 되느냐, 그 순서와 배열에 따라서 어떤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건데 그 유전 정보 저장이 됐던 어떤 암호 중에서 A가 와야 할 자리에 뭐 G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염기 서열의 변화가 있으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요거는 책 속의 어떤 오타 정도 수준의 그런 이상이기 때문에 책의 겉모습을 보는 거나 다름없는 염색체의 외부적인 외형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핵형 분석으로는 유전자 수준의 이상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핵형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신 시험에서는 좀 포인트로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수준의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 수준

사람의 이상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요두 가지는 8종 교과서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시고요. 그거 말고도 뭐 알비노증이라든지 페닐케톤요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교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보고 있는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 외에도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아마도 요게 출제가 될때요 각각의 뭐 구체적인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묻는 포인트가 되지 않고 요게 유전자 수준의 이상의 예시라는 것을 알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구분해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 번씩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는 염색체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로 출제되는 부분으로 빠르게 좀 전개를 해볼 텐데, 염색체 수준의 이상은 일단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다. 뭐와 뭘로? 염색체의 구조의 이상과 염색체의 수의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사람은 EN인 체세포에서 염색체 수가 몇 개죠? 46개거든요. 46개의 염색체 수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염색체 구조 이상만 일어난 상황이라면 그 세포들의 염색체 수는 정상일 거예요. 염색체 수는 정상일 겁니다. 그 중에 일부 구조가 비정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민형이 한 말이 있는데, 고민형이 한 개야, 한 개. 근데 팔이 하나 떨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고민형 0.8개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숫자는 그대로 하나로 세지만 뭐 하나가 좀더 짧다든지 조금 더 길다든지 어떤 이런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조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조 이상은 염색체 수는 정상이다를 보통 깔고 갑니다. 물론 비분리도 일어나고 구조 이상도 일어났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복합해서 만드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건 약간 좀 문제를 만들기 위한 약간 좀 억지스러운 상황이 설정이 된 거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구조 이상만 일어났다면 염색체 수는 정상이라고 보시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결실, 중복, 역위, 전좌라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EN일 때 46개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가 부족해요. EN-1. 그래서 총 45개의 염색체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거죠. EN 플러스 1 해서 47개의 염색체를 갖는다거나, 요런 어떤 염색체 수가 뭐 한두 개 정도에서 이상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염색체 수 이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염색체가 하나 적거나 하나 더 많거나 이러면 보통 못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임신이 됐다가도 이런 경우에 이제 유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연유산, 이렇게. 근데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경우가 극소 부분, 어떤 적은 굉장히 그런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예시를 바로 이어서 볼 텐데, 일단 이 염색체 수 이상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명칭이라든지 뭐 하나 적은데 뭐몇번 염색체가 하나 더 적으면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의 자손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성염색체, 아니 그 생식세포의 비분리가 일어났을 텐데, 그게 정자든 난자든 아니면 둘 다든, 그래서 그 생식세포 만드는 과정에서 비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일단 만들어졌고, 그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어서 이런 수 이상의 자손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쵸? 그 과정에서. 그럴 때그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었느냐,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었느냐, 요 부분이 문제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염색체 구조 이상 볼게요. 구조 이상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실, 중복, 역위, 전좌. 결실은 그냥 봐도 뭐가 뭐좀 잃어버린 느낌이 나잖아요. 뭔가 결손, 결실 이런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원래 있던 부위의 일부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원래 있던 거 부분에 중에서 어디가 조금 잘려 나갔다. 그러면 결실로 볼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복은 뭐겠어요? 조금 더 붙은 거, 더 중복된 느낌, 뭐 길어진 느낌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중복은 어디든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비를 두번 중복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중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역위는 위치가 역전됐다는 뜻입니다. 뭘까요? 원래 순서에서 뒤집혀서 붙은 것을 역위라고 합니다. 원래 그 염색체 안에서 있던 것이 뒤집혀서 붙었을 때 역위라고 한다. 전좌는 뭐냐면
자리를 옮겼다는 뜻이에요. 자리, 좌석할 때그 좌죠. 자리를 옮겨갔다. 그래서 보면 요쪽에 있던 요 염색체의 이 부분과 다른 염색체의 부분이 서로 옮겨 붙어서 맞바꿔서 교환된 것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염색체로 옮겨간 것은 우리가 전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얘네들처럼 이렇게 상호 교환이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쪽으로 그냥 옮겨가도 우리는 전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생원에서 출제를 할 때는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염색체. 1번이 7번으로 옮겨간다든지, 요런 거. 그래서 1번끼리 안에서 옮기는 거 말고 1번이 뭐 8번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비상동 염색체로 이동한 경우 우리가 보통 전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서 출제가 될수 있고요.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이름을 외우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이 유전병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하고자 할 때, 과거에 뭐 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내면서 어렵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서 그런 문항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렇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나, 보통은 그냥 요거 보고 구별할 수 있는지 그걸 맞추는 그런 수준의 쉬운 문항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 구조 이상의 예시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은 고양이 울음증후군이라고 하는 요 예시가 있는데, 요거는 5번 염색체 결실입니다. 5번 염색체. 그래서 5번 염색체는 상염색체잖아요. 일단 번호가 붙어 있다는 건 상염색체라는 얘기라서, 상염색체의 구조 이상이라면 요 그림에선 남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핵형 분석 결과가 예시로 나와 있지만 여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남녀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조금 여기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수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색체 수 이상, 그거는 일단 원인이 뭐냐? 감수 분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식세포 만드는 감수 분열이 1분열, 2분열 이렇게 연속 두번 일어날 텐데, 그때 상동 염색체끼리 잘 나눠지고 염색 분체끼리 잘 나눠져야 정상적인 감수 분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나눠져야 할게 제대로 나눠지지가 않았다. 분리되어야 하는데 안 분리되었다. 비분리되었다. 요게 원인이죠. 그래서 감수 분열 과정에서 분리가 되어야 할 염색체가 비분리되었을 때 그런 염색체 수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염색체 수가 요 결과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 생식세포는, 지금 여기 정상 생식세포 얘기도 있잖아요. 정상 생식세포라면 N이면서 전체 염색체 수가 23개여야 합니다. 요게 정상적인 생식세포의 상태. 그래서 원래는 이쪽 상대 쪽의 생식세포도 정상이어야 하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얘네 둘이 합쳐지면 2N이면서 46개인 정상적인 수정란이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만약에 요쪽에서 만들어질 때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가 더 들어갔다. 하나의 염색체가 더 들어가서 24개짜리의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거죠. 비분리의 결과로. 걔가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이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수정이 됐을 때 합쳐주면 2N이면서 정상보다는 하나 더 많은, 그렇게 될 거고, 실제로 염색체 수는 47개가 될 겁니다. 원래 46개여야 되는데 하나가 더 많아져서 47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소는 염색체 수 이상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얘가 만들어질 때이 N 플러스 1짜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첫 번째 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났느냐, 두 번째 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났느냐를 항상 거의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릴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그 과정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그 과정의 결과로 태어난 자손 먼저 정리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예정. 그래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졌고, 걔가 정상 생식세포로 수정이 됐을 때,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염색체 수 이상의 예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그래서 요거는 8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것만 얘기를 한 거고, 일부 교과서에는 조금 더 다른 종류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세 가지,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요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전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영향을 비교적 조금 덜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1번이 막 3개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태어날 수가 있는 그런 그 염색체 수 이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요것도 상염색체 수 이상이기 때문에 여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고 남자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에서 모두 가능한 것이 다운 증후군입니다. 21번 염색체 3개다.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 수 이상입니다. 그래서 터너 증후군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성염색체가 원래 두개한 쌍이어야 되는데 X염색체 한 개로만 갖는 경우에 우리가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염색체 뭐 하나랑 Y염색체 하나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남성이 될 텐데 X염색체 두 개에 Y염색체 하나가 만났을 때 우리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X염색체 3개다. 그러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안 불러요. X염색체 하나에 Y염색체 2개인 경우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안 부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정상적인 남자의 요 성염색체 조성에서 X염색체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요런 경우. 요런 경우만 우리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부른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기에서 요런 조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 요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아니고, 여기 있는 XXY, 요 조성일 때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 X염색체가 한 개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Y염색체가 한 개만 있는 경우에는 태어날 수가 없는데 X염색체도 굉장히 큰 염색체고 거기에 일반적인 그런 유전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X염색체가 아예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은 없고 X염색체 한개 있는 경우에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별 결정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Y염색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Y염색체가 없으면 이 경우에도 우리가 여자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계도에서도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 두 개에 Y 하나입니다. 그럼 이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Y 염색체가 있으니까 남자입니다. 가계도에서도 네모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터너 증후군은 글자 수가 적으니까 성염색체도 적게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뭐가 넘치잖아요. 막 글자 수가. 그러니까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매치가 쉽겠죠. 자, 이제는 요런 염색체 수 이상을 나오게 한 그런 비분리 과정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염색체 비분리가 1분열에서 일어났을 때랑 2분열에서 일어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1분열 비분리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가는 복제까지는 제대로 잘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분열에서,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나눠져야 하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다 몰려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 요두 번째 줄까지는 정상입니다. EN이면서 전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왜두 개만 그려놨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46개를 다 그리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쌍, 비분리될 염색체 한 쌍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서 요 세포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대로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N이면서 서로 23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요한 쌍만 비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전체 몇 개? 24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23개여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 개, 한 개만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총 22개겠죠. 그래서 이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22쌍의 염색체는 잘 나눠진 거고 보통 우리 문항에 비분리는 한 번만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림에서 생략한 나머지 22쌍은 잘 나눠졌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이쪽으로 몰려간 그런 상황으로 잘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만 비분리가 일어나서 이미 비분리 됐죠? 그 다음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다면, 그때는, 그 이후에는 뭘 나눠 가져요? 염색 분체, 복제본만 나눠 갖는 거잖아요. 이 복제본 나눠 갖는 과정은, 뭐, 이 염색, 요 상, 핵상이나 염색체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염색체수에 이상이 생겼고, 그대로 그냥 나눠 가져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에 모든 생식세포에 염색체 수 이상이 발생합니다. 절반은 하나 적고 절반은 하나 더 많은 이런 염색체 수 이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하나도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단 하나도 정상인 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감수 1분열 비분리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하나도 안 나온다. 절반은 하나 적고, 절반은 하나 많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랑 비교해서 감수 2분열 비분리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 분열은 잘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2N이면서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1분열은 잘 분리가 돼가지고, N이면서 23개씩 갖는 딸 세포 두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22개 생략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쪽은 염색 분체까지 제대로 잘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한 가닥씩 나눠 가져가지고 N이면서 23개 염색체를 갖는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졌다. 일단 감소 1분열이랑 다른 점이 눈에 보이죠? 절반은 정상적인 생식 세포가 만들어졌다는 점. 정상이죠, 얘네들은.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염색 분체는 얘랑 얘, 이렇게 복제 관계에 있는 얘네 둘이죠. 원래대로면 한 가닥씩 나눠줘야 돼요. 근데 안 나눠지고 한쪽으로 간 거예요. 물론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나중에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분열이 다 마무리가 되면 얘네들도 결국엔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몰려갔더라도.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한개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취급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얘는 그한 가닥 못 받아서 N-1, 얘는 한 가닥 더 받아서 N+1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요거 외에 다른 22개는 정상적으로 받은 겁니다. 얘는 그것만 하나 더 받아서 24개가 된 것이고, 요렇게. 그래서 감수 2분열의 특징은 절반은 정상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절반은 비정상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한개 적고, 하나는 한개 많은 애가 만들어진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이 하나 더 많은 애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N 플러스 1이네. 요거. 요것들이 감수 1분열 비분리 결과냐, 감수 2분열 비분리 결과냐를 앞으로 문항에서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는 구분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거고,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 수 없는 것은 N-1인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덜 갖는 애가 있죠. 요거. 선생님이 별표 친요 세포들은 셋다 지금 하나씩 덜 받은 애란 말이에요. 하나씩 덜 받은 경우에는 언제 비분리의 결과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N-1인 경우에는 그냥 비분리가 일어난 결과다. 그 정도 알수 있고 몇 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몇 분열 비분리인지를 문항에서 많이 물어본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걔가 정상적인 N짜리 생식세포랑 만나서 이 생식세포들 중에 한 개씩이 수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정상적인 생식세포는 수정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자손이 태어나겠죠. EN짜리.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 위에서 이미 비분리의 결과로 생식세포 자체에 염색체 수 이상이 있었다면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된 결과, 자손의 염색체 수도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생식세포 자체의 염색체 수를 한번 보시고 그게 비정상이었다? 그러면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돼서 태어난 결과도 숫자가 비정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지금 마지막 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 1분열 비분리랑 2분열 비분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논술형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내거든요.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성염색체 비분리로 출제를 합니다. 왜냐? 남자는 성염색체 그림을 딱 그렸을 때 그냥 생김새만 봐도 이게 X인지 Y인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걔가 몇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건지 그냥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이거는 정상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그 결과인데,
남자가 X 하나, Y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상염색체도 있을 텐데 그게 생략되어 있는 상태고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차피 뭐 X, XY도 정상적으로 분리가 될 거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정상 분리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X 하나, Y 하나 있었어. 복제됐어. 근데 X 하나, Y 하나가 각각 서로 다른 염색체로 분리돼서 들어갔습니다. 잘 분리됐죠? 그 다음에 복제 본인 염색 분체들도 한 가닥씩 나눠져서 잘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식 세포에는 X가 하나씩 있거나 아니면 Y가 하나씩 들어있어서 성염색체는 한 개만 들어있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여기서 생략된 상염색체 22개씩은 항상 깔려있는 상태죠. 1번부터 22번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염색체는 한 개까지만 갖는 게 정상이다. 요거죠. 근데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감수 1분열 비분리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럼 XY 염색체가 헤어져야 되는데 안 헤어진 거야. 이쪽으로 다 갔어요. 1분열 비분리. 그럼 이쪽에는 성염색체만 없는 겁니다. 다른 건 있어요. 성염색체만 없는 N-1짜리 세포 두 개가 만들어졌죠. N-1인 경우에는 몇 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물어본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1분열 비분리 결과로 만들어진 N 플러스 1짜리의 세포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X 또는 Y로 한 개씩만 갖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생식 세포였는데 X 하나, Y 하나 골고루 하나씩이 다 있어요. 이게 1분열 비분리로 만들어진 N 플러스 1짜리 세포입니다. X 하나, Y 하나 골고루 하나씩 있다. 그럼 2분열 비분리를 비교를 해봅시다. 첫 번째 분열은 제대로 됐어요. X, Y 잘 나눠졌다. 이 경우도 그렇고, 요 경우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요 왼쪽에서는 X 염색체의 염색 분체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럼 Y 염색체는 제대로 잘 나눠졌다. 근데 X 염색체의 요두 가닥이 한쪽으로 몰려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N 플러스 1이고, 얘는 N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N 플러스 1의 조성이 X로만 두 개죠. 자, 이쪽도 볼게요. 만약에 X, Y 잘 나눠졌고, 비분리가 2분열에서 일어날 때 Y 쪽에서 비분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X 염색체는 제대로 나눠졌을 때이 반절은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고 이쪽이 비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는데 얘가 N-1, 얘가 N+1이죠. 근데 N+1인 애들을 비교해봤더니 X로 똑같은 거두개 갖거나 Y로 똑같은 거두개 갖고 있습니다. 아까 1분열 비분리의 결과는 어땠지? 선생님이 1분열 비분리를 그냥 간단히 1B라고 쓰거든요. 1분열 비분리 결과로 N 플러스 1짜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조성은 X 하나, Y 하나 골고루 하나씩이었어요. 근데 2분열 비분리에서 N 플러스 1짜리가 만들어지면 X로 두 개, 똑같은 거거나 Y로 두 개입니다. 요거랑 조성에서 차이가 있죠. 종류별로 하나씩이냐, 똑같은 거 복제본으로 두개 갖느냐. 거기서 구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분열, 2분열 비분리를 구분해서 묻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능 특강의 152쪽에 보면 이런 간단한 탐구 자료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뭐 심플하게 내도 여러분들이 논술형이나 이런 걸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설계가 가능한데, 자, 봅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생식세포 4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식세포 4개의 조성이다. 성염색체 조성이다. 근데 만약에 이 생식세포들이 정상적인 생식세포라면 성염색체를 몇개 갖는 게 정상이라고? 성염색체는 한 개만 갖는 게 정상입니다. X 또는 Y로. 근데 얘네들은 죄다 두개 가지고 있잖아요. 죄다 비정상이에요. 죄다 N 플러스 1입니다. 얘도 자 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비분리의 결과라는 거고 N 마이너스 1은 물어볼 수 없지만 N 플러스 1인 경우에는 1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 2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정자입니다. 정자인데 X 하나, Y 하나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1분열 비분리 일어나야 되죠. 골고루 하나씩 가지려면. X로만 두개 똑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염색 분체의 비분리, 2분열 비분리의 결과죠.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로 똑같은 거두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랑 똑같이 복제본이 비분리됐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X 쪽에서 비분리된 거고 이렇게 Y 쪽에서 비분리될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2분열 비분리입니다. 그래서 X, Y를 원래 한 개씩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종류별로 하나씩 갖고 있으면 1분위와 비분위 결과고, 둘 중에 똑같은 거를 복제된 거를 몰아받았으면 그거는 2분위와 비분위의 결과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지금 남자 뒤에 XM색채가 두 개가 있는데, 원래 여자는 XM색채가 두개 있잖아요. 남자는 X 하나, Y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그냥 바로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자는 원래 XM색채 두 개입니다. 그러면 1분열 비분리로 만들어지더라도 X를 두개 가질 수 있고, 2분열, 염색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나도 XM색채 두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돼 있으면 알수 없다. 1분열 비분리일 수도 있고, 2분열 비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을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중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기다가 적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적중 문제는 2.7번 문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약간 워밍업 느낌으로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염색체 수 이상 같이 한번 복습해보겠습니다. 표가는 사람의 유전병의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냈다. 나는 가의 특징 중 유전병 A, B, C가 갖는 그 특징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특징 중에 몇 개를 갖고 있는 유전병이냐, 요거를 숫자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A, B, C는 각각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요렇게 푸는 편인데, 자, 여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 셋 중에 뭐예요? 다운 증후군은 상염색체 수 이상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서 다 가능합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자에서만 나타날 수 있죠. X염색체 하나 갖는 거니까.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 조성이기 때문에 Y가 있어서 남자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러면 여자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터너 증후군 하나에만 해당하는 특징이에요. 이렇게 한 글자 적어줍니다. 자, 그다음에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정상인보다 적다. 적은 거. 근데 다운 증후군 하나 많죠? 그죠?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하나 많죠? 적은 거는 터너 증후군만 해당이 됩니다. 터너 증후군 성염색체 수가 하나 부족해요. 자, 그다음에 성염색체 이상으로 생긴 것이다. 터너 증후군 성염색체 수가 하나 부족하죠. 일단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 성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은 것이죠. 여기 해당이 됩니다. 다운 증후군은 상염색체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특징 3개를 갖는 유전병 B 누굴까요? 터너 증후군입니다. B가 터너 증후군이고, 그럼 이 중에 하나만 갖는 게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 되겠죠? 클라인펠터. 그러면 지금 C는 자동으로 다운 증후군이 될 텐데, 다운 증후군 특징을 하나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돼서 A의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보기 하나가 굉장히 길죠? 차근차근 읽어보면 됩니다. 자,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똑같은 걸로만 구성이 돼 있거나 안 같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거기서 형성된 정자래요. 그 정자랑 정상 난자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정상 난자에는 성염색체가 X염색체 한 개만 무조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22개의 상염색체에 난자에는 뭘 담아줘도 X염색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X염색체 한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성염색체가 두 개가 들어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감수 2분열 비분리의 결과라면 복제본의 비분리잖아요. 똑같은 거두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로 두개 들어가거나 Y로 두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뭐랑 합치든 이렇게 X랑 만났다 XXX, Y랑 만났다 XYY.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상황이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면 X, X, Y 요것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시한 요 상황에서는 X 두 개에 Y 하나가 아니고 X 세 개거나 X 하나에 Y 두 개거나 다른 조성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쵸? 요런 조합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보기다. 요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기억 보기를 좀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비는 터너 증후군이다. 그쵸? 지금 특징 3개를 가지고 있는 비는 터너 증후군이 맞네요. 그 다음에 D급 보기. C는 동그라미 기억을 갖는다. 다운 증후군은 이 중에서 아무 특징도 안 갖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 니은만 맞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워밍업.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유전병 부분의 문제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가계도 분석 같은 것들을 하고 나서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찾아내는 문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정록 생명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정록 생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되는 정보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 이 정록생명 유전자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다 하는 거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줍니다. 여기서 유전자형 우리가 뭐 라지에이 스몰A 써볼까요? 많이 쓰는 걸로. XX 프라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라지에이 스몰A로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성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풀이합니다. 그 다음에 정록 생명 유전자가 열성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 정도 정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생명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과 2번이 각각 정상 남자와 정록 생명 여자라고 합니다. 요 둘은 정상이래요. 핵형이 정상이야. 그리고 3번과 4번이 뭔가 비분리의 결과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정상 남자잖아요. 그러면 유전자형이 라지에이 Y일 거예요. 라지에이 Y. 그 다음에 2번은 생명 여자니까 스몰A, 스몰A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딸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상적으로 딸이 태어나면 아빠로부터 X염색체 받아야 돼요. 그럼 라지에이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딸이 태어날 때. 그리고 엄마로부터는 스몰A 받겠죠?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아빠랑 표현형이 같아서 정상 표현형이 나와야 돼요. 아빠로부터 X염색체를 받는 순간 정상 우성 유전자를 가지니까 그게 발현돼야 되는데 우성 유전자가 없다는 거죠. 지금 스몰 A로만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식세포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가 수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3번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식세포 C와 생식세포 D가 수정돼서 그래서 태어난 게 4번이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서 생식세포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 A와 C의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비분리의 결과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엄마로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나 받고 그게 끝. 그러니까 이거 지금 터너증후군이죠. 터너증후군. 아빠로부터는 X도 Y도 못 받은 거예요. 만약에 X염색체 받았으면 정상 표현형으로 바뀌어야만 하고 Y염색체 받았으면 네모로 남자, 아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둘다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자가 X도 Y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N-1짜리 정자였다는 얘기인데 하나 덜 받은 경우에는 1분열 비분리 결과인지 2분열 비분리 결과인지 알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B는 정상적인 난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태어날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엄마로부터 X염색체 하나 받을 텐데 거기는 무조건 스몰A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들이니까 아빠로부터는 Y염색체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생명인 아들만이 태어날 수 있어요. 이 생명인 엄마 밑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생명인 아들이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얘가 뭐야? 표현형이 정상이에요. 일단 아들이잖아요. 그럼 Y염색체는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정상 유전자는 둘 중에 누구만 갖고 있냐? 아빠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인 아들이 태어나려면 아빠로부터 X염색체도 받아야만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빠로부터 X랑 Y를 다 받은 거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C가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그 결과의 생식세포라고 했는데 얘도 정자입니다. 얘도. 얘도 정자고요. 근데 얘는 n 플러스 1이잖아요. 하나 더 가지고 있어. 조성을 보면 언제 비분리된 건지 알수 있죠. 아빠로부터 X 염색체도 받고 Y 염색체도 받고 요거 두 개가 다 있는 골고루 다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X 하나 Y 하나 있다면 그거는 1분열 비분리 결과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제를 낼수 있잖아요. 등장인물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몇 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를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C의 성염색체 수는 서로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A는 하나 적고 성염색체가 없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는 성염색체를 두개 가진 그런 생식세포, 정자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가 없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B와 동그라미 D는 모두 난자죠. 지금 문제 있는 쪽이 둘다 정자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C. 얘 n 플러스 1짜리. 얘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되었다. 하나 더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덜 가지고 있는 거는 물어볼 수가 없다.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안 물어본 거고 얘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형태로 문제를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고.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1분열 비분리랑 2분열 비분리를 빠르게 잘 캐치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림은 어떤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 일부입니다. 표는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정자 1, 2, 3에서 총염색체에서 성염색체 뺀 숫자랑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서 X염색체 뺀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두번 일어났는데요. 21번 상염색체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서 한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몇 분열 비분리에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자, 근데 이 1, 2, 3가 여기 네 개, 이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네개 세포 중에 기역, 니은, 디귿이랑 각각 하나씩 매치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총 염색체 수에서 성염색체 빼면, 그거는 뭐랑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염색체 수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정자라면, 그러면 N이면서 22개의 상염색체에 성염색체 한개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구성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22개 갖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죄다 비정상이죠. 21개거나 23개예요. 3개가 다 비정상이야. 그럼 양쪽 다 비정상이라는 거죠. 지금 이쪽도 비정상이고 이쪽도 비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비분리여야? 1분열 비분리여야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양쪽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도 정상이 없는 거 봤을 때, 아, 상염색체에 1분열 비분리가 있었구나. 1분열이 일어날 때 21번 염색체에 비분리가 있었다. 근데 지금 두 개가 있는 쪽에 이제 하나씩 덜 갔다는 얘기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이제 두 개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n-1, 여기가 n+1이었다. 21번 여기로 하나 더 가서 디귿이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근데 결과적으로 기역이랑 니은은 끝까지 구분은 안 됩니다. 뭐이둘 중에 하나겠거니 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똑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염색체 수에서 X염색체 수를 뺀 값을 보면 우리가 X염색체가 몇 개인지를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염색체 23개인데 몇개뺀 거야? 0개를 뺐단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21개에서 몇개뺀 거야? 2개 뺀 거고, 21개에서 하나도 안뺀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디귿이라는 요 정자에는 X염색체가 하나도 없어요. X염색체가 아예 없습니다. 요거 없어. 근데 기역, 니은 중에 하나에는 X염색체가 무려 2개나 있어요. 어? X염색체 똑같은 걸로 2개 가지려면 2분열 비분리의 결과죠.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서 성염색체 분리는 제대로 됐습니다. 이쪽에 X염색체, 이쪽에 Y염색체. 21번 염색체만 비분리가 된 거고, 나머지는 잘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열, 여기서도 Y염색체가 잘 분리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X염색체가 둘 중에 한 군데로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두개 갖는 애랑 안 갖는 애로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얘는 왜 하나도 없지? 거기는 Y염색체가 있거든. X염색체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의 총 염색체 수는 24개냐. 동그라미 기역은 이둘 중에 뭔지 알수 없지만 얘여도 총 23개고 얘여도 21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 24개가 나오는 세포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21번 염색체의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4번과 정상 난자의 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는 다운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아들이다. 4번은 Y염색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1번은 하나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게 정상 난자랑 수정되면 21번 염색체 하나 더 있으니까 다운증후군일 거고, 요게 Y염색체 있으니까 XY 조성의 남자가 태어나겠죠. 그쵸? 아들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둘다 맞아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식의 문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점 테스트 12번인데요. 요거는 유전자 돌연변입니다. 지금까지 비분리 문제 많이 봤으니까 유전자 돌연변이 문제 하나 보고 마무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12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지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표는 이 가족 구성원에게서 가가 발현됐는지랑 이 A라는 유전자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냈대요. 근데 여기서 갑툭튀네 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정말 모든 거를 의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감수 분열 시 부모 중한 사람에게서만 대립 유전자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한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억이었는데 걔가 니은으로 바뀌어버렸어. 어떤 게 생겼어. 그래서 생식세포 A가 형성이 되었고, 그게 A에게서 벌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이 돼가지고, 누가 태어났냐면, 가라는 자녀가 태어났대요. 근데 가는 자녀 1과 2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는 A 또는 A별, 뭐둘 중에 뭐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 있고,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는 얘기는 유전자형이 다 자릿수가 동일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 원래 있던 거에서 다른 걸로 종류만 바뀌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아버지는 A를 하나 갖는데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거 일단 써줍니다. A를 하나 갖는데. 오케이. 근데 어머니는 A를 하나도 안 갖는데. 그럼 이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여자잖아요. 여자면 무조건 두개한 쌍이거든요. A 말고 다른 걸로 두개한 쌍이어야 되겠지. A별, A별 동형 접합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가가 발현됐어. 그럼 이 A별이라는 기호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의 기호고, A가 가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의 기호로 어머니를 보고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잘 보시면 아빠랑 엄마랑 표형이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죄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같을 수 있냐? 아빠가 A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별이 우성이면 두개 가진 사람이랑 하나 가진 사람이랑 같은 표현형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비교했을 때 기호랑 우열관계 이런 것들이 매치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빠가 지금 유전자형이 두개한 쌍일 수밖에 없잖아. A가 있는 게 분명한데 표현형 보니까 A별도 분명히 있어야 돼. 근데 남자가 두개한쌍 가지면 이거는 상염색체인 거죠. 요런 식으로 엄마 아빠만 보고 모든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이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요 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는 엄마로부터 엄마가 우성 유전자 동형 접합이니까 A별을 반드시 하나 이상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표현형이. 열성 표현형이잖아요. A로 두개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엄마로부터는 절대 태어날 수가 없는 조합이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요 생식세포가 난자입니다. 걔가 정상 정자랑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A별이었는데 그게 열성 유전자인 A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열성 표현형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A별이다. 맞고. 그다음에 니은 요 동그라미 A는 난자이다. 맞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 가는 2번이다. 맞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는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꼼꼼히 잘 풀어나가시면 답에 반드시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단원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단원의 5단원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첫 수능 고득점으로 가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4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인구 주제에 대해서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세계의 인구 문제인데요. 이 단원 전체가 세계의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라고 구성되어 있는 단원이죠. 문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목표를 두고 본다면 이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절적으로 떼어놓기가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인구 변화에 대한 파악을 큰 틀로 해서 이번 시간에도 그런 인구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기초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가까지 짚어보고요. 좀 더 다채로운 자료들로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살펴볼 인구 문제라는 주제는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죠. 교재에 펴주세요. 275쪽입니다.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원이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 우리 세계의 인구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난 한 시간 동안 그 세계의 인구 변화 추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큰 툴로 봤을 때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구 변화 추세를 비교해보는 포인트 하나,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인구 이동의 변화 추세 하나, 이 큰 틀의 두 가지를 머릿속에 그려두시면서 오늘 시간으로 와주시면 더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될 거거든요. 세계의 인구 문제와 해결 방안. 당연 지난 시간 얘기했던 그 인구 변화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요.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라는 연결고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인구 변화에 따른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반면에 인구가 과잉되거나 산업화 이후에 개발도상국 속도에서의 산업화 이후에 대도시의 인구 과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한 나라서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큰 이유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인구가 유입되는 국가 입장과 유출되는 입장의 국가의 입장 두 가지를 또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하는 인구 변화에 따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이고 통합사회다 보니까 정책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까지 해서 그야말로 통합적으로 접근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이야기할 때 큰 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교, 인구의 전 세계적인 이동 하나, 두 포인트 역시 잡고 갑니다. 그럼 이런 단원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먼저 찍어보고 갈까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교재 279쪽에 있는 문항 미리 보면요. 이 문항에서 특성은 먼저 우측에 있는 지도에서 표시되어 있는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은 뭐 어떤 대륙인지 정도라도 꼭 짚어보시기가 1단계. 그럼 그 두 나라에 관련되어서 가와 나의 단서를 잡고 특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0에서 14세, 15에서 64세, 65세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개념어로 이걸 언어화시켜 봅시다. 14세까지는 그렇죠. 유소년층. 64세까지는 청장년층 혹은 그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에 들어가는 비율, 들어가는 연령대를 말하고 65세 이상이 된다. 그러면 노년층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가와 나의 총인구, 점으로 찍혀있는 부분에 비했을 때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가 좀 극명한 차이이긴 하거든요. 그 극명한 차이의 힌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선진국 유형에 속할까? 아니면 개발도상국 유형에 속할까에 따라서 가와 나를 아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져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한 상태에서
중위 연령, 경제 발전 수준, 인구 밀도, 그러니 전체적인 인구 구조를 따지면서 중위 연령 찾아낼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선진국인가 개발도상국인가라고 하는 단서를 통해서 경제 발전 수준 판단할 수 있죠. 인구 밀도 두 나라의 나라 면적이 보이고요. 여기에 점으로 찍혀 있는 그래프에 점으로 찍혀 있는 부분이 총 인구수잖아요. 그러면 인구 밀도가 어디가 더 높을지 낮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나라에서 유소년층 비율과 노년층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이 나라는 지금 저출산이다. 아니다.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에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한 나라가 가와 나중에 어디일까? 또 5번 선지는 그래서 어디가 아프리카고 어디가 유럽일까? 가와 나중에 판단하는 거. 자,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푸실 수 있게 오늘 주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념 묶어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원 자체가 인구 변화에 따른 문제, 그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변화를 짚어보면서 그것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연결시켜 간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구 변화의 특성과 그것에 따른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선진국의 인구 문제,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그렇죠.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이 나타나게 된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또앞 시간에 설명 보태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전 사회에 비하자면 여성들이 고학력화되거나 사회활동에 진출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이전 사회와는 다른 여성들의 역할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이전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그런 전통적인 문화와 또 다른 관점들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뭐 자아실현이나, 이런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들 등의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활동 증가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건 합계 출산율 저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개념도 한번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합계 출산율은요,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입니다. 다시 한번,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그 합계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자료에서 보겠지만, 어떤 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예를 들어 5명에서 6명 사이로 웃돌아요. 그러면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출산할 자녀 수가 5, 6명 정도는 유지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나라가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2명 아래로 떨어지는 나라도 있어요. 그럼 그 합계 출산율의 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출산의 형상을 바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겠고 이것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회에서 노년층이 더 증가되는 추세가 명확하게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노년부양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 얘기가 자동적으로 위에 뒤에 연결이 됩니다. 또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이나 육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나 제도가 등장하게 되고요. 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결혼과 출산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되었다.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예를 들자면 대가족 제도와 같은 형태에서 출산 이후에 육아도 그 대가족의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은 개별화된 가족들과 그 안에서 부부가 모두 일을 하게 됐을 때 출산이나 육아의 문제가 큰 부담이 될수 있죠. 이런 것들을 휴직 제도와 같은 것 혹은 보육 시설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 출산된 아이가 성장되는 과정에서 잘 보육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선진국의 인구 문제 중에서 위의 얘기와 맞물려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고령화 문제입니다. 고령화는 의학이 발달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령화가 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에 대한 부양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노년 부양비가 증대되게 돼요. 그럼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 연령층 혹은 중장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의 노동으로 세금 자원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노년 부양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갈등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요소로든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고령화 문제를 두고 봤을 때에도 하나의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짚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 요소를 좀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무엇이 있겠습니까? 연금과 사회보장제도, 정년 연장, 물론 이런 소재들이 나오면요. 이런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논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하게 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노년 일자리를 확대한다거나 노인 복지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이견 없이 늘어나는 노년층이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복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 그런 통로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변화에 따른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양상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구 문제입니다. 개발도상국은요, 오히려 출산율이 앞에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탄탄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구 피라미드로 이야기해보면 하단이 넓어요. 이 하단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 저변이 넓다라는 얘기고 인구 저변이 넓다라는 건 향후에 인구 성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인구가 과잉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사망률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인구가 급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여건 하에서 봤을 때 식량이나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그들의 빈곤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 인구 과잉의 문제, 출생률이 늘어나는 문제, 출생률의 증가와 사망률의 감소로 인구가 증가하는 이 문제 자체가 그저 반가울 수만은 없는 이러한 인구를 어떻게 잘 소화해야 될까에 대한 숙제가 남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쓰기도 하고요. 식량 확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고요. 인구 부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또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중에서 위에 이야기한 인구 과잉이 전체적인 추세라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 인구가 집중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맞아요. 대도시예요. 대도시의 인구가 과밀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선진국에도 대도시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는 하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업화의 속도가 뒤에 있었잖아요. 뒤에 나타났죠. 그렇게 산업화가 뒤에 나타나면서 지금 그 산업화에 따른 한창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며 그런 경제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 대도시. 그래서 기존에 농촌 지역에 있었던 시민들이, 구성원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 이촌향도 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도시에 몰려든 그 인구에 일자리나 주택이 부족하다거나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촌락의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중소도시를 육성하는 정책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길게 보면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대도시에
경제가 부흥되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용해서 본거 있었죠? 그렇게 해서 국토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중점 도시,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집중 발전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크게 일어났잖아요. 이걸 다시 정책적으로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또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한 정책이 또 들어가고 있죠. 이런 현상을 본다면 개발도상국의 차원에서도 중소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혹은 촌락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선점적인 과제도 중요하게 해결해 볼 만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해결해 볼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구 과잉과 대도시 과밀 인구를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인구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인구 이동. 지금 말하는 인구 이동은요, 한 나라 안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인구가 이동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게는 경제적 차원, 그리고 정치적 차원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중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 일자리나 임금 수준이 일자리가 적거나 임금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로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유로 인해서 이동하는 것이 경제적 이유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과 일자리가 많은 나라, 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를 선진국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인구가 경제적인 이유로, 즉, 이주 노동자, 들이 발생되게 되는 인구 유입 국가예요. 그러면 인구가 유입됐을 때 경제 발전 수준이 이 유입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나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고요. 이 유입되는 사람들을 이주민이라고 좀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토대로 해서 그러면 이주민들이 유입됨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유입되는 나라 입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유입되는 나라들 중에서요, 예를 들어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나라 보면 그 나라 자체의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나라인데, 주변 국가의 남아시아의 시민들이 이 나라로 인구가 유입이 돼요. 노동자 인구로 유입이 돼요. 그러면 이 나라, 원래 입장에서는, 유입된 나라 입장에서는 서비스업, 혹은 그 나라의 구성원들로 모두 충원하지 못하는 노동력들, 산업 분야에 이렇게 이주민들이 유입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반면, 이주민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기존 주민 간의 문화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이 얘기들은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서로 상이한 문화가 나타나게 됐을 때뭘 이해? 그것이 갈등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갈등이 나타났으니까 나쁜 거야 라고 보기보다는 그 갈등을 해결해서 좀더 성숙한 사회로 가보자 라는 입장으로 보면 좋겠죠. 그래서 다문화 공존 정책을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면 이 갈등 양상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는 곳들도 많은 것 같아서, 다문화 공존 정책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이제 이 해법이, 참큰 틀에서의 추상적인 대답이구나. 현실 사회는 사실 그 갈등이 참 크구나. 그만큼 정말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숙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음. 인구가 유출되는 국가를 한번 보죠. 위에서 이야기했던 거에 반대로 얘기하면 되니까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라를 떠나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유출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일자리의 확보가 어렵거나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인구가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인구의 유출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송금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 보탬이 되겠죠. 자, 우리 가족들은 본국에 남아 있는데 해외에 이주 노동을 위해
해외에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위해서 이주한 누군가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나라의 누군가에게 자신의 급여, 뭐 혹은 어떤 이익들을 송금해 준다면 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보탬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그 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동을 할수 있는 청장년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 때문에 그 사회적인 입장에, 그 사회, 본국의 입장에서는 침체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유출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할까? 당연,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또 생활 안정을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서 만족하는 일자리와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각국의 사정들과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큰 틀에서의 해법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인구 이동의 영향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인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선진국 입장에서는 출산 장려해야겠죠? 그럼 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의 출산, 양육, 보육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많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또 양성평등의 문화가 많이 이제 자리 잡았지만 그런 것들도 더잘 자리를 잡아서 한 가정 내에서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역할 분담이 더잘될수 있다면 좋겠어요. 또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산하 제한을 하거나 중소도시를 육성하는 등을 통해 인구 구조의 불균형 혹은 그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 통합사회 마지막 단원, 미래 사회와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단원에서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 왜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미래 세대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우리는 앞으로를 어떻게 예측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과 제도로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가 남겨지는 중요한 주제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출산 장려를 해야 된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요즘 AI라는 주제가 워낙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기존의 일자리는 감소 추세가 또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일자리가 감소 추세가 될 것이라면 아마 그 많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이 가다 보자면 이게 출산율을 증대시켜야 된다라는 요 해법뿐만 아니라 AI의 시대에 또 다른 접근, 또 다른 숙제까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요. 미래 세대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세계의 미래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만한 주제라고 봐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변화되는 앞으로의 얘기에 중요하게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또 다른 해법과 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되는 핫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자료 엮어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료 엮어줌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개념들을 텍스트화해서 정리하기도 하고요. 또 자료를 보면서 정리해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인구 분포, 인구 구조, 인구 이동, 문제를 텍스트로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간결하게 한 문장 한 문장 잘려지면서 핵심을 여러분들이 재짚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인구 분포 이야기를 해보죠. 기후가 온화하고 산업이 발달한 곳은 인구가 밀집되었지만 사막이나 추운 지역 등 자연환경이 열악한 곳은 인구가 희박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해 세계의 북반구의 약90% 정도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을 만큼 그 지역의 기후, 지형, 이것은 당연 그 지역에서 일찍이 문명, 다양한 문명뿐만 아니라 농업, 그 이후에 경제 발전, 뭐 산업화,
등이 일어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여기 하천이 있느냐, 강이 있느냐 문제들까지도요. 그래서 기후와 지역 문제

짚어 봤었죠. 그럼 다음 인구 구조를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에 많은 인구가 분포해요? 어디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가 분포해요? 분포 얘기를 하면 두 번째는 그런 인구들의 구조의 연령별 구조의 특성을 보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분류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선진국에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그렇죠. 노년층이 연령층이 높게 돼요. 개발도상국은 유소년층이 인구 비율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 노년층이 인구 비율이 높고 그렇게 해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부양비 같은 것들이 증대되게 된다라는 연결고리를 말씀을 드렸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서 인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일 수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서 인구 과밀화 같은 형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문제점까지도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항으로도 나오니까 한번 짚어볼까요? 중위 연령. 지난 시간에 얘기했네요. 전체 인구를 일렬로 쭉 세웠다고 봤을 때 가장 가운데 지점이 되는 연령을 중위 연령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중위 연령과 연결시켜서 노년층 비율이 대체로 높은 선진국은 이 중위 연령이 대체로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반면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중위 연령층이 낮게 나타나겠죠.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나라에는 중위 연령층이 10대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고령화가 이미 한창 진행된 어떤 지역에서는 40대 이상이 중위 연령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이 개념들을 중위 연령층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 노년 부양비, 노년층에 대한 부양비와 연결해서 맞물려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재밌는 소재죠. 다음 세 번째, 인구 이동. 세계적으로 인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인데요. 크게는 하나, 둘. 첫 번째가 뭘까요? 맞아요. 경제적 이동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소득이 높은 국가로 이동합니다. 앵글로 아메리카와 서부 유럽으로 인구가 유입되고요. 그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대륙을 건너뛰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까지도 앵글로 아메리카와 서부 유럽 쪽으로도 많이 유입되는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더더욱 현대,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교통이나 통신들이 더 많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이동들이 과거의 시대에 비하자면 좀더 수월하고 좀더 활발하고 빈번히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맞아요. 정치적 이동입니다. 여기에는 갑작스런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발생하고요. 이때는요, 주로 인접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이 대체로는 많이 나타나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고통이지만 만약에 우리 지역에 뭐 내전이 일어나거나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변수가 나타났어요. 그럼 내 집을 두고 야, 이웃 나라로 잠깐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하고 문 잠가 놓고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로 인접 국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그 정치적인 이슈 혹은 내전 뭐 종교적인 압박, 이렇게 탄압 등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주변 국가로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인접 국가로 이동한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보자면 경제적인 이동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 거리도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또 빈번하게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에는 사막화, 이상기후, 지구 온난화 등의 난민도 이 인구 이동에서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인구 이동이 나타나는 크게는 두 가지,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까지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입니다. 먼저, 저출생, 고령화. 그럼 이건 상대적으로 선진국이겠죠.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1번과 같은 이 워딩이 나왔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어떤 인구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요. 반면 어떤 인구 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서 노년 부양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구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캐나다와 같은 나라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민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도 있어요. 이거 우리 앞 단원에서 다문화 정책 얘기할 때 써요. 캐나다 같은 나라 엄청나게 다문화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다문화적인 정책을 이미 받아들이고 공표한 나라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라고 볼수 있어요. 두 번째, 빠른 인구 증가로 오히려 인구 과잉이 나타나는 나라예요. 그럼 이런 나라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고요. 반대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혹은 유소년층에 대한 부양비 같은 것들, 또 그들을 위한 후에 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잘 창출되지 않는 경제 기반이 미약한 경우에는 다각도의 좀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 분포를 우리가 여러 가지 표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원형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인구 피라미드 모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위에 이야기하는 1번은 항아리형 혹은 종형 해서 요 노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그러니까 유소년층 비율이 적은데, 저변이 좁은 거죠. 적은데, 노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곳이 나타나고요. 반면에 이런 인구 과잉, 유소년층 비율이 많은 곳의 특징은 진짜 피라미드형으로 하단 부위가 유소년층 인구가 많이 나타나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 풀이할 때요. 문항 속의 그래프에는 막대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데, 이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러한 인구 그래프 피라미드형으로 변환해서 설명을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런 점들도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이 내용과 저 내용이 연결되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먼저 인구 피라미드에 대해서 나이지리아와 일본 나타나 있고요. 합계 출산율 변화까지 있어요. 그러면 크게는 인구 피라미드로 나이지리아와 일본을 한번 빨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인구 피라미드에서는 가운데 축이 연령대를 나타냅니다. 또이 가운데 축을 토대로 해서 왼쪽에는 남성, 오른쪽에는 여성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인구 모형을 보면서 이거 하나 짚어볼까요? 0에서 14세까지, 뭐라고 부르죠? 네, 마음이 급해서 먼저 써버렸어요. 유소년층 인구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64세까지를 청장년층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 65세 이상을 노년층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큰 부류로 봤을 때 나이지리아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일본에 비하면 상당히 많죠. 일본은 유소년층 비율이 적어요. 저출산. 또 반면 위로 갈수록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노년층의 비율이 적은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일본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겠죠. 이걸 합계 출산율이 뭐라고요?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출산 예상되는 자녀 수예요. 그럼 여기서 A와 B를 보니까 A의 경우에는요.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이 기간 전체를 봤을 때 적어도 5명 이상을 선회하는 숫자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 한 명이 출산하는 자녀 수가 이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B의 경우에는요, 지금은 거의 1을 조금 웃도는 수치로만 가 있어요. 알겠네요. A가 출산율이 높은 나이지리아인 거예요. B가
출산율, 유수년층이 상당히 적은 일본인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앞에 있는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고 올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두고 보니,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특성을 정리해 봤는데,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유소년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은 나이지리아와 같은 입장을 두고 봤을 때, 이게 합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유소년층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과 합계 출산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또,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유소년층 비율이 적다라는 것과 합계 출산율이 적다라는 이 수치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요, 나이지리아에다가 우리나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거 지우지 않고 이렇게 하고 볼게요. 앞에는 왼쪽에는 대한민국이고 오른쪽에는 일본이에요. 나이지리아예요.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앞에서 평가를 했으니까 그럼 대한민국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옆에 있는 나이지리아와 비교해 봤을 때 유소년층 비율은 낮죠? 근데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 기대 수명부터 해볼게요. 노년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 기대 수명이 높은데 반면 노년 부양 부담은 역시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유소년층의 숫자가 적다, 비율이 낮다라는 건 저출산이다라는 거. 그러면 저출산의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출산 장려 정책 실시의 필요성이 나이지리아보다는 높다라고 평가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처럼 나이지리아와 대한민국과 같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큰 틀에서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대비가 문항 속에서는 많이 이루어진다. 앞에 일본과 나이지리아 이 비교했었던 그런 틀처럼 이 대비 구도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도움이 될 거고요. 다음, 합계 출산율과 노년층 인구 비율 이야기예요. 왼쪽에 보면 합계 출산율에 색깔이 위에서 5명 이상 빨갛게 나타나는 이 부분이 이 지도에서 보면 되게 극명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지역에 이 5명 이상의 합계 출산율, 가임계 여성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가 이 아프리카 지역에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나라를 보자면 합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2 미만으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에 있는 대표적으로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인구가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산하 제한 정책 등의 해결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합계 출산율의 입장에서 보자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2 미만으로 떨어진 지역에 선진국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 반면 노년층 인구 비율 볼까요? 노년층 인구 비율이 21% 이상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일본이나 유럽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여기는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고 위에서 옆에서 말한 것처럼 출산율이 지금 상당히 적은 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산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출산 장려금, 양육비, 출산 장려 정책 시행해야 될 필요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두 지표 간의 관계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낮으면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합계 출산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요 관계도 파악해 볼 수가 있네요. 다음요. 인구 이동인데요. 크게는 경제적인 이동과 정치적인 이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죠? 이 중에서 이주 노동자가 나타나는 연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주 노동자 경제적인 이동이에요. 경제적인 이동이 나타나는 곳에 보니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 지역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화살표가 정말 많이 오고 있죠. 또, 만약에 러시아 입장을 보자면
러시아는 또그 주변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이 더딘 나라들, 러시아에 비해서 그런 나라들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오히려 그 나라들이 이건 경제의 성장의 동기가 되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또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석유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또 다양한 건설과 함께 산업 부흥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들을 유입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동은요, 와, 이렇게까지 멀리 가요. 상대적으로 먼 곳에서 유입이 되기도 해요. 이건 보니까 경제적인 이동은 정치적인 이동에 비해서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냐?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동이 훨씬 그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경제적인 이동은 멀리로도 가요. 특히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러한 것들이 더 수월하고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은요, 라틴 아메리카부터 유입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화살표가 엄청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높다가 맞는 진술이 되겠어요. 다음 정답 맞춰줌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문항으로 한번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과 총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이 문항의 의도를 먼저 짚어보면, 오른쪽의 지도에서 두 나라를 짚는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가와 나의 인구 유형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인구 피라미드 형태라고 한 것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유소년층이 적으냐,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인 비율을 인구 피라미드 형태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은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구 구조, 경제 수준, 인구 문제 유형이 선택지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자료를 신속하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니까, 자, 위에 있는 나라, 아래 있는 나라라고 편의상 표기해 볼게요. 위에 상단에 있는 나라는 유럽이겠고, 아래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국, 니제르라고까지 말할 수 있지만, 유럽과 아프리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인구 문항에서 잘 나오는 구도로 대입시켜서 이야기해 보자면,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나라와 개발도상국인 나라의 대표성을 갖고 이두 나라를 찍은 거 아닐까라는 유추가 가능하게 하는 접근이에요. 그거에 왼쪽 표를 가보니까, 왼쪽 표에는요, 0에서 14세, 즉 유소년층, 64세까지의 청장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좌측에 가 부분은요, 유소년층 비율이 20%를 밑도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노년층 비율은 약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측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전체 인구 비율을 보면 100만 명 단위로 약70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7천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인구 단위는 왼쪽 가에 비해서는 적어요. 한30 정도에 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한50 정도에는 와 있는 것 같아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노년층 인구 비율은 약5% 정도? 그래서 상당히 적구나. 그러니 두 나라 사이에 높다, 적다로 표현해 보자면, 가는 유소년층 비율 낮다, 나는 높다. 노년층 비율, 가는 높다, 나는 낮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얘기해 보자면, 아마도 가는 선진국 유형, 나는 대체로 개발도상국 유형. 그럼 이 내용을 지도에 이야기하면, 이 위에 있는 유럽의 나라가 가일 가능성, 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개발도상국 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빠르게 짚어보면서 가볼게요. 유소년층 비율이 낮아요? 낮아요? 그러면 이걸 인구 피라미드로 얘기했을 때, 아, 유소년층 높아요. 높게 나타나면 인구 피라미드에서는 하단이 넓은 형태로 나타나서 이 이후에 인구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겠죠. 그래서 여긴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을 낮춰야 되는 정책을 하기보다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흥책을 마련해야 되는 특징이 있는 나라였어요. 반면
노년층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0: 피라미드 상단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대표적으로는 항아리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령화가 심화되는 선진국 유형에 가깝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 나라들 중에서 출산 장려 필요성이 높은 나라 어딥니까? 그럼 단연 저출산 국가? 그러면 선진국 유형에 있는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도상의 위치에서는 위쪽에 유럽 국가가 있었고 하단에 아프리카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유럽의 선진국, 영국. 나는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는 아프리카의 니제르, 요 정도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이걸 두고 선택지로 바로 가볼 수 있는데요. 중위 연령 이야기할 때는요. 노년층이 더 많으면 중위 연령이 높은 거죠. 그 일을 우리 앞에 셌는데, 그러면 가의 경우에는 나에 비해서 노년층이 더 많잖아요, 비율이. 그러면 중위 연령이 낮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1번은 맞지 않네요. 2번. 가는 나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다. 이건 가와 나 중에 어디가 선진국 유형에 가깝고 어디가 개발도상국 유형에 가깝습니까? 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가가 선진국 유형에 가깝죠. 유소년층 비율과 노년층 비율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아, 인구 밀도 얘기하려면 이총 인구수가 중요하게 작용하겠네요. 총 인구는 가, 영국이 더 높았어요. 그 상태에서 총 면적이 좁은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은 가가 더 높겠습니다. 3번 맞지 않고 4번. 나는 가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크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큰 것은 유소년층 비율이 적은 저출산이 나타나는 가에 더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럼 5번. 가는 아프리카, 나는 유럽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가가 유럽, 나가 아프리카라고 우리 정리했었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인 거 해결됐었고,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서 인구 변화, 그것에 따른 문제 등이 맞물려서 이런 자료 해석하고 여기에서 분석하는 문제들이 잘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었네요. 자, 이 내용도 토대로 여러분들 꼭 득점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분자의 구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 열심히 그렸죠. 이제 이걸 해석할 겁니다. 분자의 극성이 어떻게 되지? 그럼 성질은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루이스 점자점식을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그렸고요. 그 분자의 구조는 직선형. 만일 중심 원자에 비운 전자상이 있으면 구분형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또 삼각불형, 기억나시죠? 펜 세 개를 연결해서 삼각불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정사면체형 등등 여러 가지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지라고 했을 때 전자상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서 전자상 개수를 확인하시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에 따라서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형 거기서 비공유 전자상이 있으면 그 반발력만큼 고려해주자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분자의 구조를 딱 그려준 다음에 그러면 극성이 어떻지? 라는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두 가지 먼저 질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 무조건 무극성 분자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이번에 반대로 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그럼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 무조건 극성 분자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은 오늘 저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 무조건 무극성 분자다. 두 번째는요,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 무조건 극성 분자다. OX. 이걸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무극성 분자다, 극성 분자다 라고 하는 거는 주의할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수소와 수소,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예요. 바로 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과 또 구분해줘야 되는 게 뭐였어요? 바로 수소와 플로린, 서로 다른 원자의 종류가 공유결합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을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을 무극성 분자, 극성 공유결합을 극성 분자로 착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는 거 일단 먼저 이해하고 따라올게요.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할 건 탄소 그리고 산소가 양쪽에 붙어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분자 모양이 어떻게 되죠? 직선형이죠. 그래서 직선형 그려줬어요. 그러면 탄소와 산소 중에 전기음성도 누가 더 큰가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 산소가 더 커요. 탄소를 잇는 거와 산소를 잇는 거, 이 공유 전자상을 누가 끌어당겨요? 탄소보다 산소가 세니까 산소 쪽으로 치우칠 겁니다. 여기 바로 이게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음전하, 부분적으로 양전하 띄어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쪽으로 치우치잖아.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자, 왼쪽에도 산소가 있거든요. 왼쪽에도 그럼 탄소를 잡아당길 거예요. 그럼 똑같이 잡아당겨요. 똑같은 산소예요. 똑같은 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서로의 방향은 반대이지만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떨까요? 서로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인데 힘의 크기는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쌍극자 모멘트, 이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은 방향은 반대인데 여기에서 크기는 같아요. 내가 조금 예를 들어 수치화시키면 여기 왼쪽 마이너스 2, 오른쪽 플러스 2야. 얘네들 더해주면 몇이 된다는 뜻이에요? 0. 얘네들 서로 방향 반대야. 크기는 같아. 그러면 얘네들의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 모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을 다 더했을 때요. 모두가 상쇄됐어. 0이 됐어? 그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인 분자, 무극성 분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다 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걸 다 더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다 라고 표현을 해요. 다 더할 땐 얘네가 0이야. 그럼 얘는 이제 무극성 분자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여기 무슨 공유결합이 있었어요? 극성 공유결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더했던 0이 되었네. 아,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극성 고온결합이 있으면 무조건 극성 분자인가요?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산소 있고 양쪽에 수소가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제 느낌 와야 돼요. 얘네 지금 직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선생님 잘못 그리셨어요. 왜요? 여기 지금 비공용 전자상 있으니까요. 산소 있고 수소, 수소. 양쪽으로 촥촥 처지게 그려줘야 되죠. 자, 이렇게 처지게 그려줬어요. 그랬더니요. 어허! 여기에서 누가 잡아당긴다? 산소요. 자, 산소가 잡아당겨요. 한번 잡아당기게 해볼까요? 자, 산소가 잡아당깁니다. 여기도 산소가 잡아당겨요. 자, 그러면 이 산소가 잡아당기는 거, 여기 산소가 잡아당기는 합이 궁금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이 벡터의 합, 여기 있는 거 평행하게 그려주세요. 자, 여기. 그럼 여기와 여기와 더해준 값이 뭐다? 바로 이 위로 가는 화살표. 그럼 얘네들은 지금 상쇄가 안 되고 오히려 남아있어요. 다시 말해서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은 0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그 줄이는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 내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요, 0이 아닌 분자. 이것을 우리는 극성 분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무극성 분자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대칭 구조라서요.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되는 구조. 여기서 극성 분자다라고 하는 것은 상쇄가 되지 않는 구조. 그래서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 봤는데요.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했을 때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0이에요? 그러면 무극성 분자이고요. 0이 아니에요? 그러면 극성 분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간단한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와 수소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원자의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 결합 뭐라고 할게요? 바로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자 분자에서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 그럼 무조건 뭐가 될까요? 서로 지금 같은 애들이에요. 잡아당긴 힘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수소랑 플루오린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 결합하네요. 이건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극성 공유 결합에 대한 건 당연히 얘네들은 치우침 발생해요. 플루오린 더 세죠? 그래서 무조건 얘네는 뭐다? 극성 분자입니다. 이거는 이원자 분자일 때 가능해요. 이원자 분자일 때는 원자의 종류가 딱두 가지이기 때문에 같을 때 무극성 분자, 다를 때 극성 분자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결합의 쌍극자 합이 0인 분자는 어떤 경우냐면 서로 원자의 종류가 같아요.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동액 이원자, 수소, 수소, 플로린, 플로린 이런 식으로 같은 애들이 있을 때 또는 어떤 경우냐면 대칭적인 구조일 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산화탄소. 탄소를 가운데 중심 원자로 두고요, 양쪽에 산소가 왔었죠? 그래서 탄소 있고, 양쪽에 산소, 산소. 서로 잡아당긴 힘은 어떻다?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서로 완전 반대였다. 이럴 땐 상쇄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칭적인 구조예요. 한번 더. 자, 이번에는 붕소 있고요. 여기에서 플로린, 플로린이에요. 그러면, 플로린과 붕소 중에서 전기음성도 큰 거는 플로린. 플로린 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먼저 이 쌍극자 모멘트,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을 구해 볼 건데 평행하게 그려 주시고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대한 합은 뭐가 돼요? 여기가 됩니다. 그럼 이 합과 이 합에 대한 거는 서로 반대 방향인데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상쇄가 됩니다. 어? 얘도 상쇄됐어? 이것이 바로 대칭적인 구조란 뜻이에요. 모두 상쇄되어서 0이 된다? 대칭적인 구조다. 자, 한번더 해볼까요? 여기 탄소가 두개 있고요. 수소가 양쪽으로 와서 공유전자상 하나 있는 경우. 근데 탄소는 네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바로 다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보니까, 어? 여기 탄소가 잡아당겨? 수소 보다 당연히 전기음성도 크겠죠? 여기도 잡아당겨. 그럼 당연히 얘네들 어떻다? 대칭적인 구조네? 상쇄되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무극성 분자다. 그래서 분자의 모양이 딱 그려주고 대칭적인 구조인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헷갈려요. 물 먼저 한번 그려볼까? 산소, 수소, 수소. 아까 제가 나타내긴 했는데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데칼코마니 아닌가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술적으로는 대칭이잖아요? 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 벡터 합이 0이 되도록. 근데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소 쪽으로, 산소 쪽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이거를 더해준 값은 위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합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이번에 암모니아. 질소 있어요.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여기 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랑 수소 중에 전기음성도 큰 거는 질소죠? 그럼 질소 쪽으로 치우치네. 여기 먼저 합을 우리가 구하면 여기, 여기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합.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합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제가 이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얘네들 합이 바로 요거. 근데 제가 지금 입체 구조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 지금 우리가 더해준 값. 얘가 지금 요거 두한값 요거, 요거 더한값 요거. 그래서 얘네가 사실 위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도 상

상쇄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 더한 게 요거. 그래서 요거랑 요거 더한 거 제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요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럼 상쇄가 안 되네, 얘도. 그럼 다시 한번 더.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분자야? 그럼 얘는 극성 분자야. 그래서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분자 또는 표현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얘네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모극성 분자다, 극성 분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H2O2가 남아있어요. H2O2는요, 사실 중심원자 두 개예요. 산소가 두 개, 그리고 수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소랑 산소는 단일 결합, 여기도 단일 결합, 산소도 이제는 공유 전자상 두개올수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 왜냐면 이미 하나 있으니까. 직선형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하는 게 교재를 펼친 다음에요. 그 교재에다가 이 산소를 두세요. 그리고 수소는 여기 있고 이쪽에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해 봐요. 그럼 서로 다른 면이니까 사실 동일 선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입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상쇄가 될수 없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걸 나타낼 땐 산소와 산소, 수소, 약간 어긋나게 해서 느낌 오도록 동일 선상에 없어라는 느낌이 오도록 이렇게 딱 그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이 뭐였죠? 여기 무극성 공결합 있으면 무조건 무극성 분자니? 아니요, 얘 상쇄 안 되죠? 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 질문 다 모두 다 대답된 것 같아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며 무극성 분자다. 아니요. 극성 분자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 무조건 극성 분자다. 아니요. 극성 공유결합이 있지만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제 이게 대답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열심히 한번 그림 그리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직선형과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걸로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걸 나누려고 했더니 사실은 이게 직선형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선형이라고 제가 모두 다 나타냈어요. 근데 사실은 얘가 구분형이에요. 제가 요거 써놨죠. 그래서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직선형과 구분형이다라고 해서 이세 개와 이 물은 달라라는 거를 좀 표현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헷갈려니까 옆에 쓴다라고 했던 게 조금 더 헷갈리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선형과 구분형 하면 조금 더 구분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베릴륨과 플로린이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누가 정금속도 크냐? 플로린이요. 플로린이요. 서로 잡아당긴 힘의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반대예요. 그럼 당연히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은 상쇄가 되니까 분자의 극성은 무극성이다라고 가지면 되겠죠. 이번에 이산화탄소예요. 탄소랑 산소 누가 더 세요? 산소. 산소가 잡아당겨요. 직선형이에요. 그럼 서로 반대는 Y의 정반대. 그때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그럼 얘네도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겠네. 그래서 분자의 극성은 무극성이다라고 가지면 돼요. 이번에 세 번째요. 직선형이네. 그럼 얘도 사실은 무극성 분자 아니요. 잘 봐요. 탄소 있어요? 수소랑 탄소 누가 잡아당겨요? 탄소요. 이번에 탄소 질소 누가 잡아당겨요? 질소요. 서로 힘의 크기가 다르기도 하고요. 방향도 어때요? 같아요. 상쇄될 수가 없겠네요. 직선형이지만 여기에서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당연히 상쇄가 안 돼요. 대칭적인 구조가 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주의하세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비대칭 구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그림을 그리고 상쇄가 될수 있는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자, 물이죠. 물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림으로요. 상쇄가 될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긴 구분형이고 사실 여기 방향도 서로 반대 방향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긴 당연히 극성 분자입니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말고 더 다양한 구조들이 있었죠?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평면삼각형이다라고 불렀던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요. 염소랑 붕소? 당연히 그러면 이쪽으로 치우치겠네? 이쪽으로 치우치겠네? 이쪽으로 치우치겠네? 그래봤자 어차피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는 결합각도 지금 서로 어때요? 달랐죠? 그리고 결합한 원자도 다르기 때문에 치우침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탄소보다 산소가 더 세고 수소보다 산소가 더 세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쇄될 수 없다. 여기는 극성 분자다. 그래서 극성 분자다라고 하는 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닙니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탄소가 있고요. 수소, 수소, 수소, 수소. 이거는 정사면체 구조예요. 그래서 탄소 쪽으로 지금 모두 다 방향이 있는데, 벡터 합을 고려해 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상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정사면체 구조에서 지금 여기 결합된 원자가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들도 뭐가 될 거다? 무극성 분자가 될 거다. 하지만 여기에서 원자 하나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같은 원자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요. 치우침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질소 있고, 수소 있고, 수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될까요? 그렇죠. 질소 쪽으로, 질소 쪽으로, 질소 쪽으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삼각불형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극성 분자였어요? 무극성 분자였어요? 극성 분자였죠? 요거까지 추가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자의 모양들을요, 빠르게 그려주시고요. 상쇄가 될수 있는가? 혹시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다르지 않는가? 확인해 주면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요. 구분형과 삼각불형은요, 상쇄가 될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주면 빠르게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성질은 뭐가 다른가?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용해성을 잘 기억하도록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끼리끼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물과 친한 애들, 그리고 기름과 친한 애들, 끼리끼리 녹아요. 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고요.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에 대한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서로 작용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물 사이에 이 기름이 끼어서 있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매 서로 잘 섞이지 않아서 층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무극성 분자다, 극성 분자다라는 거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탐구 활동 보도록 할게요. 89쪽에 유니크 루트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물질의 극성과 용해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수가 세운 가설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X는 사이마탄소, 메탄올 중 하나이고요. Y는 염화나트륨, 아이오딘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건 민수가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에서 사용할 X와 Y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건 극성과 용해도 관계니까, 당연히 극성 용매에 잘 녹는 애들, 당연히 극성 분자. 그럼 당연히 무극성 용매에 잘 먹는 애들? 무극성 분자. 이렇게 구분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지금 물이라는 애가 있어요. 물은 무극성이에요? 극성이에요? 극성. 그럼 당연히 극성이면 극성이 들어와서 잘 녹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녹는 애 볼까요? 염화구리래요. 이건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이다라고 하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뉘게 되는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성이 이 물에 굉장히 잘 녹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양전하, 음전하를 띈다, 둘러싼다라고 해서 이온결합에서 용해도 한번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건 부분적으로 양전하,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염화구리 잘 녹여요. 여기 지금 잘 녹았어요. 극성이 녹는 걸잘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여긴 잘안 녹는 애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Y는 누구여야 돼요? 무극성이 와줘야겠네. 무극성 분자가 와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에서는 뭘 했냐면 이 X다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온결합 물질이 여기선 안 녹고 여기서 이게 아까 Y가 무극성 분자라 했죠? 무극성 분자가 와서는 잘 녹아줘야 돼요. 그럼 얘가 와서 잘 녹아주기 위해서 이 X라는 건 누구여야 돼요? 바로 무극성이어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X라는 건 사이마탄소다라고 할때 어려우면 꼭 그려주세요. 탄소, 염소, 염소, 염소, 염소입니다. 그럼 얘네들 사실 정사면체 구조죠? 정사면체 구조다? 대칭 구조네. 그럼 대칭적인 구조라는 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 다시 말해서 뭐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했던 X는 뭐다? 아, X는요. 바로 사이마탄소예요. 그럼 안 되는 메탄을 볼까요? 메탄올은 어때요?

보니까 단소에 수소 3개에다가 산소 붙었네요. 얘는 대칭적인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극성 분자네요. 그다음 Y는 염화나트륨과 아이오딘이 있습니다. 지금 무극성 분자를 찾아야 돼요.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 물질 물에 엄청 잘 녹겠죠. 그래서 안 되고요. 아이오딘은 아이오딘과 아이오딘? 오, 같은 종의 원자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극성 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라는 거는 아이오딘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X라는 건 사염화탄소, Y라는 건 아이오딘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가장 큰 차이, 성질에 대한 거 용해성이에요. 끼리끼리 녹는다.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리끼리. 자, 기름끼리.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바로 끓는 점입니다. 아까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작용하는 인력은 다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력 끊는 데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분자량을 비슷하게 하는 경우는요, 분자량의 크기에 따라서 인력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조건은 배제하고 보자라고 해서 분자량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때 극성 물질은요,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양전하, 음전하 부분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더 인력이 강해요. 그래서 극성 물질의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이거를 해석할 때는 분자량 비슷한 애들끼리 여기에서 메테인과 물 16과 18 정도는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때 메테인은 뭐예요? 무극성이에요? 극성이에요? 대칭적인 구조니까 무극성. 물이라는 거는 구분형이죠? 비대칭적인 구조니까 극성. 그럼 우리 예측해보자. 누가 더 클까요? 우리가 예측한 건 뭐였어요? 극성 물질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극성 물질인 물이 100도. 자, 근데 끓는 점 메테인은 영하 161도. 확연하게 큰게 보이죠? 자, 우리 그 다음. 이번에는 산소와 염화수소입니다. 여기서 분자량 굉장히 비슷해요. 자, 하지만 산소는 산소, 산소. 같으니까 무극성 분자. 그리고 염화수소는 수소와 염소니까 서로 다르네요. 그래서 여기는 극성 분자. 그럼 이제 결과 한번 예측해볼까요? 결과 예측해보니까 당연히 염화수소가 좀 크지 않을까? 볼게요. 염화수소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분자 간 인력이 너무나도 재밌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요. 분자 간 인력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질문하셔야 되는데 이 물이라는 건 수소 결합 때문에 끓이는 점이 좀 크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 특징 또 뭐가 있을까요? 용해성이 있었고 끓이는 점이 있었고 이번에는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기장애에서 이 분자의 배열 상태가 다르더라. 요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장에서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와 그리고 무극성 분자의 배열 상태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전기장에다가 여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 지어 주면은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띄면은 양전하를 띄어요. 그럼 얘는 어느 쪽 극으로 갈까요? 음극으로 갈 거고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띄면 얘는 양극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니가 중요해요. 근데 극성 분자라는 거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치우침이 발생해서 거기에선 부분적 양전하, 부분적 음전하, 전자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다. 그래서 극성 분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극성 분자다라고 하는 건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거와 부분적으로 양전하 띠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걸어줄게요. 원래는 없을 때 무작위 있었어.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무작위하게 있죠. 하지만 걸어준 순간 여기 마이너스 쪽에 보니까 다 플러스, 플러스, 여기 플러스가 지금 보이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쪽 보니까, 아니 플러스 쪽 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보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부분적으로 음전하 띄는 곳은 전기장의 플러스 극 쪽으로, 부분적으로 양전하 띄는 부분은 전기장의 마이너스 극 쪽으로요. 향하도록 배열이 됩니다. 서로 다른 전하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제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배열이 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무극성 분자는요, 전기장 걸어줬다 영향 안 받아요. 그래서 무작위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 친구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배열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무극성 분자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용해성, 그리고 전기적 성질, 끓는 점, 이세 가지에 대한 특징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 더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게 있는데, 뭐냐면, 대전체에 의해서 얘네가 끌려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물이라는 게 정말

말로 부분적으로 양자나 음자나 뜰까요? 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지. 그래서 하는 탐구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의 극상을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실험 과정에 뷰렛에 물을 넣은 후 뷰렛이다 라고 하는 건요. 길게 생겼습니다. 여기 콕이 있어요. 여기다 물을 넣어주고 나서 이 콕을 열어주게 되면 물이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을 넣은 후 뷰렛의 꼭지를 열어 가는 물줄기가 흐르도록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일자로 쭉 내려가는 거 보면서 잘 가고 있네. 그리고 얘네가 원래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쭉 내려간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나 털 가죽이나 뭐 플라스틱 열심히 막 비비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 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도 갖다 대고 플러스도 갖다 대고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 정말 물이 부분적으로 음전하, 양전하를 띈다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띠는 걸 갖다 댔을 때 부분적으로 부분적 델타라고 했었죠? 부분적으로 양전하 띠는 쪽이 이쪽으로 향할 거야.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반대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걸 갖다 대면 부분적으로 음전하 띠는 애가 플러스 전하 이러면서 이제 갖다 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이라는 걸 제가 귀엽게 곰돌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다라고 했었죠?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 크니까 부분적으로 음전하. 근데 여기 부분적으로 양전하라고 했어요. 그때 얘네가 부분적으로 양전하 음전하 뛰는데 다가갈 때 갑자기 산소랑 수소 결합 끊어내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이요. 여기 물 분자가 같이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동그라미가 큰게 산소.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지금 음전하 뛰고 있고요. 작은 애가 수소, 부분적으로 양전하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 갖다 대면은 여기서 부분적으로 양전하 띄고 있는 수소 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대전체로. 그래서 대전체 쪽으로 휘어지는 물줄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 갖다 댔더니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양전하 띄고 있는 산소 원자 부분이 플러스 대전체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휘어지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 모형이 다르다. 그래서 산소 원자냐, 수소 원자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요. 물 분자에서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띨까요? 양전하를 띠는 애가 갈까요? 양전하를 띠는 누구여야 돼요? 수소 원자 쪽이요.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물 분자에서 부분적으로 여기서 플러스니까 이번에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누구여야 돼요? 바로 산소 원자 쪽이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네 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용액성, 두 번째 끓는 점, 세 번째는 전기적 성질이고요. 네 번째는 대전체를 갖다 대었을 때이 물의 극상을 확인한 실험을 해보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분자의 모양도 그려보고 분자의 극상도 판단하고 그리고 성질까지도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배운 내용 정리해봐야겠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유니크 기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91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자 가와나의 구조식을 나타냈습니다. 선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걸 빠르게 캐치하길 바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선형인가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습은 산소 중심 원자, 수소가 약간 처진 모습, 구분형이다라는 게 빠르게 나와야 되고요. 나에서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상 없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맞구나, 직선형이다라고 가주면 돼요. 기역. 가는 무극성 분자인가요?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건 대칭적인 구조여야 되는데 이게 대칭적인 구조 아니다. 왜냐하면 산소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쳤기 때문에요. 절대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상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극성 분자입니다. 니은 나에서 탄소는 부분적 양전하를 띤다? 이건 전기 음성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커져요. 탄소보다 산소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럼 탄소와 산소가 있을 때 전자쌍은 산소 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래서
탄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다. 네, 맞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디귿, 가와 나의 분자 모양은 모두 직선형이다.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다. 왜요? 가는요, 구분형이기 때문에 나는 직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 니은만 가주시면 되니까 2번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은요, 저번에도 제가 유니크 기출풀이에서 요 문구 되게 많이 나와요 라고 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요, 여기 볼래요? 수소와 원소 X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의 구조식을요,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 요게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다 단일 결합이잖아 신나게 풀면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소라는 건 명확해요. 그래서 수소는 공유 전자성 수가 하나밖에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요거는 픽스예요. 나머지 여기 Y와 X, 여기 Y, 여기 H네요. 요건 아니고. 그럼 여기서 X와 Z. 여기 부분이 지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확인을 해볼게요. 힌트 좀만 더 주세요. X에서 Z는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요게 지금 두 번째 힌트. 그러면 옆에다가 써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탄소, 질소, 산소. 공유 가능한 전자 수. 탄소는 4개,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다. 저번에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순서 없이 이렇게 나타낸 건데, 얘네들 가지고 힌트 얻어가면 돼. 그리고 X와 Z는 오태규칙 모두 만족할 건데, 수소라는 건 만족하지 않는 거 알고 있지? 라는 겁니다. 한번 맞춰볼 건데요. 맞출 때, 여기 X라는 건 공유 전자상 수가 최소 3개예요. 결합선 수가 3개니까. 그럼 X라는 건 최소 3개? 그럼 질소랑 탄소란 이야기인데, 그냥 일단 가만히 보류하고 옆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Y란 애가 여기에선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개예요. 뭔가 두 개를 그려놓은 것 같다. 그쵸? 여기 지금 두 개예요. 그 Y가 지금 나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건 최소 몇개 있어야 돼? 결합선 수두 개. 전자상 공유를 두개 해야 돼. 무조건 얘는. 그럼 다시 얘 Y 최소 두개 해야 된대. 그럼 두 개로 그려줄게. 하나, 둘. 그럼 X라는 건 이미 몇개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 채웠어요. 더 이상 오면 안 돼. 그래서 X는 누구다? 공유 전자상 가능한 거 4개인 탄소. 그러면 여기 Y라는 거는 2개 가능한 누구다? 산소. 그럼 여기에서 산소 확정.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얘가 산소야? 그럼 산소라는 건 2개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Y, X가 산소가 아니라 탄소죠? 탄소야? 그러면 이 탄소라는 건 4개 있어야 돼? 수소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는 삼중 결합이 있어야 돼. Z는 누구다? 질소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다 가려서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헷갈린다 싶으면 이 중에서 오태규칙을 만족하는 원소 또는요, 이 원소들을 순서 없이 나열했어요. 그 애들을 써주고 공유 가능한 수를 써주세요. 근데 사실은 원래 다음 문제 가면은 비공유 전자상도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안 썼어요. 4, 3, 2 쓰자마자, 아, 여기에서 X랑 Y 관계를 보니까 Y는 두 개야? 그러면 X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탄소야. 그럼 Y는 지금 두 개네? 그러면 산소야. 그럼 여기에서 X는 탄소네? 그럼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 세개 와줘야 돼? 질소네. 이런 게 빠르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를 꼭안 써도 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려져야 된다. 하지만 우린 지금 처음이죠? 꼭 쓰고 시작하세요. 기억. 극성 분자는 세 가지다. 그럼 여기 가를요, 실제 한번 그려보면 탄소, 산소, 수소, 수소. 얘에 대한 분자 모양 뭐라고 할게요? 산소랑 수소, 수소 연결 지으면 평면 삼각형. 하지만 여기 탄소랑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어서 전자 밀도가 커요. 그래서 결합각이 동등하지 않아서 상쇄되지 않는다. 극성 분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 한번 볼까요? 나에서는요, 산소랑 수소, 수소. 우리 진짜 많이 했던 거다. 그쵸? 뭐였어요? 아, 물이요. 산소, 수소, 수소니까 직선형 아니고 구분형. 상쇄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0이 아니다. 극성 분자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서는요, 직선형 맞아요. 확실해요. 그럼 얘 무극성 분자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조심해요. 탄소, 질소, 수소.
중심원자의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치우침 발생하겠죠. 그렇게

가랑 나는 무조건 작거든요. 이건 내가 할수 있거든. 그래서 다가 직선형이거든? 나랑 비교해 볼래? 그럼 얘는 구분형이죠? 그래서 당연히 직선형보다 어때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물에 대한 거 우리가 배우긴 했어요. 하지만 물뿐만 아니라 구분형, OF2, 요런 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모르는 결합각이 나오면 직선에 비해서 큰지 작은지 요 정도 알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요 문제에서 어려웠던 건 단위 결합과 다중 결합 구분이 없었다. 요걸 맞춰줬어야 됐다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플로린과 한번 결합시켜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수소랑 했었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원자가 전자 수에 대한 거 전기 음성도를 합쳐서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플로린과 그리고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X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에서 다는 모두 오태 규칙 만족해요. 한번 옆에다 쓰고 시작할까요? 까먹을 수 있잖아요. 탄소, 질소, 산소인데요. 얘네들이 공유 가능한 전자 수는요, 탄소 4개, 질소 3개, 산소 2개, 플로린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플로린은 하나. 그때 여기까지 했고, 가에서 전체 구성 원자의 원자가 전자 수 합은 26이다. 그럼 원자가 전자 수를 한번 쓰고 시작할까요? 원자가 전자 수는요, 탄소는 4개, 질소는 5개, 산소는 6개, 플로린 7개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요. 지금 무조건 플로린 다 결합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 구성 원자의 원자가 전자 수합은 여기에서 플로린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빠르게, 눈치 빠른 친구는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무조건 탄소, 질소, 산소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26에서 4를 뺐을 때 값은 플로린 거 모두다. 다시 한번더 3에서 26 빼주면 모두 다 플로린 거. 26에서 1을 빼줘도 2가 아니라 5랑 6이네요. 5를 빼줘도 무조건 플로린 거. 6을 빼줘도 무조건 플로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나으냐면 사실은 플로린의 원자가 전자 수는요. 무조건 7에 대한 배수여야 돼요. 그럼 7에 대한 배수였을 때 7, 14, 21 이런 식으로 28 생각해주면 아 얘가 만약에 3개가 와주면 21일 텐데, 26에서 20을 빼준 몇이에요? 아, 5다. 그때 가능한 원자가 전자수 누구다? 질소다. 질소 하나에 플로린 몇개 와요? 3개 온 상황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로 안 보이는 친구들은요, 아까 말했듯이 26에서 4를 빼줬다 22. 26에서 5를 빼줬다? 그럼 여기에서 21. 26에서 6을 빼줬다? 20. 그럼 7의 배수 될수 있는 거? 아, 질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지금 21 빼주면 바로 5겠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7의 배수에 만큼 생성돼 줘야 되니까 빠르게 5를 만들어주면 되고, 역으로 여기서 빼가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플로린 3개 온다. X는 질소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걸 해석해 줘야 되는데, 남은 애는요, 바로 탄소, 산소, 플로린이에요. 그때 그 분자 내에서 구성원수의 전기 음성도를 비교했더니요, 어차피 우리는 같은 주기에서 누가 커 커야 돼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져야 돼요. 그럼 큰 애들은 모두 다 누구여야 돼요? 플로린. 그럼 플로린 기준으로요, 이 전기 음성도 차이, 얘네들 차이 보이죠? 요 차이, 요 차이. 누가 더 커요? 나보다 다가 더 커요. 그럼 여기 결합한 애 전기 음성도가 엄청 더 작다란 뜻이에요. 그럼 누구여야 돼? 탄소요. 그래서 Z는 탄소. 그러면 여기에서 결합 가능한 수는 4개. 그럼 단일 결합 플로린이 지금 4번 왔다는 뜻이니까 C는 4. 여기에서 Y는 누구예요? 산소. 그럼 여기에서 산소라는 건 2개 결합 가능하죠? 그래서 플로린 2개 왔네. B는 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기어. B라는 건 2. A라는 건 3, C라는 건 여기에서 4, 곱해주면 6이네요. 그래서 기억은 어떻다? 맞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니은 가는 무극성 분자인가요? 모르면 그려야 돼요. 여기에서 질소 그려주고 플로린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나서 비공유 전자상 있네요. 그래서 무슨 구조예요?

삼각불형. 삼각불형은요, 지금 대칭적인 구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극성 분자입니다. 틀렸다. 디귿. 다의 분자 모양인 구분형이다. 다에 대한 분자 모양 구분형이다. 다는 지금 탄소에다가 플로린 4개가 지금 와줘야 되는데, 이거 무슨 구조예요? 지금 결합되어 있는 원자의 중력 같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어줄게요. 바로 보인다. 뭐예요? 정사면체죠? 그래서 틀렸고요. 아마도 누가 구분형인 거 보여요? 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있고 플로린 양쪽에 와줬는데 여기에 비공전자성이 있기 때문에 직성이 안 되죠? 그래서 구분형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나에 대한 거와 다에 대한 거 헷갈리지 않니? 라는 질문으로 출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만 맞네요. 답은 몇 번이다? 1번 가주시면 돼요. 재밌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은요. 더 재밌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원자가 전자수 합도 이용해봤고, 그리고 결합선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용해봤어요. 마지막은요. 중심원자에 대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봐야 됩니다. 이게 분자당 구성 원자 수와 비공전자성 수가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사실 앞에서 분자의 구조 1차 시 때부터 뭘 했냐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야? 그러면 걔는 3개야. 그래서 탄소 하나, 산소가 양쪽에 있어. 이런 식으로 나타내던가, 아니면 메테인이야? 그러면 메테인 같은 경우는 5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계속 써주면서 사실 했었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면 5개다라고 할때 중심원자 하나를 빼고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공유 전자쌍이 4개인 거거든요. 그러면 전자쌍 배열 구조에 의해서 사실은 정사면체 구조로부터 파생이 되는 애, 다시 말해서 중심원자가 결합이 4번이 가능한 애, 요런 게 빠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연습할 때는 분자당 구성 원자수 나타내면서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한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는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중심원자는 W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5대 규칙 만족하는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내었고, 당연히 공유 가능한 전자수 먼저 써볼게요. 탄소 4개, 질소 3개, 산소 2개, 플로린 하나입니다. 그럼 이때 분자당, 하나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5개면 중심 원자 하나를 뺐을 때 4개를 결합할 수 있는 누구뿐이에요? 탄소. 그래서 중심 원자 누구여야 돼요? 탄소입니다. 사실은 중심 원자는 중심 위치하는 원자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중심 원자는 공유 결합을 가장 많이 할수 있는 애, 정진성도 작은 애, 이런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수소를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탄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림 중에. 그럼 여기 탄소네? 그럼 비공유 전자쌍 수가요. 탄소는 없어요. 질소 몇 개요? 하나. 그럼 산소는 2개, 플로린 3개거든요. 그럼 얘가 12개나 돼야 돼요. 4개가 오는데 12개나 돼야 돼. 4로 나눠볼게요. 종류는 X뿐이니까. 그럼 무조건 비공유전자쌍 누구네? 3이네. 누구야? 플로린.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는 뭐다? CF4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CF4예요. 그러면 탄소 있고, 여기 플로린 있고, 플로린 있고, 플로린, 플로린 있네요. 그래서 얘는 뭐다? 정사면체 구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가볼게요. 이미 찾은 거 써볼까요? 탄소, 그리고 여기 플로린. 그럼 나머지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요, 몇개 남았어? 2개 빼주면 2개요. 근데 플로린 한번더올수 있고, 다른 애가 한번더올수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 수가 8개가 돼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요, 가장 많은 애는 플로린이에요. 하나 빼줘봤자, 5개나 와줄 수 있는 애가 2개만 왔을 때, 올수 있는 애 없어, 없어. 플로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2개는 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탄소에다가 플로린 2개 와줬어. 나머지 하나 더 와주는 애는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이네? 2개이네? 산소가 와줘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애는요, 탄소에다가 플로린 2개에다가 산소 하나. 다시 말해서 꼭지점 연결해주면 평면 삼각형인 애구나. Y는 누구야? 산소야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여기 탄소, 여기 플로린, 남아있는 애 질소.

0: 1소. 그럼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구조. 탄소 하나에다가 구성 원자수 3개니까 플로린 하나 왔으면 무조건 질소 하나니까 여기 삼중결합이 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달하는 애는요, 여기에서 비운전자상 3개, 질소 하나, 4개가 맞고요. 그래서 달은 FCN이다 라고 써놨고 직선형입니다. 기억! Z는 질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니은 결합각은요, 가와 달을 비교해 볼 건데요. 가는 정사면체 구조, 달은 직선형. 직선형이 180도야. 가장 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형 기준으로 나머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보다는 다가 더 커서 틀렸습니다. 디귿. 나의 분자 모양은요, 제가 그려놨어요. 평면삼각형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평면삼각형이 결합각이 다르더라도 우린 평면삼각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억과 디귿이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원자가 전자수 아니면 결합선에 나타내지 않거나 분자당 구성 원자수, 비공전자상 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림 그리실 때 이런 거 쓰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유니크 블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요. 무극성 고온결합이 있어. 무조건 무극성 분자인가요? 아니요. 다시 한번 더. 그럼 극성 고온결합이 있어요. 극성 분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틀을 모두 닫게 해줄 수 있도록요.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그리면서 왜 얘는 대칭 구조 아니야? 얘는 왜 대칭 구조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3단원 동안 정말 힘 많이 내셔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4단원에서 만날게요. 안녕!
1: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수능 완성, 우리 타원의 접수단 들어갈 차례죠. 선생님이 2차 곡선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얘기를 하면서도 접선은 특히나 더더욱이 다 똑같다. 뭐냐? 그냥 공식 쓰는 거예요. 고민할 것 없이 도형의 반전식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2차 곡선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좀 재미가 없어요. 왜? 약간 뭐 새로운 느낌이 아니거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포물선의 접선이랑 똑같이 흘러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지만 그렇다고 또 여기 있는 문제들을 또 안 풀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좀 그럼 섭섭하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한 번씩 풀어보면서 빠르게 한번 접선 이야기를 한번 끝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선 문제들도 나오면은 문제들이 2차 곡선 중에서도 쉬운 문제로 등장하고 고민할 것도 별로 없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타원의 접선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능 완성 78쪽에 타원의 접선입니다. 타원의 접선, 우리가 이제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타원이 주어지게 되고 좌표축에 y축이 있어, x축이 있어, 타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타원이 이렇게 어떤 직선과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a제곱분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분 1 이라고 두고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둔 상태에서 얘네 둘이

안 만나네, 접하네, 한 점에서 만나네, 이런 걸 얘기할 때뭐 해준다? 얘네들은 연립방 정식을 통해서 판별식을 가지고 얘가 0보다 크네, 작네, 같으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안 만나네를 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죠. 근데 매번 이걸 하자니 어때? 너무 귀찮어. 그래서 우리가 경계점이 되는 요 접선의 경우를 아예 뭐 해버려서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버리자. 해서 첫 번째 케이스가 뭐라고요?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는 경우는 내가 너의 값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너만 체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y가 들어갈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서 mx 플러스 n의 값을 집어넣어서 mx 플러스 n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열심히 정리해서 x에 대한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뭐 해주면 판별식은 0이다를 계산해 주면은 요 n의 값이 계산이 된다 안 된다? 된다더라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만들어낸 그 접선의 방정식이 뭐더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 제곱에 m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식이 됐었죠. 해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었는데, 포물선 때는 포물선의 초점이 어떻게 있느냐, 준선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본 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은 4px와 x제곱은 4py가 어땠냐면은 모양새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2차식의 출발 스타트가 다르니까 당연히 결과식도 달랐었던 거고, 근데 다만 포물선 때는 이 녀석은 어차피 미적분, 아니 수학 2에서 우리가 하는 2차함수기 때문에 우리는 기하에서 볼 일은 없을 거다. 기하에서 접선 얘기를 하면은 얘만 다루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타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의 이 타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x 초점 두 개가 이렇게 가로로 두개 있냐, 세로로 두 개에 따라서 식 자체가 달라져요, 아니에요? 식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타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질 때도 이 타원의 방정식은 어때? 얘랑 똑같이 생겼거든. 똑같이 생겼는데 다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어떠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얘가 되느냐, 제가 되느냐가 달라지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폼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여기에 출발하는 타원의 방정식이 뭐기 때문에 a제곱분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그때 y절편을 계산하면 출발 스타트가 똑같은 모양새니까 결과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은 초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에 상관없이 접선의 방정식이 동일하게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워준 거, 여기에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은 거, 이걸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포물선과 쌍곡선, 이 둘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포물선과 쌍곡선은 초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느냐, 쌍곡선은 이렇게 있느냐, 따라서 식 자체가 달라지만 타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뭔가 기하적으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대수적으로 연산을 통해서 쭉쭉쭉쭉 가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가 같으니까 결과식도 어떤 케이스건 같을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 요 케이스 두 케이스 모두 요렇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더라? 타원 위의 점인 거죠. 그래서 타원 위의 점, 내가 너의 좌표를 뭐라고 두면 x1, y1이라고 둔다면은 요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더라? 얘도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요 접선의 방정식을, 이번에는 요 접선의 방정식이 뭐야? 기울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한점 좌표를 아는데. 그럼 내가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얘랑 얘를 연립을 해서 y 자리 얘를 주면서 판별식은 0이다를 통해서 기울기를 구해줘도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미 구해놓은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 뭐니까 루트에 a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y절편 파트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 녀석을 전개했을 때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여기에 있는 y절편 부분과 여기 있는 얘랑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내가 찾아냈던 거죠. 그 기울기를 찾아내서 그 기울기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식을 열심히 정리를 해서 나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뭐더라? a제곱분의 x1, x 플러스 b제곱분의 y1, y는 1이다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던 거죠. 그죠? 해서 타원의 방정식도 그렇고 포물선 때도 그렇고 쌍곡선 때도 그렇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기억할 때는 공식을 기억하기는 쉽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a제곱분의 x제곱을 x 곱하기 x로 써주고 b제곱분의 y

제곱을 y 곱하기 y로 써준 다음에 하나에다가 원, 원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딱 접선의 반열식 공식이 나온다라고 했었더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타원도 어떻게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얘기하겠다. 타원이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은 너를 x축, y축, 타원 밖의 점 p,q에서 여기서 내가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타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투트랙으로 간다. 첫 번째, 뭐, 1번을 이용해 주는 거. 기울기를 이용해 주거나 두 번째는 뭐다? 타원의 위의 점. 위의 점을 이용해 주는 거. 위의 점을 이용하는 거. 그냥 이용한다. 이를 이용해 준다. 해서 이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였었죠.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었던 저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알아볼라? 기울기를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써놓고 타원의 반열식이 주어지게 되면 A랑 B는 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얘기해 주면 돼? M값만 찾아주면 되죠? 그 M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접선이 P,Q를 지나니까 X자리에다가 P, Y자리에다가 Q를 대입해 주면 누굴 구할 수가 있겠어? M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기울기를 찾아서 타원의 접선의 반열식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고, 접점좌표를 이용한다는 것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저 접점좌표를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이 접선이 누구를 지나? P,Q를 지나니까 X자리에다가 P, Y자리에다가 Q를 대입을 해주고, 그러면은 지금 P, Q를 모르고 X1, A제곱, Y1, B제곱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PQ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X, 아니, 다시요. X1과 Y1을 모르고, 지금 접점을 내가 모르고, 선생님이 반대로 얘기했어요. X1과 Y1, 접점 좌표를 모르니까, 모르는 녀석을 구해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써주고, 그럼 PQ, 지금 이 점을 지난다는 게 문제에서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알려주고, 너도 아는 상태에서 X1, Y1을 모르니까, X1과 Y1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X1과 Y1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X1, Y1의 관계식을 또 하나 어디서 가져올 수 있어? 타원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A제곱분 X1 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y1의 제곱은 1이다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였었죠. 그쵸? 그럼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얘 생각해봐요. 얘가 편하겠어? 얘가 편하겠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는 m에 대한 방정식 하나 푸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쵸?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접선을 구하기에는 조금 더 편하다. 접선을 구하는 데는 얘가 좀더 계산이 편하다. 얘는 쓸모가 없느냐? 얘는 접점좌표를 구하는 데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 라는 것 정도. 우리가 얘를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데, 다만, 요 케이스는 기울기가 어디까지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타원 밖의 점 P,Q가 요 라인에 있어. 그럼 여기서 그은 접선 두 개는 요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데, 얘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없거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그게 안 없거든요. y축이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가정해서 출발했을 때는 이 접선의 반열식을 계산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 그림을 그려가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타원의 이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야. 근데 타원 밖의 점뭐 3,7에서 그은 접선이래. 그럼 이걸 자연스럽게 하나 구해놓고 나머지 하나를 얘를 가지고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반열식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기하적 특징 몇 가지만 보자. 포물선 때는 정말 중요한 꼭 기억해야 될게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타원과 쌍곡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정도 이렇게 좀 보고서 요 정도의 어떤 각의 관계가 있구나. 느낌을 가져가자고요. 첫 번째, 빗반사에 대한 이야기. 접선의 기하적 특징 첫 번째 이야기는 접선 타원이 요렇게 있어. 그럼 타원에서 초점 두 개가 있는데 이 초점 두 개에 대해서 한쪽 초점에서 이렇게 쨍 빛을 쏘면 타원 모양의 거울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 초점으로 무조건 들어간대, 반사돼서. 여기다 이렇게 빛을 쏘면 이게 여기로 반사가 된대요. 이렇게 빛을 쏘면 여기로 반사가 된대요. 이렇게. 어디를 쏴도 여기로 반사가 된대요. 요런 건 수능에 안 나오겠죠. 그쵸? 요런 건안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보자라는 거다? 여기서 이 곡선 모양의 거울에 빛이 반사된다라는 상황은 그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했을 때 접선 모양의 거울에 빛이 반사되는 거와 동일하다. 타원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아, 그렇구나. 여기에 입사가

사각과 여기에 반사각이 같구나. 아, 이 정도의 느낌을 보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요 쓸모없는 것들은 살짝 지워버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여기에 뭐 해버리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접선을 수직인 직선을 그려버리면 너네 둘이 같으니까 너랑 너도 같네? 어? 각이 둥근 선이네.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가 되는구나. 요 정도 그림을 눈에 한번 담아두고 가자. 라는 거 정도. 그 다음 두 번째로. 타원도 이렇게 있으면,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타원 밖의 점에서 내가 접선 두 개를 이렇게 그렸어. 근데 이게 직각이 돼. 타원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어. 이게 직각이 돼. 타원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어. 이게 직각이 돼. 이런 점들을 죄다 모아놓으면은 원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타원의 방정식을 내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타원에 대해서 타원 밖의 점에서 그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는 그 점들의 모임을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 되고, 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더라라는 거 정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그림을 한번 느낌을 넣어두고서,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느낌이 되는구나 정도 이렇게 눈에 담아두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가 뭐 이렇게 정형화돼가지고 야, 이 타원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더니 그 점은 어떤 동 이걸 대놓고 물어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대. 근데 그점 포인트가 하필이면 여기 위에 있어? 직각이야라는 걸 빠르게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눈에 담아두고 넘어가자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기하적인 특징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폼을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접선의 방정식 이용을 해가지고 접선 찾아주고 도형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연습했던 수학 1, 수학 2에서 많이 연습했었던 그거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연습해왔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단원이다. 필수형 문제 한번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78쪽에 필수형 5번 보시면은 2023 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자 타원의 x제곱 플러스 x 타원 x제곱 플러스 x제곱 a제곱 플러스 x제곱 b제곱 플러스 y제곱은 더해주면 1. 이거 위의 점이요. 일단 위의 점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부터 일단은 등장하자마자 우리는 뭐할수 있어? 대입할 수가 있어. a제곱분의 x제곱 4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1의 제곱은 1이 된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이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 계산해주면 초점 좌표 찾아줄 수 있고 초점 사이 거리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를 선생님 저는요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얘를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럼 a제곱분의 x1 x죠. 그 다음 플러스 b제곱분의 y1 y 1 곱하기 y는 1이 될 거예요.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를 이항시켜버리고 b제곱을 곱해주면 y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2배의 b의 제곱의 x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이 녀석의 뭘 알고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a제곱분의 2배의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겠네? 그럼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a의 제곱은 뭐가 된다? 4배의 b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겠네?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는 a는 2배의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랑 얘를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자 라고 접근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저 a제곱분의 4 플러스 b제곱 자리에다가 그냥 a제곱 자리에다가 4b제곱을 넣어버릴까요? 4b제곱분의 4 플러스 b제곱분의 1은 1.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럼 b제곱분의 2는 1이니까 b제곱이 뭐가 돼버리고? 2가 돼버리고. b의 제곱이 2가 돼버리면은 a의 제곱은 6이 돼버리고. 즉, 저 타원의 방정식은 뭐다? 6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의 제곱은 1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6이 아니라 4를 곱했는데 8이 되죠? 8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y제곱은 1이 될 거예요. 그쵸? 4를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우리가 뭘 원해? 초점의 좌표를 원해. 그럼 초점 F를

0,0이라고 한다면은 c의 제곱은 뭐가 되고 8 빼기 2가 돼서 6이 되고 c의 값은 2루트 6이 되기 때문에 초점 좌표를 알면은 두 초점 사이 거리는 루트 6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따라 계산이 자꾸 틀리는 게 되게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내 탓이 아니야. 열심히 하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초점 사이 거리 EC는 2루트 6이 되는구나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요 계산은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예요.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해서 흘러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도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얘기를 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잖아요. 미괄식. 중요한 정보를 뒤에 썼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위의 점에서 접선의 위의 점 접선이 아니라 기울기가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분의 a제곱 곱하기 m제곱 m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할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b의 a제곱 m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지금 요 타원을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2,1이라는 지점은 1사분면인 점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요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y절편은 양수인 요런 그림이 그려지지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서 지금 얘가 어디를 지나? 2,1을 지난데 여기서 얘가 2,1을 지난 위의 점 2,1을 지난데 2,1을 지나는 거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도 2랑 1을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루트의 4분의 1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이항시켜버리면 2가 되죠? 제곱해주면 4는 4분의 1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ab의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낸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요 녀석이랑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은 가능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요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계산이 좀더 어때요? 복잡하겠죠. 그쵸? 이 b제곱 대신에 4-4분의 a제곱을 집어넣는다거나, 그쵸? a제곱 대신에 뭔가 이 b제곱 표현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이 다 항식이 되면서 계산은 좀더 복잡하지만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런 거 뭐하러 얘기를 했나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게 단항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a가 b에 대한 어떤 그 덧셈 없이 곱으로만 이루어진 나타내진 식이 되기 때문에 얘를 대입하는 게 편했었는데 얘는 쓸모없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길기가 얼마일 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서 위의 점, 위의 점, 위의 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다. 주어진 조건이나 식에 따라서 상황이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좀 복잡해? 이게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 얘를 먼저 기울기를 가지고 스타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내지는 여기서 했어. 얘를 해놓고 얘랑 쟤를 연립할 생각이 좀 엄두가 안 나서 얘를 갔어. 그럼 여기서 얘랑 얘를 연립을 해서 내가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 단계에서고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요렇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계산이 복잡해 보여. 시험 볼 때는 그냥 킵 고잉 해야죠. 일단 여기서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그럼 그냥 하면 돼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짜증내는 순간 틀립니다. 알겠죠? 수학 문제 풀때 계산이 복잡하다고 짜증내는 순간 그냥 와장창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6월 모평 때 봤잖아요. 2차 옥수수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막 말도 안 되게 막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다만 뭐야? 계산이 좀 복잡했죠. 근데 그 계산이 복잡했을 때뭐 하면 되네라고 무던하게 계산한 친구들은 그 문제를 어렵지 않게 맞았을 거고 28번 문제 얘기하는 거죠. 와,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하고서 후퇴를 한 친구들은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좀 어려움을 느꼈겠죠. 그쵸? 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풀이를 보면서 다양한

시간을 갖는 거는 좀 빠르고 기하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전 시험에서는 기를 새가 어디 있어요? 일단 빨리 풀고 봐야지. 그게 바로 안 보였다. 보이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바로 안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어? 계산 그냥 킵 고잉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필수형 5번 문제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7번 문제 뭐 별거 없습니다.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K,5를 지난대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 위의 점 좌표 다 알려졌어. 타원의 반시 알려졌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은 1도 아니다. 그죠? 어떻게? 12분의 X1, X 플러스 4분의 Y1,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Y인 거죠? 1이 되는 거죠? 3 나눠주면 4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Y는 1이 되는 거죠. 이 접선이 뭘 지나? K,5를 지나. 고민할 게 없다. 4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5는 얼마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그러면 K의 값이 얼마가 되겠다? 4 곱해주고 5 이항시키 마이너스 5 넘겨버리면 9가 되겠다라고 가볍게 그냥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공식 쓰자. 지난다. 대입하면 되겠다. 17번 문제 가볍게 그냥 공식 알고 있느냐 정도의 수준의 연습이었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타원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림을 친절하게 줬습니다. 타원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 y제곱은 1. 위에 2, 4분면에 있는 점이에요. 거기에서의 접선. 일단은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어? 위의 점에서의 접선에 맞춰 쓰나라는 의심을 일단 해보고서 들어가는데 의심만. 확신이 아니라 점 A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불렀어요. 근데 A, O, B가 정삼각형, 정세모. 야, 그러면 너 뭐야? 60도. This is 60도. This is 60도. 너네들 죄다 60도인데다가 너랑 길이가 어때? 같아. 근데 그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했었는데 그 길이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넓이를 심지어 말을 해줬어. 그럼 일단 묻지도 따지 말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거부터 계산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저 넓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3이라고요. 루트 3이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뭐다?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란다. 루트 3을 날려버린다. 4, 2, 넘겨버리고 L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L의 값은 뭐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넓이라는 조건에서 요 변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너의 길이는 2가 되는군요. 그럼 너의 길이가 2가 되니까 B의 좌표는 0,2라는 걸 알아냈군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보다 초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A랑 B만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A제곱, B제곱만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초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림에서도 물론 좌우로 길쭉하기는 하지만 좀더 확실하게 텍스트로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초점의 X좌표를 C라고 불러준다면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A랑 B를 구해서 A제곱 빼기 B제곱에서 루트 씌워서 C를 구해서 두배 주면 된다. 오케이. 그럼 얘네를 한번 찾아보자. 그럼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조건 넓이가 루트 3이라는 것을 길이 알아냈거든. 그럼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됐어.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내가 AB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아직 안 써먹은 거. 너네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얘기했지만 60도라는 거는 아직 우리가 뭔가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죠? 이용해야 되겠지. 얘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60도야.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너가 몇 도야? 30도야. 30도, 60도, 90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특수각이네.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것이고 2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준 2루트 3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요 X좌표는 X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2루트 3, 0라는 직선을 얘기해 줄 수가, 아니,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X가 루트 3클때 Y가 1만큼 큰 요런 직선. Y좌표는 얼마예요?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즉, 접선의 방정식을 딱 구해버렸어. 기울기가 얼마인? 루트 3분의 1인. 그럼 여기서 내가 저 접선의 방정식을 타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루트 3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Y좌표는 양수인 거. 루트 속에 A제곱에다가
기울기의 제곱, m의 제곱을 곱해줘요. 더하기 b의 제곱을 해줘요. 이 접선이 이 접선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 y절편에다가 이 녀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2라는 녀석은 루트 속에 3분의 1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양변을 뭐 해줘버리면은 제곱을 해버리면, 아니 괜히 다지웠다. 4라는 녀석은 뭐다? 3분의 1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ab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아. 좋아. 그럼 여기서 ab의 관계식 우리는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럼 내가 뭘할수 있을까 봤더니 여기서 지금 기울기 가지고 접선을 얘기했는데 A라는 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나 없나? 있어요. 지금 얘가 정삼각형이라며. 그죠? 60도, 60도, 60, 30도, 30도. 그럼 여기서 얘도 2예요. 요만큼은 루트 3이에요. 여기 30도, 60도 이등분점. 요 A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 얘의 절반인 1이 A의 좌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뭘 가지고 저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위의 점에서의 접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의심이, 아, 그치.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저 접선의 방정식을 이번에는 뭐라고? a제곱분의 x1, x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1. 1 곱하기 y는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더라. 그럼 여기서 얘는 이항시켜버리면 y는 a제곱분의 루트 3의 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뭐가 빠졌는데? x가 빠졌죠? x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이 바로 저기서 얘기하는 저 접선의 뭐다? 루트 3분의 1이 되고, 이 녀석이 저기서 얘기하는 뭐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아, 얘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얘만 가지고 충분히 A랑 B를 구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뭘 가지고 먼저 찾을 수 있어? B의 제곱이 2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얘랑 얘를 연립해서 여기다 2를 대입해서 이항시켜버리고 곱해줘서 A의 제곱을 6이라는 걸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애초에 여기서 출발을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여기서 접점 좌표를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얘를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루트 3 b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항시켜 버리면은 a의 제곱은 b의 제곱의 3배가 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a 제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겠죠. 그럼 게임 오버죠. 초점 매 x좌표 c에 대해서 c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속에 누구의 제곱에서? a의 제곱에서 6에서 b의 제곱 2를 빼준다. 2가 되는구나. 얘가 2,0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초점의 사이의 거리는 이 c는 얼마가 되는구나? 4가 되는구나. 라고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접선 얘기예요. 그럼 접선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기울기를 가지고 세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접점 좌표를 가지고 세팅을 할 것이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보고, 저렇게 계산해서 해보고, 뭐 충분히 우리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냥 무기가 두 개씩이나 있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요 정도의 기하적인 이야기들, 정삼각형이야? 60도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각이잖아? 반가워. 길이를 내가 다 알아. 좌표도 다 알아. 고민할 게 없어. 너무나 고마워. 진짜 기하적인 어떤 느낌에 이렇게 살짝 묻은 그 정도의 느낌의 문제였던 거죠. 그쵸? 접선 문제는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에게 점수를 주려고 점수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갈 필요 없어. 걷어찰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다 가져가자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로 보시면은, 19번은 이번에는 좀 그림이 없어요. 18번 문제보다는 조금 불친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렵게 했나? 그려보면 되지. 19번 문제.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에요. 두 점이 일단 X축에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A제곱에서 누구를 빼주면? B의 제곱을 빼주면 2의 제곱이 되는구나. 를 반사적으로 쓰고 출발해줘야 되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타원에서 저 A랑 B의 값을 우리가 찾아내야지 뭔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일단 써놓고 출발한 거죠. 근데 위에 1사분면에 있는 점에서 접선이 X축 Y축

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X축을 그려주고, 이렇게 Y축을 그려주고, 너 Y축이 되어라. 지금 초점 두 개가 X축에 있기 때문에 타원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나쁘지 않죠? 자, 요렇게 타원을 그려주고 나서 일사분면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사분면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그려주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불러주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불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초점 F를 요렇게 F'. 그리고 여기서 F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세 점, A, B, F'을 지나는 원은 두 점, A, F'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고, 지름의 길이가 6이랍니다. 잘 그릴 수 있을까? 세 점을 지나는데, 여기가 지름이야. 그럼 내가 원을, 짠. 아, 역시나 예쁘게 그리긴 실패. 약간 찌그러진, 약간 좀, 감자가 아니라 오늘은 약간 좀 그, 왜, 그 생명과학 시간에 이렇게 막 안구의 그 단면 막 이런 걸 그려놓은 것 같은데. 좀, 그러면 F를 좀 왜곡하자. 그림이 너무 좀, 요 정도? 아, 손을 대면 댈수록 감자 같아지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아무튼간, 뭐,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줍시다. 그럼 여기서, 얘 x좌표가 2란 말이죠, 그죠? 얘 x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지금 얘가 A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수학 문제 풀 때, 기하 문제 풀때 정말 특히 많이 쓰이는 거죠. 지름의 양끝점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어봤을 때 뭐가 되는구나? 직각이 되는구나. 일단 그리고 출발하셔야죠. 항상 원 문제 나오고 얘가 지름의 양끝점이다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거 직각을 그리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금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아니란 말이지.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아니고 지금 써져 있는 텍스트들을 차분하게 타원 그렸어. 접선 그렸어. X축, Y축 만나는 점 그렸어. 얘네들을 지나는 원을 그렸어.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그냥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쭉쭉쭉 그렸단 말이지. 그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는 어디서 스타트가 끊어지는 거야? 얘를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얘를 그려내야 그 다음에 이걸 직각인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뭔가를 접근을 쉽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어. 만약에 틀렸어. 헤맸어. 어려웠어. 근데 해설을 들을 때는 이거를 그리면 직각이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답이 나왔네.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 다음에 이런 문제 또못 풀어요. 내가 어디서 놓쳤는가? 이거를 그릴 생각을 안 했구나. 난 다음부터 지름이고 이 위에 점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 얘를 무조건 이어서 문제를 풀때 얘가 요렇게만 그려져 있으면은 요렇게만 그려져 있으면은 얘를 그려가지고 직각인 걸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메모해 두고 복습을 해야 다음번에 다른 도형에서 비슷한 도형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체크하자고요. 내가 왜 틀렸는가?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풀어보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를 체크하자고. 잠시 흥분해서 캄다운. 자, 그런 거 계속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직각이라는 걸 찾아냈어.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얘가 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말을 했어. 그럼 너가 마이너스 2,0라면서. 너가 마이너스 2,0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요만큼의 길이가 2인데 이만큼의 길이가 4인 건 기분 탓이에요. 4입니다. 그쵸? 문제 주어진 조건이면 4예요. 그럼 여기서 AX좌표가 4라는 것을 또 찾아내 버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B의 좌표를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잖아. 선생님이 기하는 기하다. 선생님이 계속 강의하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개념에서 얘기했었던 기하를 공부한 데서 정말 꼭 요것만은 기억을 좀 해주자. 여기서 지금 내가 요거의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리고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고, 2가 되고, 요만큼의 길이가 4가 되는 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의 제곱이 되는구나. 물론, 이거를 기억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뭐 삼각함수라거나 뭐 닮음이라거나 식을 세울 수 있지만, 기억해두면 좀 빠릿빠릿하게 계산이 된다고요.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이거 제곱이 8이고 요거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8을 루트로 씌워준

이루티가 된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럼 B의 Y좌표가 뭐가 된다는 것을 이루티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저 이루티, 그리고 여기에 4라는 게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지점이잖아.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1학년 때 했었죠. X절편, Y절편을 아는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다라고 금방 써낼 수 있는 거. 1학년 때 우리가 연습을 했던 부분이죠. 해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캐치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삼각형 PF'F의 둘레래요. 여기에 이 접점 우리가 뭐라고 그랬고, P라고 했고, 너가 F가 되고, 너가 F'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PF'F'의 둘레를 구하래? 너의 길이는 이미 4거든. 그럼 둘레를 구하려면 이거 더하기 이건데, 뭐겠어요? 설마 P의 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사의 거리를 구하고, 점과 점사의 거리를 구해서 더하겠어요? 아니겠죠?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 두 개를 이어놓은 거리 합. 이게 뭐야? 장축의 길이랑 같아. 즉, 우리가 원하는 둘레 길이는 4 더하기 이건데, 이게 장축의 길이니까 4 더하기 장축의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둘레 길이구나. 그럼 장축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만 알아주면 된다? 여기서 A에 대한 데이터만 알아내서 두 배의 A를 찾아주면, 거기에다가 뭘 더해주면? 4를 더해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y는으로 바꿔버리면은 이항시켜버리고 2루트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x 플러스 2루트 2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낸 상태에서, 기울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의 y절편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한다고 생각하면은 문자가 몇 개나 나와? 두 개나 더 출동해 버려. 그럼 이걸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또 타원에만 그럼 너무 복잡하겠죠? 얘는 접점보다는 누굴 이용하는 게 낫겠다? 기울기를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판단을 금방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가지고 가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x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인 것만 써주고요. 루트 속에 a제곱에다가 뭐를 기울기 제곱을 곱해주고 플러스 b의 제곱,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라더라. 너랑 너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y절편에 해당하는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요 녀석을 제곱해주면 8은 이 녀석을 제곱해준 2분의 1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처음에 문제 풀자마자 했던 저기 저 녀석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4라는 녀석과 이 녀석을 뭐 해주면 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4라는 녀석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다. 문자 두 개, 식두 개니까 일단 a나 b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없애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궁금한 게 누구였어? A였거든. B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A를 어떻게 살리고 B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더해버립시다. 8 더하기 4는 10인가요? 네. 2분의 3에 뭐가 되는 건가요? A의 제곱인가요? 네. 3 나눠버리고 2를 곱해주면 A의 제곱은 8이 되면서 A의 값은 2루트 2가 돼버리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할수 있다? 장축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A 값에 뭘 집어넣으면? 2루트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답은 요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2루트 2를 집어넣으면은 그 결과는 4 플러스 4루트 2라고 하는 정답이 등장하게 된다더라. 그러니까 듣고 나서 보면은 뭐가 없지, 그치? 뭐 그래, 다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못 풀었다, 요 라인을 안 그려서 그 다음 단계를 내가 뭔가 못 찾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들에서 왜이 문제를 못, 항상 우리가 이제 오답 정리를 하고 내가 틀린 문제 다시 볼 때, 설명을 들을 때, 아,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왜 놓쳤을까? 나는 이 조건을 왜 캐치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메모하고 복습하고 반성해야 다음번에는 점점 더 그런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9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타원의 접선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요. 20번 문제. 이번에는 조금 친절하게 그림을 줬습니다. 두점 F는 3,0, 마이너스 3,0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의 방정식. 타원이에요. A가 더 B보다 크다라고 대놓고 말을 해줬고,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 위에 이 사분면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 L이라고 부르겠대요. 오케이. 타원이
y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y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y제곱 양수점을 q라 할때 f'과 q를 지나는 직선은 l과 평행하다.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네. 그걸 써먹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딱 떠올라야죠. 그렇죠? 벡터에서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는 거지만 벡터에서는 평행하다 보면 어떻게 해줘야 돼? 실수배. 오,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수능완성 공부하는 타이밍에는 벡터도 공부했잖아요. 잠깐 샜어요. 자, 평행하다는 말 보자마자 무조건 나오는 그런 어떤 무조건 반사처럼 하라는 걸 얘기하려고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잠깐 샜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직선 L이 X축과 만난 점 X좌표를 마이너스 5라고 말을 해준 상태에서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주세요. 해요. 그럼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뭔가 우리는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 전에 다시 첫 줄로 돌아와서 이두 점을 초점으로는 타원의 방정식이다라는 말을 보자마자 아까처럼 우리는 뭐 해줘야 돼?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3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일단 떡하니 써놓고 출발해줘야 되겠죠. 그럼 저기서 a제곱과 b제곱을 구하려면은 a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아냈으니까 하나만 더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 하나를 여기서도 봐요. 얘의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세팅을 할 거냐? 아니면 기울기를 가지고 세팅을 할 거냐? 근데 접점 좌표는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점으로 하면은 모르는 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버려.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아. 기울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얘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까? 모르면 M이라고 미지수를 놔도 되는데, 너네 둘이 평행하다며. 너의 기울기를 내가 알고 있나?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지금 얘가 뭐야? 꼭지점이 0, B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거꾸로 돼, 기울기. X가 얼마? 3클때 Y가 B만큼 컸거든. 그럼 얘랑 평행한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직선 L의 기울기도 어때? 동일해져야 되겠죠? 그럼 내가 저 직선 L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알고 있는 Y는 얼마? 3분의 B. X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Y절편이 양수인 저런 꼴이 되기 때문에 2, 4분면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양수가 Y절편이 양수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루트 속에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A제곱에다가 M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니까 9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더라. 근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얘기했으니 너가 마이너스 5일 때 너가 뭐가 되는 거구나? 0이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5,0을 지나는 거구나. 그럼 이항시켜버리면은 3분의 5의 B는 루트 속에 여기서 B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겠지요. B루트 속에 9분의 A제곱 플러스 1인가요? 네, 그쵸? B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주게 되면은 9분의 25는 9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항시켜버리면 9분의 16이 될 것이고, 그럼 a제곱이 16이 되겠죠? 그럼 a는 뭐가 될 것이다? 4가 되겠죠? 그럼 a의 제곱이 16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b의 제곱을 여기다가 16을 대입해주면은 b의 제곱은 7이 되겠죠? a까지 갈 필요도 없겠다. 문제에서 원하는 녀석은 누구였기 때문에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둘을 더해주게 되면은 23이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도 보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흐름을 보면은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그렸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위의 점에서 접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위의 점을 먼저 세팅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A랑 B를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뭐 4분의 X제곱 플러스 뭐 1분의 Y제곱은 1이다. 거기서 위의 점은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뭔가 살쓸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어. 근데 A랑 B도 모르는 상태에서 X1, Y1을 대입해서 내가 접선에 맞춰서 얘기하자니 너무 문자가 많아지면서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쭉 일단은 킵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조건이 나왔어? 평행하다는 조건이 나왔네. 그럼 평행하면은 내가 기울기 같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잖아. 그럼 너의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 문제에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너의 기울기를 내가 B라는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었네. 그럼 내가 조금 거칠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새로운 문자가 등장한 게 아니라 새로운 문자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B라는 문자를 가지고 이 녀석의 Y절편을 체크할 수 있잖아.
뭐야, 그럼 계산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접선에

0: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얘기했을 때 위의 점 x1, y1에서 접선해 봤던 식이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사실 다 똑같은 흐름 속에서 내가 만들어 나왔던 거고, 그게 그 기울기 알 경우 한점 잡혀 하는 경우 밖에 점에서 그은 접선이 수학2에서도 똑같이 흘러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우 이제 좀 지겨울 정도로 얘기하죠. 틀리지 말자고요. 접선 얘기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점수 가져가자고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다음 시간에 쌍곡선 접선 딱한 번만 더 복습하면은 우린 여기서 더 이상 마스터해서 복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치? 마지막으로 딱한 시간만 더 복습해 봅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쌍곡선 접선 한 쌍곡선의 접선 한번 문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기인 유경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혹은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공부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선생님의 강의로 뭔가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반드시 풀고 와야 큰 도움이 되니까 만일 지금 안 풀고 그냥 왔다면 이거 잠시 끄고 함께 보기 전에 스스로 풀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고 바로 이제 12번 문항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항은 특수상대성과 관련된 문항인데 문제 읽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관측 관찰자 B에 대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우주정거장 P에서 우주정거장 Q를 향해 광속에 가까운 속도 V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PQ는 B에 대해서 정지해 있고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거울을 향해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라지 t이고 p가 a가 탄 우주선을 지난 순간부터 q가 a가 탄 우주선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t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았을 때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모두 A라고 하는 이 우주선에서 보았을 때에 대한 얘기니까 그걸 하나씩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우주선 안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도달한 후 반사되어 광원에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때 걸린 시간이 라지 T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우주선 안의 광원 그리고 우주선 안의 거울 사이에 빛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문자로 쓴 라지 t라고 하는 것은 고유 시간이 됩니다. 만일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가 small l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small l이라고 하는 이 값을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라지 t란 얘기예요. 누가 왕복해? 빛이. 자, 그렇다면 이 값이 광속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 small l이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의 ct다 라고 첫 번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v라고 하는 빛의 속력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선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a가 측정했더니 얼마다? ct라고 합니다.

자, 그럼 10t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v라고 하는 속도로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이 길이를 a가 측정했을 때 pq 사이의 거리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이 pq 사이의 거리가 바로 10vt라고 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a가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b에 대해 pq가 정지해 있어서 이 pq 사이의 거리, a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는 수축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기역, 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기역,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는 2분의 1 ct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위에 표기한 것처럼 A가 보았을 때 2분의 1 ct라고 얘기해서 기역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이번에는 B의 관성계에서 보았을 때 보도록 할게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10vt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PQ는 가장 처음에 B에 대해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B가 측정한 P와 Q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고유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B가 측정한 이 길이는 수축된 길이보다 길어야 되기 때문에 수축된 길이가 10vt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길이보다 크다라고 하는 니은 보기는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역시 비가 보았을 때 빛이 광원에서 거울까지 이동한 거리는 거울에서 광원까지 이동한 거리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빛이 광원에서 나와서 거울로 이동할 때이 우주선에 함께 있는 거울은 빛의 방향으로, 빛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즉, 빛이 발사되고 난 이후 이 거울은 뭐 여기까지 이동해 있다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빛이 오고 있는데 거울이 도망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을 향해 되돌아간다라고 할 때, 이 우주선과 함께 타고 있는 광원은 빛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어느 방향으로? 요만큼 와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광원은 빛을 향해 접근을 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도망가면은 더먼 길이를 가야 되고 접근하면은 나에게 다가와 준 거기 때문에 짧은 길이를 가야 되는 거라서 디귿의 한 얘기는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12만 원한 정답은 그대로 5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3번 한장 넘어가서 열역학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그래프는 절대 온도 그리고 부피 사이의 그래프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A, B, C, D, A로 지금 열역학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문제 마지막에 A일 때 압력이 3P0다라고 제시되어 있고 A에서 B 과정, C에서 D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A에서 B 과정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A와 B는 압력이 같다라고 표기하면 B의 압력 3P0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보일샤르레 법칙에 의해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A의 상태로 봤을 때 3P0라고 하는 압력의 부피가 V0면 그때 온도가 T0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D에서의 압력을 구하면 부피가 3V0라면 D에서는 압력이 P0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C, D 과정의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C에서의 압력, D에서 압력이 만나서 P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하나 생각해야 돼. 우리가 평상시 문제를 풀때 부피, 온도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다뤄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린 사실 이 그래프로 문제를 푼 적이 거의 없어요. 뭐로 푸냐? P, V 그래프로 주로 풉니다. 압력과 부피 그래프로 문제를 많이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PV 그래프로 여기 옆에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세로축 압력, 그리고 가로축을 부피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지금 범위를 보면 부피가 V0, EV0, 그리고 3V0, 그리고 끝에 보면은 6V0라고 C가 있어요. 그리고 압력은 P0, 그리고 3P0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것이 압력이 3P0, 그리고 부피가 V0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이 압력이 3P0, 그리고 부피가 EV0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P0고 부피가 6V0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P0 그리고 부피가 3V0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이 과정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PV 그래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B에서 C 과정은 온도가 몇으로 갔다? E, T0로 갔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A에서 D 과정은 온도가 T0로 갔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그려진 걸 우리는 익숙하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옆에 이 표를 또 한번 해석해야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옆에 쓸게 조금 있어서 여기를 옮겨서 쓰도록 할게요. 여기다 3P0, P0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자마자 선생님이랑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얘들아. 이건 거의 뭐 바이블처럼 해야 될 일이야. 우선 위에 나타내는 물량이 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량이다라고 합니다. 열량 Q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흡수했다라는 얘기는 열량이 증가했다는 의미고 방출했다는 얘기는 열량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찾을 게 아니라 우리는 열역학제 이 법칙에 의해서 흡수한 열량은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옆에 한 일, 혹은 받은 일, 그리고 변화한 내부 에너지량을 함께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을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 것이 무엇이냐면 B에서 C 과정, 그리고 D에서 A 과정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선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여기가 0, 여기가 0이 되겠죠. 됐지, 얘들아? 자, 그리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걸 뜻해요. 그리고 한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부피 변화량의 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A에서 B 과정은 부피가 V0에서 EV0로 압력이 3P0로 일정한 상태에서 증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얼마만큼? 3P0, V0만큼 일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을 하고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도 올라갔대. 그렇다면 A에서 B 과정은 열량을 흡수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흡수한 열량 7.5 P0 V0는 일을 3P0 V0만큼 하고 얼마만큼 온도를 높였다? 4.5 P0 V0만큼 온도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요거 판설했을 거니까 A 부분을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리가 없어서. 4.5 P0 V0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에서 C 과정 보도록 할게요. B에서 C 과정은 그래프에 표기했던 것처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로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은 일을 하거나 받는 데 쓰였다라고 해야 돼요. 이때 B에서 부피가 EV0에서 부피가 6V0로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흡수한 열량만큼 V0. 자, 그럼 여기도 흡수한 열량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D 과정에서는 알수 없어. 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이 그래프로 얘기해 보세요. 자, CD 과정을 보면은 압력이 P0로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6V0에서 3V0로 3V0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음수의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3P0 V0가 된다라고 쓸수 있어요. 여기에 온도 변화를 생각하면 A에서 B 과정에서 온도가 ET0 맞죠? T0에서 ET0로 이동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4.5 P0 V0였기 때문에 C에서 D 과정에서 온도가 ET0에서 T0로 변하는 이 과정에서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4.5 P0 V0라고 쓸수 있고 온도가 감소해서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C에서 D 과정에서 흡수 혹은 방출한 열량의 크기는 7.5 P0 V0이고 둘의 합이 음의 값이기 때문에 C에서 D 과정에서는 열량을 방출했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D에서 A 과정 보면은 D에서 A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 0. 결국 부피만 감소했으니까 일만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3.3 P0 V0가 바로 받은 일의 양이고 받은 일의 양은 곧 방출한 열량과 같으니까
여기서 연량 역시 음의 부호를 붙여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제 기역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역. C에서 기체의 압력은 P0이다라고 하는데 C에서 기체의 압력 여기였었죠. 그래프에서 P0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지우기 전에 있던 값이니까 맞는 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은. C에서 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4.5 P0 V0다라고 표 옆에 표기했으니까 맞는 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귿. 열기관의 열 효율은 0.2이다라고 하는데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한 열량분의 한 1의 양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열량을 흡수하는 과정은 A에서 B, B에서 C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흡수한 열량은 14.1 P0 V0라고 쓸수 있어요. 자, 이 값분의 한 1의 양을 보죠, 얘들아. 자, 3 P0 V0만큼 일을 하고 6.6 P0 V0만큼 일을 하고 아래 3P0 V0, 3.3P0 V0만큼 일을 받았대. 결국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이 내부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실질적인 한 일의 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면적에 해당하는 값은 결국 이 값을 다 더하면 돼요. 자, 이 값을 다 더하면 그 값이 결국 얼마냐? 6.6P0 V0라고 나와요. 자, 이 값을 계산하면은 선생님이 구한 게 47분의 1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분수로 표현하면 대략 0.23 정도 나와요. 자, 그럼 이 값은 0.2가 아니기 때문에 디귿에서 열기관의 열 효율이 0.2이다라고 하는 말은 오답이라고 표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항의 정답은 그대로 기역과 니은 있는 3번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언제나 PV 그래프로 변환을 하고 표가 나왔으면 열량, 한 일의 양,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반드시 직접 구하고 넘어가면 풀수 있는 문제니까 체크 잘 하시고 14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 보면은 지금 BC, 단색광 P가 A에서 B로 입사하여서 굴절하고, 그리고 B에서 C로 입사하여 또 굴절하고, C와 D의 경계면에서 입사각으로 입사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말 잘못했어요, 얘들아. 입사각이 아니라 임계각으로 입사했다라고 해요.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선생님 두껍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굴절각이 90도가 되어서 이 경로로 빛이 진행하는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냐라고 하면 세타 1보다 세타 2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이 빛의 경로를 이용해서 어디가 더 속도가 빠름해질까를 표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나 빛은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원래 가려던 이 점선의 경로보다 B 쪽으로 더 내려갔잖아, 얘들아. 자, 그럼 둘 중에 B가 더 느림해지리고 상대적으로 A가 빠름해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비교해 볼게요. B에서 C로 갈때더 내려가지 못하고 B 쪽으로 올라 붙었어. 자, 그러면 B와 C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느림해지리고 C가 빠름해지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얘들아? 자, 그리고 C와 D를 비교했을 때 이거는 둘러붙다 못해 경계면을 따라가. 그럼 여기는 더 빠름해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A도 빠르고 C도 빠르고. 자, 이걸 뭐로 비교하냐면 바로 이 각도로 비교해 보자란 얘기예요. 자,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법선, 여기 법선이 나란해, 얘들아. 자, 그렇다면 이 각도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얘기하면 이 아래 있는 각도가 억각이기 때문에 같은 알파가 되죠. 결국 A에서 세타 1으로 단색광 P가 입사를 B로 하면 굴절각이 알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B에서 알파라고 입사를 하면 C에서 세타 2로 입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빛이 거꾸로 역행하여도 성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B에서 알파로 A에 입사하면 세타 1으로 굴절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뭐래? 세타 2가 더 크대. 더 많이 휘어졌다는 얘기야. 자, 빛이 굴절하는 이유는 매질이 달라져서, 매질의 속도의 차이가 생겨서라고 얘기하는데, 더 많이 휘었다는 얘기는 더 많이 속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느리고 빠르다라면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더 빠르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C보다 더 빠른 것이 D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더더 빠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속도의 크기를 분�으로 표현해 볼게요.
A에서도

속도, 비행 속도로 다 아래 첨자로 표현한다면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이 P가 가장 느리고, 그 다음 A, 그 다음 C, 그 다음 어디야? 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속도가 느린 매질이 울리는 굴절률이 크다라고 해서 B가 굴절률이 가장 크고, A, C, D 순으로 굴절률이 작아진다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자, 이렇게 꼭 무지개떡처럼 시루로 쌓인 매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뭐냐? 이 매질을 생각했을 때, 생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아래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B, C, D 순으로 입사했을 때 각도를 비교해 보자라는 뜻이에요. 자, A에서 세타1으로 B에 입사했더니 굴절각이 알파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알파로 다시 C에 입사를 했더니 굴절각이 세타2라고 얘기했고, 자, 그리고 세타2로 C에서 여기도 엇각이니까 세타2가 되겠죠? 세타2로 입사를 시켰더니 그때 굴절각이 얼마이더라? 임계각이라고 했으니까 90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해도 우리는 성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 A에서 D로 세타1이라는 각도로 입사를 시킨다면 그때 D에서 90도로 굴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과정을 이해했으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P의 파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라고 합니다. 자, 파장이라고 하는 물리량에 진동수를 곱하면 그게 속도라고 얘기했고,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타원에서 결정되니까 일정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파장은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씁니다. 자, 그럼 위에서 A에서가 C에서보다 속도가 느리잖아. 파장도 어때야 돼, 얘들아? 작아야 돼. A에서가 C에서보다 짧다라고 쓰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은 오다이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니은, A에서 입사각을 세타 1보다 크게 하면 P는 C와 D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라고 해요. 자, 이 과정 한번 다시 볼게요. 만약 A에서 세타 1보다 각도를 크게 한대. 자, 그럼 스넬 법칙에 의해서 알파라고 하는 각도도 커질 거고, 알파가 커지면 세타 2도 커질 거고, 그리고 마지막 90도도 커질 거야. 자, 90도가 커진다. 굴절각이 90도보다 커진다라는 얘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전부 되돌아나가는 전반사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디귿. P를 사용하는 광섬유에서 B를 코어로 사용하는 경우, 클래딩으로 D를 사용할 때가 A를 사용할 때보다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면에서 인기각이 작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속도가 차이가 커지면 더잘 굴절한다, 더 많이 굴절한다라고 얘기해서 속도 차이가 커지면 인계각이 작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위에 올라가서 속도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자, B와 A의 속도 차이보다 B와 D의 속도 차이가 더큰 거야. 그러면 B와 D의 인계각이 더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디귿은 맞는 복이다라고 쓸수 있고, 앞에서 니은도 맞는 복이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에 있는 니은 디귿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전체 판서를 한번 보니까 살짝 잘못 쓴게 있었어요, 여기. 굴절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거 하나 수정해 주시고 정답 4번 체크하고 15번 우리 뉴턴 운동 법칙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운동 법칙 가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울기가 있는 빗면에 A점에 물체를 감안해 놓았대. 자,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때 B라고 하는 2m 떨어진 지점에 갔을 때, 여기를 지났을 때 속도가 2루트 5m 퍼 세크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라고 하는 것 볼게요. 알짜임이 한 2를 이용해서 우리는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둘은 같은 값이다라고 하니까. 자, 그럼 편의상 선생님이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빗면 아래로 향하는 방향의 가속도를 a다라고 얘기하면 알짜임의 크기는 ma가 되겠죠. 자, ma의 이동 거리가 2m가 됐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속도가 이만큼이나 증가했대. 그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는 2분의 1의 ma. 처음 속도가 0이니까 결국 나중 속도의 제곱에 해당하는 20을 곱한 값이다라고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빗면의 기울기

크기에 의한 가속도의 크기를 5m per sec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빗면을 그대로 여기 가져온대요, 나의. 자, 그럼 이 빗면, 비가 놓여진 빗면의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각도가 5m per sec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A, 질량이 2m인 물체 A, 그리고 질량이 4m인 물체 B, 그리고 질량을 알수 없는 물체 C를 실로 매달아서 놓았더니 정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정지된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C의 질량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A의 중력이 있죠. 중력 가속도가 10m per sec의 제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때 A에 작용하는 중력은 20m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가 빗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또 있죠. 자,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5m per sec의 제곱이니까 B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 역시 4m 곱하기 5가 되어서 20m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편의상 C의 질량을 M이라고 쓴다면, MC라고 쓴다면, MC, 질량 MC에 의해서 C의 연직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이 10MC만큼 있다라고 쓸수 있어요. 그럼 이 힘이 모두 평형을 이루어서 정지에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 40M이라고 하는 것은 10MC라고 할수 있고 MC는 4M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에서 C의 질량은 이 5M이다라고 나왔으니까 기억은 바로 오답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함께 읽으면서 볼게요. 나의 서피를 끊으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5m per sec의 제곱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질량이 이제 구해졌으니까 다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4m, 그리고 연직 아래로 내려가려는 중력이 40m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P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A가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실제 B와 C에 작용하는 힘은 B를 아래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았을 때 40m 마이너스 20m이라고 하는 게총 알짜임이 될 것이고 이 알짜임의 크기 20m이라고 하는 힘이 B와 C라고 하는 총질량 8m에 작용하고 있고 이때 가속도가 A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2분의 5m per sec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가에서 가속도 A가 있으니까 A'으로 좀 붙여서 표기를 하고 니은은 정답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D급 볼게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P를 끊기 전이 P를 끊은 후에 2분의 3배이다라고 합니다. 자, Q는 B와 C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왜 이걸 하느냐? B는 내려가려는 힘도 있고 실에 작용하는 힘도 있겠죠. 자, 그리고 C 역시 내려가려는 힘도 있고 위로 실에 작용하는 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걸 봤을 때 C로 구하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지금 C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끊기 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기 전에 C도 정지에 있으니까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0이겠죠. 자, 그럼 이게 0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C에 작용하는 중력 40m이 실에 작용하는 장력 TQ라고 썼을 때 TQ와 같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결국 선생님 나, 맞죠? 자, 그렇다면 결국 끊어지기 전에 실에 작용하는 장력 TQ는 40m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흰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P를 끊은 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에 작용하는 총 알짜 힘의 크기는 질량이 4m인 상황에서 위에서 구한 가속도가 2분의 5m/s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힘은 내려가려고 하는 힘 40m, 그리고 위에서 붙잡고 있는 힘 장력 TQ 프라임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TQ 프라임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이 크기는 30m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30m에 3분의 4배를 곱해야 지금 앞에서 40m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한장 넘겨서 얘기해서 잠깐 볼게요. 네. 3분의 4배. 자, 그래서 디귿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하면 기역 오답, 니은 정답, 디귿 오답 체크해서 정답은 이번에는 니은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전자기 유도 현상과 관련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그림 보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의 그림을 보면은 지금 XY 평면에 일정한 자기장 영역 1, 2, 3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모양이 일정한

한 변의 길이가 3D인 직사각형 금속 도선이 이 영역을 향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영역을 향해 들어가면서 이 직사각형 도선에 지금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때 이 P점의 위치에 따른 유도 전류의 지금 세기 그리고 방향을 이나 그래프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변하지 않는 물리량들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직사각형 금속 고리의 속도가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모양 역시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폭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무엇에 의해서 이 영역 1, 영역 2, 영역 3을 통과한다라는 것에 의해서만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자기장의 세기와 유도 전류의 세기가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P점 위치. X가 2D에서 3D를 지날 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2D에서 3D를 지날 때란 얘기는 요 정도 걸쳐져 있다란 뜻이죠. 자, 이 상황에서 어디를 더 들어가? 영역 2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역 1은 직사각형 금속돌이 안에서 어디에 걸쳐져 있냐의 차이지, 포함되어 있는 영역 자체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영역 1은 영향이 없고, 영역 2가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역 3은 아직 가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직사각형 금속 고리에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3, I0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값은,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방향은 순전히 영역 2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3D에서 4D를 지날 때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 3D에서 4D를 지날 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미 완전히 1에 들어왔고 점점 2를 향해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2가 포함된 면적이 늘어날수록 앞으로 조금 더 오면서 1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겠죠. 자,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표시라면 1은 감소하는 것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쓸게요. 감소하고 2가 증가하고 3은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영역 2가 증가할 때 금속고리의 유도 전류를 마이너스 3 I0만큼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역 1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X가 P의 위치가 3D에서 4D일 때총 유도 전류는 마이너스 4 I0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더 만드냐? 바로 영역 1이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I0라고 하는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총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4 I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동일하게 이번에는 X는 4D에서 5D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먼저 얘기를 하면 4D에서 5D를 지날 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는 마이너스 3 I0라고 얘기할 수 있고, 4D에서 5D를 이동한다란 얘기는 영역 1, 2, 3 중에서, 그림으로 다시 가서 볼까요? 자, 여기 정도 걸쳐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겠죠? 그럼 이번에는 영역 2는 위치만 달라질 뿐 포함되는 면적 자체는 같고, 영역 1이 감소하고 영역 3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감소, 여기가 증가. 자, 그럼 위에서 영역 1이 감소할 때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마이너스 I. 자, 그리고 영역 3이 증가함으로써 총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3i니까 3i0니까 마이너스 2i0라고 하는 유도 전류를 영역 3에 들어갈 때 흐르게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쭉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OD에서 6D. 자, OD에서 6D 사이는 영역 1, 영역 2, 영역 3 중에서, 자, 돌아가서 다시 그려서 본다면, 선생님이 5D에서 6D를 썼죠. 자, 요렇게. 여기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역 2는 감소하고, 영역 3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영역 2가 증가할 때 마이너스 3i0였다라고 얘기하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서는 여기서는 플러스 3, I0라고 표기를 할수 있고, 영역 3이 증가할 때는 마이너스 2I0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실제 플러스 i0만큼 유도자료가 흐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볼게요. 6D에서 7D를 보겠습니다. 1, 2, 3. 자, 역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6D에서 7D는 요 정도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영역 2는 감소하고 영역 3은 위치만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3, i0라고 얘기해서 결국 3i0가 영역 p점이 6d에서 7d를 지날 때의 유도 전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와 관련되어 있는 7d에서 8d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영역 1, 영역 2, 영역 3을 비교했을 때 이제는 영역 3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돼서 이때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영역 3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 2i0였기 때문에 감소할 때는 플러스 2i0가 되어서 이 경우에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는 플러스 2i0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기억니은 디귿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억.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아까 2i0를 들어갈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도전류의 P점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마이너스 Y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이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내 손가락이 감싸안아지게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XY 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영역 2의 자기장이 나오는 자기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억에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다 대신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라고 해야 돼서 기억은 오답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니은 볼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1에서의 3배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사각형 도선의 폭이 일정하고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는 각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자기장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위의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 1에서 유도전류가 1, I0. 영역 2에서 유도 전류가 3i0라고 얘기했다면 상대적으로 만약에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b0였다라고 얘기하면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3b0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이것까지 얘기한다면 영역 3에서는 더 들어갈 때 영역 3을 직사각형 도선이 들어갈 때 포함이 점점 될때 그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가 2i0라고 얘기했으니까 영역 3에서의 자기장의 상대적인 세기는 2B0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똑같이 영역 2와 영역 3을 들어갈 때 마이너스 방향의 유도전류를 흐르겠다라는 것은 2와 3의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라는 걸 얘기해서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라면 3에서도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한다면 여기는 자기장 영역이 증가할 때 마이너스 유도 전류가 흘렀지만 영역 1에서는 영역이 감소할 때 마이너스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다라고까지 자기장의 세기 방향을 함께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기가 됐다면 니은에서 이 보기는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 P의 위치가 X는 8D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다라고 하는데 가장 아래 우리가 EI0라고 구해놔서 여기를 고쳐줘야 되겠죠. EI0. 자, 그래서 디귿까지 오답이라고 체크하면 16번 문항의 정답은 그대로 이번에 있는 니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문항 전류의 자기작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직선 도선 AB 그리고 원형 도선 C가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O점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1, 2, 3, A,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O점에서 A, B, C에 의한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B에는 일정한 I0라고 하는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오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플러스 방향,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1의 경우에서 봤을 때 A의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A에 의한 오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형 도선 C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오점에서의 자기장 방향도 플러스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2번에서 구분 2에서 A에 의한 자기장 방향 플러스, C에 의한 자기장 방향 마이너스, 3에서 A에 의한 자기장 방향 마이너스, C에 의한 자기장 방향 플러스라고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오점으로부터 거리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위치가 D 마이너스 D이기 때문에 실제 오점으로부터 수직 거리는 B까지 수직 거리는 우리가 2분의 루트 2D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 거리를 선생님은 지금부터 L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A가 오점으로부터 2루트 2D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선생님은 지금부터 4L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겠죠. 이 숫자를 계산하기가 선생님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단순화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5점에서의 합성된 자기장을 옆에 역시 표로 좀 써보도록 할게요. A, B, C에 의한 각각의 자기장, 그리고 1, 2, 3. 자,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세기를 다 A, B, C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 2, 3 경우 역시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색이 A, B, C 이 값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에 의한 오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해 줬으니까 그대로 부호를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합성된 총 자기장의 세기가 첫 번째 경우는 5, B, 0, 두 번째 경우는 0,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2, B, 0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경우부터 보면은 A, B, C 모두 나오는 방향,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첫 번째의 오점에서 A, B,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여지없이 플러스 방향,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A와 B는 나오고 C는 이것을 상쇄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 말은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더하면 이 값이 C에 의한 자기장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A와 B보다 누가? C에 의한 오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걸 토대로 3번을 볼게요. 이 자기장이 가장 센 상황이야. 거기에 B에 의한 자기장까지 더해줬어. A가 이것을 전부 상쇄해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경우도 나오는 방향, 플러스 방향의 자기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연립해서 계산해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생님은 A-C라고 하는 것을 알파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을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연립하면은 알파 플러스 B는 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B는 2, B, 0가 되어서 결국 B라고 하는 자기장은 플러스 B0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B를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식에 넣어서 A와 C의 상대적인 세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A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구해온 값에 의하면 2분의 3, B0.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은 2분의 5, B0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 이제 볼게요. 뭐를 볼 거냐면 A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이 모두 직선 전류였어요, 얘들아.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으로부터 수직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B의 수직 거리가 L이었고 얘들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였어. 결국 B0라고 하는 것은 L분의 I0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이걸 토대로 2분의 3 B0도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데 A는 거리가 4L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6I0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한 것들 토대로 역시 기억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6I0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답이라고
라고 쓸수 있죠.

니은 5에서 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5, B제로다라고 하는데 이 니은도 정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3일 때, 자, 이 마지막 경우일 때 5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위에서 우리가 플러스 방향, 플러스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라고 찾아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 대신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돼서 디귿은 오답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항 정답은 그대로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전류의 자기작용까지 됐으면 이제는 어렵게 또 느낄 수 있는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라고 하는 점전하가 이 수직선 0, 2D, 5D에 고정돼 있대. 자, 그때 양전하 P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양전하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했다라고 해요. 자, 그때 측정한 전기력의 크기를 나의 그래프에 나타냈답니다. 자, 그리고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일 때 전기력의 방향을 플러스로 놨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선생님이 딱볼 것은 하나입니다.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있나 없나예요. 자,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이 그래프처럼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 끝에 있는 전하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만일 A가 플러스라면 B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라는 걸 뜻하고 여기 BC 사이에서도 전기력의 크기가 0인 지점이 없다라는 것은 B와 C도 다른 종류의 전하이고 B가 음이라면 C는 양전하다라는 걸 뜻하겠죠. 자, 그럼 이게 맞는지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P를 A에 가깝게 양전하를 이렇게 갖다 붙였어. 그랬더니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A에서 밀리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양전하를 밀어내는 A는 양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여기 이렇게 가까이 끌고 왔어, 얘들아. 어디로? ED에 B가 가까운 쪽으로. 그랬더니 더잘 끌려온대. 자, 그러면 양전하를 끌어당기는 양전하 P와 인력이 작용하는 B는 음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의문을 가져야 되거든. 뭐냐면 저 멀리 양전하가 있잖아요라고 해야 돼. 여기 사이에 절대 0이 나올 수 없어요. 절대 나올 수 없어, 얘들아. 왜?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정의를 했었잖아.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은 쿨렁 상수의 어떻게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두 점전하의 전하량의 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가장 가까운 점전하에 의한 전기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BC의 전하의 종류가 결정되었으면 기억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기억해서 A는 양전하에다 맞는 얘기예요.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 전하량의 크기가 A와 B를 비교하면 B가 더 크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그걸 생각하고 이 B와 C 사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와 C 사이에 딱 정중앙에서 전기력이 가장 작다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 있음에도 뒤에 A가 있음에도 양전하 A가 있음에도 양전하 A가 P를 밀어내매도 이 정중앙에서 전기력이 가장 작대. 자, 이 말은 음전하 B가 당기는 힘이 양전하 A가 P를 밀어내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양전하 P에 작용하는 B에 의한 힘이 C에 의한 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이 점전하 B가 점전하 C보다 더 전하량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 돼서 니은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B의 전하량의 크기가 A와 C의 전하량 크기의 합보다 클때 X가 5D보다 큰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앞에 쓰겠습니다. A와 B는 양전하를 밀어내는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플러스 선생님 방향으로 그리고 어디 갔죠? 점전하 B는 P와 다른 음전하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쪽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럼 두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만일 B의 전하량이 두 전하량의 합보다 크다면 상쇄돼서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오답 체크돼서 이 문항은 정답 1번인 기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 관련된 문항이니까 보겠습니다. 자,
자, A가 Q와 R 사이의 등속도 운동, 그리고 R에서 S 사이, 그리고 S에서 T 사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각 구간에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다 같다라고 얘기해서 선생님 편의상 다 T로 걸린 시간 통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R에서 S 사이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S에서 T 사이는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 가속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EV라고 하는 속도로 R까지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E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가속도도 A와 같은 A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B가 R에서 S 사이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또 T여서 T만큼 걸린 이동 시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선생님이 옆에 그래프로 미리 그려놨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V, T 그래프 선생님 표기를 해놨어요. A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3V라고 하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T에서 ET 사이, ET에서 3T 사이 같은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리는 경우 말고 하나 더 있지 얘들아.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 가는 경우, 이 경우도 있지만 문제에서 ET와 3T 사이 시간이 S와 T를 통과하는 사이의 평균 속도가 4V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래프의 형태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각각의 이동 거리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선 ET에서 3T 사이, S와 T 사이를 이동할 때 이동한 거리가 L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시간이 ET에서 3T 사이일 때와 시간이 T에서 ET 사이일 때 그래프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이 시간 사이에 이동한 거리도 L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이라고 하는 이동 거리는 그래프에서 구한다면 평균 속도 4V에 걸린 시간 T가 돼야 되기 때문에 0에서 T 사이에 3V라고 하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4분의 3L이라고 하는 이동 거리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A에 대한 얘기고 B에 대한 얘기도 보도록 할게요. EV라고 하는 속도로 A와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ET가 될 때까지. 자, 이건 역시 아래로 뾰족하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위로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경우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동을 했더니 P에서 R까지 이동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속도의 증가량이 지금 여기서 EV만큼 증가했다면 걸린 시간이 두 배라서 4V만큼 속도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바로 R을 통과할 때 속력은 6V가 된다라고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 하단의 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B가 그동안 이동한 거리의 면적은 2L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ET에서 3T 사이 이동한 거리가 R에서 S이기 때문에 앞에서 A에서 구한 대로 동일하게 L이다라고 표현이 돼서 결국 평균 속도가 4V로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B가 바로 S를 지날 때의 속도는 EV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 바탕으로 그대로 기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R에서 B의 속력은 5V다라고 하는데 5V가 아니라 6V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니은 가속도의 크기 A는 L분의 8V 제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 속력이 아까 5V였으니까 5V의 제곱에서 처음 속력 3V의 제곱을 뺀이 값이 2의 A의 이동거리 L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한다면 니은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구간거리는 P에서 Q까지가 R에서 S까지의 3분의 5배이다라고 하는데 P에서 R까지의 거리가 2L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Q에서 R까지의 거리가 4분의 3L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Q에서 R까지, 아,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4분의 5L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에서 S까지의 거리는 위에서 구한 대로 얼마였지 얘들아? L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분의 5배가 아니라 4분의 5배가 돼야 돼서 이 디귿보기 역시 오답이라고 체크하면 이 문항 정답은 이번에는 니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 관련된 문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의 임의물체 A로 용수철피를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해 놓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A는 높이가 각각 4H인 지점 P, 6H인 지점 Q, 그리고 3H인 지점 R, 빗면 마찰구나 E를 지나서 높이가 H인 평면 지점 S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의 3임의물체 B와 충돌 후 정지한다. 자, 그리고 B는 A와 충돌한 후 평면의 마찰구간 E를 지나 용수철 Q를 최대 루트 2분의 T만큼 압축시킨다. P와 Q는 동일한 용수철이다라고 합니다.
자, 동일한 용수철이기 때문에 용수철 상수는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겠죠.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분의 3배이고, 이래서 A의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 R까지 R자임이 A 한 일의 2분의 1배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 몇 가지 정의를 한번 옆에 써놨습니다. 볼게요. 우선 문자가 많아지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용수철 계수, 탄성 계수가 K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U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기준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질량이 m인 a를 기준으로 높이가 h일 때 e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두 가지 이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을 때 a에 저장된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4u가 되겠죠. 자, 그리고 a가 p점을 지날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4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4분의 3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3E라고 하는 값이 운동 에너지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Q점을 지날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이가 6H니까 6E라고 쓸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마찰 공기장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7E로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E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점을 지날 때 여기까지도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3E,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7E로 보존되어야 돼서 4E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마찰 구간에서 지금 마찰력에 의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Q에서 R 사이의 R자임이 한 일의 2분의 1배라고 했어요. R자임이 한 1의 양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라고 얘기해서 3E 나누기 2를 한이 값이 바로 마찰력에 의해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은 표기한 것처럼 마찰력이 한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S점에 도달했을 때 A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높이가 H이기 때문에 E라고 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원래라면 총 역학적 에너지가 7E로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6E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만 마찰력에 의해서 2분의 3E만큼 감소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럼 이 값이 결국 E 플러스 2분의 9E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와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A가 정지한 B와 충돌한 후 정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A가 갖고 있는 모든 충돌 전의 운동량은 B의 충돌 후 운동량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이걸 이용해서 앞에 썼었고, 하나 더 쓴다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E의 m의 운동 에너지의 제곱근을 씌운 값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돌 전 A의 운동량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단에 그러면 충돌 전 A의 운동량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E의 m의 2분의 9E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충돌 후 B의 운동량과 같다라고 표현하니까 E의 B의 질량은 3m이기 때문에 3m의 2분의 3E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B의 충돌 후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3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그대로 B에 가져가서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높이가 H인 S라고 하는 지점에 갖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E, 그리고 앞에서 구한 2분의 3E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운동 에너지. 자, 그럼 여기서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이 한 1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여 B가 지금 역학적 에너지를 1분만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갖고 있는 마찰 구간 이후의 역학적 에너지는 3E 플러스 2분의 1U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둘의 차이가 바로 마찰 구간 2에서 한 1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U를 이제 2로 표현해야 될 텐데, 돌아가서 보면은 탄성력에 의해서 갖고 있던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물체 A를 움직이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결국 4U는 7E라고 쓸수 있어요. 그럼 U는 몇이야? 결국에 4분의 7E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그대로 갖고 와서 쓴다면 2분의 7E를 대입하면 8분의 7E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그럼 결국 마찰 구간 2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마찰력이 한 1의 크기는 2분의 3E 마이너스 8분의 7E라고 해서 이 값이 결국 8분의 5E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역,

0: 앞에서 A의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3E라고 얘기했고, 뒤에서 구한 B의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8분의 5E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5분의 12를 곱하면 이 값이 나와서 디귿은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항의 정답은 그대로 니은과 디귿이는 4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때 역시 할 것은 최대한 문자를 줄이는 것이니까 문자 하나씩 줄여가면서 스스로 연습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면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 바로 3회에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고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자, 오늘은 제2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 12번까지 풀이했는데 오늘 13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유니크한 개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5번에서 동의원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건 이제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 원자량 가지고 우리는 양성자수는 변화가 없어요.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위원소였기 때문에 그 평균 중성자의 양을 결정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더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화학 반응식 문제가요. 저번 시간에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이 실린더에다가 한번 첨가 그리고 나서 반응 완결돼서 다시 한 번 더 첨가해서 총 두 번 첨가하는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생성물질의 질량비가 주어질 텐데요. 이 생성물의 질량이 주어졌다라는 건 어차피 이 C라는 이 생성물은 똑같잖아요? 그럼 분자량이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비가 꼭 몰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 질량비가 나에서 1, 다에서는 2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가 더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누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해석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누적이 아니라 각각의 실린더에서 각각의 반응에서 이 생성물의 양이 얼마만큼 나오게 되었는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히트, 이 부피비와 분자수비를 찾는 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양이 누적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각각의 반응에선 얼만큼 생성이 되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분자수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3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과 차이는요. 여기에선 한 원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마그네슘 이렇게요. 마그네슘 안에서 오비탈이 여러 개가 있을 거야. 그 오비탈들에 대해서 가에서부터 다라는 이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주는 겁니다. 자, 발문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닥 상태의 마그네슘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누구라고요? 마그네슘이라고요. 그럼 마그네슘은 가장 에너지 순위가 낮은 1s부터요. 가장 높은 거 3s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 이 주양자 수와 가와 다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은 가와 다에 대한 주양자 수가 2구나라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1s에선 주양자 수 1인 건 1s뿐, 주양자 3인 건 3s뿐. 그래서 우리가 가에서 다 가에서 다는 얘네들 주양자 수가 2일 거야 라는 게 보입니다. 그때 또 힌트가 뭐냐면 주양자 수가 2야? 그럼 이때 얘네들에 대해서 방향이 있죠? 바로 우리가 방향자수, 부양자수라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S오비탈인지 P오비탈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각각에 대해서는 여기 힌트는 요 자기 양자수로 찾아내야 돼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S오비탈은 방향 0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양자수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오비탈

사찰이 만약에 등장한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0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힌트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얘가 P라면 마이너스 1, 0, 1이 가능할 텐데 다가 가의 3배야? 그럼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서 2 더하기 1, 최대값 3, 최소값은 2 빼기 1이니까 1. 얘네들 3배 가져가려면 무조건 3대 1밖에 안 돼라는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다라고 하는 건 EP에서 자기양자 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1이어야 돼요, 더 커야 되니까 1이어야 됩니다. 그럼 가에서는 이제 3대 1이다라고 했으니까 P에서 자기양자 수가 마이너스 1이네라고 찾아주면 2 더하기 마이너스 1은 1,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한테 이제 S오비탈은 당연히 아니구나라는 힌트가 크는 여기서 암묵적으로 주어졌고, 에너지 준위는요, 다보다 나가 커야 된대요. 그럼 에너지 준위가 큰 애가 EP보다 큰 애는 유일하게 3S뿐이겠다라고 해서 찾아줬습니다. 기억 갑니다. 기억에서 가는 1S다라고 되었는데, 3S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니은 갑니다. 여기서 부양자 수는 가와 다가 같다? 당연히 p오비탈이니까요. 1로 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디귿. 여기에서 나다라고 하는 건 3s였거든요. 주양자수에서 3에서 거기서 부양자수는 0이죠. 빼준 값은 3이 맞습니다. 3s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은 이 주양자수가 2라는 걸 너무 빠르게 찾아냈으면 여러분들 수월하게 3대1이 가능한 거 p오비탈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자기양자수 마이너스 1과 1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14번 갑니다. 14번은 중화적정 실험인데요. 다른 문제와의 차별점은요. 여기에서는 수소 이온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기존에는 여기에서 식초가 있고요. 식초를 뭐 희석시키고 취하고 해서 만든 그 수용액을요. 수소나 나트륨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0.2몰 농도 염산 10ml를 혼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추가로 넣어준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X인데요. 바로 여기 X는 뭐냐면 수소나 나트륨의 몰 농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료 주었더니 아세트산에 대한 분자량 주어졌다. 그 이유는요. 나중에 질량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W가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1번에서 5번 보시면 D와 W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W 활용할 거고요. 25도에서 식초의 밀도는 D g per 밀리리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험 과정 갑니다. 가. 25도에서 식초 6ml에 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100ml로 만들었는데요. 6ml에 물을 넣어서 100ml를 만드는 순간 농도는 변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초점을 맞출 거는 결국에 수산화 나트륨과 적정을 할 거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의 양과 그리고 수소 이온의 양이 같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 이온의 양, 다시 말해서 용질의 양이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0ml에서 나중에 25ml의 원과 그러면 다시 100ml에서 25ml라는 건 얼만큼 취한 거예요? 100분의 25니까 4분의 1만큼 취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4분의 1만큼 취한 거에다가 수소 이온을 얼만큼 추가해 준 거냐면 0.2 곱하기 10이니까 2밀리몰만큼 추가해 준 겁니다. 제가 밀리몰로 갈 거고요. 나중에 이 질량으로 바꿀 때는 당연히 몰로 해서 질량으로 바꿀 겁니다. 근데 우선은 모두 다 밀리리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혼합한 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넣어서 50ml를 만들었고요. 근데 얘가 만든 다음에 25ml로요. 얼만큼 취한 거예요? 2분의 1만큼. 그래서 50분의 25.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복습을 청해요에서는요, 바로 얘네들 취한다라고 할때 전체 부피분에 얼만큼 우리가 취하는 건지 그 비율만큼 곱해주면 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2분의 1만큼 우리가 곱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X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그때 부피가 20ml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은요, 바로 X 몰 농도에다가 20ml니까 그냥 우리가 20X라고 표현할게요. 20X 밀리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는 바로 요거예요. 1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W g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10g에 들어있는 W g, 다시 말해서 얘네 지금 1g에는 10분의 W g이 들어있겠네요. 그러니까 1g,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10분의 W g이겠네요. 자, 근데 사실은 식초는 1g이 아니고 몇 g이냐면요. 얘네가 6ml인데 질량으로 바꿔준다면 밀도를 곱해주었을 때 6dg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다시 얘네가 6dg이라면 그럼 아세트산의 질량 몇이란 뜻이에요? 여기 6d를 곱해주면 되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10분의 6dWg이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을 가지고 적정을 했을 때 얘네 수소 이온 양이 20X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얘네가 20X가 아니에요. 왜냐면 50ml 만들어 놨는데 25ml만큼 내가 취했기 때문에 2분의 1 빼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소 이온을 가려면 두 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두배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수소이온 추가했거든요. 그 식초에 수소이온이 아니에요, 저거는. 빼줘야 돼요. 얼만큼? 2밀리몰이요. 근데 또 사실은요, 여기에서 100ml 만들었는데 25ml만 취했기 때문에 4분의 1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몇 배를 해줘야 돼요? 4배를 원래 해줘야 돼요. 근데 또 사실은요, 지금 밀리몰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질량과 같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곱하기 밀리몰이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세제곱, 그리고 이거는 지금 몰이 돼버렸으니까 질량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분자량 60을 곱해준 값이 바로 뭐다? 아, 10분의 6dW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얘네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6이 지워지네. 그럼 얘가 바로 10분의 dW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일단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제곱, 요거 지금 없어지니까 10의 마이너스 2 제곱. 자, 제곱이니까 넘겨줬을 때 여기에서 또 10의 제곱, 아, 2분의 5가 됩니다. 2분의 5 dW는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20x 곱하기 2. 근데 이제 요거 넘길까 마이너스 1을요, 요 플러스 2로 넘길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40만 없애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40분의 1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요거 지금 정리하면 8 곱하기니까 16분의요, dW 더하기 40과 2 나눠주면 20분의 1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다? X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X는요, 16분의 dW 더하기 20분의 1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의할 거 뭐였어요? 수소이온을 추가해줬습니다. 아, 추가해준 수소이온은 빼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취향 과정이 한 번, 두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배 해주시고,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네 배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추가를 했던 거는 다시 빼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어진 게 지금 10g이었죠? 근데 사실은 6dg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6dg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10분의 6을요, 해줬다는 거, 10분의 6d를 해줬다라는 거, W에다가 요거까지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그래서 사실 중화적정 실험이다라고 하는 건요, 난이도가 높아지려면 이렇게 수소이온을 첨가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적정을 했을 때 전체 붉게 변하는 순간이 딱 일어나지만 다음 회차에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연습을 잘 하시고 다음 회차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 갑니다. 15번은 제가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도 강조했었고, 그리고 유니크한 개념을 청해회에서도 강조했었던 바로 동위원소에서 평균 중성자의 양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문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우리한테 궁금한 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빈 X,
그리고 5a-6인 원.

y에 대해서 xy 일몰이 있을 때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을 구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사실은 여기 원자 번호가 주어졌고 여기에서 지금 B다라고 하는 건 질량수가 주어졌죠. 여기도 질량수, 여기도 지금 질량수.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수에서 우리가 이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빼주면 중성자수가 나오겠다. 그래서 요 B값, A값 구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B값, A값 구했으면 5A-6도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도 구할 수 있으니까 또 여기 양성자수 빼서 중성자수 구해주면 된다. 그리고 둘이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하러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항상 평균 원자량 할 때는 선을 그어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그어지 않아도 되는 약간 도달을 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B와 B 플러스 2로요. 차이가 이만큼이에요. 실제 차이가 이만큼 일어났고요. 얘네들의 존재하는 비율은 3대1입니다. 그럼 3대1이라는 건 얘네들의 지금 사실 벌어져 있는 게이 비율은 4칸이에요. 근데 실제는 지금 2로 맞춰줘야 되니까 한 칸당 0.5로 생각했을 때 얘가 비율이 더 많다라는 건 이쪽에 가깝게 평균 원자량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B에다가 0.5만큼 더해준 것이보다 바로 평균 원자량이다. 우리는 지금 질량수와 평균 이 원자량, 그 질량수랑 원자량이 가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평균 원자량 구할 때 그냥 이걸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 이게 이해 안 돼요? 그럼 선으로 다시 그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가장 작은 원자량 B, 큰 애는 B 플러스 2고요. 실제 차이는 2예요. 근데 얘네들이 벌어진 건 3대1이고요. 3만큼 있다라는 건 이쪽으로 가깝게 평균 원자량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3이다. 그럼 얘가 실제로는 2만큼이어야 돼요. 근데 이네 칸을 2로 우리가 표현하려면 한 칸당 0.5. 그럼 여기 0.5면 여기 1.5 더해서 2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이 위치는 B에서 1.5만큼 벌어졌네, 0.5만큼 벌어졌네에서 B 더하기 0.5다라고 가주는 거예요. 그럼 평균 원자량이 몇이냐면 얘는 B 더하기 0.5입니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 이거 안 그려도 되잖아요 라고 했던 게 3대1이네. 실제는 얘네가 두 칸이어야 되는데 지금 네 칸으로 되어 있네. 그럼 한 칸당 0.5네. 0.5만큼 벌어졌겠네. B 플러스 0.5라고 간 거예요. 그럼 이번엔 제가 안 그릴게요. 안 그리고도 이제 해보는 연습을 충분히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50과 50으로요. 얘네들 존재 비율은 1대1입니다. 1대1이야. 그러면 5a-6과 5a-4에서 딱 중간 지점 5a-5다. 이게 바로 뭐다? 평균 원자량이다. 그래서 5a-5가 뭐예요? 바로 2b 플러스 c다. 근데 우리 위에서 b를 조금 a로 표현하는데 쉬울 것 같아서 해볼까요? b는 2a 더하기 1이요. 그럼 여기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4a 더하기 2니까 여기 10 더해주면 12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봤더니 5a-5는 4a 더하기 10이니까 a는 몇이다? 17이다. a가 17이 되는 순간 34 더하기 1은 바로 b니까 35가 됩니다. 그러면 넣어볼까요? a라는 건 17, b라는 거 35.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이 b인 x니까요. 바로 질량수가 35일 때 중성자수는 얘 지금 양성자수 17을 빼주면 18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건 18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5a-6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85에서 6을 빼준 거니까 79겠다. 그래서 여기 79에서 얘네들의 양성자수는 35죠. 그래서 35를 빼준 값이 몇이다? 44다. 이것이 바로 중성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8과 그리고 44를 더해주면 62가 나오겠네요. 이것이 바로 뭐야? 중성자의 양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는 비율을 가지고 가려져 있지만 B와 B 플러스 2인 걸로 가지고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 구해주고 이게 서로 같다라고 풀어준 다음에 그럼 이제 B와 A에 대한 관계를 한번더 써주고 여기서 A와 B를 찾아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묻고자 했던 건 중성자의 양이니까 양성자수와 원자번호는 같다. 그래서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빼주면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16번이고요.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pOH와 pH에 대한 차이 값을 가지고 누가 산성, 누가 중성, 누가 염기성인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이 안목을 길러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pOH와 pH가 같은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성일 때죠. 7과 7로 같기 때문에 0이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0이 시점이어야 되는가라는 거를 찾아보기도 하고, 0이 시점이 있는데 음의 값을 갖는 시점도 있어야 되고, 양의 값을 갖는 이 시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 이 A 값을 설정하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발문 갑니다. 표는 25도의 물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에서 다는 염산, 물, 수산화, 나트륨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음의 값을 갖기도, 양의 값을 갖기도, 아, 얘가 0이 되기도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pOH와 pH가 같은 시점, 바로 중성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pH가 pOH보다 커졌을 때, pOH가 pH보다 커졌을 때, 이때를 우리 뭐라고 했냐면, 염기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pOH가 pH보다 클 때는 얘네를 산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pH와 pOH 뺀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바로 얘네가 산성일 때고요.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염기성일 때고, 그리고 얘가 0일 때는 중성일 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는 지금 염화수소다라고 했으니까 산성이어야 되네.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하나는 수산화 나트륨이다라고 했으니까 염기성이겠네. 0보다 작을 거야라고 했고요. 얘가 지금 중성이라면 당연히 얘는 0의 값을 가질 거야. 이 물일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찾아볼 건데요. 지금 딱 보자마자 A 플러스 10과 A 플러스 3 사이를 보면 나가 지금 더큰 값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A가 만약에 뭐 A가 뭐 특히 뭐 다른 뭐 이상한 숫자가 아니라면, 그쵸? 자, 얘가 지금 큰 값이다라는 건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건데, 얘가 그러면 0이라면, 왜 바로 얘를 음의 값으로 한 0이라고 둔 거냐면요. 얘가 0이 돼버리면 A가 0이어야 되고, 그럼 10과 3으로 양의 값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얘를 0으로 줘선 안 돼요. 그래서 얘가 0이라면, 마이너스 3, 얘가 0이라면, 마이너스 3, 얘가 7. 그럼 당연히 나가 다보다 큰값 되는 건 맞죠? 그럼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12 음의 값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음의 값 하나, 양의 값 하나, 0값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pH, pOH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pOH와 pH를 제가 세로로 나타낼게요. 다에서는 모두 다 7과 7이고요. 이 나에서는요, 지금 pOH가 크니까 양의 값이죠? 그렇다라는 건 7에다가 3.5만큼 더해질까? 얘는 7에다가 3.5만큼 빼준 값일 것이다. 왜 이렇게 바로 나타낼 수 있었냐면, pOH와 pH를 빼줬더니, 이렇게 부 바꿔주면 7 사라지고 3.5 더해주면 3.5, 3.5는 7.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 7이다, 7이다라는 기준에서요, 얘를 반으로 나눠줬을 때 하나는 3.5만큼 더해줬을 때, 하나는 3.5만큼 빼줬을 때가 하나는 pOH, 하나는 pH다. 그래서 pOH는 10.5. 여기서 pH는 3.5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7에다가 얘가 음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6, 여긴 마이너스 6. 그렇게 했더니 pOH가 1, 여기는 pH가 13. 빼준 값이 마이너스 12가 맞죠? 그래서 이제 알수 있는 건 가다라고 하는 거는 음의 값을 가졌네. 바로 염기성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지금 나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양의 값을 가졌네. 산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수산화 나트륨, 얘가 바로 염산, 얘가 바로 물이다라고 찾아냈습니다. 기억 갑니다. 나의 pH다라고 하는 건 3.5였고요. 다의 pOH는 7이었죠? 나눠준 값이 2가 맞았고요. 니은. 이제 V 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우리가 V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활용할 거냐면, 바로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를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농도다라고 하는 건 수산화 이온의 양과 부피를 이용해 주면 되죠. 부피분의 100분의 바로 10의 제곱 때 여기 V분의 1이다라는 뜻인데, 사실 부피를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로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농도에 대한 표현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율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환산하진 않을게요. 그랬더니 얘가 10에
5제곱 V 대 1이다. 이게 몇이냐면 얘네들의 pOH가 있으니까 수소나 이온 농도는

있지 않잖아요. 1이잖아?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7의 제곱이죠? 그럼 얘네가 10의 마이너스 7의 제곱이 아니라 1로 제가 바꿔줄게요. 그랬더니 10의 7의 제곱 곱해주면 여기 10의 6의 제곱, 여기 1. 그래서 10의 5제곱에 부인은 몇이어야 돼요? 10을 곱했더니 10의 6제곱이 돼줘야겠죠? 그래서 부인은 몇이다?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D급 갑니다. 이 D급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16번에서 들어온 친구들 아마도 D급 때문에 들어왔을 것 같고요. 저건 실제로 출제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 1ml에다가 다 10ml를 넣어 만든 수용액에 pH가 대략적으로 12보다 크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다라는 건 그냥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희석시켰을 때를 묻고요. 가라는 건 수산화 나트륨이었죠?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이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관점으로 가볼게요. 그럼 pOH가 1이었습니다. 그럼 얘네가 10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몰 농도였는데 전체 부피가 1ml에 10ml의 물을 넣었기 때문에 11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얘는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몰 농도가 그러면 사실은 110분의 1몰 농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pH 12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조금 쉽게 제가 pOH로 바꿔볼게요. 그럼 pOH가 2보다 작니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제곱, 다시 말해서 100분의 1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큰 거예요? 100분의 1이 110분의 1보다 더 큽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농도라는 거는요, 이 가에다가 다를 넣어준 이 수용액과 그리고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제곱인 농도를 비교하게 되면 누가 더 크다? 10의 마이너스 제곱인 농도가 더 크대요. 그럼 pOH는요, 누가 더 커야 돼요? 이렇게 맞는 수용이 커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제곱이 커야 돼요? 농도는 당연히 그러면 얘가 크기 때문에 pOH는 이렇게 만든 수용이 더클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2보다 어때요? 커요. 다시 말해서 pOH가 2보다 크다라는 건 pH는 12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0의 마이너스 제곱인 몰 농도가 있는데 얘를 희석시켜서 10의 마이너스 제곱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pOH가 얘가 2였다가 얘는 나중에 3이 돼서 1이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도가 큰 애가요, pOH는 더 작게 나타난다라고 했던 건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그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해석하실 때 농도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제곱이 더 커. 그래서 pOH는 이렇게 만든 수용이 더클 거야. 그럼 pOH가 2보다는 클 거기 때문에 pH는 12보다 작을 거야 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pH 더해 pOH 항상 14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2보다 크다면 pH는 12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pH 12보다 큰가요? 아니요, 작습니다 라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귿 선지가 많이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한테 딱 맞아떨어지도록 희석하는 과정이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1에다가 10을 첨가했기 때문에 전체 부피가 11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연습을 할때 저는 pH를 pOH로 바꿔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점을 pOH로 해서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제곱인 농도와 비교를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번 페이지 다 끝났고요. 우리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에서 17번은 제가 저번 시간에 9번과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9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게 힌트가 주어졌었어요. 그 상대값 비율로요. 여기서도 지금 상대값, 이 비율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17번과 9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주어진 값들을 가지고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을까? 이걸 힌트로 찾아보자!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9번은 6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소가 그냥 쓰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 라고 했고요. 17번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 쓰기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X에서 Z에 대한 자료이고요. N은

주양자수, 에름은 방위양자수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기역과 뒤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이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 s오비탈과 그리고 부양자수 1인 오비탈, p오비탈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또는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대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p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건, 1s, 2s를 다 채워야지 2p를 채울 수 있고, 3s를 채워야지 3p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x라는 거는 사실은 1s, 2s를 다 채우고 나서, 그러면 전자수 4개. 그럼 p오비탈에, 2p오비탈에도 전자 4개 채우면 되니까, 4대4가 가능할 수도 있고, 1s, 2s, 3s에서 전자 6개, 2p에서 전자 6개를 채운 거, 6대6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x값을 통해서 이 누군지를 판단하기보다 y와 z 결정하고 홀 전자수로 이 x를 결정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y랑 z를 보려고 했더니 비율이 2대3과 2대3으로 같아요.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둘이 같은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s 오비탈에 1s, 2s 전자 4개가 있어야지 p 오비탈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대 3의 가능한 비율이 뭐냐면 일단 4대 6. 그럼 4대 6이다. 두 배를 해준 이유는 1s, 2s 다 채우고 너가 2p 6개를 채우게 되면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 가능하고요. 또는 우리는 s 오비탈은요 1s, 2s, 3s로요. 지금 3s까지가 최대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가 만약 s 오비탈이다라고 해서 얘를 6대 4로 보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3s를 가기 위해서는 2p는 다 치고 가야 돼요. 그래서 2p에 4개밖에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s 오비탈,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다. 그래서 또 가능한 거는 1s, 2s, 3s 채운 거 바로 6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3 곱한 거죠. 여기도 3 곱해주면 9. 그러면 3p에다가 전자가 3개 채워진 거다. 왜냐, 2p에 6개 채우고 3개가 남아있으니까 3p에 3개를 채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알수 있는 건 y와 z는 2p6, 3p3 중 하나일 거야. 그래서 홀 전자수가 가장 많은 z가 바로 누구예요? 얘는 3개. 얘는 지금 홀 전자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z니까 3p3고요. 얘는 홀 전자수가 없네요. 2p6고요. 그홀 전자수가 없는 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x가 지금 같아야 되니까 없는 애가 바로 얘겠다. 그럼 얘는 누구예요? EP6 채우고 나서 3s 두 개까지 가준 애 바로 마그네슘이고요. 여기에서 얘는 누구냐면 1s, 2s 다 채우고 EP에서 네 개인 애입니다. 그래서 홀 전자수가 두 개가 생겨버려서 얘는 3s2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z와 y에 대해서 차이는 z가 y보다 크다라는 거 활용했고 z는 세 개였고 y는 0개였기 때문에 0개와 x가 맞도록 3s2를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요, 2대 3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이제 4대 6인가 6대 9인가라고 상극할 때 항상 우리가 1s, 2s 다 치고 2p 가야 돼. 3s라는 거는 2p를 다 치고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누구를 먼저 다 치우고 에너지 준이 높은 오비탈을 가야 되는가. 그걸 순차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 갔을 때 x는 산소이다라고 했는데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만약에 홀 전자수를 잘못 판단했다면 산소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죠. 니은 갑니다. y에서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인데요. 여기에서 ep6까지 채웠기 때문에 1s, 2s, ep에다가 3개까지 있으니까 5개가 맞습니다. d극 가보도록 할게요. z에서 z라는 거 3p3였는데요.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 뺀 값이 2인 거는 2s 가능하고요. 3p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2s에서 두개 채워져 있고, 3p에서는 세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가 총 5개가 있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더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s 오비탈과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찾도록 했는데,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거를 채워줘야 되니까, s 오비탈에 들어있는 거, p 오비탈에 들어있는 거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채운다라는 거를 전제할 바닥 상태니까, 가능한 애들
사대들을 빠르게 찾아주시고 사대역과 육대구에 대한 비율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얘네들 홀전자실 맞는 애는 얘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9번과 그리고 17번에서 전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9번에선 전제가 한개 들은 오비탈 수에서 홀전자수를 물어봤죠. 한 개를 묻기도, 두 개를 묻기도, 아니 모두를 묻기도 하니까요. 각각의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수하지 않도록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2번 찾아냈으니까 그 다음 문제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한 개념을 청해외에서 제가 생성물의 양의 이 질량비가 곧 몰비를 의미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얘기했던 건 사실은 이 실린더에다가 한번 반응하고 끝났고 다시 한번 더 넣고 반응하고 끝났기 때문에 누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누적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얘네들 누적이 아니라 그 실린더에서 얼마만큼 생성이 되었는가를 보면 여기에서 원하는 반응 개수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입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에 C를 가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C와 A의 분자량, C의 분자량 구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림 가는 실린더 A에 4Wg 넣은 거고요. 그림 나는 B XWg을 첨가해서 반응을 완결시킨 겁니다. 다는 나의 실린더다 B, 이 XWg으로요. 이 XWg 처음 넣었던 거에 두 배만큼 지금 넣어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를 한 다음에 반응을 완결시킨 겁니다. 실린더에 들어있는 C의 질량은 나대 다. 이 C의 질량비가요. 나대 다로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럼 나 대다가요. 몇대 몇으로 주어졌냐? 1대 2로 주어진 상황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거를 몰비로 봐주면 돼요. 어차피 C라는 애는 품질이 같기 때문에 질량비가 곧 몰비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몰비로 우리가 봐주게 되면 얘네가 1대 2로 생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C가요. 여기에서 1몰만큼 생성되었으면 지금 다에서도 1몰만큼 생성이 된 거예요. 지금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얘네가 2가 된 겁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볼래요? 그럼 B가 XWg 첨가해서 반응 완결됐고, 그래서 C가 지금 1몰만큼 생성되었으면, 다시 한번더 1몰 생성되기 위해서는 B가 얼만큼 필요하면 돼요? XWg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B가요, 지금 XWg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지금 힌트를 줬고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봤더니, X는 여기 지금, 여기 X가 A 또는 B래요. 근데 누가 남아있어야 돼? B가요. 얼마만큼? XWg만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C에 대한 질량비가 나대 다가 1대 2야. 근데 1대 2다라고 하는 거는 누적이기 때문에 나에서 1만큼, 다에서도 1만큼. 그렇다라는 건 B라는 게 반응에 참여했을 때 XW만큼 반응 참여했으면 여기서도 XW만큼 반응에 참여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XWg 남았을 텐데 바로 그러면 X라는 값은 몇이다? 3.5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반응이 전체 다 진행되는 동안 B라는 건 처음에 3.5, 여기에서 3.5에서 총 7W만큼 반응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B라는 건 7W만큼 반응에 참여했고 A라는 건 4W만큼 반응에 참여했고 딱 7W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제가 3.5W 남은 거는 빼고 딱 써놓은 거예요. 반응에 참여한 것만 다. 그랬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의 질량비는 보존돼야 된다. C에 대한 질량은 11W예요. 이거는 바로 질량이에요. 질량비에 대한 거예요. 분자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반응 개수가 지금 가려져 있으니까 찾아봐야겠죠. 그럼 얘가 4W일 때 지금 부피가 2리터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피는 분자수다. 이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A가 4W일 때 2몰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 건데 나중에 나에서 보니까 반응 끝났더니 분자수가 우리가 그냥 이 부피를 몇 몰이다라고 보기로 했으니까 얘는 지금 3몰이 있는 거예요. 증가했어. B라는 거는 첫 번째 반응에서 한개 반응물이라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건 반응 개수가 1보다 큰 애가 바로 C다라는 거야. 아, C는 1보다 큰 애야. 그래서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얘네가 반응을 할때딱 C가 1만큼 생성됐고, 다시 한번더 1만큼 생성되니까 A라는 건 처음에 2W만큼 반응하고, 그 다음에 2W만큼 반응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2W만큼 반응,

능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4W일 때 2리터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 반절 1리터, 1몰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나에서는 딱 A가 2W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1몰에 해당하는 애. 근데 전체 3몰이니까 생성된 C는 이 반절만큼 생성됐으니까 5.5W가 생성될 때몇 몰만큼? 2몰만큼 생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와 C에 대한 반응 계수는 1대2구나. 그래서 1대2이기 때문에 이 C는 2입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주면 C다라고 하는 건 2. 분자량은요, 질량비가 지금 11과 4일 때 얘네 반응 계수 B가 1대2죠. 그래서 그냥 1대2라고 써놓을게요. 그랬더니 몇이다? 4분의 11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4분의 11, 답은 1번이에요. 다시 한번더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C의 질량비가 1대 1로 생성되었다는 걸 알아요. 누적은 1대2지만. 그래서 4W가 딱 반절 2W 참여했고, 2W 참여했고. 그래서 이 2W에 해당 부피를 2몰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3리터랑과 3몰이라고 하면, 지금 A가 남아있는 건 1몰, 나머지는 바로 C가 남아있는 2몰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더 우리 누적해서 주는 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누적했을 때 해석하는 거 한번 더 해보시고, 그리고 받은 계수는 이 부피 변화를 찾는 것도 굉장히 연습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피 변화로, 아, 이 받은 계수가 1과 이 C에 대한 관계가 바로 같지 않다. 1에서 C로 갈땐 증가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는 일단 유추하고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에서는 두 가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하량 보존으로 우리가 접근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수용액이 3개가 있을 때 남아있는 이온의 종류 가짓수가 3개라면 구경꾼 이온만 있기 때문에 중성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만일 수용액이 2개였다라고 하면은 구경꾼이 2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존재하는 이온의 가짓수가 2가지다라고 하면 중성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은 3가지 수용액은 맞고 여기서 종류가 지금 3가지 있는 게 2개가 있는데요. 사실은 3가지가 맞고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를 사실 안 넣어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표는 0.4몰 농도 염화수소와 A 몰 농도 XOH, B 몰 농도 Y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용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V 곱하기 A분의 B다라고 하는 걸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제가 산성과 염기성을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무조건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 Cl 마이너스, 여기 X 플러스, 여기 Y2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에 구경꾼 이온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4예요. 근데 플러스인 애가 무조건 2 플러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2 플러스라면 플러스는 6이 돼요. 그럼 여기가 4 마이너스, 여기도 2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전하량이 보존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2 플러스가 이 위치라면 4가 돼버리죠. 2, 2, 4. 근데 마이너스는 7이 돼서 안 되고요. 2 플러스가 4가 되면 8이죠. 그럼 마이너스 5가 돼서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알수 있는 건, 아, 여기에서 2 플러스가, 아, 3몰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가 하나는 수소나 이온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하나는 염화이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서 2인 경우와 또 다른 거는 여기서 4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낼 수 있냐면, 바로 다예요. 다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수용액이 세 가지일 때 여기서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가 세 가지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뭐다? 여기에 바로 중성일 때다. 다시 말해서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겠다.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건 무조건 얘가 2 플러스잖아요. 그럼 하나는 두배될 거거든요. 얘가 두배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2 플러스야. 그럼 얘가 2 됐어. 그럼 얘2 더해주면 그럼 4 플러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되면 4 마이너스 딱 맞아떨어져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2 플러스야? 그럼 여기가 4? 그러면은 얘 더하면 5? 여기 더하면 지금 8? 안 되죠?
여기도 지금 팔, 안 됩니다. 무조건 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얘네가 1대 2대 4할때 얘가 무조건 1이다라는 거.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얘가 4다라는 거. 그럼 얘가 무조건 지금 몇이 돼줘야 돼요? 지금 2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찾았으니까 이제 위아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맞춰주도록 할 건데 우리가 아까 이걸로 건드렸을 때 경우의 수로 우리가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밑에서 우리가 픽스를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볼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갈 때 실제 값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0.4와 40이니까 16밀리몰로 갈게요. 그럼 16밀로 보니까 4배인 거죠? 그래서 4배한 거니까 여기는 8, 여기는 4로 갑니다. 자, 그때 얘네들이 사실은 여기서 2분의 1 해주면은 4, 요거 4, 요거 헷갈릴까봐 이렇게 지워놓을게요. 4. 자, 여기에서는 얘네가 3대 2니까 여기에선 6 이렇게 가줍니다. 그럼 얘가 4와 6으로요. 사실은 여기에서 4와 6이 되려면 2배 해줘야겠죠? 4대 6대 8로 딱 맞아떨어지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사실 1대 2대 4가 아니라 여기도 4배 주면 4대 8대 16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값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면 해석을 저렇게 할수 있구나라는 거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 대신에 다로 먼저 접근한 친구들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얘네들이 각각의 부피에 지금 몇 개씩 있는 거지라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 볼 건데요.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나에서는 얘네가 40mm 똑같으니까 16. 자, 여기에서는 얘네가 4배 됐으니까 지금 4배 됐어? 그러면 4, 8에 32, 아, 4분의 1배 됐어? 얘가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얘가 몇이 되는지 요걸로 힌트 얻어볼 건데, 16과 2에 대한 구경꾼이 있을 거예요. 16과 2에 대한 비율? 얘가 지금 16과 2가 없는데요? 그럼 한번 얘를요, 1대 8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1대 8로 생각하면, 얘가 지금 0화요?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그럼 다시. 우리 전화를 보존 이용해야지. 근데 누군가 2 플러스일 거야. 그럼 얘가 2 플러스라면 4. 그럼 여기에서 1, 5, 3 더해주면 8. 플러스 하나 더 남아있으면 8. 딱 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자면 실제 값은 2대, 4대, 6대, 16으로 봐주면 2와 16. 그리고 이 4라는 값은 바로 누구 거다? 이 V라는 애에 대해서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준 값이다. 그래서 V는 몇이에요? 4일 때 10mm니까 4일 때 10mm 똑같습니다. 그래서 V다라고 하는 건 10mm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와 B에 대해서 몰 농도비는요, 부피가 같을 때 얘네들의 양을 봐주면 되죠? 1대 2네요. 그래서 우리는 2 곱해주면 20이다라는 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땐 일부러 가부터 건드렸어요. 왜 가부터 건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항상 첫 번째 줄부터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가부터 건드렸더니 두 가지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든데? 그래서 다시 다에 대해서 중성이란 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화량에 맞도록 한번 여기 구해보니까 경우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가와 나로 갔더니 맞아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실제 값을 가지고 나머지 애들도 실제 값으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럼 답은 1번이다라고 하는 거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힌트, 바로 여기에서 용액의 종류의 가짓수, 중성이다라는 걸 가지고 이 전화량 보존을 활용해서 한번더 얘네들이 이 부피 때 얼만큼의 화합물의 양을 결정지을 수 있는가를 써주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할 거 이과연기입니다. 여기 화합물의 양을 결정할 때는 구경꾼 이온의 양만큼 우리가 써주고요. 수소나 이온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두 배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저는 앞에다 쓴 거는 화합물의 양. 제가 흔히 덩어리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양을 써놓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문제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구하고자 하는 거를 제가 써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분의 m 그리고 분자량을 구하도록 할 건데 xy에 대한 분자량, xy, zm에 대한 분자량 나눔 값에 대해서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발문은요. 표는 T도 일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석하면 좋을까 딱 봤더니 일단은 가에서 XY 요건 없어요.

요건 없고 나머지를 이제 무슨 힌트가 있나 봤더니 x랑 y에 대한 양이 상대값이래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x랑 y가 1대 2에 대한 비율로 있고 여기는 1대 1, 여기 1대 1이에요. 그럼 x와 y에 대한 양이 딱 차이가 발생하면 여기서 y가 두 배만큼 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발생할 거예요. 근데 이건 가에서도 그렇고 나에서도 똑같이 그 양만큼만 발생할 거예요. 나머지들은 1대1이고 1대1이기 때문에 딱 여기에서 이 W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에서나 나에서나 X, Y에 대한 이 위아래에 대한 차이는 무조건 이 Y 요거 하나에 대한 차이만큼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힌트 주어진 게 뭐냐면 그러면 얘네들은 가와 나에 대해서 이 양의 차이는 지금 여기 x에 대한 거 가와나 여기 xy2를 봐주세요. xy2만 x에 대한 양은 가와 나 같고 y에 대해서도 같아요. 그럼 차이가 발생한 건 여기서 x가 지금 4w에 해당하는 이게 뭐 예로 a몰이라고 해볼까 xy를 a몰이 있으면 a몰만큼 y도 a몰만큼. 근데 얘네들의 양은 똑같이 증가하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와 나에 대한 차이가 지금 x와 y 지금 차이가 벌어진 만큼이 같아야 돼. 여기 차이랑 여기 차이 같아야 돼요. 근데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더 여기 봤더니 x랑 y가 1대1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2w보다 작더라도 크더라도 여기에서 발생한 차이는 무조건 가와 나에서 x의 양과 y의 양이 같아야 돼요. 그럼 차이가 같아야 된다고 해서 이 차이를 제가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맞추려고 했더니 7에서 10으로요. 얘네가 3만큼 증가하고요. 이 y다라고 하는 거는 56에서 71로요. 15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안 되죠. 왜냐면 차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5로 맞춰줄게요. 그럼 여기 5배를 해줘야 되네. 그럼 여기 5배 해주면 얘가 35. 여기에서 50이기 때문에 차이가 15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가 맞아야 돼요? 위아래 x와 y에 대한 차이는 여기 y에 딱 하나에 대한 양만큼 차이 날 거예요. 라고 했었죠? 56과 35에 대한 차이는 21이고요. 여기에서 71과 50에 대한 차이는 21로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건 EW 하나에 대한 건 얘네들 즉 Y에 대한 하나의 양이 21이죠. 그래서 2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21이고 Y가 21인 게두 배가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얘가 지금 21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42라고 했잖아. 42면 이 차이가 왜 발생한 거야? 바로 14만큼 여기가 14다라는 뜻인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35라고 여기에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네가 35, 실제 값이 35라면 7배 해준 거죠? 여기 7배 해주면 28. 그럼 다시 Z가 14가 아니라 왜 28인 거예요? 아, 이 분자 내에서 얘는 몇개 있는 애인 거예요? 아, 두개 있는 애. 그래서 n값이 2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코드로 오른쪽도 이제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 x의 양이 50이라고 실제 값으로 바꿔주면 두배 해줬네? 얘두배 해주면 14네요. 그럼 얘가 지금 14야?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왜 얘가 14만큼 벌어진 거야? 여기 z가 14가 있다는 뜻인데 조심할 거. Z는 이 분자 내에서 두 배를 해준 양이 14인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몇이어야 돼요? 7이요. 그러면 14일 때 2W, 7일 때는 몇이어야 돼요? 바로 얘가 1W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건 M값은 2였고요. 기억은 1이었고요. 그럼 XY2다라고 하는 거와 XYZM이다라고 하는 이 분자량은요. 서로의 질량이 지금 같을 때 얘네들의 이 몰수 비는요, 몇대 몇이에요? 3대 2입니다. 바로 분자량에는 이 몰은 반비례, 그리고 질량은 비례이기 때문에 역수값 써주면 3분의 2다라고 빠르게 써줄 수 있고요. 요거는 얘네 2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몇이다? 4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 가주시면 되겠죠. 한번더 요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사실은 x의 양과 y의 양이 주어졌는데 상대값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대값을 맞추고자 제가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맞출까 하니까 사실은 이 x와 y가 여긴 1대 2, 여긴 1대 1, 1대 1로요. 여기 xy랑 xyzm에서는요. x의 양과 y의 양이 지금 같아야 됐습니다. 자, 그럼 같아야 됐

있다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여기서는 y가 딱더 추가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건, 가 내에서 x양과 y양을 비교할 때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 y에 대한 거 차이가 하나 발생할 거야 라는 거였고요. 가와 나를 비교를 했을 때는요. x랑 y2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x의 양과 y에 대한 양은 EW로 7에 같기 때문에 양은 같았을 텐데 나머지 여기서 차이가 발생했을 거예요. 근데 x랑 y가 1대로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양은 가와 나에서 x의 양과 y의 양이 차이 값은 같아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맞춰주고 위아래를 비교하니까 21로요. 딱 얘네들이 얼만큼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35로 뒀기 때문에 35 맞춰주면 z가 이 분자 내에서 얼만큼이 존재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줘야 돼? 얘가 지금 이원자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14에서 사실은 z에 대한 거니까 2분의 1이 이 화합물에 대한 양이다. 질량이 반절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화학식량과 몰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값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는가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요 비율, 요 비율 다 같겠지 해서 왕 왔다 갔다 하면은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얘에 대해서 A몰, B몰, C몰 하면은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기도 해서 우리가 가다가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율에 대해서 맞춤으로써 찾아가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마지막, 자, 유니크한 복습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 문항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중화작정 실험에서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었어요. 염화수소를 넣음으로써 수소이온을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있었던 식초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우리가 추가로 넣어준 수소이온을 빼주고 생각해야 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다음 회차에서는 또 굉장히 신기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더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6번에서는요. 수산화 나트륨을 희석하여서 pH가 12보다 크니 장리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묻고자 하는 용액이 수산화 나트륨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POH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희석이 된다라는 개념이 어려우면 10의 마이너스 제곱에 대한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될때 POH 변화를 보면 2와 3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희석이다라고 하는 게 다라는 수용액, 바로 사실 증류수였죠. 증류수를 넣어줌으로써 희석을 나타내었고 거기에서 pOH 변화를 유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pOH와 pH 더한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pOH 값을 유추하면 pH 값을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pOH 값으로 해석을 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pH로 다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기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9번입니다. 이 중화 반응에서 제가 활용했던 건 바로 전화량 보존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가 양이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Y2 플러스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하나는 두배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전하량을 맞추고자 노력했던 게 기억나죠? 그래서 양이온과 그런 음이온에 대해서 이 전하량이 보존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얘와 얘와 얘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바로 존재하는 이온의 가짓수가 세 가지였기 때문에 수용액이 세 개예요. 근데 여기에서 존재하는 이온의 가짓수가 세 개야? 그럼 중화점, 바로 중성이구나. 얘도 중성이잖아. 그럼 구경꾼 이온밖에 없잖아. 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성일 때 전화량 보존으로 손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풀어보실 때 가로부터 접근하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고 다수용액으로 접근하였으면 조금 수월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번더 이거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제가 세 가지 강조하였지만요. 우리가 제3회 실전모의고사 만나기 전에는요, 제 1회와 2회를 복습하고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 실력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꼭 30분 재보시고요, 다 맞았는지 채점하시고 저랑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실전을 강화학 여러분의 수능왕 멘토 김성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양적관계 이제 몇 문항이 좀 남았는데요. 같이 이어서 좀 분석하는 또 중요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머스트 체크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90번, 92번, 94번 정도가 좀 고난도 문제, 좀 많이 배울 점이 있는 문제들. 물론 다른 문제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9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보셨을 텐데 일단 보시면 기억이 뭔지를 맞춰야 되고요. 여기 기억은 질량 보존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일단 수소가 총 원자가 4개 있고 여기 4개 있으니까 뭐 산소도 2개 있으니까 남는 거는 N2개라서 기억은 N2이다. 그럼 같은 기억이니까 얘도 N2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수 완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N이 일단 8개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 8개라는 것은 얘하고 얘 합이 8개. 자, 그러면 또 산소는 A개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A개. 그렇죠? 그다음 수소의 개수를 볼까요? 수소는 여기는 3B, 여기는 얼마? 2A가 되는 거지. 그럼 2A랑 3B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B를 뭐 2라고 A를 3으로 일단은 임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B가 2고 A를 3이라고 두면 그쵸. 질소 원자수가 8개로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 산소도 3개. 그럼 수소는 몇 개? 6개로, 6으로 맞추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N2이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근데 A 플러스 B는 얼마? 3 플러스 2이기 때문에 5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디귿, 가와나에서 각각 NH3 1g이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H2O의 질량을 물어봤는데요. 일단 NH3라는 물질로 같은 물질이야. 1g이 모두 반응했을 때 그럼 같은 물질이면 질량 같으면 몰수 같은 거죠. 질량 같으면 어차피 몰수는 같다. 같은 몰수이다 라는 걸 이용했을 때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만 보면 H2의 양의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H2도 질량을 물어봤지만 어쨌든 같은 물질끼리의 질량을 물어본 거니까 H2의 몰수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자,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얘가 그냥 1몰만큼 반응했다 하자. 자, 1몰만큼 반응했다. 중요한 건 같은 몰수만큼. 그럼 얘가 1몰이면 얘는 2몰인 거고 얘가 1몰이면 2대 3인 거니까 얘는 2분의 3몰인 거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H2의 양은 가가 더 많습니다. 요거는 틀린 보기, 답은 기억만 가능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0번 가볼게요. 네, 90번은 좀 난이도가 있는, 난이도가 높은 좀 그런 문제인데요. 이것도 해석을 잘 하면서 효율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B가 X g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B는 일정량 존재한다라는 지금 상황이고요. B는 일정량. 자, 그때 A양을 늘려가면서 이제 반응을 시킨다. 이 상황이니까 첨가 반응이다라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앞에서 많이 봤었죠? A양을 0 안 넣었을 때는 이제 B만 X g이 있는 거고요. W g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쭉. W g씩 A를 계속 넣으면서 반응을 쭉 시키는 거야. 첨가. B는 일정량인데 A를 계속 넣어주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때 나와 있는 게 전체 개체 부피분의 생성물의 양이다. 물론 상대값이에요. 상대값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뭐 이게 C가 뭐 4몰이다. C가 생성물이니까. 그럼 여기 8몰이다. 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거지. 이거 자체도 비율이고 또 이거 간에 또 상대값을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은 상대값으로 제대로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그게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주어진 조건이 2에서는 반응 후 B가 남았고 3에서는 A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B에 2에서는 B가 과량이고요. 과량인 것.

써볼게요. 3에서는 A가 과량인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누가 다 반응했다? 2에서는 A가 다 반응했다는 거고, 3에서는, 그쵸? 마찬가지로 B가 다 반응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량이 이렇게 남았다라는 것은 한개 반응으로 누구다? 거꾸로? 여기서는 A가 돼야 되고, 여기선 B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겠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완결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예상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개 반으로 종료 바뀌었으니까 요 사이에서 반응이 끝났다. 요 사이에서는 A, B가 다 반응해서 제로가 되고 생성물 C만 존재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와 3 사이에서 반응 끝났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누가 다 반응해? A가 다 반응하는 거죠. A가. 그러면 여기에서 1번과 2번에서는 둘다 A가 다 반응하니까 1번과 2번의 반응량의 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몇 대면? 1대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런 걸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럼 1번과 2번에서 반응량의 비가 1대 2니까 생성물의 양의 비도 1대 2가 돼야 되는구나. 요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지금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생성물의 양, C의 양이 1대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연히도 4, 8로 1대 2의 비율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요 상황은 결국 전체 기체 부피를 그냥 7대 9의 관계로 갈수 있는 상황이구나.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볼게요, 일단. 그럼 7대 9의 상황으로 일단 X도 얼만큼의 양인지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A가 안 나왔으니까 A 개수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요 상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나중에는 이제 빨리빨리 갈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B가 X그램이야. 얘가 일정량인데 그럼 X그램이니까 어차피 X그램은 큰 의미가 없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X몰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지. 이걸 나중에 이제 질량으로 바꿔서 쓰면 돼. 뭐 헷갈리면 Y몰로 쓰셔도 돼요. 되겠죠? 자, 이렇게 일정량 있고. 자, 그 다음에 반응이 1대 2야. 반응이 1대 2면 반응량의 비가 1대 2면 우리가 정하면 되죠. 처음에 W그램만큼 반응했을 때를 개수만큼 반응했을 때라고 정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몰이 돼? A몰이 되겠죠. 그럼 A 기준으로서 개수만큼 반응하니까 얘는 A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2A몰이 될 거고 여기까지는 다 반응을 했고 여기는 어쨌든 질량이 3W면 질량이 2대 3이니까 몰수도 2대 3. 얘는 뭐 4A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는 무조건 A가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에 A 넣었어요. 이게 실험 1. 무조건 다 반응하죠? 개수만큼 반응했다고 이미 가정을 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Y-12. 이렇게 쓰면은 이게 지금 반응 후에 남아있는 몰수. 기체니까 부피에 비례한다. 뭐 7의 비율이다. 로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실험 2도 써볼게요. 실험 2도 A.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2A니까 사실은 이거는 쓰나 마나요. 어차피 다 반응한 거잖아요.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Y몰 썼으니까 Y몰에서 이번에는 개수의 두 배만큼 반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0이고 Y-2이고 4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요 합의 비율이 얼마야? 7대 9에서 9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실험 1과 실험 2에서 반응 후에 전체 부피비가 7대 9잖아요. 생성량의 비를 반응량의 비 1대로 맞췄을 때 7대 9니까 이 비율 그대로 반응 후에 몰수비가 7대 9면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7대 9가 돼야 되니까 얼마가 나와요? 여기 구해 보시면 y 플러스 1대 y 플러스 2가 7대 9니까 여기서 계산해 보면 y가 2.5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 보시면. 자, 그럼 y가 2.5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한 몰수, 그죠? 질량을 몰수로 바꾼 게 이제 2.5몰이 되는 거지. 2.5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X그램에 해당하는 몰수는 2.5몰이구나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실험 1, 2 일단 이렇게 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기에서 생성물의 양의 몰수가 나와 있고 분자는 분모는 전체 기체 부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몰수랑 부피는 비례하는 관계이긴 해. 그래서 기체에서는 그냥 부피비를 몰수비로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할게 생성물의 양을 우리가 3몰, 8몰로 정했어. 그쵸? 1대2의 관계로 정했잖아요. 지금 3몰, 8몰로 관계를. 그럼 여기에서 7대 9의 관계로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에 지금 생성물의 양을, C의 양을 지금 2몰이라고 정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3월 8물로 정할 수도 있잖아. 그쵸? 3월 8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반응 후의 몰수가 무조건 7몰, 9몰로 갈 수는 없다는 거지. 우연히 맞는 상황이 될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얘의 부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터가 나온 거고, 위에는 몰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위에를 기준 잡아서 만약에 생성물의 양을 3몰, 8몰로 잡았다면, 여기 무조건 비례식으로, 7대 9의 관계로만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한 값은 지금 여기에서 y가 2.5였으니까 얼마? 3.5. 아, 그럼 얘가 지금 3.5로 나온 거구나. 우리는 얘를 이제 2몰로 봤기 때문에. 그럼 우연히 지금 이 단위가 틀리지만 우연히 값은 맞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서 어차피 같은 기준으로 쓴 거니까 얘가 우리가 5몰로 봤을 때 얘를 또 8몰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험 1, 2를 지우시고, 그다음 실험 3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실험 3은 일단 여기서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얘가 남잖아요, 반응 후에. 얘가 남으니까 반응 후의 몰수가 A로 표현될 거고, 그게 여기 8 안에, 8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 후의 몰수를 8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A를 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그럼 A, B, 자, EC 이렇게 있고요. 그 얘가 4A. 그다음 얘가 2.5였죠? 그럼 마이너스 2.5. 그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5A. 그 다음에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양을 맞추시면 되고, 역시 얘가 과량으로 남기 때문에 얘의 양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5니까. 우리 이거 스케일을 맞출 수 있다고 그랬지? 단위가 다르게 나왔지만, 여기서 증명을 한 거야. 얘 3면 7. 우리가 아까 2일 때 3.5 나왔으니까 3면 7로 갈수 있어. 그럼 이것도 5면 8로 갈수 있다라는 걸 지금 잡은 거니까 여기 5몰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체 합이 얼마면 돼? 8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A는 얼마? 2.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A는 이제 2라는 걸 구했고, 그럼 X만 구하면 되는데요. X는 2.5몰이래요. 그쵸? 근데 2.5몰을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W로 바꿔서 나타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또 반응 후 남은 A의 질량 뭐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B의 질량. 그럼 요것들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실험 2에서는 B가 남았어. B가 얼마 남았을까? 자, 요거 B. 실험 2에서. 자, 요거 바로 가볼까요? 얘가 지금 4였잖아. 그쵸? 4였고, 그러면 B는 8. C는 8. 그죠? 그럼 반응 전에 B가 2.5. 그럼 2.5니까 4만큼 반응하면 2만큼 반응할 거 아니에요? 요 정도는 암산이 되죠? 그러니까 빨리 0.5몰로 반응 후의 몰수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때는 A가 2라고 구했으니까 6몰로 가자고. 그럼 6몰이야? 그러면 여기서 2.5몰 있고, 그럼 B가 2.5몰이고 얘가 6몰이니까 이번에는 얘가 얼마 남아? 얘가 2.5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얘가 1몰이 남겠죠. 그럼 A가 1몰이다. 이런 정도는 빨리 암산으로 다시 한번 구해주세요. 그럼 요 비율이 몇 대면? A의 질량이 4분의 1배니까 요게 질량으로 바꿨을 때는 A가 4배 더 크다는 거야. 그럼 몰수가 1대인데 질량이 1대 4니까 우린 뭘 구할 수 있어? 분자량 A 대 B를 구할 수가 있고 그게 2대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아, 그럼 분자량 구했으니까 요 관계로 B의 X그램을 W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자,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얘가 2.5몰이잖아요. 그렇죠? 자, W로 나타내 볼게요. 분자량이 2대 1이라고 했어? A 대 B가 2대 1. 자, 그럼 이게 2몰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분자량 나타내봐. 일단 분자량의 관계로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얘 몰수 곱해서 질량으로 넘어갈게요. 그런 흐름으로. 그럼 얘의 분자량 우리가 2분의 W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럼 B의 분자량은 2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W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근데 B는 2.5몰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5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얼마야? 8분의 5W가 나올 것이고요. 이게 바로 X그램이다. 그럼 A는 2니까 정답은 2 곱하기 8분의 5W에서 4분의 5W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을 많았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1번 가볼게요. 자, 이 반응에서 1몰에 C2H2가 반응해서, 이건 뭐 쉬운 문제죠? X몰의 CO2와 1몰의 H2가 생성되었을 때, A와 X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 개수를 먼저 맞추셔야 될것 같고, 탄소 4개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 4개, 산소만 맞추면 돼요. 다 개수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럼 산소는 8개에다가 2개 있죠. 산소 원자수가. 그럼 여기 5 쓰면 되겠네, 5. 요렇게. 자, 그러면 1몰에 얘가 반응해서 X몰의 CO2. 1몰이 반응했다라고 했으니까 개수비가 1대 2라는 것만 보면 CO2는 2몰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2O는, 그쵸, 1몰이 생기는 게 맞겠지. 개수가 2대 1이니까 H2O는 1몰이 생성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A는 5고, X는 2니까 더하면 얼마? 7.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답 4번이고요. 자, 그다음 9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92번은 지금 양적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역시.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실험이 1, 2, 3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누가 다 반응했는지 역시 한개 반응으로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근데 항상 강조했던 게 양적 관계에서는 반응량의 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반응량의 비. 그럼 여기서 반응량의 비는 뭐로 알 수가 있을까? 이거 말고는 딱히 주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표 말고는. 자, 그럼 여기에서 반응량의 비는 C의 양으로 알 수가 있어. C는 생성물이니까 생성물의 양의 비가 결국 반응량의 비겠죠. 그럼 반응량의 비가 뭐 1대2가 나왔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누가 한개 반응물인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C의 밀도가 나왔으니까 정리해보면 C의 밀도는 반응 후에 전체 기체 부피분의 C의 질량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기에 전체 기체 부피가 바로 옆에 있네요. 그러면 일단 얘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의 관계만 보면, 밀도는 같은데, 이 값은 17로 상대 값으로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값은 같은데, 그냥 1대1이라고 쓰자. 1번과 2번 실험에서. 근데 부피는 1대2잖아. 부피는 1대2잖아요. 그럼 C의 질량이 어때야 돼요? C의 질량이 2대1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세요, 여러분? 자, 봐봐. 2대1. 자, 부피가 6. 1대2예요. 부피가 12. 그럼 밀도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의 비율이야. 그럼 어차피 C의 질량의 비율이니까 C의 질량비가 뭐 2대1이면 몰 수도 2대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량비를 그냥 C의 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C의 밀도니까. 지금 이게 1대1이래. 그럼 여기에서 C의 양은 부피비가 1대2인 것만큼 C도 두 배만큼 여기 밑에서 생성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실험 2에서 반응량이 두 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C의 양의 비를 비교했을 때 1대2다. 이런 관계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응량을 1대로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누가 다 반응했는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A가 1g이고요. B가 W g이에요. 두배더 많이 반응해야 돼요. 같은 W야. 자, 그럼 여기서 뭐, 첫 번째 실험부터 볼게요. 만약 얘가 다 반응했다라고 해버리면, 얘도 어차피 WG으로 같기 때문에 반응량은 1대1로 같아지는 거지. 여긴 늘어났어. 과량으로 더 많이 남을 뿐이지, 얘가 WG, A가 1g일 때도 얘가 다 반응했다? 그럼 3g일 때도 당연히 얘가 다 반응해서 반응량은 저절로 1대1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러면 1번에서는 B가 다 반응했다 보면 안 되겠네. 누가 다 반응해야 돼? A가 다 반응해야 돼. 그러면 반응량 1대2니까 여기가 1g만큼 반응했으면 여기는 2g만큼 반응해서 1g이 남았다라는 상황으로 가시면 돼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질량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얘는 A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얘가 남았으니까 무조건 얘가 다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몇대 몇으로? 또 1대2로 반응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0.5W만큼 절반만큼 반응을 했다. 요런 상황이 얻어진다고. 그러면 여기서 0.5W 남은 게 바로 5분의 4. 5분의 4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5W가 5분의 4니까 W는 얼마? 1.6이다. 이게 0.8이니까 W는 1.6이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W를 1.6으로 직접 구하셔야 되고요. 그럼 얘를 구했으면 이제 반응 질량비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반응한 질량을 다 구했으니까. 자, W가 1.6. 그럼 반응 질량비는 2g, 1.6g, 질량 보존으로 3.6.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반응식을 일단 써놓고. 자, A가 2g만큼 반응했다. 그럼 B는 그때 얼마큼 반응해? 1.6g만큼 반응을 했고, 반응한 양만큼, 없어진 질량만큼 생성되는 거니까 얘는 3.6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다고. 이게 이 반응의 질량비다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실험 1과 2는 반응량이 1대2구나라는 거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실험 3은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질량의 비로 반응량을 또 구할 수가 있겠죠. W가 1.6이잖아요. 그럼 얘는 3.6이야.
누가 다 반응하니? 반응 질량비가 2대1.

1.6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얘가 다 반응하는 거죠. 4대 3.2로 반응하겠지. 그럼 0.4가 남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0.4가 남는다. 뭐가? B가. 이렇게 가는 거지. 아 그러면 여기서 반응량은 1대 4가 돼야겠네? 그럼 결론은 1대 2대 4의 반응량의 B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요거를 체크해줘야지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반응량을 다 정했기 때문에 뭐 질량으로 가도 되고요. 근데 결론은 어쨌든 개수 A하고 C를 구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반응 후에 몰수비를 이용해서 A하고 C를 여기서 표현을 해서 A, C를 구해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몰수로 바꿔서 표현을 하긴 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하기 나름이거든. 반응량이 1일 때 반응량이 1일 때 얘가 개수만큼으로 반응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개수만큼. 그럼 여기서 A는 이 1g은 A몰이 되는 거고요. 0.5W는 1몰. B 기준으로 개수가 1이니까 1몰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 3g이니까 3A몰 있었겠지. 그중에 2A몰 반응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럼 4A몰 반응했다라고 해서 기준만 동일하게 가면 된다는 거죠. 반응량의 비를 이용해서 우리는 개수로 바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험 1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A가 다 반응했고요. 마이너스 1C야. B는요. B는 이게 1몰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몇 몰이야? 2몰이겠지. 그럼 2몰. 1몰 남았다. 바로 쓰셔도 되고요. 아, 그러면 실험 1은 요렇게 남은 상황인 거야. 아, 그럼 실험 1은 지금 B가 1몰이고요. 그리고 C가 몇 몰? C몰이다. 요런 상황이구나. 넘어가시면 되고. 자, 실험 2도요. A.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얘도 2A몰이 반응을 했고 3A몰이 있었다. 뭐 굳이 이거 안 써도 되면 그냥 암산으로 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W는 2. 그쵸?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0, 4. 그럼 A, 여기는 C. 그냥 몰수만 쓸게요. A몰, 그 다음에 얘가 C몰. 잠깐만, 이건 2C, 이거 2가 아니죠? C죠, C. 잘못 썼지? 이게 C니까, 이게 2면은 이건 2C지, 2C. 그쵸? 자, 2C가 되는 거죠? 얘는 A 플러스 2C몰 되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 3번도 써보면, 3번은 얘는 A, B, C, C가 되는 건데, 이때는 반응 전에 얘 4A몰 얘가 다 반응했고, 반응 개수의 4배만큼 반응했다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B는 얼마 있었어? 얼마 남아? 이미 0.4g 남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봐봐. 0.8g일 때를 1몰로 봤잖아요. 똑같은 기준으로만 가시면 돼요. 그럼 얘는 0.05몰 남아있는 거지. 그죠? 0.5W가 얘가 몇 몰? 얘를 1몰로 봤으니까. W가 1.6. 그럼 0.8g이잖아. 그쵸? 그럼 0.8g이 1몰이니까 0.4g은 0.5몰이 되는 거죠. 0.5몰. 자, 그럼 0.5몰 남았다로 가시면 되겠고요. 0.5몰. 바로 계산도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4C몰 남았다. 그러면 실험 3은 0.5 플러스 4C가 되는 거지. 0.5 플러스 4C가 되더라. 그러면 이거 C하고 A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일단 여기서 6대 17로 먼저 C를 구해. 그 다음에 C를 대입해서 여기서 A를 마무리로 12의 비율로 구하시면 되겠죠.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랬을 때 A하고 C가 둘 다 2가 나오게 됩니다. 요 정도는 가능하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C를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도 구하시면 되고요. 자, X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 같은 기준으로 가시면 돼요. 이미 C의 양은 반응량의 B만큼 생성이 됐기 때문에 1대 2대 4로 생긴 거야. C의 양은요, 반응량의 B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럼 얘는 부피가 6이니까 밀도는 6분의 1. 상대값으로 우리가 C의 밀도를 간단하게 써봤고요. 얘는 12분의 2. 그래서 밀도가 지금 같은 거야. 1대 1로. 그럼 얘는요. 17분의 4로 맞추면 돼. 그러면 6분의 1이 17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17분의 4는 몇으로 써야 되냐. 이 비례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X가 얼마? X가 구했더니 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X는 24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 다 구했으니까 분자량비 구할 수 있겠죠. A 2고 C도 2라고 했어. 자, 질량비가 2대 1.6 대 3.6. 2대 1.6 대 3.6이 질량비입니다. 자, 그럼 B하고 C의 분자량비는 얼마? 얘 1몰만큼 반응할 때 1.6이다. 라고 하면 C는 2몰만큼 반응할 때 상황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럼 1몰일 때는 2를

나눠서, 2를 나눠서 1.8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얼마? 2분의 27, 4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도, 아, 이렇게 한계 반응을 구해서 문제 푸는 거구나.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9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3번. 네, 93번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1몰, X몰 지금 있고요. 반응 후에는 지금 생성물만 존재한다라는 게 보일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개수비 맞추시면서 이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어차피 깔끔하게 반응 전에는 얘네의 몰수가 딱 나와 있고 반응하는 물질들. 근데 반응 후에는 생성물만 딱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반응한 양만큼 생성됐다. 원자 수는 반응 전과 후에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는 총 6개. 그게 6개 있는 거고. 그럼 산소 개수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산소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산소가 4개 있고요. 여기 3개 있어. 그럼 전체 산소 원자 수를 7로 앞에도 반응 전도 맞추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몇개 있어야 돼요? 총 원자가 6개가 있어야 돼. 그럼 분자는 3몰이지 뭐. 그래서 X는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질량 보존으로 굳이 개수 완성시키지 않아도 갈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9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4번. 네, 94번 문제 보시면 다 여기서는 지금 개수가 B하고 C가 안 나와 있고 일단 가하고 나에서 이러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5분의 2, 4분의 3.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최대한 이용해서 뭔가의 반응 전과 후에 물질의 몰수를 최대한 나타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자량비가 있으니까 뭐 질량 보존 이용해서 모르는 물질의 분자량이나 또는 이렇게 뭐 실제 질량의 기준이 있을 때뭐 W, 질량 보존으로 W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그러한 형태의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일단, 자, 얘가 봐봐. 15몰 있다고 해보자. 기체니까 부피가 몰수 15몰, 16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야. 전체 기체 몰수가 가에서는 15몰로 봤을 때, 15몰로 봤을 때 D가 얼만큼 있어야 돼? 6몰 있어야 되는 거죠. 5분의 2니까. 그죠? 5분의 2라고 나와 있으니까 D는 6몰이다. 그럼 6몰. 이거 그냥 15몰로 볼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몰. 자, 근데 여기도 D가 나왔어. 그럼 16몰이니까 이번에는 12몰로 봐주는 게 맞겠네. 4분의 3의 관계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D는 12몰인 거야.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양적 관계에서 반응량이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반응량을 설정하는 게. 그래서 방금 전 문제에서 그, 어떻게 했어요? 반응량의 비를 1대 대사 구해서 개수만큼, 개수의 2배, 개수의 4배로 설정해서 그냥 문제를 쫙 풀어버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지금 개수가 나와 있다면 그 개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 D의 개수가 6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면, 이게 반응 전은 맞아. 반응 전은 맞고, 반응 후는 맞는데, 애초에 반응 전에 A, B만 있는 게 아니라 D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D도. 그럼 얘가 6몰이 처음부터 있었고, 거기에서 반응한 양만큼 지금 몰수가 6몰이 더 증가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A, B가 지금 다 반응했잖아요? 얘네들은 둘다 한계 반응물이야, 지금. 반응 후에는 생성물밖에 없잖아요. 그럼 A, B가 둘다 개수 B만큼 있었겠지? 뭐 2대 B만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다 반응해서 반응을 해서 생성물만 존재하는데 D는 애초에 6몰이 있었으니까 이 과정에 생성된 D의 몰수는 얼마? 6몰이다라는 걸 이제 얻어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 딱 개수만큼 반응했다라고 정하면 되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수만큼 반응했다. 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 A. CC6D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실험 이제 첫 번째 반응 전에서 얘는 얼마 있어야 돼? A도 나타낼 수 있긴 하거든. 자, A는 어떻게 나타내? 개수만큼 반응했다며. 그럼 A는 2몰 있어야겠지. A 다 반응해서 제로 됐잖아요. 그럼 A는 2몰 있다. 이게 다 반응했다. B도 B몰만큼 반응했고 B몰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C는 C몰만큼 생성됐고요. 얘는 반응에 의해서는 6몰이 생성됐는데 반응 전에 6몰이 있었을 뿐인 거야. 누적해서 12몰이 된 거지. 그치? 요러한 상황이다. 자, 그럼 여기는 0, 0 이렇게 있으니까 역시 전체 몰수가 반응 전에 얼마? 15몰. 나 반응 후에 얼마? 16몰로 이제 B하고 C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B는 얼마 나올까요? 이게 8이니까 15가 되려면 B는 7. 그래서 계속 7 나올 것이고 전체가

16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4. 그래서 B가 7이고 C가 4다. 이렇게 해서 개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문제 풀이가 쉬운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지금 핵심인 거고 반응량의 비를 파악하는 거 개수만큼 반응했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 문제에서 분자량 비를 줬어요. 그렇죠? 분자량 비 A 대비가 7대 4. 자, 일단 써볼까요? 자, A 대비가 7대 4. 자, 이거 일단은 개수 써놓고 A 대비가 7대 4입니다. 자, 분자량 B 두 개는 줬어. 자, 그리고 또 뭘 줬어? 여기 질량 최대한 다 보시면 아예 W그램 있었고 W그램 있었고 그게 다 반응한 거지. 그럼 얘네 W그램 다 반응했고요. B는 안 나와 있고 C가 나와 있네. 14분의 9W 14분의 9W만큼 생성됐고요. 그 다음 D는 조심해야 되는 게 누적해서 66g이죠. 누적. 그러면 12몰일 때가 지금 이게 66g이야. 이런 거 실수 많이 하는데 여기다 66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절반이니까 33g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얘의 질량을 W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질량 보존으로 W 구해서 문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W를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A 대비의 분자량의 비를 7대 4로 줬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되겠지. 몰수비가 2대 7이고 분자량은 7대 4야. 그럼 반응 질량비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반응 질량비 몇 대 몇이야? 그냥 곱하면 되네. 그러면 1대 2네. 그쵸? 분자량의 비가 7대 4. 반응하는 몰수비가 2대 7. 그럼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비, 반응 질량비 나오잖아요. 그럼 이 곱하면 1대 2라고. 그래서 바로 이거를 EW라고 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요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가 반응한 게 3W만큼 반응을 했고 그만큼 3W만큼 생긴 게 이만큼인 거야. 질량은 보존되잖아요. 반응한 양만큼 생성되고 또는 반응 전에 양만큼 반응 후에 있어야 되고 요 관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3W가 돼야 된다로 W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럼 3W가 돼야 되는데 14분의 9W 플러스 3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W 나오겠죠? W 나오겠지. 14분의 9W. 그럼 얘를 넘겨서 얘가 14분의 4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4분의 33W 나와요. 그럼 이게 33이라는 거니까 W는 14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W가 14니까 얘는 14고 B하고 C. 자, B하고 C는 7, 4. 7 곱하기 4, 28. 그러면 값은 얼마? 2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95번 하고 그 다음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자, 앞에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반응식은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질량 보존으로 완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 같은 기억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NA가 두 개 있다. 두 개 있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CO3. CO3 여기 있는데 여기도 있어. 탄소가 두 개. 탄소 두 개고 산소는 몇 개? 세 개에다가 두 개니까 산소 여섯 개여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가 남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소는 애초에 아예 없으니까 수소가 두 개 남네. 그럼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남으니까 이 물질은 뭐다? H2O다. 같은 기억이니까 얘도 H2O다.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완성하면 되겠지. 자, MN. 자,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 CL. CL 몇 개야? 네 개지, 네 개. 네 개. 그럼 얘는 4로 맞춰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수소는 네 개가 돼야 되니까 2. 그럼 산소가 아, 두 개로 완성. 끝. 그럼 B는 2고요. A는 4. 얼마? 2분의 1이 정답.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요한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 좀 어려웠잖아요. 다시 한번 조금 리뷰를 좀 해도 되겠죠? 같이 앞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끝났는데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90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A, 넣어준 A의 질량 이렇게 있잖아. 지금 이 상황은 뭐였어? 자, B가 일정량 있다? 자, 이해 안 간 친구 다시 한번 보세요. 또 한 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B가 X그램이 있어. 자, 여기다가 A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천천히 설명을 해보면 그럼 얘를 넣어준 상황에서 반응 후에 지금 상황이 나와 있는데 좀 여러분이 어려웠던 부분이 얘가 생성물의 양, 몰수구나. 전체 기체 부피, 리터가 나왔단 말이야. 그냥 생각 없이 아, 생성물의 양이니까 몰수비가 나온 거고
전세계집 뷔페니까 그래도 몰수비겠지. 이렇게 풀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우연히 맞는 상황이 됐던 거죠. 사실은 정확히 어떻게 풀어야 돼? 아, 여기 몰수와 부피는 엄연히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가 몰수비를, C의 몰수비를 3몰, 8몰로 정해버리면 여기서 전체 몰수비를 바로 7몰, 9몰로 정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우연히 맞는 상황일 수 있지만 얘는 우연히 맞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실수 없게 풀려면. 자,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응량의 비가 중요한 건데 문제에서 요 사이의 완결점이랑 아까 줬지? 그건 이해했죠? 여기서는 뭐 A가 남고 여기서는 뭐 B가 남고 여기서 A가 남았다 했으니까 여기 사이가 완결점이야.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무조건 다 반응했다는 거야. 그쵸? 자, 그럼 반응량의 비는 실험 1과 2에서 1대 2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게 반응량의 비니까 생성량의 비도 1대 2가 나와야 돼. 그 1대 2가 맞춰져 있네. 그러면 여기서 얘를 3몰, 8몰로 둬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아까랑 조금 지금 뭐 스케일은 달라지긴 했지만 같은 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3몰, 8몰 했어. C의 몰수가. 그러면 이제 반응전의 몰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B가 지금 남은 상황이고요. A가 다 반응했다. 그럼 내가 3몰, 8몰로 정했으면 이 W그램 몇 몰이 되는 거지? 그쵸? 얘가 3몰만큼 나오려면 A가 다 반응했으니까 2A몰이라고 난 설정을 한 거야. 아까 문제를 풀어줄 때는 A몰 설정했어. 근데 지금은 거꾸로 얘를 먼저 정했어. 그럼 얘를 먼저 정해 되겠지? 얘가 3몰이다 정했으면 얘는 2A몰이 될 것이고요. 얘는 얼마? 4A몰. 그러면 6A, 8A몰로 되는 거지. 상관없어, 여러분. 기준만 같게 쭉 풀어주면 돼. 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C가 3몰, 2A몰.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제가 아까 빨리 이제 풀어줄 수가 있다. 뭐 빨리 푸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이거를 일일이 다 쓰지 말고, 시간이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럼 암산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몰수와 여기에 해당하는 몰수 그냥 빨리 쓰는 게 좋아요. 원래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실험 1에서 얘가 2A몰이고, 그 다음 B는 X몰. X그램은 그냥 X몰이라 할게. X몰. 나중에 질량으로 바꿀 거고, 그냥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로 가서, 여기 X 마이너스 2A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구해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가능한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여러분. 이거 다쓸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얘는 들어가자마자 다 반응했잖아. 그럼 반응 후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C가 3몰이 있는 거고, 그럼 C가 3몰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B를 X몰이라고 했으면, X몰 중에서 얼만큼 반응해? 이게 2A만큼 반응했으면 얘는 2만큼 반응할 거 아니야. A 대 1인 거니까. 그럼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써도 되잖아. 그럼 X 마이너스 2가 누구의 몰수? 아, B의 몰수구나.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세 줄을 안 써도 암산으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다는 거야, 여러분. 시간이 확 줄어드니까. 그럼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차피 4A는 다 반응했어. 그러면 C는 8몰로 봤으니까 C는 역시 8몰. 그죠? 어차피 그리고 우리 몰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누가 남았는지도 안 써도 돼요. 그냥 3몰과 X-2몰이 있는 게 합이 7의 비율이다. 그럼 여기는 C는 8몰이 있고, 그러면 4A몰만큼 늘어서 다 반응했어? 그럼 여기에서 얘도 3몰만큼 반응해야 돼? 근데 X몰이라고 설정했으니까 X-4. 이렇게만 쓰면 된다는 거야. 이게 B의 몰수다.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 합의 비율이 몇 되면? 7대 9가 되면 된다고. 7대 9. 그럼 7대 9인데, 풀어봤더니 x가 얼마 나와? x가 얼마 나와요? 5가 나오는 거죠. 그럼 x가 5가 나왔어. 7대 9로 풀었더니 바로 7몰, 9몰로 하시면 안 되고요. 7대 9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럼 그랬더니 x가 5가 나왔어. 그럼 x가 5가 나왔어. 봤더니 어때요? 이거 그냥 7인 거죠. 이거 그냥 9인 거지. 아,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아, C를 3몰로 했을 때 반응 후에 전체 몰수를 7몰로 둘수 있구나. 이렇게 풀어야 돼. C를 8몰로 했을 때 반응 몰수를 9몰로 둘 수가 있구나. 그럼 얘도 5몰로 봤을 때 8몰로 둘 수가 있겠네? 이렇게 가야지 정확한 풀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자,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풀지 말고 정확히 풀자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반응 후의 상황에서, 그 반응 완결 후의 상황에서 A가 남으니까 여기서 A를, 계속 A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A가 남아야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런 생각도 해주시고. 자, 그럼 마무리, 마지막만 이제 푸시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A, 이제 구하는 것만 가면 돼요. 핵심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8A. 그럼 얘가 얼마? X가? 아까 5였잖아요. 이것도 암산이 되면 이거 안 써도 돼. 8A에 5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반응 후에? C는 10몰. 그잖아요. 그쵸? 2배에서.

그럼 전체 몰수는 16몰로 맞추면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반응 후에는 얼마 남아? 얘가 5A 마이너스 5, 10인 거니까 여기 얼마? 3A 10이잖아. 그죠? 그러면 3A 플러스 10, 10이 얼마? 16이다. 그럼 A는 얼마다? 2다. 요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얘를, 그러니까 계수만큼 반응했다. 일단 반응을 다한건 맞기 때문에 계수만큼 다 반응했다라고 하면 A몰로 설정을 한 거지. 처음에 아까는. 그럼 얘가 2A몰, 3A몰, 4A몰 되지만 나는 이게 둘다다 반응했으니 여기서 C의 몰수를 3몰, 8몰로 기준 잡은 거야. 그렇게 가도 된다고요. 그렇게 가면은 이때 W그램은 2A몰, 2W는 4A몰이 되겠죠.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우연이지만 어쨌든 이 몰수와 부피가 같은 단위로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92번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92번도 좀 부연 설명. 이미 설명은 다 했어. 자세했지만 여러분 어려워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돼서. 자, 보시면 여기서는 반응량의 비를 볼수 있어야 되는데 뭐로 봤어요, 여러분? 반응량의 비는 다양하게 나오죠. 문제 풀이에서 반응량의 비다라고 했을 때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몰수 변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 변화. 뭐 기체의 반응이다라고 한다면 부피의 변화가 나올 수 있어. 반응 전 반응 후에 뭐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다라고 하면 뭐 9대 7. 9에서 7. 뭐 리터. 정확하게 단위가 뭐 리터로 나와 있다 쳐 보자. 얘도 리터로 나와 있고요. 이게 실험 1. 실험 2는 8에서 7.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지. 그죠?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얘는 일단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구나 체크하시고 여기는 얼마 감소? 2몰 감소. 여기는 얼마 감소? 1몰 감소. 그럼 몰수 감소 반응에서 몰수 감소량의 비가 반응량의 비잖아요. 2대1. 그럼 2대1 잡아서 한계 반응을 체크하면서 문제 푸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또는 이 문제처럼 대놓고 C의 양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C의 양. 알겠죠? 아니면 또는 한계 반응물의 조건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문제에서 1번과 2번을 줬는데, 뭐 1번과 2번에서 A가 다 반응하였다. 그럼 반응량의 비는 1대 3이지, 무조건. A가 둘다 한계 반응물이라고 만약에 줬으면, 이 문제랑 지금 다른 거야? 줬으면 무조건 반응량의 비는 1대 3이 되는 거지. 같은 물질에서 질량이 1대 3이면 몰수도 1대 3인 거니까 당연히 반응량이 1대 3인 거야. 그렇게 해서 가면 돼. 그런 유형도 있고 아니면 이처럼 C의 양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놓고 C의 양을 주진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옆에 부피를 준 겁니다. 그럼 C의 밀도라는 것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전체 개체 부피. 자, 이거 또 다시 한번. 전체 개체 부피. 전체 개체 부피분의 C의 질량이잖아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B도 있고 C도 있어. 예를 들어서 B도 있고 C도 있다. 아까 B, C 둘다 있었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혼합 기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몰수의 합에 따른 전체 부피로 나타내 줘야 돼. C의 부피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C의 부피도 전체 부피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섞여 있잖아요. 그냥 이거 6몰이라 봐볼게요. 그러면 B하고 C가 예를 들어서 얘가 2몰, 이 문제랑 상관없이 데이터를 주는 거야, 지금. 자, 얘가 3몰 이렇게 있었어. 그럼 전체 부피가 6리터래. 얘가 2몰이고 3몰이고 만약에 전체가 6리터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C의 밀도를 구할 때 C의 부피가 3몰이니까, 아, C의 몰수가 3몰이니까 C의 부피는 4리터야? 그게 아니라고. C도 6리터고요. C도 전체로 퍼져 있다고, 기체가. B도 6리터인 거야. 그러면 전체 기체 부피로 무조건 부피는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그 중에 C의 양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1대1로 섞여져 있다고 해서 부피를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체 부피를 다 공유하고 있는 거야, BC가 다. 알겠죠? 자, 전체 기체 부피, 전체 몰수에 비례하는 값으로 써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부피로 써 주시면 되고, 그다음 C의 양만 들어가면 돼. C의 양만.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 기체 부피 들어가면 쓰면 되고, C의 양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C의 양의 비율이 몇대 몇이야? 1대 2겠지. 이 값이 같으니까. 그럼 1대 2니까 이거를 반응량의 비로 잡고, 아, 1대 2? 아, 두 번째에서 두배더 많이 반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다 반응하면은 말이 안 되지, 그치?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거는. 그럼 여기에서 얘가 다 반응해야 되는 거야. 자, 얘가 다 반응해버리면 얘도 저절로 반응 다 한다고 했죠? 얘는 증가했기 때문에. 얘가 다 반응했다라고 하면 반응량이 1대1이 돼버리니까 안 되고, 그럼 얘가 다 반응했다. 그럼 얘가 2g 반응하고 얘가 다 반응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W그램 반응했으면 1:2니까 얘 0.5W 반응했겠지? 그럼 0.5가 남았겠죠? 0.5W가? 그게 0.8인 거니까 W는 1.6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W까지 직접 다 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풀었어? 그 다음에는 반응 질량비를 나타냈죠. 반응 질량비 뭐 2g일 때 1.6이고 3.6만큼 나온다. 이제 반응 질량비를 다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반응 후의 몰수가 6몰, 12몰, 17몰. 정확하게는 몰수 B가 6대 12대 17.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역시 세 줄 쓰지 말고 바로 암산으로 가보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세 줄을 쓰세요, 여러분. 알겠죠, 일단은. 근데 또 잘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일단 되게 부족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내신이든 수능이든. 자, 일단 한번 바로 암산으로 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풀었지? 아, 몰수를 정했어. 반응량 1, 2, 4. 여기가 다 같잖아요. 아까 문제에서 얘가 다 반응했기 때문에 질량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고. 자, 그럼 여기서 1대 2대 4니까 반응량이 1이다. 이 실험 1을 개수만큼 반응했다 정한 거야. 그럼 A는 A몰, 1g의 A몰, 3A몰 반응 전의 몰수가 4A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응한 0.5W가 1몰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나타내면 돼. 자, 여기에는 C가 얼만큼 있어야 돼? A몰 다 반응했으니까 개수만큼이라고 했으니까 C몰 있어야겠지. 그리고 B가 얼마 남아야 돼요? 0.5W니까 1몰 남겠죠. 그러면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요 상황은. 자, 그 다음 요 상황은요. 이때는 얘가 A몰만큼 남겠죠? 이 A몰만큼 반응할 거니까 그 다음에 2C겠지. 두 배만큼의 반응을 했으니까. 그쵸? 반응량 1대2. 여기는 4C겠죠? C가. 1대2 대 4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남아야 돼요? 이 W가 1.6이었죠? 그럼 3.6이니까 아까 질량비로 3.2만큼 반응해서 얼마 남았어? 0.4g 남았잖아요. 그럼 0.8g 1대 1몰이면 0.4는 0.5몰이다. 바로 계산이 가능하지. 그럼 여기서 0.5몰 남았다.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 이걸 다 세 줄 쓰고 있으면 사실은 너무 시간 낭비긴 해요, 여러분. 알겠죠? 요런 식의 연습을 좀 해봐라.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보면 여기서 바로 6대 17이니까 C가 나온다고요. 그럼 C가 2가 나올 거고. 그럼 C를 2를 대입했을 때 또 얘의 관계를 이용해서 뭐 1대 2다. 라는 걸 다시 식을 쓰면 A가 또 나오겠죠. 그렇게. 자,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자, 봐봐. C 플러스 1. 여기에다가 여기 0.5 플러스 4C 6대 17 이렇게 쓰라고 식을. 그럼 C가 2 나온다고요. 그럼 C에 2를 대입을 해. 이제 대입을 해. 그러면 3이죠. 그럼 바로 가도 돼. 이거 3인데 6 나왔잖아. 그럼 여기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겠지. 그렇게 바로 가도 되지. 굳이 또 비례식 쓰지 말고 1대 2 가지 말고. 그럼 6 나오면 되니까 A가 또 2네.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풀이가 좋은 풀입니다, 여러분. 자, A하고 C가 둘 다 2가 나왔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뭐 X는 똑같이 한번 나타내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령을 좀 부리면 어차피 C는 1대 2대 4잖아요. 그럼 1대 2대 4로 놓고 C의 양은 부피를 대입해서 바로 상대값으로 X 구하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 B하고 C 분자량은 이미 계속 구했으니까 반응 질량비 이용해서 바로 분자량비를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시간 좀 남아서 좀 이어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봤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고요. 완벽하게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 번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암산하는 연습도 해보시면서 시간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문제 96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 E는 0세부터 1회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공간 좌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4시간만 더 하면, 오늘 포함해서 4시간만 더 하면은 드디어 이제 완강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좀만 더 힘을 내가지고 할 건데, 공간 좌표 지난 시간 우리 4번 문제까지, 레벨 1의 4번 문제까지 해결해봤죠. 이제 5번부터 해가지고 레벨 1 문제 오늘 끝내 버리고 레벨 2 문제도 이렇게 조금 맛을 볼 거예요. 그래서 레벨 1의 7번 문제 약간 좀 수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좀 보면 좋겠고요. 공간 좌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개념 공부했었던 걸 보면은 정말 기본 개념 자체는 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뭔가 공간 좌표만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공간 도형이랑 같이 엮이면서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공간 좌표랑 공간 도형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런 것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레벨 1의 5번 문제부터 보실게요. 좌표 공간 위에 처음 A가 마이너스 2, 3, 0에 제를 지난데 일단 점을 좌표를 예쁘게 알려줬어. 그리고 9의 방정식을 딱 요렇게 줬습니다.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데 뭐 필요가 있든 없든 그냥 일단 뭐 해줘야 돼? 반사적으로. 그리고 웬만하면 필요가 있죠. 9라는 녀석이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는 도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8x니까 x-4의 제곱에다가 y제곱 플러스 2y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z제곱 마이너스 4z니까 z-2의 제곱에다가 그럼 좌변은 4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더했죠. 얼마예요? 16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21도 우변에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K를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K가 되면서 중심의 좌표가 얼마? 4, 마이너스 1, 2. 그럼 중심의 좌표를 내가 적당히 이름 불러줄까요? 중심의 좌표를 내가 C라고 불러준다면 중심을 점을 중심을 C라고 불러준다면 C의 좌표는 4, 마이너스 1, 2가 되겠죠.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R이 뭐가 돼버리는 루트에 21-K가 되는 9가 되는구나. 일단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점을 지나는 직선이 9랑 점 P에서만 만난다. 이런 조사 하나가 되게 의미가 중요하죠. 9가 직선이랑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저 점에서만 만난대. 그렇다는 얘기는 이 9라고 하는 녀석이 요렇게 띵 그려지게 되면은 점 A가 어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얘를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만 봤을 때는 이 점 A가 이 9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알아볼라? 몰라요. 반지름을 모르니까. 이 반지름 막 엄청 커지면 A가 9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내부에 있으면 얘를 지나는 직선이 그 어떻게 그려도 얘 9랑 한 점에서만 만날 수가 없죠. 내부에 있으면 무조건 두 점에서는 만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아, A라고 하는 녀석은 적어도 9의 내부에 있을 수는 없겠다. 그럼 A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9의 외부에 있거나 아니면은 9 위에 있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접하는 접선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A가 9의 바깥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접점이 뭐가 될 것이고 P가 될 것이고 만약에 A가 9 위의 점이라면 그 P가 A랑 같은 점이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AP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6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은 같은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과 같이 9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접점이 바로 P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요 녀석의 길이를 얼마라고 잡아줬어? 6이라고 잡아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9와 XY 평면이 만나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먼저 알아서 9의 방정식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뭐 해줘야 되겠어? 원이 나오고 선생님이 벡터 공부할 때 많이 얘기하던 거 원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접선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언제나 이걸 그려보세요. 접점을. 그럼 얘가 직각이라는 조건 하나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조건, 되게 강력한 조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이게 공간으로 와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와 직선이 있으면 중심에서 요 접점까지를 이어버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그럼 구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C라고 부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뭐가 생겨? 직각삼각형이 생겨. 내가 A의 좌표랑 C의 좌표를 모두 다 알아요. 그럼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구할 수가 있다. AC의 길이를 루트 속에 X좌표 4와 마이너스 2의 차이인 6의 제곱에다가 Y좌표 마이너스 1과 3의 차이인 4의 제곱에다가 2와 0의 차이인 2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요? 그럼 너라는 녀석은 얼마가 된다? 루트 속에 6, 6에 36, 거기에다 4, 4, 16, 2는 4, 더해주면 20, 더해주면 56이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을 우리가 예쁘게 정리를 아니, 루트 56이라는 녀석을 요런 녀석을 요렇게 써주게 되면은, 물론 루트 56이라는 게 4를 끄집어내서 2루트 10, 2루트 2, 4로 나누면 14인가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갈래요. 왜? 어차피 우리는 이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고, 저 반지름 뭘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얘의 제곱 56에서 6의 제곱 36을 빼주면 20이 되죠? 그럼 요 녀석 뭐가 된다? 루트 20이 된다라는 거죠. 역시 얘도 우리가 2루트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루트 20으로 할래. 왜? 이 반지름 R을 루트 2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여기서 K의 값은 뭐가 나와버린다? 1이 나와버리게 될 것이고, 얘가 2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요 21-K라고 하는 녀석 대신에 여기를 뭐라고 써줄 수 있다? 20이라고 써줄 수 있다. 그럼 구의 반지름을 찾아버렸네? 그럼 여기서 이 구가 XY 평면과 만나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얘를 기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더라? 이렇게 X축이 있고, 요렇게 Y축이 있고, 요렇게 Z축이 있는 상태에서 X좌표가 4, Y좌표가 마이너스 1, Z좌표가 2가 되는 요런 구가 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요런 구가 된다. 구가 된다. 그럼 구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얘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요 부분,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줘야 되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중심의 Z좌표랑 연결돼 있죠? 2예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20이에요.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요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해서 반지름이 4인 1이니까 넓이는 얼마? 16파이다라고 해서 기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얘기할 때 우리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긴 도형의 넓이를 할때 어떻게 한다? 대수적인 연산만 가지고 그러면은 XY 평면 위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 좌표가 제로라는 얘기야? Z 좌표가 제로라는 얘기. 여기다 0을 집어넣자라는 거죠. 그러면 저 구의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이 돼? X-4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이퀄 16. 4의 4, 2-2의 제곱을 이항시켜보면 16이 되겠죠? 반지름이 루트 16, 4가 되고 중심의 좌표가 4, 마이너스 1, 제로가 되는 원이 되겠구나라는 대수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16파이다라고 풀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가주시면 충분하죠, 그죠? 내가 상황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게 보이면은 그냥 눈으로 끄적끄적대서 4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닌 상황이라면은 굳이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아, 너0 넣으면 되잖아. 반지름은 4가 되구나. 넓이는 16파이가 되는구나. 바로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단 1초라도 아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은 좌표 공간의 세점 A, B, C예요. A, B, B, C, C, A가 길이를 줬습니다. 그럼 일단 모르는 게세 개인데 A, B, C, A, B, C 세 개인데 여기 길이에서 길이에서 길이에서 식을 세우면은 일단 스몰 A, B, C가 나오긴 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걔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일단 계산을 하면 될 거라는 그림은 이제 그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큰 그림을 먼저 보자고요. 평면 ABC와 XY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럼 내가 ABC, X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그러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두 가지죠. 정의를 이용할 거냐, 뭐에서? Find 교선, 교선을 찾아줘서 내가 정의를 이용할 거냐, 그때 삼수선의 정리 같은 걸 적절하게 써먹을 거냐, 아니면 정사형을 이용할 거냐. 오케이, 그럼 일단 좌표부터 한번 큰 그림의 흐름은 잡았어요. 그럼 좌표부터 한번 찾아주자고요. AB의 길이가 3이랍니다. 그럼 AB의 길이 3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에다가 X좌표의 차인 A의 제곱에다가 Y좌표의 차인 0의 제곱에다가 Z좌표의 차인 1의 제곱을 더해주면서 A의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2루트 2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어렵지 않게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BC의 길이가 5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5의 제곱인 25라고 하는 녀석은 B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더라. 문자 두 개씩 두개 우리가 BC를 찾을 수가 있겠다. 뭐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1번에서 2번을 빼버리게 되면은 C의 제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B의 제곱도 사라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는 게 뭐다? 마이너스 4 루트 2의 B가 된다더라. 그리고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된다? 플러스 8이 된다더라. 그럼 우변은 24에서 12를 빼주면은 4가 된다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1번에서 2번을 지금 뺐단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4루트 2b 그리고 플러스 8 그리고 이퀄 24가 된다. 4가 아니라 24에서 12를 빼면은 10이죠. 12. 그러면 여기서 얘가 8 이항시켜버리면 4가 될 것이고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b의 값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b의 값도 찾아냈고 c의 값도 찾아내야겠다. 뭐해? 여기다 다시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c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12에다가 b의 제곱을 빼준 거야. 2분의 1을 빼준 거죠. 그럼 너는 2분의 23이 되겠다. C라는 녀석은 루트의 2분의 루트의 23이 되면서 유리화를 해주면은 2분의 루트 46이라는 C의 값도 모두 다 찾아냈어요. 그러면 ABC를 모두 찾는다. ABC를 찾는 과정에서는 그냥 계산해준 게 다거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평면과 XY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래. 그럼 평면 ABC가 있는데, 자, 삼각형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Z축이 이렇게 있어. A라는 녀석은 0, 0, 1이야. B라는 녀석은 2루트 2, 0, 2야. 그럼 B라는 녀석은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고, C라는 녀석은 B,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우리가 어디 갔니? 아니죠. X좌표는 B니까 음수, 그 다음 Y좌표, C는 양수, 여기에 이제 오고, Z좌표가 3이니까 뭐 한요 정도, 요 정도, 대략 느낌을 그려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C가 있는 거고, ABC가 어떻게?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등장하겠다라는 거죠. 왜 직각? 3, 4, 5잖아. 지금 BC가 뭐야? 빗변이야. 그럼 여기에 BC가 빗변이 되고 여기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럼 얘를 XY 평면에 내린 정사형을 찾는 게 쉽겠어. 아니면 얘랑 XY 평면이 만나는 교선을 찾는 게 쉽겠어요? 정사형을 찾는 게 쉽잖아요. 정사형 A'은 뭐야? 0, 0, 0죠. 그다음 B라는 녀석을 XY 평면에 내린 정사형은 그냥 B가 지금 왜 여기 있니? B가 저 위에 있는데, 그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 다시. 요 B라는 녀석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이 요렇게 그려줘야 되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누구? BC가 빗변했으니까 여기가 직각이야? 요렇게 우리가 해서 B를 정사형 내려준 여기에 B'을 찾아줄 수가 있어. 그럼 B'은 뭐야? A, 0, 0, 2루트 2, 0, 0. 마찬가지로 C도 내가 정사형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C'을 찾을 수가 있어. 누구? B, C, 0. 그럼 B, C, 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46, 0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의 정사형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면은 굳이 내가 교선을 가지고 이두 평면 이루는 가위크기 1을 구할래? 아니라는 거죠. 정사형을 이용하자. 삼각형 누구의? 자,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는 녀석은 직각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누구? 3 곱하기 4를 해주면은 6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정사형의 넓이라고 하는 녀석은 삼각형 A', B', C'인데 여기서 그림에서 눈에 보이면 괜찮고 안 보이면은 따로 떼어내서 그려보라는 거죠. X축이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다음 Y축이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A'은 여기 원점에 있어요. 그 다음 B'은 여기에 2루트2가 되는 지점에 B'이 있어요. C'은 X좌표가 여기 있고 Y좌표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C'이 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라고 한다면은 삼각형 A', B', C'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를 뭘로 나? 2루트2. 그 다음 높이를 뭘로 나? C의 Y좌표로 놓으면 되겠다. 2분의 루트 46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2 하나 약분을 해버리고 2가 루트 2 만나게 되면서 23, 루트 23이 우리가 나오게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정사형은 정사형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분의 정사형시킨 도형의 넓이 따라서 얼마? 6분의 루트 23이 우리가 원하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고 선분의 길이를 얘기를 했으니 대입해 주면 내가 ABC가 나오겠지. 그럼 그 상태에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교선이 눈에 딱 보인다라면은 보통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평면과

평균이율은 가격의 정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계산이 수월한 편이에요. 하지만 교선이 지금 눈에 안 보인다. 그리고 오히려 정사형을 내린 녀석을 내가 찾기가 수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도형의 넓이와 정사형의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찾아주는 게더 좋겠죠. 그쵸? 해서 좌표 공간상의 점이 올라가게 되면 XY 평면에 YZ 평면에 ZX 평면에다가 정사형 내리기가 되게 좋아요. 그죠? 좌표값만 가지고 내가 정사형을 땅땅땅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 공간상에 올렸을 때는 정사형 XY, YZ, ZX 평면 혹은 뭐 X축, Y축에 내린 정사형을 찾기가 쉽구나라는 것을 한번더 인지하고 넘어가면 되는 6번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 이 수능 특강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한 시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정정이 된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좌표 공간에서 XY 평면 위에 원을 얘기를 했고, 원 위에 점 9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점 P, 원 위에 점 P, 그리고 9 위에 점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이 부분, PQ의 크기가 1보다 크거나 같고, PQ의 길이가 1이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가 2 이상일 때, 요 부분이 이제 정정이 된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구매한 시점에 따라서. 해서 선생님 저는 요거 달라요 하시면은 요렇게 우리가 정오표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 정정된 문제로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돼요. 단어 하나에 조사 하나에 따라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먼저 원과 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반사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두 손을 묶어 놓고서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막 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해야 돼.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 원의 방정식을 x 마이너스 누구의 1의 제곱에다가 그다음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여기 1까지 여기다 넣어주면 되니까 얘는 9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보자마자 이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마찬가지로 xy 평면 위에 있는 원이에요. 9의 방정식도 보시면은 이걸 보자마자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z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그러면 좌변에 4분의 2제곱, 4분의 b제곱 16이 더해졌기 때문에 우변에도 4분의 a제곱, 4분의 b의 제곱, 그리고 16을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k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우변으로 이장시켜버립니다.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식으로 9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 위의 임의의 점과 9 위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PQ의 크기가 1 이상인데 PQ가 1인 점 P가 있어. 근데 그게 2개 이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부터 한번 봅시다. PQ의 크기가 1 이상이다. 우리가 어떤 녀석의 크기가 3 이상이다라는 말만 했어, 만약에. 3 이상이다, 만약에. 그럼 그 말만 가지고 얘 최소값은 3이라고 할수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 3 이상이다라는 말은 최소값이 5가 돼도 되는 거예요. 3 이상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에 PQ가 1인 애가 있대. 그런 1 이상인데 PQ가 1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으니까 PQ의 길이는 1이 최소값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되게 치사하게 그렇게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뭐 이상이다 하면 얘가 최소값이 되게끔 문제를 주는 경우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자라는 거죠. 1 이상인데 1인 애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 위의 점과 9 위의 점을 얘기를 했을 때 얘네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일단 원의 방정식은 명확하게 숫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시각적인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은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Z축이 있는데 얘가 1,3을 중심으로 하고 그럼 1,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렇게 접하는 이렇게 XY 평면 위에 있는 원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9를 얘기를 했어. 9를 얘기를 했어. ABK가 상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중심의 좌표가 지금 얘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2분의 A, 2분의 B, 4가 중심의 좌표입니다. 그럼 AB가 양수라는 말은 한 적은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략 느낌을 보면은 이렇게 9가 있어. 그럼 9의 중심의 Z좌표는 우리가 알아. 그럼 9의 중심의 Z좌표는 4인데 여기서 지금 9 위의 점과 여기 위의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이었을 때, 최소값이 1이 된다라는 거죠. 원 위의 점 P와
구위의 점 Q, 움직이는 대상이 두 개일 때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에는 동시에 두 개가 이제 움직이니까 한쪽부터 내가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오직 나만.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 주인공, 여기 이 필드 위에 올라가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I am point. 내가 점이야. 근데 내가 P부터, 한 사람부터 생각하자고. P가 여기 위를 뿔뿔뿔뿔뿔 돌아다녀. 그럼 나, P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기에 구가 이렇게 뚝떠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내가, 나로부터 저 구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어떤 상황일 때입니까? 우리가 원에서, 원 밖의 점에서 원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 어떻게 그랬더라? 중심을 진하게 그렸을 때 이게 최소값. 그리고 이게 최대값이었어요. 그쵸? 그럼 이게 9가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9 밖의 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이 녀석의 최소값, 최대값을 얘기했을 때 너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무슨 상상을 한 거야? 지금 이 원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얘가 구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만난다면은 PQL을 이었을 때 최소값은 1이 될수 없겠죠. 그보다 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P라는 점에 대해서 얘가 내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 최소값은 중심을 진하게 그린 다음에 이때였단 말이지. 이게 9가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원 위의 점인데 이 원위의 점 P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뻘뻘뻘뻘. 그럼 I am P. 그럼 P의 입장에서는 내가 돌아다니다 어디 섰어. 그럼 이제 원은 됐고 난 P거든. 그럼 나 입장에서 봤을 때 9위의 점 중에서 어디를 이었을 때 내가 거리가 가장 짧아?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이어졌을 때. 얘를 만났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가장 짧아요. 그죠? 근데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준 거거든. 그러면 K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쨌든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어떤 상수기 때문에 이 반지름을 똑같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가 어디를 돌아다녀서 P가 어디에 있건 간에 이거를 그린 상태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준 건 똑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가장 짧아지려면 이 길이가 우선 짧아져야 돼요. 반지름은 우리가 정해진 거니까. 그럼 이 길이가 가장 짧아지려면은 이번에는 너가 얘가 뭐예요? 고정된 점이잖아. 그럼 얘 원의 중심을 내가 A라고 불러주고 이 구의 중심을 편의상 B라고 불러주자. 그럼 이번에는 B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B라는 친구의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I am B. 그럼 내가 B야. 그럼 내가 저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나로부터 저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그 녀석을 내가 B'이라고 불러주게 되면은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 해주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뭐야? 4야. 중심의 Z좌표가 4니까. 그럼 여기서 이것이 가장 짧아지려면은 얘가 가장 짧아져야 되겠지? 그럼 얘가 가장 짧아지는 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 아닌 또 다른 점. 또 다른 점에서 원위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이렇게 중심을 지나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있을 때건 외부에 있을 때건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중심을 지나게 그린 다음에 최소값, 중심을 지나게 그린 다음에 최소값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B 프라임 점에서 중심을 지나게 그렸을 때 여기에 점 뭐가 된다면 P가 된다면은 그때 얘를 이렇게 이어줬을 때 여기에 점 Q가 된다면 그때 이게 바로 최소값인 1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최소가 되는지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근데 이 최소값이 1이다라는 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뭐래? 이걸 만족하는 점 P의 개수가 두개 이상이래요. 그럼 이런 그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이 구의 중심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XY평면에 중심을 이어 여기 만난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이었을 때 PQ가 돼야 최소값이 되는데 그럼 최소값 이 그림의 형태를 보면 최소값이 될수 있는 경우는 뭐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를 만족하는 점 P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요 순간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게더 있다는 거야. 더 있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차피 이 길이는 고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얘가 여러 개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점에서
이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야. 그럼 점에서 원 위

위에 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이 거리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뭡니까? 이 B'이 이 A랑 같아져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B'이 여기에 와줘야 여기서부터 이 B'이라는 점에서부터 이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점이 여러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해석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너 X축, 너 Y축, 너 Z축이 있고 아까처럼 원이 이렇게 바닥에 쫙 낡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구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바로 A라는 지점이 이 구의 중심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구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어떤 느낌이 되는 거다? 여기에 있는 점 수선의 발, 그리고 여기 그어졌어, 이어졌어, 요만큼의 길이가 1이 된다. 이때가 P, 이때가 Q가 되는 요런 상황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럼 상황 파악이 끝나고 나면은 A랑 B의 누구 좌표? XY 좌표가 같아요.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가 뭐야? 1콤마 3콤마 0니까 너랑 너의 X 좌표랑 Y 좌표가 어때?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A의 값이 뭐가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죠. B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AB를 찾았고, AB를 찾았고, 여기서 지금 요만큼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4라고.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뭐예요? 이만큼의 길이 피타피타 5가 되는 거죠. 그럼 요만큼이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나와야? 4가 나와야 합니다. 4가 1보다 짧아 보인 건 기분 탓이에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 4가 더 길어요. 그죠? 자, 4가 더 길어요. 즉, 이 구의 뭐다? 반지름이 4라는 거죠. 그럼 요 녀석이 뭐가 돼버려야 된다? 4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사라지게 되죠? 그럼 K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 이항시켜버려. 4의 제곱은 사라지게 되고, K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시켜버리면 4분의 2 제곱. 4분의 2의 제곱은 1이죠? 4분의 6의 제곱. 66에 36. 4로 나눠주면 9가 되겠죠? 얘는 10이 될 겁니다. A랑 B랑 K를 모두 다 구했어요. 셋다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정답은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 계산은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 기하적인 상황을 해석해주는 과정이 우리가 쉽지 않았었던 레벨 1의 7번 문제였어요. 해서, 뭐, 레벨 1 문제치고는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은 없잖아. 있었다. 왜? 요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 우리가 판단해줘야 되는 그런 7번 문제, 기하적인 감각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 문제 보시면요. 좌표공간의 원점 O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A에 대하여 선분 OA를 ZX 평면 위로 정사용시킨답니다. 그 녀석의 최대 최소 값을 얘기했어요. 근데 간을 보면은 OA를 XY 평면 위로 정사용, OA를 YZ 평면 위로 정사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OA를 XY 평면 위로 내려. 그럼 생각해봐요. 너가 X축이야. 너가 Y축이야. 너가 Z축이야. A라는 지점이 이렇게 공간상에 어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OA를 XY 평면으로 내린 정사형. 요만큼. 너를 그럼 내가 A1이라고 불러줄 수 있겠다. OA를 YZ 평면으로 내린 정사형. 요 녀석을 내가 A2라고 불러줄 수 있겠다. OA를 ZX 평면에 내린 정사형, 이 녀석을 A3라고 불러줄 수 있겠다. 각각의 길이를 저 ABC로 표현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XY 평면 위로 내린 정사형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기 때문에 누구? 정사형의 길이 4라고 하는 녀석은 4의 제곱은 누구?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4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YZ 평면 위로의 정사각의 길이가 2루트이다. 그럼 YZ 평면 위로의 정사각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죠?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2루트에게 제곱 24가 되겠죠. 뭐가 빠졌는데? 제곱, 정사각의 길이는 4의 제곱, 그냥 16으로 써버립시다. 그럼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알았고,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알았어요.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하래? ZX 평면 위로의 정사각의 길이를 얘기를 하고 싶대.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사형의 길이는 OA3거든요. 그럼 OA3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고, 요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찾아서 루트를 씌워버리면은 게임 끝이라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문자가 두 개나 있잖아. 문자를 줄여줄 수 있을까? 줄여줄 수 있지. 여기서 요 녀석을 우리가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먼저 쓸게요. 플러스 두 배의 b의 제곱은 뭐가 된다? 40이 된다. 즉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뭐가 된다? 40 마이너스 두 배의 b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OA의 3, 우리가 루트까지 씌워버릴까요? 루트 속에 너라는 녀석은 누구의 40-2배의 비해제곱이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너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파악해주면 될 것이고, 비해제곱은 0 이상이니까 최대값은 40이고요. 최소값은 얘가 40이 되면서 0이 돼버리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라고 해서 최소값을 0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틀립니다. 내가 문자를 얘기하면서 주어진 조건들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제곱은 0 이상이다. 제곱은 0 이상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니까 여기서 B의 제곱은 0 이상인 건 당연하고요.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왜? A제곱도 0 이상이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는 B제곱은 0 이상 24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럼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는 뭐야? 이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범위를 찾아내야 되겠다. 뭐 마이너스 2배의 b의 제곱은 어디부터 마이너스 32부터 어디까지 0까지 거기에 40을 추가해 주세요. 40을 더해 주세요. 40을 더해 주세요. 그럼 누구 8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가 5a의 3의 제곱이 0보다는 40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루트를 씌워준 게 5a의 3의 길이의 범위가 되겠죠. 즉 최소값 m은 얼마가 되는 것이고 2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최대값 라지 m은 2루트 10이 되는 건가요? 네! small m과 라지 m을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그러면은 2, 2개 만나서 4 되고요. 루트 2랑 루트 2 만나서 2가 또 곱해지죠? 그럼 8에다가 둘이 곱해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8 루트 5가 되시겠다.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사형의 길이를 얘기할 정사형을 얘기할 때 좌표 공간 상에 있으면 내가 얘네들을 x, y, y, z, z x 평면에 내린 정사형을 구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잡아서 좌표를 가지고 주어진 조건들 요 범위를 체크하는 거 요런 것들만 우리가 디테일만 놓치지 않았으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던 레벨 1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레벨 2, 레벨 업 하나 더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레벨 2 문제.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수능 특강 100쪽이에요. 어느덧 100쪽까지 왔습니다. 끝내봅시다. 좌표 공간의 점 A가 3, 2,B예요. 저 녀석에 대해서 A, B를 양수라고 줬고요. 직선 OA와 X축이 이르는 예각의 크기, OA와 Y축이 이르는 예각의 크기 세타 1, OA와 Z축이 이르는 예각의 크기 세타 2에 대해서 조건들을 주고서 계산해 주세요 라는 문제 되시겠다. 그러면 얘도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파악해 보면 요렇게 요렇게 X축, Y축 그리고 Z축이 있다래. 좌표 공간상의 점을 약간 널찍널찍하게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너가 점 A야. 그럼 여기서 내가 3, 2,B니까 너의 길이 너가 3, 너가 A, 너가 B가 되는 요런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 직선 OA가 X축 너랑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요만큼의 각이 되겠죠. 그럼 요만큼의 각이 얼마야? 3분의 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X축 저 직선에다가 직선과 직선 이루는 예각의 크기 3분의 8까지 여기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봤더니 여기가 직각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너가 직각이니까 요 3분의 파이에 대해서 따로 그려봐야 될까요?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을 그냥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이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즉 OA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 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분의 이것이 뭐가 된다? 코사인의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OA의 길이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6이라는 OA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OA와 Y축 이번에는 얘가 Y축과 이루는 각이래. Y축은 여기 있거든요. 그럼 요만큼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세타 1이라고 불러. 그럼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려줬어. 그럼 여기서 얘를 수선의 발을 내리면 또 뭐가 나와? 직각삼각형이 나와. 그럼 여기서 얘를 내가 편의상 A1이라고 불러주고 여기를 A2라고 불러주면 이번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OA2A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OA2A 그리고 A2. 근데 OA 길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6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 세타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세타1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아는데 OA2가 뭐야? 길이가 A.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A죠. 그러면 누구는 6분의 그냥 바로 쓸까요? A라고 하는 녀석은 6에다가 뭘 곱해줘? 코사인 세타 1을 곱해줘. 그 녀석이 얼마야? 6분의 루트 15. 그럼 너라는 녀석은 6 곱하기 6분의 루트 15가 되면서 A의 값은 루트 15가 되겠죠. 그럼 여기의 값이 루트 15라는 걸 찾았어. 그럼 여 상태에서 우리가 Z축 이룬 예각 크기를 구해달래. 그럼 Z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요 녀석이보다 세타2라고 불러준다면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럼 코사인 세타2는 마찬가지로 요것뿐의 요건데 B의 값이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너의 길이가 6이라며. 그럼 6의 제곱 36은 AX좌표인 3의 제곱에다가 Y좌표인 A의 제곱, Z좌표인 B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스몰 a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 루트 15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는 15에다가 9를 더하면 23인가요? 그럼 이항시켜버리면 b의 제곱이 뭐가 되면서? 12가 되면서 양수 b는 2루트 3이 되겠지요. 그쵸?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b의 값까지 찾았죠. 그럼 b의 값을 2루트 3으로 찾아버린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야? 코사인 2가 알아내야 돼. 코사인 2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길이? OA의 길이인 6분의 누구? 요만큼의 길이인 2루트 3이 되겠다. 그럼 약분해 버리면 뭐다? 너는 3분의 루트 3이 된다. 코사인 세타 2도 찾았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 A의 값과 B의 값과 얘를 모두 다 모여주세요. 곱해주세요. 루트 15에다가 2루트 3에다가 3분의 루트 3은 그냥 루트 3분의 1로 해볼까요? 약분하기 쉽게. 그러면 너라는 정답은 얼마가 된다? 2루트 15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 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쵸? 해서 그림 그려봤더니 저 예각의 크기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가 그냥 눈에 보인단 말이죠. 직각삼각형이 보이면서.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뭐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가볍게 풀어봤지만 여담으로 약간 뭐 이렇게 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재밌는 얘기를 뭐 그렇다면 이렇게 재밌는 건 아니고 너가 세타 1이야. 어떤 OA라는 좌표 공간상에 있는 얘가 세타 1이고 여기 있는 녀석이 세타 2고 여기서 Z축과 이르는 이 각에 대해서 얘를 세타 3라고 한다면은 생각해봐요. 여기서 OA의 길이분의 요 녀석 여기에 X좌표를 A, 여기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코사인의 세타 1을 우리가 뭐라고? OA분의 A의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각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세타 2라는 녀석은 뭐가 될까? OA분의 B의 절대값이 되겠죠. 코사인의 세타 3라는 것은 뭘까? OA분의 C의 절대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다 코사인 제곱 세타 1, 코사인 제곱 세타 2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3를 해주게 되면 분모는 OA의 길이의 제곱이야. 분자는 A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에다가 C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1이 돼버리는 거야. 왜? 이 녀석이 뭐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그래서 좌표 공간상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원점과 이었을 때 이 녀석이 X축, Y축, Z축과 이루는 그 예각을 각각 세타 1, 세타 2, 세타 3라고 했을 때 요런 관계식이 만족을 한다더라 라는 것도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 2, 세타 1을 알고 요걸 알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2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죠. B의 값을 구하지 않았어도. 근데 문제에서 원했기 때문에 B의 값을 계산하긴 한 거고요. 그냥 일반화된 얘기를 요런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꼭 외워라까지는 아니고 아 요렇게 우리가 보면서 공간 좌표상에서 도형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뭐 교육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야 너 이거 꼭 알아야 수능에서 시간 단축하고 정말 유리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1번 문제 풀면서 여담을 하나 더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실게요. 좌표 공간에 점 A를 A, B, 3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B 두 점 AB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HI라고 불러주겠대. AB가 원점을 지나고 HI가 3루트일 때 저것의 길이의 비율을 구하세요. 그럼 일단 상황을 생각해보면 좌표 공간상에 이렇게 너가 X축 그리고 너가 Y축 너가 Z축이 있어. 근데 점 A라는 녀석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가 B의 범위는, 자, B의 범위는 여기서 지금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그쵸? 방향이 반대로.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그래서 여기 있는 점 내가 A라고 불러줬어. 그럼 여기서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여기에 B가 오거든요. 그죠? 너랑 너랑 길이가 같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점 AB에서 XY평면에 내린 수점 HI라고 했고 AB가 원점을 지난대. 그럼 얘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켜버리면 여기 X축을 만나거든요. 그쵸? 이 선을 이어버리게 되면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AB를 이어버리면 여기 X축이랑 만나요. 근데 이게 어디를 지나냐면 원점을 지난대. 그럼 X축 위에 지나는데 AB라는 선분이 여기 원점을 지난다라는 것은 이 A라는 녀석이 여기에 와줘서 요렇게 X축에 대해 대칭이동 시켜줬을 때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 즉 A의 누구 좌표가 X 좌표가 제로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직선 AB가 원점을 지나고라는 사실에서 A의 X 좌표인 small a가 뭐가 돼버린다?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읽어내야 돼요. 그럼 쟤를 읽어낸 상태에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야, 너 Z축 그려줄게. 그리고 X축 그려줄게. 그리고 Y축 그려줄게. A, B,3이라고 하는 녀석은 B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 그럼 여기서 내가 Z좌표를 한3 적당히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B의 그림을 그려줄게요. 그럼 내가 이런 느낌으로 A라는 점의 좌표를 잡아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대칭을 시켰습니다. 너랑 너랑 길이가 같아요. 여기를 우리 뭐라고? B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XY 평면 위에 직선을 얘기했어요.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는지 좋을까? Y에다 0 넣어봐. X 얼마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넣어봐요. X에다가 0을 넣어봐요. 그럼 Y는 얼마야? 6이야. 그러면 X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 Y절편이 플러스 6이 되는 그런 직선을 이런 느낌으로 내가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너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X절편과 Y절편을 가지고 직선을 대략 그려봤어요. 그럼 판이상 이 직선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A라는 지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여기서 내가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부른다? H. 그 다음 B라는 지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부른다? I라고 부른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B는 XY평면 밖에 있고 얘는 XY평면 위에 있어. 그럼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그리고 싶어. 그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뭘 써야 될것 같습니까?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 있는 직선. 그렇죠. 3수선의 정리를 써봐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얘를 XY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A'이라고 불러준다면 이렇게 해주면 3수선의 정리에서 너도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그리고 이 녀석을 역시 마찬가지로 B라는 녀석에서 XY평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걸 B'이라고 불러준다면 3수선의 정리에서 이렇게 해주면 얘도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그럼 우리는 필요한 평면을 뜯어오자라는 거지. 누구를? XY평면을 여기다 이렇게 뜯어버리면 Y축 이렇게 그려지고 X축을 이렇게 내가 그리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직선을 이렇게 6,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주고 A'이라는 점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B'이라고 하는 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얘랑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이랑 같은 상태에서 요 A'의 X좌표, 즉 A의 X좌표가 아니죠. Y좌표죠. A'의 Y좌표. A의 Y좌표가 지금 뭐야? B야. 그럼 여기에 Y좌표가 B, 여기에 Y좌표는 마이너스 B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게 뭐야? H야.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게 뭐야? I야. 그러면 저 HI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3루트 2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구할 수 있겠죠. 왜?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니까? 2B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내가 뭐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뭔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기울기가 얼마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대1이니까 여기가 45도잖아 깔끔하게. 그쵸? X축 양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뭐 기울기가 얼마 내라고 해서 괜히 헷갈리지 말자고. 그냥 45도야. 1대1대 루트 2야.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줘도 마찬가지로 1대1대 루트 2야. 즉 여기서 얘기하는 요 얼마? 두 배의 비는. 두 배의 b는 누구의? 3루트 2의 루트 2배를 내준 거죠. 그 녀석이 6이다. b의 값을 찾아냈습니다. 즉, b의 값을 찾았다라는 것은 요 a'의 x좌표, b'의 x좌표가 3과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HIAHBI

0: 길이를 구해서 비율. 이게 AH인가요? 이건 A'H잖아. 그럼 하나하나 구해봅시다. BI가 분자했으니까 BI 먼저 구해볼까요? BI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뭘 신경 써주면 돼? 피타고라스, 피타, 피타. BI의 길이의 제곱은 얘가 평면에 내린 수상이니까 이게 직각이잖아요? 이 정도 이제 우리 따로 안 떼내고 바로 갈수 있겠죠? 누구? 루트 속에 누구의 제곱? BB'의 제곱. BB'의 제곱에다가 B'의 I의 제곱이 된다더라. 그럼 BB'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의 지금 이 B라는 녀석의 Z좌표가 뭐였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이 길이가 얼마야? 3이야. 그럼 이거는 3의 제곱에다가 B'I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얘가 6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나오는 거지? 6과 3을 더하면 9가 나오는 거죠. 그럼 9를 루트 2로 나눠준 루트 2분의 9. 루트 2분의 9를 제곱해 주게 되겠죠. 그럼 3의 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낼게요. 3 루트 속에 3의 제곱 끄집어내면 1, 2분의 9의 제곱에서 9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9만 남나요? 그럼 너라는 녀석은 얼마가 된다? 3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11이 되겠다. 유리화를 해주지 말고 일단은 그냥 두자고요. 왜? 어차피 나누니까 약분될 가능성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누구의 길이를 AH의 길이를 마찬가지로 구해보면은 누구의 제곱? AH의 길이는 AA'의 길이의 제곱. AA'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A'H의 길이를 제곱을 해줘서 더해주면 되겠죠? AA'의 길이는 역시 A의 누구 좌표? Z좌표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A'H는 여기서 얘가 6, 얘가 3. Y좌표가. 그러니까 6과 3이니까 얘는 3이에요. 얘는 3을 뭘로 나눠준 거? 루트 2로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럼 역시 3으로 끄집어내고 루트 속에다가 1 플러스 3 끄집어내게 되면 3의 제곱 끄집어내면서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너란 녀석은 3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요? 둘다 찾아냈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H분의 BI예요. 그죠? 그럼 요것분의 요걸 해주게 되면은 3도 약분이 되고 루트 2도 약분이 되겠죠? 남는 거는 뭐만 남을까? 루트 3분의 루트 11만 남을까? 그럼 정답은 루트 3분의 루트 11인데 객관식 보기를 봤더니 유리화를 해놨네. 3분의 루트 33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겠죠. 그쵸? 다 했어요. 그럼 보시면은 얘뭐 했어? 평면 밖의 점, XY 평면이라는 그 평면의 밖의 점에서 평면에 있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공간도형을 배운 친구들하면 누가 봐도 이건 뭘 써야 되겠다? 3수선의 정리를 써야겠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잖아요. 공간 밖의 점에서, 아니,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있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3수선의 정리를 써야 되겠지. 써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내가 필요한 평면을 뜯어냈지. 공간 좌표 문제인데 공간 도형에서 했던 그것들 그대로 지금 끌고 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해서 공간 좌표 공간 도형 당연한 얘기지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공간 좌표 문제를 공간 도형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공간 좌표 문제를 공간 도형으로 손쉽게 풀 수도 있을 것이고 거꾸로 공간 도형의 문제를 공간 좌표로 손쉽게 풀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던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해볼 만한가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남아 있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레벨 2 마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꼭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실력 올려는 여자 차용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 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교재의 두 번째 주제인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7, 8, 9 개념과 문제풀이 3강에 걸쳐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본격적인 진도에 앞서서 여러분들 물리 공부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기자가 김연아 선수에게 스트레칭할 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스케이팅 선수니까 스케이팅을 하는 그 과정에 힘들고 그런 어떠한 과정들에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불현듯 선생님도 그랬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즉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까? 대학을 갈까? 안 나가면 어떻게 할까? 기타 등등 막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우리는 수능까지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김연아 선수처럼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운동량과 충격량 개념 수업 그리고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일부 문제풀이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량이라고 하면 물체에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하는 정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운동량을 보통 P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을 물리학자들이 약속할 때 속력과 속도의 곱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 역시도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운동량이라고 하고요. 이 운동량과 충격량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 계산 문제로 출제가 주로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운동량을 기호 P로 쓴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운동량 P가 MV이다. 자, 이번에는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충돌을 할 때 상대로부터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충돌하면서 혹은 힘을 받을 때 얼마만큼 충격을 받느냐 그 충격의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친구로부터 충격량을 받았다고 쳐봐. 그 충격량은 무엇에 비례할까?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작용한 힘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또 친구가 여러분들을 그 힘으로 얼마만큼 힘을 가했을까? 시간하고도 상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한 힘 그리고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고 충격량을 영어로 impulse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또 간단하게 하려면 선생님이 개념 수업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수능 특강 연계 교재 말고 그냥 개념을 위한 기초 개념에서는 기호만으로도 어려우니까 충격량은 그냥 FT로 기억하세요라고 했지만 이제 수능 특강 정도가 되면 내가 하나라도 덜 써야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충격량 FT 대신에 기호 I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충격량 역시도 힘이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격량도 방향을 갖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FT가 충격량이고 MV가 운동량이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해서 출제가 된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충격량이 뭐다 여러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충격량이 뭐라고 여러분들?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충격량이 뭐라고 그랬어? FT죠. 자, 이것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충격량의 크기를 많이 물어보거든?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만 생각할 거면 이거 절대값 씌워서 이 절대값 안이 다 양수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으세요?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이죠.
이 F는 A로 진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 이제 F하고 A 역시 벡터량, 방향을 갖고 있지만 복잡해 보여서 벡터 기호는 생략할게요. F는 MA인데 A라고 하는 게 뭐죠?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여기서 t를 이항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지? ft가 되는 거예요. 그럼 t를 이항했으니까 우변에는 뭐가 남아? mv 프라임 마이너스 mv0가 남는 거죠. 끝이에요. 그래서 충격량이 다른 말로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충격량을 구하시오 했는데, ft가 없어. 그럼 무엇으로 구하면 될까요? 운동량의 변화량, 질량과 속도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어란다. 단위를 살펴보면 FT니까요. 뉴턴, 힘의 단위, 그다음에 시간의 단위, 세크 사용할 수도 있고,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수능 특강은 전적으로 수능을 위한 강좌이고, 그리고 객관식으로 수능에서는 물리가 20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굳이 단위까지 그렇게 에너지를 갖고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더 간단하게도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시간을 줄여서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FT이고, 그 FT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결국 그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가 않죠. 뭐만 변해요? 속도만 변해요. 물리학 원에서는.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의 곱. 이것이 풀었으면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다 쓰기보다는 이것도 기초를 위한 개념 강좌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제 전문가답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FT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질량 곱하기 델타 V로 쓸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에서는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문항이 한 문항. 그리고 이 시간 후반부에 준비되어 있는 두 물체가 충돌하거나 분열할 때 뭐가 보존되죠? 운동량이 보존되죠?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또한 문제. 그러니까 자그마치 수능 특강 교재의 두 번째 주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이 내용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거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출제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출제가 되는 그 빈도가 높은 유형이 뭐냐? FT 그래프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F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F에다가 T를 곱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네요. 즉, FT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뭐다? F 곱하기 T. FT가 뭔데 여러분들? 맞았어요. 충격량이야.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량의 크기, 즉 FT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충격량이 뭐라고 했지, 여러분? 맞았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은. 운동량의 변화량. P가 운동량이냐까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뭐라고도 씁니까? M 델타 V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그냥 운동량이 주어져 있으면 델타 P로 풀고, 질량과 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M 델타 V.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충격량이다. 그리고 실제 문제는 내가 면적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프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내가 면적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적분까지는 물리학 원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수학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숫자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2 뉴턴 세크다. 결국 뭐예요?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이죠?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뭘까?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 그게 결국 뭐라고?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힘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뭐랄까? 경험적으로 알기가 쉽죠. 친구가 나를 탁 밀었어. 어우, 나힘 받았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세련되게, 어우, 나 충격량 받았어. 그렇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준 힘에다가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니까 앞으로 어우 나 충격량 받았어.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힘 받았어? 충격량 받았어. 물체가 힘 받으면 가속도가 생겨요.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요. 자, 이제 두 물체의 충돌입니다. 외부에서 작용한 외부력이 없는 경우 두 물체가 등속도 운동하다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A, B가 운동하다가 충돌하고 충돌 이후 A, B가 각각 운동하는 상황에서 A하고 B가 충돌을 할 때 A가 운동하면서 B한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항상 힘은 작용 반작용. B가 나 A로부터 힘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B도 A한테 돌려줘야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는 같고 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A가 받은 힘 충격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B가 받은 힘 방향은 반대지만 그 크기는 같다. 자, 여기에다가 A하고 B가 각각 상대로부터 힘을 받은 시간을 곱했어요. 두 물체가 충돌하면서 힘을 받는 시간은 접촉해 있는 동안이겠지 떨어지면 힘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A, B가 힘을 받은 시간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FT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는데 충격량이죠. 그러니까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무엇이 똑같아요? 충격량의 방향은 반대지만 그 절대값을 씌운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충격량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더라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었죠. 그럼 A하고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아. 그 얘기는 A와 B의 각각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똑같다라는 거야. 즉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은 건데 자, 이 식을 내가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돌 전후에 있어서 물체의 질량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도 변화량의 곱 이게 A의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 변화량의 곱. 이게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런데 방향이 반대니까 이퀄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절대값을 씌우면 되죠. 그래서 절대값 안이 양수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요 식을 풀면 그게 바로 다음 빔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너무 익숙한 운동량 보전법칙이 되는 거예요. 운동량 보전법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만약 수치가 간단하면 운동량 보전법칙을 써놓고 암산으로 할 수 있는데 수치가 복잡해. 막 분수도 있고 막 M에 V에 막 난리가 났어. 그럴 경우에는 요 식으로 운동량 보전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대부분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운동량 보전법칙을 바로 요 식을 사용할 거라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하고 두 물체가 충돌을 할 때 간과하기 쉬운데 즉 패스하기 쉬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먼저 A하고 B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다가 충돌을 해. 그런 이후 A하고 B가 각각 운동하던 방향 오른쪽으로 운동을 해. 자, 그때 충돌 전 A의 속도와 충돌 후 A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운동 방향은 같으니까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럼 A의 충돌 전 속력과 A의 충돌 후 속력을 비교하면 빨라졌을까? 느려졌을까? 느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A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다가 B하고 충돌하면서 B로부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받잖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받으면 속력이 어떻게 돼? 느려지죠? 그래서 A는 충돌하면 속력이 작아져요. B는 어떨까 얘들아? B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A로부터 같은 방향으로 힘받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B는 충돌 후 속도가 커집니다. 이렇게 A,
B, 충돌 전후의 속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충돌 전 A하고 B는 누가 더 속력이 빨랐을까? 수치를 주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뒤따라오는 A가 B보다 더 빨랐죠. 그러니까 충돌할 수 있었던 거지. A보다 B의 속도가 더 빨라. 그럼 무슨 수로 A가 B하고 충돌하겠어? 그러니까 A, B가 충돌을 했다. 그 얘기는 아 충돌 전 뒤따라가는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빨랐구나. 그러면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 후에도 A가 B보다 속력이 빠를 수가 있나? 그럼 어떻게 돼? A가 B 앞에 가야지. 그럼 A가 B를 건너뛰어가나?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충돌 후 A, B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A하고 B의 속력 비교를 했을 때 충돌 후에 B가 A보다 속력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때 속도의 변화량 계산할 때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아 그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고요. 운동량 보전 법칙으로 가볼게요. 자, 운동량 보전 법칙은 선생님이 설명 다 했습니다. 운동량 보전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죠.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항상 같다. 그런데 이것을 적절히 이양해서 만든 식이 뭐다?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도 변화량의 곱의 절대값은 크기는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의 변화량의 곱의 절대값과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바로 운동량 보전 법칙 저식과 일치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사용해보고 그리고 평상시에 요식도 한번 서서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복잡할 때는 요식이 이식보다 더 계산 단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전 법칙의 빠른 계산 팁 제목은 정말 근사하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운동량 보전 법칙을 하나하나 다 풀어 쓰지 않고 요렇게 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직접 간단한 예제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수능 특강 개념 체크 30쪽 3번 날개에 있는 문제예요. 자, 마찰 공기 저항 다 무시하고 AB의 질량과 AB의 충돌 전 속도, 충돌 후 A의 속도는 알고 있고 B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것을 운동량 보전 법칙을 정직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A의 질량 곱하기 속도, B의 운동량은 B의 질량 곱하기 속도 equal 충돌 후 A의 질량 곱하기 속도, 충돌 후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 이렇게 쓰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10이고 이거 이양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VB는 2분의 7m per sec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 나 이거 암산으로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암산으로 이렇게 바로 할 수는 간단한 것은 그냥 운동량 보전 법칙 식을 사용해도 된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하나 다 항마다 계산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운동량 보전 법칙. 자, 쓰는 것도 가시적으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AB가 충돌할 때 각각 A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곱이 같다. 그러면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도 변화인데 6이었던 녀석이 3이 됐어.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6에서 3으로 속도가 3만큼 변했네. 크다 작다고 생각할 필요 없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B의 질량이 얼마예요? 2예요. 자, 그럼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2분의 3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B의 속도가 아니고 B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럼 B는 2m per sec로 달리고 있었어. A가 B한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속도가 빨라져야 돼. 얼마만큼 빨라진다는 얘기야? 2분의 3만큼. 그러니까 2m per sec로 달리던 녀석이 2분의 3만큼 속도가 더 빨라졌으니까 B의 속도는 2분의 7m per sec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하니까 이만큼 변했죠? 자, 그러면, 아, 요거 4m/s라면 별 의미가 없겠다. 요거 8로 놓을게요, 8. 8로 놓으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질량 곱하기 속도가 6만큼 증가했네? 곱하기 6.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변이 12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12가 돼야 되고, 그러면 결국 뭡니까? A의 속도 변화량이 1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A는 6m/s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B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6m/s보다 더 빨라질 순 없지. 그 상황에서 속도가 12만큼 따라서 무슨 얘기야? 느려져야 되죠. 6m/s로 달리던 A는 12만큼 느려져야 돼. 12만큼 느려진다는 얘기는 처음 속도가 플러스 6m/s였다면 충돌 후 A의 속도는 마이너스 6m/s. 즉, 충돌 후 A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 후, 아니, 충돌 후 같은 방향으로 가든, 충돌 후 방향이 반대가 되든, 여전히 운동량 보존 법칙, 요 관계를 이용해서 물체들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두 물체가 충돌 전후 운동량의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의 한 사례를 이야기했고, 이러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두 물체가 충돌 후한 덩어리로 운동할 때, 혹은 하나의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두 물체로 분열할 때도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부력이 없다고 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충돌 전 A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한 덩어리니까 AB의 질량의 합,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그 속도는 어떻게 써요? A의 속도나 B의 속도는 똑같겠죠? 자, 이때도 무엇은 성립한다?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로 문제를 풀어도 여전히 성립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물체가 두 물체로 분열될 때인데, 요거는 단독으로 출제가 나온다기보다는 특히 역학적 에너지, 우리 교재의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함께 이 운동량 보존이 연합돼서 매우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 이번 교재의 두 번째 주제에서도 2.3점 문제를 풀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리고 운동량 보존이 연합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에도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전, 충돌 후 같아야만 되는데, 충돌 전에는 물체가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량이 0이죠.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분열할 때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분열 후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도 0이 되려면 질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갖지 않으니까, 방향을 갖지 않으니까 V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우 분열 후 A의 운동량 더하기 B의 운동량 합이 0이 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라기보다 둘다 운동 방향이 각각 반대여야만 되고, 결국 이 얘기도 무슨 얘기예요? 분열 전후 A와 B의 운동량 이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데, 분열 전에는 둘다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분열 후 A의 운동량과 분열 후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A하고 B의 질량이 A는 M이고 B는 2M이다. 그러면 우리 A하고 B의 속력의 비는 어떻게 될까? 운동 방향은 각각 반대 방향이고, 분열 후 운동량의 크기가 같기 위해서는 질량이 m이었던 a의 속도는 질량이 2m이었던 b의 속도의 크기의 몇 배여야 된다? 두 배여야 된다. 그러니까 질량비가 1대 2면 속도의 크기의 비는 2대 1. 만약 질량비가 1대 3이면 속도의 크기의 비는 3대 1이 되겠죠.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묻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최근 평가원에서 이 운동량 혹은 물질 파에서 많이 나오죠. EK 운동 에너지예요. 2분의 1 mv의 제곱. 자, 이것을 운동량을 써서 한 번에 바꾸면 어떻게 될까? 2m분의 p 제곱이죠. 자, 왜 그럴까요? 간단하니까 유도해 보면 EK라고 하는 것이 칠판에 적혀 있는 대로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이 식을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이게 요게잖아. 근데 mv, 이게 바로 누구다? 운동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속력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속력에 대한 정보가 없이 질량과 운동량으로 정보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EK를 사용할 때 이것으로 사용하면 훨씬 편하겠죠. 자, 수특 미리 보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A가 운동량 P로 운동을 하다가 용수철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는 B하고 충돌을 해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해. 그 경우 이 AB가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킬 때그 압축된 길이, 변형된 길이 X가 얼마냐? 그거예요. 최대로 압축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지만, 최대로 압축된 다음에 운동 방향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 물체의 속력이 0이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 P로 왔어. 한 덩어리가 됐어. 그래도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한 덩어리인 질량 3m인 이 물체의 운동량도 얼마여야 돼? P여야 돼요.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결국 운동량을 갖고 있다?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다는 거고,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운동 에너지가 무엇으로 변한 거예요? 최대 압축시켰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면서 탄생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지. 그럼 운동 에너지 EK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EM. 따라서 E 곱하기 질량이 얼마예요? 3M. 그리고 운동량은 얼마예요? P의 제곱. 이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2분의 1 kx 제곱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약분하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x였으니까요. p는 그대로 남고 k 이항하면 3mk이고, 여기에 루트 씌우겠네요.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요 관계를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p라고 하는 것이 3m이고, 그때의 속도를 v라고 놓는 거지. 그래서 v는 3m분의 p니까 운동 에너지 EK 자리에다가 2분의 1 m 3m분의 p 제곱. 자,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이게 무엇으로 변한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변한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m하고 하나 지워지고 결국 이 식이에요. 근데 어때? 요 식은 내가 v를 또 질량과 운동량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는 거지, 요 식보다는 한 번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량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나왔다. 그러면 2m분의 p 제곱으로 EK가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개념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개념입니다. 이 마지막 개념은 두 물체 사이에 거리 시간 그래프가 종종 출제가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했었지? 속도를 의미했어요. AB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시간 그래프는 기억하세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AB의 상대 속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속도, 상대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우, 복잡해. 그럼 여러분들은 상대 속도의 크기만 생각해. 그래서 처음에는 A하고 B가 충돌하기 전,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충돌 전 AB의 상대 속도의 크기를 말해주는 거고, 그럼 잘 보세요. A하고 B가 2m 떨어져 있다가 점점 간격이 줄어들면서 0.4초일 때, 오, 간격이 없어. 무슨 뜻일까? 0.4초일 때 A하고 B가 충돌했다는 얘기죠. 그럼 충돌 후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충돌의

했으니까 A의 속도와 B의 속도가 변했을 거고 충돌 후 A,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상대 속도라는 게 뭐예요?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를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충돌 전 A의 속력이 주어져 있어요. 4m per sec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로부터 충돌 전 A하고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X축으로 0.4만큼 변할 때 Y축으로 2만큼 변했네. 2 나누기 0.4죠? 이거 계산하면 5. 그럼 무슨 얘기야, 얘들아? 충돌 전에 A하고 B의 속도의 차이의 크기가 5만큼 났다라는 거야. 운동 방향은 반대니까 오른쪽의 속도를 플러스라고 놓으면 B의 속도는 당연히 마이너스이고 B의 속도가 얼마일 때 A하고 B의 속도 차이의 크기가 5일까? B의 속도가 마이너스 1m per sec일 때 두 물체 사이의 상대 속도가 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충돌 후 A가 왼쪽으로 1m per sec로 운동한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죠. 그럼 그때 충돌 후 B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충돌 후에 A하고 B의 상대 속도의 크기가 1분의 1이네요. A하고 B의 상대 속도의 크기가 아이고 1이 아니지. 아이고, 큰일 날 뻔. 0.4에서 1초까지니까 0.6초. 0.6초 동안에 1이니까 1 나누기 0.6 계산하면 3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A하고 B가 충돌을 해. 이게 만약에 A가 반대 방향으로 안 가고 뭐 오른쪽으로 뭐 간다고 쳐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B 같은 경우에 A가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A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갈 수 없지. 이렇게 가다가 만났는데 A가 오른쪽이야? 그럼 B도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번에는 A가 B하고 충돌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이때 이 B하고 A하고의 속도의 차이가 3분의 5만큼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A하고 B의 속도의 차이가 3분의 5만큼 나야 되니까 B가 왼쪽 방향으로 3분의 8m per sec로 운동할 수도 있고 혹은 B가 오른쪽으로 3분의 2m per sec로 운동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A가 왼쪽으로 1m per sec로 운동하는데 뒤따라가는 B가 A보다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 그럼 B가 앞에 가야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왼쪽으로 1m per sec로 운동한다는 얘기는 B가 오른쪽으로 충돌 후 3분의 2m per sec로 운동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물체 사이에 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경우에는 기울기가 두 물체의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핵심 문제풀이 팁 그리고 핵심 개념 확인해 보았고 바로 수능 2점 테스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개념을 듣고 나니까 아, 저렇게 풀면 되겠다. 막 새로운 문제들을 좀 풀고 싶은 막 이런 막 그 설렘이 있을 텐데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BC가 정지해 있고 자, 새물체야. 새물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없으면 운동량의 총합은 전후가 같아야 된다. 그럼 얘는 운동량의 총합이 다 정지. B하고 C는 운동량이 0이니까 아, 새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이 mv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림 나는 B와 충돌 후 A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부호 해줘야 되고 B와 C는 충돌 후에 오, 한 덩어리가 됐네. 자, 그럼 이때 BC의 한 덩어리의 속도는 얼마냐? 바로 나오지. 충돌 전 새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새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A의 운동량 마이너스 4분의 mv. 자, 그러면 한 덩어리 3m 곱하기 그때의 속도 얼마여야 돼? 요 전체 값을 더해서 4분의 5mv가 나와야만 되겠네요. 그러면 가로와는 12분의 5v. 그럼 약분해서 4분의 mv 더하면 mv. 따라서 BC 한 덩어리의 속도가 12분의 5v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기억 가볼게요. A와 충돌한 직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자, A하고 충돌한 직후 정지했던 B가 운동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그때 C는 정지해 있을 거 아니에요. A하고 B, 이때는 두 물체 사이의 일인 거야. 그럼 A하고 B만 봤을 때도 A하고 B의 충돌 전 운동량은 그대로 mv. 자, 그러면 충돌 후에는 A의 운동량 마이너스 4분의 1 mv. 그러면 B의 운동량은 차변 mv로 만들기 위해서 4분의 5 mv.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4분의 5 mv가 되겠네요. 니은 나에서 B와 C의 속력 12분의 5mv 옳은 문장이고요.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A와 충돌할 때 그리고 C와 충돌할 때인데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A와 충돌할 때 충격량이라는 게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죠. 그러니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그리고 이 B가 A하고 충돌했으니까 사실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처음에는 0이었잖아. 그리고 기억으로부터 충돌 후 B의 운동량이 4분의 5mv니까 A하고 충돌했을 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4분의 5mv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B가 C하고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죠? 자, 어찌됐건 C하고 충돌했을 때 그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B로 따져도 돼. B의 C하고 충돌 전 운동량 4분의 5mv, 그리고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2m 곱하기 12분의 5mv 계산해서 차이를 구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B가 C하고 충돌했을 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잖아. 자, 이걸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더 계산이 간단해요. 왜? C는 B하고 충돌하기 전에 정지해 있었잖아. 정지해 있던 녀석이 충돌 후 C의 운동량이 m 곱하기 12분의 5v니까 그대로 12분의 5mv. 따라서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12분의 5mv. 그러면 C하고 충돌할 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12분의 5mv 직접 해보세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것이 바로 C하고 충돌할 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죠. 자, 몇대 몇이냐? 12분의 5. 분모 12로 통부하면 12분의 15. 그러면 5대 15. 오, 3배네요.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세 물체에서의 운동량 보전 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자, 2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가 벽 P에서 벽 Q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림란은 P와 A 사이의 거리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거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쭉 출발합니다. X가 0일 때부터.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X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A가 되돌아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A는 누구랑 충돌한 거예요? Q하고 충돌했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X가 0. 그리고 다시 x가 증가하네. 그러면 요 시간 동안에는 a가 누구랑 충돌한 것이다? p하고 충돌한 것이다. 자, xt. 결국은 a의 위치 시간 그래프잖아요. x를 위치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기울기가 바로 뭐다? a의 속도다. 그래서 충돌 전 a의 속도는 2분의 4니까 2m/s. Q하고 충돌한 이후 A의 속도를 VA'이라고 하면 얘는 3분의 4m/s이고요. 방향 바뀌죠. 기울기도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또 A가 P하고 또 충돌을 해. 그때의 속도를 VA2'이라고 하면 3분의 기울기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A가 Q, P하고
충돌 전후의 속도를 구했고요. 기억,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A의 질량은 바뀌어지지가 않죠. 변화 없으니까 결국 A의 운동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A의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1초일 때는 2, 3초일 때는 3분의 4. 2를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6이 될 테니까 6대 4, 3대 2. 기억은 옳은 문장. 니은, A와 충돌하는 동안 P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P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인데 P에 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죠. 근데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서로 상대한테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결국 이 얘기는 충돌하는 동안에 A가 P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도 똑같아요. 자,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FT인데, 지금 F가 없잖아. 그럼 뭐 가지고 구하면 돼? 그치.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구하면 되죠. 그럼 A가 P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여기 전후를 비교해야지. 그럼 A의 질량은 1이고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분의 4였던 게 3분의 2가 됐네? 그럼 속도의 변화량은 3분의 6이니까 2가 될 거예요. 자, 이 A가 이번에는 Q하고 충돌할 때 Q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하고 똑같고 그것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리고 크기니까 크기인 거고 A의 질량은 1이고 Q하고 충돌 전후의 속도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3분의 10 나오네요. 그럼 몇대 몇? 3분의 6이니까 6대 10. 6대 10이면 2로 약분하면 3대 6대 10이니까 3대 5. 따라서 A가 충돌하는 동안 P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Q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의 5분의 3배가 되겠습니다.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디귿. A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평균 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으셔도 돼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그 용어를 평균 힘으로 쓰는 것뿐이니까 P와 충돌할 때, Q와 충돌할 때 비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균 힘을 묻는 건 물리학 원 전범위에서 운동량과 충격량밖에 없습니다. 그럼 평균 힘이라고 하면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뭘까? 충격량의 크기죠. 충격량의 크기가 뭐라고 여러분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입니다. 그럼 평균 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T를 약분한단다. 이항에서 분모에다가 붙이면 되겠네요. 그럼 P하고 충돌할 때, Q하고 충돌할 때, A의 질량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속도의 변화는 우리 니은에서 구한 A의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겠지. 왜 A의 질량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A의 속도의 변화량의 P하고 충돌할 때, Q하고 충돌할 때가 3대 5니까요. A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P와 충돌할 때가 Q와 충돌할 때보다 작아야죠.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딱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거고 선생님, 저는 역학적 에너지가 아직 안돼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 3번은 다음 교재 세 번째 주제에서 배운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질량이 m인 물체, 빗면의 높이가 4h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대. 정지 상태였다는 거죠. 쭉 내려옵니다. 그럼 이때 이 물체의 속력을 v라고 할게요. 마찰 구간을 지나. 그럼 어떻게 돼? 속도가 줄어들겠죠?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속도가 줄어들 거고, 자, 이 속도로 h만큼 올라가서 또 정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이 물체는 4H인 곳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 4H를 가지고 있었고 수평면에 내려왔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몽땅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자, 이 식, mm 지워지고 v 계산하면 v는 루트 8이

0: 그러니까 E 루트 EGH. 그래서 이 V 값이 E 루트 EGH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이번에는 V 프라임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H까지 최고로 운동할 수 있대, 아니, 올라갈 수 있대. 그렇다면 V 프라임은 루트 EGH가 되겠네. 루트 EGH. 그럼 마찰 구간에서 속도가 루트 EGH만큼 줄었겠네요. F인 마찰력이 시간 t 동안에 작용했고, 그때 F를 구하시오. 그럼 문제에서 답을 다 줬어. F도 줬고, T도 줬어. 바로 뭡니까? FT를 구하라는 거예요. FT가 바로 뭐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죠. 즉, 이 물체는 마찰력으로부터 FT라고 하는 충격량을 받아서 무슨 변화가 생겨야 돼? 운동량의 변화가 생겨야 되죠. 부호 신경 쓰기 싫으면 절대값 씌워놓고,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놓고 이 숫자들이 다 양수가 나오게 하면 돼요. 그럼 마찰력의 크기 F, 시간 T,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물체의 질량은 M이고요.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어? 루트 EGH만큼 변했네. F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T를 어떻게 해?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T분의 M 루트 EGH.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 충격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 그리고 두 물체가 충돌하거나 분열할 때, 아직 분열에 대한 문제는 안 풀어봤지만 뒤에 나올 겁니다. 외부력에 작용하지 않는 한 운동량의 총합이 항상 보존되어야 된다는 운동량 보존에 대한 핵심 개념 체크, 그리고 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문제 해결 팁 개념 수업을 하고 2점 테스트 3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2점 테스트 4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불법 촬영 피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단서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 촬영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시간, 자, 1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수능특강은요, 8강입니다. 존재 안내. 61페이지 펴시면 돼요. 61페이지 펴시고 봅니다. 자, 존재 안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존재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가 있다. 있다. 있다가 뭐였더라? 아르, 이르. 계시다? 이라시자르. 아르의 존경은 없으니까 고자르라고 하는 정중어를 쓰기도 하고 이게 좀 나오겠네요. 시간대, 몇 시, 언제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자, 장소, 안내 이럽니다. 뭐 여기서는 지금 뭐 수학여행 온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안내하는 게 좀 나오는데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비교적 상당히 평이한, 쉬운 그런 과예요. 오랜만에 좀 만만한 게 나왔습니다. 자, 수능 포인트는 부사가 나왔는데요. 부사는 쓰임에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4번, 5번. 수능 4번, 5번에 빈칸을 메꿀 때 어휘 문제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밑줄 부분으로 해서 문법으로 해서 이 밑줄 친 부분이 제대로 호응돼서 쓰였는지 부사의 호응에 대해서 묻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표현, 표현이 바른 것은 해가지고 30번 문제 문장 속에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품사라고 볼 수 있어요. 부사의 다이어도 외워주셔야 되고 쓰임을 알아내려면 이제 4번, 5번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올 테고요. 접속사는 어휘 문제니까 문장의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할 때 그때 꼭 필요한 구성 요소이겠죠. 수능 실전 문제는 11개 나옵니다. 같이 풀어보시면서 이 시간 정리하는데요. 자, 존재 나왔습니다. 이라시자이마센 데시다 나와 있으니까 계시다,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라시자르 뭐였죠? 가시다, 계시다, 뭐 오시다도 되고요. 가시다, 오시다, 계시다. 이쿠쿠루 이루의 존경합니다. 뭐뭐 시다, 시다, 시다가 온 거 뭐면 뭐야?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남의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라시자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처음부터 갑니다. 기니어비니, 주교가 오왔대까라. 수업이 끝나고 나서 테까라 뭐뭐 하고 나서 타까라 뭐뭐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주교가 오왔다까라 그러면 끝이 났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가 되겠고 여기 테까라는 뭐뭐 하고 나서니까 끝나고 나서가 되겠고 여기는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테까라는 뭐뭐 하고 나서 타까라는 뭐뭐 했기 때문에 두 개 구별하세요. 야마구치 센세노 도코로에 이키마시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노 도코로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는요. 야마구치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되잖아? 근데 일본어에서는 이 노 도코로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어디 어디에 가다라고 하는 에 있구나. 니 또는 에 있구. 이동동사죠? 요 앞에 오는 게 사람일 순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장소예요. 이동 장소. 그 이동 동사가 나올 때 이 장소로 가는 거지. 목적지 장소로 가는 거지. 사람한테 못 가요. 그래서 노 도코로 써서 야마구치 선생님이 있는 장소라는 장소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노 도코로를 생략이 불가능하다. 꼭 필요하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라시자이마센 데시다.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라샤 루인데요. 루가 이로 바뀌었어요. 이라샤 리 아니에요. 이거는 특수하게 활용하는 동사로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호카노 센세니 기타라. 자, 에이타라 비 나왔습니다. 에이타라 비 나왔을 때 이 타라고 비가 이렇게 타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였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에이타라 비에 이 비가 타형이에요. 즉 과거형이 왔을 때 그럴 때 이타라는 1번 뭐뭐 하면으로 해석될까요? 아니면 2번 뭐뭐 했더니로 해석될까요? 2번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 기능을 하냐면 발견이라는 뜻을 가진 발견, 전개, 상황의 전개가 뭐뭐 했더니 먹었더니 고기가 딱딱했어. 집에 가자, 도서관에 가자, 뭐 야마구치 선생님이 와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하자. 촥 펼쳐지는 어떤 상황 전개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뭐뭐 하면이 아니야. 타라는 우리가 가정형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가정형으로 안 쓰인 거라 그 말이에요. 호카노 센세니 키이따라 물었더니 묻자. 어떻게 됐어? 야마구치 선생님은 가이기 쥬라고 읽어야 됩니다. 쥬 아니에요. 회의 중이고
가이기와 고지고로니 5시경에 오하루 끝난다라고 오시에테 그랬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안 계셨는데 왜 안 계셨냐 했더니 회의 중이고 회의는 언제 끝나? 5시경에 끝난다라고 해요. 이거 시각을 나타내는 경이죠. 대강의 시각을 나타낼 때 경. 자, 부카츠노카, 이거 타이카야 나이카야? 타이카예요. 이런 거 헷갈리지 맙시다. 자, 부카츠노 타이카이노 고토데 이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보면 일본어에서 우리나라 말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 토코로를 붙이거나 노 코토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명사 토코로나 코로의 역할이 뭔가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구체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왜 야마구치 선생님을 찾아갔냐면 동아리 활동에서 하는 대회 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지 않고 동아리 활동 대회, 동아리 대회 때문에 라는 식으로 해석을 되죠.

원인을 나타내는 조사 대 소단 시다 깠다. 소단 시다이. 맞서기다 따이 붙였죠? 이가 어떻게 바뀌어? 깠다가 된 거야. 저기 보지? 깠다. 그러니까 하고 싶었다. 노 데스가 하고 싶었는데요. 노 이거는 형식명사 컷. 근데 해석 안 되죠? 자, 동아리 활동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문에 소단 시다 깠다. 야마고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싶었는데 이지직간 그라이 이지직간 한 시간 정도 마따 나케레바 나라나 깠다 노데 가이리 마시다. 자, 나케레바 나라나이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와, 오늘 좀 문법 되게 많이 나온다. 자, 우리 의무 표현에서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안 된다 하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는 여기 안 된다는 생략 가능하지? 갑자기 지난 강의 했던 게 기억이 나. 아, 기억났으면 좋겠다. 뭐지? 뭐 하지 않으면. 나이또 있었지.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뭐야? 나케레바. 또 하나 더 하자. 나쿠테와. 안 된다 시리즈. 나라나이. 다메다. 이케나이. 이거 그냥 적어야 돼요. 왜 적어야 되냐면 안 나와. 수능 특강에. 네. 이렇게 딱 정리해서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조합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조합해도 되나요? 뭐 조금 더잘 붙는 경우는 있지만 이 여러 가지로 조합했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가 3, 3, 5, 9. 9개의 종류가 나오겠네요. 근데 또 나올 수 있어. 나케레바를 줄이면 나꺄가 됩니다. 나는 똑같이 쓰고 케레바가 꺄가 됩니다. 나꺄. 나쿠테원, 나쿠테와가 줄여져서 차. 나쿠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하지 않으면은 다섯 개. 안 된다는 뭐한세개 정도 내좀더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세 개.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많은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뭐 하지 않으면 나라나이. 나라나이가 지금 나라 낚았다가 된 거지. 여기 보면 이가 카타로 바뀌잖아. 나라나이는 이가 뭘로 바뀌어? 카타. 이가 카타. 이가 카타. 다 과거형으로 된 거. 이 형사에서.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노데 카이리 마시다. 한 시간 정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여러분 고로하고 구라이 좀 봐요. 고로는 경이야, 경. 이게 경즈음인데, 이거는 시각을 나타내요. 5시, 우리 시계에 있는 시각. 그러나, 이거는 시간의 양입니다. 한 시간 그라이. 그래서 여기서 고로 쓸수 있어,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후 1시, 즉, 13시 같은 경우에는 이치지 고로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한 시간이라는 거는 시계에 나타나는 한 시간 아니잖아. 이거는 60분짜리 한 시간이잖아요. 이거 경우에는 고로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구라이를 쓸수 있어요. 구라이는 대강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지구라이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지직간고로는 안 돼요. 시각과 시간 구별하십니다. 자, 타지네 루마인이 그래서 아, 선생님을 막 무턱대고 찾아갔더니 안 계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다음에는 방문하기 전에 선생님과 소다노지깡오 키메테 오케 바 요깟다 바 요깟다. 야, 이거 뭐야? 8강 왜 이렇게 뭐가 많아? 난리 났어. 자, 봅시다. 바, 이. 뭐뭐 하면 좋다. 된다. 그 얘기죠. 이케바, 이.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뭐 이제 해결되는 거야. 근데 바, 요, 갔다는 뭐야, 그러면? 이의 과거. 뭐뭐 하면 되었다. 뭐뭐 하면 좋았다죠. 뭘까요? 후회, 후회. 후회와 아쉬움입니다. 자, 보시면요. 시간을 정해 두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했으면 좋았겠다. 좋았습니다. 좋았을 뻔했어요. 네,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주냐면 61페이지 하단 보세요. 선생님과 상담 시간을 정해 둘걸 그랬습니다. 정해 둘걸 그랬습니다. 뭐뭐 하길 할걸 그랬습니다라는 식으로 약간 뭐 후회를 나타내는 바 욕같다. 야, 너도 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어제 진짜 재밌었어. 김이모 쿠레바 요깟다 이렇게 야 그거 먹으면 좋았을 텐데 타베레바 요깟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어

작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보면 택가라 뭐뭐 하고 나서 자 이동동사 다음에 장소를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 다음에 노 도꼬로 썼고요. 자 이라샤이마센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동사 이루의 존경어. 자 타라 뭐뭐 했더니 발견을 얘기합니다. 뒤에 반드시 과거형 나와야 되고요. 자 고로와 구라이 구별하자. 고로는 시각을 나타내고 얘는 시간 시간과 시각 이런 말 알지? 네. 자 그다음에 노코토라고 하는 것도 앞에 있는 명사를 구체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나케레바 나라나이라고 하는 의무 표현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바 요깟다라고 하는 거는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디테일한 조그만 내용들 있잖아. 그런 내용들은 사실 선생님 설명으로도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써머리 하셔야 돼요. 자 이라샤르는 이루의 존경어입니다. 손윗 사람의 존재 여부를 얘기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 자 우리 7강 앞강에서요. 54페이지를 펴시면 이라샤르라고 하는 다의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마시타상 와모 이라샤이마시타까 벌써 가셨습니까? 가시다가 나오겠고요. 자, 선생님은 다음 주에 아메리카에 갈 예정입니다. 뭐 가도 가시다도 되고요. 여기는 모 이라샤이마시타까 벌써 가셨습니까? 계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여기서는 뭘 쓰면 좋을까요? 오셨습니까? 뭐 이래도 되겠고, 가셨습니까? 해도 되겠고요. 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근데 여기는 고가족과 노찌란 이라샤이마스까? 자, 가족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오십니까? 뭐, 계십니까가 날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가시다, 오시다, 계시다 중 하나로 맞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아, 다음 주에 계실 예정입니다 보다 가실 예정입니다. 이런 게 좋겠고. 가족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얘기하는 게좀 좋겠고,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중국어를 할수 있는 사람 계시나요? 가시나요가 아니라 계시나요가 좋겠죠, 여기도. 자, 하이, 보크, 스코시, 네키마스케도는 조금 할수 있는데요. 자, 다음 회의에는 이라샤이마스카, 다음 회의에는 계시나요? 가시나요? 오시나요? 뭐가 좋을까요? 여기 해석은 뭐라고 했을까요? 가십니까로 되어 있네요. 다음 회의에는 가십니까? 자, 오실 때 연락 주세요. 이게 좋겠죠? 가실 때 연락 주세요도 뭐 하려면 하겠습니다만, 오실 때 연락 주세요. 이렇게 가시다 오시다 계시다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왔어요. 자, 카나와 유리의 대화입니다. 유리짱, 시우마츠 히마? 하고 물어봤어요. 히마? 너 여유 있니? 노요비와 토쿠니요 떼나이게도. 자, 특별한 예정 없는데, 토요일에는. 너 시대 왜? 왜? 자, 시간대. 왜?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시간대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이유를 나타내는 의문사, why입니다. 고노에가 이션이 미니고요. 뭐뭐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요우영. 고아이도 스키다요네. 무서운 것. 무서운 거 좋아하잖아. 공포영화. 아, 고래 미따이도 오모떼따한다. 미따이도 오모떼따. 토 오모우라고 하는 거에 토 오모떼따를 썼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뭔가 보고 싶었던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수 있어요. 난지까라 여기서 이제 시간이 나오네요. 니지까라다요. 두부시부터야. 자, 역 앞에 영화관이다라고 하면 가정의 토죠. 엄머면 두시부터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자, 노시대 한번 볼게요. 왜 어째서? 자, 왜라는 거는 일본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시대, 나제, 난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N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듣는 거는 난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낮에, 낮에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딱딱할 때. 왜 세상은, 왜 경제는, 왜 인구는, 뭐 이러면서 뭔가 그 화제를 던질 때, 그럴 때 이제 신문기사나 이럴 때는 이제 낮에를 많이 쓰거나 도시대를 많이 쓰는데, 난데는 좀 회화체적인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 N이 같은 거 보면은 난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요즘 한몇년 전에 난데 없이 난데 막 이런 거 한국어랑 막 한본어라 그러죠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러니까 애니에서 많이 들리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지나 보다 했어요. 노시테 타베나인 데스까? 왜안 먹나요? 난데 타베나인 데스까? 나제 타베나인 데스까? 다쓸수 있어요. 니츠와 가라이모노가 니가테 난데스, 니가테 데스 해도 되는데 니가테 난데스 해가지고 더 이유를 해명하는 듯한 말투를 하고 있네요. 나제 니혼고 벤쿄시테이르노 데스까?

왜 일본어를 공부하시나요? 라고 얘기해요. 왜 공부하죠? 수능인 것도 있지만, 그쵸? 취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장소 들어왔습니다. 자, 장소 존재 동사가 어쩔 수 없이 나오네요. 자, 콤빈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하루타와 효노의 대화입니다. 와, 아메가 후떼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테이쿠르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뭐뭐 해 오다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여요. 자, 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상 모텔르, 너 우산 갖고 있냐? 응, 아니에요. 응은 예스지만 응은 아니야. 노. 예스. 여기 노야. 응. 하루따 끊어와. 너는 뭐 그만 못 되나요? 나도 안 갖고 있어. 스고야메다네. 야, 진짜 비 대단하다. 콤비니 대 편의점에서 가사오카오가. 자, 카오 우직원유 영 우리 배웠습니다. 1류, 2류, 3류 어떻게 썼죠? 1류는 끝을 5단으로 바꿔서 우를 붙이고, 루를 떼고 요우를 붙이고, 3류는 시오우, 코요우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한번 복습. 코에노 이리구지 너 떠꺼러니 아따 또모우 이리구지 너 떠꺼러 합니다. 이리구지라고 하면 딱 입구라고 하는 어떤 문짝이 생각나기 때문에 입구 주변이라고 하려면 너 떠꺼러 같은 걸 써줘가지고 조금 더 앞에 있는 명사를 구체화해주고 있죠. 아따 또모우 하시로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써요? 하시로 하시루라고 하는 일류 동사이기 때문에 루가 루로 바뀌어서 우를 붙인 형태. 달리자 이 얘기죠. 야 뛰자 그 얘기입니다. 자, 장소나 위치를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노헨니, 이 근처. 근처. 주변. 고노헨, 치카크. 이런 말을 쓰죠. 고노헨니, 뭐뭐는 있나요? 그러니까, 고노헨니, 콤비니 와 아리마스카? 편의점 있나요? 유빈교크 아리마스카? 우체국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와, 도코데스카? 뭐뭐는 어디예요? 자, 어디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도치라데스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도코를 쓰면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좀 프레셔가 있대요. 그래서 도치라라고 하면 어느 쪽이라고 해야 뭔가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오타쿠와 도코데스카? 이렇게 묻는 것보다 오타쿠와 도치라데스카?라는 식으로 도치라 쪽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 나니나니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어디에 있습니까? 도치라니 아리마스카? 도코니 아리마스카? 쓰겠죠? 자, 스미마셍, 고노헨니, 고노 치카쿠니, 스파와 아리마스카? 스파 있냐고 물어봐요, 슈퍼가. 네, 스파 데스카? 아노 긴코노 도나리니 아리마스. 저 은행 옆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모르는 사람 뭐라 그래? 스미마셍, 아타시모, 고노헨와 하지메테 데스. 하지메테 난 데스. 하지메테 데스. 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자, 장소나 위치를 물어볼 때, 뭐뭐는 어디에 있나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안내 들어갈게요. 여기 마지막 문형학습이에요. 자, 세이토노 미나산니 렌나크 데스. 연락입니다. 자, 연락입니다. 공지 같은 거할 때는 오시라세 데스. 공지, 연락, 공지, 뭐 이런 거. 자, 학생들 여러분에게 연락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해석했을까? 학생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알립니다. 오시라세 데스가 좀더 뭔가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시다와 8시 15분이 호텔로 출발하십니다. 출발합니다. 언제? 8시 15분에 출발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안내하는 거네. 아, 수학여행인 것 같아. 선생님 앞서서도 얘기했죠? 여러분, 내일은요, 8시 15분에 출발합니다. 아사고함과 호텔에서, 그지? 7시 한 마데니, 마데니. 자, 마데니 이번에 나올 거예요. 마데니가 뭐냐면, 늦어도 그때까지. 마감 기한이에요. 7시 반 이후에는 밥못 먹는다, 얘들아. 자, 타베떼, 하지지니와 버스니 노떼쿠다사이. 8시에는 버스에 타주세요. 고젠츄와 오전 중은 츄라고 읽어요. 도쿄다이가쿠 밑에 동경대학을 보고 소레카라 도쿄데 이치방 후루이 오테라니 이키마스. 아사쿠사 센소지가 나요. 네. 가장 오래된 절에 갑니다. 오테라노 치카쿠데 절 가까운 근처에서 히루고항우 타베타 또타아또 뭐뭐 한 후에. 자, 이걸 뭘로 바꿔 쓸수 있어? 탑의 테카라로 바꿔 쓸수 있겠지. 뭐 하고 나서니까. 하고 나서. 똑같으면 타 아또. 아또가 뭔데? 뒤 후자잖아. 뭐뭐 한 후. 뭐뭐 한뒤 후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뭐 하고 나서나 뭐뭐 한 후에나 똑같잖아. 테이까라 타베테까라 타베타 또. 고고 이지지가라 로크지마데와 지유지간 데스. 1시부터 6시까지는 자유시간이래요. 오, 그러면 막 동경시내 돌아다니나요? 아시다와 이소가시이노데 바쁘기 때문에요. 일정이 빡빡해요. 겨우와 하야쿠네테 오늘은 빨리 자고 유쿠리 야센데 쿠다사이. 푹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데와 마데니를 좀할 텐데 이거 진짜 안 어려운데 되게 어렵게 느껴요, 애들이. 별거 아니야. 자, 마데라고 하는 거는 계속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유야스미는 겨울방은 12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냥 계속되는 거잖아. 12월, 그러니까 12월 달력이 있으면 25일부터 1월 달력이 있으면 30일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전부 다 계속되는 것이 마데이고요. 마데니는요, 정해진 기간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수능특강 63페이지 보면 어떤 상황이나 행위가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는 것을 나타낸다. 즉, 정해진 기간 이전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마감하는 기간이야. 늦어도 그때까지. 숙제는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다시 때 꾸다사이. 다스가 뭐냐면 제출하다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목요일날 제출해도 돼. 그때 금요일까지는 제출하라는 거지. 한 번에 뭔가 그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요. 자, 예를 들면, 4시까지, 설거지를 해주세요. 사라오, 아라떼 쿠다사이. 그걸 발화 시점이 1시야. 1시에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르바이트 점장이 와가지고, 4시까지 여기 있는 설거지 그릇 다 닦아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데를 쓸까요? 마데니를 쓸까요? 둘다쓸수 있어요. 자, 마데를 쓰면은, 그때까지 계속 손이 불도록 닦고 있는 거고, 마데에 니를 쓰면 늦어도 4시까지 설거지 분량만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마데는 이 아라우라고 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마데고요. 마데 니는요, 늦어도 그때까지 그 설거지 분량만 끝내면 돼. 좀 달라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마데 니를 안 쓰고 마데를 써도 될까요, 여기서? 안 돼. 왜? 다 쓰라고 하는 건 제출하는 거잖아요. 숙제를. 금요일까지 이렇게 내면 되는 건데, 금요일까지 내는 거를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4시. 계속 숙제를 금요일까지 어떻게 계속 내? 이거는 순간동사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가 없어요. 한번 내면 끝이잖아. 그치? 자, 이 마데데가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데, 마데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여러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면은 그냥 쇼컷이 뭐냐면, 범위. 대 하면은, 여기 안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누구야?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응? 그 우리 반 안에서 고노나카 데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마데 데 하면은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끝맺는 시점에서의 그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노 에가가 이마마데 데 자기가 살아서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인 건데 그냥 이마마데라고 하는 어떤 범위를 딱 주는 거지. 이 지방 오무시로 갔다. 제일 재밌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마데와 마데니만 기억해도 진짜 되게 많이 문제가 풀 수가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 그 뭐냐면요. 이번 8강에 선생님이 조금 편하기도 했고 해서 요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 수능특강 보면은 그 밑에 이렇게 본문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본문 있으면 안 보여도 상관없어. 이 밑에 이렇게 본문 해석이 나와 있거든. 이 본문 해석을 이렇게 딱 가리고서 보면은 한글만 딱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 내려가면서, 아, 이거 어떻게 했더라? 하면서 보면은 완전한 그 메타인지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뭐라고 했지? 각세라고 했나? 아닌데? 세도라고 했지? 아, 세도라고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막 뭔가 인지가 되는 거야. 세도노 미나산니. 이거 뭐라고 했지? 알립니다. 오시라세데스 또는 렌나크데스 연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아, 이렇게 썼구나. 아시다와 8시 15분이 저 호텔을 출발합니다. 호텔을 오 슈파츠 시마스. 아, 조사 오셨구나. 이렇게 슈파츠. 아사고항와 7시 30분 이까지를 마데라고 했어요. 마데니에라고 했어요. 마데니를 썼어요. 마데를 안 써. 마데를 쓰면 이상해. 아침에 일어나

늦어가지고 막 언제부터 계속 7시 30분까지 계속 먹으라는 거야? 늦어도 7시 30분까지는 마감 기한. 식사를 끝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이 자연스럽지. 먹고 다음에 때 하지지 니와 바스니 노떼 끄다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 오케이? 그래서 아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자. 재밌지? 자, 오전 중을 어떻게 고젠 주예요. 주예요.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주라고 읽기 쉬운데 주입니다. 고젠 주니와 도쿄 다이가쿠 밑에 이거 어떻게 했더라? 소레카라 도쿄 범위 내 그치? 이치방 후루이 아 저리 뭐였더라? 테라니 이키마스 테라노 치카쿠에서 데 히루보항우 먹은 뒤 테카라였어요. 타또였어요. 타또였지? 타베타 아또 고고였어요. 두 글자. 이치지카라 하치지 마데와 쯔또 계속해서니까 그러니까 마데니와 아니야. 마데와 지유지간 데스 자유시간입니다. 아시다와 바빠요. 이소가시 데스카라 쿄와 하야쿠 네테 푹이 뭐였지? 유쿠리 야슨데 쿠다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보니까 어렵지 않고 이게 뭐 이렇게 할 것도 없네요 별로. 근데 이제 뭔가 여러분 하다가 내가 약한 부분이 이런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면서 확 드러나는 게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맨날 이걸 했기 때문에 아 이게 뭐 어디 어디가 중요하겠다라가 탁탁 집어지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약간 약한 어휘나 문법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매우 도움이 된다. 자, 부사의 다이어 봅니다. 자, 부사의 다이어 몇 페이지야? 64페이지 갑니다. 자, 아마리 뭐죠? 그다지 너무 시바라크라고 하는 거는 잠시도 되지만 한동안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조금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꽤 폭이 있는 시간도 되는 특이한 부사였죠. 즉 또는 계속도 되지만 또 훨씬이라는 뜻도 됐어요. 훨씬은 언제 써요? 비교할 때. 내가 너보다 훨씬 키가 커. 즉또 세가 다까이. 초는 딱 들어맞는 모양이에요. 정각, 마침, 마치. 마치 인형 같군. 딱 들어맞는 마침 잘 왔다. 딱 들어맞는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정각 6시야. 뭐 이런 식으로. 딱 들어맞는 모양. 도떼모는 무척매구라는 것도 있지만 부사랑 아니, 부정이랑 같이 있으면 도저히라는 도떼모 타베르 것도 가득히마센 이러면 뭐 무척 먹을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도떼모 하나 세마센 이러면 뭐야? 도저히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죠. 나까나까는 긍정이 붙느냐, 부정이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긍정은 꽤, 부정은 좀처럼. 모는 이미, 이제, 벌써, 더라고 하는 되게 여러 가지 꾸미는 수식이 되는 부사였고요. 육끌이는 천천히라도 되지만 쉬는 모양, 푹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욕구는 빈도와 정도를 같이 놨었습니다. 빈도, 자주, 정도, 매우. 빈도와 정도를 같이 내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작년 수능 특강에는 그럼 무엇이 나왔었냐 썼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었는데 올해 없어서 선생님이 아쉬운 마음에 넣었어요. 아, 이것도 왜다못 외웠는데 더 추가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율이 50%다 보니까 여기 안 나오는 거를 작년에 나온 것까지 재수생한테 너무 유리하잖아. 그래서 현역들도 보라고 작년 거 봤습니다. 개코 꽤 제법 상당히 있습니다. 개코는 꽤 제법 상당입니다. 개코다라고 했을 때 우리 거절했을 때 아, 뭐 개코데스라고 하는 그 개코다도 있었죠. 콘도노 시켄와 개코 이 토크로마데 이쿠카모시레마센 좋은 곳까지 좋은 뭐 1등급까지 이끄 갈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언제 나오냐면 양을 나타내기보다 변화의 폭이 대단한 정도를 나타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도. 그 다음에 약속근이 나이브 오크레테시 맞다. 꽤 늦어버렸다. 상당히 많이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나이브 가와리 마시다네. 이런 식으로. 나이브 가와르.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나타낼 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즈이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키워드냐면

행동이 시동을 거는 모양입니다. 서로서로 슛밭의 시나이도 많이 와나요? 슬슬 이제 안 움직이면 너 시간에 맞게 못 된다. 이런 얘기고요. 난단이라고 하면 점점이라는 약간 점층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카즈가 나이브, 난단, 스끈하고 낫대이르. 좀꽤 줄어들었다. 라는 얘기죠. 육그리는 나았습니다. 우리도 아는데 겹치네요. 2층으로부터 육그리 오리 때 그때 천천히 내려오신 거죠. 할아버지의 모양이니까 푹 내려오는 게 아니라 스피드가 천천히라는 편이겠죠. 자, 히로마다 육그리 시대가라 점심 때까지 천천히 푹 쉬다가 데카케요 나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히키 또 카나라즈 나와 있어요. 제히는 이제 어떤 희망을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키토는 희망을 나타낼 때못 써요. 카나라즈는 다 쓰지만 뭔가 되게 강한 어조입니다. 자, 제히키 또 카나라즈를 왜 이렇게 붙여놓고 헷갈려 하기는 무슨 헷갈려라 대회를 연 것처럼 왜 이럴까요?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반드시 꼭이라는 말 있잖아요. 꼭, 꼭, 꼭, 꼭으로 다 해석되는데 다 같이 다른 꼭이라는 거야. 이 제히는 꼭,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희망을 나타내는. 꼭 해주세요. 테쿠다사인 다 옵니다. 테쿠다사에 올수 있어요. 꼭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는 희망을 얘기하는 것만 올수 있어요. 희망. 희망. 오래 올수 있고요. 근데 키토는요. 마스 데스 데쇼까지 해서 주관적 확신이나 추측 이렇게 올수 있어요. 얘는 희망만 올수 있고. 아 근데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따이 나오면 무조건 제희. 카다라즈는 올수 있지만 자, 마스나 데스나 데쇼면 킥도 카나라즈도 올수 있고 그러나 따인 안 되고 이렇게 조금 외우셔야 돼요. 호응하는 거기 때문에. 홋카이도에 가면 제히 나왔어요. 시오라멩고 타베따이 데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카나라즈 타베따이는 진짜 나꼭 먹을 거야. 진짜 기필코 카나라즈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필이에 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굉장히 결의가 다져. 근데 제히는 뭔가 아 제히 뭐 이런 느낌이에요. 카나라즈는 우와!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예, 둘다 카나라즈 쓸수 있겠지만, 여기서 못 쓰는 거 뭐야? 키토는 안 돼. 두 번째. 키토 스그니 데키리 요니 나리마스요. 요니 나루 우리 변화할 때 배웠다. 그치? 바로 정강에서. 자, 키토 나리마스요. 추측해 주는 거죠? 야, 반드시 금방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나라즈는 강한 어조라고 했죠? 아타시와 카나라즈 슈우마츠니 이에노 소우조 시마스. 반드시 한다. 100%의 낙관론까지 강한 어조. 자, 2024년 10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재작년 문제네요. 교준이 오늘 중으로 소노 시고토 오와라세 따이. 끝내고 싶다. 따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 뭐가 안 된다고 지워야 돼? 얘를 지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뒤에는 카이테 이마스를 썼죠? 마스가 나왔으니까, 제히는 못 쓰네. 제히는 테쿠다사이 따이 호시이밖에 안 되니까. 그럼 뭐만 돼? 이렇게 속어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오늘 중으로 반드시 일을 끝내고 싶고요. 매일 반드시 일본어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 쓰임이 되게 중요하다. 자, 의미를 구별해 사용해야 하는 문장. 이거 갖고 막 울라 그래. 애들이 이거 가르치면 막 괴로워서 죽어, 막. 아, 근데 선생님도 이거를, 아,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잘 봐봐. 이 스카리는 완전 빼먹고 얘네 둘 때문에 그러거든. 시카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가 아주 철저한 모양이야. 똑부러진 모양. 근데 핫끼리는 다른 것과 구별되어 명확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둘다 확실히가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이런 얘기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여행에 가기 전에는 준비를 시까리 시대 오이타 호우가 이. 준비를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핫끼리 시대 오이타 호우가 이는 그너 그렇게 모호하게 말하면 안 돼. 핫끼리 시대 오이테 크다사이. 이러면 지금 분명히 해두자. 헷갈리지 않게 분명히 해두자 하는 거는 핫끼리가 되는 거고요. 시까리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를 어떻게 해요? 핫끼리 공부해요. 시까리 공부해요. 공부하는 거. 시까리 공부하겠죠. 시까리. 핫끼리는 얘들아 저 뒤에 있는 애들 여기 칠판 보이니? 미에마스까? 어떻게 보여요? 시까리 미에마스까? 예, 핫끼리 미에마스까?

뭘까요? 핫길이 미에마스크가 다른 것과 구별되어 정확하게 잘 보이는 모양은 핫길이겠죠. 미나상 시카리 벤교 시대 그다사이.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철저하게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칠판은 핫길이 미에루. 뭔가 이렇게 모호한 게 아니라 안개 낀 것처럼 명확한 모양이 핫길이라고. 자, 아따시와 소노코토 핫길이 오보에테 이루. 나는 그거를 헷갈리지 않고 진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또는 암기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나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시카리 오보에테 그다사이.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죠. 얘들아, EBSI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습 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서 4강, 5강에 해당되는 단어장 출력해가지고 시카리 오보에테 그다사이. 철저하게 제대로 행위를 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신 걸 학길이 오보에테 이마스. 제가 완벽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학길이가 되는 거죠. 너무 헷갈리죠? 그러나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습관이는 이게 이싹100% 약간 이런 느낌이야. 완전히 100% 전부 다 통틀어. 예. 감기가 나왔기 때문에 100%. 싸그리, 모조리, 다 몽땅 100%.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그거랑 완전 다른 거지. 근데 약간 까리, 까리, 스키리 막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려서 그러는 거죠. 오늘은 건강하게 학교에 갈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타이테이하고 나이따이도 볼게요. 타이테이는 약간 이 통계가 나오는 느낌.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 아르바이트는 타이테이 대체적으로 고노지간이 오와리마즈.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한이 정도 한 6시면 끝나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런데 나이따이는 정확한 수치나 상태보다 근사치, 대강. 그래서 약간 뒤에 숫자가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이치지깐 그라 이렇게. 대강 뭐 어바웃하게 이 정도일까? 뭐 이런 느낌. 여기는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거. 토요일 아침에는 대체로 빵을 먹어요. 그러면 다이타이 팡모 타메마스보다 타이테 팡모 타메마스. 대체로 한 3개 정도 먹나요? 다이타이 상꼬그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또 운동하면 안 되겠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부사 넣어보자. 즈거우 요리 자기 사정보다 오야스미 시마스. 즈거우니 요리 보다 아니네. 이게 뭐야? 사정에 의해. 오 플러스 마스 형 플러스 스르. 쉬겠습니다. 그 얘기죠. 잠시 쉬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마 쉬겠습니다. 마침 쉬겠습니다. 좀처럼 쉬겠습니다. 꽤 쉬겠습니다. 유구리 천천히 쉬겠습니다. 여기는 시바라코 마츠쿠다세.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들어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마츠모토와 박의 대화입니다. 박상, 니혼노 타베모노와 도우 데스까? 일본 음식 어때요? 도테모 오이시데스. 우돈 또까? 라든가, 라든가. 자, 그러면서 타베테이마스요. 어떻게 먹고 있대요? 요크 타베테이마스 자주 잘 먹고 있다. 빈도. 나이브 꽤. 도모. 이거는 어쩐지. 뭐, 매우.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마쓰구. 곧장. 똑바로. 야빠리는 역시. 여기서는 1번일 것 같은데요. 자, 센세 고노몬다 요크 와카라나인데스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빈도와 정도. 오시에 때 그다사이 마센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답은 1번. 3번 들어왔어요. 자, 시카리 이제 이거 풀어보자. 이거 어떻게 될까? 교모 사무이네. 오늘 춥네요. 에, 후윤이 나리마시다네. 어떻게 싹 완연히 100% 전체 몽땅 스카리. 그지? 가제노 키세츠 다카라.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타베테 어떻게 먹어요? 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먹어요. 아니면 제대로 철저하게 딱 먹어요. 시카리겠죠. 시카리 타베테. 겐키니 쓰고서 건강하게 지내자. 쓰고스의 의지곤이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좋다. 자, 4번 들어왔습니다. 어크레테 고멘. 뭐뭐해서 미안해. 왔어요. 늦었어. 맨날 늦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렌라크 나이카라. 연락이 없어. 심파시탄다요.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연락이 없었으니까 네, 걱정했어요. 근데 약간 감탄사처럼 뭐라는 식으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나이라고 하는 부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젠젠 전혀 연락을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이 부사의 취지에 맞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들어왔습니다. 자, 보자, 보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좋아요. 제희는 뭐가 나와야 돼? 데스나 마스 나오면 안 되고, 따이나 호시이나 쿠다사이가 나와야 돼? 따이, 호시이, 쿠다사이 나와야 된다고. 제희, 데쇼 안 돼. 응? 제희 안 돼. 얘도 안 돼. 그지? 제희 안 돼. 왜안 돼? 나이, 허시이, 쿠다사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 카나라즈는 일단 보류 다 되니까. 자, 키토는요? 되죠? 키토는요? 따이 안 된다. 키토는 따이 안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이제 고르면 되는 거야. 자, 3번 볼게요. 마이니지 렌시스레마 매일 연습하면 카나라즈 좋아지냐루요. 반드시 능숙해진다. 어, 이것도 될것 같은데. 3번 왜 틀렸어? 예, 또 치치와. 나의 아버지는요, 야스미노 히니 나루토 쉬는 날이 되면 키토 산포니쿠, 키토 산포니쿠, 응? 꼭 산책이 간다. 우리나라 말로 되는데 왜안 되지? 얘들아, 이거는 습관이야, 습관. 습관이라고 하는 반드시 100%에 가까운 건데, 키토는 약간 주관적 추측이 되는 거예요. 예? 뭐라고? 주관적 추측. 아버지는 습관적으로, 응? 막 항상 쉬는 날이 되면 산책을 하신다는 말이지. 그게 습관처럼 되어 있으면 100% 아니니 주관적으로 추측할 일이 있을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 뜻까지 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아주 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접속사도 한번 봐요. 오나카 쓰이따, 아, 배고파. 그러면서 이때르 되쇼. 그래서 말했잖아. 아사고한 찬또 다베타 호가 이, 타 호가 이, 뭐뭐 하는 편이 좋다. 라고, 야, 내가 말했지, 아침밥 제대로 먹고 가라고 했더니, 자, 찬또 시까리 이런 게 시까리랑 바꿔 쓸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시까시 네모 뭐 이런 거다 나올 수 있겠네요. 왜냐면 역접이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아사와 이쯤 이송아시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타베르지간 가 나인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자, 나까라 네모가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모는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변명해야 되니까 답은 4번. 자, 7번 들어갑니다. 코베아시가 아노 이시다 센세 마다 아직 안 계신가요? 라고 이라샤이 마스까? 마다 이라샤이 마스까? 아직 계시나요? 아, 코발 센세 이시다 센세 나라 라면 사키 가에라레 마시다 돌아가셨어요. 집에 귀가하셨어요. 소 데스까? 자, 게이타이 노 호니 레낙 시테미 마스 이랬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하겠습니다. 자, 이르라고 하는 존재 동사가 계시다가 되려면 이라샤루가 돼 있죠? 답은 5번. 자, 8번 들어왔습니다. 스미마셍, 쿄 니지니 무라카미산 또 오약속 시테이르 누구? 다나카 토 모시마스가 또 모시마스라고 합니다만 다나카 사마 데스네 상이라고 안 하고 사마라고 했던 건 높인 거죠. 이츠모 오세와 나토리마스 이 얘기가 뭐였지 우리? 인사. 안녕하세요요 그냥. 곤니치와 이래도 되는데 아 항상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지속이라는 느낌이지. 아, 항상 우리가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고안나이 이타시마스. 자, 고 안나이 스루. 고안나이 시마스도 되지만 이타시마스 써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치라이 더저 안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세요. 오사키니 더저 먼저 가세요. 자, 고안 안내하면서 먼저 가라고 그러면 어떡해? 안내하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안내해야지. 오자마시마스 실례하겠습니다. 남의 공간에 들어갈 때 하는 거겠죠? 이라샤이마세는 어서 오세요. 고치라커서 요러시크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여기서는 안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9번 들어왔어요. 자, 고고가라 이키마데 아루이테 이케마스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갈수 있나요? 아르케르케도 걸을 수는 있는데 저또 더이 까먹 까먹는 머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뒤에 생략된 게 뭐야? 시레나이 까먹 시레나이. 자,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니지푼 그라이까나. 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고 시간의 표현이 나오겠죠. 자, 이마 난지 데스까? 지금 몇 시냐고 시각을 물어볼 때는 아니고요. 고코카라 토인 데스까? 여기서부터 뭐나요? 도노 그라이 아르키마스까? 어느 정도 걷냐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겠고. 난푼 그라이 가까리마스까? 몇분 정도 걸리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도 맞겠네요. 다음은 CD 5번입니다. 자, 소레나라 아루이테 이키마스. 20분 정도면 뭐 걸을 수 있나 보죠. 저도 이 운동이 나르노데 딱 마침 좋은 운동이 됩니다. 걷기 운동이 된다. 그 얘기겠죠? 자, 마나와 사야의 대화. 빈칸 메꾸기 들어갈게요. 네. 기너온 하나비 미타데쇼? 봤지? 뭐

쪼 이런 거죠. 지, 쪼 이런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すごかったね. 어떻게 대단했어. 今まで見た中で 一番綺麗だった. 이러면서 되게 좋았나 보다. 그랬더니 만화가 뭐라고 해? 그랬더니 어디서 봤대요? 스미다가와의 근처의 공원에서 봤다요. 어디서 봤냐고 장소를 묻겠지. 도코데 미타 뭐 이런 거죠. 왜 나와버리네. 도코데 미타는 어디서 봤어? 스미다가와에 있는 그 근처의 공원에서 봤어. 만화와 아타시와 에키마에데 미탄다. 쪼또 콘데타케도 좀 붐비긴 했지만 기레니 미타요. 아주 이쁘게 보였다. 아주 잘 보였다 그 얘기죠. 다레 또 미오까? 누구랑 볼까? 도코데 미오까? 어디서 볼까? 노이아 때 미타노 어떻게 봤어? 미르노와 노코가 이노? 보는 것은 어디가 좋아?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는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봤어? 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죠. 자, 11번 들어왔습니다. 글의 내용 이해입니다. 미나산! 날씨와 도우부츠엔데 아소비마쇼 동물원에서 놉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안내사항이 나오겠네요. 이끄너와 가요비대 화요일날 간대요. 아침 8시에 학교에서 모입니다. 자, 조사 니 아침 아테크라사의 학교로 모여주세요. 노부츠엔데와 동물원에서는 일요일이나 노부츠 미따리 동물을 보거나 자싱어토 타리타리스르 자 어떤 걸 열거할 수 있어요? 동물원에서 놀수 있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벤토 또 노미모노 자 여기 도시락하고 음료는 와스레나이데 잊어버리지 말고 모테키테 쿠다사야 준비물이구나. 자 카에이르지깐와 고고 산지데스 3시에 이제 귀가합니다. 미나데 타노시 오모이데오 츠쿠리마쇼 모두 다 같이 좋은 추억을 마련해 봅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비 얘기는 안 했어. 아, 비가 내리면 동물원에 가지 않습니다. 히르광 타베르 마이니 가꼬니 모드리마스 학교에 와서 급식 먹고 히르광 아, 안 되죠. 뭐 오벤토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 자, 노부츠엔데와 자싱어 토떼와 이케마스에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요? 사싱어 토따리 스르코토가 데키마스했기 때문에 아니죠. 자, 가꼬니 아즈마따 또 학교에 모인 다음에 동물원에 같이 출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만난다고 했죠. 노미모노와 모떼 이까나쿠테 모 다이저브 데스 가지고 가지 않아도 좋다가 아니라 가지고 와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8강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음 강에서는요, 우리 또 활용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皆さん、ご苦労様でした。じゃあ、また。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상업경제 선생님 문혜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수능 실전 문제 20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유통에서 배웠던 첫 번째 파트랑 두 번째 파트 묶어서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풀어봤을 때 좋은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수능과 연계된 문제도 많았고 여러분이 꼼꼼하게 풀었을 때 정말 수능 실전을 높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0문제, 10문제 나눠서 7강 먼저 10문제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A사 학생의 현장 실습 일지의 일부이다. 이에 나타난 매입 절차에 해당하는 업무. 우리가 매입 절차랑 판매하는 절차 가볍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순서를 다 외우지 않아도 제시문에서 충분히 키워드 찾아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서 현장 실습 중 A 학생은 매매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대요. 매매 관련.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이 내용에 키워드가 있겠죠. 판매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업들의 안정성, 부채 상환 능력 같은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배우고 실습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뭔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업들, 거래처들, 매입처들 이런 힌트를 주고 있죠. 상품 매입에 드는 운송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매입처, 중요한

키워드죠. 매입처의 재반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어쨌든 내가 이 기업들의 안정성, 부채 상황 능력부터 해서 내가 전체적인 매입처를 중심으로 현장 시 내용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절차 중에 매입처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자, 1번. 상품 매입의 공급과 수요 조사한다. 공급과 수요 조사하는 건 시장 조사 단계에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일 첫 번째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선정한다. 얘는 또 상품 선정 단계예요. 그래서 얘도 아니죠. 자, 3번. 상품 인수증, 거래 명세표 등 작성 및 확인한다. 얘도 아니죠.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4번도 볼게요. 상품 생산 및 조달 능력을 보유한 매입처를 선정한다. 자, 매입처 나왔죠. 계속 매입처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우리 결국은 이런 조달 능력, 모든 능력을 포함한 매입처, 좋은 매입처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볼게요. 매입 계약 체결 방법 및 조건 등을 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관련 없죠. 위에 제시문과. 그래서 매입처와 관련된 우리가 계약 관련된 내용을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입 절차. 자, 다음 사례의 매입 방법 변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한 것을 매입 방법 네 가지 배웠어요. 당용 매입, 소량 매입, 대량 매입, 마지막 입도 선매. 이네 가지 특장점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단점까지. 자, A사는 소비자에 판매하는 B상품을 당일 판매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매입했다. 이미 힌트 주고 있죠? 당일 판매에 필요한 만큼만 매입해서 판매했었다. 그러나 고객들의 수요가 너무 급증했대요. 그래서 이로 인해 상품의 품절로 인한 판매 기회가 상실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소량 매입이랑 비슷하죠. 내가 그날그날 필요한 것만큼만 갖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대량 주문이 왔을 때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판매 상실 기회가 계속 판매 기회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A사는 1년치 판매량에 해당하는 많은 양을 미리 매입했대요. 많은 양을 미리 매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변경했다. 당용 매입에서 어디로 바뀐 거죠? 대량 매입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용에서 대량 매입으로 바꿨구나, 매입 방법을 바꿨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죠. 그런데 어쨌든 바꾼 다음에 나타난 현상으로 물어봤으니까 포커스는 대량 매입 맞춰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상품 단위당 운송비가 증가한다. 여러분, 운송비긴 한데요. 상품 단위당 운송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교재 설명할 때, 해당 파트 설명할 때 예시로 들었었어요. 우리가 일정 기간에 드는 운송비는 똑같은데 조금씩 매입하게 되면 하나당 드는 운송비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매입할 때 한꺼번에 대량으로 하면 한 개당 운송비, 다시 말하면 상품 단위당 운송비가 어떻게 부담이 적어졌었어요. 감소했었어요. 그래서 대량 매입을 물어보기 때문에 상품 단위당 운송비는 증가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상품 보관 관련 비용, 선생님이 운송비랑 보관 관련 비용 잘 보라고 얘기했었죠. 보관 관련 비용 어떨까요? 내가 한꺼번에 많은 대량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창고에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관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당용 매입에 비교해서 니은 맞는 설명. 대량 구매로 인한 할인이 가능하다. 대량 구매의 장점이었어요. 내가 한꺼번에 매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할인 가능했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반면에 소량 매입 같은 경우는 할인이 안 됐었잖아요. 그쵸? 자, 상품 변질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다. 상품 변질, 유행 이런 거 배웠었는데 창고에 많이 사놨어요, 이미. 그런데 유행이 변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다 처분하고 새로 사와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품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처가 용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지죠.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 대량 상품과 대량 매입과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죠. 당용 매입이랑 대량 매입 비교했는데요. 보통은 매입 방법 나올 때 뭐에 비해서 뭐, 뭐에 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비교 형식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특장점, 단점을 다 정리해놔야겠죠. 3, 4번 연계 문제예요. 선생님이 3번 문제가 되게 여태까지 풀어봤던 기출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꼈고, 여러분이 판매 가격에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풀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 4번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점의 상품 판매 사례래요. 물음에 답하라고 했고요. 제시문을 잘 파악해야지 우리가 이 판매 가격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새로 개업한 동그라미 상점은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A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했대요. 이름 붙여서 팔았겠죠. 1개월 동안 A 상품의 판매 가격이 4천만 원이래요. 근데 선생님이 만 원, 금액 뒤에 만 원짜리는 생략하고 그 숫자로 얘기할게요. 판매 가격이 4천이었다.
판매가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 배웠던 큰 그림으로 배웠던 그 구성이 이렇게 사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매입해왔을 때 가격이 매입 가격 2,100만 원. 매입 운임이 뭐죠? 운송비잖아요. 매입할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매입 재비용 100만 원. 자, 상점의 임차료래요. 내가 임차료는 왜 내는 거죠? 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열심히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임차료. 급여는 어때요? 급여도 내가 종합용 급여 왜 주는 거죠? 이 A 상품 매입해서 사온 걸 열심히 팔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얘도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LED 전광판 설치비. 이 LED 전광판 왜 하죠? 판매 잘하려고 매출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얘 역시 판매비 관련된 거죠. 그럼 임차료, 급여, 이런 전광판 설치비 다 합쳐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얘는 뭐다? 영업비다.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영업비, 얘는 매입 재비용, 얘는 매입 가격.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여러분. 영업비 다음에 하나 뭐였죠? 그렇지, 이익이 있었죠. 마지막 이 빈칸에 이익까지 채워지면 최종적으로 판매 가격 4천만 원 완성되는 거죠. 이 구성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동글동의 상점은 상점 앞을 지나다니는 고객들의 점포 유리창을 통해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점포 안쪽 유리창에 설치했다. 얘는 뭔가 광고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것 같죠. 이 판매 가격 구성과는 가격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3번으로 가볼게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그 판매 가격 구성을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내용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입니다. 물론 이미 리을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해서 풀수 있겠죠. 첫 번째 입폭률을 물었어요. 입폭률. 입폭률은 공식이 선생님이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었죠. 모분에 뭐였죠? 그렇죠. 판매 가격분의 입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 판매 가격분의 입폭. 입폭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마진이란 표현을 썼었어요. 뭐랑 뭘 더한 거였어요? 영업비랑 이익을 더한 거였죠. 근데 선생님이 아마 힌트를 줬어요. 이 상점 임차료, 종업원 급여, 이 전광판 설치비 세 가지는 뭐라 그랬죠? 영업비였습니다. 영업비가 뭐다? 판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영업비 플러스 이익인데 이 이익이 얼마일까요? 얘는 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총 가격이 4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다 더한 걸 4천만 원이라고 볼수 있죠. 얘네 둘이 더하니까 2,200. 얘네 세개 더하니까 800. 그럼 3,000이죠? 그럼 이익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폭이라는 거는 영업비와 이익을 더한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하면 1,800만 원이죠. 곱하기 100을 해볼게요. 얘는 1,800만 원 단위 생략하고 판매 가격이 총 4천만 원이기 때문에 4천만 원. 그러면 곱하기 4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450. 얘는 1,000. 그러면 45%네요. 그렇죠? 0 단위 절사하고 그럼 45%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 기억은 맞습니다. 자, 매입 원가는 2,100만 원이다. 자, 매입 원가 용어 나왔습니다. 매입 원가, 판매 원가, 뭐 입폭 이런 단어 선생님이 잘 기억하라고 했었죠. 매입 원가는 매입 가격이랑 매입 재비용을 더한 거였어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되네요. 얼마죠? 2,200만 원. 그런데 2,1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니은은. 자, 판매 원가 또 나왔습니다. 판매 원가는 매입 원가보다 확장된 개념이었죠. 어디까지 더 해야 돼요? 여기 영업비까지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이익을 제하고 남은 거니까 3천만 원이네요. 그럼 3천만 원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 자, 리을 상점 임차료는 매입 재비용에 해당한다. 상점 임차료 이세 가지는 선생님이 판매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라서 영업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입 재비용이 아니라 영업비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죠. 매입 재비용은 매입 운임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기역 디귿 2번 이렇게 되는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입폭률부터 공식부터 여러분의 모든 원가 파악까지 다 해야 풀수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복습 한번 해보세요. 자, 4번 볼게요, 4번. 4번은 이제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점이 A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행한 광고 종류. 우리 그 촉진 활동에 광고, PR, 뭐 판매원의 설명 등등등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광고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점이 아까 전광판 설치했다 했거든요. 이 LED 전광판 설치. 근데 중요한 거 이거 어디다가 했냐면 점포의 안쪽 유리창 쇼윈도 그 점포의 안쪽 잘 보이는 쪽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예전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어떤 광고죠? 그렇죠. 점두 광고입니다. 이 점포에 머리 두자 잘 보이는 곳, 유리창이나 뭐 아니면 진열대나 잘 보이는 데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였죠. 매체 광고는 매체. 이제 이 교재 파트에서는 매체 광고가 방송 매체로 활용됐어요. 그래서 뭐 TV나 이런 라디오.
전파 매체를 활용한 광고, 배너 인터넷 광고 중에 하나였고요. 5개 광고도 우리 밖에 설치한 애드벌룬 이런 거 있었죠? 직접 광고는 직접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하는 형태를 이렇게 직접 광고라고 했습니다. 그 점두 광고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를 잘

잘 이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자, 5번도 볼게요. 다음 사례에 나타난 판매 가격 정책 나왔습니다. 우리가 판매 가격 구성을 봤다면 이제는 판매 가격 정책 여러 가지 배웠죠. 고가격, 저가격, 우리 뭐 신제품 출시했을 때 시장 침투, 스키밍 정책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가, 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걸 찾는 건데 교재상 여러분이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교재가 일부 수정이 되었거든요. 나중에 주석으로 올라갈 거고요. 이 나에서 새로 출시한 부분이 이 새로 출시한 부분을 생략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접근해서 보시면 명확하게 어떤 정책인지 보일 거예요. 자, 가부터 볼게요. 고가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출시했대요. 어쨌든 신제품을 출시했네요. 그쵸? 그 높은 가격을 책정했대요. 높은 가격. 힌트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스마트폰의 판매 가격을 점점 낮췄다. 우리 신제품 출시했을 때 우리가 배운 판매 가격 정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스키밍, 두 번째는 뭐였죠? 침투 가격 전략. 두 가지가 전략이 완전 달랐잖아요. 정책의 목적이. 처음에 출시할 때 높은 가격을 하는 건 어떤 정책이었죠? 선생님 방금 말했던 스키밍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스키밍. 그래서 스키밍의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우유 거품 위에 돈을 주면서까지 먹을 만한 그런 거품을 싹 걷어내는 형식. 고가로 일단은 매출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점점 밑으로 가격을 낮춰서 이익을 갖추겠다 하는 게 바로 가 정략이었죠. 나도 볼게요. B사는 새로 출시한 빼고 시약을 경쟁 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설정했대요. 어쨌든 20% 낮은 가격으로 설정해서 기본 가격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자동화된 생산설비 도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내가 가격 경쟁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갖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정책일까요? 그렇죠. 저가격 정책입니다. 저가격 정책. 우리 고가격 정책이랑 비교해서 같이 봤었죠. 저가격 정책. 그래서 스키밍 정책, 저가격 정책을 알고 내용,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은 경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 브랜드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 충성도가 높을 때 스키밍 정책을 해서 고가격으로 출시해도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거든요. 그 브랜드, 내가 특정 브랜드 좋아하면. 그래서 적합한 거 맞죠.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 나는 거래가 빈번한 상품의 경우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자, 빈번하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생활 필수품, 뭐 샴푸나 린스, 치약 이런 걸 예시로 들었었죠. 이런 경우에는 저가격 정책이 적합한 거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가는 나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상품에 적합한 가격 정책이다.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스키밍 정책은 이미 고가격이죠. 고가격으로 해도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도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낮은 상품에 적합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가와 나는 상품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적용한다.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적합한 거. 스키밍 정책 책이죠. 그래서 가와 나 공통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1번 찾아내는 문제죠. 판매 가격 정책이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6번 볼게요. 자, 다음 회의 장면에서 A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수행하는 촉진 활동의 종류. 촉진이 뭐였죠? 촉진. 우리가 포피 믹스할 때도 배웠고, 우리가 유통할 때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배운 것 자체로는 개념을 배운 건두번 배웠는데요. 촉진이라는 건 구매를 열심히 설득하는 거죠. 이거 살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뉴스 기사 이런 것도 내고, 다양한 방법들을 썼었습니다. 거기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A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A 제품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3번 말풍선에 보니까 A 제품을 활용한 비만 탈출 프로젝트랑 기부 캠페인은 어떨까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만 탈출 프로젝트 도움이 되니까요, 다이어트에. 근데 중요한 건 기부 캠페인이래요. 기부 캠페인을 하면 여러분 어떻죠? 이 지금 A 제품 판매량을 늘리려는 기업이 기부 캠페인까지 연결해서 한다면 사람들이 이 A 제품을 긍정적으로 보겠죠.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구매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과장님,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말 설명하면서 힌트를 줬는데 대중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거 뉴스 기사도 내고 기부 캠페인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 뭐라 그랬죠? 그렇죠. PR입니다. PR. 그래서 Public Relations 공중관계라고 했었죠. 광고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이 PR은 은은

확실하게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죠. 광고보다는 적은 비용이지만 그중 누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 광고했고요. 판매 촉진은 판촉이라고 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예시를 들었던 예를 들어 뭐 할인 쿠폰을 준다던가 아니면 샘플을 준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장 구매를 할수 있도록 하는 거. 판매 서비스, 우리 뭐 사전 서비스나 사후 서비스나 이런 것들, AS 서비스, 판매원의 활동은 직접 판매원이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제품이 좋아요. 어떤 게뭐 유행이에요. 등등등등 정보를 주면서 당장 구매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인적 판매 형식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6번. 우리 촉진 관련된 종류도 봤고요. 7번, 8번 여러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7번, 8번이 왜 나와 있냐면요. 이거 내가 배운 거 맞아라고 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나오는 무역 파트 연계가 이제 유통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 배울 때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유통의 매매 조건 5가지 배울 때 우리가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격 조건, 인코텀즈까지 다 배웠다면 이 문제 충분히 풀었을 텐데 인코텀즈도 못 배웠고 아직 그리고 우리가 세세하게 배운 게몇개 없어요. 그래서 아, 되게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역까지 다 끝내고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무역 파트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 기업과 B 기업 간 청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래요. 청약 배웠어요, 우리. 오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내가 제의를 하면 그거를 승낙하는 순간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었죠. 청약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청약을 했는지 어떤 청약을 했는지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제시문을 가볍게 파악해 볼게요. 한국의 A 기업의 청약 조건에 대해 미국의 B 기업이 제시한 수정 청약 조건. 일단 중요한 건 한국 A 기업이 청약 조건을 했는데 어떤 청약이냐? 매도 청약을 했네요. 여러분, 매도 청약. 매도 청약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팔고 싶어 라고 청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A 기업이 판매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수정 청약을 했대요. B 기업이 그럼 구매자가 되겠죠? 나이 부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수정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많이 변경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서 보냈고, 한국의 A 기업은 미국의 B 기업의 수정 청약 조건 중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결제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수용했대요. 결제 조건이라고 하면 이 DP, DA 조건이거든요. 이게 추심 방식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DA 조건 안 하고 그대로 DP로 가겠다, DP 조건으로 갈 거예요라고 하고 이제 다 수용했고 동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봤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다 수용된 걸로 나오는데 이 결제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7번 그럼 같이 풀어볼게요. 위자료에서 A 기업 매도 청약 조건 대비, 매도 청약 조건 대비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A 조건, 그러니까 한국의 A 기업이 판매자가 되는 거고 미국의 B 기업이 구매자가 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수량 조건은 개수 단위를 유지한다. 우리 수량 조건 배웠어요. 찾아볼까요? 수량 조건. 보니까 이 갠데요. 끝에가 하나, 둘, 셋, 넷, 셀수 있는 수량을 셀수 있는 갠데요. 얘는 톤이에요. 얘는 셀 수가 없죠. 개량 단위로 바뀌었죠. 그래서 개수 단위가 아니다 보다 우리는 계량 단위로 바꿨다. 얘는 나중에 수정 청약에서 수정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대금 지급 시기는 후급을 유지한다. 대금 지급 시기는 뭘 보는 거냐면요. 여러분 아직 안 배운 결제 조건을 보는 겁니다. 대금 결제 조건. 이게 추심에서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 동시 지급 형태예요. 얘는 인수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 후지급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거 받아들인다고 안 했죠. 그대로 DP 형식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시 지급을 유지한다고 했었죠. 대금 지급 시기는 후급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급, 황환급, 동시 지급을 유지한다.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이고요. 3번, 결제 조건은 신용장 결제 방식이도 안 배웠죠. 무역에서 나오는 건데, 신용장 결제 방식인지 보는 거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결제 조건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 DP랑 DA 조건, 이런 것들은 추심 방식이에요. 신용장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 결제 조건은 나중에 무역 파트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꼼꼼하게 배워볼 거예요. 추심, 신용장, 송금,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보험 조건. 보험 조건 없었어요. 그런데 ICCA 조건으로 새로 생겼네요. 그런데 보상 범위가 가장 좁은 조건이 제시됐다. 보상 조건이 정해져 있거든요. ICCA, B, C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넓은 범위, 부부 범위가 넓은 건 ICCA 조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좁은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가장 넓은 조건으로 제시가 돼서 체결이 됐죠. 품질 조건은 공인 기준에 의한 품질 결정 방법으로 변경됐다. 품질 조건 봐볼까요? 품질 조건이 GMQ에서 USQ로 바꿨어요. 우리 GMQ, USQ, FAQ 이런 거 선생님이 잠깐만 언급하고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품질 조건이 공인 기준, 이 USQ 조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USQ 조건은

뭐냐면 보통의 표준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타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때 표준품을 정하는 건데 어떤 등급을 정할 때 이런 공인 기준, 공인 기관이 제시하는 걸 따라서 우리가 품질을 결정하겠다. 표준품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GMQ, USQ 품질 결정 방법으로 변경된 거 맞죠? 공인 기준에, 그러니까 USQ 기준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5번.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거는 1번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무역에서 배우면 여러분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자, 8번도 볼게요. 자, 8번은요. 위 자료에서 A 기업 매도 청약 조건에서 매매 계약 체결 조건으로 변경될 경우 똑같죠. 변경된, 수정된 변화를 보는 거예요. 가격 조건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는 전형적인 무역 예외죠. 여러분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코텀즈 2010에 대해서 푸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계속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뒤에 있는 인코텀즈 그림을 갖고 왔고요. 잠깐 앞에 잠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할게요. 가격 조건, 이게 인코텀즈입니다. FOB 부산 조건에서 CIF 뉴욕 조건으로 바뀌었네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FOB 부산에서 CIF 목적항, 그러니까 뉴욕 조건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수자가 미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건 FOB랑 CIF다. 이 그림에서 FOB랑 CIF를 찾아보세요. FOB 여기고요. 본선 인도 조건, CIF 여기 있습니다. 운임 보험료 조건. 둘다 어떻게 하죠? 똑같은 선상이 있어요. 지금 이게 배거든요. 배. 배 위에 이렇게 있죠.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FOB랑 CIF 조건은 이 선적항의 물건에 본선상에 올려놨을 때, 적재해 놨을 때 위험 이전이 분기점이 변경됩니다. 여기에 올려놓는 순간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는 건데, 품질을. 여기서부터는 누가 책임지는 거다? 매수인이 책임지는 거다. 이거를 위험 이전 분기점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CIF는요, 이 화살표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FOB 조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매도인의, 이 판매자의 위험 이전 분기점도 끝나고, 비용 이전 분기점도 끝나요. 비용도 여기까지만 돼요. 그런데 CIF 조건은 매도인이 조금 더 부담하는 거예요. 뭘 부담하냐? 목적항까지 갈 때에 이 I가 보험, F가 운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둘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책임진다.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난 거죠. 그런 가격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가격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FOB, CIF. 자, 이 차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 설명했고요. 기억부터 바로 봐볼게요. 자, 매도인의 위험 이전 분기점은 동일하다. 어쨌든 매도인, 이 매도인의 위험 이전 분기점 설명했죠? 똑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선적항의 본선상, 적재했을 때까지가 위험 이전 분기점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FOB나 CIF나 똑같다. 기억은 맞는 설명. 본선 적재비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일하다. 자, 본선 적재비. 본선에 이 물건을 올려놓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동일하다. 여기 올려놓는 데까지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책임 위험 이전 분기점이라고 했고, CIF는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본선 적재비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 맞아요. 매도인이 누구죠? 우리 아까 말했던 한국 기업, A 기업이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디귿도 볼게요. 목적항까지의 보험료의 부담 주체는 B기업이 된다. 자, 목적항까지의 보험료 누가 낸다고? CIF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매도인이 추가로 더 부담하는 거예요. 매도인의 부담이 늘어난 형태거든요. 부담 주체는 B기업이 아니라 A기업이죠. 매도인.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과 운송비랑 보험 계약 체결의 주체는 A기업으로 동일하다. 자, 이것도 CIF 조건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B기업, 이게 매수인 B기업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CIF로 바뀌면서 이 A기업, 매도인이 얘를 같이 포함해서 부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A기업으로 동일한 게 아니라 매수인에서 A기업으로 바뀐 거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설명, 아까 정답 찾았죠?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배운 친구들은 FOB랑 CIF가 워낙 중요해서 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도 배우고 나면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다음 체험학습 보고서에 나타난 경쟁매매 나왔어요. 매매 형태 중에 경쟁매매 종류 중요하다고 했었죠. 판매자와 구매자의 당사자 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가 체결되는 가격도 중요하고, 예시도 중요하고, 다 중요했습니다. 우리 표로 같이 공부했던 그 내용. 체험학습 보고서를 보니까요,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 세모세모 항을 방문했대요. 빨간 모자를 쓴 아저씨께서 생선의 시작 가격과 마릿수를 말씀하시니까, 노란색 숫자 모자를 쓴 분들이 손으로 무언가 가격 표시를 했겠죠. 얼마 후 빨간 모자 아저씨는 3번에게 낙찰, 이제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되었다고 얘기했고, 이 방법은 매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서
너무 힌트 많이 주고 있죠. 중앙도매 시장에서도 많이 사용.

해당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경매 방법에 해당합니다. 경매, 매매 방법 중에. 경매는요, 판매자랑 구매자를 봤을 때 판매자가 1인. 중요해요. 판매자가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자가 다수. 그래서 구매자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3번에게 낙찰이 된 거죠. 자, 1번 볼게요. 서면에 의해 신청한다. 서면에 등장하는 순간 얘는 입찰. 입찰 매매, 입찰 매입, 입찰 판매. 전혀 아니죠. 최고 가격을 신청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이거 뭐 보고 하는 거죠? 이 판매자가 왕이잖아요. 판매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당연히 최고 가격을 신청한 사람한테 줬겠죠? 그래서 낙찰된다. 맞는 설명. 2번이 되겠고요. 관공서에서 재산 처분 시 주로 이용된다. 관공서를 보는 순간 입찰이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처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입찰 판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틀린 설명. 4번. 한 명의 구매자와 다수의 판매자. 이건 이거 보면 알죠? 한 명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증권거래소 보는 순간 경매매 생각나야죠. 증권거래 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경매매. 그래서 다수와 다수라서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거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한 특징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어요. 자, 10번. 7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A씨가 작성한 업무 일지 일부이다. 이에 대해 세모세모 주에서 5월 27일 이후 수행할 매매 계약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요, 이제 매매 계약 절차와 이행 절차를 잘 알고 있는지 좀 꼼꼼하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그림으로 이렇게 흐름으로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쑥 훑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이 풀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오답의 포인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 A씨가 거래처인 세모세모 주의 B씨와 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록한 업무 일치다. 어쨌든 당사자 두명 나왔어요. A씨랑 B씨. 회사가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A씨 입장에서 작성한 업무 일지라는 걸잘 염두에 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B씨로부터 견적 의뢰서를 수령했대요. 견적 의뢰서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누가 보내는 거죠? 구매자가 보내는 거잖아요. 내가 궁금한데 견적 의뢰 좀 해줄래? 라고 견적 의뢰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른 견적서를 판매자가 보내죠. 그럼 마음에 들면 이제 주문서 넣고 착착착착 계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보는 순간, 아, A씨는 뭐다? 판매자가 되고 B씨는 뭐다? 구매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5월 27일 보니까요. 세모세모 주의 B씨에게 시상품에 대한 견적서 송부했네요. 이제 의뢰서 왔으니까 견적서 줬겠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떤 걸할 거냐 물어보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세모세모 주, 이 세모세모 주가 B씨거든요. 이 세모세모 주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봤었어야 됐죠. 그래서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같이 갖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좀 흐름상 헷갈렸을까봐 같이 보면서 하려고 갖고 왔고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A씨,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A씨가 판매자가 되고 이 구매자가 세모세모 주 B씨가 되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같이 보겠습니다. 상품을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게 배송할 것이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판매자거든요. 근데 상품을 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게 배송하죠?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세모세모 주에게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그리고 배송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품 배송하는 거는 매매 계약 절차, 이런 계약 절차가 아니라 이행 절차예요. 그래서 어쨌든 틀린 오답.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 상품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상품 대금을 지급한대요. 여기에게 B씨가. 근데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거는 지금 매매 계약의 절차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행 절차예요.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 자, 3번. 주문 승낙서를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 발송할 것이다. 주문 승낙서 볼까요? 주문 승낙서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주문 승낙서를 발송하는 건 판매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세모세모 주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4번. 주문서를 작성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게 발송할 것이다. 우리가 견적 의뢰했고 견적서 했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사실 주문서예요. 그래서 세모세모 기업 입장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서 넣는 거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얘는 당사자도 맞고 매매 계약하는 단계도 맞고 전체적 내용도 맞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 발송한 것이다.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서 주는 사람은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 판매자 입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니고요. 이 주체도 틀렸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금 계산서 작성해서 하는 건맨 마지막에 계약 다음에 이행하는 절차에 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조금 주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돼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푸는 과정에서. 자, 여기까지가 7강 10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8강.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A 기업의 상거래 활동, 가나에 나타난 지급수단. 우리 8강에서는 지급수단 배웠어요. 그쵸? 지급수단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힌트를 줬어요. 수표와 어음 중에 하나이다. 금전증권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제안을 줬죠. 자, 가 읽어볼게요. A 기업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로부터 금속부품을 대량 구입했대요. 부품을 구입하고 계약하고. A 기업은 자신을 발행인. 자신의 채무자 세무세무 주를 지급인으로 하는 금전증권을 발행했대요. 이거 뭔가 익숙하죠, 여러분? 선생님이 저번에 수능에서 풀어줬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입니다. 일단 A 기업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발행인 있고요. 근데 발행인을 했으면 내가 산 거니까, 부품을 내가 샀으니까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난 누구로 한다? 지급인을 세무세무 주로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행하는 금전증권 뭘까요? 그렇죠. 가는 환어음에 해당합니다. 환어음. 환어음. 자, 나는요, A 기업은 자체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똑같이 A 기업, 네모네모 주와 광고 계약 체결했대요. 그리고 일정한 시기에 자신을 지급인으로 해서, 자신, A 기업을 지급인으로 해서,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금전증권. 이거 보는 순간 얘는 뭐다? 그렇죠. 얘는 약속어음이다. 그래서 환어음과 약속어음 둘다 찾아내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둘의 공통점은 당연히 어음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기업 인수 절차. 인수 절차 너무너무 중요하다. 계속 얘기했죠. 인수 절차는 어디에만 있다? 이 환어음에만 필수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아니죠. 가에만 해당되는 발행 목적상 상업어음에 해당한다. 이거 우리 어음에 분류했었잖아요. 가볍게 선생님 봤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해서 쓰였을 땐 상업어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에서도 부품을 대량 구입하는 거고요. 나에서도 광고 계약 체결하고 광고비에 관련된 대금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어음이 맞습니다. 니은, 배서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이나 둘다 배서 양도 가능했죠. 그래서 디귿 또 맞죠. 공통점.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한다. 자, 지급을 위탁한다. 어디에만 해당하는 거죠? 환어음. 당사자가 3명일 때 우리가 채무자에게 여기서 채무자 세무세무주에게 위탁했잖아요. 그래서 환어음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얘도 공통점은 아니죠. 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어음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복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 결제수단 개선에 관한 회의 장면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사장이 도입하고자 하는 결제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풍선 속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볼게요. 회사 예금 잔액 관리를 통해 재무 관리가 용이한 방향으로 결제수단 변경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죠? 예금 잔액 관리. 가 포인트입니다. 예금 잔액 한도 범위 내에서만 또 나오죠. 예금 잔액 한도 범위 내에서만 유가증권 발행해서 하는 결제 형태를 하자라고 했더니 은행과의 계약 약정에 따라 예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전증권 느낌이 오죠? 약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전증권 발행이 가능한 방식 또 고려해야 된다. 뭐죠? 그렇죠. 당좌수표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환어음 약속어음 아까 봤고요. 그다음에 선일자 수표는 미리 우리가 지급 가능한 날짜를 정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날짜를 정해놓는 특수한 형태 선일자 수표였고 자격 수표도 특이했죠? 은행이 발행하고 내가 지급할게 라고 하는 거여서 안정성이 높은 보증수표라고 했었습니다. 3번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월별 대금 지급 내역의 일부이다. 3월 대비 4월에 사용한 지급수단의 사용 계획 변화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유형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급수단,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들 다양하게 나와 있죠? 우리는 3월과 4월을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자, 상환급 형태 바로 나왔죠. 동시지급 형태의 지급수단 사용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중에서 체크, 신용, 환어음, 약속어음 중에서 동시지급 상환급 형태는 하나밖에 없죠. 5밖에 없죠. 체크카드. 그래서 10만 원에서 체크카드 어디 있죠? 여기 있죠. 15만 원 증가했네요. 근데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 그다음에 할부가 가능하다. 할부가 가능한 거뭐 있었죠? 신용카드 있었어요. 신용카드 볼까요? 20만 원에서 신용카드 30만 원, 10만 원 증가했네요. 그런데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또 틀렸죠. 자, 금전증권에 해당하는 거, 금전증권 개선세 강조했죠. 금전증권은 수표랑 어음을 합친 말이에요. 금전증권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의 사용 금액은 감소했다. 근데 여기에 수표는 없어요. 그럼 어음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음을 봤더니 얘는 25만 원, 그리고 얘는 40만 원 증가했네요. 그쵸? 근데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또 틀린 설명이죠. 자, 4번, 5번 볼게요.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지급수단의 사용 금액이 증가했다. 자,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발행하고 내가 지급할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그렇게 약속하는 거 뭐가 있었죠? 약속어음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어음 10만 원에서 약속

5만 원으로 감소했네요. 근데 또 증가했다고 했네요. 그래서 틀린 설명. 인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지급수단의 사용. 인수 또 나왔어. 인수는 어디에만 있다? 환어음에만 있다. 그래서 환어음의 사용 금액도 볼까요? 환어음은 15만 원에서 환어음 35만 원으로 증가했네요. 근데 문제에서 증가했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이렇게 5번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변화도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모든 어음이나 뭐 수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카드나 어음의 특성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은 결제수단 변경을 위한 회의 장면이다. 계속 결제수단 나오고 있어요. 가에 들어갈 결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또 가를 찾아봐야겠죠. 대표님, 거래 업체에서 결제수단에 대해 변경 요청이 있었대요. 어떤 이유냐고 물었더니 지급 약속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약속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금이 바로 확보되길 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기일 약속 시기가 없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럼 결제수단은 지급 약속 증권에서 약속 증권 안 한다는 거고 은행이 발행인이 되는 지급 위탁 증권 뭘까요? 자기약 수표죠. 은행이 발행인도 되고 지급인도 되고 그래서 안정성이 높고 위탁증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수표를 설명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는 뭐다? 자기약 수표다.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기약 수표다. 그럼 자기약 수표와 관련된 문제를 선지를 찾는 문제죠. 발행인과 지급인이 모두 은행이 된다. 맞죠? 발행인도 은행, 지급인도 은행. 그래서 현금 확보가 빠르고 안정적이고 보증수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 부도 위험이 적어 보증수표인데 방금 얘기했던 거 보증수표 맞죠? 안정성이 높은 대금 결제를 일시 연기할 목적. 대금 결제를 일시 연기한 목적은 선일자 수표였어요. 후급 형태의 수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선일자 수표에 관련된 내용이고 계약에 따라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계약 앞에 생략돼 있긴 하지만 당좌 차월 계약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 계약에 따라서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도 수표 충분히 발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당좌 수표였습니다. 우리 아까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1번이 되겠죠. 1번 문제. 자기약 수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전자결제 유형, 전자결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 이 문제 보면서 앞에서 예시 들때 이미 설명을 해서 답은 쉽게 찾았을 것 같은데 한번 제시문 볼게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이른바 지역화폐, 지역화폐 예시 들었었죠? 지역화폐가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대요. 그래서 매월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우리가 충전하면 충전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더해서 더 충전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종이 쿠폰 형태가 아니라 IC 칩이 내장된 전자카드에, 카드에다가 화폐적 가치를 충전, 다시 말하면 저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형태로 발행된다. 이는 관내 등록된 가맹점, 쓸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만 이제 카드 결제기가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역화폐 예시로 들었던 거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전자화폐 2번이죠. 우리가 전자적인 화폐의 그런 것들을 가치를 저장해서 쓰는 거였습니다. 앱카드는요, 우리가 선지에 있지만 여러분 교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앱카드가 사실 좀 발전된 형태가 모바일 간편결제 페이 형태인데 어플리케이션, 카드사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설치해서 핸드폰에 그걸로 우리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카드 형태 앱카드라고 합니다. 가볍게 보셔야 될것 같고 인터넷 지로 우리 지로제도 배웠죠. 그 관련된 내용 전자자금 입회 말 그대로 그냥 전자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계좌 이체 같은 거예요. 여기 관련이 없죠. 모바일 간편결제는 방금 했던 페이, 전자지갑처럼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등등등 다쓸수 있는 그런 형태를 모바일 간편결제라고 했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6번도 볼게요. 다음은 결제수단과 관련된 Q&A 게시판 내용이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가에 대한 것도 또 특징을 잡아서 어떤 결제수단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며칠 전 거래처에 전달하려고 보관 중이던 수표를 분실했대요. 그래서 누군가 습득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거를 현금화할까봐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답변이 해당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표의 모서리에 어떻게 해라? 두 줄의 평행선, 다시 말하면 횡선을 그어라. 그래서 가는 뭘까요? 횡선 수표죠. 그래서 두 줄을 이렇게 그으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소지인이라고 해서 바로 현금화가 안 되고 은행 측에서는 그 예금을 통해서 돈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뒀었죠. 왜요? 신원이 맞는지 확인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횡선 수표 안정성을 넣은 옵션을 넣는 수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지급 시점을 미래 특정 일자로 정하여 만기일에 지급 가능한 수표이다. 일단은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지급 시점을 미래 특정 일자로 정한다는 건 선일자 수표죠. 만기일에 지급이 가능하다. 수표에서는 만기일이라는 표현을 안 쓰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선일자 수표가 후급 형태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7번, 8번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결제수단 선정 보고서라서 일단 가를 찾아야 되겠죠. 가를 찾아야 되고, 그다음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내용이 아주 비슷하게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나중에 활용될 것으로 그런 전자와 관련된 우리가 수단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토 배경 이렇게 있고요. 결제수단별 주의사항을 보니까 일단 가만 볼게요. 가를 찾아야 되니까. 카드 형태로 결제일에 대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현금 흐름이 잘 관리해야 된다. 이미 여기서 느낌이 오죠. 카드 중에서 결제를 한 번에 나가는 거 뭘까요? 신용카드죠. 한번더 볼게요. 결제 시기까지 자금 유동성을 고려해서 선구매 후결제 후급 형태의 우리 카드 지급 수단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는 뭐다? 그렇죠. 신용카드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자, 기억 볼게요. 사용 시간이 제한돼 있다. 이거는 직불 카드의 그런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상환급 형태의 대금 지급 수단이다. 상환급 형태, 신용카드 상환급 동시 지급 아니죠. 후급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니죠. 개인용으로 발급될 경우 할부 구매 가능하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좀 실무적인 관점이긴 해요. 개인용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됐을 때 할부 구매 가능하고요. 법인용으로 발급되면 좀 신용 문제, 그 투명성 회계 처리 같은 것 때문에 할부 구매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신용 상태를 심사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발급된다. 맞죠? 우리가 신용카드의 전형적인 특징. 그래서 리을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8번도 볼게요. 8번은 이제 판매 파트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원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결제수단 이용해 봤으면 알 수도 있겠죠. 동글동글 매주가 이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찾는 문제입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이용 시에 물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 대금이 최종 전달되는 거죠. 물품을 일단 받고 이상이 없으면 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금이 결제되는 서비스인데, 얘는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그런 장치 같은 서비스인데, 나중에 전자상거래 유형할 때 잠깐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예요. 나머지는 선생님이랑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지급수단. 자, 9번, 10번 연계 문제입니다. 경영 컨설팅 보고서를 보고 찾는 문제고요. 9번 같은 문제는 이제 여기 나타난 어음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약소금, 환원 같이 잠깐 마무리할 거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가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거예요. 여기는 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안 배운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먼저 볼게요. 개선 방안만 볼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부분 생략하고 개선 방안만 갖고 왔어요. 여기서 나타난 가. 자, 신용도가 높은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한대요. 너무 또 포인트를 하나 주고 있죠? 어음 중에 약속하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지급 위탁하는 거 뭘까요? 얘는 환어음입니다. 환어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 지출 부담을 줄이자. 판매 점포를 확대해서 주력 상품인 편의품 판매가 확대되도록 가유통론을 실시한다. 얘는 뒷부분에서 같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환어음에 대한 걸 찾는 문제입니다. 발행 목적상 융통어음에 해당한다. 융통어음일까요? 아니죠. 앞부분에서는 우리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상업어음과 관련된 내용. 융통어음은 상업어음과 관련 없이 그냥 자금의 융통을 위해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기호본적인 어음의 당사자 3인 맞죠? 약속어음은 2인이었죠. 그래서 얘도 맞고요. 지급인이 어음의 필수 규제 사항 맞죠? 지급인이 정말 중요했잖아요. 왜요? 지급인을 따로 딱 지정해서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 규제 사항이 약속 어음보다 하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8개로 지급인까지 포함되고요. 부도는 만기일에 지급이 거절될 때만 발생할 수 있다. 환어음의 특징, 우리가 부도 날수 있는 가능성이 두번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기일에 지급일이 거절됐을 때, 두 번째는 그 전에 인수 거절했을 때, 인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얘는 두 번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정답은 니근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전체적으로 보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더 선생님이 색깔 위주로 표시한 거 위주로, 아, 그랬었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지급인 명시 이런 거 나와 있죠. 선생님이랑 빈칸으로 같이 풀어봤던 부분입니다. 10번은 이제 개선 방안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유통. 판매 점포를 확대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 편의품의 판매를 확대되도록 어떤 유통 경로 정책을 쓰냐 이거죠. 유통 경로 정책이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이 강의 끝나고 다음 강의에서 같이 배울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적, 선택적, 전속적. 근데 어쨌든 난 판매를 많이 하고 싶어. 개방적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가는 뭐냐면요. 개방적 유통 정책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적절한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1번. 온라인 판매 채널만을 운영한다. 온라인 채널만을 운영하면 어떻게 판매가 확대되어 기회가? 아니죠. 확대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을 운영하는 틀린 설명이고, 모든 지역에 직영 매장을 설립한다. 여러분, 직영 매장이라는 거는 내가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방적이지 않고 오히려 전속적 유통 경로 정책에 해당합니다. 틀린 설명.

점포의 판매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분 판매기를 많이 개방적으로 주잖아요. 그럼 통제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통제할 수가 오히려 없죠. 적합하지 않고 모든 점포들이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개방한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5번 자격 요건을 갖춘 점포들만 판매할 수 있다. 자격 요건, 일정한 지역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판매 조건 주겠다고 하는 건 개방적과 전속적의 사이에 있는 선택적 유통 경로 정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오늘 총 20문제 7강, 8강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문제도 많고 또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또 난도가 쉬운 문제도 있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통 파트에서 지금 절반을 끝냈어요, 여러분. 50% 끝냈거든요. 이 뒷부분은요, 이제 유통 관리, 물류 관리를 타이틀로 해서 두 개를 더 배우면 유통이 또 끝납니다. 유통까지 끝나면 사실 이제 5개 파트 중에 3개가 끝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많이 진도를 끝낸 거라 볼수 있죠. 그래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또 만나봐야겠죠. 유통이랑 물류는 각각의 특성이 다르지만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정말 이게 유통이구나라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단원들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랑 또 밝은 모습으로, 기대하는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이제 점차 학습량이 쌓여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재 14강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만족, 불만, 그리고 선택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호응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호응관계를 하면서 중국어 실력을 높이고 있었는데요. 우리 시간 순서, 포함, 강조, 그리고 기타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은 등장할 예정입니다. 역시 독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법은 바짜 구문이 나왔는데요. 예, 바짜 구문은 따로 떨어져서 한 챕터로 구성될 만큼 굉장히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능 중국어에서도 어법 내용으로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니까 오늘 주요 내용들, 핵심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로 유의어, 그리고 도시 관련된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유형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만족, 불만과 관련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上星期他搬进了新家. 지난주에 그가 搬하면 이사하다라는 뜻이고요. 찌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사 들어왔다는 거죠. 새 집으로 이사를 왔대요. 所以他打算明天请同学们到他家吃饭. 그래서 그가 打算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뜻이죠. 내일 친구들을 그의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대접할 계획이래요. 찬관 타다 신지야, 그의 새로운 집을 구경시켜 준 거죠. 니에 취마, 너도 가니? 빠오치엔, 네, 빠오치엔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들 여러 가지 함께 봤었습니다. 不好意思도 있었고요. 对不起도 있었는데, 빠오치엔도 미안하다라는 뜻이죠. 미안해. 我明天有事不能去. 나 내일은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 他搬到哪儿了? 그는 어디로 이사를 했어? 好像是南京路附近. 好像은 뭐뭐인 것 같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난징루 근처인 것 같던데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뭐

화원이야. 听说 리디铁站很近. 자, 听说라는 표현 앞서서도 등장했었는데요. 듣자하니라는 뜻입니다. 리는 뒤에 기준점이 나와서 뭐뭐로부터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로부터 아주 가까워. 附近还有个大超市. 근처에 아주 큰 마켓도 있죠. 听起来那里的环境很不错.也听起来 듣자하니라는 뜻이었습니다. 起来는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었지만 복합방향보의 파생 의미로 뭐뭐 하기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听起来하면 듣기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곳의 환경이 아주 좋대. 자, 만족에 대한 표현이 지금 또 미주일층 부분으로 나왔어요. 听起来那里的环境很不错.下次有机会我再去吧. 다음번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내가 또 다시 갈게. 자, 이렇게 짜이가 나왔는데요. 네, 짜이는 요와 비교해서 유의어로 함께 학습했었습니다. 또 다시라는 뜻이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반복을 나타낼 때 쓰였죠. 아직 가지 않았고 앞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짜이 취바. 괜찮죠?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款运动鞋是新款. 자, 이 운동화는 새로운 디자인이래요. 很适合您. 자, 여기서 适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앞서서 合适라는 단어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어울리다라는 뜻이었어요. 合适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로 어울리다라는 뜻인데요. 适合도 어울리다라는 뜻이지만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지금 같은 한자를 뒤집어 놨을 때 품사가 달라진 거예요. 合适은 형용사로 적당하다, 알맞다. 그리고 适合는 적당하다, 알맞다이지만 동사다. 자, 형용사와 동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수 있는지 없는지에 있었습니다. 适合你라고 지금 여기서는 목적어를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동사인 适合가 들어가야 맞는 자리가 되겠죠. 您说呢? 예, 您说呢란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표현입니다. 네가 말해봐라 이 얘긴 거잖아요. 너는 뭐라고 말할 거니? 란 뜻이니까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표현인 거죠. 红色的好看是好看，可是我更喜欢黑色的。 네,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예쁘기는 예쁜데, 그러나 나는 검정색을 더 좋아해. A是A, 可是,但是 이런 구조 있었죠. 好, 좋아. 那您再试试黑色的吧. 그러면 당신은 다시 한번 이 黑色的 검정 색깔을 한번 입어보세요. 我给你拿38号的. 제가 당신께 38호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8호는 한 240mm 사이즈를 말합니다. 这款运动鞋比一般的尺码大一点. 이 운동화는 일반적인 운동화보다 尺码 사이즈거든요. 예,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어요. 好的,谢谢你. 좋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선택에 관련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택하면 아마 생각나는 거 있으실 거예요. A 또는 B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교했던 或者와 还是의 차이.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 或者는 평서문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还是는 의문문에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어떤 내용 나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我这次寒假打算去中国旅行. 나는 이번 겨울방학에 중국에 여행을 갈 계획이야. 去哪个城市好呢? 어느 도시를 가면 좋을까? 冬天了, 겨울이잖아. 去哈尔滨怎么样? 하얼빈에 가는 건 어때? 听说那儿的冰灯节很美. 听说 또 나왔어요. 듣자니까, 듣자하니 그곳에 冰灯节라는 축제가 아주 아름답대. 哈尔滨是不错. 不过我是第一次去中国，也想去首都北京看看。 哈尔滨 좋지. 근데 나는 처음 중국에 가는 거라. 首都 여기서 요 한자 발음 주의해야겠죠? 예, 수도라고 읽을 때 쇼도라고 읽지 않고 뚜라고 읽습니다. 그 발음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도인 베이징에 가서 보고 싶어. 去哈尔滨还是去北京？你好好想一想再决定吧。 자, 哈尔滨에 갈지 아니면 베이징에 갈지 잘 생각해서 결정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선택을 나타내는 하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或者와 还是를 구별할 때, 예, 或者는 평서문에서 쓰이는 또는이고, 还是은 의문문에서 쓰이는 또는

문장입니다라고 학습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어때요? 네, 이 문장은 사실 평소문이긴 하잖아요. 근데 I shal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건가요? 예, 조금 더 심화시켜서 살펴보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 A인지 B인지 아직 모르겠다. A인지 B인지 명확하지 않다. 예, 모르겠다는 A 还是 B, 不知道 A 还是 B 이런 구조로 쓸 수 있고요. 不太清楚 A 还是 B 구조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럴 때 还没决定 A 还是 B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미결정 상황을 나타낼 때는 还是를 평소문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구조로 지금 얘가 나와 있다는 것 한번 해석하시면서 챙겨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你在台湾生活了很长时间，知道餐厅和餐厅吗？ 바, 저 바네요. 너가 대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잖아. 이 A라는 餐厅과 B라는 餐厅 알지? 하고 확신에 차서 물었습니다. 你觉得哪个餐厅好呢？ 네 생각에는 어느 식당이 더 좋은 것 같아? 자,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哪个餐厅好呢？ 我觉得两家餐厅都很好吃。 내 생각에 두 집 모두 다 아주 맛있어. 不过某某餐厅离你住的宿舍有点远。 그런데 이 땡땡 식당은 네가 사는 기숙사에서는 조금 멀어. 有点远 나왔어요. 有点. 某某餐厅有点小，客人多的话要等很久。 이 땡땡 식당은 조금 작기는 해요. 그래서 손님이 많다면 뭐뭐더화 하면 가정이죠. 그러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해. 两家各有优缺点. 그 두 집이 각각 优点 하면 장점이고요. 缺点 하면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 你自己再看一下吧. 너 스스로 한번 잘 봐봐. 好的, 좋아. 我在网上再查一下吧. 내가 인터넷에서 좀 더 검색해 볼게. 자, 여기 요디알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앞서서 유이어에서 요디알과 이디알의 용법상의 차이를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했었는데요. 예, 둘 다 조금이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동사나 형용사가 뒤에 오는 것이 요디알이고요. 요디알 뒤에 동사 형용사가 오고 예, 동사 형용사 뒤에 그다음 이디알이 오는 그런 형태를 띠죠. 어순도 달랐고 요디알에는 또 불만족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의 차이 한 번 더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호응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호응관계의 단어들을 쭉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호응관계 단어들이 나왔을 때 독해 문장에서 이 호응관계 구조를 찾아서 먼저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독해 문장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고 해석도 좀 더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그런 법칙에 따라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단어는 종따오예요. 종따오. 자, 앞서서 우리가 종의 의미를 전치사에서 배울 때 이미 한 내용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그리고 따오는 도착점이죠. 뭐뭐까지라는 뜻입니다. 从中国到韩国坐飞机需要多长时间? 네, 중국에서 한국까지 坐飞机 비행기를 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출발점부터 도착점을 나타내는 것이 종따오 구조다. 자, 얘랑 비교했던 게 우리 리의 차이점이었어요. 리. 예, 리도, 예, 리는 뒤에 기준점이 오는 게 종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종 뒤에는 출발점이 오고, 리 뒤에는 기준점이 왔었죠. 다음은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시엔, 란호입니다. 자, 이게 또 정말 많이 나오는 용법 중에 하나예요.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문장의 선후관계를 드러내주는 호응관계 단어입니다. 你先吃饭,再吃药. 너 먼저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약을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네, 시엔 란호도 쓸 수 있지만 짜이에도 뭐뭐 하고 나서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후관계 시엔 짜이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 지금은 그 두 번째 예시가 예문으로 나와 있네요. 다음은 이지오 용법인데요. 우리 그동안 마주했던 독해 문제들에서 굉장히 이 이지오 용법이 이미 자주 나왔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각각 다 나왔었는데 오늘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문 볼게요. 他一出车站我就看见他了. 그녀가 역을 나서자마자 나는 그녀를 보았다. 자, 이지오 이렇게 구조가 보이면 바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그리고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석해서 예,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 하자마자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도 만만치 않게

많이 쓰입니다.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他一吃辣的肚子就不舒服. 이就용법이에요. 그가 매운 것을 먹기만 하면 바로 배가 불편하다, 배가 아프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지오의 용법이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또 사용이 되고 있다. 이두 가지 다 많이 쓰이니까요. 꼭 의미 잘 기억해 두시고 예문 속에서 앞으로 나올 때마다 둘 중에 어떤 의미인지 구별하시면서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이비엔입니다. 자, 얘도 여러 번 등장했었어요, 이미. A 하면서 B 하다라는 동시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죠.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발생돼서 동시에 진행될 때 이비엔을 씁니다. 他一边喝茶一边听音乐. 그녀는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다. 차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음악 듣는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다음은 이홀인데요. 이 이비엔과 이홀의 차이점을 좀잘 비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홀은요, 변덕이에요. 잠깐 이거 했다가 잠깐 이거 한다. 서로 다른 것들을 잠깐 잠깐씩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他们一会儿用韩语聊天，一会儿用韩语聊天. 자, 그들은 잠깐은 중국어로 얘기를 하다가 또 한국어로 얘기를 한다. 이두 가지가 잠깐 잠깐씩 이렇게 바뀌면서 변덕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날씨 같은 거 나타낼 때 날씨가 잠깐 동안 맑았다가 또 잠깐 동안 흐렸다,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화칭, 이화인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의미상에 지금 이렇게 호응관계 단어들을 눈여겨보시고 이것들 다 중요하거든요. 독해에서 다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꼭다 기억하시고 문장, 예문 속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서 확인하시는 연습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포함과 강조예요. 얘도 중요해요. 예, 줄러인데요. 이 줄러도 독해 문장 속에서 포인트가 되어서 예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예문 속에서 보도록 할게요. 줄러 이외 먼저 보겠습니다. 뭐뭐 외에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줄러 로우 이외 니还喜欢吃什么? 고기 말고 너는 또 뭐를 좋아하니? 라는 뜻이에요. 고기를 제외하고 해서 줄러는 제외하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除了 A 就是 B인데요. 이것도 해석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아니면 B다예요. 他除了玩手机, 그는 휴대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就是看电视, 텔레비전을 본다. 둘 중에 하나를 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除了就是 용법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리엔도 예 볼게요. 자, 얘도 독해 문장에서 계속 선생님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면서 확인해 드렸을 겁니다. 이제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도 리엔도를 먼저 동그라미 쳐놓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타 망더 그가 바쁘대요. 근데 그 바쁜 정도가 리엔 쉬자도 시간도 매요.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다는 거죠. 네, 정도를 나타내는 문장 정도보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뭐조차도 뭐뭐하다. 리엔도 용법이죠. 자, 이제 기타를 볼 건데요. 사실 여기서는 이 기타 내용들은 굳이 한국어로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뿌 A, 뿌 B 하면 A 하지 않으면 B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这些水果不好吃不要钱. 뿌뿌나죠. 맛이 없으면 그러면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따로 외우지 않아도 사실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짜이예 하면 설사, 설령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짜이망 예비에忘了我的生日. 너 아무리 바빠도 내 생일 잊으면 안 돼? 라는 뜻인 거죠. 자, 이렇게 짜이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뿌예입니다. 설사 뭐뭐 하지 않는다 해도 라는 뜻인데요. 这件事我不想做也得做.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시 굳이 외우지 않아도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는 거라 이 기타보다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먼저 눈여겨보시면서 해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호응관계까지 마저 봤고요. 오늘의 어법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짜 구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 바짜 구문은 중국어에만 있는 굉장히 특수한 용법인데요. 우선은 기본적인 중국어의 기본 어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중국어의 기본 어순은 S,

VO였습니다. 그래서 주어, 수러, 목적어, 이게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었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자 문형입니다. 자, 수러 뒤에 있던 목적어를 바자문과 함께 앞으로 끌고 와서 쓰이는 문장을 바구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멀쩡하게 뒤에 있던 걸왜 끌고 오느냐? 이 개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앞서서 선생님이 중국어의 기본적인 특징을 소개하면서 중국어는 화제 중심, 주제 중심의 언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문두에 해는 하는 특성이 있다.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 바자문이 이렇게 앞으로 목적어를 앞으로 끌고 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를 더 강조해서 더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걔를 앞으로 끌고 와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자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혹 처리문 혹은 처치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목적어에 어떤 처리다, 처치를 가해서 상황이나 상태가 변화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그런 문장더러 바자문을 쓰는 문형이라고 합니다. 아무 문장이나 다 목적어를 끌고 와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어에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가해서 나타난 결과와 변화가 있을 때, 네, 그럴 때 바자문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럼 바자문의 문형과 그리고 바자문을 쓰지 않은 문형이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바자문의 기본 문형 형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형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중국어의 어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를 바와 함께 앞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자 구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목적어에 가한 동작의 결과가 뭔가 나온다고 했어요. 결과나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기타 성분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네, 동사만 딸랑하고 끝나면 바자문이 틀린 거고요. 여기서 끝나면 틀린 거고, 이 뒤에 기타 성분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 기타 성분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러, 저, 난 보어, 중첩, 이샤 이런 것들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기타 성분이 항상 필요한 게 바자 구문이다. 자, 그러면 기본 문형 한번 살펴보면서 해석해 볼게요. 타바 면바오 吃完了. 그가 빵을 다 먹었다. 자, 먹어서 그 결과 처리했다. 완까지 같이 온 거죠. 타바 这个字 写了2遍. 그가 이 글자를 두번 썼다. 역시 쓴 결과가 지금 보어로 나와 있는 거죠. 썼는데 그게 보어로 뒤에 량비엔 두 번이라는 수량 보어가 등장해 있습니다. 니 바 나젠 이후 투어러 봐. 너그 옷을 벗어 하고 그 옷을이라고 해서 바자문 뒤에 나젠 이후까지 걸리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네, 이런 게 바자문의 기본 형식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정형이 나오게 돼요. 바자문의 부정형을 할 때에는 중요한 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보세요. 부정형은 이 바로 항상 앞에 등장합니다. 이 메이뿌 조동사의 위치가 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부정을 할 때는 바자문을 부정할 때는 바 앞에 메이나 뿌 조동사가 위치한다. 이 위치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할메이 바 조예 조완. 그가 아직 숙제를 다 하지 못했다. 이 얘기고요. 이 메이가 동사 앞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는 거예요. 타, 바, 조예, 메이, 조완 할수 없다는 거죠. 다음 문장이요. 마마, 怎么不把弟弟带回来? 엄마가 어째서 남동생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뿌가 부정형 들어갈 때도 바 앞에 뿌가 온다. 자, 이렇게 긍정형과 부정형 먼저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바자문의 중요한 특징을 좀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자문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통해서 목적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관심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자문의 목적어, 바 뒤에 오는 것은 반드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나와 너가 함께 알고 있는 특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는 동사만 딸랑 올수 없고 그것에 따른 결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기타 성분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죠. 이두 가지 어법사항으로 꼭 챙기셔야 됩니다. 바 뒤에 특정한 것이 나왔는지, 그리고 동사 뒤에 기타 성분이 있는지, 이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예문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반문입니다. 타 찌에 走了一本杂志. 그가 잡지 한 권을 빌려갔다.

그가 빌려간 거죠. 그 주어가 이 잡지 한 권을 빌려갔다. 이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잡지를 앞으로 끌고 와서 타바나반자지 지에서라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가 그 잡지를 빌려갔다. 자, 그 잡지라는 것은 그도 뭔지 알고 나도 뭔지 아는 바로 그 잡지라는 거잖아요. 이거더러 특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반자지. 네, 혹은 그냥 둘다 알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지시대명사나 양사를 붙이지 않고 그냥 바로 명사가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럴 때 이런 것들로 특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잘못 나올 수 있는 불특정한 건 뭐가 있느냐? 타바 이반 자지 지에서 올라. 이렇게 되면 틀리다는 거예요. 책한 권이, 잡지 한 권이잖아요? 근데 잡지 한 권인데 어떤 잡지인지 구체화가 안돼 있어요. 그냥 한 권인 거잖아요. 이거더러 불특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자구문에서 바 뒤에 이 숫자 1이 나온 형태가 나오면 잘못된 문장이다. 그리고 찌에 빌리다 뒤에 빌려서 갔다라는 거 나왔으니까 기타 성분도 등장해 있죠. 일반 문 하나 더 볼게요. 타 농장라 이条신 쿠즈. 그가 새 바지 하나를 더럽혔다. 농은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결과 짱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条신 쿠즈 새 바지 하나죠. 이거를 바자문으로 바꾸면 다시 타바 나条신 쿠즈 농장라 이렇게 되겠죠. 그가 그새 바지를 더럽혔다. 자, 그냥 한 벌의 바지가 아니라 너랑 내가 알고 있는 그 바지를 바로 더럽혔다라는 걸 이미 나 특정한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자문을 언제 쓰는지, 그리고 주요 형태가 무엇인지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자문을 꼭 써야 하는 경우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보어 중에서 짤, 그리고 따오. 게이 같이 그런 것들이 이 전치사들이잖아요.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전치사들을 보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어가 일반적으로 바 구문의 형태로 사용이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볼게요. 니 방산 자이 교실 리라. 타네요. 타 방산 자이 교실 리라. 그가 우산을 교실에 두었다. 근데 그가 우산을 둔 건데, 우산을 놓아서 그게 교실에 위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앞에 것처럼 쓰지 않고 바자문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타바, 그가 우산을, 알고 있는 그 우산이겠죠. 당연히 특정한 우산을 놓았는데 그 결과 교실 안에 위치했다는 거잖아요.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위치가 바뀌거나 결과가 달라지거나 했을 때 바자문을 씁니다. 바자문을 항상 써야 하는 경우에요. 이 앞에 건 틀리고 뒤에 게 맞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그가 그 잔을 나에게 돌려주었다. 타환 나그 베이즈 게이워라. 역시 이동이 있어요. 그 처리를 가해서 어떤 이동이 생기거나 결과가 변했을 때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타바 나그 베이즈 환 게이워라. 그가 그 잔을 나에게 돌려주었다란 뜻이죠. 너도 내가 뭐, 그도 뭐가 뭔지 알고, 그리고 나도 뭔지 아는 그 잔을 나에게 돌려주었다라는 특정한 것에 위치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에게서 나에게로 위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바자문을 꼭 쓴다. 네, 바자문을 써야 하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바자문을 쓸때 주의해야 될 부분을 볼 건데요. 역시 시험에 가장 많이 빈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 선생님이 별표를 하나 쳐놨는데, 한번더 크게 별표 치시면서 보시기 바랄게요. 자, 바자문을 쓸수 없는 동사가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바자문은 처리하고 처치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한다. 결과가 나올 때, 그럴 때 바자문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동사 자체에 판단, 소유, 존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어요. 처리나 처치의 의미가 아닌 동사들. 그런 동사들은 목적어를 앞으로 끌고 올수 없다는 겁니다. 실, 샹, 짤, 여, 이런 것들. 뭐뭐, 이다, 있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목적어 자체를 가지고 오지 않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동사 특징에서 말하면서 이것도 설명드렸던 건데요. 추파, 리어 이런 단어들은 뒤에 목적어를 아예 못 가지고 와요. 그런데 끌고 올게 없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못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바자문에서 쓰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 이해하시면서 보셔야지 무작정 외우시면 너무 힘들어요. 자, 세 번째는 지각이나 심리 동사입니다. 처리, 처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느끼고 알고 동의하고 이런 것들은 어떠한 처리를 할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자문에 쓰이지 않는다. 자, 뭐가 있는지 볼게요. 知道, 동, 喜欢, 동의, 希望, 觉得, 认为 이런 아이들 모두 다 밧자문과 함께 쓰이지 않는 동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능보호와 함께 받자문은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능보호 앞서서 배웠었는데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 파우더, 콰이, 아니죠. 칠더완, 요걸로 할게요. 칠더완,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뭐 할 수 있다. 가능 불가능을 나타내는 가능보호의 초점은 가능한지 안 한지에 있지. 지금 철이나 처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상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가능보호도 받자문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他把这些菜吃不完. 그가 원해요. 我把这些菜吃不完. 나는 이 요리를 다 먹을 수 없다. 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들은 그냥 받자문을 쓰지 않은 채로 我吃不完这些菜. 나는 이 요리들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가능보호와 받자문은 함께 쓰일 수 없다. 그리고 받자문에서 쓸 수 없는 동사들, 판단, 소유, 존재 나타내는 거,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거, 그리고 지각, 심리동사, 이런 아이들은 받자문에서 쓰이지 않는다. 쭉 꼭 정리하셔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OX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네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아직 풀지 않은 친구들은 앞서서 설명했던 개념을 바탕으로 OX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틀린 것도 바르게 고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바로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이에요. 他把车停在路边 했네요. 그가 차를 停 세운 거죠. 멈춘 거예요. 在路边. 그 멈춘 결과 위치가 길가에 위치하게 된 거죠. 이동해서 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그게 멈춰서 길가에 위치한 거니까 네, 이동이 잘 드러나는 네, 그런 받자문, 아주 전형적인 받자문이 되겠습니다. 2번. 他把一辆自行车丢了. 그가 자전거 한 대를 잃어버렸다. 자, 왠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바 뒤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바 뒤에는 특정한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량 自行车 하면 자전거 한 대니까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네요. 예, 자전거 한 대니까 예, 여기서는 지금 특정한 것이 왔으니까 이거 대신에 어떻게 써야 맞겠습니까? 다바 나량 自行车 띄울라. 네,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특정한 것으로. 자, 3번입니다. 他把椅子搬到了门口. 그가 의자를 搬 이동시켰대요. 门口, 문 앞으로, 문. 자, 입구 쪽으로 이동시켰다. 그 얘긴데요. 역시 바이즈, 바 뒤에 특정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자입니다. 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도 특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옮겨서 그게 위치가 입구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얘도 전형적인 받자 문장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你把这本书应该还回图书馆去. 너는 반드시 이 책을 도서관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应该라는 아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 应该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얘 조동사예요. 우리 부정문, 뿌, 메이, 그리고 조동사 이것들 모두 다 어디 온다고 했었습니까? 예, 바 앞에 온다고 앞서서 특징해서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 应该의 위치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应该把这本书还回图书馆去.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OXOX이네요. 자, 맨날 얘는 그 받자문은 나오는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유형만 좀 익숙하게 해두신다면 수능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수능이 빈출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말에는 없는 용법이잖아요. 이런 면들이 좀 중요하게 느껴져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받자문은 꼭 용법을 기억하시고 문제에서도 적용시켜서 확인해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조금 더 앞서서 나왔던 호응관계와 그리고 문법사항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바로 기억이 남았을 때 풀어보도록 하죠. 9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깡坐下,你怎么又要出去? 방금 앉았는데 너 어째서 또 나가려고 하는 거니? 我有点渴, 나 좀 목이 말라. 자, 여기서 요 단어에 좀 유념해서 볼까요? 자, 요 단어,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건 요 단어죠. 허라고 부르고요. H2 일성이죠. 허 마시다 되겠습니다. 허차, 허쉐 이럴 때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랑 지금 다르죠. 자, 얘는 허가 아니라 앞에 물수변이 들어가 있는 한자입니다. 얘는 커라고 읽고요. 목마르다란 뜻이에요. 얘는 둘이 의미가 다르고요. 한자도 다릅니다. 한자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있겠죠. 자, 물수가 들어간 게 목마른 거고, 허, 예, 입구변 들어간 게 마시다, 라는 뜻이다. 나좀 목이 말라. 要去买喝的。 예, 마실 걸좀 사러 가야겠어. 你也要喝点什么吗？너도뭐좀 마실래？ 电影马上就要开始了。 영화가 곧 시작하려고 해. 임박이죠. 就要了입니다. 我们既然看完电影就去买吧。 우리가 기왕 영화를 다 봤으니까, 네, 찌란쪽 용법이네요. 앞서서 호응 관계 1에서 봤었습니다. 영화를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사러 가자. 근데 지금 영화 다 보러 다 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뭔가 호응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사러 가자라고 해야겠죠. 지금 선후 관계 단어가 나와야 맞는 위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D가 잘못됐고요. 이 D를 바르게 고치면, 我们先看完电影再去买吧. 先, 然后, 혹은 现在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수정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还有5分钟, 또 5분이 남았다. 5분 남아서, 我快去快回. 내가 빨리 갔다 빨리 돌아올게. 이 얘기인 거죠. 자, 정답은 4번 D가 되겠네요. 10번 볼게요. 이제 바자문 어법 내용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我把护照已经准备好了. 나는 여권을 이미 다 준비했다. 맞는 것 같잖아요. 해석도 문제없고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또몇 가지 주의하실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이징이라는 부사를 볼까요? 네, 이징 같은 경우에 이런 부사는 부사도 일반적으로 받자문 앞에 와야 맞죠. 그래서 我已经把护照准备好了 이렇게 써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요 어순이 잘못됐다는 거. B, 你把作业放在桌子上吧. 너 숙제를 빵 놓아라. 그 놓아서 어디에 위치시키냐면 책상 위에 위치시켜라. 아까 받자문을 꼭 써야 되는 문장 구조 그거였죠. C번, 把一本书给爸爸看一下. 자, 이제 좀 눈치 채셨을 것 같아요. 把자문 뒤에는 특정한 것이 와야 돼서 숫자 1올수 없다. 把那本书给爸爸看一下.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D입니다. 他把衣服洗得干干净净的. 자, 뭐를? 그녀가 옷을 씻었는데 그 씻은 정도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 풀어봤고요. 지금 여기서 정답은 A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징이라는 부사는 바자 앞에 와야 맞다. 그리고 바자 뒤에는 특정한 것이 와야 된다라는 특징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10번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는 1번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성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밑줄 쳐 있는지 볼게요. 学生们都在努力的学习. 학생들은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한다. 努力, 노력하다. 라는 뜻이죠. 삼성, 사성입니다. 자, 우리 그럼 삼성, 사성 단어 찾아야 되는데요. A, B, C 각각 어떻게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A는 短信, 문자 메시지죠. 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라고 동사 붙여서 기억해 볼까요? 보내다 하려면 파 붙이면 돼요. 파 단신. 자, 노리 삼성사성 우리가 찾던 성조고요. 자, 두 번째 사과입니다. 빙고어. 빙고어 이성삼성이고요. 그리고 C는 体育. 体育 체육이죠. 삼성사성 역시 우리가 찾던 단어네요. 그래서 A와 C가 지금 삼성사성이니까 정답 3번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온 단어들은 발음도 중요하고요, 한자도 중요하고요, 의미도 중요합니다. 다꼭 모르는 단어 있는지 보고 가세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한자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한자 문제를 맞으셨나요? 자, 2번 문제에서는 어떤 한자가 나왔는지 볼게요. 오늘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이 등장했습니다. 자, 这个办法很简单.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라는 뜻인데요. 간단, 잘 때, 요 한자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십니까? 자,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대나무 죽자가 나와야 지엔단이죠. 그쵸? 자, 얘는 요 한자, 지엔할 때, 실지엔할 때 지엔이죠. 그리고 여기 나온 거, 요거 지금 한자가 잘못됐네요. 요렇게 써야 맞습니다. 요렇게 쓴 거, 지금 요거대로 보려면. 그리고 여기 나온 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원이죠, 원.
그래서 얘는 简单 하면 이렇게 바꿔 써주셔야 맞는 문장이고요. 你的旗袍很好看. 자, 너의 旗袍가 아주 예쁘다라는 뜻입니다. 자, 旗袍, 예, 旗袍죠. 중국 사람들의 전통 의상이고요. 그리고 이성, 이성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치파오 할 때 옷이기 때문에 요 한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생긴 거, 요 옷편이 이렇게 한자로 부스로 됐을 때 요 부스특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파오. 예. 치입니다. 天气 更加 凉快了. 날씨가 더욱 추워지고 있다. 서늘해지고 있다. 라는 뜻인데요. 凉快 할 때 凉자 요거 유념해서 봐두시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차가운 것을 나타내는 이수변이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고, 요 한자는 위엘량 할 때, 용서하다 할 때 그 凉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도 빈출이 항상 헷갈리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자, 이렇게 점점 한자도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아, 이 한자가 이 한자로 바뀌어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눈치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한자가 나왔을 때 이건가, 저건가, 라고 한 번 더 눈여겨봐야겠죠. 왜냐면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딥니다. 我还没收拾好房间. 나는 아직 방을 정리하지 못했다. 치우다, 정리하다, 收拾. 한자 맞죠? 네, 그래서 맞는 것만 찾아보면요. B와 D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의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의어는 까이와 인까이 비교하고 있고요. D, 그 다음 I, 小 이런 것들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문으로 가볼게요. 我喝完了,我唱完了. 나는 다 노래를 불렀다. 下一个就你唱了. 다음 사람은 네가 노래 부를 차례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은 네가 노래 부를 차례야. 자, 이렇게 뭐뭐 할 차례이다 라는 뜻을 갖는 단어. 바로 이 까이가 되겠죠. 앞서서 까이의 여러 가지 의미 했었는데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你们是朋友, 该 互相帮助才行. 너는 친구니까 서로 도와야 돼. 그리고 뭐뭐 할 차례다 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바로 이 의미가 나왔습니다. 今天该我们了. 오늘은 내 차례다, 우리 차례다. 그리고 감탄의 강조용법도 있었어요. 나 까이도하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까이의 용법이었죠. 자, 밑에도 보겠습니다. 我的汉语水平很逼翻译不了这个句子. 내 중국어 실력이 아주 삐해서, 그래서 이 문장을 빤히 해석할 수 없다, 번역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수준이 낮다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수준이 낮다 할 때는 B를 써줘야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반대되는 말인 여기 지금 다른 번호에 나와 있는 I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고, 얘는 그냥 크기가 작다라는 뜻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제 4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你去哪儿了?刚才怎么找也找不到你. 너 어디 갔었어? 방금 내가 찾아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잖아. 不好意思, 미안해. 去洗手间了. 화장실 갔었어. 我肚子有点疼. 내 배가 조금 아파서 화장실 갔었어. 맞죠? 我一直跟你在一起. 난 계속 너랑 같이 있었어. 这个楼没有洗手间. 이 건물엔 화장실이 없어. 我替你去买了喝的. 내가 너 대신 마실 거 사러 갔어. 吃饭前一定要喝水. 밥 먹기 전에 물을 마셔야 돼.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가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我们怎么去某某图书馆? 우리 땡땡 도서관에 어떻게 가지? 我们还是坐公交车吧. 자, 여기서 还是吧 용법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거 이거 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더 좋겠다. 그런 편이 더 낫겠어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하는 편이 더 낫겠다. 자, 그러면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답은 你最好走着去. 걸어가는 게 좋겠다. 거기에 가는 지하철이 없어서, 그래서 버스 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도서관에 가본 적이 없어. 나에게 도서관에 어떻게 가는지 알려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간이 가장 짧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6번 가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你昨天睡得那么晚不累吗? 너 어제 그렇게 늦게 잤는데 안 피곤해? 我现在太累了. 나 지금 너무 피곤해. 一会儿会睡着的. 곧 잠들 것 같아.
那可不行, 그럼 안 되지. 上课睡觉多不礼貌啊. 수업 시간에 잠자면 너 얼마나 예의가 없는 거야. 자, see, 老师会生气的. 선생님이 화내실 거야. 那怎么办呢? 그럼 어떡하지?

去用凉水洗洗脸,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와. 그 얘기죠. 가서 찬물을 사용해서 세수를 좀 해니까요. 네, 시시리엔 볼게요. 시리엔, 얼굴 씻는 거니까 세수하다고요. 여기 지금 중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가 이합동사기 때문에 AAP 형태로 중첩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하오이디야. 가서 찬물로 좀 세수를 하면 그럼 좀 나아질 거야. 정답은 A, C, B 순서대로 와야겠네요. 1번이고요. 자, 이렇게 이 어순비율 문제 완성하고 나서는 꼭 한번 다시 한번 넣어서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7번 갈게요. 마상要到冬天了. 곧 겨울이 온다. 冬天是我最喜欢的季节. 겨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야. 나도 겨울 좋아해. 왜냐면 겨울에는 눈을 볼 수 있거든. 답은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2번이에요. A와 B는 모두 겨울을 좋아한다. 그러나 겨울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봄을 더 좋아해. 봄은 날씨가 따뜻하고 그리고 花开得很漂亮. 꽃이 아주 예쁘게 펴. 我也喜欢花. 나도 꽃 좋아해. 春天我们一起去看花吧. 봄에 우리 같이 꽃 보러 가자. 좋아했네요. 자, 이 정답은 A와 B는 모두 겨울을 좋아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8번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这次考试谢谢你帮我复习. 이번 시험에 고맙대요. 谢谢. 네가 나를 도와서 그 복습하게 해준 거, 그거 정말 고마워. 我们是好朋友吧. 우리는 좋은 친구잖아.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这是应该的. 아우, 그거 당연한 거지. 우리 좋은 친구잖아. 괜찮고요. 怎么可能呢?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니죠. 别高兴得太早了.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라. 그 얘기고요. 你说到哪儿去了?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유, 우리 친구 온 친구잖아. 그러니까 어울리는 표현은 A와 D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표현은 해석의 앞뒤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문장 속에서 전체 문장 파악도 하고 그리고 보기 파악도 해석이 잘 되셔서야 많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꼭 요거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도 해석하실 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AD 2번이네요. 자, 8번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이제는 광저우라는 도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화 문제가 어려워 보이긴 하고 세 단어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독해 문제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그냥 A, B 처리하고 이렇게 고유명사 처리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광저우在广东省. 광저우는 광동성에 있대요. 그리고 是一座历史文化城市. 예, 城市를 세는 양사죠. 역사 문화 도시입니다. 也是中国经济发展的重要城市之一. 또 역시 중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죠. 广州在中国南边. 광저우는 중국 남쪽에 있습니다. 冬天不怎么冷. 겨울에는 그래서 그다지 춥지 않대요. 人口约有1800万. 인구는 대략 1800만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전형적으로 도시를 소개할 때 나오는 문형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느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 날씨는 어떤지, 그리고 또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도시 소개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광저우有白云山、陈家祠等很多可看的地方. 광저우에는 이 白云山이나 陈家祠 같은 볼만한 곳이 아주 많다. 特别是在广州塔上看到的风景非常好. 특히 광저우탑에서 보는 풍경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광저우的点心最有名，去那儿一定要尝尝点心。 광저우의 点心하면 딤섬이죠. 예, 딤섬은 아주 유명해서 그곳에 간다면 반드시 딤섬을 맛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 문장 같이 봐봤어요. 그럼 답을 먼저 좀 찾아볼게요. 인구는 1800만이다. 여기서 확인 가능하고요. 가장 유명한 요리는 딤섬이다. 광저우的点心最有名. 그리고 중국의 북쪽에 있어서 일교차가 크다. 자, 북쪽이었나요? 광저우在中国南边이었죠. 남쪽이었습니다. 동, 동쪽, 南, 남쪽, 西, 서쪽, 北,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서남북 방향을 아는지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겨울도 그다지 춥지 않다고 했습니다.

0: 일교차가 크다라는 것도 잘못된 내용이죠. 광동성에 있는 역사문화도시이다. 네,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옵니다. 历史文化城市. 5번, 白云山 등 볼만한 곳이 아주 많다. 자, 여기 있는 有很多可看的地方有 이런 구조도 이 도시를 소개하는 문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도시에는 이러이러이러한 아주 볼만한 곳들이 많이 있다. 문화 문제는 거의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그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석하실 때 이 점에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바윈샨 등 볼만한 곳이 아주 많다가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강의 다시 한번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했던 학습 내용들 중에 의사소통 표현 중에서 만족, 불만, 선택, 할시, 호저 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호응관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자문에서 주의사항, 쓸 때 유의하실 용법들이 있었어요. 그건 꼭 나옵니다. 중요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 우리 도시에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문장들 중에서 중요하고 또 꼭 복습이 필요한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받자문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복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에서 뵐게요. 짜이찌에!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12강이죠. 12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7강부터 9강 중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강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7강. 7강 지난 시간에 이제 6번까지 해결했고 오늘은 7번 문제부터 나머지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7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공공기업의 서비스 특성에 따른 서비스 생산 방식에 대한 설명,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우리가 서비스 특성에 따른 서비스 생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교재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두 가지 있죠. 개별 생산 방식하고 대량. 대량 생산 방식.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개별 생산과 대량 생산 방식. 자, 그 중에 어느 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공공기업은 배달 피자 개념이 전무했던 1990년대에 국내 피자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인 배달 전문 브랜드로 전국 400여 개의 매장에서 동일한 품질과 맛을 맛의 피자를 각 고객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동일한 품질과 맛이에요. 자, 피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엄격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iOS 22000, 즉 22000의 식품 안전관련 표준인가 봐요를 배달 피자 업체로 최초로 획득하였다. 동일한 품질의 맛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야? 대량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 방식이다.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은 3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했어요. 자, 서비스의 생산 방식은 서비스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 접근 유형별로 구분 가능하며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네 가지 유형 뭐뭐 있죠?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참여 접근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접촉 접근 방식, 그 다음에 고객 응대 접근 방식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어느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자, 가는 서비스 환경이나 서비스 과정을 뭐 표준화 분업화하여 제조업의 생산 시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하는 생산 방식은 뭘까요? 그쵸? 첫 번째인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기억.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자재로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즉 표준화 분업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죠. 니은, 서비스 품질이 균일해지고 생산 능률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오케이, 이것도 맞는 답이 되겠다.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즉 표준화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이 균일해지고 이런 장점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서비스가. 디귿, 서비스 과정에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서비스의 능률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건 고객 참여 접근 방식이죠. 고객 참여 접근 방식이니까 답이 될수 없고. 그 다음에 서비스 내용과 제공 과정을 고객별로 차별화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거는 고객 어떤 응대, 고객 응대와 관련된 거네. 그치? 여하튼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은 아니다. 그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서비스 생산 방식 중에서도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은 마치 이제 생산 제조업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표준화 분업화, 표준화라는 개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 그동안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 두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9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서비스 생산 체제의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비스의 어떤 생산 체제 순서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서비스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 뭐야? 서비스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가에 들어갈 거는 서비스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거야. 자, 투입하는 과정에서 생산 인력, 재료, 설비 등이 이제 투입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산출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1번, 설비의 규모, 서비스 공급 원가 및 서비스 가격 등을 결정한다. 요거는 서비스 내용과 범위 결정에서 하는 거지. 그치? 서비스 생산 요소 투입이 아니다.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인력, 재료, 설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케이, 2번이 정답이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3번, 서비스 노용과 대상, 그 다음에 서비스의 공급 과정 등이 정확하게 명시하여 공급한다. 요거는 서비스 제공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제공하고. 그래서 가의 답이 될수 없는 거고. 고객 개인별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 디자인 및 설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도 서비스 제공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그 다음에 서비스 투입 과정에서 형태가 변형되고 가치가 증가한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을 계산하여 정리한다. 이건 마지막 이제 서비스 산출 부분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 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이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제조업과 비교 설명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과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좀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안내문에 나타난 서비스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슈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분류에 의한다 했어요. 공공동 행정복지센터의 주 역할.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대요. 이거 어떤 서비스야? 공공 서비스야, 그지? 공공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이 공공 서비스는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서 대량 서비스에 해당하죠. 자, 우리 한번 기억을 상기해 가지고 보면 고객화 정도죠. 첫 번째 이제 여기 상단에 보면은 가로치기 고객화 정도야. 그래서 고객화 정도.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상호작용이라고 했나? 그치?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라고 되는데, 이걸 우리 다른 책에는 어떻게 보면 고객화 정도, 뭐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자, 이게 뭐 낮다, 낮음, 뭐 높음. 이렇게 두 축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노동의 집중도죠. 낮음. 그다음에 높음. 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사사분면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봤었죠. 그쵸? 이렇게. 자, 고객화의 상호작용도 낮으면서 노동 집중도도 낮은 영역을 우리가 서비스 공장이라고 했죠. 공장이라고 한다라는 거. 서비스 공장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항공운송이라든가 이런 거죠. 항공운송이 가장 대표적이지.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높지만 노동의 집중도가 낮은 것은 뭐라 그런다? 서비스 점포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 정비소?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동차 정비소, 정비 서비스. 차량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병원 서비스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낮지만 노동의 집중도 높은 것을 우리 뭐라 그런다? 대량 서비스라고 한다라고 했죠. 대량 서비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요거지, 요거 공공 서비스잖아.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높고 노동의 집중도도 높은 것은 우리가 전문 서비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뭐 사례로 본다면은 뭐 변호사라든가, 그치? 뭐 건축가라든가, 그다음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 서비스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결국 10번은 요 대량 서비스에 해당한다라는 거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기어. 개별적으로 높은 고객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화 낮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하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과 유사한 서비스 공정을 효율성을 중요한다? 자, 니은은 뭐야? 맞는 답이 되겠네. 그치? 맞는다. 아니다. 이것도 틀리지.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 서비스 공장에 해당하겠지. 서비스 공장에 해당하니까 이것도 틀린 답이네. 그다음에 디귿.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낮고 노동 집중도는 높은 편이다. 이건 낮고 이건 높은 편이다. 맞지? 높은 형태이다. 디귿은 맞는 답이 되겠고. 니을. 서비스의 산출물은 이미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요 대량 서비스에 해당한다.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최근에 우리 보면 뭐, 우리 과거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뗄 때도,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갔었지만은 지금 뭐 인터넷 바로 떼버리잖아.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금융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동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하고 니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10번 문제는 굉장히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봐놔두세요. 표잘 봐놔두시면은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냈고, 다음 이제 수능 교재 8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8강. 지난 시간에 4번 문제까지인가 풀었죠? 이번에 5번 문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로는 61쪽이 될것 같아요. 61쪽. 자, 5번. 다음 공공기업의 NCS 자기소개서 문항 일부이다. 이 문항에서 공공기업이 파악하고자 하는 직업 기초 능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냈어요. 4번 봤더니 집단 내 구성원들 간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이끌거나 조정한 경험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NCS 기반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하는 영역의 기반으로 해요. 쓰게 되어 있죠. 대부분 그렇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한 걸까? 문제와 관련된 거를 해결하고 뭐 하는데, 뭐, 중요한 건 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즉, 협력을 이끌거나 조정한 경험을 제시하래. 이게 핵심이지.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 뭐, 팀워크라든가 갈등 관리 이런 거 해당하잖아. 그지? 그 어디에 해당돼? 이거는 대인관계 능력이야. 4번은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 다음에, 당사가 수행한 다양한 사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이며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했어요. 자, 뭐냐면은 당사,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본인이 가장 관심이 많다라는 분야는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럼 뭘 알아야 돼? 그 기업에 대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어떤 부분에 내가 관심이 있고 이렇게 쓸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조직 이해 능력이야. 능력이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한다면 조직 체계를 잘 알아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정답은 대인관계 능력하고 조직 이해 능력이 여기에 정답이 되겠지. 대인관계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출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로 본다면은 이 기술한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형태로도 출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가능해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6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 같아. 그지? 다음은 공공기업의 업무 관련 대화 장면이다. A씨가 갖추고 있는 직업 기초 능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장님이 먼저 얘기하죠. 팀장이 이번 우수 직원상을 선발하고자 하는데 제품 생산부에 추천할 직원이 있나요? 했어요. 네, A씨를 추천드립니다. A씨는 부서에서 필요한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선택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많이 기여했대요. 무슨 능력? 기술 능력이잖아. 제시문 속에 답이 있는 거야.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까지는 쉽진 않을 수 있지만 이거보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여하튼 직업 기초 능력을 우리가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암기돼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암기해놨더라. 그래야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앞에서 제가 뭐 설명도 했었지만은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혹은 작년 6월, 9월 본수능 한번 문제 한번 쫙 살펴보면은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려요. 제시문이 길어졌어요. 그 실제로 뭐 저희 학교 학생도 다못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못 풀고 한 문제 못 풀고 이렇게 답 제출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시문이 길어진 만큼 여러분이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그건 지금 여러분이 그 기술을 하라는 건 아니야. 그건 나중에 충분히 공부가 되면 그 속도는 빨라질 수 있어. 문제 푸는 속도는. 중요한 건 지금은 각 강별로 중요한 개념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7번. 다음 사례에서 ABC가 향상해야 할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영역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서 해당하는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영역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례 1 볼게요.
A씨는 공공기업의 총무팀에서 예산 담당 직원이다. 그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미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매사 계획한 예산과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예산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과 적절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 했어요. 우리 예산 관리 능력이죠, 이거는. 그렇죠? 예산 관리 능력. 이 예산 관리 능력은 어느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하죠? 그렇죠. 자원 관리 능력이야. 자원 관리 능력. 그 다음에 B씨는 세모세모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에게 계산 업무를 맡고 있다. 자, 어느 날 어떤 손님이 4만 원어치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는 중이었다. 손님은 세모세모 대형마트에 전용 10% 쿠폰과 함께 5만 원을 지불하며 4천 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넣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손님에게 얼마를 거슬러 줘야 할지 몰라 곤혹을 치른 적도 있다. 큰일 나네. 이러면 안 되잖아. 거스름 돈은, 그치. 자, 이거 어떤 능력이야? 수리이잖아, 수리. 수리야. 기본적인 어떤, 그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거지. 즉, 연산을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기초 연산 능력에 해당하는 거지. 이거는 예산 관리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중 예산 관리 능력에 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직업 기초 능력으로 볼 때는 자원 관리 능력이고, 얘는 어떤 기초 연산에 관한 능력인데, 그는 역시 수리 능력이지. 결국 자원 관리 능력과 수리 능력에 대한 하위 능력을 찾으면 돼. 하위 능력을 찾으면 돼. 그래서 자원 관리 능력을 보게 되면, 어떤 능력들이 있었죠? 시간 관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 관리가 있었고, 물적 자원 관리. 그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요네 가지 능력이 있죠. 요네 가지 능력. 그다음에 수리 능력. 수리 능력에는 어떤 능력들이 있었다? 수리 능력. 첫 번째는 이제 기초 연산. 기초 연산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초 통계. 그다음에 도표 분석, 도표 작성. 요네 가지 능력이 있죠. 수리 능력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 자칫 잘못하거나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답이 없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지금 아까 A씨 같은 경우는 자원 관리 능력 중에 예산 관리 능력에 해당하잖아. 그치? 요거는 수리 능력 중에서도 기초 연산 능력에 해당하잖아.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요게 그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하위 영역으로 오른 것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능력이라는 거, 10개 능력 중 어디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먼저 찾고 거기에 해당한 네 가지를 다 알아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결국 뭐야? 요네 가지. 시간 관리가 이 자원 관리 능력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A씨는 요셋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수리 능력은 요렇게 해당하잖아. 수리 능력 어딨어? 요거 중에서 1, 2, 3번 중에서 도표 능력이 요거잖아. 결국 요거 두 개가 자원 관리 능력과 수리 능력에 해당하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답이 없는데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업 기초의 10개 중에 어느 능력에 해당하는지, 알고 거기 구성하는 네 가지를 알고 있어야 거기에 해당하는 하위 영역으로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능력 나올 때마다 쓰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굉장히 잘 암기가 될 거예요. 암기가 될 거예요. 지금 특강 문제를 푸는데 맞았다 틀렸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수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 그지? 틀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하나 쓰면서 내가 한번더 보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7번 문제 해결했고,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수업 장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위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신념을 발표해 보세요 했어요. 자, 학생 A는 저는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히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얘는 직업 윤리에 해당하겠지. 직업 윤리 중에서도 근로 윤리에 해당하겠다. 그치? 저는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갈등에 대한 또 관리 능력이잖아. 결국 뭐야? 대인관계 능력이지. 그래서 학생 A는 직업 윤리, 학생 B는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해당하겠다라는 거야. 자, 기억. 학생 A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기초 능력은 직업 윤리이다. 직업 윤리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고. 니은, 학생 B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영역에는 업무 이해 능력이 있다. 업무 이해 능력은 조직 이해 능력이잖아. 조직 이해 능력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고. 자, 티긋. 학생 A와 학생 B는 직종과 직위에 상관없이 직업인으로서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 뭐에 대한 개념이야?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개념이잖아. 직기초에 대한 개념이지, 기본 개념.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자,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맞는 답이지. 당연히 맞는 게. 왜? 다 직업 기초 능력이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자, 이제 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는 세트 문항이야. 자, 채용 공고 가지고 왔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 채용 공고 봤더니 당사는 1982년 3월에 설립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비자 만족도 1위를 달성한 합자회사래, 합자회사. 합자회사. 이건 기억해 놨어야겠다. 분명히 이거와 세트 문항이기 때문에 기업 형태와 관련된 문제로 내겠지, 당연히. 이번에 당사에는 우수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영입하고자 한다. 봤더니 유통 2명. 사업이나 조직의 경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직의 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조직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 주어진 업무에 관해 국제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능력. 이거 어디에 해당할까? 조직이해 능력에 해당하는 거지. 조직이해 능력. 조직이해 능력 중에서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영 이해 능력, 두 번째는 조직 체제 이해 능력, 세 번째는 업무 이해 능력, 그 다음에는 국제 감각과 관련된 내용이네. 그죠? 그래서 아, 조직이해 능력과 관련된 사안이 우대 사항에 제시가 됐구나를 알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9번. 위 채용 공고문에 나타난 기업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냈어요. 기업. 증권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공동기업이다. 자, 앞에 기업 나왔어. 기업 형태. 어떤 게 나왔었어? 명시되어 있잖아. 합자회사라고. 합자회사. 합자회사 하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무한 플러스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이건 기본이지, 아주. 그래서 증권의 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공동기업 같은 경우는 무슨 회사야? 주식회사야. 그치? 주식회사. 이건 합자회사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 1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공동기업이다. 오케이. 이게 합자회사지? 합자회사. 디귿.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각 사원이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공동기업이다. 이거는 뭐야? 한명회사지. 한명회사.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좀 쉽게 냈지만 좀 이걸 난이도를 확 높여본다면 출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낸 다음에 이런 기업에서 유한 책임 사원을 해서 뭐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조직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 답지로 넣는 거야. 그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를 높여요.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기업의 개념 정도가 아닌 그 기업의 조직 변경이라든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들, 지분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보기 선택지로 넣어서 답을 찾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하튼 간에 9번 문제 정답은 2번이다. 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시험 문제 수능에서 나온다면은 어떤 식으로 출제할 수 있을지까지도 제가 앞에 1강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특강하고 완성만 잘 들어도 1등

긴급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우리 사교육시장에 없잖아. EBS 하나잖아. 그치?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여러분이 완강만 끝까지 잘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저는 1등급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10번. 위채용 공고문의 우대사항에 나타난 직업기초능력 뭐였어? 조직이해능력이었지. 조직이해능력. 조직이해능력 네 가지 다 나왔었어. 그치? 경영이해, 업무이해, 그 다음에 국제감각, 그 다음 조직체계 이해 다 나왔었어. 그거에 대한 우대사항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해결해 봤고, 다음은 이제 구강 문제죠. 구강. 자, 구강 지난 시간에 5번까지 문제 해결한 것 같아요. 5번까지. 5번까지 해결했고, 6번 문제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관련 대화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응했어요. 선생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검색하다 보니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NCS 학습 모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NCS 학습 모듈이란 뭐뭐뭐야? 라고 이제 교사가 얘기하겠죠. 기억.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에 필요한 직무 요구서야. 직무 요구서야. 그럼 맞는 답일까요? 아니죠. 직무 요구서가 아니죠. 요거는 지금, 이 자체가 NCS, 즉,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죠? 직무 요구서 아니다라는 거. 국가 NCS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는. 학습 모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자, 니은.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낸 거야. 이건 뭐야? NCS에 대한 뭐야? 분류라는 거지. NCS에 대한 분류에 대한 얘기잖아, 지금. 분류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 모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자, 디귿. NCS 능력 단위를 교육 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 학습 자료야. 이게 NCS 학습 모듈에 대한 개념이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답이 되는 거고. 니을 가볼게요. 니을. 직무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한 거야. 이게 바로 뭐야? NCS 학습 모듈에 대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5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야. NCS 학습 모듈에 대한 개념 역시 중요합니다. 이 NCS 부분에 대해서, 즉, 우리 구강에 대해서 배울 때그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어요. 그 부분들은 반드시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다음은 NCS 및 학습 모듈을 검색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어요. 08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01 문화예술, 03 공연예술, 01 무대 연출로 되어 있고, 능력 단위는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능력 단위 제시가 됐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앞에서 배운 거 종합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죠. 자, 08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하게 되면 무슨 분류? 대분류. 그쵸? 대분류다 뭐다?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야. 세분류를 뭐라 그런다? 직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직무는 뭐야? 직무는 01 무대 연출인 거야. 그다음에 능력 단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기억. 직무는 01 무대 연출이다. 직무는 01 무대 연출이다. 직무는 01 무대 연출이다. 이런 식으로 답지가 형성된다라는 거야. 앞에서 이렇게 난 성성된다. 답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제가 강조했었죠. 기억은 맞는 답이 되는 거지. 니은, 공연 구상, 공연 텍스트 결정. 이거는 능력 단위네. 능력 단위야. 은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화의 능력 기술이다.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화의 능력 기술을 뭐라 그래? 능력 단위 요소잖아. 요소에 대한 개념이야.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하잖아. 문제 보게 되면 답지 형성이 다 개념 중심으로 해. NCS는 개념 중심으로 답지가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뭐야? 능력 단위잖아. 능력 단위. 그래서 니은은 틀린.

정답이다. 자, 디귿 가볼게요. 디귿. 08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에 해당하는 분류는, 요거 해당하는 분류 뭐야? 대분류지. 대분류는 국가 직무료 표준에서 24개가 제시되어 있다? 대분류 몇 개라 그랬어? 24개라 그랬잖아. 이거 암기해버리라고, 아예. 디귿도 뭐야? 맞는 답이야. 결국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이면, 3번이 정답이네.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이 문제 간단한 문제 같지만, NCS 전반에 대한 기본 개념과 분류 체계, 이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구강에서는 1번부터 10번 문제 중 어떤 문제든지 간에, 충분히 EBS 연계로서 출제 가능한 부분이고, 거기서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 우리 구강에 대해서 풀고 있잖아. 답지 형성이, 보기 선택지 형성이 어떤 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작년 기출문제랑 비교해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알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지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건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해 줬어요. 기본 개념에 충실해라. NCS 부분은 특히나 기본 개념에 충실해라.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선생님이 암기해라 했던 거. 대분류는 24개다. 세분류는 직무를 의미한다. 분류 체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준은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할 텐데, 이 수준은 간단해. 수준의 숫자가 높으면 높은 수준이 되는 거야. 낮으면 낮은 수준. 그것만 기억하면 돼. 숫자가 높을수록 수준이 높다. 이렇게만 외워놔 또. 그럼 수준에 관한 문제도 작년에 기출로 나와 있어요. 출제됐던 부분이야.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공공기업의 채용 공고문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공공공기업의 채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보니까 공공공기업 채용 공고 사회복지 사례 정규직 1명,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공정 채용을 하겠다. 공정 채용 확인서.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알수 있죠? 기억. 학벌을 중시하는 채용만. 아니지? 공정 채용에서는 이제 학벌을 중시하지 않는 게 아니지. 요거는.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니은. 차별적인 평가 요소를 중요시한다? 차별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는 게 이런 걸 배제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공정채용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배제가 되는 거죠. 디귿. 지원자의 직무 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운다. 직무 중심이라는 거지. 직무 중심. 직무 중심.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를 채용 공고문에 함께 첨부하여 채용한다. 채용하고 있다. 직무 기술서를 제시를 해야 돼. 하고 있고 NCS 기반의 채용 공고.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NCS 기반 그다음에 공정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 중심이라는 거. 항상 키워드. 항상 NCS 기반 채용 같은 경우는 직무 중심. 직무 중심. 공정 채용 역시 직무 중심이라는 거. 직무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면은 도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고.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 다음은 능력단위 요소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가에 대한 설명. 자, 능력단위 요소. 지난 시간에 제가 능력단위 요소별로 두 가지가 나온다 했어. 그치? 지식 기술 태도가 기술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뭘까? 가는. 능력단위 요소별로 뭐를 제시하도록 돼 있어? 수행, 준거지, 준거. 그래서 뭐뭐뭐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이 능력 단위 요소별로 제시가 된다라는 거야. 아마 수업 잘 듣는 학생들은 바로 저 가는 수행 준거야 라고 바로 알수 있죠. 왜? 능력 단위 요소별로 수행 준거랑 지식 기술 태도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수행 준거다. 그럼 수행 준거와 관련된 개념 형태로 아마 분명히 답지가 형성이 될 거야. 그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뭐야? 능력단위잖아, 능력단위.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서 외워버리자고. 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 능력단위. 자,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 능력 기술. 이건 뭐야? 능력단위
요소에 대한 개념이지, 요소.

능력단위 요소에 대한 개념이지. 3번, 능력단위 요소별로 성취를 위해 도달해야 되는 수행 기준. 오케이. 이게 바로 뭐야? 수행 준거잖아.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이게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알수 있지. 4번. 능력 단위의 목적, 업무 수행 및 활용 범위가 계략적으로 기술한 것. 이건 뭐야? 이거는 능력 단위에 대한 얘기잖아, 그냥. 그치? 그건 아니야. 이거는 뭐, 관계없는 거고. 능력 단위별 업무 수행을 위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직업 능력. 이건 뭐야? 직업 기초 능력이잖아.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개념이잖아. 그치? 그것도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이 기본 단어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하면 NCS에서는 문제 없어. 웬만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내가,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알아야 될 것들. 대분류, 뭐, 직무는 세분류는 직무를 의미한다 등등. 그 다음에 분류, 코드에 대한 것, 내용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국왕에서는 그냥, 자신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공공공단의 직무기술서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은했어요. 자, 채용 분야 봤더니 리서치 전문가, 분류체계 봤더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딱 나오는 순간, 아, 세분류! 뭐다? 직무다. 직무는 공이 통계조사구나. 직무 개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능력 단위 나와 있죠. 직무 수행 내용 나와 있어요. 자, 기억. 직무는 공산 마케팅이다. 봐봐, 다 나와.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답지가 형성이 되잖아. 공산 마케팅은 소분류야. 세분류가 직무라고 했잖아. 그래서 직무는 뭐다? 공이 통계조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린 답이다.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7개가 제시되어 있다.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뭐야? 능력 단위지. 즉,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능력 단위는 7개가 제시되어 있다. 숫자 세 보면 되잖아. 능력 단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그치? 일곱 개 맞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 되네. 디귿.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적성 등 인적 조건을 명시하였다. 인적 조건은 어디 안 나왔어. 여기서 제시된 건 없어. 그치? 인적 조건에 대해서는 제시된 거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국왕을 이제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부분 중에서 강조했던 부분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나온다니까. 문제에서도 제가 풀이하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라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 강의만 봐도 애워질 것 같아.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 문제까지 다 해결해 봤고, 그럼 과거에 이제 작년에 기출 문제를 어떤 형태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작년, 9월 모의평가 14번 문제였어요. 작년 9월 모의평가. 자, 다음은 NCS 직업 기초 능력 관련 수행평가 보고서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냈어요. 자, 수행평가 보고서 나와 있고, 자, NCS 직업 기초 능력 탐색했어. 나이팅게일은 전쟁 중에 사망자 수를 시간대와 사망 원인별로 분류하여 원형 그래프 형태로, 로즈 다이어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원형 형태의 그래프로. 이건 뭘까? 수리 능력이잖아. 수리 능력. 수리 능력이지. 도표 어떤 분석 능력 이런 거잖아. 그지? 자. 나이팅게일은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고 이견을 조율하여 전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이거는 뭐야? 어떤 협상하고 이런 능력인 거잖아. 설득하고 이런 거니까. 결국에는 뭐야? 대인관계 능력이지. 나는 대인관계 능력이다. 자, 간은 직무에 필요한 기본 소양인 기초 능력군에 속한다? 내가 왜 애우라는지 알겠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기초 능력군 뭐 있어?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 기초

등에 우수하고, 그치? 수리 능력, 가. 맞지? 기축력근에 속하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니은, 가의 하의 능력에는, 영역에는 직업 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원리 및 절차를 이해하는 능력, 이거 기술 능력이니까 관계없지. 지금 가는 뭐야? 수리 능력이기 때문에. 디귿, 나의 하위 영역에는 고객 서비스 능력이 포함된다. 자, 대인관계에서 하위 영역에 고객 서비스 능력 포함되지.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답이네. 그래서 정답은 뭐 기억하고 디귿 되겠네. 그지? 늘 볼게요. 나의 향상 방법에는 인적 자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가 포함된다. 요거는 사실 자원 관리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 대인관계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 나오는지 아마 이해가 됐을 거야. 작년 기출 문제를 한번 딱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왜 선생님이 이렇게 애우라고 하는지 알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작년 문제 중에 또 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작년 6월 모의평가였어요. 6월 모의평가 11번 문제인데요. 자, 11번. 다음 신입사원 AB의 NCS 직업 기초 능력 진단 결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응했어요. 자, 이거 밑줄 친, 빗금 친게 신입사원 A고, 그냥 색깔 있는 게 신입사원 B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A에 대한 거고, 요거는 B에 대한 거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기억. A는 고객 서비스 능력을 하위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능력에서 3점을 받았다. A. 자, 3점 받은 건 대인관계 능력이네. 자, 대인관계 능력. A가 3점 받은 건 대인관계 능력이죠. 고객 서비스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죠. 그 기억은 맞는 답이야. 그치? 맞는 답이다라는 거. 니은, A가 최하점을 받은 능력의, A가 최하점 받은 거뭐 있을까? 딱 보니까, 빗금친 거니까, 요거네, 요거. 직업 윤리네. 그치? A가 최하점 받은 능력. 하위 영역에는 자기 관리 능력이 있다? 아니지. 아니지. 자기 관리 능력이 있다? 아니지. 그 다음에 직업 윤리니까. 디귿, B가 최하점을 받은 거 봤더니, B가 요거네, 2점. 자기 개발 능력이네. 그치? B가 최하점을 받은 능력의 하위 영역에는 자아인식 능력이 있다. 오케이, 맞아. 자기계발 능력의 하위 영역에는 자아인식 능력이 있지. 그래서 디귿도 역시 맞는 답이다라는 거. 니을, A와 B의 직장 적응 능력군에 대한 직업 기초 능력을 비교할 수 있다. 직장 적응 능력군, 직장 적응을 잘해서 뭐 받았어? 어떤 직을 받았어? 대자직을 받았잖아, 대자직. 그치? 대자직. 대자직 받았대. 직장 적응 능력군에 대한 내용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니을도 뭐야? 맞는 답이야. 선생님이 왜 암기하라고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나왔다니까, 계속. 정답은 기역, 디귿, 니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고, 선생님이 왜 암기해야 된다? 또그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직업 기초 능력은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암기되어 있을 능력에 대한 10개 능력과 그다음에 그 하위 영역에 대해서 각 능력별 하위 영역에 대해서만 종류만 여러분이 구구단처럼 암기하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쭉 정리해 보면 우리 앞에 건 정리해 보면 직업 기초 능력과 NCS와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잘 출제되고 특히 NCS 부분이 선생님은 되게 좀 쉽다고 생각했거든. 강의하면서도 요거 알면 되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답률이 한40%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명이 시험 보면 10명 중한 4명 정도 맞고 6명이 틀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 꼭 NCS 부분에서 요건 나온다라는 부분들, 일단 뭘 공부해라, 요것만 기억해라 라고 했던 학생들은 다 맞았어. 강의를 엉성하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선

선생님이 설명한 것중 강조하고 별표 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여러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대요. 팀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저러지? 아, 대표 또 잔소리하네. 안녕하세요. 정우수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소위 MZ세대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MZ세대들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또 이런 젊은 세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말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연구 성과가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구 성과는 되게 좋은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알고 있으시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개발을 해보세요. 팀장님이 말을 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직원이. 그래서 그걸 키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비난처럼 돼버렸죠. 듣는 대리님은 기분만 나쁠 수가 있어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안 좋다고 지금 혼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조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필요성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를테면 당신 지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해요, 알고 있어요? 라고 인지시켜주는 것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키울 수 있다 하면서 그 방법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그 사람의 발전에 훨씬 좋습니다. 김대리, 지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연구 성과가 좋은 거 알고 있으시죠? 다른 팀과도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더 기릅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김대리라는 분은 느끼겠죠. 자기가 지금 성과를 인정받고 있구나. 회사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대표가 자기 회사에 들어가면 택배 상자가 쌓여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했더니 제언을 하는데요. 여기 누가 택배 상자 뒀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낸대요. 그러면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누군가가 한 명이 나서서 제가 택배 상자 치울게요 라고 해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팀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저러지? 아, 대표 또 잔소리하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색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고요. 정말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거형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미래형으로 말을 하면 좋습니다. 누가 여기 택배 상자 뒀어요? 라는 과거형을 썼잖아요.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니 앞으로 택배 상자는 가까이 보이는 사람이 항상 주인에게 돌려줍시다. 또는 이제부터는 택배 상자는 왼쪽에 쌓아놓읍시다. 또 웬만하면 저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현관이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이미지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팀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광고를 보고 피드백을 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걸 본 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는 다 잘 만들었는데 여기 글씨가 좀 작지 않니? 팀장님은 지적을 하려고 말을 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정말로 광고 다 괜찮았고 글씨만 조금 더 키우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팀원들이 표정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문제였다. 다 잘 만들었는데 여긴 글씨가 작지 않니? 이건 잘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죠. 팀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혼났다. 다 잘 만들었는데 라고 하는 순간 앞에 말은 다 소용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라는 말을 쓰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광고는 다 잘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 글씨를 키우는 건 어때? 작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상사분이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요, 젊은 세대든 MZ세대든 누구와도 더 따뜻하게 대화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신뢰와 호감을 한꺼번에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낮은 음으로 말을 시작하는 건데요. 한 글자씩 톤을 올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요가 가장 높은 음으로 끝나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잘 들리는데요. 이처럼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어때요? 자신만만해 보이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서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7 수능특강이 벌써 7강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세 번째 새로운 단원에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세 번째라고 해서 3단원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5단원부터 시작을 좀 해볼 거다. 왜냐하면 공부 분량이 1단원, 2단원, 5단원, 3단원, 4단원 수준으로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순서에서 5만 이 3단원 앞으로 좀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5단원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공부에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이 단원의 구조를 또 봐야 되겠죠? 이 5단원의 제목은 생태계와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면 5단원에서는 몇 문항이 출제가 되느냐? 그러면 요 세 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1단원 두 문항, 2단원 두 문항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네 문항을 다루는 그런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이미 끝냈고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총 7문항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생태계와 상호작용은 처음에 선생님이 우리 좀 시야를 넓혀보자 하는 그 어떤 우리 그 자막이 나갔었는데 그 자막의 내용 자체가 이 5단원은 우리 생명체 외부의 어떤 환경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5단원의 내용을 조금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이 생태계는 사실 우리의 생물과 환경까지 다 포함한 개념인데 그 중에서도 생물 먼저 좀 봐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생명과학이니까 생태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이루는 개체군, 군집 수준으로 생명체들의 이제 단계 수준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출제된 세 문항 중에서 어떤 것들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나오게 되냐면 보통은 군집 부분에 빈출 주제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 꼭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방향구를 이용해서 우점종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그런 어떤 탐구에 대한 문제가 보통 변별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 내용들이 다 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만 이것도 뭐 3단원이나 4단원의 공부량에 비하면 굉장히 뭐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통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그래프가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물질 순환 중에서 뭐 질소 순환 아니면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을 묶어서 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난도를 좀 낮춰주고 싶을 때는 생물 다양성 부분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여기서 가끔 뭐 한 문항, 두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여기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군집의 조금 일부, 요 두 개 있죠? 주로 출제되는 거. 요거 빼고 나머지 내용은 오늘 다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의 양 자체, 요소 자체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 이번 강의 학습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집중을 할 것인가? 일단 생태계 개체군 군집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생태계는 그 구성하는 요소들,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간단하게 짚어봅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이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개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런 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에 대해서도 그냥 군집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만 좀 훑어볼 거고요. 오늘은 중요한 건 별로 없죠. 생태분포나 이런 것들도 뭐 어떤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군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내용들이 주로 전개가 될 거고 마지막에 이 천이 요거 정도가 출제될 만한 내용이다. 군집에서 오늘 공부하는 군집 내용 중에서는 천이 정도가 한번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출제되는 건 다음 시간에 다뤄질 예정이고요. 그러면 요거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에 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빠르게 치고 나가볼 예정인데 일단 생태계는 요런 수준으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들이 이제 요런 단계들이 있는데 요런 단계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생태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그 생명과학적인 내용은요. 하나의 개체보다도 더 작은 내용들을 좀 분해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죠. 이 세포 하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여러 어떤 조직들의 모임, 뭐 기관이 어떤 수행하는 일이라든지 기관계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보통 관심을 두는데 여기서는 이제 개체부터 어떤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죠. 이 생태계 파트에서는. 그래서 개체란 독립된 하나의 생물체를 의미하는 거고 개체군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럼 개체군이 의미하는 바는 개체들의 모임, 무리 운자니까 무리를 이뤘다라는 뜻이니까 개체들의 무리라는 뜻이고요. 얘는 그 같은 지역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살아가는 생물들인데 같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한 무리, 그거를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하나의 개체군은 몽땅 다 같은 종이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반 이상을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체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군집입니다. 군집은 개체군의 집단이다. 여러 개체군들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 같은 지역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어떤 수준이어야 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 개체군들의 집합이다. 사실 알고 보면 그 하나의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생물 집단의 합이 군집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생태계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군집에다가 그걸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그런 생물적인 모든 요소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 포함한 그런 체계를 생태계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아주 가끔 문항이 출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문제를 출제하고 싶을 때 여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면 생태계는 크게 생물과 비생물, 환경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적 요인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종을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걔네들의 역할에 따라서 어떤 영양소를 얻는 방식에 따라서 묶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해한다라는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해하느냐? 그건 바로 유기물입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2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개념이 바로 세포호흡이었어요. 세포호흡이란 요거 안 하는 생명체가 있다고?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모든 세포에서 끊임없이 세포호흡이란 걸 해야 한다. 근데 이 세포호흡이 뭐였어? 유기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유기물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분해가 될 건데 그 중요한 유기물, 그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얻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생산자는 사실은 가장 능력치가 좋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 부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유기물을 자기 스스로 합성할 수 있어. 내가 유기물을 끊임없이 쓸 건데 그거를 내몸 안에서, 내 세포 안에서 만드는 게 가능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생산자, 식물 종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광합성 할수 있는 애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 먹어서 섭취해야 돼요. 남이 기껏 만들어 놓은 거 먹어서 내가 뺏어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 우리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분해자는 이 소비자랑 사실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스스로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서 남한테 있는 거를 갖다 써야 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우리처럼 먹어서 섭취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밖에, 사체나 배설물, 요런 데 이제 유기물이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가 분해해서 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분해하고 나면 다시 무기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분해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분해자에 해당되는 게 버섯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균 종류들. 그래서 얘네들은 자칫 잘못하면 생물이 아닌 걸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해자의 예시도 생물인 걸 아느냐 하는 문항들이 가끔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물적인 요인으로 묶이고, 그다음에 비생물적인 요인은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생물을 둘러싼 환경들,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뭐 살아있는 애들은 아니죠. 뭐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게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164쪽 그림인데, 이 그림을 일부 변형해서 보통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 형태는 나중에 수능 테스트 문제 풀이할 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생태계는 그게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뉘고, 이 생물적 요인 안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생물적 요인 안에 꼭 이렇게 세 개로 나눌 필요는 없고, 뭐종 A, 종 B, 아니면 뭐 개체군 A, 개체군 B, 뭐 이런 식으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이 생물적 요인의 표현 방식은 문항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여러분들 뭐 평소에도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인, 그러니까 환경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때가 있잖아요. 요화살표죠. 요렇게. 그런 거는 일조량. 그러니까 빛이 쬐는, 그쵸? 햇빛의 양. 그래서 일조량의 감소로 벼의 광합성량이 감소한다든지, 가을에 토끼가 털갈이해. 왜? 가을에 온도가 떨어지니까 온도에 의해서 토끼가 털갈이 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반대로 영향을 미친 사례들도 있겠죠. 뭐 광합성 해가지고 산소 농도가 증가한다던가, 지렁이가 틈을 만들어서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한다던가, 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 사이에도 상호작용을 서로 합니다. 포식과 피식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뭐 공생관계 있다든지 얘네들끼리도 상호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비생물적 요인들 안에서는 상호작용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쵸? 하지만 그거는 생명과학의 영역은 아닐 겁니다. 지구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게 우리 교재에 있는 예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는데, 일단 빛과 생물이 많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빛의 양에 따라서 식물의 잎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뭐 얇아지거나 이렇게 두께가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의 파장에 따라서 투과하는 이제 수심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빛을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광합성하는 생물들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다. 분포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길이에 의해서도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 개화 여부, 그 다음에 산란 여부, 알을 낳는 생물들,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형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겨울잠을 잔다든지 이런 어떤 변화들도 있을 수가 있다.

낙엽이 된다거나. 그래서 한번 좀 선생님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씩 찬찬히 좀 읽어두시면 이런 사례들이 문항의 예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물과 생물, 물이 부족한 곳, 뭐 물이 풍부한 곳 이런 것에 따라서 형태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공기와 생물도 영향을 받게, 공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산소의 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이나 우리의 호흡으로 대기의 조성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토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겠죠. 어떤 식물의 생장이라든가, 아니면 생물에 의해서도 토양의 조성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개체군으로 조금 다시 좁혀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물과 환경까지 다 공부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단일한 한 종, 개체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개체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라고? 같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한 개체군 안에 있는 모든 개체들은 다 같은 종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체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밀도 계산하는 법, 그 다음에 생장 곡선과 생존 곡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연령 분포랑 주기적 변동 볼 건데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뭐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개체군의 밀도 계산하는 법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밀도 나오지만 실제로 밀도 계산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방형국법, 우점종 찾는 그 부분에서 밀도의 개념이 다시 나올 거예요. 오늘은 그의 주요 개념을 그냥 한번 연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군 밀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개체군의 밀도라는 건그 지역에 이 개체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살고 있느냐를 계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시피 그 서식 공간의 면적분에 개체수로 계산을 해주면, 예를 들면 뭐이 면적을 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 단위다.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1제곱킬로미터당 몇 개체나 거기에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제 밀도 계산이 됩니다. 수생생물의 경우에는 뭐 부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단위 면적, 단위 부피당 얼마만큼 빽빽하게 살고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개체군 밀도. 그래서 면적분의 개체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아무래도 이 개체 수가 변화하는 요인들이 좀 많겠죠. 면적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개체 수 변화가 조금 더 흔한 사례니까. 그래서 개체 수에 초점을 맞춰보면 더 태어나거나 바깥에서 이사 오거나 하면 밀도가 늘어나는 거고, 밀도가 감소하는 거는 죽거나 밖으로 이사 나가거나 이출하면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생장 곡선 보겠습니다. 생장 곡선은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인데요. 얘 단독으로 묻는 거는 수능에서는 많지 않아요. 수능에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걸 많이 물어보고 좀 변별할 수 있는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근데 이 곡선은 그냥 자료 중에 하나로 굉장히 다잘 다뤄집니다. 특히 여기 있는 실제 생장 곡선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다. 개체군이란 건 그룹이잖아요. 집단이잖아요. 집단이 자란다. 무슨 뜻이야? 그 집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개체의 수가 변화하는 겁니다. 개체라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 집단의 전체 사이즈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체수 변화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 그래프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 그래서 두 가지 생장 곡선이 있는데, 이론적인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입니다. 이름에서 굉장히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뭔지는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를 할 거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 같았어.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왜?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 그려지는 그 배경에는 뭐 먹이도 충분하고 서식 공간도 충분하고 모든 것이 자원이 계속 주어질 때는 이렇게 자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환경 저항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이론적 생장 곡선처럼 왜못 나타나냐 하면 환경 저항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환경 저항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 저항이라는 것은 개체군의 생장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그더 많이 크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모든 요인은 환경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먹이가 부족해지거나 서식 공간이 부족해지거나 많이 뭐
생물들이 살다 보니까 노폐물들이 많이 축적이 돼요.

거나 아니면 질병이 돈다든지 이런 모든 요인들이 다 환경저항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이론적 생장 곡선은 이런 환경저항이 없다고 가정이 됐을 때 그런 곡선이고, 실제 생장 곡선은 환경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곡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곡선에는 좀 별명이 있습니다. 형태를 가지고 이론적 생장 곡선은 J자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생장 곡선은 S자형 생장 곡선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명칭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환경 저항에 대해서는 보기로 많이 다뤄지는데, 환경 저항은 없을 수는 없다. 항상 있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실제로 어떤 생물이 실제로 자랄 때 환경 저항은 항상 존재한다. 근데 그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개체 수가 적어. 그러면 요런 부족 현상도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럼 환경 저항이 좀 낮은 거고, 환경 저항이 작은 거고, 그 다음에 개체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은 보통 커집니다. 그래서 개체 수가 최대치일 때 환경 저항이 최대인 경우가 보통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환경 저항이 없는 거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뜻을 알아야 되는 용어가 저 환경 수용력인데요. 환경 수용력은 쉽게 말하면 그냥 최대 개체 수입니다. 여기 이 정의는 이렇게 돼 있죠.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처음에 설정된 공간이 있을 거고, 먹이의 어떤 양이 있을 겁니다. 그런 조건이 제시가 됐을 때는 여기가 최대치다 하는 최대 개체 수. 이건 수로 읽어야 되겠죠. 수, 요 숫자. 그 숫자를 우리는 환경 수용력이다. 근데 뭐 힘의 크기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개체 수, 개체 수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환경이 바뀌면 환경 수용력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먹이가 더 제공이 됐어.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환경 수용력이 뭔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존 곡선이에요. 그래서 생존 곡선은 이것도 이해가 이름에서 풍겨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가로축은 상대 수명이죠. 설명 안 해도 알죠? 생물의 종마다 수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생리적 수명이 다 했을 때를 뭐 하루일 수도 있고 생물에 따라서 뭐 10년일 수도 있고 뭐 500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로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이 마지막 연령에 대비해서 반만큼 살았으면 이제 상대 수명 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태어난 개체, 예를 들어서 천 개체로 출발했을 때, 자, 오늘 태어난 천 개체가 내일은, 모레는, 그 다음에 10일 후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얼마나 살아남아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 생존 곡선인데요. 크게 1형, 2형, 3형으로 나눠집니다. 보면 특징이 있죠? 1형 같은 경우에는 초반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편.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죽는 일이 없고, 후반에 자기 생리적 수명을 다하면 늙어죽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들어가요. 사람이나 대형 포유류, 뭐 코끼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친숙한 동물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이유는 일단 자손의 수가 적어요. 적게 낳고 걔네를 부모가 초반에 케어하죠. 죽지 않도록. 뭐 잡아먹히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초반에 케어하기 때문에 초반 사망률이 낮은 편이다. 그런 내용이고, 얘랑 전혀 정반대로 생긴 3형은, 처음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반 사망률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후반에 사망률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166쪽에 보면, 지금 요거의 예시로는 굴이나 물속에 사는 그런 그 애들 있잖아요. 어류. 요런 종류들. 그러니까, 알을 아주 많이 뿌려. 뿌리고, 안녕. 엄마, 아빠의 역할은 거기서 끝. 이런 경우에는 초반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알을 많이 낳습니다. 낳고 그냥 흘려보내죠. 살아남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초반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그 다음에 2형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일정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형에 해당하는 애 예시를 한번 보면 우리 교재에는 다람쥐나 조류 나오는데요. 다람쥐, 그 다음에 조류, 그 끼룩끼룩 새들. 얘네들의 특징은 어릴 때막 몹시 더 약해 보인다거나 자라서 성체가 됐을 때 엄청나게 막더 강한 느낌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람쥐 어때요? 어릴 때도 작고 소중해. 다 컸을 때도 작고 소중해. 그러니까 얘네들 연령이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망률에. 그래서 이제 그 연령에 크게 상관없이 쭉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런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형의 특징은 사망률이 일정한 변이다. 요거. 근데 여기서 많이 함정으로 물어보는 게 사망 개체수로 물어봐요. 개체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죽는 비율은 초반에 많이 죽어요. 그 다음에 갈수록 적게 죽습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사망률이 일정한 거지 사망 개체수가 일정한 게 아니라는 거를 잘 기억해두고 나중에 문제 풀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 분포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연령 분포를 그릴 수 있는 거는 요런 1형, 생존 곡선 1형의 생물. 우리가 태어난 애들은 거의 보통 살아있고,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전제가 좀 붙어야 돼요. 초반에 막 이렇게 다 죽으면 앞으로의 개체수 변화를 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령 분포는 앞으로 개체 수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이거는 생식 전 연령층이 많은가, 지금이랑 비슷한가, 적은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까지 문제를 출제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볼게요. 166쪽에 제일 밑에 있는 부분 내용인데, 개체군이 주기적으로 변화한답니다. 그럼 개체군의 어떤 특징이 변화하는 것일까? 아까 생장 곡선은 뭐가 변하는 거였어? 그 J자형, S자형 생장 곡선 있잖아요? 그것도 개체 수의 변화였죠? 생장이 개체 수 변화나 마찬가지였다. 이것도 개체 수의 주기적인 변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체군의 개체 수가 주기적으로 변해. 근데 그게 1년 단위의 계절적 변동일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거죠. 그럼 1년 단위로 변하는 이유는 뭘까? 보통 계절에 따라서 우리 기후에서는 굉장히 극도로 막 춥고 덥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변동일 때는 그런 환경 영향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생물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의 주인공은 돌말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돌말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은 없지만 얘는 광합성을 할수 있는 생물입니다. 굉장히 작은 친구, 맨눈으로 좀 보기 어려운. 그래서 작은 친구인데 얘네들이 개체 수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변해요. 그래서 1년 동안에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또 죽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돌말이라는 생물의 개체 수 변화, 더 번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률이 높아질 것인지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양염류라는 물질의 양과 빛의 세기와 수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생물이니까 자기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충분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얘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빛의 양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물이면 효소로 물질을 사잖아요. 그 효소가 반응할 수 있는 적정 범위여야 할 것이다. 생명 활동을 할수 있는. 그래서 보면 영양염류라는 건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평가원에서 영양염류에 대해서 뭘 물어봤냐면 이게 비생물적 요인인 것을 알고 있느냐. 생물이 아니잖아요, 쟤는.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의 범주에 포함이 되느냐를 알고 있는지 한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한두 차례 정도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 영양염류의 양이 충분해야 돼요. 근데 겨울에는 너무 온도가 낮고 빛의 세기도 적어. 그래서 증가를 못하고 있다가 봄에 점점 빛의 세기와 수온이 증가하면서 조건이 맞으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왜? 영양염류의 양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도 얼마 못 버티고 다시 쭉 수가 줄어듭니다. 개체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죠, 많이. 그죠? 쭉 줄어듭니다. 그런 상태로 영양염류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적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요 영양염류의 양이 살짝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따라서 조금 올라가죠. 그런데 다시 떨어져. 왜? 이제 가을이에요. 온도도 낮아지고 다시 빛의 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환경 요인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라는 하나의 사례고,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일 때 보통 이런 주기적인 변동을 보여줍니다. 근데 포식과 피식 관계일 때는 방금 환경에 의한 변동은 보통 1년 단위였잖아요. 이거는 훨씬 조금 주기가 긴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한 자료고요.
사실 이게 뭐 얘네들의

자료에 대해서 눈신토끼를 뭐 연구자가 샜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 자료 자체가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경향성은 보인다. 지금 눈신토끼의 개체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신토끼는 지금 여기서 40, 80, 120, 160 단위로 돼 있고 곱하기 1000마리 단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6만 마리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축이 또 달라요. 스라소니는 3, 6, 9, 12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0마리 단위인데 그럼 같은 높이일 때 여기서는 3000마리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4만 마리를 의미한다는 점. 축이 좀 다르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먹히는 쪽의 수가 더 적고, 아, 더 많고, 먹히는 쪽이 많고, 먹는 쪽이 좀 적어야 그 생태계가 계속 그 절멸되지 않고 다 유지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먹이가 적으면 다 먹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유지가 많이 되는 편이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기적 변동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죠. 보통 10년에서 11년이었다고 합니다. 요 눈신토끼랑 스라소니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뒤에 문제풀이에서도 보겠지만, 먼저 변화하는 쪽이 피식자입니다. 먼저 변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먼저 올라가는 쪽이 피식자. 왜냐하면 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포식자 입장에서는 먹이가 풍부해졌어. 오! 너무 살기 좋네? 하고 해. 새끼를 더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숫자가 증가합니다. 그럼 자기를 먹는 포식자의 숫자가 증가했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많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 쭉 떨어지죠. 그리고 자기를 잡아먹는 애들이 밖에 굉장히 막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생식도 그만큼 덜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포식자 입장에서는 먹이가 없으니까 또 굶어서 죽게 될 거고. 그래서 얘 수가 얼마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토끼 입장에서는 밖에 포식자가 별로 없네? 그럼 지금부터 또 생식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숫자가 늘어나고 요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일 때 요런 그래프를 보통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다 가려놓고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한 박자 먼저 변하는 먼저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이 피식자, 먹히는 쪽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는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카테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167쪽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숨차게 달려와서 개체군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태계에 대해서 크게 한번 정리했고, 그 생태계를 이루는 같은 종으로 구성된 개체군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 개체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 개체군 안에서, 같은 종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선생님은 같은 종이겠죠?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뭐, 멍멍이나 고양이 같이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같은 종일 거 아니에요? 그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상호작용의 이름을 일단 묶어서 외우세요. 묶어서. 이거는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개체군 내랑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개체군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도 배울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때 문제에서는 개체군 내냐, 개체군 사이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이거는 냅니다, 이건 사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부를 거예요. 개체군 내는 같은 종, 같은 종끼리 하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앞으로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개체군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종끼리, 다른 종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연결을 잘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배울 건데 이거랑 얘랑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다섯 가지의 상호작용 유형이 있습니다.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름을 굉장히 잘 정해놨기 때문에 이름만 봐도 뭘지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텃세는 우리가 이제 인간들의 생활에서도 제가 텃세 부린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럼 이게 학문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 텃세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정한 공간을 점유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같은 종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 구역이야, 오지 마세요. 이렇게. 같은 종인데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세력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력권을 정해놓고 거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안 들어오면 우리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같은 종끼리는 극단적으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상호작용은 잘 없다. 그래서 그 피해, 어떤

갈등을 줄이고 뭐 싸움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보통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해놓고 안 넘어오면 우린 평화로운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이 텃세고, 텃세의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이 개체들이 좀 일정한 분포를 보여줘요. 어느 정도 떨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한 곳에 몰려서 살지 않고 이렇게 분포해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다음에 순위제는 뭐겠어요? 처음엔 싸웁니다. 한 번은 다 싸워봐. 그래서 힘의 서열이 정해지겠죠? 그럼 서열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놓고 한번 정해지면 그 순서에 따라서 밥도 먹고 짝짓기도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은 뭐 이제 그 끝순위가 조금 뭐 서운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그렇게 그잘 흘러갈 것이다. 이런 범위가 이제 순위제고. 그다음에 리더제는 한 개체가 리더가 되어서 이끄는 겁니다. 근데 순위제의 1등은 그냥 힘 세네. 나힘 세니까 밥 먼저 먹을 거야. 뭐 이런 거죠. 근데 리더제는 좀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이런 개체가 그 집단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럼 리더제에서는 나머지 개체들은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조금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순위제와 리더제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름이 비슷한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은 그 범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먼저 가족생활은 혈연관계의 개체들. 뭐 그런 거죠. 이모, 고모, 삼촌, 뭐 이런 느낌. 엄마, 아빠, 자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혈연관계의 개체들이 모여서 딱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거. 근데 범위가 엄청나게 크진 않겠죠? 그게 바로 가족생활이고, 사회생활은 각 개체가 이를 분담하고 협력하는. 뭐, 꿀벌, 꿀벌. 개미. 느낌이 바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뭐 나는 뭐 병정개미, 나는 문지기개미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자신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 전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것을 사회생활이라고 한다. 근데 이것이 예시와 함께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예시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은어는 이 시냇가에서 살때 자기의 요 세력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만 있고 누가 들어오면 나가줄래? 이렇게 경고를 좀 합니다. 경고를 여러 차례 해도 계속 넘어온다면 이제 그때 싸우는 거지. 경고를 해서 넘어오지 않도록 유도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거기 보면 텃세의 예시로 은어, 까치, 등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은어가 요로 요로 해서 자신의 세력권을 갖는 것은 이렇게 상황 제시가 될 겁니다. 다. 왜냐하면 하나의 종 안에서도 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주고 이 상황이 뭐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예시를 그다지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아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매치를 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 자 이제 군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집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흘려 들으시면 돼요. 선생님이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이제 짚어드릴게요. 강조를 해드릴 거고, 그거 외에는 그냥, 아, 저런 용어들이 있구나 정도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군집은 뭐였어? 군집은 뭐의 집단? 여러 개체군이 모인 집단. 개체군의 모임이에요. 개체군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종이니까 다른 종들끼리의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생태계에서 모든 생물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에 대해서는 여러 종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다양한 다른 종이 있으니까. 그래서 먹이 사슬이 만들어지고, 근데 한 종이 보통 여러 생물을 먹으니까 이제 얽히고 설켜서 먹이 그물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생태적 지위라는 주요 용어가 있습니다. 생태적 지위는 군집 내에서 그 개체군이 갖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에요. 이렇게 먹이 그물이 막 복잡해.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 개체군, 예를 들어 메뚜기 개체군이 있을 거 아니야, 메뚜기들. 그럼 메뚜기들은 거기에 갖는 생태적인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 중에 한 종류는 먹이 지위라는 건데 그 전체 먹이 그물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누구에게 먹히고 나는 무엇을 먹는지, 그 먹이와 관련된 먹이 지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서식지를 요구하는지 공간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각각의 생물들은 내가 무엇을 먹고 누구에게 먹히는지의 그 먹이 지위와 나는 어떤 서식지를 요구하는지의 공간 지위가 있어서 그것을 합쳐서 우리는 생태적인 지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생태적인 지위가 왜 중요하냐? 만약에 생태적인 지위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두 종의 생물이 뭐 먹이가 겹칠 수도 있고 공간, 내가 원하는 서식 공간이 겹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 양보하거나 그런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지위라는 용어가 있다. 상호작용부분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먹이 그물 그림이에요. 누가 누굴 먹고. 다람쥐. 아까 생존곡선 무슨 유형? E형. 일정하게 줄어드는 그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뭐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군집의 종류. 요건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이 부분은 뭐 문제를 출제하거나 하는 일은 잘 없는데. 우리는 육상 군집과 수생 군집. 땅이냐? 물이냐?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생물들의 모임을. 그래서 육상 군집은 기온이나 강수량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기온이나 강수량 조건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서식할 수 있는 식물 종류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점종 얘기도 하겠지만 그 군집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는 보통 거기 누가 어떤 식물이 주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그 식물의 종류가 거기 사는 동물의 종류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보통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삼림, 초원, 사막 느낌이 오죠? 숲이야, 그죠? 나무 많아, 그 다음에 풀떼기가 많아, 그 다음에 뭐 이도저도 없어,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삼림이 발달이 되려면 일단 강수량이 풍부해야만 돼요. 그래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는 보통 거의 이제 나무들이 있고 그 밑에 풀도 살수 있겠죠. 근데 나무가 눈에 먼저 띄지 않습니까? 영향도 많이 미치고 그래서 우리는 삼림이라고 부른다. 근데 강수량이 그거보다 확보가 안 되면 큰 나무가 못 자라면서 초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주구장창 항상 초원인 거예요. 나무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초원이 주를 이루는 때 우리는 초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막은 강수량이 이거보다 더 적으면 초원마저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거나 아니면 뭐 너무 기온이 높거나 뭐 이러면 이제 툰드라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수생군집은 담수, 해수, 바닷물, 짠물, 안짠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물에 사는지에 따라서 담수군집과 해수군집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건 뭐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하고 한 번만 읽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생태분포는 사실 막 크게 설명할 건또 아니에요. 이게 169쪽에 있는 그림인데, 자, 일단 이거는 지구처럼 생겼지만 진짜 지구는 아니고 지구를 약간 이제 변형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건 실제 지구. 여기 적도가 있고 요로 올라갈수록 이제 고위도가 되는 거죠. 요로 내려갈수록 또 고위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적도 지방이 가장 기온이 높잖아요. 그럼 기온이 제일 높고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온은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발달하는 식물들의 종류도 달라지는 건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지금까지의 살아오면서의 경험으로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온 높음, 기온 낮음은 약간 요 북반구만 보고 잘라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도 지방은 기온이 높은 편이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그러면 어떤 생물들이 보이겠느냐? 적도 근처에서는 열대우림, 막 울창한 숲, 그 다음에 상록수, 항상 잎이 푸르러, 잎이 지고 이런 일이 없어. 그 온도가 계속 확보가 되는 부분에서는 낙엽을 굳이 떨어뜨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록의 열대우림,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가 이런 중위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푸르르다가 온도가 더 떨어지는 겨울이 되면 그때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이 생물의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낙엽이 지는 낙엽수림. 근데 더 올라가. 그러면 아예 뾰족뾰족이들. 우리가 뭐 굉장히 뭐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북유럽을 생각하면 그런 침엽수림이 생각이 나잖아요. 더 올라가면 침엽수림. 더 올라가면 아예 그런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툰드라가 발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미지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쪽은, 이거는 실제 우리 지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미지화해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인데, 요쪽은 강수량이 많은 걸로 우리가 그냥 가정한 거고, 요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적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그림으로 그라데이션을 준 거예요. 그러면 강수량이 많으면 뭐가 발달한다고 했어? 삼림, 숲이 발달한다고 했고, 강수량이 그거보다 못하면 초원이죠? 더 떨어지면 사막이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기후대냐에 따라서 숲인데 열대우림이냐, 낙엽수림이냐, 침엽수림이냐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이 초원인데 열대초원이냐, 온대초원이냐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기 뭐 빈칸 뚫어놓고 어디가 뭔가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다음에 수직 분포는 진짜로 수직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산이 있어요. 근데 산에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높은 산은. 높은 산 위로 꼭대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런 수직적인 온도 변화에 따라서도 생물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수직 분포예요. 근데 우리 아까 적도에서부터 점점점점 극지방으로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그런 변화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는 상록, 잎이 안 져. 그런 잎이 넓은 나무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추워지니까 더 추울 때는 잎을 떨어뜨리는 낙엽 화렵수림. 그 다음에는 침엽수랑 화렵수림이랑 섞여 있는 호남잎이 나타나고 더 올라가면 뾰족뾰족한 아까 우리 뭐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견된다고 하는 그런 뾰족이들 침엽수림 발견됩니다. 더 올라가면 바람이 원체 세고 하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작은 나무 관목이 주로 줄을 이루고 있는 관목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까 적도에서부터 약간 극지방으로 올라갈 때 보이는 그런 분포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작년 2026학년도 육모,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 수직 분포 그림이 나왔는데 다 주고 그냥 자료 해석형으로 나왔다. 그래서 저거를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군집의 천이 볼 건데 천이라는 거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천천히 군집의 조성이 변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천천히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천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차 천이와 2차 천이. 종류가 다르겠죠? 1차 천이는 토양도 없던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1차 천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 그래서 이 1차 천이는 그 최초의 환경이 그냥 마른 곳이었느냐, 물에 잠겨 있었느냐에 따라서 건성천이와 습성천이로 나눠진다. 어렵지 않죠? 그냥 토양도 없는 데서 시작할 거야. 말랐니? 물에 잠겼니? 이두 가지. 그 다음에 2차 천이는 생물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이 싹다 죽었어. 뭐는 있어요? 토양은 있죠. 토양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2차 천입니다. 그러니까 1차 천이에 비해서 더 금방 진행되는 편이다. 그래서 식물 군집이 있던 곳에서 군집이 파괴된 후에 기존에 남아있던 그 토양에서부터 재시작하는 것을 2차 천이라고 한다. 보통 2차 천이의 키워드는 보통 산불입니다. 산불, 산사태, 벌목 등이 있지만 보통 산불로 출제가 된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의 순서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1차 천이에서도 건성천이의 순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근데 전혀 어려울 게 없고 점점 키 커지는 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예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맨들맨들한 땅이 있었어. 용암대지. 토양이 없기 때문에 씨가 날라와도 싹틀 수가 없거든요. 그때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개척자가 누구냐? 개척자는 처음에 들어오는 생물을 의미하는데 지을이라고 이땅 표면에 딱 붙어서 자라는 조리와 균류의 공생체, 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이제 출제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생물들이 처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에서 뭐 시간이 지나면 또 풍화도 일어나고 퇴적도 일어나고 하겠죠? 어느 정도 토양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초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원. 그 다음에 조금 더 토양이 두터워지면 위에 나무도 좀 키가 커지면서 관목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키가 큰 애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먼저 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양수들입니다. 양수는 빛이 충분할 때 광합성 팍팍 할수 있는 종류거든요. 광합성을 충분히 한다는 거는 생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가 먼저 자리를 잡게 되는데 문제는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양수의 다음 세대의 묘목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양수는 충분한 빛의 세기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위에 벌써 다 그늘이 졌잖아요. 그래서 양수의 묘목은 올라올 수가 없다. 대신에 누구는? 음수들의 묘목은 아주 천천히 적은 양의 빛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교체가 될 때, 그때 양수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밑에서 음수의 묘목이 자라서 올라와서 만들어진 이런 호남림이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수들이 다 죽게 되면, 마지막에는 음수만 가득한, 그 밑에서는 계속해서 음수의 묘목만 자라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음수림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음수림 상태가 되었을 때더 이상 변화를 잘 일으키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우리는 음수림이 되었을 때 극상에 도달했다고 표현합니다. 요게 1차 천이 중에 건성천이고요. 습성천이는
만약에 물에 잠겨 있었어.

근데 물이 점점 매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이름이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냥 물이 이렇게 점점점점 차오르다가 어디로 편입이 되냐? 초원부터 시작한다. 땅이 만들어지면 초원부터 똑같은 어떤 순서를 거쳐서 일어난다라는 거. 그다음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나서 싹 탔어. 2차 천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초원부터 시작합니다. 2차 천이도 초원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천이의 건성 천이 순서만 잘 공부해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어차피 초원부터 똑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뒷부분에 천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빛의 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빛의 양. 이렇게 오늘 천이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진짜 군집의 주요 내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한 눈으로 선생님을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순두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동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날인 것 같아요. 학습목표 보면서 어떤 내용 함께 공부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문법 영역 먼저 볼 텐데요. 일식 동사 변화, 이식 동사 변화, 기본 유형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수하게 변하는 아이들이 또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표를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기동사는 씨야동사라고 해서 제가 한네번 정도 앞에서 흘렸습니다. 씨야동사는 이런 동사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것도 역시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소통에서는 일과와 관련된 거, 몇 시에 일어나니, 몇 시에 자니, 뭐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에서 러시아 음악과 관련된 주요 흐름과 유명한 작곡가들 몇명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동사의 특수 변화 되어 있고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일식과 이식으로 구분되는 동사 인칭 변화 이외에 별도로 기억해야 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을 한꺼번에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해당하는 것은 아바지 동사예요. 아바지 동사 아이들은요, 동사 변화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 와가 탈락합니다. 와가 사라져요. 자, 그런 동사 4개 나왔는데 읽어볼까요? 스타바지 하면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일어나다의 불활 요상이고요. 나바치 하면 주다라는 말이면 주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니까 이 동사가 있을 때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존재해서 역격과 대격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 프레파다바지. 프레파다바질. 가르치는 사람, 강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르치다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동사 변화할 때 보시면, 바가 사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프라다바치 하면은 판매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 XXX 이렇게. 왜? 동사 변화할 때 바가 날아가니까.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동사, 부스타바치, 일어나다 볼게요. 동사 변화할 때 과가 사라져서 짧아졌어요. 부스타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아바지 동사는 동사 변화할 때 요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스타유쉬, 부스타유트, 부스타유음, 부스타유제, 부스타유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가 불완료상이라고 했잖아요. 완료상 동사는 스타츠 동사예요. 스타츠. 일어나다 완료상. 그리고 이 아이도 동사 변화가 조금 특이한데, 자 어떻게 되냐면 스타 누 갑자기 n이 들어가거든요. 스타니쉬, 스타니트, 스타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완료상 동사. 나바치 주다라는 동사에 동사 변화 시키려고 보니까 바가 들어가 있네. 그럼 바를 지우자. 그래서 사라졌고요. 나유 하고 짧아졌습니다. 뒤에 어미는 보시면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나요시, 나요, 나요, 나요제.

바다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나는 아침에 자주 일찍 일어난다. 아침마다라고 이제 되었네. 러시아어로 빠 플러스 복수 역격하면 뭐뭐마다란 의미가 있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가슈드이, 가슈다야, 가슈더에, 가슈드에 플러스 시간 명사를 박스에 넣어서 걔를 모두 대격으로 전환시켜주면 걔도 뭐뭐마다라는 말이 된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전치사 없이 그 시간 명사를 복수 조격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였죠. 빠 플러스 복수 역격, 뭐마다, 아침마다.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그럼 뭘까요? 가슈드에 우트라 혹은 우트라미 이렇게 되겠죠? 야 차스터, 내가 자주 스타유 일어난다. 라너 일찍 일어난다. 아까 선생님이 불완료상과 여기 완료상 썼었잖아요. 스타바자고 스타지. 근데 완료상, 불완료상이 들어있는 동사의 상 개념은 대학에 가서 러시아를 전공한 학생들도 뭐가 가장 어려워요? 러시아 문법에서? 이러면 거의 99.9%가 동사의 상이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공부하기에 가장 난코스예요. 근데 그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들어가 있고 수능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동사의 상을 다루면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으니까, 동사의 상에 그 완료상, 불완료상에 갖고 있는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다루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불완료상은 반복적인 거, 완료상은 일회성에 해당하는 거, 요거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주라는 빈도부사도 있고, 더 결정적으로 아침마다라는 빈도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불완료상 동사인 스타바치가 들어간 거죠. 자, 동사 번호 보실 때 과가 탈락해서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우리 선생님들은 러시아 문화를 가르친다. 가르치다 동사 요거죠. 나슈 치찔이야. 자, 우치찔은 특이하게 강세는 야가 와서 복수가 되는 부분도 별도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프레파다 유트. 프레파다 와 유트 아니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바가 탈락하니까 유트. 뭐를 가르치다 할때 대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러시아 문화 하면은 루스카야 쿨뚜란데 목적어가 됐으므로 루스카의 쿨뚜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얘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바치 예바치 동사. 오바치 예바치 동사는 동사 변화할 때 오바 예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가 들어온다. 그래서 나온 동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체레사바츠, 인체레사바짜로만 여러분 배우셨죠? 인체레사바짜까지 하면은 뭐뭐에 흥미를 갖다. 그래서 얘는 족격을 지배하는 동사고요. 어쨌건 동사 변화할 때 오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가 들어갑니다. 사비에타바츠, 누구에게 조언하다라는 말이고요. 얘도 오바가 사라지고 우가 들어가겠죠? 역격을 지배합니다. 누구에게 조언하다니까. 다음, 슈스타바바츠 하면 느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컨디션 물어볼 때 많이 질문하죠. 여기에 들어간 동사를, 요 동사를 활용해서. 깍, 위, 시비아, 슈스비제. 어떻게 당신은 시비아, 스스로를 느끼고 있나요? 즉, 당신 몸 컨디션이 어떤가? 이런 질문으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어쨌건 이 아이도 오바츠 동사라서 오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가 들어가죠. 그리고 예시로 나온 동사는 또 다른 동사가 나왔습니다. 리사바치 하면 그림 그리다라는 거고요. 오바니까 우로 바뀌고, 딴지바치 하면은 춤추다인데 얘도 예바니까 우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다 동사 변화 보시면 오바가 우로 돼서 리수윷. 나머지는 일시 규칙이에요. 리스위쉬, 리스윗, 리스윔, 리스위제, 리스윷 됩니다. 딴지바치, 딴츠유, 딴츠위쉬, 딴츠윗, 딴츠임, 딴츠위제, 딴츠윷. 다른 거는 일시 규칙이에요. 그림 그리다나 춤추다나. 근데 그 앞에 오바가 우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도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와 춤을 추고 있다. 아나니까 딴추윷 됐죠? 누구누구와 함께 스 플러스 족격. 자신의 아버지. 원래 자신의 아버지는 스보이, 아찌스 인데요. 격 변화를 이제 족격을 해줘야겠죠. 왜냐면 앞에 있는 스가 뭐뭐 함께라는 의미로 쓰일 때 족격을 수반하니까. 예치로 끝나는 단어는 격 변화할 때 얘가 탈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좀 족격이 됐고요. 얘는 격 변화 시켜볼게요. 스바이보, 스바이무, 활생불주, 스바임,

봐요. 모이랑 똑같죠? 모이, 마이보, 마이무, 활생물치유, 마임, 마이움. 얘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족격이 이게 걸려서 스바임이 온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표현인데요. 어떻게 너는 스스로를 느끼고 있니? 시보이냐? 너 오늘 몸 상태가 어때? 라고 했을 때이 동사 변화에서 오바가 우로 바뀌어서 이렇게 뜨이 해당하는 거, 어미 앞에 우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자음 교체되는 아이들이에요. 네, 자음 교체될 때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일식 동사는 자음 교체가 야에서 아니까지, 지금 모든 인칭에서 자음 교체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식 동사는 야에서만 자음 교체가 됩니다. 뜨이부터는 아니까지 원래 명사, 그 동사 원형에 있는 자음이 다시 드러납니다. 자, 그거였어요. 일식 동사 변화는 모든 인칭에서, 이식 동사 변화는 2인칭에서만, 야에서만 발생한다. 대하고 쥐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쥐로 자음 교체가 일어납니다. 스카젯 하면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가발치 동사의 완료상 동사거든요. 스카 쥬 됐고요. 얘가 지금 일식 동사 변화잖아요. 아찔해서. 그래서 모든 인칭에서 쥐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스카슈, 스카슈, 스카슛 이렇게 되고요. 삐사치 동사, 일식 동사 표에서 맨 뒤에 있었던 아이죠. 쓰다, 러시아로 쓰다, 야 비슈 파로스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 S라는 아이가 있으면 자음 교체가 샤로 일어나서요. 비슈인데 얘도 일식이라서 계속 샤가 살아남아요. 그들은 쓰고 있다, 아니 비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때는요, 때는 최로 바뀌어요. 플라티치 하면은 지불하다라는 말이고, 요거의 완료상이 zaplatit. 그리고 za 플러스 대격이 오면 뭐뭐에 대한 값을 지불하다. 만약 아파트 값이면 zakvarti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때가 최로 바뀌어서, 근데 얘는 이식 동사 변하기 때문에 최가 야에서만 보이죠? 다음번에 뜨이부터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시 동사 원형에 있는 때가 살아났습니다. plachu, plachish, plachit, plachim, plachiti, plachit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스까지 찾다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S하고 크가 나란히 오면은 그것이 하나로 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슈 되고요. 일식 변화라서 계속 살아나죠. 이시슈, 이슛, 이슘, 이슈츠, 이슛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 뒤에 마지막 자음이 어미 앞에 오는 자음이 왜, 베, 왜, 엠, 빼 이렇게 되면 야에서만. 야에서만 L이 추가가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사. 류비치. 류비치 동사 보시면 매가 들어가 있죠? 매가 들어있기 때문에 야에서 어떻게 됐죠? 류블류 하고 L이 들어갔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꽃비치도 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꽃블류 되고요. 뒤에서부터는 L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자음 교체가 뭐에서 뭐로 되는지를 살펴봤고, 해당되는 칸의 다른 동사들도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 제가 쥐로 되는 거, 비지츠, 비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위글리지츠, 뭐뭐처럼 보이다 할 때도 내가 쥐로 바뀌고요. 빠까자치, 보여주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빠까쥬 이렇게 바뀌었죠. 시지츠 하면 어디 어디 안 따여서 얘도 시슈 이렇게 되고, 얘가 이식 동사 변화라서 시지슈 하고 다시 대가 살아나죠. 그다음 S가 셔로 바뀌는 거 나시츠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고, 뒤에 의복이 오면 대격 처리해서 뭐뭐를 입고 다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슈 하고 S가 셔로 바뀌고요. 브리글라시츠 하면 초대하다, 얘는 브리글라슈 하고 여기도 동일하게 S가 셔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시치, 완료상 빠프라시치 하면은 대격이 와서 대격에게 부탁하다, 요청하다 해서 빠프라슈, 브라슈 이렇게 됩니다. 그럼 때가 추로 바뀌는 거, 브스레치치, 브스레추 이렇게 바뀌죠? 아드비추 이렇게 바뀝니다. 만나다, 얘는 대답하다. 뭐뭐에 대해 답하다 할 때는 나 플러스 대격, 아드비치치, 아드비치치, 나 플러스 대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는 스파치 동사가 있어요. 여기 앞에가 빼로 끝났기 때문에 야에서 L이 돼서 스플류 이렇게 되고요. 가또비치 동사도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여기 아래 있는데 제가 못 봤어요. 가또비치 동사 보시면 준비하다, 요리하다인데 여기 앞에 왜죠?

아바 시옴 하면 모든 것에 관해, 아바 시흐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 관해 할 때는 뭇뭇에 관하여가 전치사 아가 아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엄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무이 비쉼 비시모 마미에 엄마에게 누구에게 편지다? 엄마에게. 비사치 동사 할때 s가 셔로 바뀌고 얘는 일식 동사라서 야부터 아니까지 모두 셔가 살아남아 있는 구조죠. 그다음에 준비하다가 또 위치 동사.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또 위치 플러스 대격. 뭐뭐를 준비하다죠? 요거를 다른 말로 CR을 붙여서 하려면 가토비츠사 크 플러스 역격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어서 기타 특수 변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중에는 아주 쉬운데 들어간 것도 있고 앞에서 많이 다뤘는데 또 반복되는 것도 있고 한 두세 개 정도는 처음 나온 아이도 있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정도 썼던 건데 브라치 하면요. 무지아치가 있어요. 같이 보셔야 돼요. 얘는 완료상이고요. 얘가 불완료상, 쌍입니다. 브라치, 무지아치. 영어의 테이크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하다, 잡다, 고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맞게 여러분이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이 테이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의 불완료상 형태인 브라치 동사의 동사변을 보시면, 전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안 외우면은 연결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야 미루, 디 미루시, 원하나 미루트, 무이 미룸, 위 미루지, 아니 미룻 이렇게 됩니다. 뒤에는 보시면 일식 규칙인데 요가 들어간 특징이 있고 앞에가 갑자기 요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앞에 부분을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완료상에 해당하는 부지아치 동사를 한번 동사변 해볼게요. 이 아이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무 됩니다. 갑자기 M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마지묘슈, 마지묘 이렇게 변화시켜주면 돼요. 두 번째에 있는 브이치 동사는 미르시에서 정말 많이 했던 거죠. 브이치 동사, 비동사가 러시아 현세에서는 별로 힘을 못 쓰고 과거에서는 뭐뭐였었다, 어디에 갔었다, 뭐뭐였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미래에서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일 것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거에 미르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두, 무즈시, 무짓, 무진, 무지지, 무듯 이렇게 쓰면 되고요. 낫 하면 주다죠. 동사 변화 남, 다시, 다스트, 다짐, 다지제, 나두 되고요. 스다치라는 동사가 있어요. 스다치. 뒤에 이그사멘이 오면 시험을 통과하다, 시험에 합격하다라는 말인데 그거 동사 변화할 때도 똑같이 앞에 여기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먹다라는 동사가 등장했어요. Yes. 요거는 선생님 한네번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Yem, the yes, onana yest, we isim, we isije, ani isian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다 동사 jit, jivu, jivios, jivot, jivum, 쥐비오제, 쥐붓, 플러스 그제, 어디 어디에 살다라는 말이 되겠죠? 즈바치 동사는 부르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익숙한 게 어떤 거예요? 자붓이죠, 자붓. 어디서 나왔어요? 미니아 자붓 소냐. 나를 불러요. 사람들이 소냐라고. 즉, 내 이름은 소냐입니다. 그 말인데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이 동사에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부르다라는 의미인데요. 자부, 자뷰시. 자비옷, 자비옴, 자비옷지, 자붓 되겠습니다. 모치 동사는 캔이죠, 캔. 할수 있다. 완료상은 스모치고요. 또 빠모치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헬프라는 의미예요. 헬프라는 의미의 완료상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동사 변화를 알고 있으면 스모치나 빠모치나 똑같이 앞에 쓰빠 넣어주면 동일하게 시켜주면 된다. 몇번 강조 드렸습니다. 자, 할수 있다 동사 변화 볼게요. 야마구, 디모지쉬, 오나나 모쉣, 무이 모쉘 위 모셨지 아니 모고트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표 보실게요. 여러분 교재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시트에 담으면 너무 글자가 작을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무이츠 하면은 대격이 뒤에 와서 누구누구를 시키다라는 말이고요. 이따 시아 동사 제기동사에서 나올 텐데 여기에 시아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셀프의 의미가 있어서 스스로 싣다라는 말이 되고 얘를 지우면 누구누구를 시키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동사 변화할 때 갑자기 오가 등장합니다. 모유, 모이쉬, 나머지는 규칙이죠. 모잇,
모임, 모이지, 모임.

뒤에 어미는 이식 규칙을 갖는데 갑자기 which 동사가 뭐 이렇게 되니까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츠 하면 시작하다. 나츠누 하고 N이 등장해요. 그리고 끝까지 등장합니다. 나츠뉴시, 나츠뉴트, 나츠뉴, 나츠뉴체, 나츠누트. 이렇게 계속 N이 살아있고요. 비엣지하고 삐치는 두개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시제도 많이 헷갈려 하고 명령법도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거라서 두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다고요. 비엣지 노래하다. 삐치는 마시답니다. 노래하다 동사면 할 때는 바예요. 바. 바유, 바유시, 바유, 바유, 바유제, 바유 되고요. 노래해라고 하려면 뽀이제예요. 뽀이제. 그리고 마시다 동사는요. 오가 아니라 맥스낙입니다. 뷰, 뷰시, 뷰, 뷰, 뷰제, 뷰 되고요. 마셔 하려면 베이제. 선생님 왜 헷갈린다고 하신 거예요? 보면 이게 베이제니까 그리고 동사가 노래하다가 삐치니까 노래하세요가 이거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노래하세요 뽀이제, 마시세요 베이제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보시면 빠니아츠, 이해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고요. 얘도 참 독특하게 변하죠. 바이무, 게다가 이끌었 거에 바이묘시, 바이묘, 바이묘, 바이묘제, 바이무 되겠습니다. 스타치 동사는 뭐뭐가 되다, 다음에 족격을 데려오는 족격 지배 동사입니다. N이 들어갑니다. 스타누, 스타니쉬, 스타닛, 스타님, 스타니제, 스타눗. 뒤에는 일식 규칙이지만 앞에가 N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 변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치헤치 동사는 여기까지는 일식 동사 변화, 여기까지는 일식 동사 변화라서 뭐 특수 변화까지는 아니고 혼합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야하츄, 니호츄시, 원하나 호츄, 무하찜, 위하지제, 아니하짠. 그래서 이 원하다 동사랑 스타츠 동사를 결합해서 장래 희망 표현할 때 많이 쓰였죠? 야하츄 스타츠 인슈니에럼 이런 식으로요. 특수 변화와 관련된 예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줄게요. 주다 동사 뭐였죠? 다치 동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남, 다슈, 다스트, 다짐, 다지제, 다둣. 야 주어가 나왔으니까 야, 남 되겠죠. 누구에게 주다 역격지배 부의 역격 왕 뭐를 주다 대격 빠다락 선물을 줄게요. 너 극장에 가고 싶지 않니? 니 호시 호치시 너는 원하지 않니? 너는 원하니? 가는 거 빠이지 어디로 꾸다 후키노 극장에 가고 싶어라는 말이고요. 옴시그다 그는 항상 빠이옷 동사 원형 비에치 노래한다 어디에서 또알옛 화장실에서.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기동사입니다. 제기동사는 씨야로 끝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씨야동사라고도 해요. 동사 변화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씨야동사, 자니마싸 동사, 씨야가 있어요. 동사 변화 시켜볼게요. 일식동사죠. 아치로 끝났어요. 일식 동사 변화는 동사 변할 때 쯔가 사라지죠. 여기를 슝 날려보내고 야 자니마유 되죠. 뜨이 자니마이쉬 오나나 자니마이트 무이 자니마임 브이 자니마이체 아니 자니마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가 더 남았죠. 씨알을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 앞에 즉요 마지막 마지막 철자를 기준으로 마지막 철자가 자음, 미약해서 끝나면 씨알을 넣어주면 되고요. 모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음이죠? 야, 자니마유스. 미약해서 이죠? 띠, 자니마유시시야. 자음이죠? 온, 아나, 자니마이츠사. 자음이죠? 무이, 자니마임시야. 모음이죠? 위, 자니마이치스. 자음이니까 아니 자니마유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기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태적인 변화는 설명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갖냐. 제기동사는 세 가지 의미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는 제기, 셀프 의미가 있어요. 제지, 아이들이 모이짜, 싸미 이거 이제 사실 생략해도 되고요. 이게 셀프니까 스스로 씻는 거죠. 씨야가 없이 므이치 동사잖아요. 이게 므이치 동사 다음에

객격이면 누구를 시키다. 엄마가 아들을 시키고 있다. 하면 마마. 모인. 아까 동사 변환 거 적용시켜 볼게요. 아들의 대격, 시나. 이렇게 되죠. 대격. 근데 얘는 스스로 씻는 거예요. 셀프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씻고 있다. 시아 동사의 두 번째 의미는 상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빠스나 꼬미싸 동사, 스플러스 족격. 시아 동사가 상호의 의미를 띨 때는 스플러스 족격이 수반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상호니까. 누구와 함께 인사 나누다. 누구와 함께 알고 지내다, 누구와 함께 약속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요. 빠스나 꼬미짜스 족격, 누구와 알고 지내다. 우리는 족격, 노브이예, 드루지야. 새로운 친구들. 근데 얘가 족격을 원하니까 노브이미, 드루지야미 족격이 됐어요. 와 인사했다.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빠스나 꼬미짜의 쓰야는 상호의 의미를 갖는다. 상호의 의미를 갖는 것도 이거 있어요. 나가와 리싸. 약속하다. 누구와 약속하다? 쓸 족격. 누구와 만나다. 스리에찌싸. 쓸 족격. 누구누구와 만나고, 누구누구와 약속하고, 이때는 모두 시야가 상호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필름, 영화가 나츠나이싸. 시작하다가 아니라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화는 영화를 시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야는 수동의 의미. Film, 나츠나이츠, 제비치소프. 9시에 시작되어진다. 박물관이 문을 연다 할 때, 무제이, 아트크리바이츠, 제비치소프. 10시에 문을 연다 할 때도 박물관은 여는 사람에서 열려지는 거니까 이때 시야도 수동의 의미 되겠습니다. 열린다, 닫힌다, 시작되어진다. 이런 것들, 시야가 모두 수동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진 거는 시야 형태로만 존재하는 동사. 그러니까 뭐 재기나 상호나 수동 이런 거 구분해서 벗어나서 원래 태어나면서 시야를 달고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죠. 근데 다, 우리가 많이 접했던 아이들이고 뒤에 또 나올 아이들인데 여기, 여기, 여기 세 개의 아이들은 뒤에 20강에서 동사 격집에서도 등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와이아자는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생격으로 표현합니다. 야 와이유스 찌비야. 나는 네가 두려워.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동사 변화할 때 와이유스 이렇게 됩니다. 라쉬자는 플러스 꾸다가 와서 의미가 어디로 눕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라쉬자 어디로 눕다. 그리고 얘는 불완료상이고요. 완료상 동사는 예치 동사 되겠습니다. 예치. 나제이자는 기대하다예요. 기대하다. 그리고 뭐뭐에 대해서 기대하다 할 때는 나 플러스 대격을 씁니다. 나와쉬 우스페흐. 야 나제이우스 나와쉬 우스페흐. 나는 당신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라비자 동사 많이 배웠죠. 역격에서도 나오고. 30강, 20강에 또 나오는데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쓰고 누구누구에게 마음에 들다. 나는 나에게 마음에 들어요. 무니에 나라비자. 그 다음에 여기를 야트 형태로 쓰고 두 개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여기서 주어는 나가 아니라 뭐가 마음에 드는지 그 뭐에 해당하는 것이 주어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가 온 아나일 때는 여기를 써주면 되고요. 아니일 때는 동사 변화 아니에 해당하는 걸 읽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 아스타짜 하면 남다라는 거고요. 스미아짜면 웃다인데 스미아짜 not 플러스 족격 하면 나트가 뭐뭐 위에서잖아요. 누구 위에서 웃고 있다. 그래서 비웃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란쉐 전에 예전에 이아라지시아 내가 스파츠 하면 자다인데 자러 눕기 자기 위해서 누운 거니까 잠자리에 들다라는 말로 해서 해석이 돼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온차스다 그는 자주 스미웃자 웃는다 그롬까 큰 소리로 이렇게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 중심으로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 문법적으로 뭔가를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의미 그리고 어떤 격을 지배하는지 꾸다를 지배하는지 뭐 어떤 전치사를 수반해 오는지 그런 거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무인칭문을 구성하는 재기 동사인데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문예가 하셨죠? 여러 번 나왔죠? 역격에서 나오고 나에게 여기

여지다, 문예가셨사, 이하두마유, 나는 생각해,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슈토 에터 브라우다, 이게 사실이라고 나에겐 여겨진다. 아마도라는 말로도 이제 비슷하다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는 모셰 브릿츠, 그다음 나 비에르나에 바호셰 바모이무 이런 아이들과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 잠이 오다 할때 역격을 써서 만일 나는 잠이 오다 하면 문예 스피자 스파치가 자다인데 스야가 붙었고요. 살짝 변화가 있어요. 문예 스피자. 근데 문예 니 스피자 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역격을 쓰니까 우리가 잠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역격 남을 써서 남시보냐니 스피자 우리는 오늘 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 중심을 통으로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일과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기상, 취침, 등교, 귀가, 학교생활, 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걸막 외워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해석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근데 문법 설명해야 되겠네요. 하나. 일어나다. 그다음에 눕다. 위에는 불완료상. 이제 곧 여러분 명사의 상, 아니 동사의 상 만날 건데 미리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요. 좀 바탕이 돼 있어야지 그 위에 뭔가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완료상. 쌍을 한번 형태를 보겠습니다. 일어나다의 불완료상은 아까 아바치 동사할 때 동사 변화가 바가 탈락한 채로 이루어진다 했을 때 나왔던 동사거든요. 후스타바치. 기억하시죠? 이 시간 했으니까. 완료상은 바가 빠진 상태예요. 후스타치 동사. 짧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눕다의 완료상은, 불완료상은 라쉬자 동사예요. 완료상은 리에치 동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언제 불완료상을 쓰고, 언제 완료상을 쓰나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셨을 때,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뭐, 2시간, 3시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모든 걸 다루지 않는다고 했고, 가장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지점이 뭐냐면, 불완료상은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완료상은 일회성에 해당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요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비교군이니까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럼 매일 아침은 반복이죠. 그럴 때는 일어나다 동사 중에 어떤 걸 써야 돼요? 요걸 써야 돼요. 근데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7시에 일어났어. 오늘은 더 늦게 일어났어. 오늘은 일회성이라서 그때 일어나다는 이걸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몇 시에 잠자리에 들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잠자리에 들다죠? 자다니까. 그랬을 때,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9시에 잠이 들어. 하려면 반복이니까 이걸 쓰지만, 근데 어제는 숙제가 정말 많아서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어제 일회성은 완료상. 그래서 그때는 요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동사 변화할 때는 얘는 와가 탈락한다는 거고요. 스타 유시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되냐? 아까 선생님이 썼는데 다시 한번 스타누, 그다음에 부스타니쉬, 스타니 되고요. 얘는 리아구, 리아쉬쉬, 리아쉬 이렇게 되고요. 과거 시제가 또 특이합니다. 과거 시제가 리오크, 리글라, 리글로, 리글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일어나다 동사의 불완료성 동사 부스타바치 동사가 반복을 표현하고 완료상인 부스타치 동사는 일회성을 표현한다는 기본 개념 하에 첫 번째 기상과 관련된 예문을 보시면 내가 보통 보통 빈도네 반복이네 그러면 불완료상 그래서 불완료성 동사 부스타바치 동사의 야 변화 형태가 온 거예요. 7시 일어나지만 아침 7시 일어나지만 하지만 오늘은 일회성 오늘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다 동사는 완료상 동사. 그래서 부스타치 동사의 완료 그 과거 시제인 부스타리 왔습니다. 8시에 일어났다. 나는 저녁 11시에 잠자리에 든다. 이게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 라슈스 라지자 동사가 쓰였습니다. 스파츠 잠자리에 든다. 몇 시에 부 플러스 대격. 10일이니까 5 이상에서 복수 행격 치수 부 같고요. 아침 점심 저녁 밤의 몇 시에 할 때는 생격이라서 이런 형태가 왔습니다.
등교가 쉬리진 매일 예프리아슈 도착 꾸다 어디로 학교는 부스죠 그리고 부플러스 대격이니까 슈골루 몇 시에 부플러스 대격 8시에 학교에 도착한다 와즈브라샤츠 어디로 돌아오다 완료상은 미르누츠 꾸다 그래서 나모이 집으로 내가 돌아옵니다 몇 시에 6시에 자 수업은 7시에 시작되어지는 거고요 선생님에 의해서 수업은 또 5시에 끝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모두 다 수동의 의미로 쓰인 거죠. 오로 수업이 나츠나이자 시작되어집니다. 무제비치수프 9시에. 오로 수업이 간츠나이자 끝내집니다. 무비치수프 5시에 끝납니다. 잡드라 내일 누구에게 우나스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온이니까 온 하나 무제돼서 이렇게 미래 시제 같고요. 과목 구분할 때 파플러스 격이라서 러시아 시험이면 이그사멘 바 로스감을 잊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가 시간에 통으로 외우시면 좋아요. 스바보 네브레미아 야하주 하지치 동사 부정태 동사 반복이죠. 어디로 수영장에 다닌다. 수영장은 항상 불랑 이어지는 짝꿍입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으로 이 일과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지마야 빠치무 왜 The 아빠스다우 너 지각했어. 다음에 꾸다죠. 어디 어디로 지각하다. 그래서 뒤에 꾸다 표현 하나 볼까요? 우록은 항상 나랑 짝꿍이니까 나 우록 꾸다 표현 하죠. 나 플러스 대격. 수업에 지각하다. 오늘. 너왜 오늘 수업에 지각했어? See 보느냐? 오늘 내가 늦게 후스탈 일어났어. 후스타치 동사는 완료상 동사. 일회성은 완료상, 시보드냐 오늘 일회성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완료성 동사가 쓰인 거죠. 여기에 이렇게 밑줄 그어서 많이 나옵니다. 문법 문제에서. 무제비치소프 9시에 내가 늦게 일어났어. 푸츄라 어제. 자, 요거 어서 봤었죠, 여러분? 동사 원형이 뭐예요? 제가 그 동사 쓰면서 과거 시제도 되게 특이해요 하고 아까 칠판에 판서했었는데 동사 원형은 레츠 동사죠. 자, 과거 시제. 류크, 리글라, 리글로, 리글리. 주어가 남성이라서 류크 같습니다. 어제는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눕다, 라슈자 동사 불완료상 쓰면 안 되고, 레치 완료상을 써야 되고, 과거 시제니까 주어가 남성에 따라서 류크 같습니다. 어제 잠자리에 들었어. 밤 1시에. 나더라는 아이가 등장했는데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동사 원형 쓰시면 되고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써야 돼서 너에게 뭐뭐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비에 나더 나에게 필요하면 문예 나더 그녀에게 필요하면 예의 나더 이렇게 역격을 쓰셔야 되고요 동사 원형에 보면 뿌리가 있어서 도착 너는 학교에 도착해야 해 8시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록 수업이 시작되어지잖아 8시 30분에 자, 두 번째 대화문 볼게요. 사샤. 우나스 무젯 이그자멘 바 피지케 나 슬리드쉐 니젤리. 사샤야. 여러분, 사샤는 어떤 이름에 해당하는 애칭이죠? 알렉산드라 혹은 알렉산드라. 둘다 모두 애칭이 사샤입니다. 우나스,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 누구누구에게 했을 때 나에게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미냐, 나에게. 너에게 우찌비야 우생격이니까 생격 써주면 되죠. 그다음 그에게 우니보 자 N 첨가고요. 그녀에게 우니오고요. 우리에게 우나스 당신에게 우바스 그들에게 우니흐 자 이렇게 다 3인칭 앞에는 N이 첨가됐습니다.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이그자멘이 있어. 이그자멘은 온이니까 온하나 무제돼서 미래 시제 무지시 왔고요. 과목 구분할 때 파플러스 역격을 쓴다고 해서 피지카 하면 물리학이거든요. 물리학 시험이면 바 피지케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어머 주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표현하니까 그 방식이 적용된 거고요. 주가 니젤리아 여성이라서 원래는 슬리드샤야인데 얘가 전치격을 원하는 거니까 예의 얘도 니질리아가 니질리 됐습니다. 다음 주에 물리학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yes, 나요. 나도 알고 있어. 다바이제 제안의 표현이죠. 다바이 뭐뭐 하자. 다바이제 뭐뭐 합시다. 다음에 불완료상이 오면 동사 원형, 완료상이 오면 무의 변화 형태인데 빠이좀은
완료상이랍니다. 그래서 무의 변화 형태가 온 거죠. 함께 가자. 가다 동사.

이동동사니까 다음에 꾸다를 보호로 취하죠. 꾸다라고 함은 부 대격, 나 대격, 사람 쪽으로는 크 역격입니다. 도서관은 부를 써요. 그리고 대격이니까 빌려지고 도서관으로 함께 가자. 사니마차 공부하러라는 말이 되겠죠. 사니마차 다음에 족격이 와서 뭐뭐를 전공하다, 전념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운동하다 할때 사니마차 스포르톰 이렇게 족격을 쓰기도 하죠. 우미냐 나에게 수업. 내 수업은 깐추아이자 끝나는데 몇 시에 끝나냐면 5시에 끝나. 빠우슈나임 우슈나치 저녁 식사하다. 우신까지만 하면 저녁 식사. 그거의 동사 변화, 무의 변화 형태죠. 빠우슈나임 하면 우슈나치 동사의 완료상 형태인데 그 앞에 다바이 다바이치 생략하고 완료상 동사는 무의 변화 형태로 제안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 먹자 그리고 빨리 좀 가자. 부빌리아 찍고 도서관으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화문. 자, 제목이 반드시 뒤에 반복되니까 A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쥐냐? 쥐냐야? 우미냐? 나에게 EST 있어. 빌리에티 표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표? 우리가 표 내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꾸다를 지배하거든요. 나 깐체르트. 연주회장 표가 나에게 있어. 아, 또 나왔네요.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에 연주회장 표가 있다. 원래 수요일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쓰리다. 얘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대격이 됐을 때 우가 되겠죠. 근데 강세가 앞으로 이동해서 쓰리에두 이렇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와다 대격 모두 발음 문제 많이 나오겠죠? 네. 다음 주가 이번 순수강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연주회장 표가 나한테 있어, 쉐냐야. 호출시 주어가 뜨이 있죠? 너 원하니? 빠이치 너 가고 싶어? 그랬더니 메가 빠 플러스 복수 역격이에요. 쓰리다 수요일인데요. 아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역격은 암입니다. 그리고 빠 플러스 복수 역격의 의미는 뭐뭐마다라는 의미라서 여기는 수요일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까슈두 쓰리에두 혹은 쓰리다미 이렇게 되겠죠. 야라보따요. 수요일마다 나는 일해. 마가지니에 상점에서 일하는데 언제 일하냐면 포슬레 플러스 생격 상황의 후에 사니아찌예 하면은요.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예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성격 형태는 이이크라트고예가 되죠. 그래서 수업 후에 나 상점에서 일하는데 수요일마다 무엇이나 가능하겠어? 가능해? 빠밍이야지 바꾸는 거 빌리에티 표를 나 들고 이젠 다른 날로 바꾸는 게 가능하겠니? 그랬더니 애가 무엇이나 가능해? 까그다 언제 너가 한가하니? 예사니 yes, 나는 바빠. 주어가 여성이면 사니따 되는 거예요. 주어가 남성일 때는 사니 나는 바빠. 단지 토요일에만 부 플러스 대격으로 요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만 바빠. 그리고 부 플러스 대격 또 나왔죠? 피아니짜가 금요일인데 부 플러스 대격이니까 금요일에 우미니야 나에게 있어. 뭐가 있냐면 수업이 있어. 아, 나에게 수업이 언제 끝나냐면 6시에 끝나. 내 수업은. 그리고 빠똥 그다음에 나는 한가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틀리치노 좋네. 따그다. 그러면 빠이 좀 삐아니츠. 금요일에 빠이 좀 가자. 연주회가 8시에 시작돼. 나바이 뭐뭐 하자. 스트레칭시야 만나자. 심 우찌아드라. 7시에 우 플러스 생격 뭐뭐 옆에 극장 옆에서 만나자. 하라쇼 좋아. 스트레칭시야 만나자. 심치소 7시에 다가와 릴리스. 그럼 그렇게 약속한 거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화는요. 러시아 음악과 관련된 건데 두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5인조 국민 악파와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 러시아 작곡가 중에 누구와 알고 있습니까? 할때 가장 많이 대답이 나오는 작곡가가 누구죠? 지코프스키. 네, 이렇게 두개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고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글린카입니다. 글린카. 글린카. 러시아 고전 음악의 아버지, 러시아를 한번 옮겨볼까요? 아버지가 뭐예요? 아치에츠. 그 다음에 러시아 고전 음악의니까 다 성격으로 로스카이.

klasí českej muziky. A teď ruskej klasickej muziky ha면은 러시아 고전 음악의 아버지 누가? 글린카. 그렇게 이제 명명되어집니다. 글린카의 작품으로 오페라 작품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루슬란과 루드밀라가 있어요. 루슬란 이 류드밀라. 푸시킨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고요. 아, 오페라고요. 또 하나는 이반 수사닌. 수사닌 황제를 위해 바친 목숨. 그래서 쥐즌 자 짜랴. 요두 가지의 작품을 글린카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소르스키. 무소르스키는 어떤 작품이랑 연결해 보셔야 되냐면 바리스 가드노프라는 오페라랑 연결해서 보시고요. 이것도 역시 루슬란과 루드밀라처럼 푸시킨의 작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진이 있고요. 큐이 있고요. 발라키예프. 그리고 림스키코르사코프 등이 5인조 국민악파 음악가들이라고 이제 주로 불리워집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의 음악에 러시아인의 민중성과 민족적 정서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후 뭐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 나옵니다. 라흐마니노프, 그다음에 스트라빈스키 등이 있고 우리가 이 다음에서 이제 이어지는 치콥스키와 같은 그런 음악가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치콥스키를 알아볼 차례인데, 플레임 한번 볼까요? 피오토르 일리치 치콥스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사진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 러시아 문화 문제 나올 때 항상 인물과 관련된 것은 그 사진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별도로 넣어봤습니다. 아까 그 푸시킨의 작품을 기반으로 만든 오페라를 제가 소개를 했죠. 글린카도 있었고, 다른 작곡가들도 있었는데, 이 치콥스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브게니 안예긴. 푸시킨의 유명한 운문 소설이죠. 시 형식을 띤 소설인데 이 작품을 바탕으로 치콥스키가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발레곡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치콥스키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자, 러시아어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러시아 하면 발레인데, 치콥스키의 대표 발레곡 세 곡은 러시아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좀 소개하기 좋잖아요.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로 리비지나의 오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두까기 인형은 쉴꾼치크라고 하고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스피아샤 그라사비짜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발레 음악 작곡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치콥스키의 작품 초기에는 글린카, 아까 나왔죠. 러시아 고전 음악의 아버지, 그리고 국민 음악 학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작품의 경향을 띄었는데 후기로 넘어가면서 낭만주의적 경향의 작품 성향을 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에 가미된 러시아적인 색채와 서구적인 기법이 다른 작곡가들과 구별되는 점이어서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곡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은 백조의 호수의 한 장면을 가져와 봤어요. 제가 항상 문화 설명할 때 끝나고 잠깐 쉬는 의미에서 관련된 영상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러시아 발레 장면을 꼭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길게 안 보셔도 되고요. 주요 장면만 보시면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공부하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몸과 마음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스비다니아.

안녕하세요. 25인치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17번째 만남이에요. 자, 우리 공업일반은 크게 다섯 가지 단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벌써 우리 순서대로 왔다면 첫 번째 단원 끝났고 두 번째 단원 끝났고 세 번째 단원 끝났어요. 이번이 네 번째 단원이야. 근데 다섯 번째 단원은 좀 양이 적어요. 그래서 자, 네 번째 단원만 우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공업이다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단원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랑 좀 비슷한 내용도 많고 그리고 좀 우리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근데 자, 여기 있는 4단원 시작입니다. 4단원은요 내용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3점짜리 문항으로 나옵니다. 4단원이.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교재는 뭐냐면 수능특강에 교재 14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고와, 그러니까 산업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선생님이랑 배우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요. 사고와 재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사고가 나고 이에 따른 인적 피해라던가 물적 피해를 우리가 재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말들이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공업일반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정직한 문항이다. 정직한 과목이야. 그 개념이 그대로 나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이 용어들도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아, 이 용어 몰라. 나는 생전 이런 거 배워본 적도 없는데 지금부터 우리 익숙하게 몇 번 반복하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할 거예요. 어, 그럼 이 조직은 또 어디서 배웠어? 우리 기업과 경영활동 이쪽에서 기업 경영 조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에서도 직계식이라든가 기능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 그거랑 비슷한 조직이 또 나와요. 선생님이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산업 안전 부분에서 안전관리 조직을 한번 더 배울 거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해 이론을 배우는데 재해 이론은 크게 두 가지 하인리냐 버드냐 이런 것 좀 배울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요 산업 안전 부분에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베이스 단원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처음부터 꼼꼼히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산업 안전이 무엇이냐, 이 산업 안전은요 이제 보세요. 산업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나 재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재해로 발생한 기업의 손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럼 사고,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 재해, 이것도 많이 들어봤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제 순서를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현상, 그거를 우리가 사고라고 해. 이 사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인적 사람이 다쳤다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했어. 이거를 물적 피해라고 하거든요. 인명피해라던가 아니면 물적 피해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재해라고 합니다. 재해. 아시겠죠? 사고 다음에 재해야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요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고님. 어떠한 원인이 돼서 발생한 그 현상을 말합니다. 이 사고가. 자, 그러면 사고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원인이 있던 거야. 그래서 이전에, 자, 이전에 뭐가 있냐면 원인이 있는 거야. 어떠한 원인. 자, 원인입니다. 그럼 이 사고에 정말 직접적으로 제공한 원인, 이 직접 원인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직접 원인 전엔 또 뭐가 있겠죠? 간접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접 원인을 우리는 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우리 친구 지금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안전한이라는, 불안전한, 뭐가 불안전해, 안전하지 않아, 불안전한, 이 말이 다 들어가고요. 두 가지, 얘가 행동이냐 또는 상태냐. 처음엔 어색해 얘들아, 처음에 어색해. 자, 불안전한 행동이냐 불안전한 상태냐야. 행동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이 잘못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때 사고가 일어나. 그쵸? 자, 또 불안전한 상태라는 건 그 작업 환경을 말합니다. 물적 요인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이 말 이제 정말 많이 쓸 거야. 이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그리고 재가 발생한다. 그럼 볼까요? 불완전한 상태에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현상의 사고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재해 볼게요. 이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인적 피해라든가 이 물적 재해, 그러니까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으면 재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대재해라는 게 있습니다. 재해는 재해야. 어떠한 피해가 있어. 인적 피해든 물적 피해든 무슨 피해가 있는데 중대재해를 규정을 진게 어떤 기준에 의하면 이거를 정말 중대한 재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경우, 1인 이상.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해서 그럼 그건 무조건 중대재해야. 알겠죠? 재해는 재해인데 중대재해야. 사망자 발생, 중대재해.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그러니까 이게 법적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야. 어떤 법이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자,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인 이상. 그 다음, 2명 이상이야. 2명 이상. 2명 이상 몇 개월? 3개월 이상. 이렇게 숫자로. 자, 그 다음,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이야. 10인 이상. 그러니까 얘는 개월수가 있지만, 얘는 그냥 10인 이상이면 중대재해.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랑 요거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10명,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얘는 2명 이상이 3개월이다. 3개월. 자, 이거 개월입니다. 3주 아닙니다. 그럼 주 단위로 따지면 3개월이면 12주가 되겠죠. 요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헷갈리게. 2명 이상이 3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그럼, 2, 3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3개월입니다. 3주 아니고. 자, 그 다음, 10명 이상이야. 그래서 1, 2, 30. 아시겠죠? 자, 이건 중대재해다. 1, 2, 30. 꼭 기억하세요. 1, 2, 30이다. 1, 2, 30. 1, 2, 30. 자, 이게 중대재해야. 근데 이거는, 자,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입니다. 이걸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그래. 재해는 재해인데 얘를 중대한 재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런데 EBS 플러스에 보면 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중대재해, 또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 우리 교과서에는 얘만 나왔습니다. 이 교과서를 만들 때 당시에는 중대재해만 있었어. 자, 얘는 근데 이제 차이가 무엇이냐? 보세요. 사망, 한명 이상 발생, 한명 이상 발생은 중대재해 기준이 같은데, 자, 이게 달라. 얘는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야. 그래서 얘는요, 근로자의 안전이나 보건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재해야. 중대재해. 아시겠죠? 중대, 예방 차원이다. 근데 요걸 보면 뭔가, 뭐가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야. 얘는 산업안전보건법이야.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중대재해처벌법이야. 처벌에 관련된 거야. 처벌에 관련돼서. 그래서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명 이상 발생은 같으나 나머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데만 얘를 포함하는 범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요것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럼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단계 및 보고사항을 볼게요. 일단, 재해 발생했어. 어떤 피해가 발생했어. 그랬을 때, 근로자를 신속하게 대피시켜야지. 작업을 정지시키고, 그런 다음에, 긴급 병원 후송을 한 다음에 보고 및 현장을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고와 자료지침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그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그럼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관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산업안전보건활동이라는 게 있어. 여기 안에 우리 시험 문제 이게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 표지. 자, 예전에는 산업안전보건 표지에 의해서 얘는 무슨 표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오거든요. 자, 색깔별로 하면 얘는 금지야. 그다음 얘는 경고. 그리고 얘는 지시. 그리고 얘는 안내 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지는 보통 빨간색으로 이렇게 금지 하지 마. 이런 거야. 경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마름모라던가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 지시 표지는 뭐냐면 보호구를 착용해 하고 지시하는 거. 보호구를 착용해. 지시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다음
얘는요, 안내 표준이요. 대부분 초록색. 그쵸? 안전제일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비상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지금까지요. 얘는 금지 표지에 나간다. 보호구 착용에 대한 것은 지시 표지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 수능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자, 요거. 낙하물 경고가 나오고요. 자, 위험 장소 경고에 해당한다. 나오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우리 공합 일반이 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관련된 표지는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얘는 상식적인 거야. 그래서 얘를 알고 나면 우리 친구들 사실은 이게 뭐 정말 이걸 왜 외워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걸 알고 있으면 아, 여기에 고압 전기 경고가 있구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인한 이 표지를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작년 수능에 이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안전보호용구가 있어요. 보호용구, 보호용구에는. 자, 볼게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안전모가 있습니다. 안전모 아시겠죠? 이건 알아요. 그 다음, 청력보호구, 귀마개, 방음용 귀덮개, 이것도 알아, 우리 친구들. 그냥 기본적인 걸 알아. 안전장갑에는 이렇게 일반, 절연, 황, 물진류, 안전장갑도 있고, 안전화, 신발, 이것도 압니다. 그쵸? 자, 보안경, 보안면, 이것도 보안경, 보안면도 이건 알아.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마스크에서 우리 친구들 약간 생소한 것만 선생님이 좀 체크를 좀 해줄게요. 첫 번째, 방진 마스크가 있어요. 그다음 방독 마스크가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랑 보고랑 또 나중에 또 공부합니다. 근데 한번 다시 한번 방진은요, 분진을 막기 위해서 분진, 방진, 분진, 진이 똑같지. 그래서 이 마스크 쓰면 진폐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분진으로 인해서 진폐증. 그러니까 이 분진들이 인체에 흡입되면 폐 흡착돼. 그래서 이게 진폐증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진 마스크를 쓴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방독 마스크는 독성 물질이야. 그래서 독성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좀 약간 유식하게 얘기해 볼까? 독성 물질 유기용제. 그래서 벤젠, toluene 선생님이랑 또 나중에 배웁니다. 배워요. 자, 배우지만 아, 유기용제 이 독성 물질에는 뭐를 사용한다? 방독 마스크를 사용한다. 요거를 좀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약간 이제 보호복은 알아. 근데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요. 안전대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무슨 테이블을 생각하는데 안전대는요. 고소 작업에 꼭 필요한 멜빵 같은 거야. 나를 매달아 주는 거. 이렇게 안전 근해식 안전대, 벨트식 안전대.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요거. 이게 안전대입니다. 아시겠죠? 아, 안전대가 테이블이 아니구나.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원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인. 자, 이거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걸로 인한 피해를 우리는 재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서 중대재해는 또 1, 2, 30. 1, 한 명이 사망. 2, 두명 이상이 3개월 이상. 10, 10명 이상. 이게 또 중대재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그쵸?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원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원인. 원인이야. 이 원인은 사고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에는 또 뭐야? 직접 원인 전에는 간접 원인이야. 그럼 이 직접 원인에는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용어는 정말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 불안전한 행동이냐, 불안전한 상태냐. 요두개 차이야. 그래서 요거를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 얘들아. 행동은 작업자가 하는 거야. 상태는 누가 하는 거야? 근데 작업 환경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인적 요인이야, 인적 요인. 그 다음 얘는 물적 요인이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안전핀을 임의로 제거했다. 해놓고 얘는 불안전한 행동인지 불안전한 상태인지 물어봐. 누가 한 거야? 작업자가 한 거야. 인적 요인이네. 그래서 얘는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 차이.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이랑 볼게요. 안전기능, 안전장치 기능 제거. 누가 한 거야? 사람이. 그쵸? 그다음, 불안전한 자세 및 동작. 작업자에 해당되는 거야. 불안전한 행동 맞겠죠? 위험 장소에 접근. 위험물 취급 부주의. 이것도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자, 그다음 여기 볼까요? 작업 환경이라던가 생산 공정이 결함이야. 환경, 작업 환경. 이거는 불안전한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안전 보호 장치의 결함이야. 이것도 상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 두개 차이는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직접 원인,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요거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직접 원인 전에 간접 원인이 있습니다. 간접 원인. 자, 최근 들어서
직접 원인보다는 간접 원인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간접 원인.

본인은 간접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직접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불완전한 상태냐, 불완전한 행동이냐, 요거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간접 원인에는 기술, 교육, 관리가 있다. 근데 제목만 외우자. 기, 교, 관. 제목만. 자, 이거로 해서 얘는 기술이냐, 얘는 교육이냐, 얘는 관리냐, 이렇게 나와. 근데 요즘 들어서, 자,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3, 2, 및 대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술이야, 기술, 기술. 그쵸? 얘는 교육이야. 그 다음 얘는 관리, 관리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아, 간접 원인에는 간접 원인, 간접 원인, 요렇게 같이 우리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 교, 관, 이거. 제목만 외우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가능해. 제목만, 제목만이라도 외워줘. 제발, 부탁이야.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3E. 요걸로도 문제가 나오더라. 기술, 교육, 관리야. 자, 그러면 제목만 알면 요거가 나오고 얘가 기술이니 교육이니 관리니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게요. 자, 기술적 원인은요. 생산 공정 구조 재료의 부적합. 건물 기계 장치 설계가 불량이야. 그러니까 기계가 잘못 만들어졌거나 뭔가 설계가 부실한 거야. 기술적인 거 맞죠? 자, 근데 이제 교육적인 거 볼게요. 얘는요, 안전의식이 부족하거나 경험훈련이 미숙한 거야. 교육이 덜된 거야. 자, 그 다음, 안전교육이 불충분한 거야. 그죠? 이건 교육적인 거. 이것도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친구들 관리적 볼게요. 작업 준비 불충분히, 작업 지시 부적당, 그리고 안전관리 조직이 결함되는 경우는 관리적이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 이제 이렇게, 이거 세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나오고요. 이게 나온 다음에 얘는 사고의 간접 원인 중 기술적 원인에 해당한다. 또는 3E 중 기술적 원인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따가 간접 원인 기교감 말고요. 또 요인이라는 게 나와요. 요인. 요인에 또 뽀엠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설 작관이라고 이거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 줄게. 그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엔 사고 발생했어. 그쵸?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원인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한 사고. 그쵸? 그리고 얘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면 재해라고 했어.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원인을 공부했으니까 이번엔 사고를 공부하는 겁니다. 사고. 사고 볼까요? 사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 이거는 국어적으로 친구들 다 해석이 가능해. 얽히는 거, 이거 알아. 근데 이제 요거가 좀 어렵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면 아는데, 요 용어를 어려워합니다. 넘어짐은 아는데, 전도라는 용어를 어려워해. 날아옴은 아는데, 비례라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추락, 낙하. 폭발, 뭐 무리한 동작, 감전을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아. 근데 요거 세 개만 선생님이랑 볼게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읽어보세요. 이거는 아니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고의 종류는 무엇에 해당한다. 이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친구들 다 아는 거니까 요거 세 개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끼임은요, 협착이라고 합니다. 협착. 그래서 사람이나 신체 일부가 기계, 물건 등에 끼이는 경우야. 그럼 이렇게 끼임만 나오면 너무 좋지. 근데 협착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순 우리말을 쓰자 해갖고 여기다 끼임, 넘어짐, 날아옴을 넣은 거야. 근데 우리 친구도 요거를 알아야 돼. 협착은 끼인 거다. 자, 그 다음 전도는 뭔가 전기 관련된 사고라 생각하네. 전기 관련 사고가 아닙니다. 넘어진 거야. 사람이 넘어지는 거 전도. 요거 정말 많이 틀려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전도는 넘어진 거다. 자, 그 다음. 날아오는 물체에 사람이 맞는 경우 비례다. 이것도 정말 많이 어려운 거야. 비례. 날아옴. 비례.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비례 사고다. 그럼 비례가 무슨 사고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관련된 산업안전사고의 종류들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 예방대책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 자, 얘는요. 하인리라는 사람이 이 대책을 말하기도 해서 하인리의 사고 예방 5단계 중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도 나와. 그래서 이 대책을 5개 단계를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 돼. 근데 사실 뭐냐면 이거야. 더 이상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똑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대신 말을 동종사고라고 그래. 그래서 동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뭐를 하냐면, 안전관리 조직을 하는 거야. 안전관리 조직은 선생님이랑 조금 이따가 배웁니다. 안전관리 조직을 해. 우리 기업에 맞는 어떤 조직을 다시 구성해서
그 사고를 일단은 발견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 그게 분석 및 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시정 방법의 선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적용.

사용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친구들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얘를 딱 가리고요. 얘를 가리고,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중, 이 가해 단계는 사실의 발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죠. 아니면, 이거에 따른 사례들이 나온 다음에, 얘는 분석 및 평가에 관련된 거다. 이거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단계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한다라는 거. 어렵지 않다. 안전관리 조직하고, 사실 발견하고, 분석 및 평가한 다음에 어떤 개선책 있으면 그거를 시정 방법이라 해. 얘를 선정한 다음에 적용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5개 단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관련 지수가 나와요. 시험 문제 제일이 나오기 시작해서 모의고사에. 그래서 이제는 얘도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근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근로자 100명당 제일자 수야. 그래서 연평균 우리 기업의 근로자 수 분해. 제이자 수 곱하기 100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이 100명당 제이자 수야. 100명당. 그쵸? 자, 근데 100명당 제이자 수로 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1000명당 한게 있어요. 1000명당. 일정 시간 동안 근로자 1000명에 대한 제이 발생자 수의 비율이야.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1000인율. 얘는 재해율. 시험 문제 재해율 나왔습니다. 1000인율. 1000인율은 1000명이다.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 강도율은 뭐냐면 강도야 강도 그거의 강도 그래서 근로 그러니까 이어 예를 들어 얼마나 심하게 다쳤냐 그러니까 이 제일 정도의 강도가 어느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근로 손실 일수를 말합니다 근로 시간 수분의 근로 손실 일수를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 손실 일수를 강도율이라 한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공부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안전관리 조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전관리 조직은 우리 친구들 이겁니다. 경영지원 조직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전관리 조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보통 직계형이라는 거는 생산 계통을 통해서, 현장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말이 나와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우리 친구도 이거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요, 참모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참모. 그럼 여기 있는 거, 이게 참모라는 그림 있잖아요. 이게 참모. 이 참모라는 그림이 뭐냐면, 별도의 안전 전문가야. 별도라는 말이 따로 나. 별도에 아니면 이제 안전 전문가를 따로 들었다. 안전 전문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참모라 한다. 또는 안전 전문 부서를 두었다. 참모를 둔 거야.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보다는 자, 얘를 안전 전문가를 따로 둔 거야. 그랬다 보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참모형이라 하는데 이 작업자 입장에서는 자, 여기는 경영자는 작업자 지시를 해. 작업 지시를 막 해. 그리고 참모는 안전에 대한 지시를 하는데 경영자는 빨리 생산을 해. 얘기하는데 갑자기 참모가 지금 그 생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안전을 먼저 지침을 더한 다음에 생산을 하세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혼란이 온단 말이야.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거야. 직계 참모형이야. 아시겠죠? 직계 참모형은 뭐냐면 보세요. 참모는 있어. 여기 있는 참모는 이렇게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시라는 거야. 모든 작업자. 선생님이 얘기한 게 기출문제 그대로 나와요. 자, 근데 여기 볼까요? 이 참모는요,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경영자가 이에 따라서 안전과 생산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계 참모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 대책의 1단계가 안전관리 조직을 하는 거야. 우리 기업에 맞게 안전관리 조직을 한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의 발견이었다. 기억나시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랑 재해이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해이론. 자, 재해이론은 크게 두 가지. 그래서 하인이냐, 버드냐, 이겁니다. 자, 하인이는요,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근데 하인이가, 사고가 나는 이런 거를 좀 봤더니, 야, 사고의 98%는 예방이 가능하더라. 그런데 2%는, 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그런데 얘가 이 통계를 한번 봤어. 확률적으로 다 계산을 이제 이렇게 나왔던 사건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법칙.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이 중상자가 한 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명의 경상자가 나오고 또는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을 수 있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1대 29대 300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대 29대 300. 나왔던 교통사고들을 다 정리를 해봤더니 1대 29대 300 법칙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 대신에 우리 또 요거 같이 필기해볼까? 이거는 우리 기출 문제에

1대 29대 300 법칙을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1대 29대 300. 자, 그런데 하이니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하이니는 또 제1호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웠어요. 도미노 이론입니다. 자, 보세요. 단계가 5단계야. 자, 단계가 5단계. 자,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돼. 막, 선생님, 이거 단계 너무 어려워요. 하실 필요 없이요.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항상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 사고가 있다. 재해. 다 똑같아. 버드도 요런 식으로 나와. 요런 식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는 똑같아. 근데 3단계는 다 뭐냐면, 직접 원인이야. 우리 직접 원인에는 다 뭐였죠?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이었어.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 직접 원인. 자, 이게 3단계. 이거 몇 단계? 3단계. 자, 우리 3단계까지는 다 외웠어. 그 다음 사고야. 그 다음 재해야. 3, 4, 5단계 아시겠죠? 왜?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이 나오고요. 얘는 하이니의 단계 중에 몇 단계에 해당되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직접 원인은 3단계에 해당한다. 그럼 얘가 1단계, 얘가 2단계야. 자, 이랬을 때 하이니는 제1은 도미노 이론이라고 해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그러니까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 직접 원인, 그 다음 여기 있는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얘는 도미노처럼 간다. 그래서, 자, 이런 영향들 보다 불완전한 행동이랑 불완전한 상태에 의한 사고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 지금 도미노 해봤죠? 얘를 쑥 하고 빼볼까? 얘를 이렇게 빼버리면 도미노처럼 개인적 결함이 있어도 얘가 딱 넘어졌을 때 사고까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이 사고가 많다. 이런 거. 그다음 여기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여기 있는 요소들 한번 읽어보고 개인적 결함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이래서 하이니 제1호입니다. 도미노 이론이에요. 하이니는 이렇게 된 5단계와 1대 29대 300 법칙을 이야기했다. 요 3단계를 제거하면 된다. 이거. 자, 그다음 버드가 나와. 이제 버드입니다. 자, 버드는요, 하이니 이론에서 조금 더 개선한 거야. 그래서 얘는요, 하이니 이론을 수정 개선한 연쇄 반응 이론이야. 근데 똑같아, 봐봐. 볼까요? 직접 원인, 이게 3단계, 4하고 상해 손해를 우리가 또 J라고 하잖아. 3, 4, 5는 똑같은데 1, 2단계가 좀 다르죠? 통제의 부족, 기본 원인이야. 근데 얘는요, 우리 자, 하이니는 뭐라고 얘기했어? 3단계에 있는 사고에 의해서 더 많다고 했지만, 버드는요, 직접 원인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고의 기원인 기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요거 이 기원 요거를 제거하자 한 거야. 하이니는 얘를 제거하자 했는데 버드는 얘를 제거하자 한 거야. 아시겠죠? 시험 문제 요게 나왔어. 요거 나왔어. 버드는 기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문장. 자, 그래서 통제의 부족과 기본 원인이 어떤 요소들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단계별로. 자, 그다음 우리가 하이니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했죠. 자, 근데 버드도 얘도 175만 여건의 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1대 29대 300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한 거야. 1대 10대 300, 30대 600. 그래서 시험 문제 1대 29대 300도 나왔지만 이제 버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 8쪽이 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요것도 같이 공부하셔요. 아시겠죠? 요것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 그다음. 이제 4M이 나왔습니다. 4M. 자, 아까 우리 3E가 나왔어. 이거. 잘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우리 친구들. 3E 여기에는 우리 간접 원인이었어. 간접 원인. 간접 원인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기술, 교육적, 관리적. 이거 세개 외우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자, 4M이 이거는 요인이야. 요인들입니다. 요인. 그래서 요거 이것도 같이 그냥 같이 외우자. 우리 암기해야 돼. 얘는 인적 요인, 설비적 요인, 작업적 요인, 관리적 요인이야. 비슷해. 그래서 시험 문제 자, 원인에 대한 걸 묻는 건이세 가지 중에 묻는 거고, 요인에 대한 묻는 거는 요거 네 가지 중에 묻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만 알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 이거 충분히 가능해. 제목만 알고 있으면.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이거는 4M이야. 요인입니다. 인간, 인적 요인. 그 다음 기계, 설비적이야. 그 다음 이거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작업적에 관련된 거. 작업 정보, 작업 방법, 작업 환경이잖아요. 그 다음 관리. 자, 이게 관리적 요인입니다. 아시겠죠? 4M이. 이게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재해 발생 경로 중이 요인, 인설, 작 관, 4M, 인설, 작관, 아시겠죠? 자, 인적 요인이 뭐냐? 망각, 고민, 집착, 착오, 피로, 이런 것들. 사람이 관련된 거, 인적 요인. 그게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그쵸?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설비적은 기계 설비의 설계상 결함이야.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작업적 볼게요. 작업 정보와 작업 방법대 관련된 것들. 그쵸? 자, 그다음 네 번째 관리적 요인은 이렇게 관리, 교육, 훈련 부족, 직장 부하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런 거 간접 원인에 대한 거, 직접 원인에 대한 거. 직접 원인이 뭐였죠?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다음 여기 요인에 대한 거, 원인인지 요인인지 요거를 좀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 이제 재예방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 우리 공업이들은 충분히 이거는 이제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손실 우연의 법칙이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는 이거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얘기야. 그리고 예방 가능하다, 그 말이고요. 원인이 어떠한 있다. 결국에는 사고 발생과 그 원인 사이에는 반드시 필연적인 인간관계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냥 대책 선정의 원칙에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3E 얘기했잖아요. 그 간접 원인에 관련된 거. 3E. 이거. 기술, 그 다음 교육, 그 다음 규제. 이 모두를 활용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안전에 관련된 첫 번째 개념은 선생님이랑 다 끝났고요.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3번이에요. 3번. 다음 재해발생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재해발생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자 A씨는 금속 원재료 용해 작업 중에 금속을 용해하는 거야. 내부에서 고였던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이 폭발로 인해서 3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고 원인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조치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사고의 결과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인지 볼까요? 중대재해는 선생님이 1, 2, 3, 10. 그죠? 한 명이 사망하거나 두 명이 3개월, 10명 이상이야. 작업자 A씨야. 한 명이 3개월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기준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재해다.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 2번 볼게요. 안전관리 조직은 직계형이냐, 직계형인지 한번 볼게요. 조치 결과가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현장에 안전관리 조직을 통해서 안전 활동을 시행하도록 개편하였다. 얘를, 자,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따로 신설을 했다는 거, 따로 신설을 했다. 그 얘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조직 따로 신설했다. 참모를 덮다는 얘기죠. 직계형이 아니죠. 자, 그다음 3번. 작업자 보호용 보호구에는 방열복이 해당한다. 자, 적합한 보호구 착용 표지 설정, 그러니까 적합한 작업복을 줬는데 금속을 용해한다는 거는 금속을 녹인다는 거야.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방열복이 필요하죠.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3번이죠. 그다음 4번 볼까요? 설치한 안전보건 표지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표지야. 우리 네 가지 표지가 있었죠? 금지, 경고, 그다음 안내 지시였어. 보호구는 선생님이 지시 표지에 해당된다 그랬죠. 근데 안내 표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 그다음 5번 볼게요. 조치 결과로 재예방의 원칙 중 손실 우연, 그러니까 뭔가 이 손실에 대해서 우연히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크게 다치는지는 이건 약간의 우연이다. 이게 아니죠. 그거에 대한 말이 없지. 이거 볼까요? 보호구 착용에 대한 표지를 설치했고요. 어떤 대책을 마련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거고,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관리도 실시한 거. 그럼 대책 선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번. 3번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그다음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재해 사례 버드의 제1운에 따라 분석할 때 가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버드. 버드의 이제 이 단계가 나오죠. 단계. 통제의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상해야. 이랬을 때 기본 원인에 대한 내용을 찾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A씨는 산업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근무 중에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에 단독으로 투입되었고, 자, 야간 작업, 야간 근무 중에 단독 투입되었고, 작업 도중 벨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장비가 동작 중인 상태에서 보호구도 받지 못하고 점검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직접 원인,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기본 원인, 즉 개인적인 요인이냐? 자, 작업상의 요인을 찾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야간의 단독 작업은 부적절한 작업의 기준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작업 기준은 작업상의 요인, 기본 요인에 해당이 되죠. 맞는 보기. 그 다음, 보호 장비를 미지급했다는 거는 얘는 직접 원인에 해당이 되죠. 얘는 직접 원인. 그래서

풀린 무기. 디귿, 안전교육을 미수했다는 거는 지식과 기능이 부족한 거야. 기본 원인에서 개인적 요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맞는 무기. 리을 볼까요? 동작 중인 장비 점검을, 그러니까 동작 중인 상태에서 장비 점검을 실시했대. 이거는 불완전한 행동에 해당이 돼요. 직접 원인 행동이 되니까 얘도 틀렸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고 사례 분석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고 개요와 원인 대책이 있을 때 여기 들어가 보면서 이렇게 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사고의 형태는 게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땡땡 산업의 근로자 A씨는 고인목에서 이탈돼서, 지게차의 고인목에서 이탈되어 굴러 떨어진 강간 파이프에 끼이는 사고. 이 끼이는 사고를 발생했다. 끼임 사고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사고의 결과는 중대재해다. 중대재해는 1, 2, 3, 12야. 자, 작업자 A씨가 6개월이기 때문에 한 명이 사망한 게 아니라 두명 이상이 3개월은 해야 돼. 그게 중대재해야.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디귿 볼게요. 자, 사고 대책에는 작업적 요인의 개선이 포함된다. 사고 대책을 한번 볼게요. 물건을 죄어서 고정하는 장치가 달린 지게차로 변경했어요. 그다음 현장의 안전 교육을 강화했다. 그럼 우리가 요인들을 알아야 돼. 이 요인들은 선생님이 인, 설, 작, 관. 이거 외우라고 했죠. 인적 요인이냐, 설비적 요인이냐, 작업적 요인이냐, 관리적 요인이냐. 근데 여기서 보면 물건을 죄어서 장치가 달린 지게차로 변경하는, 고정하는 장치가 달린 지게차로 변경한 거는 이 작업 자체를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맞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사고의 직접 원인은 적재 중에 거치대 내부 작업을 한 작업자의 불완전한 행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이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산업별 산업 재현황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시문이 많이 나온 거는 오히려 더 쉬운 거야, 우리 친구들. 자, 1번 볼게요. 건설업 사고 발생이 가장 높은 원인은 교육적 원인이다. 자, 원인. 이 원인을 봐야 돼. 자, 그럼 원인에는 선생님이 자, 기술적, 그다음 교육적, 그리고 기교관 요렇게 한번 써놔. 써놓고 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건설업이 여기 써 있어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간접 원인 중에 작업 준비 불충분에 의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에 관련된 거야. 작업에 관련된 거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원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교육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근데 2번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보면 여기 보면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한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대재해는 우리가 한명 이상 사망만 됐으면 됐는데 이게 아니죠. 또는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니죠. 자, 그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 가스, 증기업에서 근로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20년이다. 그럼 우리 근로 손실을 봐야 돼. 근로 손실은 여기가 우리가 강도율이었어. 강도율. 얼마나 그 강도가 세냐. 그거를 찾아본다고 얘기했죠. 강도율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전기, 가스 공급업, 여기 나왔죠. 전기, 가스 증기업, 여기에서 자, 강도율에 대한 내용을 봐야 돼. 강도율은 점선이야. 이랬을 때 가장 높은 게 얘에 해당되네. 2020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얘가 맞는 답지가 되겠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재현황에서 재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거. 재해율은 재해자 수분의, 아까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를 파악하는 거야. 이거를 다 계산을 우리 친구들 할 필요가 없어. 근로자분의 딱 봐도 근로자에 비해서 재해자 수가 많은 거를 비율적으로 봤을 때딱 봐도 광업이네요. 자, 광업 같은 경우는 보통 30%인데 나머지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근데 얘는 거의 3분의 2, 1이 재해자 수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광업에 해당되는 거네. 한국 그런 광업의 업종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대분류 코드 중 광업은 B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쵸? 그다음 5번 볼게요.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라 재해 현황을 비교했을 때, 자, 3차 산업보다 1차 산업에서 더 많은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가 발생한 거. 이 건수를 봐도, 우리 건수를 봐도, 자, 3차 같은 경우 얘가 3차. 그죠? 얘가 3차. 그다음 얘가 1차야. 1차, 3차, 3차. 어디가 더? 자, 얘 같은 경우는

2차가 더 많죠. 그렇죠. 그리고 1차, 3차 비교해 봤을 때 얘는 틀린 답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7번 같은 경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능 실전 문제 풀었고요. 이제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수능이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우리 선배들이 풀었던 문항입니다. 산업재해 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이제 보기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 보면서 우리 친구들 이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보면 돼요. 설치 예정인 답표지, 설치 예정이가 이거야. 이거 뭐야? 이거 낙하물. 그래서 선생님이 산업안전보건표지 인재의 그림까지 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는요 낙하물 경고에 대한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써있냐면 위험 장소 경고 표지이다. 자, 얘 틀렸죠. 자, 그다음 내용 볼게요. 사고의 결과는 요게 나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1, 2, 30.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 있어. 근로자 5명이 1개월, 5명이 2개월 요양이야. 그럼 총몇 명이죠? 10명 이상이, 10명 이상인 거야. 10명 이상인 게 중대재해가 맞죠? 자, 그럼 뒤로 볼게요. 가단계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것은 이게 4M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가단계. 가단계가 이겁니다. 고된 업무 일정으로 인해서 주의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해체 절차 안내를 형식적으로 받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요인에 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적 요인이 맞죠. 우리 인, 이거, 설, 착. 요것만 외우면 4M이 이겁니다. 그중에서 자, 이거 어때요? 우리 제목만 알고 있으면 선생님 우리 충분히 할수 있다거든. 인적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죠. 그다음 리을 볼까요? 자, 버드의 재해 이론에서는 버드의 질 이게 다 버드의 재해 이론이야. 여기 이론에서는 자, 가단계보다 나단계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버드의 여기 있는 자, 버드의 재해 이론에 요렇게 단계가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자, 이 단계를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가는 기본 원인이야. 나는 직접 원인이야. 그쵸? 우리 단계를 알면 우리 친구도 이거를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버드는 어떻게 했어요? 기본 원인을 더 중시했어. 그래서 가 단계보다는 나 단계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가 아니라 가 단계를 더 제거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다. 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재발생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사고 개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인 예방 대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사고의 형태는 얽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번 볼까요? 자, 슬레이트 지붕에서 작업하던 A씨가 발을 헛디뎌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추락했다 떨어지는 거죠. 얽힘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 자, 2번 볼까요? 사고의 결과는 중대재해다. 1, 2, 30.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A씨가 5개월의 요양을 요했기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잖아요. 중대재해가 아니다. 자, 그럼 3번. 신설하는 안전관리 조직은 참모형이냐?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이 있느냐라는 거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모든 안전활동의 전달과 감독이 경영자, 부서장, 작업자로 이어지는 안전관리 조직 직계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참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지. 그다음 4번 볼까요? 작업장 출입구에 부착하는 가표지야. 이 가표지는 지시표지에 해당한다. 이거 안전제일이잖아. 안전제일은 어디에 해당되죠? 안내표지에 해당이 되죠. 지시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고도 틀린 답지. 자, 그다음 예방대책의 착용을 의무화하는 장비에는 예방대책을 보면 여기 보면 자, 추락 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의무화. 그럼 추락, 높은 곳에 떨어지기 위해서 어떤 보호가 필요하죠? 안전대가 필요하죠. 안전대가 포함된다. 맞는 답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중대재해 뭐 이런 거는 그동안에 기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산업안전보건표지에 요 내용들이 정확하게 또 나오더라. 그래서 요것까지 같이 올해는 기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산업재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컨베이어 이 설비에서 이렇게 돌가루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고 개요를 봤더니 골재 채취 작업장의 파쇄성 이송용 컨베이어 하단에서 석분 제거 작업 중에 벨트에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전체 4주의 상해를 입음. 한 명이 말려 들어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0: 빨려 들어가서 4주에 상해를 했대. 그럼 중대재해는 아니겠죠. 이제 중대재해는 너무나 쉽게 우리 친구도 해결이 가능하죠. 자, 그다음 사고 원인을 볼게요. 컨베이어의 비상정지 장치가 고장된 거야. 그리고 동작 중에 위험 범위 내로 작업자가 접근한 거야.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죠. 불안전한 행동. 얘는 불안전한 상태, 직접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조치사항을 볼게요. 석분 제거 작업 시에는 사용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했다. 자, 그다음 컨베이어 설비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했다. 그리고 예방 대책을 봤더니, 자, 예방 대책 여기 안에서는 이 수리를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 관리에 대한 것도 했다. 그래서 대책 선정의 원칙도 적용한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까요? 예방 대책은 사고 예방 대책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5단계를 알아야 할 수가 있죠. 예방 대책이야. 자, 보세요. 예방 대책은 첫 번째, 1단계, 5단계라 해서 1단계가 안전관리 조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사실의 발견이야. 그러니까 그 사고가 무엇인지,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3단계였어요. 근데 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 대책을 선정해서 얘를 적용하는 단계가 있지. 근데 여기 보면 수리도 했고, 안전수칙도 강화했고, 그리고 의무화도 했다는 얘기는 얘는 뭔가 시정 대책을 선정한 걸 가지고 적용한 거야. 5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지 사실의 발견 2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석분 제거 작업 시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금지 표지야. 금지. 경고가 아니라 위험물 경고, 낙하물 뭐 위험 장소 경고 이게 아니라 얘네 금지, 하지 말라는 금지 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네 틀린 답지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사고의 원인은 하인니의 사고 연쇄 모형을 우리 친구도 기억을 하셔야 돼. 그 중에서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은 3단계. 근데 여기 있는 거, 사고의 원인이 직접 원인이 되어 있으므로 직접 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요거에 관련된 문항들은 몇개 조금만 풀어보면 말들이 어렵잖아요. 이런 말들이 좀 어렵지만 사실은 항상 나오는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오늘 요 관련된 사고와 안전에 관련된 기본 케이스, 베이스 문제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좀더 깊숙하게 기계 안전, 뭐 전기 안전 이런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끝까지 같이 완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 아닙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4: 아니에요!

뇌 운동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의 감소와 인지 기능의 저하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려면 두뇌 운동, 퍼즐처럼 두뇌 훈련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운동도 꼭 함께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 나이가 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아마도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일 것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노인 인구는 2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요. 치매 인구는 3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매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뇌손상이 있는 분들이 뇌손상이 없는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4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를 하지 않는 분보다 음주를 하는 분이 대략 2.2배 정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분들에 비해 1.8배 높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이 뇌손상과 음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치매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한 여성의 치매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산다는 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저는 여성의 근력이 남성보다 약한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중 첫 번째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인데요. 우선 유산소 운동은요, 우리의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슬려서 혈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혈액을 공급받기 가장 좋은 것은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머리, 뇌 쪽으로의 혈류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인데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팔에 명령한 것을 팔이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팔과 머리의 커넥을 좀 더 강하게 결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하기인데요. 책을 보는 것도 공부고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뇌를 노화시키지 않는 생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대사질환을 피하는 식사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뇌 혈류량이 증가되어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재미도 있는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을 보일 텐데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규칙은 최대한 빠르게입니다. 안 틀리려고 하면 천천히 하시거든요. 안 틀리려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틀려도 좋으니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데 왼손을 들었으면 들었다가 바꾸시면 됩니다. 우선 빠른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설명드릴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은 오른손을 드는 거고요. 진 사람은 왼손을 듭니다. 비기게 되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이게 한 게임입니다. 제가 저희 트레이너랑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런 방식으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거나 이긴 거에 따라서 이긴 사람은 오른손, 진 사람은 왼손, 그 다음에 비기게 되면 박수를 치는 것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팔을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거나 테니스 또는 탁구를 치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것처럼 뇌와 팔다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화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랑 한번 가위바위보 게임 해보실게요. 이기시면 오른손을 들고요. 지면

왼손을 들고 비기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자,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그렇죠. 하나. 가위바위보. 둘.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셋. 비기거나 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틀릴 거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가위바위보.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을 팔로 빠르게 옮기게 되면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면서 집중도가 향상됩니다. 이렇게 스포츠나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서 내 팔다리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뇌와 발을 어떻게 빠르게 연결시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발로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을 텐데요. 발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후에 이기면 오른발을 들고요. 지면 왼발을 들고 비기면 양발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죠? 그러면 오른발, 저희 트레이너는 왼발. 그리고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저는 왼발, 저희 트레이너는 오른발. 가위바위보. 비겼습니다. 그러면 발롤.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트레이너가 진짜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죠. 가위바위보.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아마 집에서 충분히 집중력을 살리면서 뇌와 다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방식들의 운동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준비. 가위바위보. 자,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틀리면 발을 빠르게 교정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자, 빠르게 판단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마지막 한 번 최대한 빠르게.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에서 친구와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런 게임을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있죠.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은 몸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육과 신경이 협력해서 원하는 방향, 속도, 힘으로 몸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공을 던질 때 정확한 위치에다 공을 던지고 정확한 속도로 그 방향에다가 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을 잃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보폭이 좁아지면서 걸음걸이가 위험해지는 건 내가 원하는 보폭과 속도를 발이 실행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중에 리듬에 맞게 움직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련을 했었는데요. 그 제식 훈련에서 앞으로 가 했을 때 팔과 다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뇌가 팔에게 명령을 했을 때 왼팔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오른팔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운동 중에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혹시 어렸을 때 제기차기 많이 해보셨죠? 제기차기 할 때 제기차기를 잘하는 사람, 운동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렇게 제기를 찹니다. 그런데 운동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발이 움직일 때 손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거는 뇌에서 발만 움직이라고 사인을 넣었지만 팔이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치매는 아니지만 뇌와 팔과의 협업을 깨트리는 원인들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이

이 망가지는 원인은 바로 관절의 부상과 근육의 부상들에 있습니다. 허리, 무릎, 발목의 부상은 하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머리에서 발로 신호를 보냈을 때 허리에 부상이 있다면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전기적 신호가 우리의 전기선처럼 허리 쪽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합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볼트에 신경망이 도달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근육을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다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을 위로 전기적 신호로 보내고 있는데 허리나 무릎, 발목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면 정확한 신호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발목, 무릎, 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부상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좋아지게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목, 어깨, 팔꿈치의 부상은 상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조금씩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이 어깨를 다쳤을 경우 홈 베이스까지 공을 강하게 던지는 건 가능한데요. 공을 천천히 잡고 천천히 던지는 동작들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입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어깨에서 전기적 신호가 합선이 되면서 팔의 힘 조절이 약해지면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움직임 조절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어려워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게 어려워서 우선 무릎을 이렇게 펴죠. 펴서 일어나시면 우선 엎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렸다가 무릎을 쓰기 어려워서 손으로 밀고, 네.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릎에 문제가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조금씩 조금씩 무릎과 고관절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저와 함께 지면에서 또는 마룻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반 다리로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세웁니다. 네, 이렇게 세우시고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뒷무릎을 런지 상태로 네,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차렷을 만들고요. 다시 앉을 때는 역순으로 다시 런지를 만들어서 무릎을 살짝 대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네, 이렇게 앉으면서 양반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발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천천히 굽은 동작으로 그리고 런지 만드시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다섯 번만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하실게요. 만약에 이 동작에서 무릎을 세우게 되면 이 무릎의 굴곡과 고관절의 굴곡에 의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됩니다.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해야 우리가 지면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수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어나는 동작에서 조금 어렵다면 팔을 보조하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팔 짚어서 네, 런지 동작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만약에 무릎이 닿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방석 같은 것을 깔아서 조금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조금 좋고요. 반대쪽 한 번만 더 하실게요. 네, 하고 손으로 보조하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앉은 상태에서 그리고 허벅지 세우고 네, 손으로 보조. 네,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마도 의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는 동작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으로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강화되면서 기능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운동은 아마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오십견 또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선 상태에서 팔을 좌우로 벌려주시고요. 양쪽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게 회전을 충분히 합니다. 제자리로 차렷. 그리고 최대한 회전의 반경은 가장

짱 크게 해주시는 거고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움직입니다. 수건을 또는 행주를 쥐어짠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최대까지, 그렇죠? 네,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그리고 회전, 네. 지금 회전하는 게 내회전,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라켓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라켓 스포츠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열 번 하고 내려주실게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몸통이 이렇게 구부려지면 어깨 운동이 안 됩니다. 몸통은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면 어깨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외회전입니다. 좌우로 팔을 나란히 해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이 뒤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넘겨서 회전을 끝까지 해주시고요. 제자리로 다시 쭉 돌려서 만약에 이 동작에서 어깨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팔의 높이를 밑으로 낮춰서 회전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90도에서 아프시다면 아래에서 회전하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시면 어깨가 유연해지면서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울 텐데요. 양손을 펼쳐주시고 오른쪽 엄지손은 아래로, 왼쪽 엄지손은 뒤쪽으로 회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양쪽 어깨가 꽈배기처럼 회전을 하면서 회전근개가 부드러워지고 강해집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운동신경의 약화와 허리의 부상으로 신경전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허리의 부상 예방 및 코어 근력 강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구 10명 중 8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인 요통은 2주 또는 3에서 4개월 이내에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10명 중 6에서 8명은 2년 이내에 다시 재발하여 만성적인 통증이 됩니다. 허리 부상이 재발되는 이유는 통증은 회복되었으나 유연성이나 근력, 움직임 조절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염좌는 전 국민에게 나타나는 흔한 부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한 번쯤 또는 몇 번은 허리 부상을 겪으셨을 겁니다. 부상의 정도에 대해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 급성 요추 염좌는 4주 전후에 통증이 소멸되며 가벼운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만성 요추 염좌는 12주 이상 지속되고 허리 디스크나 다른 척추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척추 질환을 성별, 연령별, 병원 진료일수로 보면 3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대까지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50대 이후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50대 전후 여성의 허리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의 부상은 근골격계 전체 부상으로의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들이 허리 부상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도 아이의 임신과 출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배가 불러지면서 허리가 전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출산 이후에 코어 운동으로 허리가 얇아져야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얇아지게 되다 보니 근력은 없는 상태에서 헐거워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4, 50대에 허리 부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출산을 하셨다면 저희 전 강의에서 했던 호흡 트레이닝과 허리 운동으로 코어를 얇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신다면 아마도 4, 50대의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급성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어 강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코어 근력을 먼저 운동하고 팔과 다리 운동을 해야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팔다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코어는 더 약해집니다. 다리와 팔이 코어를 위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면 코어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사지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코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근육은 속근육과 겉근육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 할로잉이라고 해서 저희 흡기와 호기를 배우셨듯이 이 호흡으로 횡경막과 골반기저근 그리고 멀티피더스라고 하는 근육들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의 체간을 고정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이 가볍지만 코어 운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서 호흡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호흡을 중지하고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입니다. 대다수 허리의 주변 엉덩이 근육들인데요. 아마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일렬 주차된 차를 밀 때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서 이렇게 미는 동작에서 글로벌 근육, 허리 주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근육들은 서로 하는 일이 다른데 만약에 이 하는 일이 바뀌어버리면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근육의 운동에서는 큰 근육이 사용되어야 하고요. 호흡에서는 작은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때 허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나의 허리가 느슨한지 딱딱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허리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의 길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발 위로 올려서 무릎 위쪽에다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양손 겹쳐서 발끝 쪽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발목은 90도로 하늘을 본 상태로 쓰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이때 내 손바닥의 절반 이상이 발끝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햄스트링은 스트레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끝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햄스트링과 종아리, 허리 뒤쪽이 딱딱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쭉 밀어보시고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손에 한 5분의 4까지 왔거든요. 반대쪽 한번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양손 쭉 밀어서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을 만약에 여러분도 비교를 해서 아마 한쪽이 좀 짧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쪽이 근육이 딱딱한 거라 그 부분의 스트레칭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골반에 균형이 맞으면서 허리의 불편감을 줄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코어 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요. 그리고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양 무릎은 구부려 주시고요. 그래서 발목 90도, 무릎 90도, 고관절 90도, 어깨 90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은 데드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벌레들이 이렇게 누워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운동은 왼손이 뒤로 내려가면서 오른발이 펴집니다. 쭉 지금처럼 호흡을 뱉어서 코어를 강력하게 잡아주고요.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자, 쭉 내려갈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갈비뼈가 들리지 않게 호흡을 강하게 호기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왼쪽 손끝과 오른쪽 뒤꿈치가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릎이 완전하게 펴지고 발목이 당겨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강하게 뱉으면 갈비뼈 조여지고요. 그리고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왼팔과 오른 다리가 협업을 통해서 좌우의 대각선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걸을 때나 뛸 때, 스포츠를 할 때 대각선 패턴

전에 힘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드도그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엎드려 보시겠습니다. 엎드려서 네발기기 상태에서요. 준비 자세는 어깨 90도, 고관절 90도로 해주시고 몸통은 수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손이 앞으로 펼쳐질 때 왼쪽 발이 뒤쪽으로 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쭉. 그대로 천천히 10번 움직이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강하게 해서 복부가 열리지 않게 몸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오른쪽 손과 왼쪽 다리가 수평이 될 때까지 펼쳐주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할 때 많이 하는 실수는요.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한번 들어 올려보시게요.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유발하거나 코어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주시고 뒤꿈치를 뻗어서 손과 뒤꿈치, 등까지가 수평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이렇게 잘 되면 쭉 뻗었다가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을 배꼽 밑에서 터치합니다. 네, 그리고 펼쳐주시고요. 네, 그대로 다섯 번만 하실게요. 혹시라도 팔꿈치와 무릎이 복부 앞에서 닿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등 부분이 딱딱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이 동작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 조성 중 근육량 증가는 치매 위험을 줄이고 반대로 지방의 증가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체지방의 조절은 단순하게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운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치매를 예방할까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운동은 조깅, 달리기, 근력운동 또는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같은 스포츠 또는 유산소 근력운동들입니다. 골프와 테니스 같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7%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력, 움직임의 조절 능력, 사회적 관계들입니다. 우선 판단력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제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상대가 치는 공을 보고 내 몸을 어느 위치까지 옮길 것인지 그리고 그 셔틀콕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디까지 보낼 것인지 이런 능력들이 판단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움직임 조절 능력은 그 셔틀을 쳤을 때 내가 손을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했을 때 그 코트에 어디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될 때 움직임의 조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셔틀콕이 날아오는 위치를 판단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셔틀을 쳤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는 아무래도 운동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교 활동을 하는 것들이겠죠.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에서 어깨를 다치거나 무릎을 다칠 경우 그 공에 컨택되는 정확한 강도와 정도를 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근육이나 신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확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뇌와 팔과 다리의 소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따라서 한번 운동을 하면서 팔과 다리 그리고 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저를 보고 따라하는 건데요.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손에 대각선 방향으로 앞에 있는 분이 제가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면 왼손을 드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는 거고요. 주춤서기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제가 손을 만세 앞으로 들면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옆으로 들면 옆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자, 빠르게 합니다. 하나, 둘, 하나.

0: 그렇죠.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서 팔에게 빠르게 명령해서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면 팔과 뇌의 협업이 빠르게 되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의 뇌와 팔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은 다리 운동인데요. 동일하게 태권도 주춤서기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는 발에 같은 발을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네, 허리 손 올려주시고요. 제가 오른발을 내밀면 오른발, 저 오른발을 바깥으로 가면 네, 왼발로 가면 왼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따라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빠르게. 틀려도 됩니다. 빠르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렇죠? 네. 이렇게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빠르게 판단하고 발까지의 명령을 통해서 발은 그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와 발이 빠르게 연결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두렵다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9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0: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 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었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네.
1: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그 대표님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대요. 팀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저러지? 아, 대표 또 잔소리하네. 안녕하세요. 정숙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소위 MZ세대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MZ세대들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또 이런 젊은 세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말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연구 성과가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구 성과는 되게 좋은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알고 있으시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개발을 해보세요. 팀장님이 말을 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직원이. 그래서 그걸 키워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비난처럼 돼버렸죠. 듣는 대리님은 기분만 나쁠 수가 있어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안

좋다고 지금 혼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조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필요성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를테면 당신 지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해요. 알고 있어요? 라고 인지시켜주는 것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키울 수 있다 하면서 그 방법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그 사람의 발전에 훨씬 좋습니다. 김 대리, 지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연구 성과가 좋은 거 알고 있으시죠? 다른 팀과도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더 기릅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김 대리라는 분은 느끼겠죠. 자기가 지금 성과를 인정받고 있구나. 회사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대표가 자기 회사에 들어가면 택배 상자가 쌓여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했더니 제언을 하는데요. 여기 누가 택배 상자 뒀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낸대요. 그러면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누군가가 한 명이 나서서 제가 택배 상자 치울게요 라고 해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팀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저러지? 아, 대표 또 잔소리하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색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고요. 정말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거형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미래형으로 말을 하면 좋습니다. 누가 여기 택배 상자 뒀어요? 라는 과거형을 썼잖아요.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니 앞으로 택배 상자는 가까이 보이는 사람이 항상 주인에게 돌려줍시다. 또는 이제부터는 택배 상자는 왼쪽에 쌓아놓읍시다. 또 웬만하면 저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현관이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이미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팀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광고를 보고 피드백을 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걸 본 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는 다 잘 만들었는데 여기 글씨가 좀 작지 않니? 팀장님은 지적을 하려고 말을 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정말로 광고 다 괜찮았고 글씨만 조금 더 키우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팀원들이 표정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문제였다. 다 잘 만들었는데 여긴 글씨가 작지 않니? 이건 잘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죠. 팀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혼났다. 다 잘 만들었는데 라고 하는 순간 앞에 말은 다 소용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라는 말을 쓰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광고는 다 잘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 글씨를 키우는 건 어때? 작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상사분이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요, 젊은 세대든 MZ세대든 누구와도 더 따뜻하게 대화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신뢰와 호감을 한꺼번에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낮은 음으로 말을 시작하는 건데요. 한 글자씩 톤을 올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요가 가장 높은 음으로 끝나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잘 들리는데요. 이처럼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어때요? 자신만만해 보이죠?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모험과 방랑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어요. 로토스 열매 먹는 사람들, 퀴클롭스, 아이올로스, 키르케 등을 만나서 이 세상 밖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승여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서 칠흑같이 어두운 낯선 백기를 타고 온 오디세우스 일행은 저승의 입구에서 먼저 망자들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어 그들 주위를 에워쌉니다. 일리아스에서 그려지는 죽음의 장면은 전부 전장에서 격살당하는 전사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사들 뿐 아니라 인생을 남김없이 겪은 이들과 젊음조차 채 다 보내지 못한 이들의 죽음까지 다 드러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먹구름 같은 피가 흐르자 목숨을 잃은 망자들의 영혼이 에레보스 위로 올라와 모여들었답니다. 처녀 총각들이, 많은 걸 견뎌낸 노인들이, 심중에 상처를 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보드라운 소녀들이, 청동날이 박힌 창에 얻어맞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레스에게 살해되어 희칠가불한 무구를 걸친 사내들이 모여들었지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오디세우스가 가장 먼저 만나는 상대는 뜻밖에도 먼저 죽은 부하 엘페노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할 게 없는 거의 익명에 가까운 사람이죠. 한편 저승에서 그가 맨 마지막에 만나는 이는 가장 뛰어난 영웅이었던 헤라클레스입니다. 호메로스는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이 모두를 막론하고 망자에게 일관된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보냅니다. 이것은 그가 전작 일리아스에서 목숨을 잃은 작은 전사들에게도 짧게나마 그들의 사연을 보여주며 그들의 죽음을 가슴 아픈 것으로 만들어주던 시인의 손길과 시선과 결이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시를 다른 시인의 작품으로 보고 싶어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게 되죠. 히란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 중 한 명입니다. 그를 만나서 앞으로 남은 어려운 귀향의 과정, 구원자들에 대한 보복, 그리고 또다시 떠나야 할 미지의 여행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배운 그는 이제는 어머니의 영혼을 만나서 인간 보편의 운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오디세우스는 운명에 따라 저승에 온 전우들을 하나씩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앞서 말한 가장 보잘것없는 부하였던 엘페노르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연민을 나누고 이제는 최강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에게 위로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무구 경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아스 앞에서는 자신의 승리를 후회하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죽음의 기록인 일리아스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듯이 시인은 전장에서 쓰러진 이들 말고도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서도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내려진 세 명의 죄인, 즉 티티오스, 탄탈로스, 그리고 시시포스의 이야기입니다. 티티오스는 제우스의 아내 레토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탄탈로스와 시시포스의 범죄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탄탈로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들 펠롭스를 요리하여 감히 신들에게 대접을 했죠. 이 사람은 악랄한 방식으로 신들을 떠보려 했습니다. 한편 시시포스는 고대 히랍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기꾼, 도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애쓴 존재라고 전해집니다. 이 세 사람의 죄를 차례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금지된 성, 금지된 음식, 그리고 금지된 생명에 대한 도전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인간과 신들 사이에 놓인 경계를 무너뜨린 자들, 곧 이 세계의 질서를

드린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삽입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 지점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있을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과의 대결의 구도입니다. 구원자들의 죄상이 이들의 범죄를 종합해 놓은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구원자들은 티티오스처럼 남의 아내를 탐하고 탄탈로스처럼 합당한 나눔이 이루어져야 할 밥상을 더럽혀버리고 시시포스가 그랬듯이 필멸의 인간 운명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의 정점에는 인간 조건의 한계를 의식하고 수용하는 오디세우스가 있고 그 한계를 애써 지우려는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결이 정점에서 놓이게 됩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저승의 사정을 전해주고 앞길에 대한 세부적인 조언을 얻은 다음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처음 만난 세일엔들도 키르케의 조언이 없었다면 아마 이겨내기 어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밀랍으로 부하들의 귀를 막은 오디세우스는 혼자 돛대에 묶인 채로 세일엔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직 노래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자신을 부르는 몇 마디 음성만으로도 오디세우스는 그녀들에게 가자며 막 애원을 하고 부하들은 그를 더 세게 결박하며 위험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일엔들이 부르려던 노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세일엔들은 오디세우스를 멀리서 바로 알아보고 칭송이 자자한 오디세우스여 아카이아인들의 위대한 영광이여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전쟁에서 늘 듣던 전우들의 인사말을 난생 처음 듣는 다른 음성으로 듣게 된 오디세우스는 여기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래는 듣고 싶고 그래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상황을 그르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기막힌 호기심과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던 폴리페모스 앞에 있었던 오디세우스였다면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밧줄을 풀고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치는 않지만 그때와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 저돌적이고 직선적인 싸움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 세계에 들어왔음을 알아차린 거죠. 시인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가려둔 채 그 노래의 결과물인 부패한 시신과 해골을 선명하게 더없이 음산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이들이 트로이아 전쟁의 노래를 부른다 한들 그것이 이제 불멸의 명성이 아닌 쇠락과 파멸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디세우스 일행은 엄청난 물리적 위험을 맞게 됩니다. 키르케의 조언을 따르면 새 한 마리 무사하게 지나갈 수가 없는 플랑크타위 바위들이 있다고 해요. 황금 양털의 전설로 유명했던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아르고호를 제외한다면 이곳을 무사히 지난 배는 전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쪽에는 12개의 발과 6개의 입으로 닥치는 대로 채워가는 괴물 스퀼라가 있고 그 곁에는 하루에 3번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3번 내뱉는 소용돌이 카립디스가 있어요. 키르케는 플랑크타위 바위들 쪽으로 가야 할지 말지를 두고 선택을 하라고 한 다음 스퀼라와 카립디스 쪽으로 간다면 카립디스만큼은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정면 승부 자체가 무의미한 상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대 앞에서 그는 키르케의 조언대로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하고 그 대가로 부하 6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는 희생당한 부하들의 최후를 노래하면서 자신이 겪은 모든 항해 중에서 자기가 눈으로 본 가장 가련한 장면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첫 모험부터 수면 위로 올라왔던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마침내 태양신의 섬 트리나키아에서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섬에 정박할 생각이 없었어요. 키르케와 테이레시아스가 미리 경고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섬에 있는 태양신의 솟대를 건드리게 되면 그때는 파멸

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였죠. 그러나 지쳐버린 부하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해도 졌으니 이 섬에 들리지 않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밤샘 항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마지못해 양보하는 대신 태양신의 가축들을 절대 손대지 말고 해치지 말라는 금령을 내립니다. 그래요. 일행에게 빵과 포도주가 남아있던 동안에는 이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한 달 내내 역풍만 보내면서 이들의 발을 묶어둡니다. 식량도 결국 바닥을 드러냅니다. 굶주림에 굴복하고 태양신의 소들을 잡습니다. 그대로 잡아먹는 것이 꺼림칙했던지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형식을 택하긴 하지만 애초에 제수로 쓰면 안 될 것을 바쳤으니 신들도 이를 받아줄 리가 만무하죠. 자신의 가축들이 도살된 것을 알게 된 태양신 헬리오스는 제우스에게 달려가죠. 지상에서 태양을 비추지 않겠노라 협박을 합니다. 제우스는 이들을 난바다로 이끌어내서 파선과 전멸을 안깁니다. 이제 살아남은 것은 오디세우스 하나뿐입니다. 이 사건은 이 시의 첫머리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인상적이고 강렬해요. 10년의 전쟁과 귀향길의 수많은 위험을 견뎌낸 부하들은 이로써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시인은 이 시를 여는 순간부터 이들의 파멸을 이들 스스로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요. 번듯한 음식이 아닐지언정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와 그물을 던져 잡은 새로 연명은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견디지 못하고 금령을 어기고 인내하지 못한 부하들의 책임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부하들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저 끝까지 버티고 견뎠던 오디세우스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이 남게 되죠. 하지만 그의 모습도 몹시 위태롭습니다. 무서운 풍랑으로 배와 부하들을 모두 잃은 그는 부서진 배의 잔해의 의지에서 떠다니다가 소용돌이 카립디스로 되밀려가는 등 생사를 넘나드는 고생을 겪다가 결국 칼립소에 의해 구조가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칼립소에게서 7년을 지내고 이후 파이아케스 사람들에게 간 오디세우스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그들 앞에서 노래한 겁니다. 이후 오디세우스는 그들의 배를 타고 이타카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의 작품 후반부의 핵심은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의 대결입니다. 민담과 동화에서는 나쁜 놈들이 그냥 몰살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서사시에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어떤 죽을 죄를 지었느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연구자들이 구원자들의 죄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 보복의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번에 108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몰살한 주인공의 사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과연 구원자들의 잘못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가차없는 처벌이 그려진 것이었을까요? 영웅에게 사륙 말고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요? 이 시의 시작에서 제우스는 인간이 자기 잘못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만일 구원자들이 지나친 처벌을 받은 거라면 오디세우스의 사륙은 제우스의 정의와 아무 상관없는 사적인 보복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던 제우스의 선언이 빈말이 되고 말죠. 무엇보다도 사륙 직전에 구원자가 에우리마코스가 제안한 타협안을 오디세우스가 일축해버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에우리마코스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그동안 먹고 마신 것을 전부 다 보상하고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얹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그의 타협안을 수용을 했더라면 구원자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일거에 붕괴시켜버려서 이들의 정치적인 도전의 가능성까지 제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권력은 그만큼 견고하게 복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 타협안을 일축하고 사륙전에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세우스의 방랑 후반부 그리고
복수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단어 실력 그리고 영어 말하기 실력까지 쓱쓱쓱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hat's your favorite subject?
2: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1: Why do you like music?
2: Because I like to sing songs.
1: I like PE.
2: Why do you like PE?
1: Because I like outdoor activities.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오늘은 why, because, PE, outdoor activities 이렇게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why.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네. why예요. why는 왜 하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why만 물어볼 수도 있고 why, 왜 너는 뭐뭐 하니,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 이렇게 긴 문장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why 하고 물어보면 대답이 보통 because 하고 시작해요. because는요,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야 라고 문장을 열어주거든요. 또는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because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이 because가 포함된 부분은 문장 속에 쏙 들어가게 된다는 거. because, 왜냐하면

0: 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알려주는 말. PE. PE는요, Physical Education의 약자예요. 친구들 과목 중에서 체육이 바로 Physical, 신체적인 Education, 교육. 그쵸? 우리가 몸으로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배우는 수업이기 때문에 체육을 PE라고 말해요. Outdoor. Outdoor. 말 그대로 out, 바깥이잖아요. Door, 문의 바깥이니까 야외의라는 뜻이 되겠네요. Activity. Activity. 이 말은 아마 우리 친구들 우리말로 activity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말로도 어떤 활동을 activity라고 영어 말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요. 발음할 때는 activity. Activity. 이렇게 발음하면 훨씬 자연스럽다. 자, 그럼 대화 볼게요. 남자아이가 What's your favorite subject? 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 배운 적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무엇 무엇 물어보는 거. What? 물어보는 말. 무엇이니? Your, 너의 favorite subject. 네가 가장 좋아하는 subject. 과목이 뭐야? 물어봤더니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여자아이는 music, 음악을 좋아한대요. 과목 중에서. Why do you like music? 왜 음악이 좋은데? 나왔죠. Why? 시작하고 Do you? 너는 like, 좋아하니? Music, 음악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Because, 보이죠 친구들? Why? 물어봤더니 봤더니 Because 하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I like to sing songs.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야. 이 Because 문장이 원래는요. I like music because I like to sing songs 인데요. 앞에 반복되는 부분은 그냥 빼버리고 간단하게 우리 말로 하는 거니까 줄여서 because I like to sing songs. 왜냐면 난 노래하는 걸 좋아하거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구나. I like PE. 너는 체육 좋아하는데 why do you like PE? 너는 체육 왜 좋아하는데? Because 또 나왔죠. I like outdoor activities. 나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맞아요. 밖에 나가서 뛰고 몸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은 보통 체육 수업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어릴 때 체육 엄청 좋아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랑 문장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87. 87 들어가서 779 눌러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순서대로 누르면 영어 문장 완성! 끝까지 알아봐요.
1: Why do you like music?
0: 배운 내용 그대로죠. Why? 왜? 먼저 물어보고 Do you like music? 너는 음악을 왜 좋아하니?
1: Because I like to sing songs.
0: 이유를 말해주는 문장 Because I like to sing songs.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거든.
1: Because I like to read books.
0: Because 문장 한 번 더 나왔어요. Because I like to read books. Books. 왜냐하면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야.
1: Because I like to draw pictures.
0: 써놨죠? Because I like to draw pictures. 왜냐하면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야.
1: Because I like fiction books.
0: 아하. Because I like fiction books. Fiction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설책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이다.
1: Because I like outdoor activities.
0: 배우 문장. Because I like outdoor activities. 왜냐하면 나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좋아요. 이젠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음악 수업이야. 응, 좋아해. 응,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오키도키.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6 들어가 봐요. 뭔가 과목 얘기, 왜 좋아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겠지.
2: What is the next class?
0: 다음 수업은 뭐야? 반 친구인가 봐. 다음 수업은 뭐야? 물어봤네요. 음악 수업이야? 그러면 It's music 하면 되겠지. It's music. 어렵지 않고.
2: Yay, it's my favorite class.
0: 펭수 음악 좋아하는구나.
2: Do you like music?
0: 너는 음악 좋아하니? 그러면 나 어떡해요? 좋아해. Yes, I do. 또는 Yes, I like music. 둘 다 되겠지? Yes, I do. 물어보겠지.
1: Great.
0: 왜 좋아하냐고?
2: I enjoy singing songs in music class. Do you like to sing songs?
0: 아하, 자기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음악 시간이 좋대요. 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 물어보니까 나도 응, 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Yes, I like to sing songs. 펭수가 했던 말 그대로.
2: Well, I want to hear your song.
0: Yay.
2: Oh, it's time to start a music class.
0: Let's go.
2: Let's go.
0: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미션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요, outdoor activities 나왔으니까 야외 활동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야외 활동의 종류 알려줄래? Outdoor activities. Cycling. 자전거 타기. Hiking. Hiking. Rock climbing. 암벽 등반. Surfing, surfing, camping, camping, gardening, 정원 가꾸기. 와, 정말 많죠? 일단 밖에서 하는 건 다 야외 활동이에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Cycling, 자전거 타기. Hiking, hiking, 등산 같은 거. Rock climbing, 암벽 등반. Surfing, surfing, 그리고 camping, 그리고 gardening, 정원 가꾸기까지 정말 많은 야외 활동이 있네요. 친구들은 어떤 활동 좋아하나요? 이번 시간에는 why, 왜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유를 묻고 because 하고 그 이유를 말해주는 이러한 대화 세트를 배워봤어요. 실제로 우리 많이 쓰는 문장이거든요. 친구들도 이유를 묻고 답하는 과정 한 번 더 연습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까지 실력 향상 문제 풀었다 그렇죠? 15번까지 풀었고 이번 강의에서는 16번 문제부터 풀고 1등급 완성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6번 문제 또 재밌게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기유도 문제인데 같이 보도록 하죠. 그림 가는 교통카드의 작동 원리를 나타낸 것으로 교통카드를 카드 단말기에 가까이 하게 되면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증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교통카드 내부의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른답니다. 오케이, 좋아.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는 휴대전화를 무선 충전기 위에 놓고 충전하는 모습인데요. 코일 A, B는 각각 무선 충전기와 휴대전화 내부에 있고 A는 충전기, B는 코일, B는 지금 휴대전화에 있고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주기적으로 변한답니다. 오, 세기가 변하네? 전류의 세기가 변한다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거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는 것은 코일 B에 들어가는 자기 손속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기억. 가에서 교통카드의 내부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냐? 자, 지금 자기장이 쫙 증가한다. 그렇죠? 자기장이 쭉 증가할 때 이 코일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증가하는 자기장이 싫어. 막아내야 되겠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 감아지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A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이어 봅시다. 나에서 B를 통과하는 자기 손속은 주기적으로 변하냐?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는 주기적으로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그 주기적으로 변하는 자기장을 코일 B에서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뭐가 된다? 주기적으로 변하는 자기 손속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따라서 니도 맞아요. 찍어 봅시다. 나에서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의한 전기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냐? 지금 유도 전류가 생겨, 그렇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이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충전해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 부르죠. 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5번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쉽다, 그렇죠?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예시를 물어본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실력 향상 문제 해결했고, 이제 우리가 뭘 푼다? 1등급 실력 완성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자성체와 구리관을 이용한 실험이다. 오케이. 자, 실험 과정을 봅시다. 가,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 B를 균일한 자기장에서 자기화시킨다. 오, 지금 보니까 균일한 자기장 위쪽으로 가니까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네. 편의상 여기가 N극, 여기가 N극이 있다고 보고 위를 S극이 있다고 봐도 괜찮겠죠.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하는 이런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 오케이. A, B는 강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어떤 게 강인지 어떤 게 반인지 몰라요. 자, 나를 봅시다. 나를 보니까 가의 A, B를 순서대로 구리관 위의 오케이 같은 위치에서 가만히 놓아서 구리관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봤더니 A, B는 여기서 A, B가 떨어지는 경로상의 한 점입니다. 그렇죠? 측정했더니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잘 봐요. A를 떨어뜨렸더니 걸린 시간 T0야, T0. B를 떨어뜨렸더니 1점 T0야. 우리 이거 개념 수업할 때 쌤이 구리관에서 자석 떨어뜨린 거 봤다, 그쵸? 분필을 떨어뜨리면 쑥 떨어져. 자석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 가지고 반대 방향, 막아내는 자기력이 생기죠.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쵸? 그 상황입니다. 따라서, 늦게 떨어지는 B가 뭐가 되냐면 강자성체구나. 반자성체는 어떻게 되냐? 외부 자기장을 가했다가 외부 자기장에서 꺼내는 순간 다시 자기화된 게 풀리겠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따라서 아무런 자성을 띄지 않겠죠. 따라서 기억 A는 뭐가 된다? 반자성체가 되겠죠. 이것만 체크하시고 기억 봅시다. A는 강자성체냐? No, 반자성체입니다. 틀렸고요. 네. B가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반대냐? 라고 물어봤지. 자, B는 지금 우리가 강자성체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럼 봐요. 얘가 들어올 때는 구리관 입장에서 오 자기 손속이 변하네, 변하는 게 싫어, 밀어내야 돼, 위로 자기력이 작용해, 그렇죠? 그리고 통과했네, 통과해가지고 B를 지날 때 어떻게 된다? 오 멀어지네, 멀어지지 마, 잡아당겨야 돼. 따라서 A를 지날 때랑 B를 지날 때랑 자기력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니도 틀렸네.
정답은 디귿밖에 없는데 디귿 봐요. B의 역학적 에너지 일부는 여기서 B가 떨어지면서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겠죠. 일부는 전기 에너지로 전달되냐? 전기 에너지로 바뀌겠죠. 이 구리관에서 전류가 흐를 거고 그것이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만 만든 몇 번이다. 2번으로 우리가 수월하게 고를 수가 있겠다. 맞죠? 이렇게 재밌게 수월하게 빠르게 해결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에서 오래 머뭇거리면 안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1번은 이렇게 쉽게 풀었고 이제 2번 갑니다. 2번. 2번도 자아성에 관한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자석 위에 자석 있고 그 위에 자성체가 있습니다. 자성체 A가 떠서 정지해 있다. 떠 있다. 붕 떠 있다. 중력을 극복하고 떠 있다. 반대 방향의 자기력이 작용하네. A는 무슨 자성체? 반자성체. 오케이. 이 바로 딱 생각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B의 내부의 자기구역. 자기구역 보는 순간 강자성체. 오케이. 강자성체. 강자성의 특징이 자기구역이 있는 겁니다. 반자성하고 상자성은 자기구역이 없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는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C를 나타낸 것으로 C를 가만히 보니까는 오? 자기화가 되지 않았더니 원자 자석 성질이 없네? 원자가 자석이 아니네? 다시 말하면은 얘는 반자성체겠죠. 상자성체도 원자 하나하나가 자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구역이 없을 뿐이지. 맞죠? 따라서 A하고 C는 같은 자성체고 B만 강자성체입니다. 오케이. 이 상황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다. 자, 볼게요. 한번. 아, 그리고 자, 다를 보면은 다에서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니까 반자성체가 맞죠? 굳이 안 주어져도 이 그림만 보고도 반자성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기억 봅시다. 기억. A와 C는 같은 종류의 자성체냐? 맞죠? 반자성체입니다. 맞고요. 뉴. 가에서 A의 위와 아래를 반대로 하여 자석 위에 가만히 놓으면 A는 자석에 뜨냐? 뜨죠. 반자성체는 뭐 뒤집든 말든 어쨌든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뜹니다. 디귿. 자기화된 B를 C에 가까이 하게 되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냐? 아니죠. 자기화된 B라는 것은 강자성체, 즉 자석이라는 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이 자석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디에? C에 가까이 하면 당연히 붕 뜨겠죠. 즉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겁니다. 따라서 당기는 힘이 아니고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정답은 기억 니엣만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기억합시다. 해서 강상반 구분하는 것 연습하세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특징만 알면 돼. 자기구요. 아시겠죠? 원자 자석 그런 것들. 자, 이어서 우리 또 중요한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 요 자기장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가보이 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림 가는 가늘고 긴 직선도선 A와 오케이. 그리고 중심이 O점이고 반지름의 B가 2대 1인 원형도선 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자, 반지름의 B가 2대 1이기 때문에 편의상 얘를 1이라고 둡시다. 1 편의상.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이렇게 체크해두고 갈게요. 반지름의 B가 2대 1이니까 이때 A에는 세기가 IA인 전류가 흐르고 있고 B와 C에는 세기가 각각 I0, EI0인 전류가 흐릅니다. 오케이, 좋아. 이때 각각 이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나는 가의 O점에서 이제 자기장의 세기의 측정 기준이 되는 게 O점입니다. O점. O점에서 어떻게 된다?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 자기장의 세기를 뭐에 따라 나타낸 거냐면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A, A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오케이.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그럼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들어가는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지. 그거 생각하시고요.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다. 오케이. 너무 재밌는 문제다. 그렇죠? 재밌게 생겼지. 자, 이때 우리가 또 실전적인 개념. 자, 이거는 문제 풀 때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요 조건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자기장을 세기 이야기할 때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세기는 거리에 직선도선으로부터 수직한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때 같다라고 두기 위해서 상수 K1을 곱해줬습니다. 그렇죠? K1. 그리고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원형도선의 중심으로, 원형도선으로부터, 즉 원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말하는 거지. 요것 또한 뭐에 반비례냐면 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해. 그리고 원에 흐르는,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데 이때 이 상수는 직선도선일 때랑은 다른 상수를 써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주어졌다고 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뭐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직선과 원형이 혼합돼서 나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주어집니다. 어떤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직선인 도선, 뭐 원형이 몇 배다라든지 또는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의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아서 상수해야 되는 지점. 그렇게 자기장에 대한 정보가 주로 주어지고 전류의 세기에 가지고 자기장의 세기는 비교하기 힘든 이유가 이 상수가 달라요. 그 부분 하나 점검합시다.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지만 왜 이 문제 풀 때는 자기장의 세기를 가지고 비교하고 직선, 원형 나올 때는 전류의 세기만 알아도 자기장의 세기가 비교가 되거든요. 왜? 같은 상수를 사용하는 것끼리는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점검합니다. 자, 봅시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이냐? 자, 볼게요. 원점 O에서 지금 IA의 전류의 세기가 지금 0이야. 즉 A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장이 플러스 3B0야. 오, 여기서 A가 없을 때, A가 전류가 안 흐를 때 여기서 플러스 3B0라는 것은 C에 의한 자기장. 즉 4개의 원형도선이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원형도선이니까는 엄지손가락을 전류 4개를 자기장으로 봐도 좋지만 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4개의 손가락을 전류라고 보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으로 봐도 되겠죠. 따라서 가만히 있게 되면 나오는 자기장,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 근데 얘가 더 세기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 3B0가 되겠지. 맞습니까? 좋아. 따라서 A가 없을 때는 지금 나오는 자기장 3B0인데 A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나오는 자기장이 점점 감소하다가 딱 여기서 얼마가 된다? 총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돼버리네? 그러면 A는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 억눌러야 돼. 억제해야 돼. 그럼 A는 전류가 플러스 Y로 흘러가지고 얘를 눌러줘야 돼요. 맞습니까? 따라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되겠다. 기억 봅시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풀 Y다. 맞는 말이 되겠죠. 쉽죠? 그래프에서 별거 없어요. 자, 이은 갑니다. O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4B0냐? 저거를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제 요 자기장의 세기를 지금 A를 전류를 딱 0으로 만든 다음에 원점, 즉 A에 흐르는 전류가 없을 때를 가지고 해볼 겁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0일 때, 즉 IA가 0일 때 원점 O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지금 플러스 3B0거든요. 이 플러스 3B0는 누구와 누구의 합이냐면 B와 C 자기장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BC 합. 오케이? 자, 근데 잘 보시면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도 반지름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C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한 개를 약속을 잡고 가겠습니다. 자, B를 기준으로 볼게요. B.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렇죠? 이만큼. 이만큼 떨어져 있고, 즉 B 기준으로 반지름이 2이고 전류의 세기가 I0일 때.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전류의 세기가 I0일 때의 자기장의 세기,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편의상 B'라 합시다. B'. 오케이? 자, 그러면 B가 원의 중심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네 개의 손가락을 전류로 감아지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이네?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케이. 따라서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B'이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C가 만드는 자기장은 플러스가 될 텐데 얼마나 되냐? 잘 봐요. 이제 C로 갑니다. C는 감아지게 되면은 네 개의 손가락이 전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근데 문제는 거리가 B보다 절반이 됐어. 그러면은 전류의 세기가 똑같다면 자기장은 두 배가 될 텐데 전류의 세기마저 두 배가 됐어. 그럼 자기장은 네 배가 되겠지. 다시 이런 말입니다. 자, C의 경우는 거리는 1, 전류의 세기는 2I0. 따라서 얼마가 된다? 4B'. 4B'. 따라서 원점 O에서 A가 0일 때 원점 O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B'. 얘는 B에 의한 것, C에 의한 것은 4B'이 되겠죠. 얘는 얼마냐면은 3B'입니다. 그렇죠? 요것이 얼마냐면 지금 여기 플러스 3B0네. 따라서 B'은 얼마냐면은 B0가 되겠고, 자, B'이 B0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C가 만드는 원점 O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된다? 4B0겠죠. 그리고 B죠. B가 만드는 원점 O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가 되겠습니다. 세기니까 부호된 거, 세기니까 부호된 거.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하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니은 O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 4B0.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C니까. 좋습니다. 지금 갑니다. IA가 25I0일 때, IA가 25I0일 때, O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다. 그쵸? 잘 봐요.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 자, IA가 25I0일 때, 전체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마이너스 2B0거든요. 잘 봐요. B하고 C는 전류의 세기가 안 변해. 그러니까 B와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습니다. 얼마로? 우리 처음 구했다시피 BC의 자기장의 합이 얼마냐면 지금 3B0로 같아요. 그쵸? 따라서 B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플러스 3B0인데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증가해서 25I0 걸을 때 몰라. 얼만지 모르는데 그 얼만지 모르는 걸 BA라 주자고요. 요것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B0가 돼야 돼. 따라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BA는 얼마가 된다? 5 BA가 되겠죠. 세기니까 부호되고 이것만. 오케이?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잘 봐요. 원형 도선과 직선 도선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기장의 세기로 비교하는 게 보이죠. 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는 OB0다. 맞는 말이 되겠고 정답은 기역 니긋 다 맞는 5번으로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구분해 주시고, 이렇게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 나왔을 때, 원형 도선끼리는 전류의 세기 가지고 자기장의 세기 비례관계 세울 수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라는 의미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전적인 문제에서는 특히나 직선과 원형 도선 섞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선과 원형이 복합 형태로 나왔다? 그럼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여기서는 25I0가 그 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4번. 되게 재밌게 생겼어. 나침반이 4개나 있어. 4개. 가봅시다, 한번.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Q가, 오케이. PQ가 있고요. 종이면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다. 수직, 수직. 오케이. 이때 A에서 D는 A, B, C, D가 있다. 그렇죠? PQ를 이은 직선상에서 나침반이 놓인 위치인데 이때 지금 세 가지

어디?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어. 그러면 재봐요. 이 지구 자기장이 원래 딱 디폴트 값이야. 원래 나침반이 향하는 값. 여기인데 외부 자기장 때문에 C는 서쪽으로 꺾였고, D는 동쪽으로 꺾였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자기장 일색이, 즉, 이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 일색이가 이 사이 어딘가에서 지금 영인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오케이? 영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쪽으로 가다가 영이 되었다가 동쪽으로 꺾이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얘, 동쪽으로, 아, 서쪽으로 꺾인 얘가 Q 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는 Q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Q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여기 갔을 때 P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오케이. 이겁니다. 따라서, 자, 봅시다. Q는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냐면, Q가 C한테 강하게 영향을 주려면 들어가는 자기장에 되어서, 들어가는 전류가 되어서, 가마 쥐었을 때 자기장이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지구 자기장이 이쪽에 되어야지만 그 합이 이쪽에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Q는 종이면에, 즉이 칠판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에 되겠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돼야지. 자, 두 도선 바깥쪽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려면 Q는 들어가. 그럼 P는 나와줘야 돼. 나와줘가지고 가마 쥐어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줘야 되겠죠. 왜? Q는 들어가서 오른쪽 0에서 항상 내려가는 방향. 그러니까 P는 나와주면서 가마 쥐기 때문에 여기서 P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항상 위로 가는 방향. 따라서 합쳐서 0이 되기 위해서는 P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져야지만 여기서 0이 될 수가 있다. 상황 이해되죠,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그죠? 예전에 개념할 때. 따라서 Q보다 오른쪽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P가 Q보다 커야 되겠죠. 그거 한개 점검합시다. 자, 1번 볼까요? P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P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다. 그렇죠? 오케이. Q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Q의 오른쪽 영역에서 0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고 Q에 가까운 C가 어디? 이렇게 북서쪽으로 나침반이 휘었기 때문에 Q는 들어가는 자기장, 전류. P는 나오는 전류가 되어야지만 여기서 0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2번 갑니다. P와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고. 자,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보니까는 Q의 오른쪽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 그렇죠? 그 말은 Q보다 P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P와 Q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네? 그럼 거리가 더 멀리 있는 P가 전류가 더 많이 강하게 흘러야 되겠죠.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P가 어디? Q보다 더 커야 됩니다. 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자, 3번 봅시다. AB에서 나침반 자침이 회전하여 N극이 각각 가리키는 방향과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나오고 있어, 그치? 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아 쥐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즉, 지구 자기장은 이쪽, 지구 자기장. 그리고 나오는 방향이네, 감아 쥐어. 따라서 이 P가 만드는 나침반, P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이쪽 방향. 자, 물론 Q는 들어가기 때문에 감아 쥐어. 여기서 위로 가는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근데 P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따라서 Q가 만들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얼마 안 돼. 따라서 이쪽이 더 강하죠. 따라서 이 합친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어디?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즉 A에서는 어느 방향? 북서쪽이 되겠고 B를 갑니다. B. B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지구 자기장이 있겠죠. 자, P를 봅시다. P의 경우에 나오는 전류기 때문에 감아 쥐게 되면은 B에서 자,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 이런 나침반 문제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두 도선 사이에서 전류의 세기가 0이 됐냐? 두 도선 바깥쪽에서 전류의 세기가 0이 됐냐? 그 부분 하나 체크합시다. 방금 상황은 두 도선, 직선 도선 바깥쪽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두 도선의 전류 방향 반대가 되겠고, 만약에 두 도선 사이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그러면 전류 방향 똑같아야 되겠죠. 한번 가정해봐요. 나오고 있네? 감아줘. 내려가. 어? 나오고 있네? 감아줘. 올라가. 0이 될수 있겠죠. 해서 두 도선 사이에서 0이냐? 밖에서 0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딱 짚어주시고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도 도선 4개에서 4개. 4개나 있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하고 간단해요. 오른손만 있으면 풀수 있어. 오른손. 자, 시험 칠때 오른손 법칙 잘 써야 됩니다. 왼손 안 돼요. 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 B, C, D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오케이. A에는 XY 평면 외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아,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BN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I0에 전력을 넣는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굿. 그리고 원점 O에서 A에서 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오케이. 자, 원점 O에서 합성 얘와 얘와 얘 모든 자기장을 합친 게 지금 어디 방향?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 와. 자,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것은 이 Y 방향에 자기장이 없단 소리거든. 그거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이런 거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잘 봐요. 자, 여기서 B를 봅시다. B는 지금 나오는 전류이기 때문에 감아주어봐. 감아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자기장의 방향은 얘가 그린 원형 방향에서 접선 방향이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O점에서는 O를 여기서부터 이까지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O점에서 딱 B가 만드는 이 자기장의 방향 어디냐면은 바로 이쪽 방향, 윗방향. 잘 안 보이니까 살짝 왼쪽에 그릴게요. O점에서 살짝 위. 요 위로 가는 자기장을 만들겠죠. 딱 나오는 자원류 감아지게 되면은 플러스 Y로 가는 자기장.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오로지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기 때문에 C가 이 자기장을 상쇄시켜줘야지만 Y 방향의 자기장이 없어지는 거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C는 지금 얘를 상쇄시켜야 돼.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전력을 내야 되냐?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이 두 도선 사이에서 Y방향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C도 나오는 자기장 전류야. 나오는 전류가 되다 보니까는 감아줘. 이렇게. 맞죠? 따라서 C하고 B하고 지금 Y방향의 자기장인 세기가 똑같아가지고 서로 상쇄되어 버렸습니다. 요것 때문에 X만 살아남고 그럼 C는 B보다 거리가 절반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절반이 되어야 되겠죠. 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 R분의 I, 즉 거리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절반, 전류의 세기도 절반. 왜?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분의 I제라고 되겠고요. 자, 이제 A와 D를 갑시다. 이제 AD만 살아남았어. 자, AD를 보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네, 전류네. 들어가는 전류니까 감아줘. 감아주었을 때 A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어디냐? A는 이쪽으로 만들면 되겠죠. 얘를 D가 이겨야 돼. D는 그러면 들어가는 전류가 되어가지고 감아지었을 때 여기서 탁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들어가는 전류.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A보다 더 커야지만 오른쪽이 될 수 있겠지. 자, 근데 D는 지금 A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네. 따라서 D의 전류는 A보다도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기억 갑니다.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D에서보다 작냐? A에서가 D보다 작지요. 기억 맞습니다. 니은 봅시다.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0.5I0냐? 맞지요. 맞고요. 디귿. CD. C와 D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냐? 맞지요. 따라서 정답은 5번만 맞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했어. 또 우리가 이제 6번 문제 너무 중요한 6번, 7번 두 문제를 풀 텐데 요 두 문제에서는 이제 1등급 실력 완성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특별히 또 1등급에 걸맞는 재미있는 또 실력 우리 실전 개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잘 쓰셔야 돼.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D, 오케이. 3D인 직사각형 금속 고리가 얘가 D고 지금 얘가 얼마? 3D라는 거다, 그렇죠? 금속고리가 XY평면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며 XY평면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 1에서 4를 지납니다. 1, 2, 3, 4, 그렇죠? 1, 2, 3, 4, 많기도 하다, 그렇죠? 오케이, 좋아. 이때 1,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고 O, 1, 2는 이미 주어졌다, 그렇죠? 방향은 XY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들어가는 방향 B0. 오케이, 그리고 좋습니다. 표는? 금속고리의 점 P에 흐르는 유도전류 IP의, 오케이, 유도전류, 그렇죠? IP의 세기와 방향을 P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때 우리가 하나 재밌는 정보 하나 드릴게요. 자, 봐봐요. 실전 개념, 오케이. 요걸 여러분이 잘 해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진지합니다, 지금. 자, 우리 간단하게 다시 봅니다. 여기 외부 자기장 영역에 우리 이거는 실력 향상 문제 풀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들어가는 자기장도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자기장에 쭉 속력 V로서 길이 L인 도선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B라고 가정할 때

0: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고 있네? 그럼 들어오지 마! 막으라고 해야 되죠, 그죠?
1: 반시계 방향.
0: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때 전류의 색이 편의상 I0라고 두자고요. 자,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 빠져나갈 때는 이제 반대 방향의 전류가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 I0가 흘러야 됩니다. 그럼 이때 유도 기재력의 크기는, 우리 배웠습니다. 유도 기재력의 크기는 유도 전류의 색이, 반대로 적을게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재력의 크기에 비례하고, 맞죠? 유도 기재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B, L, V에 비례한다고 이미 우리 개념 수업 때도 했고 실력 향상 문제도 정리했고 지금도 이렇게 적어줍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한 개 더 우리 포인트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갈 때 전류를 마이너스 I0로 하자고요. 이쪽 방향. 나갈 때 전류는 플러스 I0겠지. 자, 그러면 자기장 영역을 들어갈 때 전류랑 나갈 때 전류를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어버려. 따라서 시그마는 합친다는 기호거든요. 싹 다 더해. 뭐를? 자기장 영역을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 더해. 더했을 때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됩니다. 요것이 우리 너무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잘 봐요, 여러분. 0.5D를 지날 때는 지금 얘가 이만큼 있거든, 0.5D. 0.5D를 지날 때는 1번 영역에 진입하고 있고 4번 영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적을게요. 간단히 적을게요. 1번에 들어가.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영역에 들어가. 이거다. 그렇죠? 0.5D를 지날 때. 1.5D를 지나. 1.5D를 지날 때는 어디를 지난다? 1.5D. 그때는 1번에서 빠져나와 2번에 들어가. 근데 이때 4번 영역이 만드는 자기장은 면적의 변화가 없죠. 그럼 4번 영역은 유도 기재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1.5D를 지날 때는 오케이. 1번을 빠져나와. 빠져나와. 빠져나오고 2번에 들어가. 자, 2.5D를 갑니다. 2.5D를 지날 때는 또 4번의 면적 변화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얘는 기재력 안 만들어. 2번을 빠져나와 3번을 들어가. 따라서 2.5D를 지날 때는 2번에서 빠져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영역에 들어가. 그 다음 4번 갑니다. 요거 3.5D. 3.5D를 지날 때는 똑같이 4번 영역은 여전히 면적 변화가 없죠. 기재력 안 만들어. 자, 3.5D를 지날 때는 3번 영역을 빠져나와. 오케이. 3번 영역을 빠져나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봐요. 가정하기를 4.5D. 4.5D를 지날 때는 어디를 빠져나오냐면 4번을 빠져나와. 오케이. 따라서 적을게요. X는 4.5D. 4.5D를 지날 때는 4번을 빠져나옵니다. 맞습니까? 이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잘 봐요. 그럼 이때 색이 EI0라는 것은 1번을 들어가고 4번을 들어갈 때의 전류의 합이 EI0. 이때 I0라는 것은 1번을 빠져나오고 2번을 들어갈 때의 전류의 색이 I0. 이때 5I0라는 것은 2번을 빠져나오고 3번을 들어갈 때의 전체 전류의 합, 맞죠? 얘는 3번을 빠져나올 때의 전류, 얘는 4번을 빠져나올 때의 전류. 합쳐봅시다. 잘 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1번 들어가 1번 빠져나와, 4번 들어가 4번 빠져나와, 2번 들어가 2번 빠져나와, 3번 들어가 3번 빠져나와. 자, 전류의 다 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요거 싹 다 합친 게 0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 2i0 갑니다. 플러스 2i0. 자, 플러스 i0. 그 다음 마이너스 5i0. 그 다음 얼마? 플러스 3i0. 자, 근데 이 합이 얼마냐면 잘 보셔야 돼요. 이 합이 마이너스 5, 근데 2 더하기 1, 3, 6. 마이너스 5i0. 따라서 이 합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i0인데 5 남네요. 뭐지요? 하는 순간 이걸 안 될 때, 그렇죠? 따라서 4.5D를 지날 때 I0가 전류가 흐르게 되고 마이너스 Y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I0가 더 추가가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싹 다 더하게 되면 여기다가 4.5D를 지날 때 마이너스 I0를 하는 순간 얼마가 된다? 0이 되어버리겠지. 따라서 2, 1, 3, 그쵸?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6 합해서 0. 따라서 2, 3.5D 하고 4.5D를 추가하는 순간 4번 영역에 이 기전력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해서 이해됐으면 무조건 아셔야 돼. 왜? 이걸 알면 여러분 시험 칠 때 훨씬 편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속에는 엄청난 원리가 숨어져 있지.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럼 3번하고 4번 자기장만 해결하면 되겠지. 가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번 자기장 해결은 되게 간단합니다. 봐봐 여러분. 4번 영역을 빠져나올 때 아이즈로가 흐르는데

마이너스 y 방향이네. 마이너스 y 방향이란 것은 잘 보세요. 여기 자, 4번 영역이 4.5D죠. 4.5D는 지금 여기네. 여기. 여기를 지날 때 여기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i0라는 것은 빠져나오네. 이렇게 가만히 지나봐봐, 여러분. 어? 마이너스 y네? 자, 들어가는 자기장이야. 그 말은 뭐냐면, 아, 4번 영역이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에 빠져나오니까는 줄어들지 마. 만들기 때문에 감아지는 거구나. 마이너스 y, 4번의 자기장의 방향이, 아,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판단할 수가 있고, 전류의 세기는 I0인 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가 이, 여기서 이 자기장의 세기를 알기 위해서 1번으로 갑니다. 1번. 즉, 0.5D를 보겠습니다. 0.5D. 0.5D 가요. 0.5D 이렇게 갑니다. 0.5D를 딱 갔더니, 전류의 세기가 2i0고 플러스 y야. 자, 그럼 봐봐요. 4번 영역을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 y로 i0. 그럼 4번 영역을 들어갈 때는 플러스 y로 i0. 아,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4번 영역에 의해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i0구나. 근데 문제는 전체 전류가 2i0로 플러스 y이기 때문에 b가 만드는 것도, 어? 들어가는 자기장 증가네? 증가하지만 맞게 되면 플러스 y죠. 따라서 플러스 i0가 합쳐지구나. 따라서 원 영역과 4번 영역 합이 2i0. 어? 둘 다 지금 전류의 세기가 똑같이 만들고 있네. 따라서 누구 된다? 여기 4번도 결국은 자기장의 세기가 b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b0. 그리고 길을 봐요. 이 길이 d. 그리고 지금 전체가 얼마다? 3d인데 d, d, d. 따라서 우리가 기전력의 크기 얼마가 된다? BLV에서 요 L값이 D, D 똑같네. 속력도 똑같아 어차피.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전류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똑같이 I0, I0, 자기장도 B0, B0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좋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오케이, 그럼 4번 찾았고 3번 자기장 찾아야 돼. 3번 자기장 찾기 위해서 뭘 활용하면 되냐? 요거죠. 3.5D. 3.5D를 보니까 지금 3I0 전류가 흐르네. 여기, 여기. 여기를 딱 지나가는데 3번 영역을 빠져나가는데 뭐가 된다? 오? 3i0로 그러네? 여기서 4번 영역은 전혀 기재를 못 만들어. 얘만 만들어. 오, 따라서 3번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3b0가 돼야지만 3i0가 되겠죠. 왜? b0일 때 i0였으니 3b0가 돼야지만 3i0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전류 방향이 플러스 y네. 플러스 y라는 것은 이쪽 방향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감아줘봐. 나오는 자기장 만들거든요. 3번에서 빠져나오는데 나오는 거네. 그 말은 3번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어서 이 나오는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줄어들지 마. 나오는 걸 방해해서 감아주게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따라서 3번 자기장은 3B0고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찾아봅시다. 기억, 3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맞지요. 네. 자기장의 세기는 3에서가 4에서의 2배냐? 3는 3B0, 4에서는 B0. 4배가, 2배가 아니고 3배죠, 그죠? 3배. 틀렸어요. 디귿. P의 위치가 4.5D0일 때 이미 찾았다, 그죠? IP, 즉,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냐? 맞지요? 따라 정답은 기억, 디귿이 맞기 때문에 4번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요 부분 잘 이해합시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죠? 엄청난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겁니다. 그 무기 또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바로 써볼 텐데, 한번 봅시다. 되게 심플해요. 이제 엄청나게 심플한 물리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7번 봅시다. 7번. 자, 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 자, 밑에 가로변의 길이다, 그쵸? 2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XY평면에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3를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합니다. 이때 2,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2B0, B0이고 2B0, B0. 그리고 1,3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입니다. 그리고 금속고리의 점 P가 0.5D, 여기죠. 0.5D, 여기. 그리고 4.5D. 자, 4.5D는 4D하고도 더 떨어지죠. 여기 4.5D. 여기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똑같대요. 오케이. 그 관계 체크하시고 P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P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 자, 이쪽 방향이 뭐가 되냐면은 플러스라고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조금 전에 배웠다, 그쵸? 뭐냐면 이 영역을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 빠져나왔을 때는 전체 유도 전류의 세기 합은 0이 돼야 돼.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그래프 보시면 전체 유도 전류의 세기 합이 0인 건 딱 한 개밖에 없어. 2번이다, 그쵸? 자, 여기 플러스 I0, I0, I0를 합시다. 플러스 I0, 플러스 I0.
2, 그리고 4. 그럼 여기는 지금 전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합치면 0이 될 수가 있죠. 묘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얘는 봐봐, 여러분.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5.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밖에 안 되죠. 0이 안 돼. 얘가 더 커. 그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큼을 넣었어. 마이너스 2만큼을 넣었죠? 플러스 2, 플러스 2. 오? 플러스 1. 5네? 안 돼. 얘도 안 돼요. 따라서, 전체 유도 전류 합. 전체 유도 전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2번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이다. 그쵸? 이렇게 숏컷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 요 부분 한번 체크합시다. 해서 2번으로 고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번 다시, 원래대로 한번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를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자, 0.5D일 때, 요때 유도 전류의 색이랑 4.5D, 여기 4D고요. 4.5D, 4.5D일 때, 이때의 자기장의 색이. 요때 유도 전류죠? 유도 전류의 세기가 지금 똑같다고 했는데, 전체 길이가 2D이기 때문에 4.5D일 때는 어디 위치에 있냐면은 2.5D에 있겠죠. 그쵸? 길이가 2.5D. 요점 있으면 2점. 여기, 여기. 2.5D. 좋아요. 이때 이, 여기 때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와, 전류의 세기와, 그리고 0.5D에 들어갔을 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지금 똑같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 부분 딱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방향까지 똑같네요. 방향까지 똑같은데 그거 한번 체크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2.5D를 지날 때를 먼저 볼게요. 2.5D. 2.5D를 지날 때를 보니까는 자, 나오는 자기장에 내 빠져나오고 있어. 빠지지 마, 나가지 마. 막아야 되겠죠. 감아줘. 따라서 아, 요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플러스 Y 방향이 되겠죠. 플러스 Y 방향으로 얼마로 흐를 거라고 볼 거냐면 B0일 때 I0 흐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따라서 유도 기재의 크기를 뭐라고 비례할 거냐면은 B0, 자, 그리고 이 세로 길이를 L이라고 두고 등속 운동한다고 본다면 B0 LV가 될 테고 요것이 뭐에 비례하냐면은 I0에 비례한다고 딱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따라서 B0일 때 I0 흐른다. 자, 그럼 이때도 가볼게요. 요 상황을 보시면 지금 들어가고 있어. 그쵸? 들어가는데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가 돼야 되고 똑같이 플러스 Y가 돼야 돼. 0.5랑 4.5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다 끝났죠? 오? I0 그러네. 자기장의 색은 당연히 B0겠구나. 근데 플러스 Y네? 자, 감아줘봐.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죠. 그 말은 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니 증가하지만 나와야 돼. 감아주면 되겠지. 따라서 아, 원 영역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만큼 자기장이 흐르게 되고 생기게 되고 따라서 막아 세우는 방향으로 감아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거리에 따른 그래프인데 자, 0, D, 2D, 그리고 3D, 4D. 근데 여기서 전류의 세기를 가봅시다. 유도 전류의 세기. 거리에 따른 유도 전류. 자, 여기서 보시면 자, P점이 0부터 D까지 갈 때 플러스 Y 방향으로 I0네.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I0. 자, 그리고 P점이 4D에 있을 때 끝지점은 2D에 있어요. 그쵸? 2D. 그럼 2D부터 이제 3D로 갈 때는 또 플러스 Y 방향으로 I0네. 그러면 이 P점은 4D에서 5D로 갈 때죠. 따라서 4D에서 5D로 갈 때 또한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그었을 때 오케이. I0만큼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D, 2D, 3D, 4D 요 구간 사이에서만 결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간단합니다. 자, 이제 D에서 2D로 가봅니다. D에서 2D. D에서 2D로 갈 때 편의상 1.5D를 간다고 생각하자. 1.5D를 갈 때 요 길이가 2D이기 때문에 여기 0.5D 위치에 있겠다고 이만큼. 자, 그러면 1번 영역은 자기장이 통과하는 영역 면적이 변화가 없죠. 그럼 얘는 기저열과 못 만들어. 얘만 기저열과 만들어. 자, 지금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네. 들어가는 게 증가하네. 증가하지마. 막아야 되겠다. 그렇죠? 감아지게 되면 플러스 Y다. 그렇죠? 플러스 Y. 플러스 Y이고 2 입지르기 때문에 전류는 2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얼마? 2I0가 되겠습니다. 2I0.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D부터 4D까지를 봐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D부터 4D까지. 자, 2D부터 4D까지 볼 때는 이제 얘가 쭉 와가지고 여기 P 위치다. 그렇죠? P 위치. P 위치가 지금 2D를 지났어. 2D를 지나서부터 2D부터 쭉 4D까지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D부터 일단은 2D를 그 지난 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D를 볼게요. 2.5D를 보게 되면 이렇게 0.5D까지 걸쳐져 있어. 맞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걸쳐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
2번 영역이 이제 영역에 폭 쌓여 있고 자기장의 면적 변화가 없죠. 그럼 3번과 1번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3과 1에 의해서만. 자, 그러면 3번 영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전류를 세기를 보면은, 자, 3번을 빠져나올 때 플러스 y 방향으로 i0. 그럼 3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y 방향으로 i0. 따라서 마이너스 i0가 만들어질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번 영역에서 빠져나와. 1번 영역에 들어갈 때는 플러스 y 방향으로 i0. 그럼 1번 영역을 빠져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y 방향 i0. 따라서 마이너스 2i0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2i0.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좋아. 자, 그다음 이제 3D에서 4D로 가야 되겠죠. 3D에서 4D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 3.5D를 보겠습니다. 3.5D. 3.5D가 되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 1.5D까지 가겠죠. 이만큼. 이만큼 갔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 3번 이제 기저를 안 만들어. 얘만 만들겠죠. 자,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어. 줄어들지 마. 막아야 되겠죠. 가마죠? 마이너스 y 방향인데 2b 줄으니까 2i0.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는 2번밖에 없고, 아까처럼 전체 전류 합도 0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해서 0으로 찾아도 너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체크해서 2번으로 풀어주면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꿀팁 한개 전수해 드리고요. 따라서 우리는 정답 2번으로 잘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갑니다. 그림은 XY 표면에서 동일한 정사각형 금속고리 PQRS가 각각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Y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 오케이? 등속도 운동, 면적 변화가 같을 수 있겠다. 그렇죠? 세로 길이도 같고 정사각형 금속고리니까 이때 영역 1,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V0, EB0입니다. 이때 뭐냐? 자, 문제를 봅시다. 1번. PQRS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고르시고 그 이유를 말해봐. 자, 봅시다.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해야 돼. 자, Q는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1번 영역에 의한 자기장의 면적과 2번 영역에 의한 자기장의 영역 변화가 없죠. 자기 선속 변화가 없어. 따라서, 오케이. Q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 자기 선속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2번 봅시다.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그럼 우리가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 변화를 보면 되겠지. 자, 유도 기저의 크기는 뭐에 비례냐면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세로 길이 곱하기 속력 V에 비례했어. 자, 그러면 세로 길이는 어차피 정사각형 도선이니까 똑같겠죠. P를 보겠습니다. VP. VP는 얼마에 비례하냐면 지금 영역 1에 들어가기 때문에 B0, 세로 길이 L, 속력 V. 그쵸? VQ 갑니다. VR. VR 같은 경우 뭐에 비례하냐면 들어가는 자기장 B0에서 나오는 자기장 EB0이기 때문에 3B0만큼 자기장이 나오는 거 느껴버려요. 맞습니까? 따라서 3B0 LV. 오, 좋아. 자, VS 갑니다. VS도 얼마에 비례하냐? 자, 빠져나오네. 근데 EB0 자기장만큼 느낀다. 그렇죠? 따라서 EB0 LV. 즉 뭐냐면 요거죠. LV, LV, LV. 시간에 따른 면적 변화는 같아요.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VP는 1, VR은 3, VS는 2만큼 느끼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의 비율을 보니까 PRS 비율이 1, 3, 2다. 그렇죠? 따라서 유도 전력의 세기는 누가 제일 크냐면 IR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 누구냐면은 IS가 그 다음이겠죠? 제일 작은 게 IP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R이 제일 크고, 그 다음 S가 크고, P가 제일 작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제일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 이 구하는 식 하나에 딱 기억합시다. 이게 정말 편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세로 길이와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면적 변화가 똑같아.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쵸? R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나오는 자기장으로 변할 때 들어가는 거 B0, 나오는 거 EB0, 3B0로 느낀다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 충분히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문제 잘 풀었고요. 오늘 푼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도선이 자기장 영역에 들어갔다가 싹 빠져나왔을 때 전체의 전류합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거는 거리에 따른 유도 전류 딱 그래프 나온다. 그렇죠? 그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정말 수월하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체크하시고, 그래도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또 돌려보시고, 그리고 문제 적용해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원래대로 푸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이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복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걸로 채워드리라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자, 최고의 학습은 무한반복이니 꼭 복습하시고요. 우리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완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회 11번부터 20번 열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에서 교사가 설명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이 마크는 햇선 마크죠.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을 나타냅니다. 이는 나사가 우주 비행사에게 제공되는 우주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 병원균이나 독소가 전혀 없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기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햇섭 마크고요. 햇섭은 HACCP라고 얘기를 하는데, 햇섭은 해저드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엔드, 크리티컬,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의 약조입니다. 그래서 해저드 애널리시스는 위해를 분석한다라는 거죠. 위험 요소를 분석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는 중요 관제점이라는 뜻입니다. 중요 관제점, 중요한 것을 관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식품이 있으면 식품의 생산, 그 다음에 제조, 유통 단계의 전 단계의 전 과정의 사전에 위험이 있는 위의 요소를 분석하고 이 위의 요소가 있으면 제거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 관리 제도가 햇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식품의 포장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관리 제도이다. 식품의 포장 단계가 아니고 생산, 그다음에 제조,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위험 요소를 분석해서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식품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불량품을 걸러내는, 제거하는 제도이다.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자,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위의 요소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품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 또는 식품 위의 요소 중점 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정선택지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화면에 제시된 계류시설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상자형 부유체가 이렇게 있고요. 육지와는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박을 이렇게 접안하기 위한 계류시설이죠. 선박을 개선줄로 묶어두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시설을 우리가 계류시설 또는 선박 접이한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계류시설을 우리 화면에 보이는 계류시설을 우리가 부장교라고 얘기합니다. 부장교, 뜰 부자를 써서 상자형 부유체를 물에 띄워놓고 거기에 선박을 접안시키는 거기 때문에 부장교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부장교는, 자, 조차가 큰 곳에 설치할 수 있어요. 조차가 큰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곳에 설치해서 밀물 때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 빠지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계류시설이 부장교이다.

대형 선박의 계류 시설보다 건설비가 적게 든다. 자, 물에 띄어놓는 상자형 부유체와 다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건설을 할 수가 있다. 자, 대형 선박의 계류 시설이다. 대형 선박의 계류 시설은 주로 암벽이 얘기를 하죠. 암벽을 얘기를 하고요. 부표를 다수로 고정하는 것은 닷줄 또는 밧줄로 결합니다. 이거는 개선 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선 부표. 부표에다가 선박을 계류할 수 있게끔 장치한 것을 개선 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지은 주형이 되겠죠. 지은 주형이 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계류 시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첫 번째 암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계류 시설이 암벽이죠. 그래서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벽면을 가진 선박 계류시설이다. 이렇게 쭉 벽면이 있죠. 벽면. 벽면을 가진 계류시설이다. 바다 방향의 수직으로 해저까지 거의 연직인 벽을 가진 구조물 중 수심이 4.5m 이상인 접안시설이다. 그래서 암벽의 대형 선박을 접안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무량장이라는 것은 암벽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암벽과 구조가 같으나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전면 수심이 3m 이내로 수심이 얕은 곳에 설치하는 계류 시설이다. 주로 소형 선박, 어선 등이 여기 해당되겠죠. 소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한 계류 시설을 무량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잔교라는 건 말뚝, 교각, 원통 기둥 등의 받침 기둥 위에 바닥을 깐 것을 얘기를 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잔교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 기둥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보면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이 기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쭉 있고 밑에는 지금 이 기둥이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자유롭게 할수 있는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든 걸 우리가 잔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암벽에 비하여 구조가 가벼워서 연약 지반에도 건설 가능하고 하부로 물이 통하므로 반사파가 없다. 자, 암벽 같은 경우는 파도가 와서 벽에 부딪혀서 나가는 반사파가 있겠죠. 그러나 잔교는 요 기둥 사이로 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파가 없어서 항내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선박의 접이하니 쉽다. 항내 정온도라는 것은 파도의 잔잔한 정도를 우리가 정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점은 접이한 시에 충격에 약하고, 자, 기둥으로만 받쳐 있기 때문에 충격에 약하고, 황천 시, 날씨가 좋지 않을 때, 파고가 높을 때, 파랑에 의해서, 바닥을 밀고 올라온다. 이게 바닥이라고 보면, 이렇게 바닥이 있죠. 그러면 파도에 의해서 이걸 밀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잔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돌핀이라는 것은, 자, 육지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자, 지금 여기 몇 개의 기둥만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이 기둥에 개선줄을 연결해서 이 선박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돌핀인데요. 자, 육지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해상의 일정 수심이 확보되어 있는 위치에 선박이 계류하여 하여갈 수 있도록 나무 기둥이나 또는 철제 기둥 형태의 구조물을 해저에 박아서 만든 시설물을 돌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렇게 육지는 저쪽에 육지가 있습니다. 육지는 이쪽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죠. 연결시켜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접안하고, 파이프를 통해서, 대상 화물을 하역하고 실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돌핀인데요. 주로 위험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은 이러한 돌핀을 이용한다. 자, 육지와는 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게 다리죠.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산적함을, 비포장 시멘트, 곡물 등이나 액체함을 주로 유류 등의 위험 화물 등을
실린 선박은 이러한 돌핀을 이용한다. 자, 암벽을 별도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핀에 대한 계류시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부장교는 우리 아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부장교죠. 부장교. 상자형 부유체를 이렇게 띄워놓고요. 상자형 부유체를 띄워놓고 다수로 고정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저에. 유관관은 다리로 이렇게 연결한 시설이다. 자, 조석 간만차가 크고 지반이 약하면 수심이 깊은 수역에 저렴한 건설비로 건설 가능하고 단점은 대형선에는 부적합하다. 대형선이 여기에 접안하게 되면 압력이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그래서 버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형선에는 부적합하고 파량으로 인해 손상을 받기 쉬우며 규모가 소형이고 하역 능률이 낮다. 자, 개선 부표는 이게 부표죠. 부표입니다. 부표고 선박과 개선줄을 이 부표에 연결시켜서 선박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팽이형이나 원통형의 부표를 다수로 고정해서 밑에 이렇게 쭉 있어서 다시 이렇게 해저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자, 고정한 것으로 선박에서 닷줄 또는 로프를 부표에 연결하여 계류한다. 주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계류하기 위한 원유 부위용 부표를 말하며 SBM, 싱글 부위 무어링 또는 SPM, 싱글 포인트 무어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원유 운반선은 이 개선 부표에 이렇게 개선을 해서 송유관 파이프를 통해서 육지로 파이프를 통해서 원유를 하역하는 장치가 개선 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아까 우리 조차가 큰 곳에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형 선박 계류 시설비보다 건설비가 저렴하다라는 지음과 주형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지음과 주형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2번 우리 개선 설비에 대해서 문항 풀어봤고 개념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자,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항만도시 땡땡시는 최근 물동량 증가와 외국 선사들의 많은 관심으로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땡땡시 해양수산청은 두 가지 운영 모델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모델 1은 화물을 선적 또는 양육하는 작업 기간 동안에만 암벽, 컨테이너, 크레인 및 마셜링 야드를 임대해서 빌려서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공공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공터미널, 일정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자, 글로벌 해운선사 세모세모와 임대 계약을 맺어서 컨테이너 야드를 글로벌 해운선사 세모세모가 일정 기간 동안 전체를 임대해서 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용 임대 터미널입니다. 전용 임대 터미널 방식이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공공 터미널이고요. 모델 2안은 전용 임대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 컨테이너 터미널은 운영 형태에 따라서 공공 터미널과 전용 임대 터미널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공공 터미널은 화물의 선적, 양육하는 작업 기간 동안에만 컨테이너 크레인이라든지 마셜링 야드, 그 다음에 야드를 항만 관리자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공공 터미널이고요. 전용 임대 터미널은 선사 또는 항만 운영회사가 국가 또는 항만 관리자로부터 암벽과 인접하는 컨테이너 야드를 전체적, 그러니까 일정 기간, 임대하는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용 임대 터미널이다. 자, 터미널 이용은 양육 화물은 수일 이내에 반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적 화물은 아무 때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선, 즉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본선이 입항하기 전에 수일 전에 며칠 전에 반입이 가능하다. 반입이 가능하다. 자, 반면에 전용 임대 터미널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 기간 동안 제약이 없다. 자, 터미널 운영은 독립운영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공공터미널 형태고요. 자,

승차자인 선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관리 또는 별도 지정 하역 회사에서 운영한다. 자, 공공터미널의 항만 요율, 즉 비용은 항만 요율에 의해서 요금이 산정되고요. 전 기간을 임대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그 임대료를 산정한다. 자, 운영 방법은 컨테이너 도입 초기에 채용한 방식으로 정박 시간이 짧은 부정기적인 선사에 컨테이너 선을 취급하는 항구에서 주로 이용한 게 공공터미널 형태라고 하면 전용 임대 터미널은 터미널 시설 능력이 풍부한 선진 항만 형태로 임차한 선사가 단독 이용 또는 함께 이용하는 형태가 전용 임대 터미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지를 보면은요, 1안은 아까 공공터미널 형태고 2안이 전용 임대 터미널입니다. 자, 공공터미널의 항만 요율에 의해 요금이 산정된다. 공공터미널은 항만 요율에 의해 요금이 산정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산정된다. 맞는 게 되겠고요. 공공터미널은 양육하물을 수일 이내에 반출해야 된다. 그 기간에만 짧게 사용하기 때문에 반출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전용 임대 터미널은 계약에 의해 요금이 산정된다. 맞는 얘기고요. 자, 전용 임대 터미널은 임차 기간 동안 선사가 독립적으로 터미널을 이용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공공터미널은 전용 임대 터 아, 2안은 전용 임대 터미널, 2안은 공공터미널에 해당한다. 2안이 공공터미널이죠. 그래서 두 개가 바뀐 겁니다. 2안은 전용 임대 터미널에 해당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13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대화에서 선주가 화주에게 부과할 할증료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은 장기선 운임은 기본 운임, 할증 운임, 그다음에 부대 비용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할증 운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지난날보다 운임이 올랐던데 어떤 비용이 추가되었을까요? 하니까, 네, 최근에 국제 유가가 급등해서요, 선박 연료 가격이 크게 올라 이를 할증료로 반영했습니다. 자, 유가 급등에 따라서, 자, 선사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계약했을 때 유가가 있겠죠? 그 유가에 비해서 실제 선박이 운항했을 때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화물을 운송해 준 다음에 주는 동안에 유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선사가 그 오른 유류비만큼 화주에게 자, 기름값이 이렇게 더 많이 올라서 우리가 비용이 더 선박을 운행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라고 해서 화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유류 할증료라고 얘기합니다. 유류 할증료. 유류값 변동에 따른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추가 사항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 환율 변동이 커서 계약 당시 기준 환율과 현재 환율 차이를 반영한 후 일정 비율로 조정하여 할증료를 추가했습니다. 지급받고자 하는 화폐, 그리고 우리가 통화라고 얘기하죠. 통화가 가치가 떨어져 버렸을 때,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가 통화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증 운임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할증 운임은 유류 할증료와 통화 할증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우리 전기선 할증 운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유류 할증료와 통화 할증료였죠. 그래서 유류 할증료는 갑작스런 유가 인상에 따른 비용 보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통화 할증료는 받고자 하는 운임의 화폐죠. 그래서 운임 표기 화폐, 주로 달러가 되겠죠.
달러의 약세로 발생하는 손실 보전을 위해서 부과되는 게 통화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체화 할증료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도착항이 있죠. 기항지, 도착항에서 하역 지체시, 자, 선박에 있는 화물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우리 선박의 원인이 아닌 하역 장비라든지 또는 그 항만 시설 또는 항만의 상황 때문에 빨리 화물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 기항지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이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사 입장에서는 선박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죠. 즉, 하역 지체 시 선박 가동률 저하로 인한 선사 손해를 화물을 맡긴 화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정가하기에 부과하는 금액이 체화 할증료이다. 자, 수혜지운하 할증료라는 건 수혜지운하 폐쇄로 인한 수혜지운하를 통과하면 훨씬 더 빨리 목적지까지 할수 있는데 수혜지운하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폐쇄가 됐다. 그러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멀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봉 경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수혜지운하 통항료가 갑자기 올랐어요. 인상에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수혜지운하 할증료이다. 자, 중량할증료는 무거운 화물에 대한 할증료입니다. 그래서 중량화물은 선박의 연료 소모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적재의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선박은 실을 수 있는 중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화물을 몇개 싣게 되면 공간이 있더라도 더 많이 실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만재 흘수선 이상의 화물은 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거운 화물을 운반할 때는 화주에게 우리가 할증 요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적재 한계라든지 또는 무거운 화물을 실을 때는 장비를 이용하죠. 장비, 크레인, 컨테이너 등의 부담 증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에 부과하는 게 중량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용적이 큰, 부피가 아주 큰 화물이라든지 부피가 아주 긴 화물을 실을 때에도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거나 또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거나 길어서 다른 화물과 함께 실을 수 없을 때 함께 싣는 걸 우리가 혼재라고 얘기하죠. 혼재하기 어려운 화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할증료가 용적 및 장척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성수기 할증료라는 것은 특정 기간 물량 증가로 화주의 선복 수요 충족을 위해 선박 용선료, 선박의 기기 확보에 대한 비용 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게 성수기 할증료이다. 즉, 성수기 할증료는 화물의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선복이 부족했을 때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가 성수기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유류 할증료와 통화 할증료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 선택지가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14번까지 풀어봤고요.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설명한 표지에 대해 옳게 발표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그림은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경고 표지입니다. 이 표지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표지의 외곽 테두리는 빨간색입니다. 자, 이제 잘안 보이지만 우리 교재에 보면은 모양이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표지는 수생 환경 유해성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 속에 있는 생물에게 위험을 줄수 있는 물질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죠. 자, 세은은 폭발성을 경고하는 표지입니다. 수생환경 유해성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인화성이 강하다는 의미로 불 사용 시를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해양 투기 금지 물질을 부착해야 합니다.
자, 수생환경 유해성이니까 해양투기 금지 물질이죠. 그 다음에 물고기와 나무 등 수생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미와

하림이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위험 물질임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MSDS라고 얘기합니다. MSDS라고 얘기를 해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거죠. 수생 환경 유해성. 그래서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이 물질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속에 있는 생물에게 유해를 줄수 있다라는 거죠. 경고 표시고요. 인체에 유해하다는 표시. 그다음에 폭발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인화성. 그다음에 산화성. 고압 가스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금속을 만나면 부식한다라는 금속 부식성. 그다음에 독성을 나타내는 MSDS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MSDS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 위해서 유해 위험성 등 16가지의 항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자료를 MSD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SDS는 위험 물질을 취급할 때이 위험 물질은 어떻게 취급해야 안전하게 취급한다라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안내서,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이 MSDS를 반드시 잘 읽어보고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세미와 하림입니다. 세미와 하림. 그러면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에서 회사 대표가 도입하려는 통신 사무 자동화 시스템 가나로 오른 것은, 자,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하니까 기관장이 가를 도입하여 부품과 자재의 출고, 그다음에 입고, 그다음에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특정 수량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주문하는 발주죠. 발주가 연동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 자, 부품과 자재의 출고, 그다음에 입고, 수량 등을 실시간 확인해서 자동으로 발주해 주는 시스템을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나를 도입하면 각 부서의 문서 처리, 이메일, 일정 관리, 전자 결제 등을 전자화하여 사람이 직접 하는 수작업을 줄이고 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무 관리 시스템입니다. 사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가는 재고 관리 시스템, 나는 사무 관리 시스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재고 관리 시스템, 사무 관리 시스템. 자, 정비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각종 기계 또는 기관의 정비 기록을 관리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정비 관리 시스템이고요.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선박 안전 항해를 위한 뭐 항만 정보 또는 선박의 위치 정보 또는 선체 상태 정보 등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재고 관리 시스템과 사무 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상황에서 학생들이 즐기고 있는 해양 레저의 종류로 오른 것은,

코크스의 지시에 따라 다 같이 호흡을 맞추면 훨씬 안정될 거야. 코크스는 조정해서 노를 잡고 있는 사람의 타이밍을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코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좋아.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노를 저으면 빨리 도착점에 도착할 수 있어라고 해서 노를 맞춰서 8명이 젖는 거죠. 그래서 답은 조정입니다. 조정은 1에서 8명이 함께 탑승해서 노를 젓는데, 조정의 특징은 내가 바라보는 반대 방향으로 배가 갈수 있게끔 젓는 거죠. 뒤쪽으로 젓는 겁니다. 자, 윈드서핑은 바람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보드 위에 세일, 작은 세일을 설치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파도를 타는 게 윈드서핑이고요. 자, 윈드서핑보다 세일 요트. 자, 서핑은 보드지만 요트는 작은 배에다가 세일을 설치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게 세일 요트고요. 자, 수상 스키는 스키 모양의 두 개의 스키 모양을 발에 장착해서 보트에 견인돼서 수상 위를 즐길 수 있는 게 수상 스키고, 수상 자전거는 물 위에서 타는 자전거를 우리가 수상 자전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번의 해양 레저는 조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에서 어촌 계장이 발표한 해양 관광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마을은 점점 관광객이 줄어들며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의 갯벌 체험, 어업 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촌의 전통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이죠.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촌 개장은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어촌 체험 관광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어촌 체험 관광을 직접 물어본다거나 또는 갯벌 체험이라든지 또는 후리꾸물 체험 또는 어업 안에서 그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요소를 제시문으로 구성해서 어촌 체험 관광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19번.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세모 산업의 특징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땡땡 산업은 해양 공간에 해상 부유 구조물을 설치하여 생산, 물류, 거주, 레저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장비나 설비를 건조하고 설치하는 산업이다. 자, 해양 공간에 해상 부유 구조물을 설치해서 생산, 물류, 거주, 레저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설비를 건조하는 걸 우리가 해양 플랜트라고 얘기하죠.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설비를 건조하고 설치하는 산업으로 기계공학과 정밀 소재, 디지털 설계 제어, 고부가 가치 기자재,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복합된 첨단 제조 산업이 해양 플랜트 산업이다. 자, 여기에 인공지능, 로봇 기술까지 접목되며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다. 자, 이처럼 세모 산업은, 해양 플랜트 산업은 수많은 기술자와 수천 개의 연관 산업이 관여되어 있어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허브라고 할수 있다. 자, 제시문에는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해양 플랜트 산업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은, 자, 시설, 공사, 계획에

변동성이 심하다. 변동성이 심하다. 자, 최초에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계획했는데 중간에 워낙 장기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해양 플랜트를 발주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바뀌게 되면 공사 계획이 변동될 수가 있다. 또한 발주 물량의 기복이 심하다. 무슨 얘기냐? 자, 해양 플랜트 산업이 어떨 때는 발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자,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심해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시추 작업도 우리가 해양 플랜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산업들이 활발해지고 또는 투자가 많아져서 시추해야 될 소요가 많다라고 하면 해양 원유를 시추하는 해양 플랜트의 발주 물량도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나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고 이러한 투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발주 물량도 없게 됩니다.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발주 물량의 기복이 심한 것도 해양 플랜트의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한 계획에서 실행까지 실제 해양 플랜트를 짓는 데까지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오랫동안 걸린다라는 거죠. 하나의 해양 플랜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도 걸릴 수가 있다. 따라서 해양 플랜트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제작 또는 설계에 표준화가 어렵다. 자, 우리가 선박을 만들 때는 조선 산업 같은 거는 표준화가 어렵다. 선박을 만들 때는 어떤 기본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선의 멤브레인 방식은 크기만 달랐지 어떤 만드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표준 설계에 따라서 제조하고 마찬가지 컨테이너라든지 그다음에 벌크선이라든지 일반 화물선이라든지 다 표준 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된다라고 하면 이 해양 플랜트는 발주하는 사람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또는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서 또는 이 해양 플랜트가 설치되는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작과 설계의 표준화가 어렵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제시문에서도 알수 있듯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 보면 시설 공사 계획의 변동성이 심하다. 그다음에 발주 물량의 기복이 심하다. 계획에서 실행까지 장시간이 수행되고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그다음에 제작 설계의 표준화가 어렵다. 그다음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게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선택지에서 우리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만을 고르게 되면 자, 계획에서 실행까지 단기간이 소요된다. 계획에서 실행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장기간이 소요된다.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해양 플랜트는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자, 디귿. 해양 환경, 대상 자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제작 설계에, 즉, 설치되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자원에 따라서 또는 발주하는 산업의 특징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서 제작 설계와 표준화가 어렵다라는 거죠. 쉽다가 아니고 어렵다. 자, 그러면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니은 선택지 하나밖에 없네요. 니은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니은. 자,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에 나타난 비학성의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MBTI 선호 지표별 특성만을 고려한다. 자,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우리가 MBTI라고 얘기를 하죠. 자, 먼저 우리 MBTI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 선호 지표별 특성인데, 자,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에 따라서 주의 초점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에 따라서 외향형은 E라고 하고, 내향형은 I라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외향형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외부에서 얻는 사람을 외향형.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가치를 두고 에너지를 내부에서 얻으면 내향형으로 구분하고요. 어떤 사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인식 기능이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감에 의존해서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인식하는 것을 감각형, S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관형은 영감에 의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직관형, N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판단을 할 때,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고형은 T라고 얘기를 하고, 감정형은 F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사고형, T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 양식이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에 따라서 판단형은 J, 인식형은 P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목적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J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며 생활하는가, 즉,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화를 주는 것, 이거 인식형으로 구분을 해서 P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TI는 자, 요 조합을 따라서 16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를 가지고 성격을 16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검사가 MBTI 검사입니다. 자, 앞으로 가서 우리 제시문을 보고 그러면 어떤 비학생의 MBTI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즐겨. 여기를 보면 우리가 내향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 내향형. 자, 정보를 수집할 때는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에 집중한다. 자, 경험한 사실에 집중한다라는 걸 보면 S라고 할수 있겠죠. 감각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결정하려고 한다. 자, T죠, T. 사고형. 그다음에 일을 할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면 J형이죠, J형. 판단형. 자, 그래서 B학생의 MBTI는 ISTJ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기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직관형, 비학생에 대한 거니까 직관형으로 영감에 의존해 인식한다. 자, 직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N이죠, N. N입니다, N. 그래서 ISTJ, N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내향형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가치를 둔다. I죠. 맞는 얘기고요. 자, 사고형으로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T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I와 T가 B학생이 가지는 MBTI의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니은과 디귿. 그러면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이렇게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실제 평가 요소를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식품관리 제도 중에 해썹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식품 유통과 관련된 수산식품관리 제도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수산물 위력제입니다. 수산물 위력제, 그 다음에 해썹, 그 다음에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이라고 하는 코덱스, 이세 가지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수산물 위력제가 시험에 가장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2번은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계류시설 중에 부장교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는 뜰부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자형 부리채를 물에 띄워서 거기에 선박을 접안시키는 계류시설을 부장교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13번은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형태, 공공 터미널인지, 그 다음에 전용 임대 터미널인지 두 가지의 운영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14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전기선 할증 운임 중에, 유가 변동에 따라서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할증료, 그 다음에 지급받고자 하는 통화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하락한 만큼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운임, 통화할증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15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6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통신사무 자동화 시스템 중에 재고관리 시스템, 자, 선형품의 재고를 파악해서 부족하면 자동으로 발주해주는 시스템이 재고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시스템이 사무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7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레저의 종류 중에 조종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8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관광의 종류 중에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항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9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시험에 해양 플랜트가 나오게 되면 19번 문항처럼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또는 해양 플랜트의 설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회 11번부터 20번까지 설명을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회 1번부터 10번까지 열 문항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0: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학년도 수능 완성 인간 발달의 게라쌤입니다. 자, 여러분과 오늘은 2회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맨날 시작 즈음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진짜 말도 안 된다 싶을 수 있지만 정말 시작하고 나면 여러분 몇 번 하다 보면 이미 이 정도나 와 있다고 하는 경험들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일단 도전을 하고 시작하고 저질러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선생님을 만나러 수능 완성을 시작한 여러분, 남들보다, 뭐 남들보다라고 하는 비교가 꼭 필요할까요? 그런 비교 없이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 새로운 수능 완성의 시작 응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문제 풀고 선생님 만나러 와주세요. 아직 문제 안 푸신 친구들은 없을 테죠. 2회 문항 함께 풀어본 것들, 여러분의 그 문항 풀이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 방향으로 내가 선생님처럼 풀었나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강의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그러면 어떤 문항들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발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발달의 개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양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성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적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 배우고 익히고 반복하면서 나타난 변화, 학습,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밑줄 친 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즘 아침에 거울을 보며 변해가는 내 모습에 가끔 놀란다. 어깨가 부쩍 넓어지고 입 주변에 옅은 수염도 보이기 시작하고 목소리도 전보다 굵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변성기가 오고 있고 지금 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어색한데요. 이런 변화에 당황스러워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걱정과 고민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내 몸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겨야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나타난 변화는 어떤 변화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성징에 의한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던 성적인 특성이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제2차 성징은 성숙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성숙은 전생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자, 이셋 중에 성장은 인생의 초반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요. 나머지 성숙과 학습은 평생,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기능이나 행동상의 질적 변화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키 성장이나 몸무게 변화와 같은 개념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성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 아닙니다. 유전을 제외하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자, 환경적 요인에 의한 변화는 학습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으로 묶인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항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사례의 방법 A, B, C를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하면 좋을지 우리 제시문을 함께 읽어볼게요. 땡땡 학교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홍보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방법, 어떤 방법일까요? 방법 A부터 볼까요? 학교에 떨어진 쓰레기를 10개 이상 주워서 버리는 학생은 대청소를 면제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쓰레기를 10개 이상 주워서 버린다라고 하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면, 자, 대청소를 면제해준다라고 하는 건 나한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나한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적극적인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주는 조금은 소극적인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방법 A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적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적 강화의 방법을 사용을 했다. 자, 방법 B를 보겠습니다. 주변에 다치거나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학생에게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자, 좋아하는 보상이 오는데요. 좋아하는 보상이 직접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주어지는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 정적 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법 C를 살펴볼게요. 인기가 많은 학생회장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자와 선생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을 한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나에게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리적으로 인기 많은 학생회장이 강화를 받는 모습을 보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대리적 강화가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방법을 사용했더니 한달 후에 학생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봉사활동 빈도가 약두배 증가하였습니다. 모두 다 행동이 증가하는 그런 변화를 나타낸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 A와 방법 B는 각각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 해당하는 방법 강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강화로 인해서 조작적 조건화가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방법 C의 경우에는, 방법 C의 경우는 벤듀라가 이야기하는 대리적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학습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네요. 자, 방법 A는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감소시켰나요? 아니죠. 모두 다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자, 방법 B는 주의, 기억, 운동 재생, 동기 유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건 뭘까요, 여러분? 벤듀라의 관찰 학습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지금 방법 B, 벤듀라의 이론과 관련이 없고요. 자, 방법 C에서 선생님께 칭찬받는 모습은 무조건 자극인가요? 아닙니다. 자, 이 무조건 자극은 뭐하고 관련해서 나온 걸까요? 고전적 조건화하고 관련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방법 C는 대리적 강화가 이루어진 사회학습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방법 A와 B를 적용해서 나타난 봉사활동 빈도의 증가는 뭐다? 조작적 조건화의 결과, 조작적 행동이다. 맞습니다. 자, 방법 B는 뭐였죠? 정적 강화이고요. 방법 C는 대리적 강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행동주의 이론 세 가지가 모두 다 합쳐져서 제시되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제시문에서는 지금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와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적용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답지의 무조건 자극에서는 여러분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된 내용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주의 이론 세 가지가 모두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묻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각각의 이론들도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해야 되겠고 이 이론들이 이렇게 통합되어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도 이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 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 각각의 여기 나와 있는 스키너의 이론과 벤듀라의 이론도 조금 살펴보고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이런 거죠. 자, 스키너가 만든 먹이 상자인데요. 자, 이 안에 쥐를 넣습니다. 그런데 먹이 상자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쥐에게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쥐는 이 상자 안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밟게 됩니다. 자, 우연히 지렛대를 밟았는데 우르르르 먹이가 쏟아져 나왔어요. 와, 너무 좋아.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쥐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 지렛대를 밟으려고 한다는 거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 이게 스키너가 이야기하는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자, 조작적 조건화는 특정 자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행동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런데 뒤따르는 결과가 내가 좋아하는 거였어. 그러면 이 행동을 계속할 거야 이런 거고요. 내가 밟았는데 자, 그 결과가 전기가 찌릿하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어요. 쥐가. 그러면 이 지렛대를 되도록이면 밟지 않고 피해서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처럼 결과에 따라서 그 행동의 가능성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 실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행동은 반복된다. 강화가 주어지지 않거나 벌을 받은 행동은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듀라의 이론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반듀라의 이론을 살펴보면 반듀라는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굳이 인간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자극이 주어질 때만 배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꼭 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많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이 관찰을 통해서 모방되고 학습되는 것은 인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하며 재현하고 동기유발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하고 재현하고 동기유발하는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학습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찰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이네 가지의 과정이 모두 다 들어간 관찰학습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큰틀 안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와 같은 네 단계를 거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밴드런은 단순하게 모방하고 습득하는 게 아니라, 아, 저게 이렇게 이루어지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기억한 걸 꺼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하는 이런 인지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하더라라는 내용도 함께 제시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키너의 이론과 관련된 기출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자, 2024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다음 사례, 가부터 달을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나다 함께 스키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량 운전 시 안전띠를 매면 시끄러운 경고음이 멈춘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자, 안전띠를 매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자, 시끄러운 경고음 뭐죠?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멈춰요. 자, 가에서는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주는 그런 보상을 해준 부적 강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아요. 자, 너두 번이나 음주운전했어. 그러면 벌을 더 세게 받아. 라고 하는 지금 벌이 주어지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자, 승용차 요일제를 실천하면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주차비의 50%를 할인을 해줍니다. 자,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주차비를 깎아줍니다. 내가 주차비를 적게 내도 되는 이득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여러분, 정적 강화가 주어진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분석한 거 적용해 볼까요? 가에서는 부적 강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나는 벌에 해당합니다. 다에서는 강화를 통해서 조작적 조건 형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강화를 통해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루어진 거죠. 자, 가와 다는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강화는 증가시키는 거, 벌은 감소시키는 거.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포함되어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반듀라의 이론이 적용이 된 기출 문항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반듀라의 이론이 적용진 것 치고는 굉장히 좀 단순한 그런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함께 반듀라의 이론이 적용이 된 그런 문항이니까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6모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명아의 행동을 통해 알수 있는 인간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우리 딸 명아랑 마트에 갔는데 며칠 전 TV에서 봤던 가수의 노래가 나오니까 명아가 그 가수의 춤을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죠. 남편, 그랬군요. 어제는 내 앞에서 아이돌 춤을 따라하더니 댄스 대회에 나가겠다고 혼자 신이 나서 틈만 나면 거울을 보며 열심히 연습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명아는 그래서 TV 등을 통해서 가수가 나오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의 깊게 본 거죠. 그런 다음에, 자, 그 춤춘 거를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댄스 대회에 나가고 싶어 라고 하는 동기 유발이 됐고요. 그래서 나가서 똑같이 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습, 운동 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명아의 행동 안에 숨어 있는 이론은 뭐다? 밴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사회학습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볼까요?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프로이트의 얘기고요. 인간은 자기 강화를 통해서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여 행동한다. 자, 여기에 보면 댄스 대회에 나가겠다라고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타인의 도움을 통해 확장된 지식을 구성하여 과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비고츠키의 이론입니다.

자, 주의, 기억, 운동 재생, 동기 유발의 과정을 거쳐서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3번 문항, 다음 장면에 가부터 라에 나타난 지아의 행동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여기에 우리 적용을 해봐야겠네요.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아 가족은 동물원에 놀러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을 걷다가 지아가 처음 접하는 얼룩말을 신기하게 봅니다. 지아는 지금 얼룩말에 대한 도식이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와, 저기 몸에 무늬가 있는 얼룩말이 있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지아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무늬가 있는, 몸에 무늬가 있는 것은 얼룩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얼룩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식을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형성을 한 모습을 가에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식 형성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니까 기린이 보입니다. 자, 기린도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얼룩말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을 적용을 해서 기린을 얼룩말이라고 적용을 한 결과 동화된 모습을 나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맞는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얼룩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바로 잡아주는 거죠. 얼룩말은 몸에 검은색과 흰색 무늬가 있지만 기린은 갈색에 그물 무늬가 있고 목이 길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얼룩말과 기린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이제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아는 일단 이상하다, 나는 몸에 무늬가 있으니까 얼룩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룩말이 아니라고 하네 라고 하는 약간의 혼란되는 그런 상태를 거치겠지만 인지적인 부조화 상태입니다. 이제 아빠의 설명을 듣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저건 기린 무늬구나, 기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린을 얼룩말이라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꿉니다. 자, 이 바꾼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모습을 다에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날 지아는 동물 낱말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에서 기린을 발견하고 기린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새로운 동물 카드에서 기린을 발견한 건데요. 기린을 발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도식을 적용을 해서 기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또 다른 동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지아의 행동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해 볼까요? 자, 가에서는 여러분 뭐가 나타났죠? 도식 형성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자, 나는 새로운 도식을 형성한 것이다. 자, 나는 동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는 동화에 해당하지 않고요. 조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라는 인지적인 불평형 상태인가요? 아니죠. 인지적으로 평형 상태 를 만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동화이고요. 다 조절인데요. 나와 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떡하죠? 세상에 적응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와 다의 과정을 통해서 적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보면 인지발달의 요소로서 우리가 5개를 제시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지 되는데요. 자, 5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도식이 있습니다. 도식은 아동이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틀을 우리

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도식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도식을 새로운 자극에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할 건데요. 새로운 자극이 기존의 지식과 유사할 때그 자극을 갈등 없이 수용하는 것. 이거 우린 동화라고 합니다. 기존의 지식으로 새로운 자극을 해석하는 것. 동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조절은 뭘까요? 그런데 기존의 지식이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존의 지식을 변경을 해야 돼요. 이 변경하는 것은 조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세상에 적응해 나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도식을 형성하여 환경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중간에 선생님이 빼먹은 평형화는 뭔가요, 여러분? 평형화. 자, 정보와 인지 구조 간의 불균형 상태일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게 기존에 있던, 자, 뭐, 아까 우리 뭐였죠? 얼룩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룩말이 아니야. 얘는, 자, 기린이야라고 할 때, 나는 얼룩말인 줄 알았는데, 왜 얘는 기린이지? 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 자, 그걸 우리는 인지적 불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불균형 상태인 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불균형을 항상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상태로? 이게 일치된 상태로 맞춰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 일치된 상태로 맞추는 것을 우리는 평형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꼼꼼하게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까지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다음 사례에 가부터 다에 나타난 수민이의 행동을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니다. 자, 가나 다를 이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적용해 볼게요. 자, 수민이는 동물원에서 처음으로 사자를 봤습니다. 엄마가 저기 사자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사자를 본이 상태대로 이제 수민이는 사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도식을 형성을 했겠죠. 그렇죠? 도식을 형성했습니다. 자, 얼마 후에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나왔는데 수민이는 호랑이를 보면서 사자다. 사자 무서워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건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자를 새로 나온 호랑이에 적용하는 동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에는 나 볼까요? 자, 나에는 엄마가 호랑이는 몸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사자는 줄무늬가 없다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민이는 아, 쟤는 호랑이구나. 호랑이는 줄이 있구나라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건 조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에서는 다음날 수민이는 방에서 호랑이가 주인공인 동화책을 가지고 와요. 동화책 안에 호랑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나온 그림을 보고, 호랑이라고 자기가 조절해서 바꾼, 자, 이와 같은 지식을 다시 적용을 합니다. 동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지적인 평형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가에서는 조절이 나타났나요? 조절 안 나타납니다. 자, 나에서 새로운 도식을 형성했나요? 새로운 도식, 호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식을 형성했죠. 자, 다에서는 인지적 불평형 상태가 나타났을까요? 인지적으로 불평형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 가에 동화가 나타났고요. 나의 조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통해서 적응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화 함께 풀어볼게요. 4번.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태내 발달 단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태내 발달 단계인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되겠네요. 자, 인간의 두뇌는 평균 860억 개의 뉴런과 이에 비슷한 수의 뉴런이 아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인간의 두뇌는 폐 내에서 자, 극적인 발달적 경험을 하는데 두뇌의 발달은 특히 이 시기에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뇌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 뭐 두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부분의 장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태내 발달 단계 카 시기는 여러분 배아기입니다. 배아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아기와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신경 전달, 정보 전달의 기본 단위인 뉴런이 생성이 되고요. 두뇌 중추신경계의 주요 부분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처럼 주요 장기가 형성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기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기억 유발 인자에 민감한 시기,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자, 태지가 생긴다. 태아기의 일입니다. 발아기 아니고 배아기입니다. 수정란이 자궁내막을 착상한다. 발아기에 대한 내용이죠. 임신 2주부터 8주까지의 시기이다. 양수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이상 유무를 알수 있는 것은 태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수능 특강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런 내용이죠. 첫 번째 단계 발아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배아기이고요. 세 번째 단계 태아기입니다. 자, 그런데 발아기는 물론 2주라서 굉장히 짧고, 자, 배아기는 지금 이렇게 6주밖에 안 되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태아기인 이 긴긴 시간에 비해서 배아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렇죠? 배아기에는 지금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 기관들이 마구마구마구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주요 구조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태내 발달에 있어서 이 외부의 환경에 의한 자극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주요 장기들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기출문항 함께 볼게요. 다음 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태내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어느 시기일까? 이거는 좀 사실 되게 너무 쉬워요. 왜냐면 임신 6주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임신 6주차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태내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임신 6주차다, 뭐 임신 20주차다 이렇게 아예 시기를 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내 발달 단계 기준에 그 임신 몇 주부터 몇 주까지로 구분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좀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발아기는 착상하기까지의 시기이다. 그리고 배아기는 주요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자, 주요 장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는 시기가 태아기다. 여러분, 이렇게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신 6주차까지 심장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기. 자, 이 시기는 어느 시기? 배아기라고 할수 있고요. 배아기와 관련된 답을 골라볼까요? 자, 발아기 아니고요. 태동 느끼는 거 5개월입니다. 착상하는 거 발아기입니다. 청각이 발달해서 외부 소리 들을 수 있으려면 한 5개월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닙니다. 주요 신체 기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배아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5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5번 문항. 자,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가. 생리적인 기능이네요. 그쵸? 자, 어느 시기에, 세모세모 시기에 생리적인 기능을 우리가 찾아내는 이런 문항이네요. 그러면 어느 시기인지는 신체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 시기의 신체적인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평균 신장 50cm, 자, 몸무게 3kg.

내외, 머리, 자, 신장의 4분의 1, 4등신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둘레가 가슴둘레보다 크고, 그리고 피부가 붉고 태지가 아직 붙어있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시기는 신생아기구나라는 거 우리 알수 있고요. 신생아의 생리적인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의 생리적인 기능 우리 한번 봐볼까요? 호흡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흉식호흡, 이 가슴으로 폐에서 하는 게 이제 흉식호흡이고요. 배까지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는 거 우리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신생아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자, 체온 조절 중추신경 기능이 아직 미숙해요. 그래서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온도 우리가 잘 맞춰줘야 돼요. 얘네는 우리도 물론 뭐 추울 때는 추워하고 뭐 더울 때는 더워하고 거기에 적응하는데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어느 정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기들은 아직 그 능력이 미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더우면 쉽게 금방 열사병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우면 금방 체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온 맞춰줘야 합니다. 자, 맥박은 성인에 비해서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뜁니다. 끈적끈적하고 압록색인 태변 배설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변, 태지로 덮여 있다, 태변을 배설한다, 이런 것들 신생아기의 주요 발달 특성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생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체적 특성이나 그다음에 생리적인 특성으로 신생아기임을 알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신생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고르기도 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항에서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항과 크게 다르지 않죠? 2025학년도 05인데요.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발달 시기에 생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어느 시기인지 어떻게 알까? 이 시기 아동은 피부가 얇고 쭈글쭈글하대. 그리고 몸 전체가 태지로 덮여 있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지와 솜털로 덮여 있다. 그리고 외부 자극에 무의식적인 반사 운동을 하는 거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 기능이 미숙해서 일시적으로 황달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신생아 황달이거든요. 신생아 황달 나타나는 것 등등으로 아, 이 시기 신생아기구나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신생아기의 생리적인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나라고 하는 거 찾아보면 체온 성인보다 높습니다. 한 1도씨 정도 높아요. 그다음에 맥박 성인보다 빠르게 뜁니다. 자, 분당 호흡 횟수는 성인보다 많겠죠. 자, 렘 수면은 우리 약간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수면을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신생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깁니다. 그쵸? 50% 차지하거든요. 성인보다 길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티귿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문항 함께 살펴볼까요? 6번 문항. 자, 6번 문항은 7번 문항과 함께 풀어야지 되는 문항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시문에서 어떤 걸 알아봐야 할지 6번, 7번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항에서는 밑글에 가와 나에서 시기를 알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7번 보시면 자, 7번은 가와 나에서 아동발달 시기에 아동발달 지원 방안 알아내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린 전체적으로 6번, 7번 문항에서 시기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자, 어느 시기인지 우리 알아볼게요. 자, 단동식품 여러분, 단동식품 요런 제시문도 조금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단동식품이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자주 한 이렇게 잼잼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부라부라라고 하는 다리의 근육을 키워주는 이런 운동들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 아니면 엄마가 자연스럽게 해주던 그런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아이의 겨드랑이를 받친 다음에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세워서 아이의 배를 좌우로 흔들어주는 이런 운동인데요. 아이 다리 근육에 힘을 길러주는 동작으로 잡고 서서 걷기를 준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다리를 훈련시켜야 돼! 라고 하는 게 가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지암지암 같은 경우에는 잼잼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손을 오므렸다가 펴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아이의 소근육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고 눈과 손의 협응력도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의 소근육 그리고 눈과 손의 협응 능력 이런 걸 발달시킨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동식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기는 영아기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아기의 아동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까요? 전환적 추론을 한다? 아닙니다. 자율적 도덕성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피 지각 능력이 나타납니다. 확인 부가 의문문 유아이고요.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도 유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영아기의 신체적인 특성으로 영아기임을 알아보는 기출 문항 우리가 함께 풀어보려고 준비해봤는데요. 2024 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이런 문항이 나옵니다. 대화에서 발달 전문가의 답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이가 났다. 그리고 앞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기가 영아기다라고 하는 걸 알아내고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관련된 답을 고르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어떤 거 고르면 될까요? 안정 애착 형성을 해주는 것이 이 시기에 필요하죠. 그다음에 수유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유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피 지각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피 지각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의사항도 전달하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은 자, 영아기의 아동 발달 지원 방안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영아를 위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방안,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상징적 사고 발달을 위해서 가상 놀이를 해라 라고 하는데, 삑! 아직 상징적 사고 못 합니다. 그다음에, 자, 성장 급등으로 인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유식을 제공해라 라고 하는데, 맞죠? 제1성장 급등기이기도 하고요. 이유식을 먹는 시기입니다. 자, 자율적 도덕성 발달하지 않아요. 10살 이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니은만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일기에서 서연이의 행동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서연이의 행동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서연이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서연이 친구 민지가 놀러 왔는데, 서연이는 민지에게 병원 놀이 하자. 내가 의사 선생님이가 되고 너는 환자할래? 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민지가 좋다고 하니까 민지를 의자에 앉히고 장난감 천지기를 가슴에 갖다 대고서는 감기네요. 주사 맞아요. 라면서 민지의 팔에 장난감 주사기로 주사를 놓는 흉내를 냅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놀더니 싫지 않는지 이번에는 소꿉 세트 가리키면서 삼촌이가 사줬어. 소꿉놀이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 민지가 이제 동의했어요. 그래서 소꿉놀이 세트를 가지고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자, 병원놀이, 소꿉놀이 지금 하고 있어요. 가상놀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다녀와서 의사 선생님이 했던 것을 기억하는 지연 모방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연 모방을 하고 있다. 맞고요. 추상적 사고, 이거는 청소년기가 돼야 할수 있겠죠? 여기 선생님이가 혹은 삼촌이가 등에서 얘는 유아에 해당함을 우리 알수 있잖아요. 자, 에릭슨에 따르면 주도성에 해당한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거 하자라고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피아제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아직 구체적 조작기 아닙니다. 전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뭐 가상놀이라든지

인지 아니면 아까 선생님 뭐 이렇게 따옴표한 선생님이가 뭐 삼촌이가처럼 유아의 말하는 특성을 통해서 시기를 알아내도록 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기와 관련해서는 그런 유아어도 기억을 하시고요. 유아가 나타내는 사고 특성도 함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학년도 육모에 보면 현수와 정민이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 골라라 라고 하는 문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이거 밥이야. 자, 먹어 했는데 정민이는 안밥 먹을 거야라고 하는 부정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쟁반이가 슬퍼할 거야라고 하는 과잉 일반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유아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유아기의 발달 특성은 골라볼까요? 가설적 사고가 나타난다. 안 돼요. 아직 못 해요. 인공론적 사고가 나타난다. 유아기에 나타난 특성이죠. 자율적 도덕성을 획득한다. 10살 이후여야 가능하고요. 확인 부가 의문문을 사용한다. 유아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9번 내용에 보시면 다음 체크리스트에서 아동 A가 속하는 시기의 언어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A가 어느 시기에 속했는지 우리 이 아이의 행동 특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가위질 할수 있나요? 가위질 할수 있대요. 선을 따라서 가위질 할수 있대요. 자, 조직적인 단체 놀이 할수 있나요? 못한다고 하네요. 자, 친구들과 역할 놀이는 할수 있나요? 그렇대요. 뭐, 소꿉놀이, 뭐, 전쟁놀이 같은 역할 놀이 할수 있어요. 자,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모두 났나요?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위질 선 따라서 할수 있게 됐지만, 단체 놀이는 못하고 영구치는 나지 않은 이 시기는 여러분 유아기라고 할수 있겠죠. 이 단계에 아니요를 할수 있게 되면 아동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자, 유아기의 언어 발달 특성 골라보면 뭐가 있을까요? 집단적 독백 두드러집니다. 후잉하지 않고요. 자, 문법 규칙에 과잉일반화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 이거는 우리 병렬형의 그 전보식 언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영어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역 티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한번 연습을 하나 더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2010학년도 수능에 나타난 A, B, C의 자녀가 속한 시기의 인지발달 특성 고르는 문항인데요. 자, A, C의 자녀, B, C의 자녀, 어느 시기인지 우리가 뭘 보고 알아야 할까? 여러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C의 자녀는 치아가 영구치로 거의 다 교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치아가 영구치로 다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건 앞서 우리 어느 시기? 아동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BC의 자녀 볼까요? 자, 의자에 부딪혀서 넘어지면 의자를 때리면서 뗐지 미워. 또밥 먹자라고 하면 안밥 먹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어 쓰고요. 사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죠. 자, A씨의 자녀가 속한 시기에는 조합적 사고는 아직 못해요. A씨의 자녀가 속한 시기에는 보존 개념을 획득합니다. 자, B씨의 자녀가 속한 시기에는 구체적 사물에 대한 정신적 조작 아직 못해요. 전조작기거든요. 자, B씨의 자녀가 속한 시기에는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는 무라론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을 리을로 묶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9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은 2회 10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11강입니다. 11강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이 교재 지금 여러분 한번 볼수 있는데 산뜻하게 나온 이 교재 10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직한 게 공부할 양이 되게 많아 보여요. 좀 안타까운데 더 가볍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0과 단어 정리부터 볼까요? 일단 금요일이다. 그러면 야오몰주마티. 앞에서 숫자 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숫자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2는 월요일, 3은 화요일, 4는 수요일, 5는 목요일. 이렇게 숫자에서 만들어진 요일이 표시되고요. 금요일은 모여서 예배하는 날 해갖고 모이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주마는 자마가 모으다인데 야물 주마티 그러면 모여서 사원에서 같이 예배하는 날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야물 주마티 금요일. 마쉬울은 그러면 바쁘다예요. 근데 마쉬울 라툰이죠. 그러면 여성 형태입니다. 아툰으로 끝났으니까. 테스 알루, 테스 알, 테스 알루 그러면 당신이 묻다, 내가 묻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엠테하눈, 엠테하눈 중간에 하 같은 발음이 있으면 조금 어려워요. 임티하눈이면 되겠는데 임티하눈 이렇게 엠테하눈 시험입니다. 로가툰 고리아툰 한국어예요. 그다음에 투사이디 나였어요. 원래 나가 있는데 앞에 안 같은 것이 접속이 돼서 이렇게 붙으면 안 투사이디 나에서 이 장모음 뒤에 눈이 떨어져 나갑니다. 장모음 이 장모음 뒤에 눈이 떨어져 나가서 안 투사이디 이렇게 쓰면 그것은 접속법이다. 접속법. 예, 접속형이 아니라 접속법이다 이렇게 안투사이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테아다드는 무엇에 대한 대비, 준비 이런 말이에요. 사이다툰 아나 사이다툰 빌리카이크 또는 아나 마스루른 빌리카이크 어디서 나왔어요? 맨 앞에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푸르사툰 사이다툰에 나왔었죠. 그래서 기쁘다 또는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푸르사툰 사이다툰 누군가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헤어질 때 하는 말 푸르사툰 사이다툰 네 사이다 했었습니다. 앞에서 네 무사 아다툰 도움이에요. 무사 아다툰 도움. 그다음에 나타카발루 나타카발루는 우리가 만난다. 이 형태의 동사는 둘이 같이 뭔가 하는 거예요. 나타카발루 그러면 나타카발루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만난다. 나타아와누 우리가 서로 돕는다. 이렇게 상부상조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패턴, 보통 육형 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패턴을 씁니다. 막타바 툴자메아티 대학교 도서관. 막타바 툴자메아티 대학교 도서관. 아라아카. 아라아카는 설명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라아 동사에서 라아라는 보았다라는 동사에서 1인칭의 현재 미완료 동사는 아라 가 돼갖고 여기서 같은 글자 두개 겹치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 그래서 보다란 동사가 알리프의 장모음 알리프가 또 있었는데 미완료로 오면서 두 개의 장모음이 한꺼번에 겹쳐졌어요. 그래서 알아가 됐습니다. 알아. 내가 본다 했을 때이 알아에다가 뒤에 카 알아 키네요. 그리고 키음 여성. 상대가 여성이니까 너를 본다 했을 때 알아야 키가 널 볼게인데 이럴 때두 개가

붙으면, 이 단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알리프 막수우라가 알리프 맘두다로 돼요. 이렇게 아라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라키. 그래서 이 알리프 막수우라나 알리프 맘두다가 같은 성격의 알리프인데 연결됐을 경우 이렇게 알리프 형태가 변한다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내가 너를 본다 이런 말인데 뭐 Now I see you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내가 너를 본다는 그냥 보자, 만나자 이런 말이에요. 아흐마드하고 수미의 대화입니다. 아흐마드가 할 아인다키 왁툰?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의 끝이에요. 뒤에는 부사 이제 부사구죠. 피야물 주마티 금요일에 금요일에 이런 말이에요. 피야물 주마티 금요일에 할 아인다카 왁트? 그러면 할 아인다키 왁트? 너한테 시간이 있어? 아인다키는 전치사 구와 같은 형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로예요, 수로. 그럼 주어가 이건데, 주어가 뒤에 왔어요. 왜? 주어가 수로보다 뒤에 올때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수로보다 주어가 뒤에 오는 경우는 주어가 비한정일 때. 비한정일 때 주어가 뒤에 옵니다. 또는 강조 구문에서는 주어가 뒤로 가고 강조하는 문구가 앞에 올수 있어요. 금지, 뭐 이렇게 금지됐습니다. 맘누은 아타트히누. 흡연 금지, 그러니까 금연이란 말이에요. 맘누운, 금지되었습니다. 아따드히누, 흡연이. 그때 금연을 맘누운을 앞에 씁니다. 왜냐하면 금지가 강력한 표현이니까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앞에 수로가 오거나 아니면 주어가 비한정일 때, 정관사 없는 단어, 왁투는 정관사 없죠. 그래서 비한정 주어가 수로 뒤에 온 겁니다. 할 아인데키 왁트. 너에게 시간이 있니? 피 야움을 좀 하티. 금요일에 야 수미 수미야 금요일에 시간이 있니? 수미가 남 그래. 라스투 마슈울라탄. 라스투는 기억납니까? 라스투는 보조 동사는 뭡니까? 아, 그러니까 불완전 동사 또는 보조 동사로 하는데 동사는 완전할 때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사건과 시제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기본 충족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는 사건과 시제가 있어야 돼. 근데 사건이 없거나 시제가 없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왜? 두 개의 충족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 요소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또는 보조적이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라이사 동사하고 카나 동사가 불완전 동사 또는 보조 동사라고 하는데 그 동사들은 뒤에 이렇게 목적격 수로를 가져옵니다. 서술어가 목적격이 돼요. 그래서 last two 그러면 아나의 나는인데 나는 무엇이다? 그러면 아나 마슈울라툰 그러면 나는 바쁘다인데 나는 바쁘지 않다 했을 때 이렇게 이것에 대한 부정은 last two예요. 이것은 어떻게 쓴 거냐면 라이사 동사에다가 아나가 붙어갖고 last two가 된 겁니다. 이 two가 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뒤에 붙었어요. 이 말은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투타티 아아트라고 동사 완료 형태는 주어 표시가 뒤에 옵니다. 예를 들면 목록을 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아칼투 나는 먹었다. 아칼타 너는 먹었다. 아칼티 너인데 여자애가 먹었다. 아칼라 그가 먹었다. 아칼라트 그녀가 먹었다. 공부를 해 봅시다. 나라스투 나라스타 나라스티 나라사 나라사트 어디가 변해요? 투타티 아앗 동사 맨 뒤에가 변하죠. 동사 맨 뒤에 오는 그 인칭을 나타내는 또는 주어를 나타내는 그 표지, 그 부분이 주어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투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요. 라스는 뭐냐? 이 라이사 동사에서 이 약자음이 생략돼서 라스가 된 겁니다. 라스투, 라스투, 라스타, 라스티, 라이사, 라이사트. 이랬을 때. 투타티 아시라는 주어 표지가 뒤에 와서 나라는 말 대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아나를 쓰지 않아요. 나는 이란 말 쓰지 않고 그냥 last two must go latan 끝. 그러면 나는 바쁘지 않다 이렇게 되죠. 예, 그다음에 walakin 그러나 walakin 리마다 다스 알왜 물어보는데 아하마드한테 너 근데 왜 물어봐?
그랬더니 아마드가 아인디 타눈 필 로가틸 고리에티 피 야움을 아하디 피 야움을 아하디 아 일두네요 참 일두 1부터 5까지가 숫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1이라는 것은 아하드가 1인데 숫자는 원래 와히둔이에요. 와히둔. 와히둔인데 숫자 와히둔 말고 한 개라는 명사가 아하드예요. 그 숫자로 안 쓰이고 한 개에서 왔는데 아하드 그러면 달력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일요일이 어디 있나? 빨간색 표시가 달력이 어디 있습니까? 달력의 맨 왼쪽에 있죠. 그리고는 첫 번째 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그 시간 스케줄을 볼 때도 1로 표시되면 일요일에 뜨고 2로 돼 있으면 월요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으로 돼 있으면 화요일 이렇게 표시가 돼요. 숫자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거 똑같아요. 첫 하루 하나의 날 그러면 이것은 일요일입니다. 달력에서 맨 왼쪽에 빨간색이 있는 날, 그 달력이 있는 날, 빨간색이 있는 날. 그래서 일요일에 아랍어, 아니, 한국어에 대한 시험이 나한테 있다. 이번 일요일에 한국어 시험이 있어. Hal yumkinu an tusaidini? Tusaidini. 그러면 tusaidi 했을 때 tusaidi까지 해갖고 여기 눈이 원래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가 tusaidina가 여성형, 2인칭 여성형이에요. 수미가 여자니까 2인칭 여성형을 썼는데 안이라는 접속사가 와서 이 장모음 뒤에 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투사이디까지 나왔어요. 도와주는 것이 할륨키누 가능하니? 근데 누굴 도와줘요? 니 나를 도와주는 것. 니가 나를 도와주는 거 가능하니? 언제? 아, 뭐 어디에서? 필리스테 다들리는 티안 시험 대비하는 곳에서 시험 대비하는 곳에서. 또는 시험 대비하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시험이 있는데, 좀 한국말 좀 도와줄래?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미가, 따바안, 따바안, 물론이지, 따바안. 사쿠노 사이다탄, 나는 행복할 것이다. 사쿠노, 사가 붙으면 미래예요. 아쿠노는 미완료 형태죠. 그러면 아쿠우누 뒤에 목적격 수로가 오죠. 왜? 아까 라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카나 동사의 아쿠우누도 보조 동사예요. 그래서 사건 없고 시간만 나타내는 시제만 나타내는 그런 형태예요. 사쿠우누 사이다탄 행복할 것이다. 뭐 때문에? 비를 가지고. 비를 가지고 비무사아다티카 그러면 너를 돕는 것을 가지고 행복할 것이다. 너를 도와서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를 도우면 난 되게 좋아. 뭐 이런 말이겠죠. 아흐마드가 이단 그렇다면 아이나 나타카발루 어디서 만날까? 아이나 나타카발루 나타카발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걸 얘기해요. 만나는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육형 동사 나타카발루는 누구와 누구가 같이 뭐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 수미가 리 나타까발 이 리는 뭐뭐 하자라는 권유 또는 청유예요. 그러니까 청유형이니까 뭐뭐 하자. 리 나타까발로 피 막타바틸 자메아티. 막타바티는 도서관이죠. 알 자메아티 대학교 도서관에서 리 나타까발 만나자. 그럼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나자. 아하마두가 하산한 좋아. 아라키 피 여움을 주마티 필 막타바티. 그러면 그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그 도서관에서 금요일에 나는 너를 볼 것이다. 내가 너를 볼 것이다는 뭐예요? 금요일에 얼굴 보자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약속 같은 거 또는 뭐 도와주겠다는 표현 같은 거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치사 fee를 계속 썼죠. 이렇게 fee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좀 줄인다고 생각하면 하산한 좋아. 아라키 피 여움을 주마티 이거 대신 쓸수 있는 말 후나카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앞에 문장에서 장소가 뭐가 있었어요? 대학교 도서관 있었죠? 이런 거 보통 후나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아라키 피 여움을 주마티 후나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계속 쓰는 게좀 부담스럽거든요. 전치사 피가 여러 번 나오는 게 그래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요일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일도 1부터 5까지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표시됩니다. 야움은 일이에요. 요일이에요. 알 아하디. 알 아하디. 야움을 아하디. 일요일. 야움을 리스나이니. 수가 이스나니에요. 이스나니. 이 수가 2가 2라는 숫자가 이스나니인데 여기에다가 정관사를 붙이고 소유격으로 만들었어요. 왜? 두 개가 연결돼 있잖아. 이거와 야움과 알 이스나인이가 연결 형태예요, 지금. 그래서 연결 형태니까 야움을 이스나인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그래서 이게 소유격이 돼 갖고 이스나인이에요. 이스나니, 이스나이니. 앞에서 설명했지만 양수 명사는 야우마니, 야우마이니 이렇게 되죠. 이스나니가 주격, 이스나이니가 소유격, 목적격. 근데 정관사 붙여 갖고 야움을 이스나이니 그러면 칸에서 빨간색 다음 칸 월요일이죠. 월요일 칸이 돼서 두 번째 2를 씁니다. 살라사툰, 살라사툰 3인데 이 3에서부터 술라사가 나왔어요. 살라사툰에서 술라사. 그러면 야오모 술라사. 그러면 화요일이죠. 목요일은 아르바툰, 아르바아 툰 이렇게 됐어요. 아르바툰. 아르바툰 4예요. 이 4에서 야움을 아르비아 그러면 네 번째 날 이런 말이죠. 일요일 월화수 수요일이네요. 그다음에 목요일에 하미스는 함사툰에서 나왔어요. 함사툰 다섯인데 이 다섯이라는 숫자에서 하미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움을 하미시 그러면 다섯 번째 날, 달력 다섯 번째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은 뭐냐?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원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 그래서 모이다, 모으다 이런 뜻으로 쓰는 주마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음에서 온 말이에요. 야움을 주마티, 야움은 셉티. 야움 셉티는 다른 세모에서 셉티 또는 세베티칼, 안식년 같은 거 세베티칼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이게 그 유대교에서도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같은 경우. 그래서 이 같은 단어가 다른 세모에서 온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야무사프티는 토요일이죠. 토요일인 걸볼수 있습니다. 금토는 숫자와 상관없고 나머지는 1부터 5까지를 이렇게 갖고 변형한 형태를 갖고 요일을 만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기본이에요. 수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쿠노 사이단. 나 행복할 거야. 비는 도구격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이런 말이죠. 나는 무엇으로 기쁠 것이다. 이렇게. 뭐, 해서, 뭐, 이렇게 썼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기쁠 것이다. 사쿠노 사이단 빌리까? 너를 만나서 기쁠 것이다. 가단. 내일. 너를 만나서 기쁠 것 같아. 뭐, 그렇게 쓸수 있겠죠. 사쿠노 사이다탄 빗사파리. 여행으로 기쁠 것이다. 사쿠노 사이다탄. 사쿠노 사이단과 사쿠노 사이다탄은 말하는 사람이 달라요. 어떻게? 사쿠노 사이단 그러면 남성이 말한 거야. 말하는 화자가 남성이죠. 사쿠노 사이다탄 여성이잖아요.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야. 나는 내일 기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쿠노 사이다탄 했다면 여자가 말하고 있는 거야. 사쿠노 사이다탄 비사파리 일라 코리아. 한국으로 여행 가는 것으로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기쁠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아라키. 아라카, 아라키. 그러면 아라카 그러면 내가 너를 볼 것이다.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뜻은 나는 너를 본다예요. I see you예요. 근데 거기다가 싸가 붙으면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싸나 싸우파가 붙으면 미래를 나타내죠. 그래서 싸 아라카 내가 너를 볼 것이다. 말은 뭐냐면 보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극장 앞에서 볼 것이다. 3시에 극장 앞에서 볼 것이다는 3시에 만나자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말한 거죠. 아니면 3시에 극장 앞에서 리나타카발 아마마 시네마 피사 살리사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시에 극장 앞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사 아라카 아마마 시네마 피사 사티 살리사티. 3시에 극장 앞에서 내가 너를 보겠다. 만나겠다. 이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사아라키, 너를

보겠다, 만나자, 이런 말이죠. 피야무 섭티, 토요일에 보자. 이단, 그렇다면, 나라쿰은, 라아 동사는 그가 보았다예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보았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라. 이렇게 된 데서, 아, 장모음 두 개가 겹쳐져서, 아라. 이렇게 됐다 그랬죠. 아라. 그러면 이 아가 주어예요. 미완료 동사는 완료 동사와 반대로 완료 동사는 뒤에 붙어요. 투타티 아아시. 그러니까 나라스투 나라스타 나라스티 나라스타 나라사트. 맨 뒤에 주어가 누구인지 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 미완료 동사에서는 앞에 붙어요. 그래서 아타타 야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루스 내가 공부한다, 타드루스 내가 공부한다, 타드루스이나 넌데 2인칭 여성이 공부한다, 야드루스 그가 공부한다, 타드루스 그녀가 공부한다. 그래서 아타타야타가 단어 앞에 옵니다. 미완료 동사 앞에 오는 것이 주어를 나타내는 또 행위자를 나타내는 표지어예요. 그래서 이게 아가 있으면 알아, 그러면 아가 있으면 내가 본다. 근데 1인칭, 2인칭, 3인칭에 아타타 야타가 있었는데 나는 없었어요. 나는 뭐냐? 나는 우리가 본다. 우리가. 그래서 아라에서 복수 형태가 나라예요. 나라. 나라. 거기다가 쿰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본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과 만나겠다란 말이에요. 그죠? 이단 나라 쿰.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언제 보겠냐면 바다 우스보인 일주일 뒤에 보겠다. 뭐예요? 일주일 뒤에 만나자. 뭐 너희 팀도 잘 가. 우리 팀도 다음 주에 올게. 뭐 이렇게 말할 때 나라 쿰을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리프가 뒤에 다른 단어가 오면 이 알리프가 이 알리프 맘도다로 이건 맘도다라고 알리프 막소라라는데 단어가 형태가 바뀌는 거죠. 형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 쿰. 우리가 너희들을 볼 것이다. 바다 우스부어인 일주일 뒤에. 일주일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브 아툰 7인데 이 7이라는 그 단어가 사브 아툰이에요. 그러면 사바 아가 7을 나타내죠. 그것에서 사바 아가 그대로 있고 우스부온 패턴이 돼서 일주일이라는 명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스보를 따로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말 대신 7을 먼저 외워두면 7만 알면 거기서 같은 어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변형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들 날짜하고 요일을 한번 볼게요. 말야움이나 우스보 일주일 중에서 오늘이 뭐야? 그러면 오늘은 금요일이야. 오늘은 월요일이야. 이렇게 하겠죠. 알야우모 야물주마티. 오늘은 금요일이야. 마 테리흘 야우미. 오늘의 역사가 무엇이야? 이때 역사는 날짜가 무엇이야? 이런 말이에요. 오늘은 며칠이야? 마 테리흘 야우. 그러면 알야우모 후와 살리스 민 율류. 율류는 7월이죠. 7월 중에서 민은 어디 중에서예요? 일부를 얘기를 했어요. 일부. 그래서 7월, 율류 중에서, 그러니까 7월 중에서 세 번째 날. 살리스. 야우메 살리스니까 세 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7월 세 번째 날, 7월 3일이다. 오늘은 7월 3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숨가쁘게 이제 여기까지 왔고, 두 번째 이제 그 단어 정리를 보겠습니다. 본문 위에 나오는 단어 정리들 볼까요? 다르프. 다리프는 내가 안다. 아타타야타에서 아타 2인칭이네요. 아타타가 있으니까 다리프 내가 안다. 오틀라톤 사이피아툰 여름방학이죠. 가디마툰은 오는이에요. 가디마툰은 옛날의 이런 말인데 가디마툰은 오고 있는 이런 말이에요. 가디마툰 오는. 다가오는 이런 말이죠.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되겠죠. 오틀라톤 사이피아톤 까디마톤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다가오는 여름방학 이런 말이에요. 우사페로 내가 여행을 떠난다. 내가 여행 간다.
우사피로. 우스라툰 가족입니다. 가족. 그 다음에 투가디리나, 투가디르, 투가디리나. 투가 붙으면 여기서는 다리프라고 아가 붙었죠. 이아 모음이 붙어, 아 모음이 붙었는데 이렇게 여기서처럼 우가 붙고 또 여기도 우가 붙었어요. 아, 언제 아가 붙고 우가 붙는지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조금 더 공부해 보면 나오긴 합니다만, 아, 완료 동사가 네 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사파라. 사파라는 완료 동사가 사파라예요. 사파라. 그러면 사아파라. 글자 수가 네 개죠. 이렇게 네 개의 글자들은 미완료가 되면 우가 붙어요. 우사페로. 여기도 가다라, 가다라가 동사의 완료 형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우리는 이걸 뭐 장모음으로 하지만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네개 글자로 된 것은 미완료 동사가 됐을 때이 주어 표지의 모음이 우가 붙습니다. 주어 표지에 아가 붙지 않고. 다리프는 아라파에서 왔어요. 아라파. 하나, 둘, 세 개니까 우가 붙진 않는 거죠. 이제 아가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가디리나, 내가 떠난다, 여자의 경우에. 그 다음에 라하다탄. 라하다탄은 잠시만요. 보통 전화할 때 많이 쓰여요. 라하다탄, 잠시만요. 타리흐, 역사입니다. 타리흐. 살리스, 세 번째의, 이제 서수죠. 셋째의, 이런 말인데. 뭐, 3일 할 때, 뭐, 여무 살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스. 샤흐룬, 달이에요. 한 달, 두달할때 달. 그 다음에 다세온, 다세온은 티사 아툰의 그 서수죠. 티사 그러면 9예요. 근데 다세온 아홉 번째. 아이, 즉, 다시 말해서 즉 이런 말이고, 우스부온 앞에 나왔었죠. 우스부온 일주일. 아타만나는 내가 바란다. 그 다음에 레할라툰 여행. 그 다음에 몸띠아툰 이거는 그 흥미가 있는, 즐거움이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몸띠아툰 그러면 되게 재밌다 뭐할때 몸띠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단어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10과 본문 2입니다. 라일라와 모함마둔의 대화입니다. 라일라는 여자 이름이에요. 하나 둘세개 글자 뒤에 알리프 막수라고 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 둘세개 뒤에 이렇게 알리프가 오는 거는 여자 이름들에 보통 나타나고요. 모함마둔 탄윈이 있는 걸 봐서 남자입니다. 즉, 라일란 여자, 무함마드는 남자.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무함마드가 야 무함마드 할 때는 야 호격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우로 끝나죠. 이게 아, 우라고 그래서 이건 주격은 아니에요. 목적격인데 사실은 우라고 끝나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뭐더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야 무함마드 할 따리프 너 아니? 할 따리프 너 아니? 뭐를 알다, 모르다, 아니, 알다, 또는, 믿다, 보다, 이런 거는요, 현실에 지금 딱그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것은 안나를 씁니다. 뒤에 안나. 알다란 동사, 믿다란 동사, 근데 보다, 이런 동사는 뒤에 안나를 써요. 알 오틀라타 사이피아타. 그럼 여름방학이, 이게 여름 휴가도 될수 있고, 오틀라 사이피아는 여름방학도 될수 있어요. 근데 학생끼리라고 칩시다. 여름방학이 가디마툰 오고 있다는 것을, 가디마는 오는 이런 말이야. 여름방학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뭐 한마디니? 남, 그래. 마다 사타팔리나. 무엇을 너는 할 것이니? 자, 타팔리나는 타팔. 여기서 타팔은 파알라 동사에서, 파알라 동사에서 미완료 형태가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야가 붙거나 아가 붙거나 하죠. 아타타 야타가 되는데 3인칭 여성이니까 무함마드가 라일한테 하는 말이니까 아, 2인칭 여성이네요. 그러면 타가 붙어갖고 타푸 알 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2인칭 남성이에요. 여성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또 이나를 붙여요. 이렇게 이나. 그러면 이나를 붙입니다. 그러면 타푸 알하고 이나, 타푸 알 리나가 되죠. 이게 떨어지고 타푸 알 리나. 그래서 타푸 알 리나. 요 이나는 여성을 나타내요. 이 미완료 동사에서 앞에 여기에 아가 붙으면 아프 알로 그러면 내가 뭐 하다.
tough

당신이 뭐 하다? 타프알루, 타프알리나. 타프알리나 이러면 당신이 뭐뭐 하다? 여자 2인칭, 남자 2인칭. 이렇게 야프알루, 야프알루 그러면 그가 뭐 하다? 3인칭, 남성. 그 다음에 타프알루, 다시 타프알루 이렇게 쓰면 타프알루 그러면 3인칭 여성. 이런 식으로 아타타 야타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성을 나타낼 때 이나가 들어가면 여성인 걸볼수 있어요. 마다사 타팔리나 그러면 너는 뭐할 거니? 싸는 여기서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는 싸인데 싸가 붙으면 미래인 걸알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오는 여름방학이잖아요. 그 사실 안 써도 괜찮아요. 마다 타팔리나 피 하딜 오틀라티 사이피에티. 이 여름방학, 이번 여름방학에 지금 오진 아직 않았지만 이번 여름방학에 이럴 때 이번 여름방학에는 뭐할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라일라가 사 우사페로, 나 여행할 거야, 나 떠날 거야. 사 우사페로, 나는 여행하다. 어디로? 일라 고리아, 한국으로 여행 갈 거야. 누구와? 마 우스라티. 우스라툰은 우스라툰에서 우스라툰 플러스 2죠. 그래서 우스라티가 됐어요. 그래서 우스라티가 됐는데 우스라티가 되는 순간 이게 마 뒤에 전치사니까 우스라틴이 되겠군요. 이렇게 우스라틴 플러스 이가 됐으니까 우스라티 틴과 이가 해서 이 트가 열려버리고 이렇게 트로 됐고요. 타마루프타가 아니고 열린 타가 됐고 이가 붙어서 앞에 있는 모음 죽어버리고 이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스라티 나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한국으로 떠날 거야. 뭐 한마디니? 마타사 도가디리나, 마타사 도가디리나 했을 때 우리말로는 도가디리나 떠나다예요. 떠나다인데 이 도가디리나는 목적격이 있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긴 마타사 도가디리나,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뭐 어디 암만이라고 칩시다. 암마나, 암만을 언제 떠날 거야? 언제 출발할 거야? 이런 말이죠. 언제 갈 거야?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문맥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타사 도가디리나, 암만 뭐 이런 식으로 언제 떠날 거야? 여기 싸가 들어갔고 미래로 이나가 들어가서 여성인 거알수 있어요. 2인칭 여성. 그러니까 다시 라일라가 라하다탄 잠시 잠깐만 깜빡 지금 날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라하다탄 마 대리홀 야오미 오늘의 역사는 무엇이야? 오늘의 역사라는 것이 오늘의 날짜가 무엇이야? 이런 말이죠. 대리흐는 역사를 기술하는 것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 역사 기술이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기술하기 또는 역사 날짜 뭐 이렇게 썼는데 오늘의 역사상의 날짜는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함마두니 알야오무 아살리스 민 샤르 윤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도 주격? 여기도 한정? 여기도 한정이면 이게 없으면 이게 6월 3일 돼버려요. 6월 3일. 이거 문장이 아니고 그냥 6월 중에서 세 번째 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후화를 넣어주고 오늘은 6월 중에서 6월이 아니라 6월 중에서 살리스 세 번째 날이야. 셋째 날이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알 야우미가 들어가야 되죠. 알 야우미 이렇게 돼야 돼요. 알 야우무 후와 알 야우미는 야우무네요. 야우무 알야우무 후와 알야우무 살리스 미네 샤하르 윤유. 6월의 세 번째 날이야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3일이에요. 이단 사우가드. 그렇다면 나는 떠날 거야. 피타시아 민 윤유. 나는 6월 9일에 떠날 거야. 아이 바드 우스부인. 이 말이 안 되는 게 아이는 즉이 말은 즉 4월 그 6월 9일이면 즉 일주일 후야. 그러면 10일이 돼. 오늘 3일인데 일주일이면 10일인데 이것은 대충 퉁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러면 10일이어야지 정확하게 맞는데, 약간 6일인데, 6일 후인데, 이게 9일이면서 일주일 후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안 맞는, 핀트가 좀안 맞는 느낌입니다. 그랬더니 무함마두니, 아트만나 렉, 너에게 희망한다, 소망한다, 리헬라텀 뭄띠아턴, 좋은 여행하기를, 뭐, 이렇게 즐거운, 이렇게 흥미로운 여행하기를 너를 위해서 빈다, 내가 소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타만나는 오형 동사이기 때문에 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아타만나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볼까요? 자, 달입니다.
예, 한 달, 두달할 때, 1월, 2월 할때 달인데요. Yanair, Febrayer, Maris, Abril, Mayo, Junyu, Yulyu, Agostus,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전부 외래어죠. 영어에서 온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쓰는 프랑스 지배를 받다가 아직도 프랑스어를 많이 쓰는 그쪽 지역에서는 이 영어식 표현을 안 쓰고 불어식 표현을 쓰기도 해요. 조금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야나이르, 페브라이르 뭐 이렇게 그러니까 January, February, March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아랍어로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뭐 여기서 다시 외울 필요는 없고 영어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날짜, 필요미라베. 그러면 네 번째 날에 이런 말인데 어디에서 네 번째 날? 그때는 민을 씁니다. 민. 뭐뭐 중에서 한달그한 달에 30일 정도 있는 29일 뭐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있는 그달 중에서 할때 민을 써요. 민. 마리스. 그러면 마리스. 그러면 3월 중에서 3월에 4일 네 번째 날에 3월 4일에 이런 말이죠. 피여물 하미시 다섯 번째 날에 민 샤르 옥토벨 10월 다섯 번째 날 10월 5일에 피여물 다세 아샤라. 그러면 다세 아샤라는 다세 아샤라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민 노펜버 피 아미 알파이니 와 시타틴 와 아슈리나 릴 밀라드. 암 해놓고 이것을 갖다가 알파이니 알파이니 알파이니 알파이니 와 시타틴 와 시타틴 와 아슈리나 와 아슈리나 아슈리나 그다음에 이게 밈이라는 것은 밀레디, AAD예요. 릴 밀레디. 릴 밀라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또는 알 밀라디하고 야를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아미 알파이니 2000년 그리고 디스 뭐야 이거 시타티 6년 2000년 그리고 6년 와 아슈리나 그리고 20년 뭐예요? 아랍어 숫자는 100까지 쓰고 1100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숫자 마지막에 단단히 쓰고 10단위를 써요. 그래서 26을 갖다가 시타토나 이슈로 6을 먼저 쓰고 그리고 20을 나중에 씁니다. 그래서 뭐 1000, 1000, 만, 1100쓴 다음에 1, 그다음에 10단위 이렇게 씁니다. 레일 밀라드. 그래서 이건 11월 중에서 다 사베 아셔라 17일이죠. 17일을 잘 보세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인데 어떻게 격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사비아 아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비아 아샤라. 사비 이 아샤리가 아니에요. 11부터 뭐 12는 약간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냥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시다. 11부터 19까지는 격 표지가 기수건 서수건 간의 아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비아 아샤라. 이것이 소유격도 사비아 아샤라. 주격도 사비 아셔라, 목적격도 사비 아셔라예요. 격과 상관없이 표시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비 아셔라. 이게 격이 변하는 그 표시가 아니에요. 격은 고정형이다. 그래서 야우미니까 소유격인데 사비 아셔라면 아 이거 소유격이구나 지금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야우미 사비 아 아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일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씁니다. 다음. 복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복수가 아랍어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아랍어의 복수는 뒤에를 길게 하면 됩니다. 뭔 말이야? 뒤에를 어떻게 길게 해? 자, 무다르리순 한번 써볼게요. 로마자로 무, 다, 르, 리, 순. 무다르리순. 그럼 실제로 이 단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다르리스라는 단어와 이것은 격을 나타내는 격 표시가 있습니다. 격. 그죠? 무다르리순, 무다르리신, 무다르리산. 그러니까 우, 아, 이는 격이에요. 그럼 우는 뭐예요? 이건 탄인인데 탄인은 왜 붙었어요? 탄인은
연결형이 없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비한정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비한정 또는 연결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요. 그럼 실제 단어는 뭐예요? 이 어가는 몇 가지예요. 모다르리스까지가 단어고 우는 격이고 우는 비한정을 나타내요. 탄인이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복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격표시를 길게 하면 됩니다. 격표시를. 무다리 순. 어떻게? 우. 이렇게 하면 돼요. 수, 무다리 순. 발음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순 하다가 그냥 아로 끝내버려요. 순 하고 이렇게 내두지 않고, 잘라서 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고 R 하나 붙여놨기 때문에, 무다리 수나. 이런 식으로 끝을 길게 하면 돼요. 그러면 무다리 순의 복수는 무다리 수나 이렇게 이것을 수나를 써보면 이겁니다. 무다리 수나 글자를 아랍어로 써보면 감흥이 없겠지만 로마자로 쓰면 딱 알아요. 우가 길어졌구나. 이 탄인이 내려왔구나. 이것이 탄인에서 온 말이구나.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나가 붙은 게 아니라 탄인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붙을 때는 이게 떨어지지 않지만 연결형이 되면은 연결형이 될 때도 무다리 수알 마드라사 그러면 여기가 무다리 수가 되거든요. 왜? 뒤에 연결형이 되면 뭔가 단어가 붙으면 탄인이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알 마드라사 쓰면 알 마드라사티 쓰면 이 탄인이 없어집니다. 무다리 수알 마드라사티 이런 식으로 무다리 씨나는 소유격 목적격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엔 여성형입니다. 무다리 사툰 무다리스는 똑같고 아 툰이에요. 자, 무다리사 툰. 단어는 아까 여기까지, 이거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아, 트가 뭐예요? 여성이죠, 여성. 여성을 나타낸 거예요. 아, 트가 여성형이고, 운이 주격이고, 탄인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뭘 길게 해? 무다리사 툰. 무다리사 툰. 이걸 길게 하면 복수 형태예요. 여기 무다리사 툰. 이 아가 길어지면, 이 단어 뒤에 있는 첫 번째 모음이 길게 나오면 이것이 규칙 복수입니다. 무다리사툰, 무다리사틴, 무다리사틴. 아랍어 규칙 복수 어떻게 해? 간단하죠? 마지막, 이 원래 어간 뒤에 오는 첫 번째 모음을 길게 한다. 네, 이것이 아랍어의 규칙 복수의 형태입니다. 하디히, 자, 하디히, 아플라문 몸띠아툰.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식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사물의 복수는 여성 단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원칙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일반적이다. 원칙은요, 복수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려진 것은 이렇게 아플람, 필름의 복수, 영화죠. 영화의 복수에 사람은 아니니까 사물의 복수죠. 사물의 복수니까 몸띠아툰. 여성 단수로 취급해서 몸띠 아툰 됐어요. 그 다음에 하디히 아플람은 몸띠 아툰. 이것은 재밌는 영화입니다. 아인디 저에게는 히와이앗 취미들이 있습니다. 취미들 취미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시라툰 여성 단수 취급했어요. 그래서 카시라툰은 수가 이것은 복수고 이건 단수인데 어떻게 돼요? 네, 사물일 때는 가능합니다. 오히뿌 안 나는 뭐뭐 하기를 좋아합니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 안 아슈타리아 말라비살 저밀라타. 말라비살 저밀라는 예쁜 옷이죠. 예쁜 옷을 사는 것을 오히려 나는 원합니다. 나는 예쁜 옷 사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말라비스는 복수 형태고, 저밀라는 여성 단수예요. 왜? 사물이니까 여성 단수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물의 복수는 여성 단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도로 여러분 알면 되겠습니다. 아, 힘들었는데, 이제 잠깐, 이제 쉬어간다 생각하고 머리를 좀 식히겠습니다. 아랍 뉴스가 나오면, 아랍 사람도 굉장히 답답하게 입고 있죠. 아랍에 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반팔 티셔츠 같은 거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봐요. 그럼 집에 와서 저녁 때 호텔에서 잠못 잡니다. 익어요. 살이 완전히 익어갖고, 40도에 반팔로 다닌다? 그러면은, 살을 잘 구운 거예요,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잘 구우면 대골대골 굴러서 샤워로 찬물에 담궈도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느냐? 선인장 있죠? 선인장에 보통 우리 알로에라고 불러요. 알로에를 갖다가 잘라서 알로에 액을 바르든지 아니면 약국 가면 알로에 팔아요.
알로에 크림 같은 거 있는데 크림을 바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화기가 싹 사그러져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사막에서 된 것은 사막꽃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나는 선인장으로 바르면 화기가 쫙 가라앉아서 편하게 잘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벗고 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벗었다가는 다 디는 거예요. 왜? 날씨가 40도, 50도씩 되니까. 그래서 긴 팔을 입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매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잘록한 허리 과시하지 않습니다. 거의 내 허리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허리가 이렇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이런 옷을 입어요. 그래서 되게 미개하다. 되게 헐렁한 옷을 입고 사니까 끼는 걸 몰라갖고 저는 살이 찐다라고 말하고 미개하게 보는데, 통풍이 안 되는 허리띠가 딱 이렇게 막고 있으면 통풍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땀띠가 아니라 거기에 더한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중동에 있으면 땀띠는 잘안 나요. 왜냐면 너무 더워서 땀이 증발해 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땀띠가 나는 걸 모르는데 그 부분만 땀띠가 납니다. 허리띠가 있으면. 그러니까 허리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몸맵시를 갖다 드러내서 상대를 유혹하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런 그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워서 허리띠 같은 거맬 수가 없어요. 그냥 펑퍼짐하게 해서 큰 옷을 입으면, 통짜 옷을 입으면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기 때문에 이게 통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왜 저런 옷 입어? 그런 눈을 보면, 자, 허리띠가 없죠? 펑퍼짐하죠? 널찍하게 있습니다. 이게 몸통 바깥으로 널찍하게 있어서 통풍이 되는 옷들입니다. 물론 이 속에 청바지 입었어요. 청바지 입어서 더 더울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더운 걸 갖다가 사람들이 입고 다닙니다. 햇볕도 맞고, 사람 눈도 피하고. 히잡이라는 말은 머리카락과 가슴을 가리는 걸 히잡이라 그래요. 아바아는 겉옷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장옷이라고 있어요. 19세기 때 보면 사람들이 조선의 그 여인들이 바깥에 나갈 때 연속극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탁 뒤집어 쓰고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게 장옷인데 그런 장옷과 비슷한 것이 아바아입니다. 표준말로는 아바아고 구어체에서는 아바야 아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캅은 이슬람적인 건 아니고 이거는 아랍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관습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얼굴 보여주지 않는다 해서 눈하고 손만 딱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랍식입니다. 베두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있는데, 히마르라고 있습니다. 이제 부르카가 있습니다. 부르카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제 이라크 북부 또는 이란 같은 데서 할머니들이 완전히 다 검은색으로 쓰고, 여기 그망 같은 것이 있어서 눈을, 그 망을, 망에서 볼, 망 바깥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그 부르카가 있는데, 완전히 차단된 거죠. 그러니까 히잡 입고 니캅 입고 부르카가 있습니다. 겉옷은 아바하고요. 남자 여자 할거 없이 줄밥이라는 걸 씁니다. 줄밥이라는 것은 코란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집트 같은 데서는 잘라비아 또는 갈라비아라고 발음하는데, 모로코는 갈라바라고 하는데 모로코 거는 내가 몰라갖고 넣질 않았어요. 예, 갈라비아 또는 줄밥. 이거 좌인데 잘라비아라고 아니고 갈라비아라고 있습니다. 또 더우니까 머리를 가려야겠죠. 우산 쓰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항상 두건을 씁니다. 두건을 쓰는데 휙 하고 날아가니까 그것을 고정시키는 것을 이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깔을 가지고 고정시켜서 하루 종일 다녀야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화상을 입지 않는 겁니다. 쿠피아, 쿠피아톤 이깔 이런 것들이 옷입니다. 내가 다 찍어놓을 거예요. 같은 아랍이라고 다 똑같으느냐? 아닙니다. 요르단 대학교 앞에서 공대 앞에 이거 아마 의대생인 것 같은데 의대생이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손까지 다 가렸죠? 이거는 두바이에서 찍은 겁니다. 세 사람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눈만 내놓고, 이 사람은 히잡만 썼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이 정도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레바논 사진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근교에서 찍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랍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라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아랍, 다 똑같은 아랍어라고 배운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하고 다르다. 똑같지요.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이거 카타르에서 찍은 건데 한 사람은 얼굴 내놓고 한 사람은 니캅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속마음은 어떨까 한번 볼게요. 자, 다 뒤집어 썼죠.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다 이렇게 아바까지 입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신발도 전부 다 되게 고급진 신발들이고요. 발목 같은 거다 장식했고요.
그 안에 예쁜 옷 같은 거, 속옷도 다, 물론 겉옷이겠지만 그런 옷을 입고 사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 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분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학년도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원을 함께 달리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복습하시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잘 복습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쌤이 생각할 때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이에요. 올바른 길에서 무한 반복 단련하는 게 최고의 학습인 것 같습니다. 물리는 더더욱 그렇고요. 왜냐하면 계산도 있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계속 응용하고 적용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무한 반복이 최고입니다. 최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개념 공부할 때 배운 이런 개념들을 무한 반복하면서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잘 따라오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6번 문제 이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66번. 다음은 자석의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자석의 무게를 측정한대요. 자, 실험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을 살펴봐야 되겠죠? 가, 봅시다. 가, 무게가 10N인 자석 AB를 준비한다. 무게가 10N인 자석 AB를 준비해요. 이때 A를 저울에 올려서 측정한 값을 기록합니다. 나가 이 측정한 값이겠죠? 이거예요. 다려봅시다. 오케이. A와 B를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한 후 저울에 올려서 A와 B가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값을 기록합니다. 오케이, 기록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나. A와 B를 다른 극끼리 마주보게 하면 석 달라붙어 버리겠죠? 이때 올려가지고 A와 B가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값을 기록해 봅시다. 자, 결과를 보니까 나달아의 결과는 각각 10N, 20N 기억이다.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자석의 무게가 10N인 자석이기 때문에 나에서 당연히 10N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고 나를 보니까 20N으로 측정이 됐대요. 요거를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체 개를 본다면 10N, 10N, 20N이겠죠. AB 통으로 전체를 개로 잡아버리면은 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힘이기 때문에 어차피 합쳐도 0이 되고 내부력이기 때문에 전체 개를 잡으면 이 무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도 마찬가지야. 라는 이 또 전체를 잡아버리면은 이 눈금도 20N으로 측정이 되겠죠. 이겁니다, 이거. 자, 기억 선택해 볼까요? 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저울이 A를 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냐? 자, A에 작용하는 중력,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저울이 A를 떠받치는 힘,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작용 반작용이 되려면은 힘이 서로, 작용점이 서로한테 있어야 돼요. 자, 니은 가봅시다. 다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B가 떠서 정지해 있거든요. 그러면 B의 무게도 10N인데 정지해 있으려면 A가 B를 밀어주는 자기력 또한 10N이어야 해. 자, 그리고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10N이겠죠. A가 B를 밀어주는 자기력이나 B가 A를 밀어주는 자기력이나 작용 반작용 힘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때 자기력의 크기는 10N이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10N. 똑같네요. 그럼 니은 맞습니다. 디귿. 기억은 20보다 크냐? 아니죠. 이 둘의 합이 20N이고 전체 개를 잡았을 때는 이 내부력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눈금은 20N으로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우리는 아주 수월하게 해결했어요. 힘의 평형, 오케이, 작용 반작용, 알짜 힘이 0인 상황,

쪽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67번 문제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천장에 자석 두 개가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한번 가봅시다. 그림은 자석 A와 B가 실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다. 아주 심플하죠?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면은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냐라고 물어봤다. 자, 여러분.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알짜 힘 자체가 제로가 돼야지만 정지될 수 있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A가 B에 작용하는 작위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작위력은 작용 반작용이냐? 자, A가 B에, B가 A에 작용점이 서로한테 있죠.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뀌었습니다. 작용 반작용 맞습니다. 니은 맞고. 디귿. B에 연결된 실, 얘죠, 얘. B에 연결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얘는 중력이죠. 그렇죠? 중력 무게 W를 할까요?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렇죠? 한번 봅시다. B만 딱 본다면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라고 둘까요? 자, 그리고 지구가 B를 당기는 중력은 W라 둡시다. 요건데 문제는 요두 힘만 있는 게 아니죠. A가 B를 미는 작위력도 있습니다. 작위력까지 포함이야. FB라고 둘까요? 따라서 장력이 중력과 작위력의 합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장력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크기보다 작은 게 아니고 더 크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기역 니은만 맞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고 충분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을 크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짜 힘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68번 갑시다. 또 용수철 문제. 자, 가봅니다. 그림 가나와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 정지해 있다. 가나에서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같고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런 생각 들어야 돼요. 탄성력의 크기가 같은데 지금 길이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한쪽은 잡아당기는 탄성력이 돼야 되고 한쪽은 밀어내는 탄성력으로서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에서 손은 물체를 연직 위로 떠받치고 있다. 이때 나에서 물체가 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요 힘은 몇 뉴턴일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탄성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가에서 지금 이 물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 10N. 이때 이 물체가 알짜 힘이 0이 되려면 반대 방향의 탄성력이 10N이 위로 작용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원래 길이보다 늘어난 상황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그럼 나에서는 반대로 원래 길이보다 압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물체를 얼마? 10N으로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크기는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물체가 손바닥을 미는 힘은 탄성력 10N에다가 중력 10N 합쳐서 20N이다. 요거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러면은 물체가 손으로 20을 미네. 손은 또한 물체를 20으로 떠받쳐가지고 지금 알짜 힘이 0인 상태 딱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8번의 정답은 4번으로 우리 충분히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절대 이러면 실수하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69번 문제 갑니다. 용수철과 자석이 혼합된 형태. 자기력과 탄성력과 중력의 콜라보레이션. 재밌어요. 가봅시다, 한번. 그림 가는. 용수철에 자석 A가 매달려서 정지해 있다. 알짜 힘이 0이다. 오케이. 나는 가에서 A 아래에 다른 자석을 놓았어요. 오? 근데 보니까는 A는 아래쪽이 N급, 밑에는 위쪽이 S급. 아,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에서보다 더 늘어나서 정지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력 때문에 늘어났다는 뜻이겠죠. 이때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한번 가봅시다. 기역. 가에서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이냐? 자,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은

수처리 A를 당기네. 위로 당기고 있죠. 그거는 중력과 똑같은 크기만큼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중력.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용수처리 A를 당기는 힘. 힘의 평형 관계죠. 작용 반작용이 아닙니다. 작용 반작용이 되려면 힘의 작용점이 서로한테 있어야 돼. 그래서 용수처리 A를 당기는 힘 하고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라 볼 수가 없다. 작용 반작용이 되려면 A가 용수처를 당기는 힘으로 써야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갑니다.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냐? 당연히 0이죠. 왜?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은 0인 상황입니다. 니은 맞네. 디귿 갑시다. 디귿. 자, 디귿. A가 용수처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냐? 지금 여러분, 나에서는 지금 현재 더 늘어나 있다. 그렇죠?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더 늘어났네. 그럼 용수처리 A를 잡아당기는 이 탄성력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용수처는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력은 KX,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탄성력은 더 커진다. 그렇죠? 따라서 A가 용수처를 당기는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늘어난 길이가 작기 때문에 더 작습니다. 디귿도 맞는 말이겠죠?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우리는 쉽게 고를 수가 있다.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해서 우리 지금 풀고 있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할수 있어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70번 갑니다. 이제는 연직 방향에 있던 걸 수평 방향으로 바꿨어.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미끄를 한 마찰이 없는 거겠죠? 수평면에 자석 A가 고정되어 있고, 지금 여기 자석 A는 고정 상태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용수철에 연결된 자석 B는 정지해 있답니다.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합력이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합력이 0이라는 조건은 아닌 거예요.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얘는 정지. 오케이, 좋아. 이때, 옳은 것을 고르쇼! 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그럼 B는 지금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힘의 합력, 알짜 힘이 0인 상태입니다. 그쵸? 자, 힘을 분석해 볼게요. A랑 B랑 지금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자극이 서로 다른 자극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겨야 돼. 따라서 A는 B를 지금 끌어당기는 자기력인 FB가 작용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B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용수철이 B를 어떻게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탄성력이 지금 어떻게? 용수철이 수축되는 방향으로 잡아당겨지네? 그 말은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부터 늘어났다는 말이겠지. 맞습니까? 그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기억하겠습니다.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작용 반작용이냐? 맞죠. A가 B에, B가 A에. 서로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맞습니다. 자, 이음 봅시다.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냐? 자, 해석해 볼게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지금 왼쪽 방향이다. 이 그림상 왼쪽. 자, 이제 봐봐 여러분. 용수철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수축되려고 하는 복원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용수철은 벽을 당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B도 당기고 벽도 당기고. 그런데 용수철이 벽을 당기는 것만큼 반작용으로 벽도 용수철을 잡아당겨줘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오케이. 따라서 용수철도 멈춰 있을 텐데 멈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작용 반작용으로 봐도 되고 또는 용수철이 B를 당기는 만큼 B도 용수철을 당길 건데 B가 용수철을 당기는 것만큼 벽도 용수철을 당기기 때문에 합력이 제로여서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 근데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 서로 반대죠? 맞습니다. 기억하시고. 디귿.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그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알짜 힘은 0이라고 볼수 있겠다.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해서 지금 계속 정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 꼭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짜 힘은 0이다.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70번 문제 해결했고, 자, 71번. 이제 크레인.
중장비가 나왔습니다. 오, 멋

자, 그렇죠. 요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기중기에 줄로 연결된 상자가 연직 아래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어디? 연직 아래로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알짜 힘이 얼마다? 0이다. 오케이. 그럼 천천히 이렇게 내리는 거겠지. 등속도 운동. 좋습니다. 이때 상자 안에는 질량이 각각 m, 이 m인 물체 AB가 놓여 있습니다. 오케이. 이 상황입니다. 좋아요.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냐라고 물어봤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전체가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이 전체 개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에요. 그러면 상자뿐 아니라 질량 m인 a, b 둘다 알짜 힘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다. 등속 운동이란 거는 알짜 힘 0일 때 하는 운동이 되겠죠. 자, 니은가 봅시다.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과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과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 상자가 이제 줄을 당기는 힘은 어떻게? 서로 작용 반작용. 맞는 말이죠. 줄이 상자를, 상자가 줄을. 주어와 목적어가 취칭된 형태. 니은도 맞습니다. 기역리 맞고. 디귿. 자, 이 디귿 조금 헷갈릴 수는 있으나 충분히 가능하다. 자,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의 두 배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이 운동한다라고 하는 등속 운동 상태를 가지고 되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등속 운동이네? 그냥 정지되어 있네라고 봐도 전혀 상관없는 역학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가 M이고 얘가 2M인데, 상자가 B를 떠받친 힘의 크기는 A와 B의 무게인 3mg다. 그쵸? 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오로지 A의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mg가 되겠죠. 따라서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의 두 배가 아니라 세 배. 아시겠죠? 세 배. 그래서 이렇게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고, 등속 운동한다. 운동한다는 말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멈춰놓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그냥 정지 상태라고 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72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수평면에 지금 도르래가 있고, 천장에 도르래가 연결되어 있고, AB가 실로 연결되어서 뭔가 운동을 하는 느낌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3m, m인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가지고 정지해 있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다.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자, 수평면이 A를 떠받친 힘의 크기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지. 잘 봐봐요. B는 지금 B한테 중력이 작용해요. B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얼마? mg. 자, 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B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실이 B를 잡아당겨주고 있기 때문이겠지. T는 얼마? mg. 정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장력은 똑같은 실이라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A를 당겨주는 실에 걸리는 힘, 이것 또한 mg.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B 입장에서, A 입장에서 보자고요. A 입장에서 보자면은 A에 작용하는 중력 3mg. 그리고 실에 걸리는 힘 mg. 근데도 A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A를 떠받쳐주는, 수평면이 떠받쳐주는 힘, 수직항력이 있겠죠. N이라 둘까요? 이때 이 수직항력 N이 얼마가 된다? 2mg가 되면 되겠다. 따라서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3mg다는 아닌 말이겠죠. 2mg가 됩니다. 위에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역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 니은 봅시다.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거를 반작용으로 보면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중력이죠. mg 맞네.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갑시다. 디귿.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힘과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mg입니다. mg 힘과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냐? 실이 A를, 지구가 A를. 작용점은 A한테만 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라고 볼 수가 없죠. 맞습니까? 힘의 평형으로도 볼수 없어요. 왜?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mg인데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은 3mg거든요. 힘의 평형이 되려면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힘의 크기마저 같아야 돼요.

따라서 평형이라고도 볼수 없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맞는 오케이. 2번이 되겠다. 오케이. 쉬워. 할 만해. 이런 문제는 자신감 있게 푸세요. 이 문제가 14번 문제인데 우리가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에서 14번 문제에서 이런 거 후다닥 빨리 풀어버리면 얼마나 또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겠습니까? 해서 이런 거는 빠르게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73번 저울이 있고 그리고 저울에 매달려 있는 자석들이 보인다. 맞아요? 오케이. 자, 이 자석에 대한 얘기를 또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 우리 문제 풀이 자석 너무 많이 나와. 그치? 왜 그러냐? 자석이 등장하는 순간 많은 힘을 분석해야 돼요. 중력, 자기력, 장력. 힘을 여러 개를 주어져 놓고 여러 번 보고 운동 방정식, 알짜 힘이 0인 걸 분석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해서 이런 문제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씩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힘에 대한 실험이다. 즉, 자기력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가. 저울 위에 자석 A를 올려놓은 후, 저울이 있어요. 이 저울 위에 자석을 올려놓은 후에, 오케이. 실에 매달린 자석 B를 A 위에 쪽에 접근시키고, 정지한 상태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한다. 1.2N입니다. 자, 여기서는 B하고 A 사이에 당기는 자기력인지, 밀어내는 자기력인지 저는 정보가 없어요.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봐봐. 나를 보니까, 가의 상태에서 B를 A에 더 가깝게 접근시킨답니다. 더 가깝게 접근시키네? 거리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자기력은 더 증가하겠죠. 오케이. 가깝게 접근시켰더니, 정지한 상태에서 이 저울의 측정값을 보았더니, 0.9N으로 줄어들어 버렸네. 헐, 줄어들었어. 그럼 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B가 A에 접근하니까는 자기력이 더 강해지는데 그 자기력이 위로 당기는 자기력이기 때문에 저울이 받치는 힘이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B는 지금 A를 위로 당겨주는 자기력이 발생하고 있구나. 가까이 오니까 자기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A와 B는 지금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걸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억 봅시다. 가에서 A,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냐? 아니죠. 서로 당깁니다. 틀렸어요. 니은 갑니다.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서로 작용 반작용이냐? 그렇죠. A가 B에, B가 A에 자기력이 서로한테 있죠. 따라서 맞습니다. 디귿 갑시다.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냐? 자, A가 B에, 다른 말로 하면 B가 A로 맞겠죠?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이미 B가 A를 당기는 방향이라는 걸 이미 알았어. 알았는데, 나로 갈수록 거리도 더 가까워지고, 더 강하게 잡아당겨지니까는 어떻게 수직 간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말은, 아,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 라고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이더 많이 당겨서 수직 간격이 줄어든 거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오시겠죠,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해서 73번 문제까지 우리 충분히 해결했고, 이렇게 힘의 평형, 정력학적 평형 상태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부터는 또 다른 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운동량, 충격량 관한 문제. 오케이? 자, 충격량에 관한 문제는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운동량 보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 맞습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을 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텐데, 한 번만 딱 적용하고 넘어갑시다. 자, 물체가 충돌할 때 서로 힘을 주고받죠. 작용 반작용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때 받은 힘 곱하기 충돌 시간 F 곱하기 델타 T는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 되겠다. F 델타 T는 델타 P 운동량 변화량이다.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시간 힘 그래프가 등장한다면은 이 넓이는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이라는 거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두개딱 머릿속에 떠올린 상태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그림 가와 같이. 오케이. 높이가 각각 4h, h인 지점에 4h, h죠. 이때 가만히 놓은 물체 A, B가 빗면을 타고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시간 0초일 때딱 벽에 충돌합니다. 아, 0초일 때 충돌할 때 A는 얼마로 충돌한다? EV0로 충돌하고요. B는 V0로 충돌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왜? 우리 물론 뒤에서 배우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속도 제곱은 뭐에 비례한다? 높이 h에 비례하죠. h가 4배가 되면 속도는 2배가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 이 부분은 운동량 충격량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때 나는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충돌하는 동안에 A의 속력이 EV0에서 쑥 0이 됐고, B도 V0에서 쑥 0이 됐고, 이거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오케이, 좋아. 자, 이때 A, B의 질량은 각각 2mm이다. 너무 중요한 정보네. 2mm. 오케이,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역, 니은, 디귿. 자, 기역 볼까요? 0초부터 T0 동안, 여기. T0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의 두 배냐? 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뭐의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 오케이. 그럼 충격량의 크기이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자, T초 동안에. 자, A 구해봅시다. 델타 PA. 언제? 0초부터 T0 동안. 그럼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크기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좋아요. 자, 나중 운동량은 EV0에서 V0로 A가 줄었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됩니까? EMV0로. 맞죠? 질량이 2m이니까. 빼기 처음 운동량은 얼마다? 4MV0. 따라서 크기이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EMV0. 아, 따라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EMV0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 B가 받은 충격량 구해봅시다.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 제로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다? MV0. 따라서 크기는 MV0다, 그렇죠? 따라서 MV0네. 그럼 A가 B의 두 배다. 맞는 말이네요. 기억 맞습니다. 오케이, 기억 맞고 니은 갑시다. T0부터 ET0 동안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냐? 언제부터? T0부터 ET0까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자, A는 이제는 T0 때는 운동량이 EMV0입니다. 맞습니까?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면은 0이 0. 오케이.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EMV0에서, 오케이, 0으로 변했기 때문에 결국은 크기는 MV0가 아니고 EMV0입니다. 니은 틀렸네요. 기억 갑시다.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자, 평균 힘. 자, 여기서 잘 봐요, 여러분. 여기서 평균 힘이라는 건 F를 말하고 시간 변화분의 운동량 변화를 말해요. 그럼 전체 시간 동안에 운동량 변화를 어떻게? 시간으로 나누면 돼. 맞죠? 오케이. 그럼 A가 받은 평균 힘 FA를 구할까요? FA는 A가 총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2T0죠? ET0. 자, 그리고 A의 운동량 변화량은 처음 운동량 4MV0, 나중 운동량 0,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다? 4MV0. 따라서 T0분의 EMV0가 평균 힘이 되겠고, B의 평균 힘 볼까요? B는 총 충돌 시간 T0. 운동량 변화량이 MV0에서 0가 되었기 때문에 MV0. 따라서 A가 B의 두 배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역 디귿이 맞네요. 간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프도 잘 봐야 되고,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 변화량, 그리고 평균 힘. 요거까지 개념을 묻는 수능 문제. 이번 수능 7번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수능이 나올 수 있으니 개념을 여러분 잘 잡길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어서 7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75번. 이제 컬링이네, 컬링. 우리 컬링하면 또 동계 올림픽.

올림픽 스포츠가 생각이 나죠? 봅시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컬링 선수가 스톤 A와 함께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스톤 B를 향해서 A를 미는 모습이다. 그럼 쭉 가다 A를 훅 밀었다. 그렇죠? 오케이. 밀었는데 나는 A의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때 1, 2 구간의 시간 간격은 각각 0.2초, 0.05초이다. 0.2초. 2 구간은 얼마? 0.05초. 이거다. 그렇죠? 이때 A, B의 질량은 각각 20kg을 같은데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다. 자, 우리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수평면상에서 이 선수가 스톤을 밀 때 등속 운동할 때 이때죠. 그렇죠? 이때.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자, 근데 문제 봐봐 여러분. 자, 여기서 스톤 A와 함께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스톤 B를 향해 A를 미는 모습이기 때문에 밀어가지고 0.2초 동안 밀었겠죠. 그럼 운동량이 A의 속력이 쑥 증가하겠죠. 밀었으니까. 미는 그 순간. 그럼 스톤은 열심히 등속 운동하다가 B와 충돌한 순간. 그러니까 여기는 B와 충돌. 오케이. 여기서는 선수가 미는 순간. 이 부분 좀 잘 판단하시고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A1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Ns냐. 자, 충격량의 크기는 F 곱하기 시간 변화인데 얘는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다. 그렇죠? 충격량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 구해봐야지. 자, A 봅시다. A의 운동량 변화량 언제? 원 구간 동안에 나중 운동량은 20kg 곱하기 1 맞습니까? 20. 오케이. 빼기 20kg 곱하기 0.8. 자, 0.8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1.6. 그렇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숫자를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20 곱하기 1이니까는 그대로 운동량이 출발할 때 나중 운동량은 20이고 처음 운동량은 20kg 곱하기 0.8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6. 따라서 4Ns가 뭐가 되냐면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되겠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기 때문에 기억 맞습니다. 오케이. 자, 니은 갑시다. A와 B가 충돌한 직후 B의 속력은 0.7m/s냐 라고 물어봤다. 그쵸? 자, 봐봐요. 이때는 충돌이라는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A와 B가 있는데 A는 등속 운동합니다. 여기서 A는 이제 딱 이 선수의 손을 떠난 순간부터 1m/s로 등속 운동하다가 B랑 땅 충돌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때 운동량 보존을 쓸 건데 이거예요. 자,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1m/s로 가다가 충돌하고 나서 얼마로 갑니까? 0.1로 가요. 맞습니까? 오, 자, 상황은 이래. 자, 얘가 20kg. 1m/s. 그리고 얘는 A죠. B는 정지. 충돌 후. 충돌하고 났더니 그래프 보니까 A는 얼마로 간다? 0.1m/s로 가요. 자, 그럼 B는 얼마로 갈까? 이겁니다. 이거 운동량 보존 맞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또 재밌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물론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A와 B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같은 힘을 주고받죠. 맞습니까? 같은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A와 B의 속도 변화량은 또 질량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왜? 같은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속도 변화 또한 질량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A와 B가 질량이 똑같네? 20, 20. 그럼 A의 속도 변화와 B의 속도 변화가 똑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A가 1에서부터 0.1로 줄었으니 B는 0에서부터 얼마로 증가해야 된다? 0.9m/s로 바로 증가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속도 변화량이 같아야 돼. 그게 작용 반작용 힘이기 때문에 같은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량이 같네. 속도 변화 동일. 이해되겠죠? 그래서 속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요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운동량

그잘 활용하셔야 돼요. 또는 충돌 전의 운동량 하악과 충돌 후의 운동량 합이 동일하다는 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충돌 전의 운동량은 20 단위 생략할게요. 요거랑 충돌 후에는 20 곱하기 0.1이니까 2 더하기 20 곱하기 얼마? VB라고 합시다. 그럼 VB가 0.9가 되어야 되겠네. 이렇게 구해도 좋아요. 좋습니다. 따라서 니은 틀린 선택지다. 자, D급 갑니다.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의 8배냐? 라고 물어봤다. 그쵸? 자, 평균 힘은 어떻게? 운동량 변화량을 뭘로 나누자? 시간으로 나누자. 자, 1에서의 평균 힘, F1 구해볼까요? F1에서 충돌 시간은 0.2초. 자, 1에서 운동량 변화량은 20kg 곱하기 속도 변화가 0.8에서 1로 변했다. 그쵸? 그럼 나중 운동량, 자, 크기만 구해볼게요. 나중 운동량 20 빼기 처음 운동량 16 따라서 0.2초분의 얼마? 4가 되겠죠. 단위 다 뺐습니다. 단위 생략하고 0.2분의 4가 되겠다. 자, F2를 구할까요? F2를 구하게 되면은 0.05초가 걸려. 이것뿐에. 자, 운동량 변화를 따져야 되는데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면 20 곱하기 1이 0.1이네. 2조 2. 빼기. 처음 운동량은 20입니다. 따라서 얼마? 0.05분의 얼마가 됩니까? 18이 되겠죠. 이 값이 이 값. 자,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는 얼마? 0.2분의 4가 되기 때문에 20N. 오케이. 얘는 360N이죠. 360N. 오케이. 맞네요. 360, 20. 얘가 2가 1에서 8배는 아닌 거다. 그쵸? 해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D급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선택지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다뤘어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때 물체의 속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량 보존까지 활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다 지우고. 자, 76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76번도 또 충돌하는 상황이다. 그쵸? 충돌하게 되면은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 잘 떠올리시고 가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등속도 운동하던 수레가 물체 A 또는 물체 B와 충돌했어요. 이게 쭉, 여기. A 또는 B입니다. 그쵸? 오케이. 충돌한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합니다. 이때 그린 라인은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기억. T1에서 T2 시간 동안 이겁니다. T1에서 T2 시간 동안 수레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쵸? 자, A랑 충돌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량 변화량이 이만큼이나 돼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변했다. 그쵸? 근데 B랑 충돌했을 때는 어떻게? 점선이 B죠? 여기서부터 이만큼밖에 안 변했어요. 따라서 A랑 충돌한 것이 B랑 충돌한 것보다 운동량 변화량이 더 크다. 그쵸? 따라서 기역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운동량 변화량이 큰 거예요. 니은 갑니다. T2에서 T3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동안,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T2에서 T3.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2에서 T3까지 보는데, 충격량은 우리 운동량 변화량이죠. 여기서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결국은 똑같은 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T2에서 T3 동안 충격량 크기는 A가 충돌했을 때는 결국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하기 때문에 요 길이를 보면 되겠죠. 이만큼 변했어. MV0만큼 변했어. 그쵸? 수레의 질량을 M에 뒀을 때. 자, B와 충돌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죠. 따라서, 아, 또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보다 크다. 크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D급 갑시다.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 힘. 자, 평균 힘. F는 얼마? 델타. 시간 변화분의 운동량 변화. 이걸 따져야 돼.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자, 평균인 FA. FA는 A와 충돌한 경우인데, 그럼 A와 충돌했을 때총 운동량 변화량 구해봐야 되겠죠. 자, 갑시다.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나중 운동량, 자, 수레의 질량을 m이라 두고,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mv제로 빼기 처음 운동량은 mv제로 나누기 얼마지? 자, 충돌한 시간을 볼게요. A는 T1부터 어디까지? T3까지 충돌했습니다. 그럼 T3 마이너스 T1이 걸린 시간이겠지. 따라서 T3 빼기 T1분의 EMV0가 A와 충돌할 때의 평균 힘이 되겠고, FB 갑시다. B는 B와 충돌할 때는 T1부터 T4라는 시간까지 충돌을 해요. 그럼 T4 마이너스 T1분의, 자,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죠. 똑같아요. EMV0. 운동량 변화량은 같은데 걸린 시간이 B가 더 크죠. 따라서 충격력, 평균 힘은 A가 B보다 더 큽니다. 근데 ㄷ은 작다고 했네.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ㄷ만 맞겠죠. ㄷ. 오케이. 따라서 정답 ㄷ만 맞기 때문에 2번이 되겠고, 이렇게 우린 또 수월하게 풀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푸는 것들 잘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것도 작년 6월 모의고사, 6월, 9월 모의고사 수능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드는 수능 출제 기관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점검하시고 7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점 P에 여기죠, 여기. 오케이. 점 P에 물체 AB를 차례대로 가만히 놓았더니 차례대로 가만히 A도 P에, B도 P에. 아, 그럼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A, B 둘다 속력이 똑같아야 되겠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놓았더니 A, B가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모습인데 A는 벽과의 충돌에서 크기가 10Ns인 충격량을 받아가지고 1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한답니다. 이때 이유는 이후 A는 B와의 충돌에서 크기가 I인 충격량을 받아서 B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AB의 질량은 2kg, 1kg입니다. 이때 I, 즉 충돌할 때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냐를 물어봤다. 그렇죠? 봅시다. A가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10Ns래요. 그 말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10Ns여야지. 맞습니까? 자,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이 왼쪽 방향으로 2Ns야. 그럼 충돌 전에는 오른쪽으로 8Ns가 돼야지만은 충격량, 즉 운동량 변화량이 크기가 보면은 델타 P는 얼마가 됩니까? 절대값. 왼쪽을 마이너스로 가고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둔다면 마이너스 2, 무엇 생략합니다? 마이너스 어떻게? 마이너스 8이겠죠. 그러면은 10Ns가 될수 있기 때문에 충돌 전에 A는 오른쪽으로 8Ns의 운동량을 가져야 돼. 맞습니까? 그 말은 A의 속력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오른쪽으로? 아, 4m/s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A와 B가 동일한 높이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B도 4m/s의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지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 충돌 후의 운동량,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되겠지. 그걸 찾으면 돼요. 자, 가봅니다. 충돌 전에 B의 운동량은 4m/s 곱하기 1kg이니까는 4Ns. 자, 그리고 오른쪽을 플러스로 둘 겁니다. 그럼 A는 2 곱하기 1이니까는 마이너스 2Ns가 되겠지. 요거 때문에 A와 B의 질량이 합 3kg 곱하기 합친 속도가 되는데 이때 보니까는 아, 운동량 양수가 돼야 되네. 서로 충돌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이겠죠. V. 따라서 V를 구하게 되면 3분의 2m/s가 되겠다 이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A와 B가 충돌하면서 충격량 I를 받았는데 이때 I가 얼마냐 물어봤죠. 간단해요. 왜? A와 B 둘다 충격량은 똑같아요. 그렇죠?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의 운동량 변화량을 따져가지고 충격량 구하면 되겠죠. 자, 갑니다.

받은 충격량 F는, 아, 충격량이니까는 F 곱하기 T니까 I겠죠? I는 B의 운동량 변화량 따지고 싶어요. 절대값에 얼마? 1kg 곱하기 4. 4. 맞죠? 마이너스 운동량 변화량이니까는 얼마가 됩니까? 충돌하고 나면은 3분의 2m per sec로 확 줄었기 때문에 빼기 3분의 2가 되겠다. 그러면은 얘는 3분의 12 빼기 3분의 2니까는 3분의 10 뉴턴 세크만큼 충격을 받았다. 이게 바로 충격량, 즉 운동량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3분의 10인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심플하게 해결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터널 문제. 이것도 충분히 쉽게 풀수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터널 속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속력 4V가 됐다. 쫙 부스터를 받은 거다, 그렇죠? 오케이.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했습니다. 이때 충돌 후 B의 속력은 얼마다? 2V가 됐겠죠. 충돌하고 나서. 그리고 A가 터널 속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I1, A가 받는 충격량이에요. 자, 그리고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I2. 다른 말로 하면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라고 봐도 되겠죠. 이게 I2. 이겁니다. 이때 질량은 B가 A의 3배고 B는 3m이라 둔다면 A는 m이겠죠? B가 A의 3배고 A와 B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I1분의 I2를 구하시오.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들죠? 오케이. 자, 갑니다. I1은 A가 터널 속에서 받은 충격량이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이겠죠? 그러면 A의 나중 운동량 m 곱하기 4V. 처음 운동량 얼마? mv.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3mv. 좋아. 자, I2로 보자. 자, 물론 문제에서는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물어봤는데 충격량은 결국은 같은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구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B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봐도 좋겠지. 따라서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얼마? 3mv 곱하기 2v니까는 6mv. 처음 운동량은 정지되어 있으니까 제로. 따라서 6mv. 끝. 아이고, 재밌다. 따라서 I1분의 I2는, I1분의 I2는 2겠죠.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고, 정답은 4번 2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강의에서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쵸?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충격량은 I라고 기호를 쓰고, F 곱하기, 즉, 주고받은 힘에다가 시간 델타 t를 곱한 것인데, 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다.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평균 힘, 충격력, 평균 힘은 운동량 변화량을 뭘로 나누자? 걸린 시간으로 나누자. 이꼭 기억해 주시고, 물체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체 두 개가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은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나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나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그거 잘 생각해야 돼. 우리 다음 강의에서도 이런 충돌 과정, 운동량 보존, 충격량 풀 텐데 우리가 풀기 편한 대로 생각하면 돼요.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구하라. 근데 B를 가지고 계산해 줘도 편할 것 같아. 그러면은 B를 가지고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구하게 되면은 훨씬 수월한 경우가 많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또 열심히 많은 문제 풀어왔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최고의 학습은 뭐다? 무한 반복. 오케이. 오늘 배운 개념들, 문제 풀이법들 꼭 여러분으로 숙지하시고 무한 반복하셔서 물리가 심플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오늘도 기출의 미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활짝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청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하나의 개념은 틀리지만 나머지는 다 맞다는 뜻이에요. 그쵸? 저는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개념을 공부할 때 특히나 더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이 내용은 확실히 맞는 거야라고 확인시켜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념을 쌓기에 좋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목민 간의 직분은 백성을 교화하는 거다. 아, 이 목민 간의 역할은 백성을 교화하는 거구나. 그들의 밭과 재산을 고르게 하는 것이나 부역을 공평하게 하는 것도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교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민 간의 역할을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약용의 목민심서겠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죠.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의 원천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제가 너무나 많이 봐서 거의 외울 지경입니다. 여러분도 기출을 많이 보다 보면 선지와 지문이 반복되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조금의 그 강의의 간격이긴 하지만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기출을 연습하면서 문제, 지문, 그리고 선지에 익숙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장 눈앞에 있는 막 10억 이런 뇌물보다는 청렴을 중시할 거다라고 청렴을 이롭게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요 사상가 정약용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민과는 사익에 얽매이지 않고 공익 실현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1번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목민과는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눠야 돼. 백성은 괴롭고 나만 즐거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옛날에 제가 맹자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맹자의 경우엔 여러분들, 도덕적인 사회를 제시할 때, 여민동락의 사회를 제시합니다. 군주가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군주만 즐거운 사회가 아니라, 군주와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맹자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맹자의 연결 지어서, 정약용 또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목민관이 청렴해도 직무에 능하지 않으면 칭송받기 어려워. 청렴한 거 중요해. 근데 직무 또한 잘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동그라미. 4번. 목민관은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강구하는 것에 힘써야 돼. 백성을 편안하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당연히 맞는 포인트. 정답 바로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목민관의 청렴은 지혜의 많고 적음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런가? 위에 여러분 보세요. 청렴한 자면, 다시, 지혜로운 자는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지혜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오히려 청렴을 이롭게 보겠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네. 5번이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정답 5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청렴 문제 계속 반복하면서 내용들 더해가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24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할 공직자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심지어 문제 또한 거의 판박이인 것 같아. 그치? 비슷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고, 비슷한 질문을 얘기하고 있고, 선지 또한 되게 반복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출을 통해서 어떤 내용까지, 어떤 범위까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틀리거나 실수하게 되면 등급을 만점, 대박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도 또한 다 맞춰야 돼요. 네, 질문 보겠습니다.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적 의무이며 모든 덕의 근원이다. 아, 이게 몇 번째야, 여러분들. 그치?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목민관이 욕심을 부려서 백성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다 보면 민생들이 어려워져.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져 괴로워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에 청렴하면서도 친밀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 또한 칭송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만. 이거 앞에 있던 선지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치? 여러분들. 네. 바로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출을 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기출에 나오는 지문과 선지들은 계속 반복되어 출제가 됩니다. 지난 모의평가 수능에 나왔던 게 새롭게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지난 모의평가 수능에서 지문에 나왔던 게 새롭게 선지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재물을 나눠주면서도 혹은 재물에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거나 실효가 없으면 안 돼. 너가 청렴하고 저렴한 거 중요하지만 일도 잘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울러 목민관이 집안을 바로잡아야 청탁과 뇌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 관리도 잘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약용이 얘기하고 있는 목민관의 자세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선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선지입니다. 1번입니다. 애민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렴과 청렴의 자세를 견지해야 돼, 지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견지한다란 단어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맥락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은 지금은 연습이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한번 이 사전을 검색을 해서 밑에다가 뜻을 적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단어들 때문에 이 틀리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라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보면서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1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돼. 맞죠, 그쵸? 네. 다음 3번입니다. 납품을 받을 때 생산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아니야. 이 목민관은 분명히 백성들의 정당한 수익을 생각할 때도 이런 걸 고려해야 돼. 신경 써야 돼. 치밀해야 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 바로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지문에서 유추해 보시면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사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게 뇌물이나 부정청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목민관은 그것을 경계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4번 동그라미. 5번, 국민에게 미치는 실효성을 따져서 국가재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돼. 실효성 또한 고려해야 돼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5번 또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몇몇 친구들이 공부를 할때 때로는 이거 왜 옛날 얘기 아니야? 정약용이 얘기했던 목민심서를 왜 배워야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윤리교사이고 생활관리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떠한 역할을 하든 청렴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 여러분들이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더더욱이나 청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딱딱한 지문과 선지들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삶에서 어느 정도의 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25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백성은 윗사람을 섬기는 자,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다. 백성은 윗사람을 섬겨야 되고, 목민과 수령은 백성을 다스려야 돼. 아, 백성과 수령이 분명 역할이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 선지에도 바로 나와요. 수령 노릇을 잘하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돼. 반드시 절약해야 돼. 절용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렴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장사야.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할 거다. 그냥 몇 억짜리 그 뇌물 따위 때문에 청렴함이라는 이익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수령이 치밀하지 못하여 재물을 쓰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실효가 없으면 안 된다. 재물 쓰는 방법 몰라서 실효가 없으면 안 된다. 일 못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는 또 이렇게 네. 수능에 또 연결되어 있잖아. 그치? 네. 이러니까 제가 기출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한번 혼자 풀 때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수령이 경비를 남용하면 막 마구잡이로 함부로 막 쓰게 되면 재정이 부족해져서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게 된다.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민관이 지녀야 될 자세 정약용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수령은 공무 수행 시 재정 지출 효과를 고려해서 안 된다? 엥? 고려해야지. 실효가 없으면 안 되는데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 잘해야 되는데 따라서 여러분들 1번 틀렸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수령은 공공의 복리 증진이 아니라 재정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 아니지, 그치. 오히려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지, 그치. 공익에 힘써야지, 그치.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수령은 백성과 자신이 직분상 동등한 관계임을 자각해야 된다? 직분이 여러분들 위에 나오는 것처럼 다르지, 그치. 누군가는 섬기는 자, 누군가는 다스리는 자예요.

회계윤리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출 출제원들을 쫙 갖고 왔는데, 다른 주제들과 다르게 니부호의 경우에는 조금 오래 전 것도 한번 제가 적어 놨습니다. 원래 이제 23년부터 제가 쫙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더 앞당긴 이유가 뭐냐? 니부호는 여러분 사실 2020학년도 수능까지 나오고 한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여러 선생님들 기억 속에서 니부호가 잊혀졌습니다. 전 나름대로 니부호의 사회 윤리가 뒤에 나오는 분배 정의와 교정적 정의와 연결된다고 봤기 때문에 항상 징검다리 역할로 가르쳤지만 몇몇 경우에 친구들은 노트냥 이제 안 나오나 보다 해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반전. 네. 이번에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 니부호가 짜잔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관리를 공부할 때, 교과서를 공부할 때, 수특 공부할 때, 개념 정리할 때 때로는 한동안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버리면 되겠다 싶을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장점, 나름대로 나올 사람들만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쫙 한번 훑어보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게 막 심화까지 들여다보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나왔던 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 옛날 트렌드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간략하게라도 정리하고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니부호에 대한 출제 경향을 보여드렸고요. 나아가서 26학년도 9월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6월, 9월 수능에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만점으로 가는 개념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니부어가 이 정의 파트 들어가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의, 부분적인 정의에 대해서 나누어서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정의는 공동체 행복을 지향하는 법을 지키는 거다, 준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분적인 정의에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인 정의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정말 트렌드가 이제 한참 좀더 나아간, 좀더 이렇게 멀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수특에서도 나오고 자주 언급되고 했는데 요즘에는 잘안 보이긴 합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분배적인 정의는 가치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나아가서 교정적인 정의는 이익과 손해를 바르게 교정해야 된다. 나아가서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다면 저의 수능 개념 강의에 가서 참고해서 듣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넘어서 여러분들, 니부어입니다. 니부어는 정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는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면서, 이 특징들을 구분하면서 사회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에 따르면 개인들은 이기적인 성향도 있지만 이타적인 성향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싸웠을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득을 통해서 그 싸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개인은 이타성을 추구한다라고 니부어는 일단 얘기하게 돼요. 그럼 다음으로 사회에 대한 얘기,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집단에는 집단적인 이기심이 존재한다라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개인 간에는 쉽게 그냥 얘기로, 말로, 설득으로 풀었던 그런 갈등들이 집단으로 이어지게 되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니부어는 집단 간의 갈등은 조정과 설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강제력이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는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강제력이 중요하다, 강제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번 이 모의평가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 이게 요 정도까지는 내가 니부어를 공부할 때 정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이제 니부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구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누구지? 얼핏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려고 어려워했던 문제였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집단의 이기심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이외에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을 수 없는 포인트,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불가피하게 병행돼야 된다. 집단의 이기심이라는 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강제력이라는 게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강제력을 발휘할 때도 너무나 지나치면 안 돼. 너무나 이게 끔찍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강제력의 범위를 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본성상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고 본성상 악한 것은 오직 악의지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밑줄을 쳤냐? 있다.

현재 또 언급이 됩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니버를 요즘 공부를 안 했겠구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할때 굉장히 친절하게 그래도 문제를 풀수 있게 많이들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실제로 여러 막 분석들을 하게 되면 기출에서 때로는 새로운 그런 개념들이 나올 때마다 이 개념을 잘 몰라도 풀수 있게 문제를 구성할 때도 있어요. 문제 구조상 얘를 잘 몰라도 맞출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의평가, 수능, 그리고 학력평가 문제를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 중요하지. 집단 간 갈등 해결하는 거 중요해. 근데 뭐가 필요해? 강제력이 필요해라는 포인트 다시 한번 잡으시면 돼요. 누구냐? 니부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부어. 니부어의 사회 원리. 1번입니다.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이다. 본질적으로 악한 건 뭐밖에 없다? 악이지밖에 없다. 그쵸? 니부어는 여러분들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강제력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악인 악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건 조금 어려운 포인트였지만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힌트를 보면서 X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견제될 수 있습니다. 니부어 여러분 따르면 집단의 강력한 이기심은 다른 집단 이기심으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한 1초만 사라질게요. 아, 오케이. 네. 다음 이제 3번입니다.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은 조화할 필요성도 가능성도 없다. 아닙니다. 니부어가 여러분들 결국에 지향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X, 오케이. 다음 이제 4번입니다. 강제력은 도덕적인 통제를 받으며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최선이다. 니부어가 여러분 말하고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제가 실제로 개념 강의를 찍을 때도 나아가서 이전에 기출을 풀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포인트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강제력이 병행돼야 돼. 근데 그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돼. 그 강제력은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돼. 지나치게 행사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부어의 강제력을 표현할 때 제가 특히나 강조했던 포인트가 이렇게 또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공부할 때 이런 트렌드, 이런 내용, 이런 포커스, 포인트 잘 맞추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5번입니다.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수 있죠. 그렇죠? 정의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부어 문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니부어 관련돼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개념 강의 보시면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분배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제가 될 때마다 보통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걸 친구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그 결과,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결론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조금 오답률이 높은 선지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개념이라는 큰틀 내에서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비록 그 시험이라는 짧은 순간에 그것을 유추하는 건 어렵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아, 이게 이러한 개념과 연결되는 맥락이구나.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확인해 간다면 분명히 오답률이 높더라도 잘풀수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2027학년도 수능 분배적인 정의 문제 다 맞출 거예요.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분명 3점짜리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맞출 겁니다. 잘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의 미래 강의 들으면서 기출문제 쫙 풀어보면서 같이 그 만점 길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보통은 롤스와 노직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조금 앞선 트렌드를 보게 되면 마르크스가 나온 적도 있고요. 공리주의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는 롤스와 노직을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학력평가의 경우에는 왈처란 사상가 또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학력평가 또한 요새의 트렌드는 롤스와 노직을 비교하는 문제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면 딱한 명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롤스가 단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난도를 조절할 때 아니면 깊이 있게 알려주고 싶을 때 단독 출제도 될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공부에 도움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오히려 롤스 단독이 나오면서 롤스를 더 심화시켜서 깊이 있게 볼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또 흥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윤리교사가 여러분 원래 이게 약간 좀 달라요. 너무나 난 재밌어 이게 얘기하는 게. 네. 미안합니다. 네, 반성할게요. 각기 여러분들 27번입니다. 갑을 사단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오답률이 67.6% 문제였습니다. 10명 중에 거의 6, 7명이 틀렸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선 다시 안 말하겠지만 딱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헷갈리는 주제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막 도표 나옵니다. 순서도 나옵니다. 이럴 때 내가 만약에 평소에 그게 약했으면 잠깐 지나갔다 와도 됩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바로 순서대로 풀기 위해서 억지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금 약간 막히는 게 나오면 넘어가서 다른 거 풀고 와도 돼요. 가끔 몇몇 친구들은 오히려 뒤에 문제 풀수 있고 점수 받을 수 있던 걸 시간이 안 돼서 못 풀고 앞에 문제 틀리고 뒤에 문제 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넘기고 와도 돼요. 알겠죠?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야.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분배의 충분 조건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질 권리를 소유합니다. 노직이 나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지문의 포인트예요. 정의로운 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정당한 과정을 통해 소유한 것을 소유하는 게 정의로운 분배의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노직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한 것은 무엇이든 정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직의 정의, 절차적 정의라는 것까지 기억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노직이다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이 아래의 문장을 통해서 노직은 절차적인 정의를 강조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펜을 거꾸로 들고 있었네? 네. 오케이. 1 보겠습니다. 노직이 나왔어. 뻔히 보여, 사실, 그치? 롤스가 나왔을 거야,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기출을 통해서 이게 익숙한 트렌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또 몰라요. 그래서 을도 일단 다 읽어봐야 돼. 공정으로서의 정의 끝났네. 롤스 맞네, 그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원초적인 입장은 순수한 가상의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 포인트, 그치? 나아가서 원초적인 입장, 무지의 베일. 이것은 롤스의 머릿속에서 나온 사고 실험의 결과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합의 상황이 아니라 롤스가 생각했을 때 공정한 상황으로서 만든 게 바로 이 평등한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인 인간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이제 합의하게 될 거예요. 어떤 걸 합의하게 돼요, 여러분들? 정의의 원칙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합의하게 될 겁니다. 정의의 원칙, 1원칙, 2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딱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쵸? 바로 을은 롤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롤스. 이제 바로 선지로 가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의 재분배 행위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교정할 때만 정의롭다. 여러분들, 노직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노직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정의로운 국가, 바로 최소 국가의 모습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정도만 하는 국가예요. 노직에 따르면 이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 따라서 파종이 정의로웠다면, 공정하였다면 이후에 불평등이 생겨도 그거는 괜찮다, 정당화된다라고 노직은 얘기합니다. 그 포인트까지 연결 지으면서 1번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 볼게. 국가의 여러분 재분배 행위 조금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 해석을 좀 넓혀볼게요. 넓게 봐서 국가의 재분배 행위는 이럴 때 정의롭다. 어떨 때 정의로울까? 불평등을 교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노직이 말하는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를 지켜줄 때,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할 때, 그럴 때 정의롭게 되겠지, 그치? 오히려 취득과 이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정할 때, 그럴 때가 정의롭고 정당한 행동이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1번은 그 맥락과 내용상으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네, 재밌게 출제가 되었던 선지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 노직의 경우에는 부정의를 교정할 때 우리가 배웠던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취득 이전의 원리가 안 됐을 때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교정하는 게 국가의 역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1번 패스. 2번입니다.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는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없다. 노직은 분명히 최소 국가를 강조했어. 그러면 노직에 따르면 이 포괄적인 국가에선 정의로운 소유가 생기지 않겠구나. 2번. 오케이. 정답.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사실과 이런 당위에 대한 구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가 봐야 돼요. 분명히 노직의 여러분 관점에서 이 최소 국가는 정의로운 소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취득과 이전과 교정 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소유권을 잘 보호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최소 국가가 아닌 혹은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에선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없을까요? 분명히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도 취득이 정의로울 수 있고 이전이 정의로워서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물음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가져야 돼요. 분명히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도 소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있어. 그냥 이거 사실의 문제야. 그럴 수 있지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네, 발생할 수도 있어. 노직의 그 포인트를 굉장히 미묘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흔들어 놔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풀때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선제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아, 노직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국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 딱 끊고. 근데 최소국가가 아니라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도 분명 정의로운 소유는 생길 수 있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분배적인 정의에서 특히 이런 선지로 친구들을 많이 함정에 빠뜨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맥락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연습이 기출을 통해서 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발생할 수 없나? 진짜인가?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 바로 기출의미랄 강의가 있는 거예요. 유정쌤과 저의 강의를 통해서 실력 향상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사회의 기본 구조는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도 분배한다. 그쵸, 여러분들. 사회의 기본 구조가 바로 시민들의 권리, 의무, 이익, 자유 이런 거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여러분들, 룰스에게 맞습니다. 정답 따라서 3번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굉장히 내용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우리를 긴장시켰지만 막상 선지에서는 깔끔한 선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개념을 계속 봐야 됩니다. 룰스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에서 정의의 원칙, 무지의 베일, 정의의 원칙이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야 돼요. 오히려 개념을 잘 잡게 되면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모른다. 제가 특히나 강조하는 거예요.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지의 베일을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사회적인 우연성을 모릅니다. 내가 외모가 뭔지, 성별이 뭔지, 내가 어떠한 걸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는 건데, 무지의 베일을 쓴이 사람들,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정치 현상에 대해서, 경제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적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회에는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정의의 여건 또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롤스의 무지의 베일 공부할 때, 원초적 입장 공부할 때 모든 걸다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해 함께했던 1학년 친구들에게도 계속 강조했는데 여러분 또한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따라서 개인은 타인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지식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 체크. 5번입니다. 분배 절차가 부정의하더라도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 경우가 있다. 아닙니다. 둘다 여러분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의미 차이가 있어요. 룰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 이 노직은 절차적인 정의. 그런데 둘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크게 항상 출제가 되는 게 뭐야? 과정이 정의롭다면 결과도 정의롭다. 그러한 절차가 정의롭다면 결과도 정의롭다가 둘의 강조하는 공통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분배 절차가 부정의하면 분배 결과가 정의롭다라고 볼수 없겠죠. 그렇죠? 5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수능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별표를 치고 다시 복습하길 바라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지만 조금 더 심화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엔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적절한 걸 골라보겠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나왔습니다. 아, 롤 쓰겠구나.

그것은 순수 절차적 정의와 원초적 입장의 관념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앞서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어. 야,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분배야라는 기준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 여러분들, 대신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결과도 공정하게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별표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앞에 거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독해를 하고 뒤에 거를 파악을 잘 못해서 이 문제를 좀 틀렸습니다. 롤스 여러분 따르면 순수 절차적 정의에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여기 있는 지문을 보게 되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대요, 쌤. 따라서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4번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롤스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순수 절차적 정의, 공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별표 친게 바로 롤스가 얘기하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4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4번 정답이었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아마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말도 어려웠고 이걸 독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라고 했는데 라는 말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이것들을 구분하고 공부하는 게 바로 기출문제. 나아가서 개념, 심화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정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떠한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롤스가 말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도 정의롭다. 그런 관점에서 롤스는 공정한 상황으로서, 공정한 절차로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을 세팅하는 거예요.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당사자들은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무죄의 배를 쏘게 되는 것으로 가정된다라고 합니다. 무죄의 배를 쏘고 정의의 원칙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상과 롤스라는 걸잘 보여주고 있고요. 롤스의 개념을 심화하고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별표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가 두 개, 그쵸? 네. 1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원초적 합의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다. 지향합니다. 롤스 여러분들 전반적인 맥락을 쫙 보게 되면 롤스는 사회라는 것을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롤스의 목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롤스는 특히나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너의 우연적인 특징들 쓸수 있어. 언제?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쓸수 있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롤스라는 사상가는 모두의 이익을,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꿈꿨구나, 바랐구나, 지향했구나라는 걸볼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 우연성에 작용하지 않는다.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예요. 아까 제가 노직할 때 여러분 얘기했던 사실 판단에 대한 문제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우연성 작용합니다.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 저의 뭐 재능, 아까 얘기했던 뭐 외모,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 나아가서 저의 뭐 배경, 혹은 저의 뭐 사회적인 지위, 저의 뭐 부모님의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분명히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다만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죄의 배를 도입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의 원칙을 만드는데 유불리, 유리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무죄의 배를 도입한 거예요. 나름대로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게 롤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정의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를 만들었어. 그런 사회에는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을까? 작용하지, 그치? 착용해도 괜찮아. 언제? 너가 갖고 있는 우연한 특징이 최소수혜자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온다면 그땐 너의 운을 써도 괜찮아. 너의 우연성을 이용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성 작용합니다. 그쵸? 작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좀 까다로운 판단이 필요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참고하길 바라는 선지입니다. 사실적인 내용과 판단해서 잘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 합의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이 될 정의 원칙을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걸 합의하는 거잖아. 따라서 3번 X. 5번, 무죄에 대해서 개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른다?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다. 나나 타인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 모르는 게 아니야. 따라서 5번도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룰스 심화 포인트 문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자세히 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씨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는 질문을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갑부터 한번 볼게요. 정형화된 분배의 원리는 재분배행위를 필요로 한다. 전 사실 여기서도 눈치를 챘습니다. 괜히 막 자랑하는 것 같네. 여러분, 저는 근데 생활관리를 당연히 잘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의 경우에는 교직에 있는 동안 생활관리를 매해 공부하고 매해 분석하고 매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이게 눈에 익숙합니다. 네. 옛날에 정말 막 기출에 막 이렇게 통달했을 때는 툭 치면 툭 나왔을 정도예요. 네. 여러분도 이번 1년 동안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게 만점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정형화된 분배 원리가 재분배행위를 갖고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일정한 기준과 형식을 바탕으로 분배하게 될 경우엔 재분배를 불러올 거다. 예를 들어 필요에 따른 분배, 이렇게 일정한 틀과 기준이 있게 되면 재분배를 불러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는 좋다고 얘기하는 걸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걸까? 포인트 여러분들. 소유 권리론의 관점. 아, 노직이구나.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기억해야 돼요. 재분배는 사실상 사람들의 권리 침해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야, 이렇게 재분배하게 되면 사람들의 소유권이 침해될 거야. 열심히 일해서 소유하게 된 것들, 아니면 자유롭게 이전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침해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상가는 정형화된 분배 원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갑은 비 정형적인 분배 원리를 강조했던 노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직을 제가 강의할 때 노직의 정의는 비정형적, 역사적 원리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포인트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을입니다. 무죄배를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이 속할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차단한다. 내가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 뭔지 모른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특정한 정의간에 대한 만장일치 선택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배웠던 공정으로서의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죄 배일의 상황에서 모두가 합의를 통해서 정의 원칙을 도출해 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을은 롤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갑과 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한번 선지로 갈 건데요. 여러분들 A, B, C가 나와서 순서도가 나와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A의 경우에는 yes랑 no가 나와야 되고요. 갑의 경우에는 네, B의 경우에는 갑에게만 yes, C의 경우에는 갑 말고 을에게만 yes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풀때 선지에다 같이 적어주면서 푸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저와 같이 한번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입니다.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과세 정책,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게 한다.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세금 내는 거, 이거 개인의 소유권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노직을 아마 한 50%, 60% 정도만 공부한 친구들은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세금은 다 나쁜 거야, 세금은 다안 되는 거야, 정의롭지 못하는 거야 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노직은 여러분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 과세 정책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최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치안을 위한, 혹은 개인의 소유 권리 보호를 위한 과세 정책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 건 노직의 관점에서 아니라고 보겠죠? 그쵸? 아니라고 보겠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순서들을 보게 되면 노직은 지금 여기서 예스가 나와야 됐던 거예요. 근데 잠깐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네. 잘못 표시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 있다 보니까 헷갈렸어. 노직의 관점에서 있는데 이미 아니라고 얘기했어. 아까 얘기했던 과세 정책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어.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 노직이 이미 노야. 그럼 더 이상 A는 들어갈 수 없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직이 yes가 나와야 다음으로 룰스를 판단했을 텐데 노직부터 이미 노가 나왔어.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은 틀렸다라고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혼란을 드려서 여러분들 죄송해야겠죠?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노직에게 이미 노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노직이 얘기했던 취득의 원리에 따르면 노동을 통해서 얻었으면 그거 개인 거 아닙니까?

개인의 소유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당할 수도 있었나?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제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노직을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 공부했어도 잘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 쌓고 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근데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노직은 최초 취득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제한 조건을 겁니다. 너의 노동을 통해서 얻었을 때 그거 네거 맞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았을 때, 않는 한, 그때 너의 소유권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자기 노동을 통해서 취득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분명히 부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켰다면 그건 부당한 소유가 되겠죠. 따라서 부당할 수도 있어. 있어, 그치? 따라서 예스가 되겠죠. 네.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 첫 번째 나왔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취득의 원리를 공부할 때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제한 조건도 기억해야 돼. 만약에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켰다면 그건 부당한 거야. 그쵸?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의 최소 소유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조금 어려웠던 여러분 심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디귿이 맞나 틀렸나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되게 이 문제가 재밌던 게 뭐였냐면 디귿을 판단하기 어려웠어도 내려가서 여러분들 리을을 판단하게 되면 정답으로 약간 이끌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리을을 가서 풀어준 다음에 올라오도록 할게요. 봐봐요. 네, 볼게요.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가? 이 롤스가 얘기했었던 차등의 원칙을 기억하면 돼요. 최소 수혜자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차등의 원칙, 너의 우연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롤스의 생각엔 여러분들, 바로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롤스가 차등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그 포인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리을은 여러분 롤스에게 맞죠. 노직 말고 롤스에게만 예스라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니은이 맞고요. 리을이 맞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니을 리을이 맞고 기억은 확실히 틀렸어. 기억이 틀렸으니까 이미 4번, 5번, 1번 지워지고 여러분들 2번, 3번 남은 상황에서 디귿은 모르겠네. 근데 이미 3번 정답 나왔네. 3번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디귿을 판단하지 못했어도 분명히 풀수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출제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울 걸 예상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문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디귿에다가도 별표를 치고 다시 한번 정리하길 바래요. 롤슨 여러분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지, 뭐 부자가 될지, 뭐 최대 수혜자가 될지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롤스는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그 사회에서, 이 원초적 입장의 상황에서,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이 뭐 90%야.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이 10%야. 그럴 때는 이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효용을 막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롤스에 따르면 아예 원초적 입장에서는 그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좀 처음 나왔던 어려운 선지였지만 여러분들, 이 디귿은 틀린 롤스에 해당이 안 되는 선지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초적 입장에서는 이 확률을 평가할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확률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균 효용의 원칙과 같은 것들을 아예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이 확률적인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정답 바로 3번인 거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 인정. 네. 다음 이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가브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씨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순서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끝났네. 롤 쓰겠구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서 접근하게 된다.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공리주의에서 얘기한 여러분들 최다수 최대행복이 아니에요. 정말 최소 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 자발적인 체제에 접근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공정한 여건 아래에 합의될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받게 되는 책무는 스스로가 부과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의 원칙을 만들면서 함께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롤스라는 걸 잡아주시면 돼요. 롤스. 다음 이제 을입니다.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체크, 노직이죠, 그쵸? 역사적인 것으로 체크, 여러분들. 실제로 무엇이라 하는가에 의존한다. 그 과정을 보겠다, 절차를 보겠다, 역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김상건이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볼 때, 그 김상건이 이걸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보겠다는 게 이 노직의 생각입니다. 김상건, 비싼 시계 갖고 있네? 근데 알고 보니까 열심히 얘가 일해서 번 거네? 그건 괜찮아. 비싼 시계 갖고 있네? 알고 보니까 이거 훔쳤던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나쁜 거 했던 거야? 이럴 경우엔 안 되라고 이렇게 노직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노직의 역사적 원리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불의의 존재는 소유물에서의 정의 아래에서 교정의 원리 실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부당하게 뭐 사기나 뭐 계약 위반이나 절도, 강도와 같은 것들로 소유권을 얻게 되었다면, 그런 걸 넘기게 되었다면, 그럴 때는 그건 문제가 된다. 교정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직이 말하는 교정의 원리, 불의에 대한 교정의 원리 기억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순서도입니다. 보겠습니다. A의 경우에는 yes, no가 나와야 되고요. B의 경우에는 갑에게 yes, C의 경우에는 을에게 yes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네. 갑은 롤스, 을은 노직. 오케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볼게요. 롤스, 노직. 오케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본권의 차등적인 분배는 사회적인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할 때만 정당화되는가? 롤스의 1원칙을 딱 기억했다면 기억은 바로 틀렸다고 지워질 거예요. 정답이 아예 될 수가 없겠죠, 그쵸? 왜? 롤스는 여러분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기본적인 자유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사람들이 최대한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누구나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권리들, 자유들, 여러분들, 정치 참여의 뭐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을 롤스에 따르면 우리가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유는 오로지 자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롤스예요. 롤스 여러분들 자유의 우선성, 1원칙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개념이 지금 막 떠오르지 않는다, 어렵다 싶으면 다시 한번 개념 공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자유들, 기본권들, 이런 것들 막 다른 막 사회적인 불평등 완화나 사회적인 선을 위한 목적으로 할 때,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 알겠죠? 자유는 오로지 자유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네, 됐습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 여러분들. 정의의 원칙은 사회 내 기본 구조에 대한 모든 합의를 규제할 겁니다. 그쵸? 규제해야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공정한 상황인 바로 원초적 입장에서 만들어서 롤스가 적용시킨 거예요. 그렇죠?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롤스는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동의할 만한 정의의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시켰다라는 흐름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니은 롤스에게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니은 같은 선지는 여러분들이 개념에다가 같이 적어놓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타인 A에게 무관심한 인격은 정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가? 공정한 최초의 상황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평등한 원초적 입장.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대신에 합리적인 사람들, 대신에 서로에게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 최초의 공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스가 만들어냈던 순수한 가상의 상황이라는 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치? 이런 여러분 평등한 원칙 입장에서는 롤스가 이 우연성이라는 것이, 그쵸? 우연성이라는 것이 유리하게 불리하게 원칙을 만들 때 적용되지 않도록 무죄의 베일을 씌우게 됩니다. 그쵸? 따라서 이걸 공부할 때는 무죄의 베일이라는 개념까지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평등한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이 모든 걸 모른다? 이건 또 아니다. B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도 있어, 그치? 뭘 알고 있다?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다. 경제, 정치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다. 나아가서 사회에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의의 여건은 알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선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개념이 쫙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면서 계속 그 연습을 해야 돼요.

확장도 시켜보고 좁혀도 보고 조금 모르는 내용들 심화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강의도 듣고 해설 강의도 듣고 여러분들 추가로 노트에도 적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EBS에서 있으면서 이제 매번 친구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기출 개념 계속 보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었던 친구들이 원하는 성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에서 꼭 원하는 성적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연습들을 계속 반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디근 여러분들, 동그라미. 이런 최초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쵸? 사람들은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의 원칙을 만들게 된다.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 포인트 잡기. 네, 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적 분배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계속 노직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아까 지문에서도 만났던 포인트예요. 정형적인 원리, 일정한 형식과 기준이 있는 분배 원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필요에 따른 분배의 경우에는 개인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을 거야.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노직이 비판합니다. 따라서 C의 부분은 노직에게 yes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의 몇 번? 5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문제. 다음 이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오답률이 무려 63.3%였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틀렸던 문제예요. 어떤 내용일까 확인할게요. 적절한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 오케이.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원초적 입장을 통해 탄생한 정의의 원칙, 그쵸? 그래서 공정한 상황에서 만든 합의된 원칙을 따르는 그런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까 나왔던 이 평가원 질문과도 되게 비슷해요, 그쵸? 그 사회는 공정한 조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오케이. 갑은 여러분들, 롤스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입니다. 소유 권리론은 끝났습니다. 소유 권리론.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누구? 노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직. 그것은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에 근거해서 소유 상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양도의 원리라고도 하고요. 이전의 원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전의 원리. 네. 왔다 갔다 여러분들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 원리들은 최종 분배 상태에 관한 원리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그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딱그 순간 그냥 최종 상태 요 시점만 보는 원리가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분배 정의 역사적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딱 시점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사회의 효용이나 이런 이익들, 공리들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과정을 보겠다. 역사적 원리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 노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갑과 을이 누군지를 각각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내려가서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기억 여러분들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분명히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거, 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최소수혜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선 강의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푸는 게 아니라 사상가들의 생각을 보는 거다. 사상가들의 관점을 보는 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선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스에 여러분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자유라는 것은 오로지 전체적인 자유의 체계를 강화할 때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게 제한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오로지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아까의 경우를 딱 떠올리면 돼요. 상원생, 그러면 기억은 지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제가 말한 포인트가 이 기억과 똑같았나요? 틀렸죠, 그쵸? 앞에가 틀렸죠. 자유를 위한 경우에, 전체적인 자유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자유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 제한되면 안 된다. 그것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든, 사회 전체의 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든,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든,

0: 하거든 안 된다. 자유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충족돼야 된다. 자유가 최고다. 자유의 우선성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조금 심화 포인트지만 룰스는 자유의 우선성에 더해서 축차적 서열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정의 원칙, 우리가 얘기했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에 차등의 원칙 순서대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옆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축차적 서열. 추가로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도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룰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은 나름대로 앞에 게 지켜져야 뒤에 게 따라서 지켜질 수 있다. 따라서 평등한 자유가 먼저 지켜지고,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회균 등이 지켜지고, 마지막 차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가 평등하게 분배되고 나서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러고 나서 차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차등의 원칙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순 없다.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순 없다.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축차, 단계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네, 기현 여러분 이렇게 해서 X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 무지의 베일 속 사람들은 어떠한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한 원칙을 채택할 수 있다. 공정한 원칙을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포인트, 어떠한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냐? 그건 아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지식들은 알고 있다. 계속 말해서 이제 입이 아프죠, 그쵸? 니은 여러분들 별표 치고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기역 지금 틀렸고요. 니은 틀렸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디귿거리얼의 5번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네. 나머지 볼게요, 근데. 디귿입니다.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결정한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에 국가가 재화를 이렇게 분배할래? 나 필요에 따라 분배할래? 나 능력에 따라 분배할래? 나 업적에 따라 분배할래? 이렇게 정형적인 방식의 분배를 제시하게 되면 그럴 땐 개인의 소유 권리가 침해되겠지, 그치?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정형적인 원리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라는 것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디귿 여러분들, 동그라미.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룰스와 노직이 말하고 있는 정의의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절차적 정의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절차가 정의로웠다면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그런 의미에서 동그라미 치고 둘의 공통점이니까 별표 치고 이렇게 정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기출문제까지 왔다는 건 잘했어요. 근데 이 분배적인 정의가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피하고 싶은 조금 싫은 그런 문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답은 아니에요. 계속 오히려 반복해보고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연결도 시켜보고 맥락도 시켜보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 설명 들으면서 개념과 내용들 심화시키길 바랍니다. 급하게 가지 마세요. 천천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수능 대박 같이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다음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산 지형 오늘 마무리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 기후 단원에 들어갑니다. 뭐 기후도 할 만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화산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강조해왔던 그런 내용들, 포인트들 좀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림은요, 가, 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형 단면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단면도가 좀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면도가 나왔습니다.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봤을 때요, 일단 지역을 보면 여기가 철원이라는 것을

이것은 알수 있고요. 철원. 그리고 이쪽 지역은요, 춘천에 가깝겠죠. 춘천입니다, 춘천. 춘천 하면은 침식분지. 그래서 침식분지 하면 주로 두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요. 춘천하고 양구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춘천이 나왔네요. 자, 가를 보니까요, 한탄강이 있는 이렇게 협곡이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렇게 협곡이죠, 협곡. 그리고 충적층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아, 가는 철원 용암대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여기는 용암대지입니다. 용암대지. 그럼 우리가 용암대지를 배울 때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용암대지가 분출하고 열화 분출을 통해서 다 메워버리고 골짜기를. 그리고 강은 원래부터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원래 강이 어떻게 형성됐겠어? 이렇게. 여기까지가 전부 다 용암대지였겠죠. 그러면서 강은 계속해서 뒤에서 만들어져서, 배후에서 만들어져서 흘러오고 있으니까 하천이 넘칠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고도 차이가 나지 않았을 때, 현재 말고 과거에. 그러면서 충적층이 만들어진 거지, 사실상.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파진 거죠. 왜냐면은 갑자기 해발고도가 높아졌으니까, 경사도 또 급해졌으니까 이렇게 하방침식이 일어난 거지. 이제 그러면서 현재의 협곡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충적층은요, 과거에 만들어진 충적층이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충적층은 아닌 거야. 근데 어쨌든 충적층이 있다 보니까, 하천에 의한 퇴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뭘할수 있는 거예요? 논농사를 할수 있다라는 게 사실상 핵심인 거야. 그래서 화산지형에선 주로 논농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용암대지는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A는 여기가 현무암이 되겠죠. 현무암. 현무암. 또는 뭐 용암대지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나는요, 침식분지입니다. 침식분지. 그래서 침식분지 지형에서도요,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잖아. 침식분지에서 왜 침식이란 말이 붙었겠어? 분지가 만들어졌는데 차별적인 침식과 차별적인 풍화를 받았으니까 침식분지란 이름이 붙었겠지. 그러면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파진층은 어떤 층이 되는 거고, 화강암층이 되는 거고, 비층은 뭐가 되는 거고, 주변 산지는 변성암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성암에 비해서 화강암이 훨씬 더 침식에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파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강, 현재 북한강의 충적층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충적층이라고 한다면 하천에 의한 퇴적지형을 모두 다 충적지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북한강의 충적층입니다. 여기서도 뭐 논농사가 주로 많이 일어나겠죠. 그치? 자연재방 배후습지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1번입니다. A 암석은요, 현무암은요, 중생대 마그마 관입이 아니지. 그치? 그치? 마그마 관입.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A암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C암석이라고 거쳐야 됩니다. A암석 같은 경우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거잖아. 열화 분출로 만들어졌습니다. B암석은요, 변성암은요, 시원생대에 형성된 암석이다. 보통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진 않죠. 보통 형성 시기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좀 그런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분포 면적 비교. 암석 분포 면적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변성암하고 화강암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변성암 많겠지. 이건 알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화강암하고 퇴적암을 비교해. 이러면 이제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를 좀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암석은요, 시원생대 형성된 암석이 맞습니다. 정답 2번이네. 옳은 거 맞나? 한번더 보고, 2번이구나. 이렇게 확인까지. 3번. 화강암에서는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기가 어렵죠. 뭐, 중생대에 관입한 건 맞지만, 공룡 발자국 화석은 주로 어디서 발견돼요? 경상누충군에서 발견되지. 그러니까 중생대에 나타난 퇴적암층에서 발견이 됩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경상누충군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고성, 뭐, 해남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4번. 나에서는요, 침식 문제에서는 C 암석은 화강암은 B 암석보다 풍화와 침식이 강하다. 강했으면 남아 있었겠지. 약했으니까 더 파졌겠죠. 차별 침식과 차별 풍화를 받은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5번입니다. 가와 용암대지와 나 침식 문제 충적층은, 이런 것도 되게 좀 재밌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정말 6월, 9월 아니면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하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람원 지역이잖아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밭으로 이용되기보다는 뭐로 이용돼? 논으로 이용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지, 둘 다. 그렇죠? 그래서 둘의 충적층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은 가의 충적층은 과거에 만들어진 층이고, 그리고 나이에 있는 충적층은 현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층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뭐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심화탐구까지 다한 거예요, 사실은. 자, 2번이었습니다, 정답은요. 79번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중 학생이 작성한 노트라고 하는데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카르스트 지형이니까 아, 섭캐암과 관련한 지형을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예요. 그럼 뭐 돌리네. 용식작용, 석회동굴, 석회암 풍화토, 그리고 농업. 농업은 주로 어떤 농사가 이루어지겠어? 물이 잘 빠지니까. 전리 밀도에 의해 가지고 돌리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용식작용에 의해 가지고 또 석회동굴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잘 빠지는 배수가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논농사보다는 주로 밭농사가 나타나겠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그 정도는 생각하고 갈수 있으니까. 1번입니다. 기역은요, 돌리네는 고생대 평안누충군. 고생대까지는 맞아. 근데 뭐예요? 평안이 아니지. 무슨 누충군이라고 해야 돼? 조선누충군이라고 해, 조선. 그렇지? 조선입니다, 조선. 그래서 기역은 조선누충군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모든 지역에 다 조선누충군이지, 여기서는. 2번입니다. 용식작용은요, 물리적 풍화작용이다.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풍화작용하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기억을 하면 좋거든요. 풍화하면은 두 가지 다 어떤 게 있냐면요. 물리적 풍화하고요. 화학적 풍화가 있어. 진짜 어려워하잖아. 근데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물리적 풍화 같은 경우는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쪼개져야 돼요.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동결융해예요. 동결융해. 조금 어렵게 말해서 동결융해입니다. 얼고 녹고 얼고 녹고가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얼음틀 많이 얼려봤잖아요. 그러면은 얼음틀에서 얼음이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나는 물을 저만큼 담지 않았는데 이게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이로 물이 들어간 다음에 암석 사이에 물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얼면은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서 점점 전리가 커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쪼개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암석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결국 풍화라는 게 토양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동결과 융해로 인해 가지고 작은 알갱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물리적 풍화 작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서 많이 우리가 배우냐면은 한국지리에서는 빙하기를 배울 때좀 많이 배우죠. 반대로 화학적인 풍화는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풍화예요. 화학적 반응에 의해 가지고 흙이 토양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요, 핵심은 뭐냐면 물이에요, 물.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말은 아닌데요. 암석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고자 말하면은 물에 의해서 썩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의해 썩는다. 그래서 돌이 물에 계속 담궈졌다가 또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거나 물에 계속 오랜 시간 좀 담궈져 있으면요. 화학적인 반응이 가지고 점점 잘게 쪼개집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게 화학적 풍화예요. 핵심은 물이야, 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거야. 이 용식 작용은 뭐에 의해서 녹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녹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물리적 풍화작용보다는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봐야지. 그치? 그래서 아닌 겁니다.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두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디귿은 용암의 냉각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데요. 석회동굴이 아니라 그거는 용암동굴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용암동굴에 대한 설명이고요. 디귿은 석회동굴입니다. 리을은요, 석회암 풍화토는 석회암이 용식된 후 나은 철분 등이 산화되어서 붉은색을 띠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는요, 붉은색을 띠어요. 그러니까 석회암 자체는 좀 회색인데 용식되고 나머지 그 철분이 남아있거든. 그철 성분이 산화가 된 거예요, 물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빨개진 거지.
붉은색을 띈 겁니다.

칸으로 볼 수도 있고요. 카렌 아니면은 탑카르스트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국 지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다루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용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죠. 대신 이 도담 삼봉이라는 거는요, 카르스트 지형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기출이거든요. 그럼 요거의 형성 과정을 좀 우리가 알아가면은 사실 우리가 돌리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잖아. 이런 식으로 돌리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치? 구멍이 파진 모습이지. 용식돼 가지고. 근데 구멍이 계속해서 파진다고 생각하면은 더 깊숙하게 이렇게 파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물이 차는 거야. 그럼 세 개의 봉우리가 만들어지잖아. 그게 바로 도담상봉이에요. 남아있는 거지. 사실 석회암이 용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이산화탄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디냐면은 토양 속에 있어요. 그럼 그 토양 속을 비가 떨어졌을 때그 빗방울이 토양성을 거닐면서 그 토양 속 사이사이에 있는 공극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먹으면서 내려가야지. 그러면서 물이 이산화탄소를 잘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요, 석회암 지역이 아예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용식이 좀잘안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얘네는 강한 아이들이 살아남은 거기도 합니다. 차별 침식, 차별 풍화가 되고 남은 것들이 지금 도담산봉이 된 거죠. 뭐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게 깊게 이해하신 거예요. 이 정도 이해하셔도. 자, 볼게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카르스트 지형이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핵심은 카르스트 지형, 카르스트. 딱 보자마자, 아, 카르스트네. 그렇지? 이거 몰랐어도 이거 풀수 있어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남한강 바운데 솟은 봉우리 세 개는요, 단양이라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단양 하면은 대표적으로 카르스트 지형이 잘 나오는 지형이죠. 도담산봉은요, 석회암의 오랜 용식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지형이래요. 단양은 180여 개의 천연 동굴이 분포하는데, 이 동굴은 우리 무슨 동굴이라고 배우면 되겠어? 동굴하면 항상 두 가지 떠올리라고. 용암동굴, 석회동굴. 요거는 용암동굴이 아니라 석회동굴이 되겠죠. 석회동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돼. 동굴 하자마자 딱두 개를 떠올리는 연습이요. 그런 게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볼게요. 남한강 하구에는요, 갑자기 하천 지역도 좀 연계해서 나왔어요. 한강의 하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한강, 북한강이 양평에서 합쳐져가지고 한강이 되는 거니까.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느냐, 그거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하구뚝은 딱세 군데를 떠올리시면 되죠. 어디냐면은, 금강, 영산강, 그리고 낙동강. 이렇게 딱세 군데만 떠올리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외에는 사실 없는 거야. 섬진강에도 없고요. 한강에도 없습니다. 한강에는 사실 있어야 되지만 위쪽이 북한이다 보니까 북한과 같이 만들어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좀 협의가 안된 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는 다른 게 있어요. 이 수위 조절을 좀 조류를 막는 다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한국 지리에서 다루진 않아요. 네. 어쨌든 1번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다 X할게요. 2번, 니은요. 석회암은요.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로 이용된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되게 직관적인 정답이 나왔네. 그치? 그냥 석회암 물어보고 시멘트 공업 물어보면, 아니, 너무도 정답이지, 이거는. 디귿은 물리적 풍화작용이라고 나오는데요. 물리적 풍화작용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무슨 풍화작용? 화학적 풍화작용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화학적 풍화작용은 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물과 관련되어 있다. 그치? 용식작용은 물에 의해 가지고 용식을 받는 거니까 화학적 풍화작용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을에는요, 주로 흑갈색의 간대토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흑갈색의 간대토양. 간대토양까지는 맞아. 이 간대토양이 무슨 토양이에요? 토양도 우리가 성숙토하고, 조금만 해볼게. 성숙토하고요, 미성숙토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만들어지는 게 이제 성숙토양이죠. 성숙한 토양이지. 그 성숙토양도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성대토양하고요, 간대토양하고 구분이 되죠. 그 간대토양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요게 모암, 기반암의 영향을 받는 그런 암석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석회암이 있고, 현무암, 풍화토라든지, 아니면 화산외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석회암 풍화토잖아.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어야 돼? 흑갈색이 아니라, 적색. 적색의 붉은색의 간대토양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5번입니다. 미음은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암 동굴이면 맞죠? 그래서 동굴.

동굴 하면 항상 석회동굴하고 용암동굴을 비교해가지고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거는 용암동굴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석회동굴 어떻게 만들었어? 용식작용으로 만들어졌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자, 다음 8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11번 문제이고요. 다음 자료의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X 치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 정선, 그리고 뭐 김홍도 이렇게 사진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봐야지 알것 같아요. 특히 정자연도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림은요. 뭐래요? 철원. 에이, 끝났다. 철원 하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못 떠올리라고요? 용암돼지. 그러면서 강도 같이 떠올리라고 했어. 무슨 강? 한탄강. 한탄강 딱 나오는 순간, 협곡 나오는 순간 사실 끝났죠. 여기는 뭐예요? 용암동굴이구나. 용암동굴이구나. 용암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용암돼지, 용암동굴이 아니라 용암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용암돼지. 용암 지역이구나. 자, 김홍도 사진도 보면요. 사실 답은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어? 도담삼봉. 우리 방금 앞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도담삼봉이라고 한다면은 뭐 카렌, 탑카르스트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그냥 요게 카르스트 지형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용식되고 나머지 강한 아이들이 살아남은 게 바로 도담삼봉도입니다. 그래서 그림은요. 단양군. 아유, 벌써 카르스트 지형이야. 그치? 세계의 봉우리, 도담삼봉이죠. 그러면 석회암, 용식, 너무 많은 힌트가 나왔어. 위에서는 현무암, 주상절리. 이렇게 힌트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씩 보는 거야. 1번. 니은은요, 현무암은요, 고생대 조선 누충군에 주로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무암은 고생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선 누충군도 될 수가 없어. 누충군이라는 말 자체가 퇴적암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현무암이 어떻게 퇴적암이 되겠어? 현무암은 화성암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신생대의 분출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야지. 니은은 신생대의 분출로, 용암 분출로 만들어졌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2번입니다. 주상절리는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쵸? 냉각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수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찬물을 확 뿌린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아이고, 추워 하면서 이거 수축될 거 아니야? 용암도 똑같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한 거야, 직관적으로. 그래서 주상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수축이 일어나면은, 빠르게 수축이 일어나면은, 그게 바로 주상절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겠지. 저도 방금 체크를 2번이라고 할 뻔했잖아.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1번이 정답인 거지. 그치?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게 나왔을 때 1번 또는 2번이 답이 됐을 때 항상 헷갈리거든요, 은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다가도 잊을 때가 있어. 3번입니다. 미음은요, 석회암은요,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로 이용된다. 아유, 너무 맞는 설명이고. 그치? 그냥 너무 당연하죠. 비읍은 화학적 풍화작용, 용식작용은 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물에 의해서 녹는 거니까, 화학적 풍화작용이구나. 우리 물리적 풍화작용은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동결융해, 얼고 녹고, 그런 힘에 의해 가지고 절리 사이에 물 들어가서 얼었다, 지지직 이러면서 이제 깨지는 거지. 그러면서 제자리에서 토양이 되는 거고요. 용식작용은 이제 물에 의해서 화학적인 풍화가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물에 의해 썩는다. 뭐 이게 옳은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다라고 했었어요. 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어쨌든 맞습니다. 4번. 자, 5번입니다. 기역은 리을보다 철원군은요. 리을 단양군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이러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좀 좋은 문제라고 볼수 있겠지. 왜냐하면은 보통의 용암 지역은 쌀 생산이 되지 않는데 철원 한탄강 일대인 용암 대지는 쌀 농사가 가능하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좀 빠르게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골짜기가 있었는데, 자, 메워졌어요. 메워지고, 나중에 하천이 협곡을 파죠. 근데 하천이 협곡을 파기 전에 범람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충적층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충적층에 의해 가지고 무슨 농사를 할수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논농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 요게 핵심인 거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용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었고요. 어렵게 나와도 이 정도. 그치? 별로 어렵지도 않았고,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변별되는 문제도 아닌 거야. 그래서 화산 지형에선 절대, 절대 여러분들 문제에 틀려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82번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3번 문제고요. 그림의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지역을요, 지도의 A에서 D 사이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힌트가 주어졌어. 이런 힌트 주면은 무조건 받아 먹어야죠. A에서 D는 각각의 단양, 울릉도, 제주도, 철원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거 안 주어졌어도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줬으니까 너무 땡큐긴 한데 예전 기출 문제를 보면요, 이런 것들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출론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앞에 지형에서 다뤘었어요. 그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철원은 어디예요? A가 철원이고요. A가 철원이고 철원이죠. 좀 지우고 할게요. 넣어줘 보니까 철원입니다. 자, B는 단양이 되겠죠. 단양, 제천 같이 붙어 있는 거. 이거 D 같은 경우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울릉도. 네, C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되겠죠. 제주도. 하나씩 보면 되겠죠.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딱 봐도. 해성층인 조선 누충군이 분포한다. 그렇지. 퇴적암층이 얕은 바다에서 퇴적되어서 만들어졌다. 라는 게 뭐예요? 단양에 있는 카르스트 지형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B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B가 여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나씩 지워주면 되겠다. 예, 속어 방식으로. 괜히 이렇게 남겨놨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씩 지워주세요. 유동성이 큰 용암으로 인해가지고요. 유동성이 크다. 넓은 평지에서 변홍사. 용암 지역인데 변홍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찾았다! 뭐예요? 철, 원, A. 그럼 A도 삭제.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분지래요. 칼데라 하나밖에 없잖아. 울릉도. 그러면은 여기 울릉도니까 D. 그럼 D 삭제. 나머지 하나 남았다. C가 되겠죠. 정답은 B, A, D, C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지형적인 요소를 묻기보다는 뭔가 그냥 찾는 문제다 보니까 훨씬 더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에 배치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나오면 땡큐겠지만, 뭐 어렵게 나오더라도 지형에서 틀리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할 만해. 자, 83번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번 문제예요.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 오름 용암 동굴기에는, 자, 오, 찾았다. 뭘 찾았어? 용암 동굴 찾았어요.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거 찾아왔어. 우리나라에서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것들. 그치? 자,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한다면은 제주도에 있는 것들, 뭐 용암동굴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치,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 갯벌 있었단 말이야. 갯벌, 우리나라 갯벌. 뭐 요 정도, 두 개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그냥 제주 통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기억한다면은. 그치? 그래서 용암동굴이구나 라고 안 나왔어도 여러분들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은데, 뭐 힌트가 충분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만장굴은 용암 동굴이라는 거겠죠. 자, 이 중 당첨을 동굴은요, 용암 동굴이지만 내부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석회 동굴에서 나타나는 지형이 나타난대.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석회 동굴이라는 게 아니에요. 석회 동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타나다는 거야. 용암 동굴 기반에. 알겠죠? 이 동굴에는요, 조개 껍질이 부서져 만들어진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동굴 위에 쌓인 후 빗물에 용식되어서 용암 동굴 내부로 흘러들어 뭐가 발견된대? 종유석과 석순이 발견된대요. 사실 우리 카르스트 지형을 배울 때 조선 누충군 배우잖아. 그 조선 누충군 배울 때 조선 누충군이 어떻게 만들었어? 얕은 바다에서 이제 조개 껍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선 뼈라든지 산호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결국 조개 껍질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모래가 날려가지고 그게 용식된다면 그것도 무슨 지형이 될 수 있는 거야?

카르스트 지형처럼 생긴 지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용암동굴이 이렇게 있어. 자, 용암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용암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서 이 사이에 이제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 동굴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동굴. 동굴입니다, 동굴. 동굴. 동굴이에요, 동굴. 사이에 있는 거, 동굴. 그리고 바다 쪽에 있는 여기에 모래가 쌓여 있는데 이 모래가 조개껍데기가 있는 모래래. 그럼 이게 바람에 휙 날려가지고 뒤에 쌓인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조개껍데기 기반 모래가 용식작용을 거치면서 하필 또 현무암 지역이다 보니까 어때요? 전리도 되게 많잖아. 그 전리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지형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종유석이라든지 뭐 석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만들어내겠지. 그치? 그래서 용암 동굴 기반이긴 하지만 뭐가 있어? 석회 동굴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못할까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쨌든요. 기억부터 살펴보면은 만장굴은 용암동굴입니다. 용암동굴 주변에는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석회동굴에서 나타난 지형이 나타나니까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만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치? 무슨 풍화토가 나타나야 돼? 현무암 풍화토라든지 현무암 풍화토라든지 아니면은 화산회토가 나타나야지. 여러분들 현무암 풍화토, 화산회토 말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구분한다면 현무암 풍화토는 현무암이 분출된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고, 화산회토는 이제 화산 폭발로 화산재 같은 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토양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공통적으로 이제 화산 지형이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붉은색도 아니고 석회암 풍화토도 아닌 거야. 굳이 따지자면은 흑갈색의 현무암 풍화토가 나타나야지 맞겠죠. 그치? 아닙니다. 니은입니다. 니은은 용암 동굴은요, 흐르는 용암 표면과 내부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된다. 요거는 너무 용암 동굴의 기본적인 개념 내용이죠. 결국 용암 동굴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현무암 기반이잖아. 빠르게 흘러가면서 겉이 공기와 접촉되다 보니까 겉이 먼저 식어요. 겉은 바삭해지고 속은 촉촉해지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그 촉촉한 속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안에 구멍이 생겨버리지. 그게 바로 용암 동굴이란 말이야. 그렇죠.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된 게 맞죠. 똑같은 냉각 속도였다면 그대로 굳어야지. 그치? 디귿입니다. 석회 동굴은요,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 제주도가 될수 없겠죠. 주로 어디에서 분포하겠어? 충북 지역이라든지, 충북에서 좀 윗부분이라든지, 그치? 북쪽 지역, 특히 북동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원도에서 남부 지역에 좀 많이 분포하겠죠. 리을은요, 화학적 풍화 작용이 맞습니다. 왜? 용식이잖아요. 그럼 물에 의한 침식이니까 사실 화학적 풍화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물과 관련되었다? 화학적 풍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고 녹고와 관련됐다? 물리적 풍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딱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정답이 워낙에 기역과 디귿이 아니다 보니까 니은, 리을 찾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답은요, 니은, 리을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야지. 확실히 좀 이해하고 가야지. 알겠죠? 주의해야 될 거는 제주도에서 용암동굴 기반의 석회동굴과 같은 특성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석회동굴 아니야. 알겠지? 넘어갈게요. 84번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국가 지질 공원에 대한 지역별 속계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런 거좀 주의하시고요. 보니까요, 제주도, 울릉도, 독도, 단양, 경북 동해안 나와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었는데 우리가 단양을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 바로 뭐예요? 까르스트겠구나, 까르스트. 그치? 이거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까르스트네, 까르스트. 그치? 까르스트 지형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서겠지. 제주도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점성이 낮은 용암, 현무암질 용암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현무암질 용암이 흐르면서 생긴 용암 동굴. 세계적으로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세계 자연 유산이 되기도 하죠. 자, 울릉도 독도입니다. 역시 나리 분지에는 칼데라가 있으면 그 분지 안에서 한번더 화산이 분출해서 알봉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보통 칼데라 분지하고 알봉하고 같이